자, 시 같은 경우는 사하구가 되겠죠. 사하구. 사하구. 여기도 뭐라고 기억하면 돼? 제적 발달된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좋고요. D 같은 경우는요. 역시 여기도 중구입니다. 부산의 도심이 됩니다. 근데 인구가 10만도 안 돼. 여기는 더 적어요. 그래서 인구가 정말 적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되게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결국은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중구는 도심이에요. 도심은 상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 중심이에요. 상업 업무 기능 중심이에요. 노원구는 주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기능을 담당해요? 주거 기능을 담당해요. 중구는 도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해요. 사하구는 외곽 지역이지만 제조업 밀집 지역이에요. 제조업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단 말이야. 예, 끝이야. 볼게요. A는 B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원구의 인구는 50만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자주 나오니까요. 그냥 50만 정도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아요. 되게 편리합니다. 강남구, 중구, 노원구 이렇게 자주 나오는 지역은요. 그냥 인구도 좀 기억을 해두면 진짜 편해요. 아, 했을 때 유리하면 그냥 해야지. 그치? 그래서 노원구 50만, 강남구도 한 50만 정도 됩니다. 상주 인구가 많지 않죠? 아닙니다. 2번. B는 A보다 통통학 유출 인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사하구는요, 중구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이게 정답이지. 사실 정답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산의 내부 구조만 했더라면. 그치? 했더라면. 크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중구는 어디보다 A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지? 서울하고 부산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디야? 도심이에요. 그렇지? 제가 항상 말하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디다? 그냥 대도시인데 그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이 압도적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수치상으로도. 자, D는 C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결국 요거는 상주 인구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D, C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어디가 더 외곽이야? C가 더 외곽이지. 그치?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는 C가 더 많아야지. 그치? 외곽이면서 제조업 지역인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결국 내부 구조는 나오는 지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네 지역이 나왔습니다. 볼게요.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볼게. 자, 여기 중구가 되겠죠? 자, 이쪽은 강 동쪽에 있네. 강동구. 자, 여기는 금천구가 되겠죠? 자주 나오는 지역이지. 제조업 제로 그리고 이쪽은 영등포구가 됩니다. 영등포구 잘 나오진 않는데요. 여기 부도심 지역입니다. 참고로 여기 여의도까지 색칠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하중도 이거 여의도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좀 많이 몰려 있거든. 자, 어쨌든요. 이렇게 찾았을 때 우리가 그 특징들을 한번 봐보자. 중구는 도심이고 도심이니까 상업 업무 기능이 있죠. 자, 영등포구는 부도심이긴 하나 애초에 이 한강 이남 지역을 개발할 때 인구 분산 목적으로 개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막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막 200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상주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자,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냥 주거죠. 외곽 지역이니까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이지만 여기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지. 그렇지? 볼게요, 또.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반반 나누는 생각을 하세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나왔다. 이거는 상주 인구라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상주 인구를 물어보는 거구나. 상주 인구가 많아야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을 거니까. 그렇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같은 경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자,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가하고 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나하고 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생산자 사업체 수는 나하고 라가 적고 가하고 다가 많으니까 가하고 다는 도심 아닌 부도심일 거고

나하고라는 뭐가 돼? 외곽 지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지. 근데 나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 금천구 아니면 강동구일 텐데 주거만 담당하는 강동구가 인구가 더 많겠죠. 물론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강동구는 한 50만 정도 되고요. 45만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45만. 자, 중구 같은 경우는 12만, 10만 정도 되고요. 영등포구는 한 40만 정도 되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25만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외곽 지역에서 주거를 담당하는 지역은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사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좋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나하고 라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는 강동구, 인구 자체가 많은 강동구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여기는 라가 되는 거고요. 강동구는 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금천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제조업체가 발달했으니까 상주 인구만 있는 주거만 담당하는 강동구보다는 상주 인구가 조금 떨어지겠다라고 추측하셔서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하고 타둘다 생산자 서비스업 발달하긴 했지만 대기업이 분포하나 보다. 대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학생 수를 봤을 때 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지. 상주 인구가 더 많아야지. 그러니까 다가 영등포가 되는 거고요. 라가 가가 중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도심이 더 생산자 서비스업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일자리 자체는 영등포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중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300을 넘어가긴 한데요.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20만 명 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40만 명 넘게 들어와요.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은 거야. 그래서 강남구, 뭐 영등포구 이런 지역들은 중구보다도 일자리가 더 많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간 인구 지수 자체는 중구가 훨씬 더 높은 거고. 알겠죠? 어쨌든 상주 인구를 가지고 좀 추측은 할수 있었습니다. 가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도시가 먼저 시작된 지역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지. 시가지라고 한다면 도시가, 아니, 건물이 늘어선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니은, 나는 라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라고 했어요. 결국 제조업체를 물어보니까 금천구랑 비교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나하고 라는 여러분들 잘못 찾았어도, 아, 요거는 무조건 나하고 라 안에 금천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요. 여기 네 지역보다, 세 지역보다도. 디귿, 다는 가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되는데요. 다, 가, 요거는 사실은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 지역의 부도심이니까 당연히 상주 인구가 많겠다. 인구 분산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니까 이렇게 추론하셨어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기역과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릴, 라는 다보다 주간 인구 지수라고 했는데요. 라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라는 주거만 담당하고 다는 주거 플러스 상업이야. 주간 인구 지수 어디가 높아야 돼? 영등포구가 당연히 높아야지. 그치? 여기는 100 미만이고 100을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20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상주 인구 및 주간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아니라 주간 인구를 물어봤네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찾아봅시다. 일단 여기 중구고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도봉구가 되겠죠. 근데 도봉구라고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그냥 주거를 담당했구나. 그치? 여긴 강남 지역이구나. 이제 강남구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럼 중구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거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상업 업무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왜 한강 이남 지역이니까. 애초에 개발할 때 주거 목적, 주거 분산을 목적으로 개발했던 지역이잖아. 그러면서 부도심이 된 거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주거죠, 주거. 그치? 자, 우리, 여러분들, 이것도 좀 꿀팁이긴 한데요.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가 있으면 주간 인구 지수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이 주간 인구 지수잖아. 그러면은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가 같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딱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넘어가면 100 이상이고 미만이면 100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그치? 뭐 그래프 하나 더 그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다 하나 그어볼까? 그치? 이렇게 그으면은 뭐야 이게?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200이 기준이 되는 딱그 선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주간 인구 지수 100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 되냐?
넘느냐? 딱 그거.

거야. 넘으면 일자리가 많고 상주인구 대비. 그리고 낮으면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 유출이 낮 동안에 많이 된다라는 거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럼 나는 주간인구지수 100이 안 돼요. 어디가 돼? 도봉국가 될 수밖에 없고. 주간인구지수가 훨씬 더 높은 지역이 어디일까를 봤을 때 가가도 높기도 하고 상주인구가 적으면서 주간인구가 너무 많죠. 상대적으로. 그럼 가는 중구인 거야. 근데 다 같은 경우는 상주인구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죠. 주거 플러스 상업이니까 여기가 다가 되죠. 이렇게 풀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볼게요. 가는 나보다 상업지의 평균 집가가 높다라고 되는데요. 가는 나보다, 에이, 도심이 당연히 외곽 지역보다 상업지의 평균 집가가 높죠. 지대, 집가. 이거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잖아. 니은입니다. 나는 가보다 출근 시간대 순유출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가, 순유출 인구가 당연히 출근 시간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변으로, 특히 도심이나 부도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겠지. 주거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주간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어요. 순 유출 인구가 많다. 정답입니다. 티귿. 다는 가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하는데요. 가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시가지가 먼저 형성되었어요.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같은 약간 도심 부도심인데 이거는 약간 1960년대 이후에 개발된 지역이고 여긴 1960년대 이전부터 개발된 지역이니까 나 다는 모두 2000년보다 2020년에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막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일단 나를 봤을 때 상주 인구도 줄어들고 주간 인구도 줄어들었네. 아, 그러면 계산하지 마. 뭘 봐? 달을 보는 거야. 달은 상주 인구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주간 인구는 짱 많이 늘어났네?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는 늘었겠구나. 그치? 상주 인구는 줄어들고 주간 인구가 많아졌으면은 당연히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하면은 밑에 분 모가 당연히 낮아지고 분 자가 더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수는 커지겠죠. 그치? 그럼 달은 적어도 뭐야?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돼야지. 나는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 가지고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나는 그냥 굳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어. 넘어가요, 그냥. 알겠지? 정답, 기역과 니은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 수도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 광역시 세 구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부산도 나오는 지역이 계속 나와요. 여기 어디야? 여기는 일단 중구가 될 거고요. 중구는 상업 기능을 주로 담당하겠죠. 여기는 좀 익숙하진 않죠. 동래구입니다, 동래구. 동래구는요, 중구보다는 조금 외곽 쪽이네. 그럼 주거를 많이 담당하겠다. 이렇게 추측하시면 돼요. 이쪽은 사상구가 됩니다, 사상구. 사하구 위에 있으니까 사상구죠. 이쪽은 제조업을 주로 담당하겠구나. 라는 것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했다면 여러분들 문제 풀면 돼요. 하나씩 볼게요. 결국 좀 상대값이 나와 있는데요. 용도별로 상대값이 나와 있는데 상업, 주거, 공업, 녹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일단 공업, 상업, 주거를 가지고 푸는 거가 되겠죠. A 같은 경우는요, 공업이나 주거, 녹지에 쓰이는 것보다는 상업에 쓰이는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이 가가 바로 A가 중구가 되는 거지. A 중구. B도 볼게요. B를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주거가 압도적인 것을 볼수 있어요. 그치? 주거 아니면 녹지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B가 되는 거고요. 공업 비중이 어느 정도 있네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도 볼수 있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치? 녹지는 막 크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요. 녹지가 왜 줄어졌나 보니까요. 그래도 도시 내부에 있으면서, 중심에 있으면서 조금 조그만하면은 아무래도 녹지 지역이 많이 없겠죠. 근데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녹지가 어느 정도 좀 차지하겠지. 약간 이런 거를 가지고 추론하라고 힌트를 준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B는요,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닙니다. 바다와 접하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어요. 자, 주간 인구 지수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A 도심이 있고 도심이니까 인구가 여기 10만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데 인구 자체가 적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A, C, 상주 인구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외곽 지역이 주거를 많이 담당하니까

포인트 살펴보니까요. B는 중구가 되겠죠. 중구는 뭐라고요? 상업 기능, 상업 업무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치? 대도시 본사라든지 아니면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A는 노원구가 되겠죠. 주로 주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는요, 여기는 금천구가 되겠지. 금천구는 뭐라고 했어요? 서울 내에서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치? 통근 통학 인구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주요 업종별 종사자 수가 주어졌네요. 아무래도 요게 더큰 힌트가 되니까 오른쪽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조업 줬고요. 금융 및 보험업 주어졌습니다. 자, 봤을 때 일단은 나는요. 제조업도 많이 없고 금융 및 보험업도 많이 없어요. 주거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 뭐가 돼? 노원구가 될 거고요. 다는 가에 비해서 금융 및 보험업은 낮으면서 제조업은 높은 것을 볼수 있네요. 다가 금천구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가가 중구가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또 이것만 보더라도 얘들아.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원구가 될 거고,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구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근 통학 인구 자체는 적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조금 많아요. 라는 지역이 바로 중구가 되겠죠. 그렇지? 통근 통학 인구 자체가 많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또 나가는 비중도 더 많아. 들어오는 인구보다도 일자리가 많이 없는 주거를 담당하는 지역이 되겠죠. 다는 그 사이가 될 거고요. 그렇게 찾을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중국이 제조업도 많이 발달했어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좀 언급되긴 하는데요. 중구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성동구 지역이 있거든요. 그치. 성동구의 그 성수동, 알죠? 성수동. 성수동이 카페로 이렇게 발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거기가 다 공장 지역이었는데, 그 공장이 비게 되고, 공장이 나간 거죠.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그 공장을 카페로 활용하다 보니까 뭔가 좀 힙한 거야. 그래서 좀 유명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중구하고 성동구 사이에 있는 지역은요,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이에요. 전통적으로. 지금도 중구의 이쪽 지역에는요, 제조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소규모로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성동구도 마찬가지고. 이건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 좀 소규모로 좀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구도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일부 남아있는 거구나라고 그런 흐름대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큰 힌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23번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세 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합니다. 가에서 달을 그래프에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서울 내이네요. 서울의 동북부에 있대. 그치? 그리고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대요. 여기는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뭔지는 정확히 몰랐어도, 아, 이쪽 지역은, 뭐야. 주거를 담당하는 지역이겠구나. 여기는 주거 중심지구나. 여기다 쓰겠습니다. 가는 그래도 주거를 좀 담당하는 지역이겠구나. 주거 중심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더라. 법정동하고 행정동. 아예 크게 막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법정동은 그냥 법으로 지정된 동이야. 행정동은요,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좀 지정해 놓은 동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법정동은 그냥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동이 여기는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잖아. 다섯 개밖에 없는데 행정동은 열아홉 개야.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인구가 많다 보면은 법정동대로 행정 처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에 있는 그 내에 있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뭔가 좀 서류를 떼려고 하는데 서류 떼는 사람이 너무 많아 봐. 그러면 그걸 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동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행정 업무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정동 대비 인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좀 많은 주거 밀집 지역이구나. 그래서 행정동이 좀 많이 나뉜 거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막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자, 나는요. 서울의 동남

남부에 위치한 구로, 1960년대에 서울의 부도심으로 계획되었대요. 그럼 여기는 1960년대에 한강 이남쪽으로 개발했던 지역이고, 이쪽 지역은 주거 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도 뭐예요? 부도심이니까 주거 플러스 상업 지역이구나. 딱 느껴지죠? 뭔가 노원구, 강남구 이런 느낌 아니니? 그치?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다만요,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구래요. 그치? 그래서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대요. 여기는 도심이 되겠죠, 도심. 도심 지역입니다. 서울의 도심. 서울의 도심하면 여러분들,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중구하고 종로구만 기억하면 돼요. 그치? 여기는 도심이구나. 도심이니까 도심이라고 쓰지 말고 상업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씁시다. 상업 기능. 자, 이렇게 찾았을 때요. 우리는 주간 인구와 상주 인구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사실 추론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좀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주어질진 모르겠지만 주간 인구하고 상주 인구가 주어졌을 때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이 주간 인구 지수잖아. 항상 주간 인구 지수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럼 그 10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20, 40, 6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에 딱 대각선을 그어봐. 여기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기준이라는 곳입니다. 그치? 그럼 이쪽은 100이 안 된다는 거죠. 상주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이쪽은 100을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A는 100이 안 돼. 주간 인구는 적고 상주 인구가 더 많아. 인구 유출 지역이야. 주간 때. 그러면은 가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치? 그 다음, 나하고 다를 찾았을 때요. B하고 C 둘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요. 차이가 있다면은 B의 주간 인구가 더 많고 B의 상주 인구가 더 많아. 이거는 B 같은 경우는 주거 기능도 하면서 상업 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서 일자리도 많아서 외부에서 인구도 많이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바로, 나가 B가 되는 거죠. 다가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셨어요. 요거는 기출에서도 진짜 많이 언급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심하고 부도심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부도심은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 인구도 많으면서 일자리도 정말 많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인구까지도 기억하면 너무 좋아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구의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은 중구가 되겠죠. 중구는요, 도심이고요.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 10만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12만 정도. 자, 이쪽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강서쪽에 있네. 김포공항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외곽 지역이니까 주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50만 정도, 50만 넘어간다. 이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주거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얘들아, 상주 인구가 나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나가 강서구구나, 가가 중구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었지만요. 다른 지표들도 한번 봐보자. 상주 인구하고 초등학교당 학생 수 또는 초등학교 수는요,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많으면 초등학교 학교당 학생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 수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잖아. 초등학교 수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치? 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총 사업체의 종사자 수라고 한다면요, 여기 일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사자 수가 많겠지. 그치? 이제 일자리는 어디가 더 많아? 가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네요. 그치? 바로 가가 중구가 되겠죠. 네. 이렇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개 비교하면 사실 쉬워요. 근데 중구하고 부도심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잘 구분하시는 게더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두 지역을 비교하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가는 거야. 아, 한번더 점검. 이렇게 보면은 되겠구나. 라고 한번더 지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기억부터 보면요. 가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주간 인구 지수가 무려 300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상주 인구 대비 주간 인구가 3배 이상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죠. 일자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인구는 적은데 일자리는 많네. 이렇게 추측하셔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나는 인구 공동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은 인구가 비는 현상이죠. 밤에 도심에서 발생하겠어? 아니면 외곽에서 발생하겠어? 도심에서 발생하는 거지. 그치?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고요. 디귿입니다. 가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 요거는 약간 6월, 9월 수능에선 잘안 물어보는데 뭔가 3월, 10월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좀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좀 알아두시길 바래요. 어디가 더 먼저 개발되었니?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치? 가하고 나중에서 가가 먼저 더 도시가 먼저 형성되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리을. 나는 가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 수는 우리가 금융기관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항상 도심, 부도심이야. 알겠죠? 수로 비교하면 부도심이 더 많아. 왜냐면은 낮 동안에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대기업도 그만큼 더 많다라는 거고. 그치?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결국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서울과 부산의 내부 구조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할수 있겠지? 중요한 내용들 꼭 정리해서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도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권윤봉입니다. 자, 이번 시간 26번째 시간이고요. 또 계속 이어서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있는 문항들도 꼭 먼저 강의 전에 먼저 풀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확인하고 또 강의 이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24쪽이고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림은 갑국에서 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에서 병국은 모두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A에서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기존에 봤었던 그런 문항들은 결국에 A, B, C가 특정이 되거든요. A가 뭐 상이든 중이든 하로 특정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문항은 매번 선택지에 따라서 A, B, C의 계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은 문항이 틀릴 수가 있고요. 또 난이도가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문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상층이고 B가 중층이라면 그러면은 C가 하층이 되는 거죠. C가 하층인데 병국의 계층 구조. 병국의 계층 구조는 을국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B가, 여러분, B가 중층이죠? B가 중층인데, 을을 봤더니만, 을에서 B 중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 근데 병국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B 중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에 병국의 계층구조는 을국의 계층구조보다 사회통합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통합에 유리라고 하는 것은 중층의 구성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하는 특징이자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국의 계층구조보다는 을국의 계층구조로 연결시켜야지 옳은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1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B가 하층이고 C가 상층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B가 하층이고 C가 상층이라고 한다면은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중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을국의 계층구조는 자, 을국의 계층구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을국은요. A가 중이야. A가 중. A가 중이고 B가 하지. 여기가 하야. 그 다음에 C가 상이야. 그러면은 중이 지금 가장 적습니다. 어떤 계층구조가 되는 거야? 을국의 계층구조는 모래시계형 계층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번 선택지에 한해서요. 자, 갑국의 계층구조는? 갑국의 계층구조는 지금 B가 하층이고 B가 하고요. 그 다음에 C가 상. 그 다음에 A가 중이죠? 얘가 중이죠? 어때요? 중이 지금 가장 많은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국 같은 경우는 어떤 계층구조예요?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다시 읽으면 모래시계형 계층구조인 을국의 계층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인 갑국의 계층구조보다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말미에 개념적으로 계층 양극화, 사회 양극화가 부각되는 계층구조는 피라미드형과 모래시계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선택지. 자, 갑국의 계층구조가 모래시계형이라고 한다면 모래시계형의 특징도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죠. 뭘 찾아라? 중층을 찾아라. 중층. 중층이 가장 적잖아요. 중층이 가장 적은데 갑국의 계층구조에서 가장 적은 비율은 요 20%에 해당하는 거죠. 20%는 B였어요. B. 따라서 그러면은 중이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 계층구조에서 가장 많은 게 하죠. 하. 그러면은 요 50%가 가장 많죠. 그럼 A가 뭐가 된다? A가 하가 되고 C가 뭐가 된다? 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 콤마 2절의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을국과 병국은 모두 중층 비율이 가장 작냐고 말하고 있는데 중이 지금 B잖아요. B. 그러면은 을국에서는 요 B인 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을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층의 비율이 가장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을국 같은 경우. 그래서 3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을국에서는 중층이 가장 많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을국의 계층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고 한다면 을국의 계층구조가 피라미드형이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말미에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피라미드형은 삼각형 모양을 떠올려라. 삼각형이어서 상보다 중층의 구성비율이 중층의 구성비율보다 하층의 구성비율이 많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표에서 요 그림에서 결국에 요 가장 많은 비율인 B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하가 되는 거지. 하. 그 다음에 요 C가 뭐가 되는 거고 요 중이 되는 거고 10%인 얘가 이제 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이 결국에 A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이 C고 그 다음에 B는 하다. 요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병국에서 상층 비율 병국에서 상은 여러분 A죠. 여기서 A 찾았으니까. 병국에서 A인 상층 비율과 얼마인데요? 25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 중은 C죠. 중은 C인데 중 얼마입니까? C니까 50이죠? 자, 50. 요것의 비율이 동일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4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다. 4번 오답이고요. 오히려 상층 비율과 중층 비율은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지 않은데 그럼 어떤 계층 비율과 어떤 계층과 동일하냐라고 하면은 바로 요 B

하층이죠, 비, 비. 하층. 하층 똑같이 얼마입니까? 25%. 오히려 동일한 거는 A 상층과 B 하층이 동일한 거고요. 상층과 중층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4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변곡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고, B가 하층이라면, 여러분, 다이아몬드형이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뭐가 포인트예요? 중이 포인트지, 중. 중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변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50%죠? 그럼 중이 C가 되는 거네요. 근데 B가 하층이래요. 그럼 A가 뭐가 되는 건데? A가 상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을국의 중층 비율. 을국의 중층 비율은 중층은 C잖아요. 그렇죠? 얘가 중인데 을국의 중층 비율 40%. 갑국의 상층 비율. 상층은 A죠? A. A. 요거는 요게 A죠. 그렇죠? 상 얼마입니까? 5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을국의 중층 비율 40%는 갑국의 상층 비율 50%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요렇게 해야 합니다. 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갑국, 을국 표가 나와 있는데요. 얘를 조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옆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자, 상, 중, 하. 얘는 다행히 뭐 알파벳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갑국 1990년, 2020년 각각 갑국과 을국이 그러면은 1990년, 그다음에 2020년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갑국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1900 90년과 2020년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을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국부터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할게요. 갑국의 1990년에 여러분 상층은요, 얼마예요? 5. 그 다음에 5%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 하층은 얼마입니까? 50%. 그러면은 중층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와야 돼요? 45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어떤 계층 구조예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죠. 2020년 해볼까요? 2020년 갑국의 상은요 15. 그다음에 하층은요 60%가 옵니다. 100을 기준으로 얼마가 더 필요해요? 25%인 중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계층 구조 어때요? 마찬가지로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아서 여기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을국 해보겠습니다. 을국 1990년 상층 10%. 다음에요. 하층은요, 65%. 중은 얼마가 필요해요? 25%가 필요하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을국의 1990년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2020년을 보시면은요, 상 10%, 하는요 20%, 그 다음에요, 나머지 중은요 70, 요렇게 와서 여기는 계층 구조가 좀 다르네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택지. 갑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모래시계형으로 변화하였다? 90년에서 2020년? 아니죠. 피라미드형에서 그대로 피라미드형이 된 거죠. 그쵸? 또 변하지 않았네요. 그쵸? 모래시계형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내용,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발문, 이 문제의 발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갑국과 을국 시기에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폐쇄적 계층 구조냐, 개방적 계층 구조냐라고 하는 것은 계층 이동 가능성, 수직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것에 대한 정보가 지금 주어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즉, 계층 구성 비율의 변화가 계층 이동의 결과다. 수직 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2번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3번, 2번, 3번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만약에 3번을 문제 풀 때, 이 계층 구성 비율, 즉, 계층 구성 비율의 변화가 90년에서 2020년으로 변화했잖아요. 요 변화가 수직 이동의 결과다. 계층 이동의 결과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3번을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승 이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갑국에서 지금 90년에서 2020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경우에서 생각해 봐봐. 어떤 경우일 수가 있어?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하에서 중으로 가는 거.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 그쵸? 이런 경우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에 종착지가 어디야? 상승 이동의 종착지는 상 아니면은 중으로 종착지가 형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90년에서 2020년 갔었을 때 여기 최대 40%의 상승 이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최대 40%. 그런데 을국을 보시면은요, 을국은 하층을 한번 봐보세요. 원래 65였는데 20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결국에 최소 나머지 65에서 얼마? 45%는 하로 가지 않고 중이나 상으로 갔다라는 걸 의미하지. 그럼 하에서 중이나 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세대 간 상,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여긴 최소 45%가 결국에 하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즉, 상승 이동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예측해 볼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최대 40, 여기는 최소 45. 근데 어때요? 지금 최소 45가 더 값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승 이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선택지가 조금 어려웠었던 선택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사회 안정성이 높은 계층 구조로 변화하였다. 갑국은 지금 피라미드에서 피라미드. 하지만 을국은 피라미드에서 사회 안정성이 높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높은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4번입니다. 5번에 1990년 중층 대비 상층의 비는 중분의 상을 말하는 거죠. 갑국은요, 45분의 5죠. 갑국은 45분의 중분의 상 5고요. 을국은요, 지금 90년 비교하는 겁니다. 25분의 10이죠. 25분의 10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커요? 갑국보다 을국이 더큰 것을 알수 있죠. 오히려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27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8번입니다. 자, 2022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상, 중, 하층 중 하나이며, 갑국의 계층은 이들로만 구성된다. 자, 그 다음 중요한 힌트가 등장하고 있죠.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부모 세대의 각 계층에서 50%씩은, 부모 세대 각 계층, 기준이 부모 세대야. 50%씩은 자녀 세대로 계층이 대물림 일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라미드형이다라고 말하니까는 상보다는 중에, 중보다는 하의 구성 비율이 더 많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 지금 A는 10. 가장 적네요. 그쵸? 그럼 나머지 C는 100을 기준으로 하면 60이 나올 거 아니야. 10, 30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A가 가장 적은 10이니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 했잖아. 부모 세대는. 얘가 뭐가 되는 건데? A가 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많은 C가 뭐가 되는 거고? C가 하가 되는 거고, B가 뭐가 되는 거고,

종이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 세대 같은 경우도 상 A가 20이야. 그다음에 C가 여기는 이제 C라고 표현돼 있네. 여기 하 C가 30이야. 그러면은 B가 중인데 중이 얼마야? 50이네요. 그럼 중이 50이 가장 많네요. 자녀 세대는 어떤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본표 조금 넓게 하겠습니다. 자, 상, 중, 하, 개. 위에서 아래로 부모, 자, 가로로 있는 게 자녀입니다. 자, 상, 중, 하, 개 하고요. 자, 알파벳도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은요, A였죠? 그 다음에요, 중은요, B였죠? 그 다음에 C가 하죠. 요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계값 먼저 적을 수 있는 거죠. 부모 상 10이죠? 다음에요. 중은요 30이죠? 하는요 60이죠? 그래서 100을 만들 수 있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자녀는요 상은요 20이죠? 그 다음에요. 중은요 50이고요. 그 다음에요. 하는요 30이어서 100을 만들면서 중이 가장 많아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된다. 그 다음에 안에 것들을 채워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힌트는 아까 여기 있었죠. 바로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각 계층에서 50%씩은 자녀 세대로 대물림 상상 중중 하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녀 기준이니까 10에 50%, 5가 상상. 30에 50% 절반이죠? 15가 중중. 60에 50%. 30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봤더니만은 이미 채워졌어요. 그럼 나머지가 0.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 5가 필요해요. 여기 얼마? 15가 필요해요. 이미 지금 20 만들어졌죠? 여기 0이 되겠네요. 여기 60이니까는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30이 필요하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되죠?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A는 하층이고 C는 상층이다. A는 상층이죠. A는 상층이고요. 그다음에 C는 하층이다. 이렇게 해서 1번 오답인 걸알 수가 있고요. 2번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자, 자녀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죠.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입니다. 3번에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중충 자녀는 없다. 중충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것은 어디예요? 여기 5라고 하는 것은 상에서 중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거죠. 15는 중중이어서 세대 간 대물림 일치를 말하는 거고, 30이 뭔데? 하에서 중으로, 자녀 기준으로 봤을 때 하에서 중으로 어때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부분인데요.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많다. 지난 시간에 개념 따로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은요.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요 영역이 세대 간 상승 이동인 거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45가 되는 거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요.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요거 다 더해 주시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된다고. 그래서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갑국에서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개방적 계층 구조, 즉 갑국에서 지금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 요거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접근해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가겠습니다. 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29번.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에서 모두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갑국의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 비교가 나와 있고요. 자, 요거 그냥 있는 그대로 기본표 바로 읽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모 계층 구조 일단 보시면은요. 20, 30, 50 이어서 부모 계층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자녀는 지금 중층이 가장 많죠? 따라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번 선택지 볼게요.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보다 많다. 먼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죠. 상상, 중중, 하하를 통해서요. 그래서 얼마? 14, 24, 17.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55가 나옵니다. 55. 55. 그러면 전체 100에서 일치하는 55를 빼준 45가 얼마예요? 불일치, 이동한 거가 되겠네요. 사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동했다라고 하는 건 상승과 하강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상승은 여기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요세 영역인 거잖아요. 요거 33, 다음에 37이고요. 다음에 하강 이동은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다음에 5, 1, 2 해가지고 요거 8인 거죠. 그래서 8이랑 37이랑 더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45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챙겨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계층 일치하는 자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 이렇게 해서 1번 오답이고요. 이번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 하강 이동한 자녀 여기였죠? 요 영역. 요거. 그래서 5, 1, 2니까는 여러분 8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아까 나 언급했었던 내용이 다음 선택지에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은 37이죠. 그래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 해서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계층 구조 측면에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때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입니다.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자녀 세대 기준으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개념 따로 떼어서 설명해 드린 부분이에요. 해볼게요. 자녀 상. 자녀상, 자녀 20 기준으로 했을 때 일치하는 것. 20분의 상상으로 얼마입니까? 14죠. 그다음에 중은요. 자녀 중이 얼마? 60을 기준으로. 60을 기준으로 중중으로 일치하는 거 얼마예요? 24죠. 그다음에 하를 보세요. 하는요. 자녀 20을 기준으로 해서 하하는 얼마예요? 17이죠. 요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층이 가장 높은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봤더니만은 중층이 60분의 24로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4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하층이 가장 높네요. 하층이 가장 높고. 왜냐면 나머지 20분의 14나 20분의 17이나 20을 기준으로 절반을 넘는 값이 분자에 오는데, 중 같은 경우는 60을 기준으로 30이 절반인데 그 절반이 못 미치는 값이 분자에 오기 때문에 중이 가장 작죠. 그리고 하가 가장 크다. 5번입니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부모가 중층이에요.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요 자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거 중에서 하로 여기 2죠. 2. 2. 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어디? 중에서 상. 여기죠? 4죠? 4. 그래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22학년도 수능 16번이죠? 3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내고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단, 계층은 상중 하로만 구분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한 칸씩을 일로 생각했었을 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개라고 써보고 아래쪽에다 합계 값을 써보고 옆에다 합계 값을 써보고 숫자를 한번 카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부터 먼저 해볼게요. 상상은 두 개고요. 중은 하나, 상중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상하는 하나 있어가지고 3 이렇게 되겠네요. 부모 세대 중은요. 중상은 하나 있고요. 중중 하나 있고요. 중하 두개 있어가지고요.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요. 하는 부모 세대 하는요. 하상은 없죠. 그다음에 하중 하나 있고요. 하하 두개 있어가지고요.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자녀 기준으로 했을 때 상상 두개 있고요. 그다음에 상중 이렇게 한개 있고요. 자녀 기준 상하는 없네요. 그래서 여기 3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녀 중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가 적히겠죠? 자녀 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5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갑국에서 부모 세대는 지금 중층이 가장 많아요. 다른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요, 중층이 지금 가장 적어요. 그래서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을국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합계, 개를 적어주시고요. 부모 상부터 보시면은요, 합계 값에 2를 적을 수 있겠죠? 부모 중은요, 하나, 둘, 셋, 3을 적을 수 있고요. 부모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를 적을 수 있어서 이렇게 10을 채울 수가 있고요. 자녀는요, 자녀 상은요, 2를 적을 수가 있겠고, 자녀 중은 3을 적을 수가 있고, 자녀 하는 5를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0을 채우고요.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부모 세대는요, 상보다 중위, 중보다 하가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보다 중위, 중보다 하가 많은 을국의 자녀 세대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1번 선택지 가도록 할게요. 1번에 갑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많다. 지금 여러분 여기 상상, 중중, 하하 얘가 계층 일치, 대물림이라고 했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중에서 상, 하에서 상, 하에서 중, 요 영역이 어떤 이동이다? 상승 이동이다. 라고 정리했죠? 상승 이동 지금 두 칸씩 칠돼 있어요. 그러면은 2고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상에서 중, 상에서 하, 중에서 하, 요 영역이 하강 이동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색깔 칠해진 부분을 카운팅해 보시면은 하나, 둘, 셋, 3이 됩니다. 그래서 갑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 라고 해야지 됩니다. 2번 을국에서는요. 세대 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보다 많다. 계층 대물림, 계층 일치, 상상 중중 하하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상상 중중 하하 요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즉 계층 대물림은 6입니다. 그럼 전체 10에서 대물림된 6을 빼면은 이동이 얼마예요? 세대 간 이동이 네, 4가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두 개가 되는 거고, 하강 이동이 두 개가 되어서 세대 간 이동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대 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부모 세대의 경우, 자,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부모 세대는 을국의 계층 구조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의 구성 비율이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에 비해서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틀렸죠. 오히려 사회 통합에 유리한 것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갑국인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자녀 세대의 경우 각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고 자녀 세대는요 이렇게 가로로 봐야 되는 거죠. 각국은 지금 중위 가장 적고 하가 많은 하가 제일 많죠.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것을 각국 자녀 맞고요. 그다음에 을국의 계층 구조는 자녀가 어때요? 상보다는 중위 많고 중보다는 하위 구성 비율이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갑국에서는 개방적 계층 구조가 을국에서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요. 발문을 보세요. 발문. 발문.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대요. 그러면은 갑국이나 을국이나 모두 다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세대 간 이동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죠?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다. 3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갑국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며, 자, 챙겨줘야 될 거, 각 시기별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여기 T년 보시면은, 하층이 지금 여기 좀 하죠. 하가 60%. 그다음에 중은요, 30%. 그럼 남아있는 상은 10%가 되겠네요. 상이 제일 적고 하가 제일 많죠. 그러면 T년은요, 어떤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T 플러스 10년 볼게요. 자, 중위 60이고요. 그 다음에 하가 20이고요. 그럼 중간에 있는 상도 얼마예요? 20이겠네요. 중이 지금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T 플러스 10년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되죠? T 플러스 20년 보겠습니다. 자, 하가 50%이고, 그다음에 중이 20%예요. 그럼 상은 100% 기준으로 봤을 때 30이 나오겠죠? 뭐가 제일 적어요? 중이 제일 적고 하가 제일 많습니다. T 플러스 20년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여러분,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이 아닙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상층의 비율은 3배가 되었다. T년의 상층의 비율은 여러분 10%고요. T 플러스 20년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그래서 상층의 비율은 3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번에 상층과 하층의 비율 차이는 T년보다 T 플러스 10년이 크다. T년 먼저 볼까요? T년의 상층과 하층의 비율 차이. T년의 상층은 10%, 하층은 60%. 그러니까 그 차이는 이렇게 50으로 확인할 수 있죠? T 플러스 10년 같은 경우는 상은 20, 그 다음에 하는요, 20. 어때요? 상과 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층과 하층의 비율은 T년보다 T 플러스 10년이 크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서술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에 T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 T 플러스 10년과 T 플러스 2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T년이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문에서도 지금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거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시기별이라고 말했는데, 이 시기가 흐름에 따라서 각 시기별 조사 대상자가 동일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T년에서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으로 흘러가는 사이에서 시기별 조사 대상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계층의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승이나 하강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여기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을 또한 단정해서 말할 순 없다라고 해서 3번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T 플러스 10년보다 T 플러스 20년이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한 계층 구조이다. T 플러스 10년은요, 중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T 플러스 20년은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죠.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20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T 플러스 10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야지 옳은 내용이다. 그다음에 4번은 4번 그래서 오답입니다. 5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변화는 세대 간 이동, T 플러스 10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변화는 세대 내 이동의 결과이다. 굉장히 그럴싸한 선택지죠? 근데 제가 아까 발문해서 여러분 읽었을 때 어떤 표현을 눈여겨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각 시기별 조사 대상자가 동일하다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5번을 푸는데도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즉, T년에서 T 플러스 10년, 20년으로 거치면서 시기별 조사 대상자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세대 간 이동이 아니라 모두 다 T년에서 20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세대 내 이동의 결과로 해석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본인의 계층과 본인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계층을 전수조사한 것이다.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된다. 부모 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요, 기본표 두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갑국 그려보겠습니다. 상, 중, 하, 합계. 자, 그 다음에 먼저 그려놓고 채울게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을국입니다. 을로만 쓰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채우는 재미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갑국입니다. 갑국은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상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그쵸?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여기 상은요, 부모 세대 상, 0이 아니죠, 그쵸? 0이 아니라, 부모 세대 상은요, 부모 세대 상이면서 자녀 세대 상. 맞네요, 여기 0이네요. 제가 여기 잘못 봤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상이고 자녀가 중인 거. 부모가 상이고 자녀가 중인 거. 두개 있죠, 두 개. 2고요. 부모가 상이고 자녀가 한 거. 얼마? 4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가 중이에요. 부모가 중이고 자녀가 상인 거 얼마예요? 네 칸이죠, 네 칸. 이렇게 부모가 중이고 자녀가 상인 거. 그 다음에 부모가 중, 자녀가 중, 중중이에요. 중중은 지금 아홉 칸 색깔 칠해져 있죠? 9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중이고 자녀는 하 6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냐? 19가 오겠네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하인 경우로 볼게요. 부모가 하인데 자녀는 상인 거는 없네요. 0이고요. 부모가 하인데 자녀가 중인 거는 2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하인데 자녀도 하인 거는 4가 돼서 이렇게 오겠습니다. 6을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얼마가 되냐? 31이 채워지고요. 여기 자녀 상 같은 경우도 4. 여기는 13. 여기는 14.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을국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을국도요. 을국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상인 거. 얼마예요? 1이죠. 그다음에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중인 거. 없죠? 0이고요.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하인 거. 3이 돼서 합계는 4가 되고요. 을국의 부모는 중인데 자녀는 상인 거. 4입니다. 그 다음에 중중은요, 지금 7이죠. 그 다음에 중인데 한 거. 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이 되고요. 부모가 하인데 자녀가 상인 거 1이죠. 부모가 하인데 자녀가 중인 거는 0이고요. 부모가 하인데 자녀가 하인 거, 하하죠?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더해주시면은 여기 자녀는 6이 되고요. 중은요, 7. 여기는 12가 된다. 라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은 요거 25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1번 선택지. 1번 선택지.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요렇게. 그쵸? 을국에서도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요 영역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 모두 다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갑국은요, 4, 0 이어서 6이죠. 그 다음에 을국은요, 4, 1, 0이어서 5입니다. 어쨌든 둘다 나타났고요. 이번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났냐 물어보고 있는데, 갑국에서 하강 이동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은 요기 영역이죠. 요 영역이고요. 을국에서는 요 영역이 세대 간 하강 이동이죠. 마찬가지로 갑국이나 을국이나 모두 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갑국은요, 2, 4, 6 해서 12. 을국은요, 0, 3, 6 해서 9만큼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국의 자녀 세대에서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고, 갑국의 자녀 세대는요, 지금 어때요? 4, 13, 14.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맞죠? 그리고,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을국의 자녀 세대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은 을국의 자녀 세대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둘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갑굽과 을국 모두 부모 세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갑국의 여러분 부모를 보시면은요, 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갑국의 부모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을국 같은 경우도 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을국의 부모도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에 갑국과 을국 모두 부모의 계층을 대물림 받은 자녀, 일치하는 자녀를 말하는 거죠. 하층에서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요. 대물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갑국 같은 경우는 상상, 중중, 하하 요 영역을 말하는 거고 을국도 상상, 중중, 하하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하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 갑국에서는 4, 을국에서는 3. 그런데 봤더니만은 갑국에서 중중은 9고 을국에서도 중중은 7이에요. 그 말은 결국에 하층에서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장 많다? 중층에서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따라서 32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문항이고요. 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봤었던 문항에 비해서 이번 문항은 그래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좀 기존에 풀었던 거는 다른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료는 갑국과 을국에서 자녀 세대 인구의 세대 간 이동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의 합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요게 분모입니다. 요것분의 요거에 곱하기 100을 하라는 건데요. 나머지 또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세대 간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상층과 중층, 중층과 하층 간에는 1이다. 지금 상에서 중, 한칸 움직이는 느낌. 그 다음에 중에서 하, 한칸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인 거고요. 상에서 하는 중을 거쳐서 두 칸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라는 거예요. 오케이? 상층과 하층은 2이고요. 상에서 중, 중에서 하는 1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모가 상층 또는 하층인 자녀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는 2이다. 그렇죠. 부모가 상층 또는 하층이면은, 아까 상층과 하층 간에는 2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에서 하로 가는 거,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거. 그쵸? 최대 거리가 2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중층인 자녀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는 1인 거죠. 중에서 상이나 중에서 하로. 한칸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요 이동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조금 가장 어려운 선택지는 니은 선택지고 기억부터 한번 가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갑국의 부모의 계층 같은 경우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이 가장 많은 거 보이시죠? 따라서 자녀 세대는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국이었고요. 을국 보시면은요, 을국의 부모 계층 중이 지금 가장 많아요. 따라서 을국의 부모 계층은 다이아몬드형이고요. 그다음에 을국의 자녀 계층 같은 경우도 중이 가장 많죠. 따라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많은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갑국 확인해 볼게요. 갑국의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것은 요 영역인 거죠? 세대 간 상승 이동. 여기잖아요. 얼마입니까? 30이죠. 상승 이동한 거. 상승 이동한 것은 상승은 30이고요. 하강은 요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얼마입니까? 21이죠? 하강은 22. 그래서 상승이 하강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갑국은요. 그 다음에 을국은요. 을국 보시면은, 을국 상승은 요 영역이죠? 요기 얼마예요? 19죠. 그 다음에 을국 하강은요. 요 영역이죠? 외형형. 얼마입니까? 22, 28이죠. 그쵸? 따라서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라고 하는 기역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를 보면은요. 자, 을국이 갑국보다 세대 간 이동 지수가 크다. 결국 얘를 구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갑국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갑국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먼저 분자부터 한번 해 볼게요. 분자는 자녀 세대 인구의 실제 세대 간 이동 거리의 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갑국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 대물림 말고 요기, 중, 그 다음에 중에서 상, 한칸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하에서 상은요, 두칸 이동할 수 있는 거야. 두칸 이동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21, 하에서 중, 한 칸인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아래도 상에서 중, 한 칸. 그 다음에 상에서 하, 두 칸이기 때문에 여기는 곱하기 2를 해주고, 중에서 하, 한 칸인 거지. 요렇게. 요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7과, 그 다음에 곱하기 2한 값 4와, 21과, 그 다음에 8과, 3 곱하기 2, 6과, 그 다음에 10. 요거를 다 더해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보면은, 7 더하기 4 더하기 21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10이라는 거죠. 여기다 더하면 얼마냐면요, 분자는 일단 56이 나와요. 근데 분모예요, 분모. 분모는 뭐냐면은, 요거 잘 봐. 잔여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나타날 수 있었던이야. 잔여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럼 잔여 세대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디서 오는 건데, 결국에 잔여권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부모에서 오는 거잖아. 부모에서 자녀로 오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것의 최대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여기 부모의 상중하의 합계. 요것을 여기로 가져와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상가 같은 경우는 최대 거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2라 그랬잖아요. 상과 하는요. 그러니까 23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는 거고, 2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중은 중하, 중상, 하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하도 마찬가지로 상과 더불어서 곱하기 2를 해줘야지. 최대 거리가 2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23 곱하기 2양 값이랑 31과 46 곱하기 2양 값을 더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 더하면은 여기 23 곱하기 2양 값과 그 다음에 31 더하기, 그 다음에 46 곱하기 2한 값. 요거 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169가 되는 것입니다. 169. 그럼 요러한, 물론 곱하기 100 해야 되지만은, 요러한 느낌으로 을국도, 을국도 똑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을국 해보시면은요, 요거 지우면은, 을국에 이동하는 거 여기. 중에서 상으로 한 칸, 하에서 상으로 두 칸이니까 곱하기 2 해주고, 여기 하에서 중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상에서 중으로 하나, 상에서 하로 두 칸이니까는 곱하기 2 해주고, 중에서 하로 한 칸, 요렇게 요 값들을 다 더해주는 게 분자 값이라고요. 이걸 다 더해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 56이 나옵니다. 요거 다 더해, 똑같이 아까 값처럼 더해주면은 56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을국에서도 잔여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서 찾아줄 수 있어야 돼? 부모의 상중하에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부모의 상과 같은 경우에 최대 거리가 곱하기 2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해주고, 중은 그대로 가고, 하도 최대 거리가 2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해주는 거지. 얘네들 다 더해서 분모에 넣어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148이 나옵니다. 곱하기 100인 거죠. 여기와 얘의 값을 비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분자가 56, 50은 똑같네요. 그러면 분모가 작을수록 큰 것이죠. 그래서 을국이 각국보다 세대 간 이동지수가 어떠하다? 크다라고 하는 니은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 선택지가 어려웠을 겁니다. 디귿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자녀 세대 인구의 과반수다. 일치하는 거, 을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3, 얼마입니까? 지금 53이죠? 을국은 53이고요. 갑국 같은 경우에는 12, 14, 23입니다. 그러면은 26이랑 23이니까는 갑국은 49가 되네요. 을국은 갑국과 달리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자녀 세대 인구의 과반수다. 53은 절반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디귿도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모두 다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선택지가 왜 오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 자녀 세대의 계층별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갑국, 을국 모두 중층이 가장 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해보도록 할게요. 갑국. 자녀 세대 계층별 인구 중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국 같은 경우는 21 기준으로 상상 12죠. 갑국의 요거 여러분 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은요 43 기준으로 중중 14. 그 다음에 하는요 36 기준으로 하하 23,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을국입니다. 을국 같은 경우도 자녀 19를 기준으로

1차고요. 요게 상이고요. 그다음에 중은요. 46 기준으로 중중 30이고요. 하는요. 35 기준으로 하하 1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녀 세대 계층별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갑국, 을국 모두 중층이 가장 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갑국 같은 경우는 중이 가장 낮은 거 맞아요. 그쵸? 하지만 을국 같은 경우는요, 중이 가장 낮은 게 아니라 어디가 가장 낮다? 하가 가장 낮은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모두 중층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 걸알수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시간에 걸쳐서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와 관련된 문항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파트로 넘어가서 기출 분석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 보기.

사회와 문화의 권윤복입니다. 다른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관련된 문항들,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문항들 함께 꼼꼼하게 풀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 이제 클로징 부분에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와 달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풀어 오셨을까요? 정말? 혹시 안 풀었다고 한다면은 조금 잠깐 멈췄다가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맞춰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을 내신 출제, 유력한 그런 문항 같은 경우들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죠. 자, 146조 기본 문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입니다. 자, A는요,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라고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개념을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개념의 의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B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최소한의 생활 유지. 바로 B는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A, B 찾았죠? 기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A, 상대적 빈곤은요,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그렇죠? 중위소득의 50%, 이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선이었습니다.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했어요. 따라서 옳은 선지. 미은의 B와 달리 A는 절대적 빈곤과 달리 상대적 빈곤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만 나타난다. 자, 틀린 거죠. 자, 요 니은 선지 별표 쳐 두시고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모두 다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빈곤의 유형이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디귿의 A, B 모두, 즉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둘 다 빈곤 가구에 내가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빈곤 가구가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이나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갈등을 느끼고 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시문 보겠습니다. 기억에 생물학적 성과 니은의 사회적 성에 기반을 두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상태를 불평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성불평등 현상은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경제적인 불평등, 또 사회, 문화적, 정치적인 측면의 불평등, 다양한 모습이라는 거죠. 기억선지, 기억은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조건 등에 따른 것이고 니은 사회적 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옳은 선택지죠. 따라서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 남성, 여성, 그다음에 사회적 성에 따라서 젠더라고 하죠. 남성다움, 여성다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니은의 디귿에서보다 전통사회에서보다 리을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신체적 힘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정도가 심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남성의 신체적 힘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요 전통사회에서 더 부각이 되어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선지 오답이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디귿의 가정 내 성차별적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미음, 정치에서의 성불평등 현상의 사례, 정치가 아니죠. 정치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의 성불평등 현상의 사례로 연결시켜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리을의 성별에 따른 취업 및 승진 제한은 비읍, 바로 경제적 측면, 경제에서의 성불평등 현상의 사례다라고 하는 거, 뭐 임금 격차, 취업 승진 제한 이런 거 모두 다 경제적 측면에 해당하는 사례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리을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게요. 사회적 소수자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교사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은요. 근데 이제 갑을 병정을 차례대로 읽기 전에 교사 맨 마지막 멘트를 보시면은 3명의 학생만 옳게 설명했어요 라고 하는데 학생은 몇 명이에요?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럼 한 명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갑은요.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차별받기도 합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구별되어서 뚜렷한 차이에 의해서 차별받기도 하죠. 두 번째, 을은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미리 말해버렸는데 신체적 특성 또 문화적 차이가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의 다음 병은요. 을 다음의 병은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 요인과 달리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만 차별받습니다. 아니죠.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모두 다 차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병은 틀리게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옳게 이 세 명의 학생에는 누가 들어간다? 바로 갑, 을, 정이 들어가네요. 갑, 을, 정. 따라서 여기도 사회적 소수자의 옳은 내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갑을정이다라고 하는 기억선지 옳은 선택지고요. 니은의 가에는요. 사회적 소수자는 반드시 주류 집단보다 수적으로 소수입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다라고 하는 내용.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야지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선지 옳은 내용.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디귿 니을도 정답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가에는요. 사회적 소수자.

라는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차별에 당하는 내용이었죠? 요거 옳은 내용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답인 겁니다. 그다음에 리을의 가해는요. 사회적 소수자는 자신들이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죠? 인식한다라고 했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말로 집합적 정체성이다. 집합적 정체성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 네 가지 정리했을 때 가장 네 번째 위치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요 내용,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서 기역과 니은 이슈 최종적으로 정답이 되어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자, 갑국에서 A 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이다. 아, 그러면 A는 절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것이고요. B 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다. 자, 상대적 빈곤 선 나왔죠? 따라서 B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갑국에서 전체 가구 중 A 가구의 비율,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5%이고, B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다. 예를 들어서 2025년에 갑국의 전체 가구를 만약에 1000가구다 라고 가정하면은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는 25%라 그랬으니까는 250가구가 될 거고요. 상대적 빈곤 가구는 20%라고 했으니까 몇 가구예요? 200가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 비율 차이를 가지고 빈곤선이 어디가 더 큰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보시면은 지금 한 사회의 가구를 소득이 적은 가구부터 많은 가구까지 쭉 일렬로 나열했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어떤 소득이다? 예, 중위소득이다라고 잡고요. 중위소득의 50%, 그것을 우리가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5%이고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다. 그 말은 상대적 빈곤선보다 절대적 빈곤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대적 빈곤선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것은 얘보다는 크게 위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게이두 곳에만 위치하는 건 아니죠. 뭐더 가까이, 더좀더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그렇죠? 뭐 중위소득보다 낮게 위치할 수도 있고 중위소득보다 높은 위치할 수도 있고 중위소득과 똑같이 위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절대적 상대적 빈곤선보다 줄여서 표현할게요. 상빈선이라고 표현할게요. 중위소득의 50%인 상빈선 요것보다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선 이것이 더 크다. 얘가 중위소득의 50%. 얘는 최저 생계비. 이 정보를 지금 요 비율과 요 비율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요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은 절대적 빈곤선이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같은지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025년에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 선은 중위소득보다 높다? 이거는 알수 없다고요. 얘는 알수 없다. 뭐는 알수 있고 절대적 빈곤선이 중위소득의 50%인 상대적 빈곤선보다는 높다. 이건 알수 있어요. 오케이? 요 정보를 가지고. 하지만 중위소득보다 높은지는 지금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가 없어서 기역선지 오답입니다. 매력적인 선지, 내신에서 꼭 물어볼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의 2025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수.
1000가구라 가정했을 때 250가구, 25%니까 전체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 수.

얼마예요? 200가구라고 했었죠? 1000가구라 가정했을 때 그것의 4분의 5배다? 맞죠? 옳은 선택지가 되죠. 그 다음에 디귿에 2025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 얼마예요? 전체 가구 중에 20%.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 전체 가구에서 25%. 오답인 걸알수 있죠? 따라서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성불평등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뭐 차별적 사회와 불평등한 사회구조, 가부장제, 이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 사실 좀 얕게 공부했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도 훨씬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또이 부분이 여러분의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변별력 있는 난도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표는요. 각국의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각국의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의 각 정규직 근로자 임금 수준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주어진 게 비정규직 남성 고졸 해당하는 게 90이야. 뭘 때? 정규직 남성 고졸이 100이라 그랬을 때. 비정규직 남성 고졸은 90이고. 정규직 남성 대졸이 100이라 그랬을 때 비정규직 남성 대졸이 80이란 뜻인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정규직 여성 고졸이 100이라 그랬을 때 비정규직 여성 고졸이 70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정규직 여성 대졸이 100이라 그랬을 때 비정규직 여성 대졸이 80이란 뜻입니다. 왜?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자, 그럼 기억선지 볼게요. 기억선지 남성 고졸 비정규직의 근로자 임금이 남성 대졸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보다 높다? 선생님, 이거 90이고요. 여기 80이니까요. 기억선지 맞아요. 라고 할 거야. 이렇게 갈 겁니까? 아, 안 돼요. 결론은 뭐냐? 높은지 낮은지 알수 없다. 알수 없다. 왜알수 없지? 남성 고졸,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남성 고졸,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90만큼인 거잖아. 실제로 남성 고졸,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여기에 나왔어? 제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남성 대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도 남성 대졸 정규직이 100이라 그랬을 때 80이라는 거지, 남성 대졸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안 나왔다고요. 그럼 단적으로 이런 거야. 여기 남성 고졸 정규직이 만약에 가정이 100인데 실제로 100이야. 실제로 100이라 그러면은 92인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이걸 만약에 100이라 그랬을 때 80이면은, 근데 만약에 실제로는 200이야. 200이면은 100일 때 80이니까 200이면 얼마여야 돼? 16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오히려 이쪽이 더 크잖아요. 얘는 90이고 얘는 160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요것에 해당하는 가정했을 때의 값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주어진 값이 정규직에 해당하는 남성 고졸과 정규직에 해당하는 남성 대졸의 값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높은지 낮은지 알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매번 물어보고 있는 내신 킥입니다. 네. 그래서 오답. 오답이에요. 그다음에 니은에 남성의 경우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는 요거를 분모 얘를 분자. 그렇죠? 그러면은 남성 고졸은 어때요? 100분에 100이라 그랬을 때 9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성 대졸은요. 100이라 그랬을 때 80이라 그랬죠? 그렇죠?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 분수의 형태로 물어보니까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남성 고졸이 남성 대졸보다 높다. 100분의 92, 100분의 80보다 높잖아요. 따라서 니은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야. 디귿도 기역이랑 결이 같아요. 근데 여자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여성 대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이런 식으로. 어, 이거 80이네요? 그 다음에 여성 고졸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때요? 지금 여성 대졸, 여성 대졸의 정규직 임금이 절대적으로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성 고졸 같은 경우도 지금 여성 고졸의 정규직 임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둘 다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업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각각의 여성 고졸의 정규직 임금, 여성 대졸의 정규직 임금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리을에서, 디귿에서 물어보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다 없다, 알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알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기업과 같은 결로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 기업과 디귿선지 같은 경우가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잘 출제될 수 있으니까는요, 꼭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표만 보고서 단순하게 숫자를 가져다가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정답은 니은 2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6번으로 갈게요. 다음 가, 콤마, 나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요, 갑국에서는 A 종족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소수인 B 종족은 A 종족을 정치적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며 차별하고 있다. 사람 수는 많은데 결국에 A 종족이 차별을 받고 있죠? A 종족이 사회적 소수자네요. 갑국에서. 인구 수는 많지만, 그쵸? 나는요, 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던 C가 모국인 병국에서는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을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대요. 그쵸? 을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였죠. 하지만은 모국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대요. 어때요? 나라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소수자가로 규정되는 게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기억선지. 가는요, 사회적 소수자가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은 불평등하게 대우하며 차별을 지금 A 종족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역선지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나는요, 사회적 소수자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을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 차별받았지만은 모국에서는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용되어진다.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 옳은 선택지. 디귿에서 가와 달리 나의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 요인에 기인하여 차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와 달리가 아닌 것 같아. 가로 연결시켜야 될것 같아. 왜요? 종족이라고 하는 거. 종족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 요인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야 돼서 디귿선지도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요, 기역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A는 절대적 빈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 가구인 거죠? 절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 단 A,B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고요. 갑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고, 표는 갑국의 2020년과 2025년의 A 가구 비율과 B 가구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A 가구 비율은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 B 가구 비율은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 여기는 절대적, 여기는 상대적이죠? 근데 지금 2020년을 봤더니만 2020년은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보다 더 높네요. 그 말은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지금 중위소득의 5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25년에는 반대예요. 그렇죠?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더 커요. 그 말은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 선보다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번에 A는요,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반영한 기준에 따라 규정된다. 1번 선지 별표. 자, A가 아니라 B입니다. 상대적 빈곤에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내용. 한 사회의 가구, 한 사회의 소득 분포, 소득 격차가 심하냐, 덜 심하냐에 따라서 우리 개념 정리할 때 확인했었던 내용 있죠? 요거 상대적 빈곤에서 아주 자주 물어보는 워딩, 문장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잘 챙겨두세요. 그 다음에 2번에 B는 저개발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나타나죠.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저개발 국가, 선진국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3번의 B와 달리 A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모두 다 유발할 수 있다라고도 제가 추가적으로 개념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4번의 2020년에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 2020년. 요거잖아요.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중위소득의 50%는 최저생계비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그냥 중위소득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따라서 4번 오답입니다. 5번에 2025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왜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선보다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선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단적으로 요렇게 줄지었을 때 여기가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면 상대적 빈곤선은 뭐 여기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 가구에 들어가는 요 가구들은 모두 다 상대적 빈곤 가구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뭐가 된다?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요, 각국의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2020년 월 평균 임금 제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대비 월 평균 임금 증가율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도 제시되어져 있고요. 2000년과 2025년의 근로자 수는 같다라고 하는 단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 월 평균 임금 나와 있는데 증가율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사이에다가 2025년에 월 평균 임금도 적을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단위 달러고요. 그럼 2000달러에서 10% 증가했어요. 2000달러에 10% 증가했으면은 200달러 더 증가하는 거겠죠? 2025년에는 2200달러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전체가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남성을 봤더니만은 남성은 2020년에 2400달러였는데 5%가 증가했대요. 그쵸? 그럼 2400달러에 5%, 0.05 곱해주면은 얼마? 2520이 되겠죠? 그쵸? 120이 증가하겠죠. 만약 얘가 10%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240 증가할 텐데, 5%니까 240의 절반인 120이 증가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1600이었는데 17.5%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가 1880달러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억선지. 기억에 2020년과 2025년에 월 평균 임금 격차는요, 남성보다 여성이 작다라고 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요둘 사이의 격차, 얼마입니까? 120이죠? 그 다음에요, 여성 같은 경우는 요둘 사이의 격차, 얼마예요? 280이잖아요. 그쵸? 남성보다 여성이 작은 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 2025년에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요, 2025년이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새롭게 구한. 예, 2200달러가 되는 거죠. 그쵸?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얼마예요? 2025년에. 2520달러죠? 이거의 두 배를 넘지 않는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당연히 두배 넘지 않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 선지, 옳은 선택지인 걸알수 있고요. 다음에 디귿에 2025년에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합은 2020년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합의 두 배를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2025년에 전체 근로자, 그러면 현재 근로자는 지금 월 평균 임금이 2200달러에다가 근로자 수 똑같다 그랬으니까 2025년도 동일하게 1000명이겠죠? 얘와 얘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220만 달러. 그쵸? 220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020년에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합액. 2020년 같은 경우에 남성 근로자가 지금 월 평균 임금이 2,400달러인데 근로자 수가 500명이잖아요. 얘 둘을 곱해주시면 돼요. 얘 둘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런 식으로 120만 달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곳에 두 배를 넘는다라고 했는데 넘습니까? 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디귿 오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의 2025년에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합이래요. 그럼 2025년이니까 요 1880과 500을 25년에 똑같이 500명이니까는 500을 곱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94만 달러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2020년에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요. 여기 2200과 1000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2020년이니까 여기죠. 2000달러와 1000명을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주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의 50%는 얼마예요? 100만 달러죠? 그 100만 달러보다 94만 달러가 더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 미만이다라고 하는 게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되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법률 조항이 해결하고자 하는 불평등 현상이 무엇인지 쓰고 해당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 써보래요. 자, 제시문에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성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고요. 예시 답안 보시면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 사회화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 사회화의 그 내용과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 원인을 쓰라 그랬으니까는 차별적 사회화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화의 내용과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수 있다. 그래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가지게 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 무엇에 기반한 가부장제에 기반한 사회 구조를 들수 있고, 또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는 사회적 역할을, 여성은 출산이나 돌봄과 같은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원인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림은 질문을 통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구분한 것이에요. A,B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쓰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서술하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예라고 말하는 B가 상대적 빈곤이고요. A가 절대적 빈곤,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가에 들어가는 내용은 절대적 빈곤이 예, 상대적 빈곤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와야 되겠죠? 따라서 A에다가는 절대적 빈곤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B에다가는 상대적
빈곤이다. 저는 줄여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풀네임으로 한번 써주시고요.

예시답안 보시면은 인간이 여기에 넣어서 절대적 빙고는 yes, 상대적은 아니오라고 할수 있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인가? 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요 표현이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로 어디에서 부각되는가? 저개발 국가에서 주로 부각이 되어져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상대적 빈곤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강조되고 부각이 되냐라는 식의 느낌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는 절대적 빈곤에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건또 맞으니까. 따라서 요두 가지 내용 빈칸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의 특징을 한 가지 쓰고. 자, 기억은 사회적 소수자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또한 가지씩 서술하라고 합니다. 니은 디귿의 의식적과 제도적 측면.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 1번에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인 것만은 아니다.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 객관식 문제로도 너무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또 시대와 사회에 따라 소수자를 구성하는 기준이 상대적이다. 해당하는 집단이 달라질 수 있다.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 이것도 진짜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또 자신들이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해결 방안. 바로 니은, 의식적 측면은요. 편견을 버리고 공존하려는 자세. 바로 공존. 그 다음에 관용. 이런 키워드 꼭 살려서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즉 적극적 우대 조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요 내용을 꼭 넣어서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표는 각국 전체 가구에서 A,B에 해당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나타난다. A에 해당하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이며 라고 말하니까 A는 절대적 빈곤 가구. B에 해당하는 가구는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양식이나 사회 활동 등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의 가구이다. 상대적 빈곤 가구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빈곤 가구의 비율을 봤더니만은 T년은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더 크고요. T 플러스 10년은 반대로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그 가구의 비율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곤의 유형 A, B를 각각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A에다가는 절대적 빈곤. B에다가는 상대적 빈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곤율을 활용하여 빈곤 가구의 포함 관계를 T년과 T 플러스 10년을 비교해서 서술해라. 비교해서 서술해라. 비교해서. 그렇죠? 그래서 T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낮으므로 거꾸로 표현하면은 상대적 빈곤율보다 절대적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예시 답안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낮다라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절대적 빈곤율 중심으로 간다면은 높은 걸로 서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을 때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모두 해당한다. T 플러스 10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기 때문에 높아서 높죠, 이렇게? 이쪽이 더 높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등급 도전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각국의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국의 가구는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로만 구성되며, 빈곤 진입 가구는 비빈곤 가구였지만, 빈곤 가구가 아니었지만은 빈곤 가구가 된 가구이고, 빈곤 탈출 가구는 원래 빈곤 가구였지만, 빈곤 가구가 아닌 가구, 비빈곤 가구가 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용어를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국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가구는 없고, 전체 가구수와 가구별 구성원 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빈곤 가구 여부 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빈곤 가구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요렇게 적을게요. 2020년이라고 요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5년의 데이터가 쭉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 둘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빈곤 진입 가구가 뭐라고요? 원래는 비빈곤 가구였어. 빈곤 가구가 아니었는데 빈곤 가구로 들어가게 된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빈곤 탈출 가구는요, 원래는 빈곤 가구였는데 빈곤 가구에서 벗어난 케이스, 비빈곤 가구가 된 케이스를 말하는 거지. 그랬을 때 기존 2020년에 빈곤 가구가 몇 가구였는데 빈곤 진입 가구로 100가구가 들어가고 또 기존에서 탈출 가구로 200가구가 빈곤 가구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지금 300가구만 빈곤 가구로 남게 되었을까? 그러면 기존에 2020년에 빈곤 가구는 몇 가구여야 되냐? 400가구. 400가구여야 됩니다. 400가구 빈곤 가구여서 여기에서 빈곤 진입 가구, 들어간 가구 100가구, 그 다음에 탈출한 가구 200가구. 그래서 탈출한 가구 200가구에서 100가구에 300가구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비빈곤 가구는요, 600가구. 600가구여야지 100가구, 200가구, 요 진입가구와 탈출가구를 고려했을 때 700가구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보, 특히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주어진 정보, 진입하고 탈출하고, 그쵸? 빈곤가구 입장에서는 우리 빈곤가구로 들어오고, 탈출가구는 빈곤가구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게 나가게 되는 거고, 비빈곤 가구 같은 경우는요, 빈곤 진입 가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비빈곤인데 그 빈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빈곤 탈출 가구 같은 경우는 비빈곤 가구 입장에서는 비빈곤 가구 쪽으로 더 오게 되는 거죠. 빈곤 가구였다가, 그쵸? 자기 쪽으로 빈곤이 아닌 가구로 들어온다는 뜻인 거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2020년에 해당하는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기억선지. 2020년에 빈곤 가구 수. 2020년에 빈곤 가구 수? 네, 400. 2025년에 빈곤 가구 수. 얼마예요? 300. 그거보다 100가구 많다? 옳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니은에, 2025년에 비빈곤 가구 수. 얼마예요? 700가. 700이고요. 2020년 빈곤 가구 수. 얼마입니까? 400이죠? 100가구가 많은 게 아니라 300가구가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구해 놓으면은요, 선택지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020년 빈곤 진입 가구 수, 빈곤 진입 가구 수, 2025년에 빈곤 진입 가구 수죠. 얼마입니까? 100가구죠. 100가구. 2020년에 비빈곤 가구 수, 얼마예요? 600가구. 그거보다 400가구 적은 게 아니라 500가구 적은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 데이터, 특히 들어오고 나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2005년 전에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를 추론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각국과 을국의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 각국과 을국의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성별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 지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T년과 T플러스 10년 두 개의 연도가 비교되는데 각국과 을국에서 각각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같대요. 중요한 단서입니다. 문제 푸는데. 그 다음에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도 100명이면 여성도 100명. 이런 식으로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국과 을국의 전체 근로자 수도 또한 같다라는 거예요. 전체 근로자 수도 각국이 1000명이면 을국도 1000명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는요, 선택지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니까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또한 T년과 T 플러스 10년 각국과 을국에서 전체 근로자 수 또한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보까지 챙겨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에 갑구 쿤마 을국의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제시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갑구의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하고요. 여기는 이제 T 년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오른쪽에는 네, T 플러스 10년이라고 한번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을국의 남성 근로자,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이렇게 해서 T년, T플러스 10년 한번 채워볼 건데요. 남성은 정보가 지금 다 주어졌죠. 그쵸? 남성 T년에 여기, 네, 1000달러, 여기 1200달러. 그쵸? 을국의 남성도요, 1000달러, 여기도 1000달러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 정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 격차 지수. 임금 격차 지수. 공식을 보시면 돼요. 공식. 공식의 분모가 뭐예요?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이 분모고요. 분자는 남성에서 여성을 뺀거 곱하기 100이라는 거예요. T년에 임금 격차 지수가 10이래요. 10이래요. 그럼 남성 근로자가 지금 1000이고, 1000에서 얼마를 뺐을 때 곱하기 100해서 10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얼마? 900이죠, 900. 900이죠, 900. 1000분의, 1000 빼기 900 하면은 1000분의 100이죠?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했을 때 10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런 식으로 여성 여기를 900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의 갑구계는 25래요, 25. 25. 그럼 남성이 1200이라고 말하고 있죠? 1200. 1200일 때 1200분의 1200 빼기 여성 얼마를 해야지? 1200분의 1200 빼기 얼마? 여성 뺀거 곱하기 100 했을 때 25가 나올 수 있냐?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기도 900이 들어갑니다. 1200에서 1200 빼기 900 하면은 1200분의 300인 거죠. 그쵸? 1200분의 300 곱하기 100 했을 때 2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이네요. 여기 20.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도 1000분의 1000 빼기 여성 곱하기 100 했을 때 20이 나오려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 여기 800이 나오고요. 여기는 뭐래요? 0이래요. 0. 그 말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이 같다라는 거죠. 똑같이 1000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공식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금 격차 지수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만큼의 격차. 근데 여기는 4분의 1만큼. 여기는 5분의 1만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1000이고 900이잖아? 그랬을 때 10분의 1인 100만큼의 차이. 여기는요, 1200 기준으로 4분의 1만큼이 300이지? 300만큼의 격차. 이게 5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000의 5분의 1이 200이지? 200만큼의 격차. 이런 게좀 쉽지. 그러니까. 공식에 넣어서 찾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분수로 바꿔서 그만큼의 격차로 여성의 값을 추론해도 좋습니다.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선지 보겠습니다. 기억에 갑국에서 T년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얼마예요? 900이죠? 900. T 플러스 10년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도 얼마예요? 900이죠? 맞았습니까? 같다. 기억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에 을국에서 T 플러스 10년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 1000이죠? 1000이고요. 달러 생략할게요. T년의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얼마예요? 지금 을국이니까 800이죠. 800. 800달러. 그러니까 200달러 많다라고 하는 것도 니은도 옳은 선택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디귿에. 아, 디귿 선택지. 별표 쳐 두시고요. 디귿. T년 갑국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합은 T 플러스 10년 을국 전체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합과 같아. T년 갑국 전체 남성, 갑국 전체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합과 T 플러스 10년 을국 전체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합이 같다. 같아요. 왜 같죠? 요 정보.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과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도 같아요. 평균 임금도 같은데, 갑국과 을국의 전체 근로자 수도 똑같고,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도 똑같아요. 평균 임금도 같은데, 수도 똑같아요. 평균의 수를 곱하면은 전체 임금의 합인 거잖아요. 당연히 같겠네. 그쵸?

0: 1000에서 1000인 거잖아요. 800 기준으로 200만큼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1, 25%네요. 25%.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불평등, 다양한 불평등 양상에서 빈곤, 성불평등, 사회적 소수자 문항 살펴봤습니다. 문제 어려웠던 문제들은 충분히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복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고마우면 얼마나 고마운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힘들면 얼마나 힘든지 자세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 관계에서 나오는 페이지가 풍성해지니까요. 근데 저렇게 표현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저게 또 이렇게 막상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다? 특히 고맙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꼭 해야 되는 가족들한테는 더더욱 좀 쑥스러운 것 같아. 오히려 남한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 잘하면서도 가족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얘기하는 게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이 글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특히나 더 많이 표현하려고 좀 노력한다? 처음에 이렇게 육성으로 힘들면 문자로. 그리고 글로. 그게 조금 덜 민망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요 글을 보고 나서부터는 저 엄마 아빠 만날 때도 헤어질 때한 번씩 안아준단 말이지. 근데 처음에는 엄마 아빠도 좀 이렇게 뚝딱뚝딱 거리다가 이젠 익숙한지 갈때 되면 이렇게 안아주러 팔 벌리고 오고 그래.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또 중요한 게 저런 표현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마음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나서 애들은 이런 표현을 훨씬 더 잘해주잖아. 선생님 사랑해. 뭐 선생님 좋아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 아니야. 보통 우리 아니야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 에이 무슨 아니야. 이제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 근데 그때 애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선생님 저희 엄마가 칭찬은 받는 걸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칭찬 받는 거 진짜 잘한대.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아니에요라고는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해. 그래서 너희들도 표현도 많이 해주고 또 그런 고마운 표현들을 잘 받을 수도 있었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사인 법칙이라는 거 처음으로 해봤지? 그래서 우리 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 하나 더 풀고 코사인 법칙까지 한번 시작을 해보자. 나 그림과 같이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었어. 그리고 어떤 조건을 줬냐면 AB 변의 길이, 그리고 각의 사이즈, 그리고 나머지 각의 사이즈.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BD라는 변의 길이야. 우리 그림 안에서 한번 보자. 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었고, AB라는 변의 길이가 E였고, 그리고 각도가 45도였어. 나 우리 이 장면에서는 사인 법칙은 각하고 변이 쌍을이뤄야지 쓸수 있지. 요두개 세트는 지금 완성이 됐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BD였어. 그래서 BD가 어딘지 봤더니 요 길이네. 우리 구하고 싶은 그 길이를 잠깐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여기서 X를 구하려면 사인 법칙은 각하고 변이 쌍을 이뤄야 되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각 A의 사이즈가 필요해. 근데 각 A의 사이즈가 지금 주어져 있지가 않지. 대신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며. 나 우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하나 등장을 했을 때요 각도가 세타였어. 그 원에 내접할 때는 마주 보고 있는 각끼리 더했을 때 무조건 몇 도? 180도. 그럼 내가 이 각이 세타라면 나머지 각도는 둘을 더해서 180이 될수 있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내가 A는 몰라. 근데 A 대신에 뭘 알고 있냐면 A가 쳐다보는 저 건너편 각을 알아. 60도였대. 그럼 A하고 C를 더했을 때몇 도가 돼야 돼? 180도. 근데 얘가 지금 60도야. 그러니까 A는 몇 도냐면 120도였던 거지. 그럼 120도라는 걸 구하는 순간 각, 변 세트가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인 법칙 한번 써보자. 나 우리 공식 한번 지난 시간 거 다시 쓰자.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세모세모야. 사인 A분의 A는 사인, 나 여기선 D라는 표현 쓸게. 사인 D분의 D. 요간 거지? 그럼 이제 요 관계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사인 A가 몇 도였냐면 120도. 스몰 A가 내가 구하고 싶은 X. 그 값이 지금 누구랑 똑같냐면 사인 45도 분의 나 지금 요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니까 E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정확히는 요 D라는, 각도 D라는 표현이 요만큼 아니야. 나 여기서는 얘를 지금 D라고 보고 문제 푼 거다.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X 값이니까 X만 빼고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넘겨보자. 그럼 나 X 빼고 넘겼으니까 오른쪽으로 사인 120도만 넘어가주면 되지? 그리고 이값 그냥 갖고 오지 말고 계산 좀 하면서 갖고 올게. 2 곱해져 있었고 거기 사인 45도인데 원래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근데 역수니까 루트 2지. 분모에 깔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뭘 곱해야 되냐면 사인 120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인 120도 우리가 모르지. 이거 각도 바꿀 거잖아.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라고 쓸수 있고 나 파이 걸렸으니까 모양 순둥순둥 그대로 유지. 사인 60도. 원래대로라면 내가 부호를 고민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삼각형이니까 무조건 양수 고민하지 말고. 그럼 사인 60도가 됐어. 값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까? 결국 내가 원하는 그 x라는 애는 이 루트 2에다가 사인 60도 였으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고 나 시간에서 2하고 2는 약분 돼서 사라졌네. 그래서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루트 6만 남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루트 6인 거지. 그래서 우리 이 문제 풀때 중요했던 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야. 그 내용을 알아야지 각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우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는 마주 보고 있는 각끼리 저렇게 더하게 되면 무조건 180도.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내가 몰랐던 각의 사이즈를 구할 수 있었고, 우리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그치, 외접원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룰 때야.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유형 1에서의 3번 문제였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무조건 사인 법칙이었는데,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 배우고 나면 어떤 법칙을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갑자기 문제에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인이나 코사인 법칙을 하나씩만 쓰기보다는 두 개가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코사인 법칙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 사인 법칙은 원이 등장했었는데, 코사인 법칙은 뭐가 등장했어? 그지? 삼각형에서 시작을 했어. 나 ABC라는 삼각형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뭐할 거냐면 A에서 BC에다가 그대로 수선을 그었어. 우리 그랬을 때이 수선의 발을 잠깐 H라고 불러보자. H. 그럼 내가 H를 이용해서 이 스몰 A라는 변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까? 나 스몰 A라는 변의 길이는 BH에다가 요만큼이 BH지 거기다가 뭘 더해준 거랑 같냐면 CH를 더한 거와 같지. 나 그냥 h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길이로 표현을 해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나이 안에서 코사인 한번 읽어내보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코사인은 직각삼각형 안에서지? 내가 그대로 수선의 발을 그리면서 직각삼각형이 생겨났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그 양쪽에서 코사인 b, 코사인 c 한번 읽어볼게. 나첫 번째로 코사인 b 먼저. 나 우리 코사인은 공식 어떻게 그렸어? 그 각에서 출발해서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었지. 그래서 문자로 쓰면 C분의 BH가 되겠다. 코사인 B가. 그럼 오른쪽에서 코사인 C 한번 볼까? 나 우리 코사인은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왔어. 즉 B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CH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요두 가지 표현을 방금 전에 BH, CH로 정리했었잖아. 그러니까 BH, CH가 등장할

수 있도록 고쳐보자. 나이 식에서 BH를 뭐라고 쓸수 있어? C만 넘겨주면 되니까 C 코사인 B인 거지. 나 이쪽에서도 한번 더. 나이 식을 가지고 내가 CH로 정리를 하자면 양변에다가 B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B 코사인 C가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정리한 BH, CH를 맨 처음에 A에 대한 표현으로 썼던 거에다가 넣어볼게. 우리 BH가 지금 누구였냐면 BH가 C 코사인 B였어. 거기다가 CH가 누구냐면 B 코사인 C였어. 이게 A에 대한 표현이야. 내가 지금 증명하는 중이거든. 우리가 배울 코사인 법칙을. 그래서 증명을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해도 괜찮아. 근데 단계별로 이해가 되는지는 봐야 돼. 코사인 B,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표현을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바꿨으니까 식에다가 넣을 수 있어야 되고, 나 이제 규칙 만들 건데 어떤 규칙이 등장을 하냐면, 나 A라는 값을 가지고 뭐라고 쓸수 있냐면 C, B, B, C라고 쓸수 있다. 나 A를 뺀 나머지 문자 가지고 교차하듯이 돌렸어. B였으면 C였으면 코사인 B, B였으면 코사인 C.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럼 B는 뭐라고 쓸수 있어? B가 아닌 나머지 문자 돌리자. 나 B 뺀 나머지 문자니까 AC지. A 나왔으니까 코사인 C, C 나온다면 코사인 A. 나 이번에는 C 한번 해볼게. 나 C를 뺀 나머지 문자니까 AB지. AB로 돌릴 거야. A였으니까 코사인 B, 그리고 B였으니까 코사인 A. 나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는 표현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 식에다가 이제 또뭐할 거냐면, 나 A로 만들어진 이 식에다가 양변에 A 곱할 거고, B로 만들어진 이 식에다가 양변에 B를 곱할 거고, C로 만들어진 이 식에다가 양변에 C를 곱할 거야. 양변을 통째로 곱하는 중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지금 쓴저 1번도 코사인 법칙으로 외웠었다. 옛날 옛적.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그래서 예를 가지고 막 제1코사인 법칙 이렇게 불렀었어. 근데 이제는 이제 증명 과정 중에로 하나로 쓱 넘어가.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 공식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다. 나 양변에다가 A 곱해서 갖고 올 거니까 A 제곱은. A 곱했으니까 AC 코사인 B. 그리고 A 곱했으니까 AB 코사인 C가 됐어. 나 이제 두 번째 줄에는 양변이 B 곱했어. 나 B 곱했으니까 AB 코사인 C가 됐고, 나 B 곱했으니까 BC 코사인 A가 된 거고, 마지막은 C 곱했어. 그래서 이제 C 두번 곱했으니까 제곱, C 곱했으니까 AC 코사인 B가 됐고, C 곱했으니까 BC 코사인 A가 됐어. 나 여기까지는 아까 구한 세 개의 식에다가 A 한번 더, B 한번 더, C 한번더 곱할 거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나 A제곱에서 B제곱을 뺄 거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C제곱을 뺄 거야. 즉, 어디서 뭘 빼는 중이냐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주고, 거기다가 C제곱을 한번 빼볼 거야. 그럼 이렇게 각각 빼니까 똑같은 애들은? 지워지겠지. 한번 보자. 나 똑같은 애들 있나 봤더니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 한번 더. 나 AB 코사인 C, AB 코사인 C. 그럼 남은 것만 보자. 나 누구 남았어? 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 요렇게 남았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나이 식에서 아래식을 뺐지. 마이너스 BC겠지, 코사인 A. 근데 거기다가 한번더 뺐으니까 또 마이너스 BC 코사인 A. 즉, BC 코사인 A가 몇개 생겨? 두개 생기지. 마이너스 EBC 코사인 A인 거야. 그럼 나 여기서 이제 A제곱만 빼놓고 나머지 다 넘겨버리자. 나 A제곱 빼고 남겼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부호 바뀌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거기다가 코사인 A.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 이거 좀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나 A제곱이야. 나 A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A를 뺀 나머지 문자, BC 가지고 여기까지는 모처럼 생겼어. 그치? 완전제곱식이랑 똑같이 생겼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완전제곱식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A였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A가 나오는 거야. 우리 같은 방법으로 공식 한번 만들어 볼까? 오른쪽에서. 나 A 제곱을 뭐라고 쓴다고? B 제곱, C
C제곱 마이너스 2BC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 근데 A였으니까 뭐라고 쓰냐면 코사인 A가 뒤에 붙는 거야. B제곱을 한번 해볼까?

나 우리 b를 뺀 나머지 문자니까 ac. ac 가지고 완전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ac. 그리고 b였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코사인 b. 지금 외워야 돼. c 제곱은 어떻게 생겼어? c를 뺀 나머지 문자 두 개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여기까지 완전 제곱 비슷비슷. 그리고 뒤에다가 코사인 c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얘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저렇게 문자들이 주는 규칙성이 있어. a였으니까 코사인 a, b였으니까 코사인 b, c였으니까 코사인 c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기본 코사인 공식이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뭐가 등장하냐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야. 근데 요 변형식은 우리 아까 왼쪽에 증명하던 식 있지? 얘 가지고만 한번 해보자. 나 변형은 다른 게 아니고, 주인공을 바꾸는 거야. 얘로. 코사인 A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인 법칙 풀 때도 공식은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주인공을 바꿔봤지. ER로도 써보고 사인 A로도 써보고 스몰 A로도 써봤잖아.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이 코사인 법칙을 주인공을 코사인 A로 만들 거야. 그럼 주인공이 코사인 A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넘겨야 되지? 그래서 이제 코사인이 저쪽으로 플러스 만들자. EBC. 코사인 a는 나얘 넘겨오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 a니까 나머지 식을 전부 다 넘겨주면 되지. 이제 코사인 a 앞에 곱해져 있었던 ebc가 넘어가야 됐다. 나눴으니까 분모로. 그래서 ebc 분의 나 어떻게 생겼냐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던 식이 등장을 하지.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는 거야. 이 식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야. 근데 이 변형식이 어떤 의미냐면 왼쪽 봐봐. 좌변. 우리 좌변에서는 지금 뭐만 등장해? 코사인 A 대문자지. 즉 각이야. 근데 오른쪽 봐봐. 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소문자다. 쟤네들 다 뭐야? 변이야. 그래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뭘 찾을 수 있냐면 각을 구해줄 수 있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변형식 한번 써보자. 코사인 A를 주인공으로 써볼게. 코사인 A는. 나 우리 변형식도 어떻게 생겼냐면 완전 제곱 비슷비슷하게. 나 A를 뺀 나머지 문자 가지고 완전 제곱 비슷비슷. 그리고 A였으니까 마무리는 마이너스 A제곱으로. 나 지금 A였어. A를 뺀 나머지 문자 가지고. 즉, B제곱, C제곱. 거기다가 EBC.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 A였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인 거야. 코사인 B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B를 뺀 나머지 문자는? AC.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분모에 2AC. 나 B였으니까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B제곱. 나 C까지는 안 만들 게 같은 형태야. 그래서 요렇게 변형식까지 있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크게 두 종류야. 첫 번째, 완전 제곱 비슷비슷하게 생긴 저런 형태 하나. 두 번째는 각의 형태로 정리된 공식 하나. 그래서 왼쪽이 각에 대한 표현, 그리고 오른쪽은 전부 다 변에 대한 표현이지. 그래서 변의 길이가 세 개가 다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해서 각을 구하는 게 가능해. 코사인 값을. 그럼 이제 공식은 정리해봤어. 이제 뭐 나올 차례야? 그치. 그래서 저 공식을 도대체 언제 쓰니? 그게 나올 차례지. 그래서 이번에는 공식을 언제 쓰는 건지 사용법을 한번 좀 보자. 언제 쓰는 걸까? 나 우리 공식을 언제 쓰는지 구할 때에는 문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 나 스몰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스몰 b, 스몰 c, 그리고 대문자 a가 필요해. 저거 한번 그림 그려볼게.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그럼 스몰 a는? 요 a가 쳐다보고 있는 게 a, 여기가 b, 여기가 c인 거지. 내가 그 스몰 a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b, c, 각 a가 필요해. 즉,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랑 그둘 사이에 끼인 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양변, 그리고 그둘 사이에 끼인 각. 양변하고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림에서도 항상 이해해야 돼. 양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쳐다 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가능해.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형식. 우리 변형식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근데 세 변의 길이를 주면서 문제에서 각을 물어봐. 그럴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외접원이 등장하거나 각하고 변이 쌍으로 이루면 사인 법칙. 양변하고 끼인 각.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주면서 각을 물어볼 때는 코사인 법칙. 이렇게 각각의 공식마다 쓰는 사용법까지 같이 봐야 돼. 그래서 공식은 꼭 기억해야 된다. 잘 외워놔야 돼. 이제 저 내용이 문제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볼게.
유형 2번이야. 삼각형 ABC에서 저런 조건들이 막 나와. 근데 저게 처음에 눈에 보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문제 봤을 때 낯설어, 어려워. 우리 그럴 때는 그림 좀 그려보자 그랬지? 진짜로 삼각형을 그려서 그 안에다가 채워 넣어보자.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그리고 뭐가 주어져 있냐면 변의 길이. 나 AB는 6이었어. 그리고 AC는 누구였냐면 5였고, 각 A가 나와 있는데 60도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BC. 요만큼이네. 그럼 이제 모양 봐야 돼. 나 뭐가 주어져 있냐면 양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져 있고 그게 쳐다보는 변의 길이를 물어봐. 이럴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 나 처음이니까 공식 한번 다시 쓰자. A가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니까 스몰 A인 거지. 우리 스몰 A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 비슷비슷하게. 나 A를 뺀 나머지 문자니까 누구? BC지.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여기까지는 진짜 완전제곱식이랑 똑같지? 그리고 A니까 마무리를 뭘로 해야 돼? 코사인 A로 해야 돼. 근데 이때도 나 B에다가 숫자 넣고 C에다가 숫자 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BC라는 게 결국 뭐였었냐면 양변이잖아. 우리 그 양변을 제곱해서 갖고 와. 그리고 그 BC를 양변에 뭐 했어? 곱했어. 거기다가 마이너스 2 해주는 거야. 나이 느낌으로 봐야 돼. 누가 B고 누가 C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아. 공식 쓸 테니까 봐봐. A제곱은 나양 날개를 제곱해서 갖고 와. 6 제곱하니까 36, 5 제곱하니까 25. 거기다가 빼기 2 해주고 양 날개를 한 번씩 갖고 와. 괜찮아. 그리고 이제 A였으니까 코사인 60도. 애들이 되게 싫어해. 이쪽 파트에서 힘들어해. 그래서 자꾸 그림 안에서 볼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 찾아서 대입해서 풀다 보면 너무 늦어. 그림 안에서 공식 바로 세워내야 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코사인 60도였어. 우리 코사인 60도는 그치, 2분의 1이지. 그럼 그 2분의 1하고 앞에 있던 2하고 사라진다? 남은 것만 좀 써볼까? 둘 더했으니까 61이고 거기에서 6고 30 뺐고 그러니까 31이고 나 A를 가지고 제곱한 게31 그럼 내가 원하는 A라는 변의 길이는 루트 31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루트 31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림 그려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나 양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우리 코사인 법칙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기억해야 돼. 양날개를 제곱해서 가지고 와서 더할 거고 마이너스 2 곱해준 다음에 양날개 한 번씩 사이좋게 갖고 오고 그리고 뒤에는 주인공인 각도 끼어있는 애 코사인 값 갖고 오는 거야. 연습 한번 더 해보자. 내가 유형 2번이었고 이번엔 유제 2번이야. 삼각형 ABC가 있었고 그리고 AB, AC 각 A에 대한 표현 나왔어. 또 한번 그림 그려볼까? 삼각형 ABC가 있었고, 나 AB라는 변의 길이는 지금 3, AC라는 길이는 2루트 3, 그리고 각 A는 지금 6분의 5파이가 됐고, 내가 원하는 건 BC야. 이제 또 완성됐지. 나 양변하고 끼인각 세트가 완성되면서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 물어봐. 나 이번에는 공식 안 쓴다. 한번 안 쓰고 바로 그림에서 볼게. 나 내가 원하는 변의 길이 잠깐 X라고 불렀어. 그러면 공식 쓸 때는 X제곱은 나 양날개 제곱해서 갖고 와야 돼. 3 제곱하니까 9, 2루트 3 제곱할 거니까 제곱해서 4, 제곱해서 3, 둘 곱하니까 12인 거고 거기다 빼기 2, 양날개 사이좋게 한 번씩 3한 번, 2루트 3한 번.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니까 뒤에 코사인 와야 돼. 코사인 누구냐면 6분의 5파이. 우리 앞에 있던 문제보다 조금 더 귀찮은 이유는 얘 때문이야. 코사인 6분의 5파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문제 풀려면 뭐 해야 돼? 각 정리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로 바꾸자. 코사인 6분의 5파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고칠 수 있는 거고. 파이 걸렸어. 180도 순둥순둥. 코사인 그대로 모양 유지되면서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지만 코사인은 보고 고민해봐야 돼.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이사 보면 얼싸 안 꼬였으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인 거냐면 코사인 30도. 나 우리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왔어. 여기까지가 각도를 정리해 준 거고 이제 그거 대입 한번 해보자. 나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였어. 둘이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2하고 2하고 없어졌어. 나 루트 3하고 루트 3하고 곱하면서 3을 하나 만들어주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합쳐볼까? 나 9하고 10이 더했으니까 21 됐고, 거기다가 더하기. 3, 2, 3이었어. 6, 3, 18인 거지. 즉, 30. 구였겠다. x를 가지고 제곱한 게 39야. 그러니까 변의 길이인 x는 루트 39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BC 변의 길이 물어보고 있어. 정답은 루트 39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그 그림에서 바로 공식에 대입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도 정리. 우리가 구할 수 없는 형태의 각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등장할 수 있도록 각을 변형시켜 주는 거야. 이럴 때는 뭐 해야 돼? 부호 조심해야 돼. 우리 90도, 270도 걸렸을 때는 모양 바뀌고, 파이하고 2파이 걸렸을 때는 순둥순둥해서 모양 그대로 유지되는 거였어. 얘가 유제 2번이었고, 이번에는 유형 문제로 한번 보자.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요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AB는 루트 6, AC는 2루트 2, 그리고 사인 값. 그때 BC의 값 구하래. 나 우리 이번에는 그림 안 그리고 풀어볼까? 나 AB가 루트 6이래. 익숙한 표현으로. C인 거지. AB가 아닌 나머지 문자. AC니까 B인 거지. 그리고 사인 값 하나 나왔고 물어보는 건 A인 거지.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각도부터 정리. 우리 각도가 덜 되어 있네. 사인이었는데 무슨 사인이냐면 2분의 파이 걸렸어. 2분의 파이 더하기 A야. 나 2분의 파이를 보는 순간 90도 우뚝 서 있어. 까칠까칠. 우리 사인이 뭘로 바뀌어야 돼? 그지, 코사인으로. 이거 코사인 A로 바뀌지. 근데 보호 결정. 나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항상 이런 거 누군지 모를 때는 조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90도만큼 갔다가 좀더 갔어? 이사 분면. 얼싸 안 꼬였으니까 사인은 플러스. 즉, 코사인 A가 지금 누구냐면 2분의 루트 3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봤더니 A 값이 궁금해. 그럼 A를 뺀 나머지 문자 가지고 완전 제곱. 즉, BC 나와 있지? 그리고 A였으니까 코사인 A가 나와 있는 거지? 한번더 공식 써줄게. 우리 A제곱에 대한 공식은 A를 뺀 나머지 문자로 완전 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 BC 그 다음에 A였으니까 뒤에 뭐 해야 되냐면 코사인 A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나머지 정보들 갖고 와서 대입한다. 나 B 제곱할 거야. 4, 2, 8이고 C 제곱했어. 벗겨져서 6,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이좋게 한 번씩. 나 B 한번 갖고 와서 2루트 2, C 한번 갖고 와서 루트 6. 거기다가 코사인 A인데 그거 지금 2분의 루트 3인 거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지울 수 있는 거 보자. 2하고 2하고 없어졌고, 나요둘 곱하면 루트 6이지. 루트 6에다가 루트 6 곱했으니까 6으로 바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값들을 좀 써봤더니, 8하고 6 더했으니까 14, 거기다가 마이너스고, 나2 하나 살아남았고, 거기다가 6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였어. 그러니까 2였겠네. 나 A를 가지고 제곱한 게 2가 나왔으니까, 진짜 구하고 싶은 변의 길이는 루트 2였겠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굳이 삼각형 안 그렸어. 스몰 A 구해야 돼. 근데 B 있고, C 있고, 각도까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구해준 거야. 얘가 4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5번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나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AB의 길이 알려줬고, 그리고 AC 길이 알려줬고, 삼각형 ABC에 뭐가 나오냐면, 외심이야. 나 우리 외심이라는 건, 외접원의 중심이지? 나 외심이 있었어. 그때 COB라는 각도를 알려주고 있고, 120도였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디냐면, BC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디냐면, BC야. 우리 BC를 잠깐 X라고 한번 두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저 X인데, 우리 X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봐야 돼? 3 하나 있고, 4 하나 나와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봐야 돼. 지금은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제목이 써 있어서 코사인 법칙인 걸 알지만, 외접원이 등장하는 순간 이제 애들이 막, 이거 사인인가? 코사인인가?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우리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각도가 필요해. 아니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해. 근데 지금 A 값을 아직 모르지.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중심하고 이어져 있다? 나 우리 중심하고 이어서 만든 이런 각 이름이 뭐였어? 중심각. 우리 중심각을 알고 있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원주각. 내가 지금 중심각을 뭘로 만들었냐면,

B하고 C가 탕탕 앞정에 꽂혀 있어. 꼽혀 있어. BC가 이렇게 탁 고정이 돼 있고, 그 BC를 기준으로 O까지 닿았으면 중심과, BC를 기준으로 1까지 닿았으면 원주각. 즉, 그 BC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A인 거야. 그럼 중심각이 120도면 원주각은 그거의 절반이니까 60도인 거지. 이렇게 각이 나와. 그럼 이제 저 A라는 각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사인 법칙을 쓴다면, 각하고 변이 완성이 됐어. 근데 그게 어때? 한 세트 더 필요해. 나변 나와 있고 이각을 주던지, 변 나와 있으니까 이각을 주던지, 아니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던지.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좀더 있어야 돼. 근데 저 각을 찾는 순간 뭐가 완성이 됐냐면 양변하고 끼인각이 완성이 됐거든.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물어봐.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주는 거야. 그럼 이제는 X가 주인공이지. 우리 X 제곱으로 식 세워보자. X제곱은 나 우리 양날개 제곱해서 갖고 와야 돼. 3 제곱하니까 9, 4 제곱하니까 16, 마이너스 2에다가 양날개 사이좋게 한 번씩. 코사인 법칙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코사인 60도. 그러면 코사인 60도 먼저 계산. 나 우리 코사인 60도는 그치, 2분의 1이지. 그럼 이제 그 2분의 1하고 요 2하고 하나는 사라졌어. 그럼 이제 앞쪽에 남은 거 봤더니 2 더해서 25였고, 마이너스 3, 4였으니까 12. 그래서 둘 계산해주면 13인 거지. 나 X를 가지고 제곱한 게13 나왔어. 원래는 풀마 루트 13이었겠지만 변의 길이니까 양수. 그래서 루트 13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BC의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루트 13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림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돼. 중심각이 나와 있어. 우리 중심각을 주는 순간 자동으로 원주각도 구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원주각이라는 거 중심각의 사이즈의 절반이었다. 그런 기초 내용이 중요해. 얘가 5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6번 한번 보자.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그때 저런 값들이 주어져 있대. 같이 한번 볼까? 나 삼각형 ABC야. 삼각형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어. 그때 AC라는 그 길이가 얼마인 거냐면 2루트2였어. 2루트2. 나 BC는 지금 얼마인 거냐면 루트 13. 그리고 각 A를 알려줬어. 여기가 45도. 그리고 AB를 구해달래. AB 여기 있지? 그거 X라고 놓자. 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각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값이 하나는 2루트이고 하나는 X야. 근데 원래대로라면 저 상태에서 X를 모르니까 못 풀겠지만 양변하고 끼인각의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지금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공식? 그치,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 즉 13은 양날개 제곱해서 갖고 오기, x제곱에다가 제곱하니까 4, 2, 8, 마이너스 2배에다가 양날개 하나씩 사이좋게 2루트2 한번, x 한번. 코사인 법칙이니까 뒤에 뭐 오냐면 코사인 45도 와주는 거야. 그럼 코사인 45도는 누구? 그치, 이거 루트 2분의 1이지. 그래서 그 루트 2분의 1이 어떻게 되냐면 둘이 사라져. 요 앞쪽에 있던 거하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졌어. 그럼 이제 남은 것만 좀 한번 써보자. X제곱 있었고, 나 루트 2, 루트 2는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4X고, 플러스 13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13이니까 8에서 빼서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인수분해 할 거니까 5일이고, 마이너스 4니까 맞불이 없고, 그래서 인수분해 한식은 x-5, x+1이 0 됐어.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x값이 두개 나오지. 하나는 -1이고 다른 하나는 5. 근데 나 x를 뭘로 잡은 거야? 그치, 변의 길이. AB 변의 길이였잖아. 당연히 뭐여야 돼? 양수. 그러니까 만족하는 x값은 누구밖에 없냐면 양수인 5밖에는 없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변의 길이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값들을 다 주고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물어볼 때도 있지만 오히려 양날개에다가 문자를 저렇게 넣어주면서 변의 길이를 알려주는 이런 문제도 있어. 구성을 봐야 돼. 그림의 모습을 봐야 돼. 양변 끼인각, 그리고 쳐다보는 변의 길이. 그런 애들이 알려주는 게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힌트인 거야. 얘가 6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형 3번. 이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에 대한 활용이야.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지겠지. 한번 볼게. 나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외접원의

넓이가 16파이고 BC는 4였고 코사인 A는 음수였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뭘 줬어? 외접원의 넓이. 나 우리 외접원도 1이지. 그러니까 공식은 파이 r 제곱. 그게 지금 얼마냐면 16파이.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4였겠다. 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순간 이거 사인 법칙 쓰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와 있는 정보를 봤더니 BC. 이거 스몰 A인 거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각 A야. 나 스몰 A, 각 A 나왔어. 그러니까 뭐 해봐야 돼? 어떤 공식? 그치, 사인 법칙 떠올릴 수 있어야 되지. 나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A는 음수다. 지금 그 조건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외접원에 대한 정보 있고, 각 A하고 변 A하고 지금 쌍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각도가 궁금하니까 사인 A를 주인공으로 식 만들기. 나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와. 사인은 세모세모야. 그럼 사인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분의 A라고 쓸 수 있지. 사인 법칙 기억나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공식. 근데 그 R이 지금 누구였냐면 4였거든. 그러니까 분모는 8. 스몰 A는 지금 4. 그러니까 사인 얼마냐면 2분의 1. 나 사인 A가 2분의 1이야. 이제 요거를 보는 순간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인지 우리 알고 있지. 누구? 30도. 그래서 6분의 파이. 이렇게 바로 답 내면 이제 틀려. 우리 안 쓴 조건 하나 있어. 누구? 그치, 코사인이 음수라는 거. 저 조건을 왜 줬을까? 우리 코사인이 음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각만 바로 대답해서는 안 돼. 우리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를 구할 때 이런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워서 어떻게 풀기로 했어? 함수로 바꿔 풀기로 했지. 나 지금 사인 값이 뭐인 순간이 궁금한 거냐면 2분의 1인 순간이 궁금한 거야. 우리 사인은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어.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꾸모라는 게 사인이야. 여기까지가 2파이. 근데 지금 ABC라는 그 삼각형은 말 그대로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각도들이 파이를 넘어설 수는 없어. 그럼 파이 안쪽에서만 지금 찾아봐야 되거든, 교점을. 근데 Y는 2분의 1하고 파이 안쪽에서 몇 번 만나냐면 두 번 만나, 이렇게.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이 두 개 나와. 일단 2분의 1이 되는 그런 순간 30도니까 누구냐면 6분의 파이 하나.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6분의 5파이 하나. 이렇게 두 개 값이 나와. 근데 그 두 개 값 중에서 누가 진짜 정답인 거냐면 우리 코사인에서의 보호를 알려주는 건 그치, 각의 사이즈를 알려준 힌트잖아. 우리 얼싸안고 플러스였지? 요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각은 삼각형에서의 각, 즉 180도를 넘어설 순 없어. 근데 코사인이 음수래. 우리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잖아. 여기 탈락인 거지. 즉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을 찾아야 돼? 2사분면에 있는 각을 찾아야 돼. 그럼 2사분면에 있는 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이 부분에서 읽어내야지. 그래서 진짜 답은 6분의 파이가 아니라 누구냐면 6분의 5파이인 거야. 그래서 2, 4분면이어야 되기 때문에 6분의 파이 탈락, 6분의 5파이인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공부를 잘했어. 사인 법칙도 잘 썼고. 근데 마지막에 답 찾다가 틀리는 게 이런 문제들이야.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 너희들한테 코사인에 대한 부호를 알려줬어. 그건 각에 대한 사이즈를 알려주는 힌트인 거지. 얘가 유형 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제 3번 한번 보자. 우리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그때 AB라는 변의 길이, BC라는 변의 길이, CA라는 변의 길이 알려줬고 내가 궁금한 건 사인 값이야. 다시 나 삼각형이 있었거든. 근데 결국 뭘 준 거야? 세변을 준 거야. 한번 소문자로 바꿔볼까? C 알려줬고 A 알려줬고 B 알려줬어. 나 저렇게 세 변이 등장을 해. 세 변. 그리고 각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세 변의 길이를 주면서 각에 대한 표현을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무슨 법칙이라 그랬어? 그치, 코사인 법칙. 그래서 항상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해. 조금 더 정확히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이었지. 그래서 우리 모양이 기억나는지 보자. 나 우리 코사인 A를 뭐라고 쓸 수 있었어? 코사인 A를? 그치, A를 뺀 나머지 가지고 완전 제곱 비슷비슷. 나 A 뺀 나머지니까 BC. B제곱, C제곱, 분모에는 EBC. 코사인 A였으니까 C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뒤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A제곱인 거지. 근데 좀 이상한 건 이걸 이용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코사인 값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 구한 코사인으로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다음 단계 한번 해서 넣어보자. 2에다가 나 BC 갖고 올 거야. 6 하나 갖고 오고 3 하나 갖고 왔어. 나 BC 제곱해서 갖고 올 거야. 36이었고 나3 제곱했으니까 9 마이너스 A 제곱해서 25 요만큼이지. 분자만 좀 먼저 계산해보자. 분자만. 나 우리 여기서 이거 뺐더니 11, 거기서 9 더했으니까 20인 거지. 약분시킬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2하고 없어져서 10 나왔어. 한번 더. 2, 3은 6이었고 2, 5, 10이었지. 그래서 남은 게 지금 뭐냐면 분모에 있는 9 있었고 분자에는 5 남아 있었어. 이게 코사인 A야. 나 코사인 A를 갖고 있고 나는 사인 A가 궁금한데 요 둘이 같이 나오는 순간 이제 무슨 생각이 나야 돼? 우리 이 식을 천만 번쓸 거라 그랬지.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해서 더하면 몇이다? 1이다. 대신에 이건 언제 쓸수 있는 거냐면 각이 같을 때만 쓸수 있는 공식이야. 나 코사인 A 값을 구했어. 그래서 일부러.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사인 A였으니까. 그럼 내가 사인 A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원래대로라면 요식한번더 간단하게 써보자. 나 사인을 제곱해. 코사인 제곱해. 그거 1 나와. 그럼 내가 사인 제곱을 뭐라고 쓸수 있냐면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나 우리 어떤 식을 제곱했을 때 이런 값이 나왔다? 어떤 애를 제곱했을 때 별표가 나왔어. 우리 이럴 때에는 그 S를 풀마 루트 별표라고 썼지. 제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원래는 두 개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사인이란 말이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풀마겠지만 굳이 풀마 쓸거 없이 뭐라고 쓰면 되냐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해주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어차피 플러스인 애가 나올 거니까. 그럼 그때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나 우리 9분의 5 제곱했으니까 81분의 25였어. 루트 81분의. 나 우리 81에서 25뺄 건데 80에서 25 뺐어. 55. 거기다 1 더하니까 56인 거지. 그래서 루트 81은 9였고, 우리 56 안에서 꺼낼 수 있는 거 있나 보자. 4 꺼내지지. 나 4밖에 못 나오네. 우리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루트 14였겠다. 그래서 사인 값이 등장했어. 9분의 2 루트 14.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인 A 값을 구해달라 그랬네. 그래서 정답은 9분의 2 루트 14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식을 구할 때에도 사인이 루트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는 거이 식에다가 바로 넣었으면 그나마 식이 좀 간단했을 거고 만약에 요 과정이 좀 낯설어. 그러면 사인 제곱을 구해서 그둘 중에서 답을 골라냈어도 괜찮아. 어쨌든 중요한 건요 관계식이야.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해서 더하면 1이라는 거. 각이 같을 때에.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A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B를 쓸 수도 있고 코사인 C를 쓸 수도 있어. 근데 A가 등장하는 공식을 쓰는 거다. 얘가 유제 3번이었고. 이번에는 유형 3에서의 7번 한번 보자. 나 요식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 모양이. 지금 삼각형 ABC가 있었고, AB의 길이를 알려주는데, 8이 없대. 그리고 저렇게 길쭉한 관계식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다? 나 BC에다가 사인 A 곱했고, CA에다가 사인 B 곱했고, AB에다가 사인 C를 곱했고, 내가 원하는 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야. 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란 얘기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란 뜻이잖아. 우리 외접원 등장하는 순간 무슨 생각 나야 돼? 이거 혹시 사인 법칙 쓰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해봐야 되지. 근데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변이랑 각이 자꾸 섞여 있어. 그러니까 통일부터 시켜보자. 하나로. 나 우리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 AB가 8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나 이거를 싹 길이로 좀 바꿔볼게. 우리 BC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small a고 CA는 small b, AB는 small c인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각에 대한 표현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기억이 나야 되는데 사인 법칙. 나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어떻게 생겼어? 무거운 게 아래로, 길쭉한 게 아래로. 즉, sin a는 2r분의 a라고 쓸수 있는 거지. 2r분의 a. 그럼 이제 그 표현으로 바꿔가면서 아랫줄에다 써보자. a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2r분의 a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야. 나 b가 있었고, sin b였으니까 뭐라고 쓸수 있냐면, sin b는 2r분의 b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sin b는 2r분의 b인 거고.

그 값이 지금 누구하고 똑같냐면 AB였으니까 C 거기다가 ER분의 C라고 썼어. 요렇게. 나요 식을 가지고 쓰고 나서 봤더니 분모 한번 봐봐. 분모가 전부 뭐랑 똑같아? 그치, ER로 똑같아. 그래서 나그 ER을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지금 남는 게 뭐냐면 A제곱 남았고 거기다가 B제곱 더했고 그게 지금 C제곱이 됐어. 너무너무 많이 보던 식이지. 저거 무슨 법칙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특히나 나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누구의 제곱과 같았냐면 빗변의 제곱과 같았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삼각형 ABC가 결국 누구였던 거냐면 직각 삼각형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하나 더 힌트는 누가 지금 빗변? 그치, 스몰 c가 지금 빗변인 거야. 우리 그러면 외접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나 삼각형이 있었는데 직각 삼각형이었어. 누가 지금 직각이었냐면 c가 지금 직각이야. 나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였겠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뭘 그려야 되냐면 외접원이란 말이지. 나 여기다 외접원 어떻게 그려? 우리 요 내용 처음에 내가 톡톡, 씨앗 톡톡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원에서 알수 있는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중심각하고 원주각의 성질이 있었지. 중심각이 만약에 2세타면, 원주각은 세타라는 거. 그래서 어떤 순간이 존재했었냐면, 중심각이 180도가 되는 그 순간 기억나? 그럼 180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몇 도? 90도.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지름. 여기 봐야 돼. 90도야. 우리 그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지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원을 그린다면 저걸 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이 하나 그려지는 거야. 외접원. 그럼 지금 여기서 AB라는 게 지름이었지. 즉,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두 배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뭘 알려주냐면 AB의 길이를 알려줬단 말이지. AB가 8이었어. 나이 AB라는 길이가 지금 2R이었는데 그 2R이 8이었어. 그럼 너희들한테 뭘 주는 힌트?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주는 거지.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4였던 거야. 그래서 요 모든 내용들이 모여서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나왔어.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자. 나 내가 구하고 싶던 건 외접원의 넓이지. 나 우리 원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인 거고, r이 4였으니까 제곱해주면 16 파이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넓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16 파이가 나와주면 되겠다. 다시 한번 볼게. 나 우리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그럼 수식에 대한 정리야. 나 각도하고 변의 길이가 막 섞여 있어. 우리 이럴 때에는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지. 그리고 AB, BC, CA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저렇게 안써 있잖아. 스몰 AB로 써 있잖아. 그래서 스몰 AB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주고 전부 다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사인에 대한 표현들도 뭘로 바꿔봤냐면 그치,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봤어. 그랬더니 남은 식이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보자마자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치, 바깥에 있는 외접원, 바깥쪽에서 만나는 외접원을 그렸을 때 지름의 역할을 해줘. 그래서 빗변 자체가 지름이라는 거.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우리 중심각하고 원주각에 대한 내용이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내가 첫 시작하기 전에 일부러 설명을 했던 거야.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6파이였고, 우리 이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어. 그래서 오늘 뭐 했나 정리 한번 좀 해보자. 코사인 법칙이 주인공이었지? 나 우리 코사인 법칙인데 어떻게 생겼어? 완전 제곱?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쓰지 말고 그 모양이 주는 느낌을 보려고 해봐.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가지고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완전 제곱 만들고 A였으면 코사인 A, B였으면 코사인 B, C였으면 코사인 C 다 뒤에다가 하나씩 예쁘게 곱해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법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공식 외우는 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용법이라 그랬어. 우리 사인 법칙은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룰 때, 그리고 외접원 등장할 때, 코사인 법칙은 양변하고 끼인각, 아니면 세변의 길이를 주면서 각을 물어볼 때야.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문제 풀 거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 좀더잘 차곡차곡 해가지고 와.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준영입니다. 꽤 길었던 도함수의 활용,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개헌정리 시간입니다. 이제는 앞선 함수의 극한과 연속 첫 번째 대단원이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대단원, 미분 단원도 오늘로써 개헌정리가 끝이 나요. 우리 대박이들 너무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앞선 6시간에 살폈던 내용들과는 조금은 결이 달라요. 미분이라는 것이, 적군이라는 것이, 결국에 미적군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점의 운동을 해석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율들의 가장 단순한 그리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점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학교 시험에서도 수능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이 점의 운동인 것처럼 나중 뒤에서 이제 정적분의 활용에서도 마지막이 점의 운동입니다. 그때 둘이 합쳐져야 완전한 퍼즐이 끝이 나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반쪽짜리 미분에서 도함수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만 먼저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야기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 나중에 적군 뒤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또 나눠볼 겁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우선 운동을 해석하기 전에 변화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표현들을 좀 살펴볼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죠. 거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변화율을 관찰하고 싶은데 별표에 대한 하트의 변화율. 별표가 변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하트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별표에 대한 하트의 변화율을 살피고 싶을 때 하트를 별표에 대하여 미분해 보면 됩니다. D별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호를 우리는 D 하트 오버 D 별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죠. 그러니까 얘는 별표가 변하면 하트가 따라 변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뭐 아무거나 이야기 한번 해볼래요? 뭐 시간이 변하면 뭐 나이가 변하고 체중이 변할 수도 있고요. 위치가 변할 수도 있고요. 내가 노력을 해서 성적이 변했어요. 노력에 대한 성적의 변화율.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체중이 변했어요. 운동에 대한 체중의 변화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함수로 변화율로 얘들을 관찰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이 y-fx라는 함수이니까 x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 y의 변화율들을 살폈고요. 위치가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x. 좌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좌표평면에서 몇 코마 몇 하고 나타나지만 수직선에서 이야기만 다룰 거거든. 그래서 위치가 시각 t에 영향을 받아서 변합니다. 그러면 아,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dt, dx 이렇게. 원래는 위에 거부터 읽어요. dx, dt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 t에 대한 위치 x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우리가 살필 운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양옆으로 있어 그럼 왼쪽 오른쪽 두 방향밖에 없는 거야. 막 평면 위를 마음대로 공간 위를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임을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수직선이 양옆으로 쫙 뻗어 있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쫙 뻗어 있거나 결국에는 얘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왼쪽을 마이너스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플러스 양의 방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 점피가 있어요. 점피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합니다. T에 대한 함수죠. 점피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니? 그러면 시각 T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요.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관찰하고 난 이후부터. T가 음수는 없어요. T는 0 이상 시작입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였어.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였니?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니?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 속도라고 하는데. 평균 속도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지?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지? 아,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t가 a에서부터 t가 b까지라고 하면 b 빼기 a분의 x, b 빼기 xa. 그러니까 x, b는 나중 위치. XA는 처음 위치죠. 그러니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관계가 없고요. 처음과 끝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뭐야? 얘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분모에 있는 건 시각의 변화량인 거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 하면 얘가 평균 속도인 거야. 왜 우리가 평균 속도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에서 평균 변화율로부터 그 극한으로 순간 변화율을 정의했던 것처럼 이제 평균 속도의 극한으로 리미트를 취하면 순간 속도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순간 속도라는 건 dx dt인데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결국에는 위치 함수 xt를 t에 대하여 미분하면 그게 바로 속도 함수의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있어요. xt입니다.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미분을 하면 얘를 속도라고 하고요. 속도는 정체가 뭐야? 위치 함수의 도함수예요. vt라고 씁니다. 속도도 변하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한번더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운전하는 씨는 자동차에 보면 가속 페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엑셀레이터. 얘를 탁 밟으면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 함수의 도함수 v't고요. 얘를 at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사이 관계를 압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 근데 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왜? 속도는 말이야, 위치의 변화율을 이야기하거든. 다시 이야기해서 위치 함수의 도함수거든요. 근데 앞에서 도함수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무엇을 알수 있으니까?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함수가 중요한 거다. 이랬거든. 속도의 부호를 보면 뭘알수 있다는 거야? 위치의 증가 감소를 알수 있다는 거야.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언제? 속도가 양수일 때요. 속도 감소일 때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문장. 속도의 부호가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속도의 부호가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뭐라고? 따라해 보세요. 속도의 부호가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점의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하니? 속도의 부호가 결정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운동 방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운동 방향이라는 표현을 항상 속도의 부호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는 점의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사실 딱두 가지.

속도의 부호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많은 경우에 이 속도 함수가 보통 2차 함수로 주어져요. 2차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항 함수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려고 하면 얘를 인수분해 하셔서 부호를 체크해야 되겠죠. 만약에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 안 바뀝니다라고 하면 얘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 거고요. 만약에 두 점이 등장을 했어요. 두점 P와 Q. 근데 두점 PQ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속도의 부호가 같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가 부호가 같아? 고비양수.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가 부호가 반대야? 고비음수.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됐죠? 자, 점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 끝이 났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개념은 끝. 기억해야 되는 건딱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두 번째는 뭐야? 점의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입으로 계속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 자, 이제 점의 운동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T에 0, 0, 0 넣으면 처음 위치가 나와요. 점 P는 어디에서? 2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를 해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해? 속도 함수가 필요해요. 자, 속도 함수 구하러 갑니다. 속도 함수는 위치를 미분했어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6입니다. 자, 3을 묶어내고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됐고요. 인수분해 해보세요.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 함수의 그래프는 말이야. t축, y축. t가 2일 때 그리고 t가 6일 때 t축이랑 만납니다. t가 0 이상이니까 y축에서 오른쪽에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얘가 y는 vt야. 근데 필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속도의 부호라고 했어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운동을 해석할 수 있냐고요. 선생님, 내려오고 있다가 올라갑니다. 그건 속도지. 점피의 움직임이 아니거든. 점피는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야?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속도가 양수면 다시 오른쪽으로. 아! 알았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스톱! t가 2일 때. 다시 왼쪽으로 가다가 스톱! t가 6일 때.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이런 움직임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얼마만큼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2일 때의 위치, 6일 때의 위치, 얘들 말면 게임 끝나는 거겠지. 2일 때의 위치, 6일 때의 위치. 한번 생각해 보자. 자, 2 넣어 보세요. 8 빼기 48 플러스 72 플러스 2입니다. 34인가요? 34.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쫙 가다가 스톱! t가 2일 때 어디? 34에 와서 멈췄어요. 오른쪽으로 32만큼 왔다는 이야기죠. 상황 해석되죠? 자, 이제 6 넣어봅니다. 6을 넣으니까 쟤는 6의 세제곱 빼기 12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6의 제곱, 6의 세제곱이죠. 플러스 36 곱하기 6이니까 6의 세제곱 하면 얘가 쫙 없어지니까 2 이렇게 됐네요. 짠, 짠, 짠, 없어지고 2. 그러니까 다시에는 돌아와서 처음 출발한 위치까지 왔다는 거야. t가 6일 때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32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32만큼 갔다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쫙! 이런 움직임.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속도의 부호가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처음에 시작 2에서 오른쪽으로 하다가 스톱! t가 2일 때 멈춰. 왼쪽으로 하다가 스톱! t가 6일 때 멈춰 오른쪽으로 쫙 가는 이런 운동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선생님 그럼 가.

속도는 점유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네요. 맞아. 그래도 짠짠짠짠짠짠. 얘를 미분했을 때 가속도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t가 4일 때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죠. 0과 4 사이에서는 가속도가 음수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 4보다 클 때에는 가속도가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 됐죠? 항상 도함수의 쓰임은 명확합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속도의 부호를 보면 위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점의 운동 방향이고요. 가속도의 부호를 보면 뭘알수 있다? 속도의 증가 감소를 알수 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개념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문제 풀어 보시죠. 올림포스 유형 8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얘는 시각 T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처음 위치는 어디야? 0 넣었더니 원점에서 출발이에요. 근데 K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불러봐! 3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3.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 불러보세요. 6t 더하기 6. 이렇게 했어요. 우선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느냐? 스텝 1이고요. 이건 점유 운동을 해석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계산하는 거네. k 넣었을 때 서로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 k 넣어보세요. 3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3과. 6K 플러스 6이 같습니다. 짠짠! 날리면 3K 제곱이 3.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양수 찾아야 되겠죠? 정답 1 되겠습니다. 자, 유형 8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단순한 문제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사실만 알면 그냥 2차 방정식 문제였어요. 에이, 이 정도야. 너무 쉽지. 아무래도 앞선 단원에서 했던 이 그래프 해석보다는 지금 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유 운동에서 반쪽만 배운 거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뒤에 적분에서 정적분에 활용해서 또 나머지 반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반쪽짜리 개념을 가지고 그래도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계니까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유제 8번으로 가봅시다. 마찬가지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습니다. 점피는 원점에서 움직이는 점피가 있습니다. 자, 위치 함수 주어져 있어요. xt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12t의 제곱이야. t는 k에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 표현 나왔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밑줄. 뭐가 바뀐다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필연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등장을 하죠. 연속함수니까. 한번 미분해서 속도함수. vt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4t입니다. 마이너스 3t 묶어낼까요? 그러면 t 마이너스 8 됐네요. 당연히 내가 관찰하는 건 t가 0 이상일 때잖아. 그러니까 0일 때, 8일 때, 이렇게. 얘가 y는 vt죠. 우선 속도함수 찾았습니다. 스텝 1이고요. 언제 속도가 바뀌니? 부호가 바뀌니? 찾았어요. t가 8일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니 t가 8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처음에 오른쪽으로 오다가 스톱! 왼쪽으로 이제는 쭉! 이런 운동이라고. 이때 위치가 어디야? 라고 물은 거죠. 이제 스텝 2. t가 8일 때의 위치 x8 얘를 구하라는 거죠. 뭐 t제곱 묶어내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얘는 8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8 플러스 10입니다. 64 곱하기 4고요. 정답 256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확인으로 갑니다. 간단한 계산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T는 2에서 속도가 11입니다. T가 2일 때 위치를 구해주세요.

3번. 위치 함수 xt를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 함수가 돼요. 불러보세요. 시작.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t가 2일 때. 그때 속도가 11이래. 12 빼기 4 더하기 k. 얘가 11이래. 그러니까 k는 얼마야? k는 3이지요. 찾았습니다. 자, k가 3이고 찾았습니다. 이제 스텝 2. 위치 함수 완성해보자. 위치 함수 x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되겠지.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야? t가 2일 때의 위치입니다. 넣어보세요. 8 빼기 4 더하기 6 하니까 정답 10이네, 10이 되네요.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속도가 t2 넣었을 때 11이 나오도록 하는 k 값을 찾아. 그럼 k의 값을 찾으면 위치 함수가 완성되는 거잖아. 위치 함수 완성해놓고 나면 특정한 순간의 위치를 대입하면 바로 끝나죠. 간단한 방정식 이야기입니다. 자, 35번으로 가시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제 점이 두 개가 등장을 했어요. 각각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 p, t라고 할까요? 점 p의 위치예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8t고요. x, q, t입니다. 점 q의 위치.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10t예요. 자, 점 p의 위치 함수를 알고요. 점 q의 위치 함수도 압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야. 속도 함수. 속도 함수. 자, 불러보세요. 점 p의 속도입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고요. 점 q의 속도입니다.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0이에요. 자, 속도 함수 찾았습니다. 스텝 1이고요. 이제 속도가 같은 순간이래. 스텝 2. 속도가 같은 순간? 그때 거리를 구하는 거네. 아, t가 k일 때라고 할까? 그럼 k가 양수. 이렇게 합시다. 3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0이랑 같아. 자, 넘어가면 6k 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그럼 6 묶어내면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k가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 내가 찾고 싶은 k는 누구야? 양수여야 하니까 k는 3이지요. 자, 이제 t는 3일 때 속도가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각각의 위치를 알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 위에서 이야기잖아. 점 p가 어디에 있니? 점 q가 어디에 있니? 이런 걸 알면, 만약에 점 p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오른쪽에 있고 점 q가 왼쪽에 있다고 하면, 이둘 사이의 거리라는 건 결국엔 선분 PQ의 길이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 자리에 3 넣어보세요. 점 p는 어디 있을까? 이제 스텝 3입니다. 자, 3을 대입하면 얘는 3 곱하기. 아, 그냥 쓸까요? 얘는 27, 빼기 27, 빼기 24. 마이너스 24네요. 이번에는 점 Q가 어디 있을까? 3 넣었어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30 하니까 얘가 30. 이렇게 되네. 보니까 점 Q가 오른쪽에 있고요. 점 P가 왼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점 P는 마이너스 24에 있고, 점 Q는 30에 있으니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54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주어졌어요. 점 p, 점 q, 점두 개의 각각의 위치 함수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위치 함수들을 미분하는 순간 점 p와 점 q의 속도 함수가 되고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t의 값을 짠 찾아주세요. 그럼 t가 3에서의 각각의 위치들을 구하면 얘가 수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냥 큰수 빼기 작은 수 하면 게임 끝. 자, 36번으로 갑니다. 올림포스의 마지막 유형 확인 문제네요. 지면으로부터 20m의 높이에서 1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땅이 있고요. 20m 높이에서 여기에서 물체를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근데 처음 위치가 10m per s 로 출발해요. 근데 결국에 t초 후에 높이 함수가 주어져 있거든요. xt는 20 더하기 10t 빼기 5t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이제는 축이 위, 아래 이렇게 이제 하나 있는 거야. 쫙 세로로 서 있는 거야. 위를 플러스 양의 방향, 아래를 마이너스 음의 방향이라고 하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잖아요. 사실 이건 미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인데 언제 최대가 되니? 라고 묻는 거니까 이거 그냥 완전적으로 고치면 돼요. 마이너스 5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하고 뒤에 25 붙여주시면 이건 그냥 2차 함수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되죠. t가 1일 때 최고 높이 25m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굳이 미분을 한번 써보자면, 굳이 미분을 한번 써보자면, 미분하세요. VT는 뭐야? 10, 마이너스 10T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플러스 10인데, 얘가 1초에 10씩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중력과 속도가 보통 9.8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씩 감소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속도 함수 그래프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보이죠? 결국에 t가 1일 때 이거 이런 거잖아. 여기가 t축, 여기가 v 이러면 여기 10에서부터 쫙 내려오니까 여기 1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아, t가 1일 때 최대가 되겠구나. x1 구하면 1 넣었을 때 25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림포스는 유형 확인 끝이 났습니다. 문제들이 어렵지 않죠? 도함수의 활용까지만 해서 출제가 되는 점의 운동, 노기출 문제들이 뭐꽤 있습니다. 하지만 정적분의 활용까지 끝나고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기출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기출 플러스 우리 맛보기로 좀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4년 9월 모의평가. 수학 11번 4점짜리 문항입니다. 9월에도 11번. 수능에도 11번 4점, 6월에도 11번 4점. 그러니까 보통 이제 11번 문항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어 왔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때 위치 함수입니다. 0 넣어 보면 처음에 점 P는 마이너스 6에 있고요. 0 넣어 보면 점 Q는 0에서 출발을 하죠. 근데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각각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야. 그럼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야? 3번. 방정식 풀어봅시다. t제곱 플러스 t 빼기 6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7t의 제곱과 같아지는 순간. 자, 넘기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자, t제곱을 묶어주면 t 마이너스 6. 뒤에서도 t 마이너스 6. 얘가 나와주니까. 인수분해 깔끔한데요? t제곱 플러스 1, t 마이너스 6, 인수분해가 되니까 t는 6입니다. 왜? t는 양수거든요. 자, 이렇게 t가 6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 순간에 가속도를 각각 구해주세요. 가 되니까 이제 스텝 2. 점 p의 위치를 미분하면 점 p의 속도. 한번더 미분하면 점 Q의 다시 점 P의 가속도가 되겠죠. 위치 함수 미분해 보세요. ET 플러스 1이고요. 뭐야? 미분하니까 상수 함수네. 점 Q 마찬가지로 점 Q의 위치 미분하면 점 Q의 속도 미분하면 점 Q의 가속도. 속도 함수 뭐야?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4T.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4. 이제 t가 6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t가 6일 때 p는 2죠. 그대로. t가 6일 때 q는 얼마야? 6 넣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14니까 마이너스 22죠. 따라서 P 빼기 Q 정답 24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치고 이 정도 계산, 이러한 사고 과정이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t에 대한 방정식 풀수 있느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4점짜리 문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정도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기출 하나 더 봅니다. 2022 5학년도 수능 수학 11번입니다. t가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뭐야? 교과서, 올림포스, 그냥 기본 개념, 기본 유형이잖아. 출발한 후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밑줄.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어떻게 해야 돼?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너무 쉬운데요? 스텝 1.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불러보세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입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불러보세요. 6t-3이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스텝 2. 인수분해 하라는 거죠. 3을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t-2가 되고요. 3배의 t-2, t 플러스 1이 되니까 오케이, t가 2일 때네.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정답 12 빼기 3. 9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 또 미분해서 가속도, 속도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 결국 인수분해에서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뭘 찾는 거야? 양수인 t를 찾는 거야. 그래서 t가 2입니다. 대입하면 끝! 나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4점짜리인가요? 사실 3점짜리 중에서도 어려운 3점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30초면, 사실 30초도 안 걸리겠죠. 한 20초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 기분 좋게 맞춰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기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따끈따끈한 책은 2025년 6월 모의평가 수학 11번입니다. 이제는 위치, 속도, 가속도 사유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 확인 문제고요. 이 문항 역시 4점짜리이지만 너무 쉬워요. 교과서에서 우리가 올림포스에서 충분히 다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보시죠. t는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습니다. 그때 위치 함수가 있어요. t에 0 넣어보면 처음 위치가 나오죠.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이야? 처음 위치들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점피는 1에서 출발이에요. 기억. t는 1일 때의 위치는 어때? 라고 했으니까 1 넣어보세요. 그럼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 아니까 뭐야? 1일 때는 얘 원점이네요. 그럼 t가 1일 때 속도는 어때? 이랬네요. 속도, 가속도 이런 애들 찾는 건 단단하지. vt는 불러보세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인수분해도 돼요. 3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1 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되니까 t축, y축. 뭐, v라고 쓰셔도 되고요. y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럼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그리고 t가 1일 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일부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y는 vt입니다. 그러니까 t가 1일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처음에 1에서 출발하지만 왼쪽으로 가다가 스톱, 언제? t가 1인 순간 원점을 찍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운동을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한 확인 정도는 돼요. t가 1일 때 속도가 0입니까? 그냥 이건 1 넣어보면 되죠. 니은은 참이고요. 디귿.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는 1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죠. 가속도. at는 6t-2입니다.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t 자리 1 넣어보세요. 6 빼기 2는 4. 가속도 4. 맞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기출 플러스에서 우리가 최근에 출제되었던

범의 운동, 그 중에서도 도함수의 활용에서의 이야기만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치러내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수능 말고요. 선배들이 치렀던 수능에서 11번은 쉬운 문항 번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점짜리 문항이 놓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몇줄 적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간단한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되었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7시간에 걸쳐서 도함수의 활용이 끝이 났습니다. 조금 불안한 한 가지는, 그래도 매일 꾸준히 저와 함께 달려오면서 7시간이 잘 정리가 된 밀도 있게 공부한 대박이들도 있을 테지만, 좀 띄엄띄엄 공부를 해서, 아니면 복습하지 않아서 7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막 머릿속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대박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스피드 핵심 개념. 도함수의 활용,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곡선 y는 fx. 위에 x좌표가 a인 곳에서 접선 l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구하려고 하면 필요한 건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뭐야? 점을 알아야 되고요. 접점은 a, fa잖아.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하죠. 누구야? f'a입니다. 이때 접선의 방정식 불러보세요. y는 f'a에 x-a 더하기 fa 됐죠. 근데 접선의 방정식에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 뭐예요?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2,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3, 뭐야? 얘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죠. 선생님,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이 곡선 밖에 한 점, 얘는 케이스가 조금 독특하다고 했죠. 접선 y는 f't에 x-t 더하기 ft, t,ft에서의 접선 e. 이 곡선 밖에 한 점, 얘를 a,b라고 하면 얘가 점 a,b를 지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a,b에서 접선을 긋겠다는 게 아니라 접선 중에 a,b를 지나는 것을 찾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y 자리에는 b를, x 자리에는 a를 대입하는 순간 t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진다고 했죠. 실근 t를 구해주세요. 이때 이 실근 t가 무엇을 의미하니까? 접점의 x좌표를 의미하니까. 자, 접선의 방정식을 가장 먼저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연속 함수에서도 정리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때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 있었죠. 이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근데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것이 평균값 정리인데, 여기엔 조건이 있다고 했죠.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이러한 C가 어디에 있어야 돼? 열린 구간.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C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한 거죠.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진 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끝점을 잇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건 이제 단독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학교 시험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능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 도함수를 이용하여 이제 그래프를 그리자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다룬 개념이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개념들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5개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증가 감소 극대극소는 연속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입니다. 미분 가능성과도 당연히 관계가 없겠죠. 불연속이어도 미분이 불가능해도 증가 감소 극대극소는 정의가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단, fx가 미분 가능할 때는 말이야. 보통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다항함수, 특히나 3차, 4차니까 미분 가능할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미분 가능할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무엇을 결정한다? fx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한다. 이런 거야. 어떤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fx가 증가하는 거고요. f'x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면 fx는 어떻게?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자. fx가 증가합니다. 라고 했을 때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띄엄띄엄. 띄엄띄엄 등호가 있는 것은 오케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와인 x의 세제곱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극대 극소로 넘어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할 때 라는 조건이 있으면, 가능한 함수 fx가 있으면, 첫 번째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혹은 이번에는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fx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오케이. x는 a에서 극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x는 a에서 극소가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증가 감소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성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미분 가능할 때에는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고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도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얘가 f'a가 0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수 있는 이유는 얘가 미분 가능할 때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다면 극값을 갖는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0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근데 역으로 만약에 f'a가 0입니다. 라고 해서 얘는 x는 a에서 fx가 극값을 갖습니까? 라고 하면 no. 극값을 가지려고 하면 미분계수가 0이 된다고 해서 극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가 감소 극대극소에서는 여러분들 좀 헷갈릴 만한 요소, 참거짓을 물어볼 만한, 평가할 만한, 오개념을 가질 만한 이러한 개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nfx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그럼 첫 번째, 그냥 fx를 만약에 인수분해를 한다면 얘는 x축과의 교점들을 찾을 수가 있죠. 혹은 한번 미분해서 도함수를 인수분해를 하면 그럼 얘는 f'x의 부호로부터 이제는 fx의 무엇을? 증가와 감소를 그리고 극대와 극소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인수분해하고 극대극소를 찾아가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고요.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최대값 최소값,

쓸 구할 수도 있고, 방정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등식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어떤 이야기?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결국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로 해석이 되고요.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얘가 증명 과정에도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GT라고 정의를 하면 얘는 고난도 문항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에 대해서도 해석이 반드시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들 결국에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 의 다양한 그래프 개형들을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나 3차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비유관계 이야기도 했어요. y는 fx가 이렇게 접하는 두 평행한 접선이 있대. 이렇게 접하는 평행한 두 접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교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얘들 사이에 비율 1대 2대 1입니다. 이 3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를 마음껏 사용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여기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쫙 그으면 얘가 여기에 대하여 점대칭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굳이 변곡점을 지나지 않아도 일반적인 직선 L과 서로 다른 세 점,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 알파, 베타, 감마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결국엔 세근에 합했을 때 마이너스 3차 항분의 2차 항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 관계 그리고 실근의 합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건 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접한다라고 하면 여기 접한 애는 두 번, 나머지 교점 하나 하더라도 합은 일정하다. 그다음 4차 함수에서는 그래프 기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4차 함수에서는 얘가 극값을 3개 갖는 경우도 있고요. 극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점의 운동 이야기로 가면 이번 시간에 한 거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딱두 가지라고 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근데 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습니다. 속도의 부호가 무엇을 결정하니까?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니까. 속도의 부호를 판단하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까지 하면 도함수의 활용 전부 다 끝났어요. 우리가 7시간 동안 배운 내용들 쭉 적어보니까 그래도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념 노트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시간에 걸쳐서 도함수의 활용 겸용이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 올림포스에서 우리 서술형 고난도 문항들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념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서술형 고난도인데 서술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땡겨서 해놨어요. 왜냐면 이제 고난도의 시간을 또 써야 되고 대단원이 또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게 여러분 단원별의 편차가 있잖아요. 경우의 수 때보다 확률 쪽으로 넘어와서 대단원에 조금 더 여러분들 시간 투자할 문제들이 있길래 좀 땡겨갖고 해놨습니다. 오늘은 좀 부들부들하고 따뜻해 보이는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진짜 좀 배신인 게 뭐냐면 여러분 엄청 따뜻해 보이죠? 안 따뜻해. 이게 되게 보들보들해 보이죠? 안감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바깥에다가 내놓은 옷. 알아 어떤 옷인지? 그러니까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입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 굉장히 따뜻하게 생겼으나? 아니네? 이러면서 딱 입고 되게 보들보들할 거 어? 항상 그렇게 되는 그런 옷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볼 때는 따뜻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됐지 뭐. 그쵸? 자, 오늘은 열심히 달려볼 거고요. 내신 수능 고난도 문항이라는데 진짜 좀 고난도를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고난도가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확률 쪽 고난도는 경우의 수부터 확률까지의 모든 내용을 품고 있는 고난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수학적 확률이라는 그 자체가 어땠어?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 뭐 이런 형태가 되고 거기에 뭐 확률의 덧셈 정리, 그러니까 뭐 합사건이 됐건 아니면 배반사건, 케이스를 나누어 갖고 가던 뭐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쓰다 보니까 첫 단원에 나왔던 모든 내용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해서 조건부 확률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다 보니까 소스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진 상태니까 아무래도 난이도를 올리는 게 편해지죠.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서 Y로 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F1, F2, F3, F4가 합해서 9가 된다. 이고, 그 다음에 F의 최소값이 1일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조건이에요. 그쵸? 귀염둥이 한번 써볼까? 오늘은 얘를 좀 잘 써볼까봐. 그죠? 조그만 거 지울 때, 조그만 지우개를 좀 사용해볼까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를 만족시킨 상태의 함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조건부 확률인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달아놔도 되지만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x에서 y로 쏜 함수의 개수는 나는 궁금하지가 않아. 조건부 확률 중에서 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의 경우의 수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의 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진짜 표본 공간 그 자체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어주는 것만 해가지고 확률로 바꿀 의미가 여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일단 분모에 깔리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를 만족시키는 거. 그럼 밑에를 읽어 안 읽어? 안 읽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나씩 해결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는 안 돼. 알죠? 멀티가 거기까지는 안 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F1, F2, F3, F4 더해서 9가 된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냥 일단 모를 때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뭐 6, 1, 1, 1 이런 거 된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최소값은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어떻게 처리할까? 빨강을 빼내려다가 쏴서 보내버렸어. 어머 세상에. 자, 아무튼 깜짝 놀랐네. 자, 요 상태예요. 여기 뭐 6, 1, 1, 1 아니면 뭐 2, 2, 1, 뭐

또 오가내니까 4, 뭐 이런 식이야. 자, 결국은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들이 1, 2, 3, 4, 5, 6이 가능한 상태고요. 중복이 가능해요. 1, 2, 2,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중복이 가능하다고.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각각 몇개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걸 내가 중복 조합으로 풀어내겠다는 그 생각 자체야. 자, 일단 1 이상이 되니까 한 개씩 미리 줄까요? 남은 게 몇이에요? 남은 5개를 얘네한테 각각 몇 개씩 나누어 줄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최대 원소가 6까지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제 5를 다 한쪽에 넣는다 하더라도 6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 고민 걱정은 사라졌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원소가 5까지였다고 치면 5개를 다 F1한테 준다 이런 거는 제외시켜야 되거든. 그럼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칸막이 딱 설치를 바로 하고요. 칸막이 3개에다가 공 5개가 되어줍니다. 총몇 개? 8개. 칸막이 3개, 공 5개의 배열로 바꿔버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8, 7, 6, 6 지워지니까 56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나 지금 아직 얘는 확인 안 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걸 뭐 어떻게 또쓸수 있다 그랬죠?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아줍니다. 이렇게 하셔서 4H5로 가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 이상 저는 칸막이를 파파박 그리는 편이잖아.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 최소값이 1이어야 돼. 그러면 최소값이 2 이상인 것들을 제외시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개씩 미리 주면 되지. 두 개씩 미리 주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8개를 사용했어. 남은 건몇 개야? 남은 거한 개야. 남은 한 개를 누구 줄까요만 고르면 되겠죠? 그네 가지를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건56 빼기 4가 되어서 52죠. 여기까지. 여기까지인 거야. 아직 분모 찾았어요? 그죠? 전체가 이렇게 줄어든 상태야. 자, 그러니까 내가 구한 전체는 1, F1, F2, F3, F4, 즉 함수값들의 합이 9가 되고요. 최소값은 1인 상태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 중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 건데, 여기 박스 안에 내용을 볼게. X1, X2가 이제 X2가 더큰 경우에 대해서는 X1과 FX2 알파벳이 너무 많아.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서상의 개수는 한 개이다라고 한 거예요. 함수값의 개수가 같아지는 순서상은 한 개이다.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갑시다. 나는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만족시키는 건 구성 후 배열로 가보려고 해요. 일단 구성을 좀 해보려고. 자, 한 개가 같은 함수값을 쏘게 되는 경우는 1, 1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1이 아니어야 되겠지, 이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2, 2 쏘고 다른 거 쏘는 경우도 다른 거 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3, 3 쏘고 얘네들이 또 다른 거 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상태로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 그치?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 있을 수 있어? 합이 구여야 돼. 지금 제가 쓴게 뭐냐면 F1, F2, F3, F4잖아. 얘네의 합은 9거든. 그러면 2 제외하니까 합이 7인 경우를 쪼개 놓으면 되잖아요. 1, 6 가능해? 안 돼? 안 되지. 여기가 1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함수값 같은 걸 쏘는 세트는 순서상은 오로지 한 개라고 했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 그러면 1 말고 합이 7 되는 거는 2, 5. 또 1, 1, 3, 4 가능하겠지. 그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성만 먼저 하고 배열은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복이 가능하게 나타내잖아요. 그 중복 조합으로도 되지만, 뽑아놓는 걸로, 이런 풀이도 되지만, 구성 다한 다음에 각각 배열하는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어. 그냥 똑같은 문제 안에서 여기서 중복 조합을 했으면 얘도 무조건 중복 조합이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 구성하고 배열할 거예요. 자,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 2가 되면 합이 4니까 합 5를 쪼개 놓으면 되겠습니다. 1, 4 가능하고요. 2, 3은 안 되겠지. 2가 있으니까. 패스. 3, 3이 되면 어때요? 6이 되니까 남은 건 3, 1, 2로 쪼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겠어? 4개를 배열을 하는데, 같은 것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다. 다 똑같은 배열하는 방법을 갖고 있겠네요. 12개를 4 곱하니까 48까지.

요것이 어떻게 분자에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러면 4로 나누어진다. 13분의 12이겠다. 그죠? 정답은 13분의 12, 답은 4번으로 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요렇게 적혀 있으니까 중복조합을 떠올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복조합을 떠올려서 가는 게 일단 좋고, 최소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모두가 2 이상 되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돼. 근데 2 이상 되는 경우는 저는 요렇게도 했지만, 사실, 각각 다 2가 되면 남은 거 하나는 몇이어야 돼? 그냥 3이어야 돼. 구성호 배열로 가도 4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지? 구성호 배열로 가도 4가지니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면,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나 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최소값이 1인 것을 생각해서 1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어. 좀 많지. 좀 많아, 여러분. 최소값이 1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 1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 말고 합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합이 1 제외하고 8 되도록 하는 구성을 다 생각한 다음에 배열을 일일이 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52가지니까 찾는 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지만, 최선의 풀이는 중복조합이지. 내가 하려다가 많은 거 봐봐. 오. 이거 어떻게 다 쪼개, 숫자를. 물론 1, 2, 3, 4, 5, 6 가지고 쪼개는 거니까 많지는 않거든요. 마음먹고 하면, 그치, 뭐, 1, 1, 6.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되니까. 그리고 1 하나가 더 있다면, 더 이상 1이 있을 수 없잖아요. 쪼개, 2, 4. 뭐, 이렇게. 합이 6이 되는 거니까, 합이 7이 되는 거니까, 2, 5. 그다음에는 3, 4. 이런 식으로. 그렇죠? 1이, 하나, 세개 있는 경우, 1이 두개 있는 경우, 1이 두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이 한개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쭉쭉쭉쭉 구성한 다음에 배열하셔가지고, 52가지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결은 같이 가져갈 수 있지. 구성 후 배열, 얘도 구성 후 배열로 가져갈 수는 있으나, 약간 억울하다. 아, 그죠? 약간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하실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했는데, 쪼개면서 최소값이 1이 있어야 해요. 이건 기본으로 깔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미 내가 똑같은 함수값을 썼을 때의 그 함수값이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값이 1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22로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5를 쪼갤 때 2, 3은 2가 3개가 되니까 문제도 되지만 2, 3이 되어주면은 최소값 1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많아지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3, 3하고 난 다음에 1이 있는지 체크는 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1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풀어줘야 된다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봐. 조건부 확률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내가 해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냥 요런 느낌이죠. 그죠?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재밌다는 말의 의미는 진짜 재밌다기보다는 뭔가 오호 여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살짝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이 녀석 재밌구나 이런 느낌이거나 둘 중에 하나긴 하겠죠. 이따 볼게요. 자, 좌표평면 PQ가 있습니다. 그게 원점에 있는 상태예요. 좌표평면 위에 점이 두 점으로 있는 거지. 근데 학생 AB가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주사위를 던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수 있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지. 근데 A가 던진 주사위의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일단은 그냥 약간 본능적이죠. 이제 6의 약수 그럼 어때요? 확률이 3분의 2죠. 이런 거 일단 그냥 써놓을게. 1, 2, 3, 6이니까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P점을, 그쵸? P점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여기는 P에 대한 이야기예요. P점의 이동에 대한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여요. 일단 표시를 이렇게 하자. 그리고 6의 약수가 아니면 3분의 1의 확률로 이거 쓰는 거 잘하는 것 같아. 이제 확신을 갖고 썼어요. 자, 3분의 1의 확률, 6의 약수가 아니게 되면 3분의 1의 확률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입니다. 이건 누가? P점이 움직이는 거야. 그지? A에 의해서. 자, B에 대한 것도 해볼게요. 또 6의 약수이면, 이니까 이번에도 3분의 2의 확률로. Y축 방향으로 얘는 움직이네, 두 칸.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아니면,

즉 3분의 1의 확률로 어때?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요렇게 되어주는 거. 자, 또 읽어보면은 A, B가 각각 3번씩 주사위를 던져요. 그때 둘의 거리가 루트 5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게 직접 하시려면 어차피 나오는 게요. 6의 약수가 0번 나오거나 1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밖에 없어. 각각 3번씩이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좌표가 0일 때 집어넣은 거, 1일 1번 나왔을 때, 2번 나왔을 때, 3번 나왔을 때에 따라서 좌표가 4가지씩, 여기도 4가지씩 등장을 합니다. 그럼 4개, 4개의 좌표를 가지고 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인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말을 하면서도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16개의 조합이 나오잖아. 그 16개의 조합이 서로 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일일이 체크하기가 내가 싫어졌어요. 복잡하다 싶을 때에는 실사로 가지 않아요. 그럼 뭐로 갈까? 일반화로 가겠습니다. 선택을 잘해야지. 아,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일반화 시켜서 갈게. 무슨 이야기냐면 6의 약수가 A의 경우에는 A번 나왔다고 하고요. B의 경우에는 6의 약수가 B번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써볼까? P의 좌표 먼저. A가 움직인 게 P좌표잖아, 그치? A번 나왔을 때마다 한 칸씩 오른쪽 이동을 하니까 X좌표는 A가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나머지 3-A번 두 칸씩 위로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 곱하기 3-A가 되니까 6-2A만큼이 Y좌표가 되어줍니다. 너무 다행인 건 6의 약수가 나왔을 때는 X축 방향으로만,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Y축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그 횟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갖고 일단 넣으면 돼서 좌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그럼 Q도 마찬가지로 가봐. Q는 뭐라 그랬어? 6의 약수가 B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의 약수가 나올 때마다 위로 두 칸이니까 Y좌표가 어떻게 EB가 되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3-A번. 6의 약수가 안 나왔겠지.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3 빼기 A번. 이렇게 되어줘. 아니, B번. 그죠? 그래서 B번.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P와 Q 점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도 0123, B도 0123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각각 3번씩 던지니까. 그지? 오케이. 자, 여기서 시작. 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된대요. 가보자고. 여기서 일로 뺄게요. 그럼 A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일로 뺄까? 여기서 일로 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관없어. 제곱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뺄게. 그럼 2A 더하기 2B 빼기 6의 제곱. 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루트 5가 된다. 이 말이야. 복잡해 보였는데요. 오! 오! 비슷하게 생겼어. 2로 묶어내시면 2의 제곱 4, a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이 되어주거든. 그럼 5개가 되잖아. 즉, 5, a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이 루트 씌웠을 때 루트 5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어때? 요 알맹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절대값이 1이 되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의 마무리는 뭐가 됐냐면 위에다 쓸게. 밑에 쓰면 힘들어. 자. A 더하기 B 빼기 3의 절대값이 쉬운 게 1이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A 더하기 B가 얼마면 돼? 2거나 4면 돼. 가능해? A랑 B가 어차피 0, 1, 2, 3이니까 가능해요. 되었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일대까지야.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잠깐 문제 다시 돌아갔다가 올게요. P점의 좌표가 3,1인 것을 분자에 올리는 그림인 거예요. 오케이. P점의 좌표가 3,1인 걸 분자에 올리는 그림인 거고, 우리는 다 해결했어요. 저 이만큼 지울게요, 이제. 어차피 일로 와야 돼서.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A 더하기 B가, 정리할게. 2 또는 4일 때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원래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자, 얘가 0이고 얘가 2인 경우, 얘가 1이고 얘가 1인 경우, 얘가 2고 얘가 0인 경우란, 그 다음에 또 어때? A 더하기 B가 4라고 쓸게, 여기도. 그래야 A, B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도 어때요? 얘가 1이고 얘가 3인 경우,

세번 중에 두번 A가 나오는 자리에서 동그라미 치는 방법으로 갑니다. 이거는 몇이에요? 32가 되니까 이것도 세 번이야. 이렇게 더해볼래요? 15번이죠. 이게 뭐랑 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6번 중에서 우리가 총두번 고를 거잖아. 6번 중에 두 번을 고르면 얼마예요? 15번이에요. A랑 B가 번갈아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A랑 B가 번갈아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처럼 A가 네번 들어갈 방법 자체가 아예 없어. 어차피, 그냥 요 여섯 번 중에 두 번, 여섯 번 중에 네번 언제 들어갈지만 결정하면 되는 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모에 대해서는요, 굳이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정리할 필요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분모 부분만 따질게. 이 말을 바꿀게요. 번갈아 하기는 하지만 총 6번의 시행 중, 둘다 6의 약수잖아. 6의 약수가 몇 번? 두번 또는 네번 나왔을 확률을 분모에 깔아주면 돼요. 한 방에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럼 분모에 깔고 가는 게 뭐라고? 위에다가 쓸까? 자, 위에다가 쓸게요. 6번 중에 두 번. 3분의 2가 나오면 되죠. 6의 약수가 나오니까. 그럼 나머지는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 확률과 and 또는, 그죠? 또는이니까 제가 확률을 더할 거예요. 누구? 6번 중에 4번 3분의 2가 나오고 2번은 3분의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A, B가 번갈아 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뽑아내는 게 그냥 6번 중에 2번, 6번 중에 4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모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분자에 올라갈 것을 우리가 이제 골라야 되는 거겠죠? 자, 분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바꿀게요. P점의 좌표가 3,0이라고 했어. 그리고 제가 P점의 좌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나 괜히 지웠어. 그죠? A,2, 3-A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3번이라는 거죠. 그죠? 즉, P점의 좌표가 3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A가 3이 나올 확률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표현은 중에서 분자에 올라가는 건 A가 3일 확률. 이것만 분자에 뽑아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A가 3이 되면 B는 얼마여야 할까요? 1이어야지. 여기선 불가능하잖아. 얘만 뽑아서 분자에 올려주면 되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어. A만 3번 등장을 하니까 그냥 A 혼자 던지는 건 3번 중에 3번 다 모두 3분의 2가 3번 나오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B가 던질 때에는 그 3번 중에 한 번만 3분의 2가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3분의, 아니, 두 번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요거를 분자에 올려주면 되겠죠. 됐어요. 이제 계산만 하면 돼. 헛! 저 위에다가 한 번만 쓰고 갈게요. 33이니까 이건 안 쓸게. 그러면 3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의 1제곱과 3분의 1의 제곱을 놓을게요. 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 고민 걱정이 좀 없어지는 게, 이제 이거 계산할 거야. 분자 분모다. 이제 더 높이 쓰면 힘들어요. 분자 분모에 있는 분모들이 모두 다 보시면 3의 세제곱, 3 하나, 3제곱, 3 여섯 개야. 여기도 3제곱, 3 네제곱, 3 여섯 개지. 여기도 3 네제곱, 3 제곱, 3 여섯 개지. 그러니까 그냥 3의 6제곱을 위아래에다 곱해놓고 분모 분자의 분자들만 쓰도록 할게요. 그럼 8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주는 거고요. 밑에는 15, 62니까 곱하기 4가 되고 더하기 얘도 15죠? 15죠? 15 곱하기 16 이렇게 되어주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서 이제 열심히 약분하면서 가면 될것 같아서 4로 일단 나눌게요. 각각 다 4로 나눌게.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만 해도 훨씬 편안해지거든. 근데 15 더하기니까 이제 한번더 정리할게. 15 더하기 15네번 곱한 거니까 15 곱하기 5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약분이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갈까요? 25분의 4. 그래서 정답은 25분의 4가 되어 주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어 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내가 오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게 여기 각각 다 계산을 해도 여러분들 문제 풀수 있었어. 일부러 보여도 드렸어. 그쵸? 근데 그거를 퉁! 한 방으로

한번 쳐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면 훨씬 편하게 계산을 뽑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A가 2일 때 A, B가 0. 즉, 세번 중에 두 번은 3분의 2가 두번 나오고, 뭐, 3분의 1이 한번 나온 거 곱하기 얘는 모두 0이니까 3분의 1이 세제곱이고,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계속 생기니까 오히려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약간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봐야 돼. 쓱 담아서. 과연 이게 옳은가? 어차피 AB가 번갈아 던지든 말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때요? 그치, 그냥 6번을 던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재밌죠, 그죠? 근데 얘는 왜 따로 생각했느냐? 그렇지, 이때만큼은 횟수에 대한 A가 던질 때에는 모두 다, B가 던질 때에만 한 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게 있다 보니까. 아, 그쵸. 그걸 따로 생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도 좀 의미가 있었어요. 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3번까지 풀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요. 3번은 근데 좀 쉽기는 쉽거든.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3번 풀고, 그리고 오늘은 또 대단원 종합 문제를 좀 미리 열심히 달려놓을 거예요. 뒤쪽에 제가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대단원 종합 문제에 있는 뒤쪽 문제들이 은근 고난도 문제 정도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알겠어. 기대가 되죠, 그죠?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이쪽으로 공개를 슈루루루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유도 선수의 이야기인데, 유도 선수들의 경기를 제가 사실 이렇게 평소에 볼 일은 잘 없는데, 뭐 올림픽을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열심히 보게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보면 대단해요. 레슬링 선수 마찬가지. 그 그라운드 기술을 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귀가 이렇게 만두귀라고 하는. 그 진짜 훈장이잖아요. 나는 사실 손끝에 뭐가 여기 약간만 이렇게 돼도 엄청 아파가지고 아야아야 하는데, 귀가 그렇게 될 때까지도 열심히, 그게 아예 굳어져야지 된대. 그래야 덜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 들으면 진짜 엄청난 것 같기는 해.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금메달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땐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이번엔 죽기로 했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그치?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치? 대단하네. 이거면 난 충분해가 아니고, 이번엔 진짜 죽기로 하고 해봤대. 죽기 살기로 하자. 이것도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진짜. 죽기로 하자. 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랬더니 되더래.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라는 건 없어. 엄청 뭔가 대단한 방법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안 돼? 내가 이 이상 노력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쳐나? 근데 더큰 노력을, 더 대단한 노력을, 더 엄청나게 나를 갈아넣는 노력을 해냈을 때 되더라는 거지. 그게 답이에요. 지나오고 나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금메달리스트가 됐건, 뭐, 공부 선수들 중에도 엄청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마찬가지죠. 그냥 열심히 했고, 잠은 충분히 잤어요. 몸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그럼 이제 우리가 들을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 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그들이 말하는 충분히의 양과 우리가 말하는 충분히의 양이 다를 것이고, 그들이 충분히 잤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때요? 절대 낮에는 자지 않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제외하고 내가 이렇게 졸고 있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딱 잠을 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 6시간, 7시간이면 그걸 제외한 시간 17시간에 해당하는, 7시간을 자도 여러분, 17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죽기로 노력을 했겠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걸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크게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크게 많이 노력한 척 하며 왜안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답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약간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하지만 그에 따라서 이 정도의 결과를 낼수 없다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두 가지를 다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드니까 놀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공부 열심히 했잖아.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어. 이두 가지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정말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만큼 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세계 은메달이면 대단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할수 있는 그 엄청난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우리도 어때?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죠? 보세요. 제가 2번까지가 어렵고 3번은 안 어려워서 일부러 뒀거든요. 스스로 풀어보세요. 봅시다.
자, 흰공 N개와 검은 공 1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각 공에는 숫자 1과 2가 적혀 있는데, 1이 적혀 있는 흰 공의 개수가 6개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나에게 설명해 봐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쓰는 거야, 나는. 사실 여러분. 흰 공이 N개가 있고, 검은 공이 15개가 있으면, 공의 개수는 총몇 개야? N 플러스 15개의 공이야. 그지? 그 중에서 1 또는 2가 적혀 있으니까 흰 공과 검은 공인데 거기에 1 또는 2를 막 적어 놨어. 근데 여기를 잘 읽어야 돼. 숫자 1이 적혀 있는 흰 공이야. 흰공 중에서 숫자 1. 흰 공인 동시에 숫자 1인 경우. 이게 6개라는 거예요. 한글을 잘 읽지 않으면 숫자 1이 적힌 게 6개래. 그러면은 나머지는 2가 적힌 거겠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상황 이해가 되죠? 빨간색으로 내가 그어놓은 데까지는.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거고요.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A라고 할 거예요.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A. 우리 어쨌든 이게 흰 공인 사건이야. 한글로 적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숫자 1이 적힌 것은 B라고 한대요. 이러면 1이 적힌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죠? 얘는 몰라. 얘는 알아. 맞아? 자, 서로 독립일 때, 어허. 독립일 때까지 하고 이 뒤에 붙어 있는 건 보니까 1이 적혀 있는 공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일단 기다려 봐봐.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A부터 해야지. A인 동시에 B인 것의 확률은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독립이므로. 근데 A인 동시에 B인 것의 확률은 내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총 N 플러스 15개 중에서 6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흰 공인 확률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N 플러스 15개 중에서 N개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1이 적힌 숫자인, 1이 적혀 있을 확률은? 몰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이 적혀 있는 공의 개수를 K개라고 해볼게요. K개는 당연히 어때? 6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적어도, 그치? 6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1이 적힌 공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적히는 게 뭐냐면, N 플러스 15분의 K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내가 뭘 해결을 할거 아니야. 이 부분이 이렇게 뽕 뚫려 있는 상태로는 진행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 자, 양변에 N 플러스 15는 곱해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K에 대한 정보를 좀 소환을 하고 싶어가지고 식정리를 먼저 했더니 우변 NK는 넘겨봐. 6N 더하기 90이 됩니다. 내가 알아내고 싶은 정보는 K에 대한 정보야. 90은 좀 명확하지. 6N을 넘겨서 N으로 묶어내볼까? N으로 묶으면 K 빼기 6 이렇게 돼요. 이게 90이래. 자, N은 뭐라고 했냐면 6보다는 큰, 당연하지. 흰공 중에 숫자 1이 적힌 거니까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6보다 심지어 크대요. 6보다는 크단 말이야. 그러한 자연수고. K도 6보다는 큰 자연수겠네, 그러면. 어때, 여러분? 90을 쪼개요. 90을 쪼개서 이걸 나눠 가져야 돼. 얘를 위에다가 쓸게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많으니까. N, K-6은 90. 그러면 이제 9의 약수들을 생각해야지. 아니, 90의 약수들을. 중에서 6보다 큰 것들을. 6 다음에 뭐겠어? 9. 그러니까 N을 기준으로 갈게요. 그죠? 9. 그럼 여기가 10이 될 거고. 그 다음 10. 그럼 얘가 9가 될 거고. 아니, 반대로 쓰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15. 그러니까 90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서 빼먹지 않고 나열하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인 것 같아. 90은 있잖아.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것들이 뭐뭐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거든. 15 가능하지. 그치. 10 가능하지. 이거 잘 뽑아가야 돼. 이 중에서 놓치면은 여러분 이제 끝이에요. 여기가 6. 와, 거꾸로 오면서 오히려 좀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큰 쪽으로 가면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거꾸로 오세요. 5가 되면 어때? 18, 겁 하나 빼먹은 게 있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이걸 써놓지 않으면 약수 쓰다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수들을 차라리 다 나열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나같이, 나라는 사람, 실수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90의 약수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열하고 가는 거야. 해봐요. 두 개, 세 개, 두 개를 곱해. 지수에다 이동하니까. 그럼 몇 개냐면 12개거든. 그 12개를 다 써봐. 진짜로? 네. 1, 2, 3. 4는 있어? 4는 없어. 5 있고, 6 있고, 그치? 그러면 7 없고, 8 없고, 9 있겠고, 10 있어. 이미 세트가 등장한 순간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나머지는 곱해서 90되는 세트들이 쭈루룩 나열될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걱정 없지? 자,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써놓는 이유가 5, 3, 2, 1 이렇게 쓰면 돼. 나머지는 n에 대한 이야기겠죠. n에 대한 이야기로 쭈루룩 나머지 쓰면 돼. 이거 안 쓸게. 곱해서 90되는 숫자들 쓰면 되니까. 자, 목표는 뭐였어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K가 얼마예요, 이때는? K 빼기 6이 10이니까 K는 16이에요. K 빼기 6이 1이면 K는 얼마예요? 7이에요. 이 중간 과정은 굳이 굳이 생각할, 계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K의 최대값이 얼마야? 16. K의 최소값이 얼마야? 7. 이 둘을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정답은 얼마? 23. 사실상 중간 과정은 사실 생각하지 않았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바로 9, 10으로 쪼갠 다음에 쭈르륵 다이렉트로 와서 1과 90으로 쪼개버리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결할 수는 있는데, 약수의 개수 오랜만에 복습할 차원에서 제가 한번 슬쩍 갖고 왔습니다. 그 약수들 나열하다가 뭐 하나 빼먹으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K는 얼마? 그러니까 답은 얼마? 23. 이렇게 오는. 생각보다 별거 없죠. 이게 왜 확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독립 문제여서 그래. 그러니까 독립과 관련해 갖고 문제를 출제할 때 여러분들 이 소스 가지고 낼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별거 아니게. 괜찮나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린 이렇게 해서 내신 수능 고난도 문항까지 모두 맞춰 보았습니다. 두두두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대단원 종합 문제 레벨 1으로 갈 겁니다. 자, 앞에는 다시 쉬운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쉽게 한번 좀 풀고 갈까? 그래야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찬찬히 찬찬히 저랑 같이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앞쪽 문제들, 레벨 1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들은 좀 풀고 갈게요. 그런 거 알아? 숙제는 미루는 것보다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땡겨다가 좀 써놔야 다음에 내가 편안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을 쉬어야지가 아니고 내일 거를 좀 미리 해놓는 거. 아, 나의 그 철학 중에 하나예요. 대단원 조과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미리 땡겨놓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다음 시간이 편안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레벨 1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1번은 되게 되게 쉽고 이런 문제는 내신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공부했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지 하고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자, 동전 한 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할 겁니다. 표본 공간 S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어? 동전 앞뒤와 주사위 1, 2, 3, 4, 5, 6이 세트로 만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12개예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앞면이 나오는 동시에 홀수가 나온다예요. 동전은 앞면이 나온 동시에 주사위는 홀수가 나온다잖아. 1, 3, 5. 이거 앞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응이야, 영 아니야. 그치?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어때? 3. 정답은 둘이 더해. 15. 끝이야. 미리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지, 그치? 제가 넘어갈게요. 2번. 이런 거는 오늘은 어떤 느낌이냐면, 고난도로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한 힐링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자, 여기도 보세요.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총 5명을 일렬로 세울 거니까 분모는 명확하죠. 5팩토리알 분해. 자, 양 끝에 모두 남학생이 서게 됩니다. 양 끝에 설 남학생을 골라볼까요? 맨 앞에 설 남학생은 몇 명? 3명. 맨 뒤에 설 남학생은 1명을 제외하니까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남학생 2를 앞뒤로 맨앞맨 뒤에 배열하는 방법이 3 곱하기 2고요. 그러면 남은 학생이 몇 명이야?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까지 총 3명이 남아 있겠죠. 그 3명은 남녀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3명을 배열하시면 됩니다. 3팩토리아. 끝. 둘이 지워서 5, 4 남기고 약분할 거 약분합니다. 정답은 얼마? 10분의 4.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냐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넘어갑니다. 3번도. 자,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모두 일렬로 설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명을 세우는 거죠? 2명, 2명, 3명이니까 총 7명을 세울 겁니다. 7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1학년끼리 이웃하거나 2학년끼리 이웃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1학년이 이웃하는 경우, 2학년이 이웃하는 경우, 겹치는 경우는 뭐예요? 1학년도 2학년도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정리 잘했죠? 자, 1학년이 이웃하게 되면 남은 친구들은 몇 명이야? 2학년, 3학년 그냥 합해서 몇 명이냐? 5명. 요렇게 6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알이고 이웃하는 아이들 그 주머니 안에도 배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팩 곱하기 2예요. 그럼 얘는 6팩 곱하기 2겠지. 방법이 똑같잖아. 그러면 굳이 한 번 더 생각하지 말고 바로 갖다가 쓸수 있는 센스를 길러줘요. 마지막은. 여기에다가 3학년 3명이 있거든. 총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명입니다. 가짓수는 아니야. 사람은 다 달라요, 여러분. 5명을 배열하는데 주머니 안에 각각 배열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대로 올립니다. 이 둘을 더하니까 6팩 곱하기 4라고 할게요. 되었어? 그 다음에 빼 5팩 곱하기 4라고 할게요. 계산을 미리 했으니까. 자, 그러면 5팩으로 다 나누어 줄게요. 그럼 여긴 7 곱하기 6이 남을 거고, 여기는 6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24에다가 4뺀 20. 42분의 20이 되겠죠? 정답은 21분의 10이라고 하시면 나의 풀이가 전혀 억울할 거 없이 찬찬히 풀어지잖아요. 그죠?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굳이 그렇게는 안할것 같아.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1학년끼리는 이웃하고 2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아. 그러면 1학년들과 3학년을 배열하고 2학년을 끼워 넣어야 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1, 2학년이 모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1학년 이웃, 2학년 이웃 이걸 세 번째 케이스로 놓는 건데 그게 더 부담이 클것 같아서요. 이 문제는 그냥 겹치는 경우를 제외하는 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뭐겠어? 확률이 덧셈 정리예요. 근데 나 어떻게 했어? 그냥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합사건일 뿐이야. 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쵸? 확률 각각, 확률 각각, 그 다음 겹치는 부분에 확률 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전체가 명확하게 7팩토리알, 그냥 분모가 다 같으니까 미리 깔아놓고 해결했습니다. 괜찮죠? 그죠? 쉬운 거니까. 쏙쏙쏙쏙 넘어가 볼게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입니다. 임의로 2개를 꺼낼 거예요. 8개에서 2개를 꺼내는구만. 그죠? 오케이. 8개에서 2개를 꺼내는구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꺼낸 공의 색이 서로 같대요. 흰 공에서만 2개를 꺼내거나, 또, 검은 공에서만 2개를 꺼내거나, 굉장히 쉽죠. 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그죠? 확률의 덧셈 정리는 덧셈 정리인데 배반 사건인 거지, 뭐, 그치? 계산해 볼까? 하하. 8, 7, 2로 나누면 28. 3 더하기 10. 정답은 28분의 13이 되어 주겠군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그죠? 뭐, 굳이 굳이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돼. 굳이 굳이 여사건으로 하겠다면, 전체 확률 1에서 82두개 뽑는 것 중에 서로 다른 경우, 3 곱하기 15를 제외한다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 종류가 두 종류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흰 공에서 두 개, 검은 공에서 두 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되니까 전체 경우 15가지를, 전체 경우분의 15가지를 1에서 이제 제외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너무 쉬워서 뭐 어떤 게더 좋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냥 다 쉽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5번 봐봐요.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좋아. 근데 이거는 막 엄청 어렵게 내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되게 쉽게 나오지는 않고
조금은 생각을 하게 해요.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건막 독립 풀다가 와가지고 이거 독립인가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없었어. 자, 주어진 거 보니까 PA분의 PA 교집합 B로 보셔야 될것 같죠? 이게 얼마야? 6분의 1. 근데 PA가 얼마래? 2분의 1. 그럼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되겠네? 교집합의 확률은? 이거 은근 계산 어렵다. 이런 거 계산할 때. 그지 않아? 12분의 1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양변에 2분의 1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든지 찬찬히 하지 않으면 분수 계산이라서 우리가 실수하는 가능성이 조금씩은 생겨요. 알았지? 자, 교집합의 확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본 게임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을 하는 거죠. 합집합의 확률입니다. 간만에, 오랜만에 한번 또 쓸까? PB 빼기 PA 교집합 P.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쓰인다고 한 소스 그대로야. 조건부 확률, 확률의 덧셈 정리. 독립 빼고 다 쓰였네. 자, 그럼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 PA 더하기 3분의 1 PB에서 12분의 1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나왔죠. 12분의 1로 통분하시면 6, 4 더한 데에서 1 빼니까 정답은 얼마? 12분의 9가 되어서 답은 4분의 3으로 씁니다. 세상 귀엽고 세상 깔끔한 문제의 유형이 되어주겠죠. 시간이 좀더 하나만 더 할까? 6번까지 달립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내일을 위해 즐거워야 되는 우리는 오늘을 달려놓겠습니다. 왜? 이거 보니까 해야 될것 같았어. 자, 표 해석은 펜을 내려놓을게요.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딱 봅시다. 300명의 지역 축제 방문 어쩌고저쩌고 좋아, 좋아. 300명한테 물어봤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죠. 40대 이상일 때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문제인데요. 뭐, 이렇게 써도 돼. 처음 연습할 때는. 이상일 때, 그 중에서 지역 축제 방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익숙해진 여러분은 40대 이상일 때라고 말하는 순간 그냥 어디만 보여요? 세상이 이렇게 보여. 세상이 이것만 보여. 그 중에 뭐라고? 방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6에다가 40 더한 것 중에 116이 올라가는 그냥 진짜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표 해석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4로 나누는 게 여기 문제에선 가장 어려웠습니다. 진심입니다. 29에다가 29 더하기 10 하니까 39가 되겠네요. 정답은 39분의 29가 되는 문제로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였어.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쭈루룩 한번 몸풀기로 풀어봤습니다. 레벨 2로 들어가면서부터 좀 재밌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요. 그본 게임은 다음 시간에 7번부터 시작하면서 쭉쭉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았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복습 철저히 잘하고 오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이 연습 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풀이에 들어있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 풀어본 다음에 위기감을 좀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유전이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 DNA 상대량 표가 나오는 순간 해석을 잘 못하겠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이 과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과목이든 어려운 파트는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위기감 갖다 버려! 자, 위기감 갖다 버리고 오늘 11번부터 힘차게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8문제나 더 우리의 경험치를 쌓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한번 볼게요. 11번부터 이 4단 그림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유형으로 들어가는데 그린 간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D인 어떤 동물의 G1기 세포 기억의 감소 분열 과정이다. 일단은 이렇게 유전자형을 알려줬다. 굉장히 친절하고 쉬운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유전자형이고 나는 저 세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있는 유전자 라지 A와 라지 D의 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세포가 동그라미 ABCD로 돼 있고 저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요. 보통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ABCD는 각각 기억 니은 리을 중 하나로 다 매치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항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인데 일단 뭐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이고 라지 A, 라지 B, 스몰 D가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라지 A, 라지 B, 스몰 D. 그러면 얘 유전자형이 뭐였어요? 이렇게 다 이형 접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 유전자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상동 염색체의 그 대립 유전자 자리에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있어줘야 세상에 대해서 모두 이형 접합인 유전자형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각각이 3개씩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는가?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라지 A와 라지 D가 같이 존재하는 세포 2개와 따로따로 존재하는 세포 2개로 나누어진다는 점입니다. 라지 A와 라지 D가 같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식이에요. 얘네 둘은 EN입니다. 이렇게 주지 않고 라지 A와 라지 D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라지 A와 라지 D가 같이 있는 게 왜 EN이라는 뜻이냐. 라지 A는 여기 있고 라지 D는 여기 있습니다. 얘네 둘이 같이 존재하려면 상동 염색체가 그 세포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는 라지 A만 있거나 라지 D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 두 개가 같이 있다, EN이다. 같이 있으면 EN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네 개의 세포 중에서 EN인 세포는 기억과 니은이겠죠? 그럼 누가 기억이겠어요? 더 많은 애? 아닙니다. 적은 애. 얘가 기억이고 얘가 복제된 게 니은이죠.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귿 리을을 A와 C에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면 되는데 얘네 둘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DNA 상대량.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제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번에는 반대죠. 얘가 적은 애가 복제돼서 많아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많았는데 나눠지면서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C가 세 번째 줄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지막 줄 리을이겠죠. 근데 C에 지금 라지 A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가닥이 이쪽으로 갔다. 라지 A, 라지 B, 스몰 D 있는 가닥이 디귿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라지 D 있는 쪽이 반대쪽으로 간 겁니다. 대신에 곱하기 2 복제돼서 디귿까지는 복제돼 있죠.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나눠지게 되면 리을에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각각 한 개씩 들어있는 그래서 여기 라지 D가 하나 들어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다른 유전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라지 A와 라지 D의 개수만 그냥 표현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D는 기억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에서 라지 B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라지 B는 A 밑에 달려있어서 있는데 있는 건데 얘가 복제돼서 두 배 갖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라지 B의 수분의 스몰 B의 수는 니은과 동그라미 B가 서로 같은지 물어봤어요. 니는 요 두

번째에 있는 요세포고, 동그라미 B가 뭐냐면 기억입니다. 주용기 세포. 그러면 사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니은은 복제됐으니까 라지 B도 두 개, 스몰 B도 두 개예요. 근데 그 전에 복제 전에 세포가 동그라미 B잖아요. 기억의 상태. 라지 B 한 개, 스몰 B도 한 개. 왜? 유전자형이 그랬으니까. 라지 B 한 개, 스몰 B 한 개. 그게 그냥 복제된 게 니은인 상태. 근데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면 약분하면 어차피 똑같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라지 A와 라지 D가 같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줄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된다. 근데 지금 몰랐다? 괜찮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입니다. 감수 분열의 4단 그림 나와 있고요. 마지막 줄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네 번째 줄이랑 마지막 줄은 유전자 구성이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유전자형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런 지원기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세포가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D를 각각 얼만큼 갖고 있는지 DNA 상대량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역시 마찬가지죠. 저 1, 2, 3, 4랑 기역에서부터 리을까지를 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지금 그냥 연습하려고 쉬운 거를 준비를 해서요. 유전자형 시원하게 그냥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1에 해당하는 세포가 이 중에서 있어야 되는데, 1은 라지 A가 몇 개? 한 개. 라지 B도 한 개. 라지 D도 한개 있어야 되죠. 111이라는 숫자를 갖는 세포가 넷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탈락, 탈락, 탈락. 디귿이죠. 그래서 디귿이 1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러면 두 번째 줄, 2에 해당하는 세포는 각각의 숫자가 몇이겠어요? 얘가 111이었으면 복제된 세포는 222겠죠? 222. 라지 A 두 개, 라지 B 두 개, 라지 D 두 개. 그럼 222도 있어야 되는데 탈락, 탈락, 얘겠지. 그래서 2는 222의 숫자를 가질 것이다. 그럼 남은 거는 기역, 니은을 3과 4에 매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 조금 이제 적용을 해보면, 1, 2는 2n이고, 3, 4는 n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곱하기 2 되어 있는 복제 구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역이 라지 A를 두개 가져요. 근데 마지막 줄의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두개 갖는 게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마지막 줄에 있는 애는 어떤 거를 안 갖거나 한개 최대치로 갖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건 4가 아니잖아요. 3 아니면 3인데 4가 아니야. 그럼 3이겠지.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3 세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라지 A가 있고 라지 B랑 라지 D는 없어요. 이거 뭐지? 라지 A이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원래의 유전자형을 알잖아요. 그럼 여기에 라지 A가 있어. 라지 B랑 라지 D는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바꿔서 얘의 유전자형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라지 B, 스몰 B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원래 한 쌍이었으니까. 둘다 없을 수는 없어. 그러면 라지 B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스몰 B가 일로 갔다는 얘기지. 라지 D가 없어요? 그럼 뭐가 갔어야 돼? 스몰 D가 갔어야죠. 복제된 상태로. 요렇게. 그럼 이쪽으로는 뭐가 간 거야? 스몰 A랑 라지 B랑 라지 D. 요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주면 두 번째 줄이 갖고 있는 유전자 개수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 복제된 상태. 요렇게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 같은 경우에는 요런 조합이고, 그럼 4가 얘죠. 여기서 한번더 분열하네. 스몰 A, 라지 B, 라지 D 조합일 거예요. 하나씩 나눠 가져가지고. 4가. 그래서 라지 A가 없다에서 그치면 안 되고, 원래 이렇게 2형 접합이었으니까 라지 A가 없다는 건 스몰 A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B, 라지 D는 하나씩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라지 B가 없다는 거는 스몰 B가 있다는 얘기구나. 라지 D 없으면 스몰 D는 있겠구나. 이렇게. 근데 유전자형을 좀 확인하고, 아니면 다른 조건에 상염색체에 있다. 이 유전자들은 상염색체에 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유전자형 없어도 적용할 수 있어요. 유전자형 없을 때 라지 B가 없어? 뭐라도 있어야 돼. 그럼 스몰 B가 있겠지.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단서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읽을 수 있는가.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와 B를 더한 거. 1 더하기 1, 2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 다음에 C와 D의 합.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래서 2보다 3이 더 크다. 맞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세포 4에는 대리미전자 스몰 d가 있다. 4에는 라지 d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디귿. 세포 동그라미 기역과 그 다음에 리을의 핵상은 서로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기역이 3이고 리을이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죠. 핵상이 같을 수가 없다. 같을 수가 없다. EN과 N이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기억만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도 감수 분열의 4단 그림 플러스 귀여운 올챙이들. 밑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네 번째 줄이랑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림은 유전자형이 라지 E, 라지 E 동형 접합에, 라지 F, 스몰 F 이형 접합에, 라지 G, 스몰 G, 이형 접합인 이런 유전자형을 갖는 어떤 동물의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근데 지금 정자 형성 과정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두 자리씩의 유전자형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상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뭐라도 성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었으면 X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여도 하나만 있을 거고 Y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도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컷이니까 어떤 동물이죠. 수컷이니까 X 하나, Y 하나 있는 그런 세포여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다두개한 쌍의 유전자형이라면 모든 유전자가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다. 자, 그리고 표는 세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라지 E와 스몰 F와 스몰 G를 각각 몇 개씩 갖고 있는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역시나 1, 2, 3, 4랑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랑 매치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11번, 12번보다 조금 훨씬 진화됐어요. 왜냐? 1 다음에 2가 아닙니다. 요 다음 줄에 있는 게 2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1, 2가 이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로 해놓으면 어차피 두배된 거라 아까도 111, 222 이렇게 되니까 너무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하면 보통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EN인 세포 중에서는 G1기의 원세포만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짜리 세포가 무려 3개인데, 복제된 상태의 세포가 2, 마지막 최종 분리가 다된 세포가 3와 4입니다. 이렇게 다르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이 G1기의 세포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G1기의 세포는 라지 스몰 F, 스몰 G가 각각 몇 개? 두 개, 한 개, 한 개. 211짜리가 있어야 돼요. 탈락, 탈락, 탈락. 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역이 1입니다. 그래서 211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 니은, 디귿, 리을을 2, 3, 4랑 매치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2를 찾아보세요. 2. 2에 해당하는 세포가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뭘까요? 바로바로 리을입니다. 뭘 보고 알았을까, 선생님은? 홀수. 홀수.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홀수가 불가능하죠. 근데 세개 중에 2의 세포가 있는데 세개 중에 두 개나 홀수가 있어요. 그럼 2는 탈락, 2안 되죠. 그러면 얘로 최종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에 이두개 갖는 세포, 이렇게 라지 두개 갖고 스몰 G 두개 갖는 세포가 2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거쳐야 될 단계가 몇개더 남아있어요. 일단 여기서 라지, 라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서는 그게 그냥 복제되어 있는 상태겠죠? 라지는 어차피 동형 접합이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F와 G에서 뭐 대문자가 어디로 가고 소문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2의 세포 보니까 스몰 F의 숫자는 안 알려줬고 스몰 G가 여기 있다는 건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복제돼 있다. 그렇다면 반대쪽으로 뭐가 갔을까? 스몰 G가 여기 있으면 라지 G는 일로 갔겠죠. 그렇죠. 복제되어 있는 상태로.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세포들은 일단 라지 E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을 거고 이쪽에 있는 두 개의 세포는 스몰 G를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두 개의 세포는 라지 G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갖겠죠.

좀 구분을 해가지고. 자, 이제 F의 행방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니은 디귿이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러면 스몰 G 가진 게 누구야? 스몰 G. 스몰 G 한개 가지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게 3이겠죠. 그쵸? 4는 스몰 G가 없으니까. 그럼 니은이 3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 4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스몰 G는 저쪽으로 갔고, 여긴 없으니까 여기 0이겠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스몰 F가 있어요. 그러면 4번 세포에 스몰 F 발견. 그럼 그 옆에 세포 똑같겠죠? 그 위에 세포 있었겠죠? 그럼 스몰 F가 여기 있으면 라지 F 일로 갔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세포들은 다 라지 F 가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도 스몰 F는 없었고, 그 밑에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3번 세포도 스몰 F는 없겠죠?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타고 가서 G를 찾고 G의 방향을 보고 나서 F의 행방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3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A와 B의 합1 더하기 0이고요. 은 C와 D 둘다 0이거든요. 같지 않죠? 같지 않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세포 한 개당 라지 F 플러스 라지 G 상대량 분의 라지 E 상대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에서 물어보냐면 동그라미 기역과 4를 비교를 하래요. 동그라미 기역은 제일 위에 G원기 세포입니다. 그러면 라지 F도 한 개. 라지 G도 한 개. 라지 E는 동양접합이라서 두 개. 약분하면 1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세포는 라지 F는 없고요. 라지 G 한 개. 그러면 0 플러스 1 분의 라지 2도 한 개. 약분하면 1. 둘다 1이니까 뭐두 배다는 성립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약간 유형이 달라지면서 조금씩 올려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거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잘 비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림은 어떤 사람의 체세포 분열 과정과 감수 분열 과정의 일부래요. 지금 어떤 사람이니까 다 같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원래의 유전자형은 정해져 있다. 그 유전자형에서 변하지 않고 대신에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딸 세포의 조성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 원래의 유전자형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표는 이 사람의 세포 기형 니은 디귿 리을에서 대림 유전자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역시나 기형 니은 디귿 리을을 1, 2, 3, 4랑 매치하면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체세포 분열이라고 딱돼 있는 저첫 번째 분열은요. 1이 분열해서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은 일단 EN이에요. 그럼 분열 결과 2는 EN입니다. EN에서 EN으로 변하지 않는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뭐가 다르냐? 1은 복제가 돼 있는데 2는 복제돼 있지 않다는 점만 다른 거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던 복제된 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잘 찢어가지고 나눠주니까 얘는 복제되어 있진 않다라는 거고. 근데 이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감수 1 분열일 수도 있고요. 2 분열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일부만 따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감수 분열 4단 그림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양쪽 중에 한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팁으로 드렸던 것 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의 유전자 종류를 조합하고 나면 그럼 원래 유전자형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어차피 이게 다 같은 사람의 세포니까 자, 이 사람한테 라지 H 가진 세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세포 중에 스몰 H 가진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 T 가진 것도 있어요. 스몰 T는 한 군데서도 안 보였어. 근데 이게 우연히 안 나타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네 개의 세포에 다 없으면, 왜냐면 저기 체세포 분열에 해당하는 EN짜리 세포도 두 개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없었다. 그러면 스몰 T는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라지 T만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뭐 상인지 성인지 뭐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형이 요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2N짜리 세포라면 그러면 라지 H와 스몰 H가 같이 존재해야 돼요. 2N짜리 세포면. 그럼 지금 얘는 없어. 얘도 없죠. 지금 유전자형 요거까지는 확실한데 뭐가 없어? 그럼 이건 N이에요. 그 개체에 있는 게 확실한 유전자가 없다. 그러면 감수 분열할 때 헤어져서 못 받은 겁니다. 근데 2N짜리 세포가 두개 있는 건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2N이면서. 그러면 복제돼 있는 게 분열 전에 1. 그래서 분열해서 절반만 가진 게 2가 되겠죠. 니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2에 라지 H 스몰 H의 라지 T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분열한 결과가 라지 H 스몰 H 라지 T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열 전에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에 복제된 상태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럼 네 개를 원래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 유전자형은 이렇게 채워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 4가 기억이랑 리을인데 얘네들은 일단 둘다 N이에요. N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3일까?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3이죠. 3이 지금 리을이었고요. 그래서 있는 거는 두 개씩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분열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줄, 4단 그림의 마지막 줄에 있는 세포가 기억, 4번 세포가 되는 거고. 옆에다가 잠깐 한번 써볼게요. 원래 유전자형이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였어요. 라지 T. 그럼 얘가 복제되면 두 번째 줄, 라지 H, 스몰 H, 라지 T인데 그게 복제돼서 두 개 있는 거고. 요게 첫 번째 감수 분열을 하면 라지 H, 스몰 H 나눠줘야 되죠.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T는 어차피 라지 T 동형자파브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눠 가져도 똑같이 라지 T. 그 다음에 한 번, 근데 이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한번더 분열하면 라지 H, 라지 T 가진 세포 두 개. 그 다음에 이쪽은 스몰 H, 라지 T 가진 세포 두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최종 결과물이 스몰 H, 라지 T 가진 세포였으니까 기억의 세포는 이둘 중에 하나인 거고, 딸 세포들 중에. 이둘 중에 하나가 기억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위에 상위의 세포가 리을인 거죠. 근데 저 그림에 있는 표현으로는 요게 3인 거고, 요게 4인 거고. 요렇게. 그래서 이쪽 편에 감수 2분열을 표현한 그림이다. 감수 1분열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2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에서 라지티의 DNA 상대량은 4입니다. 동형 접합인데 복제됐다? EN이다? 그러면 4라고 했어요. 그래서 4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3가 4로 되는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느냐? 이거 지금 마지막 분리잖아요. 감수 2분열. 그럼 이거는 염색 분체 분리입니다. 복제본 분리. 그 전에 이미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풀어봤으면 감수 분열이랑 체세포 분열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15번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성별을 잘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감수 분열 4단 그림 유형은 끝났고, 다른 DNA 상대량 분석해서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그런 거 밝혀내는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표는 철수 가족 구성원에서 체세포 한 개당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그림은 여동생의 상동 염색체 항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철수 여동생. 여동생이면 성별은 여자겠죠. 그죠? 그리고 라지 A, 스몰 A는 대립 유전자이고, 라지 B, 스몰 B가 또 대립 유전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요 위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용어가 뭐냐면요. 체세포 한 개당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N이죠. 체세포 한 개당이라는 얘기는 EN이고 이게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세포들이 아니고 그냥 체세포입니다. 체세포. 자, 그랬을 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 바로 읽을 수 있죠. 라지 A 스몰 A에 라지 B 스몰 B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라지 A 하나 라지비 하나.

그 다음에 철수도 라지A 하나, 스몰B 하나 끝. 남동생 스몰A 하나, 라지B 하나 끝. 우리 이거 연습했었잖아요. 그죠?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만큼의 숫자를 갖고 있다. 어떤 유전자를. 그러면 그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 X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자는 X 염색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염색체에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가질 수 있는데 남자는 X 염색체 자체가 한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전자를 최대 한 개까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 지금 A에 대해서도 여자에 비해 남자가 숫자가 절반이에요. 그럼 A라는 유전자 X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 B도죠, B도. B도 여자는 두개 갖는데 남자는 죄다 한 개씩만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B도 X 염색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조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A와 B는 X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연관. 둘다 X 염색체에 있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가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아버지는 X 염색체랑 Y 염색체에 있는데 그 X 염색체에 라지 A랑 라지 B가 연관된 그런 X 염색체를 가져요. 그 다음에 엄마는 X 염색체 두 개겠죠. XX 조성으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유전자형인데 일단 라지 A, 스몰 A는 자신 있게 쓸수 있거든요. 근데 라지 B, 스몰 B인지 스몰 B, 라지 B인지 아직 모르니까 나머지는 일단 비워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난 철수. 철수는 라지 A, 스몰 B. 그러니까 X 염색체에 라지 A랑 스몰 B가 연관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 Y 염색체의 출처는 어디예요? 엄마는 Y가 없어. 그럼 아빠가 줬겠죠? 그러면 X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온 겁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X 염색체의 출처는 무조건 어머니예요. Y 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는 라지 A랑 스몰 B가 같이 있는 조합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면 반대쪽에 라지 B가 있어서 요 유전자형 만족시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동생. 남동생은 스몰 A랑 라지 B가 연관된 X 염색체 가져요. 그러면 엄마로부터 요거 받은 거 성립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동생. 여동생은 여자니까 X 염색체 두개 가질 거예요. 아빠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받습니다. 그럼 아빠로부터 받을 때는 아빠가 가진 X 염색체 한 종류니까 그거 무조건 받아야 딸이 태어나요. 그럼 엄마로부터는 이거 받았는지 이거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표를 봅니다. 그랬을 때 여동생은 다른 숫자 다 비워놨지만 스몰 A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동생은 스몰 A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를 받아야 돼? 라지 A가 있는 XMC를 엄마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고 그 밑에 스몰 B가 따라오겠죠. 왜? 연관돼 있으니까. 따로 움직일 순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라지 A 두 개, 라지 B, 스몰 B 각각 한 개씩. 한 개씩. 그래서 지금 이게 여동생의 한 쌍의 상동 염색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라지 A가 있잖아요. 이 염색체는 각각 둘다 X 염색체겠죠. 그래서 라지 A에 하나는 라지 B, 하나는 스몰 B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이라는 요 염색체는 X 염색체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원과 투는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지금 이거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각 받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기역은 니은과 디귿 합보다 크다. 기역이 2고 니은 디귿 더해도 2니까 같죠. 그래서 크다는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리을. 여동생은 스몰 B를 갖는다. 그죠? 그래서 아빠로부터 받는 거는 라지 A, 라지 B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아는데 엄마로부터는 무엇을 받느냐? 스몰 A를 받으면 안 되니까 라지 A, 스몰 A 중에 라지 A 있는 거 받았고 그 밑엔 스몰 B가 딸려와서 스몰 B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겁니다. 보통 연관돼 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다른 거 왔을 때 거기에 딸려온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6번 문제. 자, 이번에도 표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그림이 생각보다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표는 영인의 가족의 일부 구성원의 쥐원기 세포 한 개당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쥐원기 세포

그러면 여기서는 20쌍은 생략하고 3쌍만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런 내용이고. 라지 이스모레이, 라지 비스무비는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라지 A를 가져요. 스몰 A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라지 B는 없고 스몰 B 한개 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라지 B, 스몰 B 총합 한 개밖에 없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다음에 어머니도 이 A에 대해서는 총합을 아직 알 수가 없고 라지 B 한 개, 스몰 B 한개 가져요. 자, 냄새 난거 확인. 지금 어머니는 총합을 두개 갔는데 남자인 아버지는 그 절반밖에 안 갖는다. 그렇다면 이 B라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야만 X 염색체에 있어야만 남녀에서 숫자가 다른 걸 설명을 해낼 수 있다. 지금 여기 뭐 돌연변이가 일어난 상황도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남동생은 총합 몇개 가져야 돼요? 남동생, 남자죠. 그러면 아버지랑 똑같이 총합 한 개여야 되는데 라지 B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스몰 B로 한개 가져줘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 라는 내용. 그러면 이 A에 대해서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은 열어줘야 이게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아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거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라지 A와 스몰 A의 총합은 어떻게 될까요? 남녀 둘다두 개씩 있어야 돼요. 총합. 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B라는 유전자랑 A라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뭐예요? B라는 이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A를 가진 이 유전자는 A를 가진 이 염색체는 성염색체이진 않겠죠? 그죠? 서로 다른 염색체니까 얘네들은 상염색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남녀 모두 합이 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라지 A, 스몰 A, 어머니도 라지 A, 스몰 A, 남동생은 라지 A였고 스몰 A로 두 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가족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버지는 라지 A, 스몰 A, 어머니도 라지 A, 스몰 A. 요 사이에서 태어난 0이 지금 라지 A, 스몰 A죠. 그 다음에 남동생이 스몰 A, 스몰 A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 염색체 있는 거,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 건데요.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X 염색체에 스몰 B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뭐 이렇게 X, Y를 그려서 여기다 라지 B, 뭐 스몰 B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X,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X 염색체 두 개인데, 거기에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각각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남동생은 남동생이니까 XY인데 그 X 염색체를 엄마로부터, 남자의 X 염색체는 출처가 엄마라고 했습니다. 엄마로부터 스몰 B가 있는 X 염색체를 받아서 라지 B는 없이 스몰 B만 있다. 그 다음에 연희는 X 염색체가 두 개죠. 여기 두개 그려져 있죠. 그랬을 때 아빠로부터는 무조건 스몰 B 있는 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딸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요거 받으면 아들이니까 딸 태어나려면 스몰 B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 중에 라지 B가 써 있잖아요. 그럼 엄마로부터 라지 B를 받았어야 되죠. 그리고 이 나머지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스몰 B겠지. 요렇게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간단히 쓰면 앞으로는 그냥 얘는 스몰 B Y 이렇게 적을 거고 얘는 그냥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쓰고 남자는 이렇게 쓰면 아 이거 X 염색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더하면 112 더하면 4죠. 그래서 기역 맞고 그다음에 니은 원은 X 염색체이다. 자, X 염색체는 요거죠. 요거 B가 있는 염색체가 X 염색체.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염색체들은 다 상염색체일 겁니다. 얘도 상염색체. 그 다음에 디귿, 영희와 남동생은 모두 스몰 B를 갖는다. 영희도 스몰 B, 이건 아빠로부터 온 거고요. 남동생도 스몰 B, 이건 엄마로부터 온 거죠. 출처는 다르지만 아무튼 스몰 B를 하나씩 다 갖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엄마로부터는 라지 B를 받고 아빠로부터 스몰 B를 받은 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체 여러 쌍의 염색체가 있을 때
성염색채는 딱 한 쌍이고 나머지는 다 상염색채다. 이런 것들.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7번 문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다 적용하면 되거든요. 이제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앞으로 만날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수를 많이, 그 다음에 유전자 종류도 많이, 뭐 이렇게 해서 섞어놔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그런 내용인데. 자, 17번 문제는 표는 성별이 다른 두 사람.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겠죠. 성별이 다른 두 사람의 세포 가와 나에 있는 대림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Large A, small a, 대림 유전자. Large B, small b, 대림 유전자. Large D, small d, 서로 대림 유전자예요. 그런 관계이고, 가와 나는 모두 DNA가 복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가와 나는 각각 어떤 사람에서 뽑은 세포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이 가의 세포가 어떤 P라는 사람한테서 뽑은 세포인데, 그게 뭐 EN짜리 세포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생식 세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근데 여기서 주고 있는 조건은 DNA가 복제되지 않았다. 그럼 뭐지? 감수 분열 4단 그림에서 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다른 걸 얘기를 할수 있는 세포 분열은 감수 분열이니까, 여기에서 복제된 거가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잖아요. 그럼 이거 빼고, 첫 번째 줄인 G1기 세포랑 분열 다 마친, 뭐, 생식 세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어차피 유전자 조성 같으니까. 이거 중에 하나다. 복제 안된 그런 상태의 세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랬는데, 가의 세포에도, 나의 세포에도, 라지 A와 스몰 A가 함께 있습니다. 라지 A, 스몰 A가 같이 있으려면, 요거는 EN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 외에도 지금 여기서 다른 거는 한 개씩 갔는데 라지 B를 두개 갖고 있거든요. 나의 세포는 또 스몰 D를 두개 갖습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있는 세포는 0 아니면 최대 한 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 두 개를 절대 못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는 요 상태를 보고도 찾을 수 있고 두 개를 갖는 그런 유전자도 있다는 걸 통해서 마지막 줄은 아니고 얘네들 다 G1기 세포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가도 G1기 EN짜리 세포, 나도 G1기 EN짜리 세포. 그러니까 결국에는 15, 6번이랑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는 뭐 체세포 한 개당 또는 G1기 세포 한 개당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전자형을 알려준 상태라고 볼수 있고 거기서부터 바로 그냥 출발합니다. 가의 유전자형 한번 적어볼게요. 가는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그 다음에 라지 B로 두 개. 그 다음에 라지 D 하나, 스몰 D 하나. 요렇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근데 스몰 B 하나. 끝.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스몰 D는 두 개. 자,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B가 수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항에서 맨 처음에 나온 단서 조건이 뭐였어? 성별이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요게 X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럼 누가 여자입니까? 그거를 두개 갖는다. B를 두개 갖는다. 그럼 X 염색체 자체가 두 개다. 그래서 가가 여자고, 그 다음에 요거 한개 갖는 이유는 X 염색체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Y 염색체로 이렇게 자리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표기가 된 거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A와 D는 어딨다? 남녀 모두에서 두개한 싹이기 때문에 A와 D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그치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없는 것은 A와 D가 있는 그 염색체들이 같은 염색체냐, 서로 다른 염색체냐까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둘다 상염색체에 있다까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가와 나는 모두 핵상이 EN이다. 그쵸? G1기니까? G1기니까 EN이고, 그걸 알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는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다는 거. 저렇게 있으려면 왜 EN, 저렇게 있으면 왜 EN이라고 바로 읽는다고 했어요? 라지 A와 스몰 A를 같이 가지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상동 염색체가 함께 그 세포에 존재해야만 나올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동 염색체가 함께

함께 있는 걸 EN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E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앞에 라지에 스몰 A 데이터가 없고요 요것만 있다고 칩시다 이것만 보고 EN인지 알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복제되지 않은 세포입니다 라고 요런 추가 조건이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복제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상동염색체 각각의 라지비가 이렇게 있는 동형접합 EN인데 동형접합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N이에요 그래서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 얘 상동이 없어 같은 세포에 근데 얘가 복제돼서 라지비가 두 개인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확실하게 확인할 때는 라지A와 스몰A의 서로 다른 종류가 하나씩 같이 있는 거 그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통 많이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니은, 가는 여자, 나는 남자의 세포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라지 A와 라지 D는 모두 라지 B와 다른 염색체에 있다. 여기 좀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자, 일단, 라지 B는 X 염색체에 있어요. 그리고 A, D 다 상염색체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얘네 둘, A와 D가 어떻게 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A도 B와 다른 염색체에 있고 D도 B와 다른 염색체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혼자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게 맞으니까 A와도 다른 염색체, D와도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푸는 방법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고 나면 자신감이 좀 샘솟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비슷한 유형을 밟아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 18번 문제입니다. 표는 서로 다른 사람의 세포 가나다가 갖는 그러면 다 3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각각 한 명으로부터 가를 뽑고 나를 뽑고 다를 뽑은 겁니다. 그렇죠? 각각 다른 사람의 세포다. 그 다음에 그 세포들이 갖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여섯 종류의 유전자의 상대량을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다는 모두 DNA가 복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까랑 똑같죠? 그렇죠? 복제되지 않은 상태다 하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제외. 그러면 G1기거나 분열 다 끝난 생식세포에 해당하는 세포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인데 일단 생식세포가 아니라는 건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두 개 갖는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유전자 보면은 아 생식세포는 아니다 생식세포는 안 갖거나 최대 한 개까지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건 G1기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알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또는 라지 D 스몰 D가 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생식세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G1기 세포들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죄다 EN짜리 세포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EN, EN, EN 이렇게 자 그러면 옆에다가 이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그냥 바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라지 A가 두 개 동형접합 라지 A, 라지 이건 복제된 게 아니죠? 그냥 서로 다른 상동염색체 라지 A도 있고 여기도 라지 A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몰 B 한 개 수상해 수상해 그 다음에 라지 D 한 개 끝 두 개 한 쌍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요 사람 요 나라는 세포는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 두 개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두 개 한 쌍씩 다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 다의 세포는 스몰 A 두 개 그 다음에 라지 B 한 개 수상해 수상해 그 다음에 스몰 D 한 개 끝!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있죠? B라는 유전자는 어디 있겠다? 요거는 지금 사람에 따라서 총합의 개수가 다르니까 요거는 X염색체에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D. D도 사람에 따라서 총합의 개수가 다르죠. 요것도 X염색체에 있겠다. 그렇다면 얘네 둘은 연관되어 있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

0: 그래서 지금 이 small b 라지 d는 같은 x 염색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줘요. x 염색체를 써주고, 이 사람은 x 염색체 한개 있을 텐데, 그 x 염색체에 small b와 large d가 연관돼서 요 x 염색체에 같이 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y 염색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x 염색체가 두 개인데, 거기에 large d가 일단 각각 하나씩, x 염색체 각각 하나씩 이렇게 있을 거고, large d, small d는 b랑 연관되어서 있을 텐데, 한쪽에는 large d, 한쪽에는 small d, 요렇게 있을 거다. 요게 둘다 이형접합이었으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분석해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가족관계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찾기 좋게 한쪽은 동형접합으로 그냥 줘서 어떻게 올려도 상관없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X 염색체 하나에 라지 B 하나와 스몰 D 하나가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Y 염색체. 그래서 가는 남자, 나는 여자, 그 다음에 다는 다시 남자. 요렇게 분석되는 자료 같이 봤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가는 여자의 세포이다.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라지 B와 라지 D가 연관된 염색체를 갖는다. 그렇죠? 라지 B와 라지 D가 연관된 것도 있고, 라지 B와 스몰 D가 연관된 것도 있고, 아무튼 이 보기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스몰 A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요건 어때요? A라는 유전자는 남녀 모두에서 두개한 쌍이죠. 그러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를 보고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맞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문제까지 해서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람의 유전도 지금 했던 이 감수 분열에다가 조금 얹어서 진짜 사람 쪽으로 들어가서 이 집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내용이 다 베이스가 되어서 문제풀이에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4강이고요. 우리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구조 공부할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별의 진화 있었죠.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금 더 터치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념의 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이번 시간의 개념의 맥은 첫 번째는 뭐냐면 수소핵융합 반응을 가지고 왔고요. 이 수소핵융합 반응이 주기열성의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근데 보면 여기에서 좀 생소할 것 같아서 PP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이 P가 양성자를 의미합니다. 양성자. 그래서 양성자와 양성자가 반응을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CNO 순환 반응이라고 했을 때 이 C라고 하는 것은 탄소, 그 다음에 N은 질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그 다음에 O는 산소.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은 양성자와 양성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수소핵융합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를 이용해서 요 아이들의 어떠한 순환을 이용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반응도 있다. 아셨죠? 그요두 개의 반응이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별이 어떠한 반응을 주로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요. 자, 별의 우리가 내부 구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별의 내부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룹니다. 첫 번째는 주기열성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을 가지고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느냐, 에너지 전달 영역을 내부 구조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물질 분포를 가지고 안에 어떠한 물질이 주로 분포하니를 표현해서 내부 구조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인데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를 에너지 전달 방식을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질량이 큰 별은 이 안에 핵이 대류를 하고 있구나. 대류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물질들이 많이 지금 교환이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복사층이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안에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중, 그 영역을 포함해서 복사층이 둘러싸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류층이 있구나. 질량이 작은 별은 복사층이 안에 대류층이 바깥에. 질량이 큰 별은 대류 영역이 안에 복사 영역이 바깥에.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에너지 전달 방식이 주로 채택되는 방식이 질량에 따라 좀 다르구나.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다시 배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같이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의 진화를 얘기했죠? 성운에, 저온 고밀도 성운에서 중력 수축을 하면서 얘가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온도를 높여요. 그러다가 이제 충분한 적외선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에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원시별은 약간 이런 느낌이면 될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이제 태아가 되는 거지. 바깥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원시별이 계속 중력 수축을 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도가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도가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이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 별은 중력에 저항하는 충분한 힘이 생긴다.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그러면서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도 일정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한 상태로 전체 일생의 90% 정도를 머문다. 그러한 별을 주기열성이라고 한다. 아셨죠? 주기열성에 기억하실 것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도고요. 그 다음에 정력각 평형 상태고요. 전체 일생의 90%. 됐죠? 기억하시고요. 주기열성이 끝나면 중심부에 헬륨이 충분히 쌓였었죠? 그 헬륨이 수축을 하면서 주변에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면서 별이 커져요. 그러면서 적색 거성이 되고 초거성이 된다. 맞죠? 이랬을 때 적색 거성이 되는 별의 질량이라고 하면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은 거. 얘는 초거성이 되는 건 태양 질량의 8배 넘는 거.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질량이 태양 질량이 8배보다 작은 녀석은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중심부에 탄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산소. 여기서 이 산소는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주로 탄소. 탄소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주변에 헬륨 껍질, 수소 껍질이 존재할 때 맥동 병광성 있다가 행성상 성운 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탄소가 주인 백색여성이 만들어진다. 요거 했었고요.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가 넘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뭐까지 만들어진다? 중심부 뭐까지? 철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엔 철보다 가벼운, 그 주변엔 그것보다 가벼운, 그 주변엔 그것보다 가벼운 이렇게 물질 분포를 하게 되고 철까지 만들어지면 이 녀석이 맨 마지막에 중력 수축을 한다. 중력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너무 세다, 너무 크다. 그 에너지를 별이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다. 초진능 폭발. 이 철핵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무엇인가가 남았다. 중성자별이 되고요. 남지 않고 그것마저 다 수축해서 공간상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럼 블랙홀이 된다. 요 얘기 했었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하고요. 자, 이제 별의 에너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별의 에너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중력 수축 에너지. 두 번째는 핵융합 에너지. 자, 어떠한 별이 사이즈를 줄여

가고 있어요. 사이즈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체 중력에 의해서 사이즈를 줄여가고 있으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이 별의 온도는 높아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얘는 복사를 방출할 수 있다고. 볼게요. 자, 성운이 있어요. 성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성운. 자체 질량에 의해서 자체 중력이 충분한 성운.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한다.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요랬던 녀석이 수축을 해서 사이즈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사이즈를 줄여요. 사이즈를 줄이는 입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입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요 입자가 요거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요 입자가 요거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그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 이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줄어드는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이 위치 에너지의 전환이 생기는 거니까. 아셨죠?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기면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일부 운동 에너지, 입자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일부 복사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지. 운동 에너지는 입자가 이 안에 수축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기 때문에 입자가 운동을 막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막 충돌을 해요. 그러면 그게 온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 이 중력 수축 에너지 중에 일부는 이 안에서 빛을 방출하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그런 상태로 전환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뜨거워지면서 얘가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얘가 충분한 빛을 방출합니다.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그럼 원시별이 되는 거고. 아셨죠? 만약에 그러다가 얘 표면 온도가 이제 수천 K가 되면 그때부터는 가시광선도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생겼네. 이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별의 진화 단계에서 가장 주가 되는 포인트, 그 시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원시별이 이렇죠. 원시별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전체적으로 온도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아셨죠?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원시별의 주된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활용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진화 단계가 있죠. 언제냐면 거성이 될 때. 적색 거성이든 초고성이 될땐 중심부에 충분한 양의 무거운 어떤 원소가 쌓이면 중심부가 수축한다고. 중심부가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중심부 수축하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을 안 하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합니다. 수축을 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뜨거워진다고. 그럼 뜨거워지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뜨거워지면 그 뜨거워진 에너지가 그 주변에 껍질 연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아셨죠? 자, 여기 중력 수축 에너지에 대한 얘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냐면, 자, 태양입니다, 태양. 읽어볼게요. 태양이 중력 수축만으로 현재의 광도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광도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지금 태양이 지금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잖아요. 이 방출하고 있는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광도를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는데, 이 광도를 계속 유지할 만큼의 에너지를 중력 수축만으로 공급한다고 한다면, 중력 수축만으로 공급한다고 한다면, 태양의 수명은 1500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 즉, 지금 태양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 복사 에너지가 만약에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만, 중력 수축 에너지의 전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태양의 수명은 이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태양은 지구보다 오래됐거든? 근데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46억은 되거든?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은 이것보다 좀더 되거든? 그러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아, 태양이 지금 이만큼의 광도를 유지하면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중력 수축만으로는 아예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태양은 다른 에너지원이 있구나. 다시 복사 에너지를 이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굉장히 오랫동안 봤잖아요. 태양을 오랫동안 봤는데 태양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안 보이죠. 안 느껴지죠. 그 얘기는 태양이 사이즈를 줄이고 있지 않다는 거야. 태양이 사이즈를 줄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일정한 복사를 주잖아요.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주기도 하고. 그럼 이건 다른 에너지원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별의 또 다른 에너지원인 뭐냐면 핵융합 에너지라는 거죠. 아셨죠? 핵융합 에너지. 그 별은 중력 수축을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복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중력 수축을 안 하고 있는 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빛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봤을 때그 안에는 중력 수축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 원인 핵융합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핵융합이란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반응.
가벼운 녀석들이 융합을 하여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반응. 핵융합 반응에서 감소한 질량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 에너지로 전환되며 이를 핵융합 에너지라고 한다. 이 핵융합 에너지를 이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반응물이 있어요. 약간 화학 반응 느낌으로 설명을 해보면 반응물들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생성물. 생성물을 만들어냈는데 반응물들의 질량의 총합과 생성물의 질량의 총합을 비교해봤더니 질량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얘가 질량이 더 큰 거야. 총합이.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질량의 결손이 생긴 겁니다. 스몰 m. 여기서 이 스몰 m은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 델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질량의 감소가 생기는 거야. 이 질량의 감소만큼이 뭐로 나온다? 에너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저 핵융합 에너지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떠한 별이 중력 수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방출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지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 관점을 이해하시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핵융합은 그럼 대체 왜 하는 건데요? 그죠? 핵융합을 하는 이유는 충분히 별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안에서 핵융합을 하는 게 핵융합을 해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게 가벼운 원자핵으로서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더 안정해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이 핵융합 반응이다. 아셨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그 온도에서는 헬륨이 차라리 더 안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핵융합을 해서 안정한 녀석을 만들어내는 거고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핵융합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 반응에서 질량의 변화가 생기면 질량의 감소가 생기면 질량의 감소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 델타 M은 질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C는요? 아시죠? 빛의 속도 제곱이 곱해지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질량의 변화만 생겨도 빛의 속도가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거 결합을 해서 아셨죠? 자, 이 핵융합 반응 중에서 가장 단순한 반응이 바로 수소핵융합 반응.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까 얘기했던 반응물, 생성물, 질량결손의 그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질량의 합이 요거래. 요 수치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셨죠? 요 4개래. 얘가 융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었더니 질량이 요거래. 얘와 얘의 질량을 비교해봤더니 질량 차이가 요거래. 아셨죠? 요만큼의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고 그 질량 결손이 요만큼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런 의미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적다. 그 질량의 차이가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융합되는 반응이고요. 이 반응이 안정을 추구해 가는 과정인 거고,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됐죠?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000만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온도가 됐을 때, 이 정도의 열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 결합을 해서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는 게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핵융합 에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 나타날 수가 있다. 아셨죠? 이 핵융합 반응이 중심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별은 뭐가 되냐면 주계열성이 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원시별이 이렇게 있었죠. 수축을 하면서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중심부 같은 경우는 중력 수축이 제일 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도가 되면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아셨죠?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그럼 이 에너지가 나오면 이 에너지로 인해서 이 공간에 충분한 내부 기체 압력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수축을 하지 않고 중력에 저항하면서 정력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크기의 어떠한 별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주기열성이라고 한다. 아셨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계속 보완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열성은 시간이 경감에 따라 질량이 조금씩 감소한다. 맞죠? 왜냐하면 계속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 정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이 수소 행위가

반응을 형태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반응은 PP 반응. P가 양성자를 의미합니다. 양성자, 양성자 반응이고요. 얘는 탄소, 질소, 산소의 순환 반응. 아셨죠? 자, 어떠한 별에서는, 별의 내부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일어나면서 헬륨이 만들어진대. 어떠한 별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주된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된 반응으로 일어나면서 헬륨이 만들어진대. 아셨죠? 이렇게. 자, 어떠한 별. 자, 요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요 그림을 전부 다 외워서 요 반응에서 나타나는 요러한 현상들, 입자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 헬륨 수소와 수소가 막 충돌을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큰 입자가 만들어졌네. 막 충돌을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좀큰 입자가 만들어졌네. 수소와 요 중수소가 충돌하니까 좀더큰 입자가 만들어졌네. 조금 더큰 입자가 만들어졌네. 충돌을 하니까 결국에 헬륨이 만들어졌네. 그리고 수소가 튀어나왔네. 아셨죠? 그러니까 약간 이 PP 반응을 우리가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수소가 충돌을 하다 보니까 헬륨이 만들어졌네. 아셨죠? 충돌하면 헬륨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워요. 그리고 요 반응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수 있어요. 결국에 수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이 반응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고 두 개의 수소가 다시 튀어나오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 즉, 여섯 개의 수소가 막 충돌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고 두 개의 수소가 다시 튀어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반응을 알짜 반응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수소핵융합 반응의 그 반응이 이렇게 알짜 반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요 양성자 양성자 반응 또는 PP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별에서는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난대. 충돌이 우세한 반응. 아셨죠? 어떠한 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대. 볼게요. 탄소가 원래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서 질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가 붕괴돼서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되고요. 여기에 수소가 다시 하나 들어가서 질소가 또 만들어지고, 여기에 수소가 하나 또 들어가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얘가 붕괴돼서 질소가 되고, 여기에 다시 수소가 들어왔더니 네 개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헬륨이 하나가 뽕 튀어나오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별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반응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네 개의 수소가 있고요. 이네 개의 수소가 탄소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볼게요. 탄소가 시작점이잖아. 얘와 얘가 반응을 하는 게 시작점이잖아. 근데 반응이 끝난 시점에서 헬륨이 튀어나왔더니 탄소는 그대로야. 그지? 그대로지. 그러니까 얘는 반응에 관여는 했지만 처음과 끝 그대로야. 그러니까 얘는 촉매지.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존재한 요 녀석들은 반응에 일부 관여를 하긴 했지만 처음에도 없었고 반응이 끝난 후에도 없는 거야. 즉, 얘네들 전부 다 일종의 촉매가 되는 거고, 요 순환 체계 자체가 다 촉매가 되는 거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 반응에서 수소가 하나 들어갔대. 요 순환 체인에 수소가 하나 들어갔대. 요 순환 체인에 수소가 하나 들어갔대. 요 순환 체인에 수소가 하나 들어갔대. 요 순환 체인에 수소가 하나 들어갔대. 네 번째 수소가 들어가더니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왔대. 자, 네 개의 수소가 들어갔고, 여기는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 체계가 있었던 거야.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 체계가 있었고, 거기에 네 번째 수소가 들어갔더니 뭐가 튀어나오더라? 헬륨이 튀어나오더라. 그리고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요 순환 체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아셨죠? 자, 네 개의 수소가 들어갔고,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요 순환 체계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 얘는 보세요. 여기에 반응에 관여는 했지만 그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에 4개의 수소가 들어갔을 때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온 거 에너지. 그러니까 얘도 알짜 반응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는. 얘네들은 순환 체계 자체가 그냥 촉매가 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어떤 거는 요런 게잘 일어난대. 어떤 거는 요런 게잘 일어난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런 게잘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순환이 잘 되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아닐까? 아, 온도가 굉장히 높고 물질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순환 체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 뜨거운 별이라고 하면 이런 게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자, 여기서 요선 있죠. 요 선이 바로 시에너순환 반응, 온도에 따른 핵의 온도에 따른 별의 중심핵의 온도에 따른 시에너순환 반응의 에너지 생성률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선 있죠. 요 선이 PP 반응에 의한 핵의 온도에 따른 에너지 생성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아, 별의 온도가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주결성에서 굉장히 높으면 굉장히 높으면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3천만 K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으면 시에너순환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시에너순환 반응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구나. 아셨죠? 별의 온도가 천만 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아, 시에너순환 반응 거의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 PP 반응이 주된 반응이 돼서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아, 뜨거운 별일수록 질량이 큰 별일수록 뜨거운 별일수록 시에너순환 반응이 잘 일어나고 여기서 막이 물질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순환이 잘 일어나고 거기서 4개의 수소가 들어갈 때 헬륨이 튀어나오는 그런 반응이 잘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으면 그냥 수소가 자기들끼리 충돌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헬륨이 튀어나오는 요 양성자 PP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별의 온도에 따라서 얘가 주된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얘가 주된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 있는 거 또는 온도에 따라서 요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있는가 하면 요 반응에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온도가 높으면요. 사실은 PP 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다 활발하게 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즉, 온도가 이 정도로 높은 반응에서 주된 반응을 찾으라고 한다면 시에너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을 하면서 핵융합 반응을 하지만 PP 반응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에 비해서는 적은 거지. 아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태양이라고 한다면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K 정도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PP 반응도 하고 시에너순환 반응도 하는데 PP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성률이 더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1800만 K. 1800만 K보다 높으면 시에너순환 반응이 주. 1800만 K보다 낮으면 PP 반응이 주. 그런데 이 1800만 K를 우리가 암기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쉽게 가자면 이렇게 가면 조금 쉬워요. 어떠한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커요.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크면 얘는 중심부가 좀더 뜨거울 거야. 그러면 시에너순환 반응이 주. 아셨죠? 이렇게. 어떠한 별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는 그보다 작아요? 그럼 PP 반응이 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보다 적으면 질량이 작은 별이고 얘가 우세하다.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보다 크면 질량이 큰 별이고 얘가 우세하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잘 생각해 보면 초신성 폭발을 할수 있는 별이다. 그 별은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크잖아. 그럼 그 별이라고 한다면 주결성일 때 중심부에서 시에너순환 반응이 압도적으로 주된 반응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의 가장 기본인 수소핵융합 반응 얘기했고요. 그거보다 이제 한 차원 높은 반응이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은 세 개의 헬륨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탄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일반적인 거. 그래서 세 개의 헬륨이 자, 두 개의 헬륨 충돌했더니 베릴륨이 만들어집니다. 베릴륨과 헬륨이 충돌했더니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고 얘가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도의 온도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억도가 되면 운동을 막 하고 있는 헬륨들보다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탄소를 만들었을 때 얘가 더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 아셨죠? 이러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별의 중심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거성이 되겠지, 거성. 또는 뭐 초거성이 되겠지. 거성이나 초거성이라고 한다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탄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아셨죠? 또는 질량이 매우 큰 초고성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헬륨 껍질 같은 거 생각해 보시죠. 그런 데에서도 이제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겠지. 아셨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질량이 작은 별,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라고 한다면 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일부 산소가 다시 헬륨이 더 추가되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가 질량이 작은 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별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질량이

진짜 큰 별, 질량이 매우 큰 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질량 기준을 따진다고 한다면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별, 초신성 폭발을 할수 있는 별, 초고성이 될수 있는 별이라고 한다면 그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1억도가 아니라 수억도, 10억도를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될수 있단 말이죠. 수축하고, 수축하고, 수축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도 가능하다. 그래서 탄소, 도 핵융합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산소와 핵융합을 해서 뭐 규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량이 진짜 큰 별이라고 한다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하고 핵융합 반응하고 핵융합 반응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냐면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철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그 온도에서 안정한 원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라고. 자, 이렇게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별은 무조건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를 넘을 수 있는 별인 거고, 그런 별들은 초거성이 되는 별이고,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할수 있는 별이다. 아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선생님, 왜 별은요, 중심부에서 철까지 핵융합을 할수 있죠?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도 많이 있는데, 왜 그것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못하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철이요, 원소 중에서 제일 안정한 원소예요. 철보다 더 안정한 원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 후 중심부의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20억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얘보다 더 안정한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될수 있다고요. 근데 얘가 제일 안정한 원소다 보니까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은 안 일어나고 그냥 온도가 무작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너무 증가하니까 별이 버틸 수가 없고 폭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철까지만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이후에는 폭발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폭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도가 아니라 압력이야. 압력에 의해서 그동안에 만들어졌었던 이러한 다양한 원소들이 무작위적으로 막 압력에 의해서 강제 결합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충격파에서 강제적인 결합을 하는 거야. 강제 핵융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철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내부에서 어떤 에너지원이 있으며 어떤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그럼 이제 내부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내부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첫 번째는 주기활성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을 가지고 에너지 전달 방식을 가지고 영역을 구분해서 내부 구조를 표현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활성 이후에 별의 내부를 이루고 있는 물질 분포를 가지고 내부 구조를 표현한다. 아셨죠? 첫 번째, 에너지 전달 방식을 가지고 별의 내부 구조를 표현할 건데, 자, 별의 중심핵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주로 복사와 대류를 통해 별의 표면에 전달된다. 복사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을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을 대류층이라고 한다. 아셨죠? 자, 복사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우리 한번 설명을 선생님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빛을 생각하면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걸잘 생각해 보면 우주 공간에서 아무것도 물질이 없어도 빛이 나에게 와서 에너지를 줘요. 이런 식으로 아무 매개체가 없어도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복사야. 아셨죠? 대류라고 하는 건 뜨거운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뜨거워지니까 자기의 열기를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거지. 직접 이동해서 찬 곳에 열을 주는 게 대류야. 아셨죠? 참고로 우리가 전도도 한번 했었죠. 전도는 뭐예요? 쇠젓가락 생각하라고 했지. 끓는 물에다 쇠젓가락을 꽂으면 쇠젓가락을 이루고 있는 그 쇠를 이루고 있는 그 전자들이 그 자기 위치에서 진동을 막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진동, 진동, 진동, 진동, 진동해서 에너지가 온다고. 그게 전도라고. 아셨죠? 대류는 물질이 직접, 뜨거운 물질이 직접 내가 간다고. 내가 가서 에너지를 주는 걸 이제 대류라고 한다고. 아셨죠? 그래서 별 같은 경우는 대류와 전도를 통해서 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다시요. 대류와 복사를 통해서 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층을 복사층.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층을 대류층. 됐죠? 대류가 특히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는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가 좀클 때는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좀 크다. 이게 조금 더 에너지 전달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활성의 내부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차피 주기활성은 중심부에 생융합 반응을 하고 있고 주된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사실은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0.26배보다도 작아요. 굉장히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대류를 하고 있는 상태. 아셨죠? 근데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0.26배보다는 큰데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 중심부에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핵 영역이 있고요.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복사층.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멀어지면 여기와 여기의 온도 차이가 꽤나 커. 꽤나 크면 온도 차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대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대류층이 존재하는 거. 그게 요 정도의 질량 범위라고 한다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두 배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태양 질량이 두 배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가 아예 그냥 대류를 하는 대류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복사층이 존재한 상태.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대류 핵 복사층. 얘는 핵을 둘러싸고 있는 복사층, 그 바깥에 대류층.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는 요 영역은,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물질 분포가 꽤나 균질하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체크할 포인트. 핵 복사층, 대류층의 대략적인 크기 비율을 우리가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자, 태양이라고 할게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라고 한다면 중심부터 이 표면까지의 전체 길이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이라고 하면 핵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한3 정도 돼요. 반지름. 여기까지의 지름, 반지름이 3. 그 다음에 복사층까지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한6 정도 된다. 3, 6, 10. 이렇게. 3, 6, 10. 요 정도. 어느 정도 파악했으면 좋겠고, 이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 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대류핵이, 이 크기가, 전체 길이가 10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 3에서 5 정도 될 수가 있다.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대류핵은, 이 핵보다 더, 조금 더클 수가 있다. 3에서 5 정도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자, 태양 질량이 두 배보다 더큰 별의 특징을 파악하라고 하면 중심부는 대류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헬륨이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분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헬륨이 중심부에 많이 쌓이거든. 근데 얘는 대류를 하니까 골고루 분포할 수 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이 두 배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적어도 1800만 K 이상이에요. 1800만 K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별 같은 경우는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채택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주결성의 내부 구조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결성 이후에 내부 구조를 보면 물질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내부 구조를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요 그림은 시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점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중심부 핵융합 종료 시점. 자, 종료. 이렇게.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은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주로 탄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주로 탄소. 물론 일부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다 보면 일부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주로 탄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헬륨. 그리고 그 주변은 수소. 그리고 물론 여기도 헬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헬륨은 별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질인 거지 핵융합 반응을 해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질량이 매우 큰 별. 얼마큼 큰 별? 태양 질량이 8배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 별은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은 철보다 가벼운. 그 주변은 그것보다 가벼운. 그 주변은 그것보다 가벼운. 그 주변은 그것보다 가벼운. 맨 마지막은 수소. 그리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헬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 매우 큰별 같은 경우는 초거성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층층층층층층 요런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요런 구조를 우리가 양파 껍질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요렇게 양파 껍질 구조를 보이는 요 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철핵이 다시 중력 수축을 한다는 거죠. 중력 수축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별의 내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고, 그럼 별은 버티지 못하고 폭발.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물질 방출되는 거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다가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중력이 세면 완전 수축해서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고. 폭발 과정

현장에서 튕겨나간 녀석들은 너무 충격파가 세서, 충격파가 너무 세서 무작위적인 압력에 의한 결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결합을 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셨죠? 보겠습니다. 이별이든 이별이든 무조건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야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더 무거운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돼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가 크고요. 무조건 중심부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큰 녀석들이 분포를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중심부에서 철이 생성될 수 있는 별의 질량 기준, 중심부에서 철이 생성될 수 있는 별의 질량 기준은 태양 질량의 8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중심부에서 철이 생성될 수 있는 별의 특징, 얘는 태양 질량의 8배인 거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할 수도 있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주기화학적일 때는 당연히 수소핵융합 반응을 할때 CN우수산 반응이 주된 반응이 됐겠지.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원소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핵융합 반응을 할때딱 하나만 만들어내진 않아요. 핵융합 반응을 하다 보면 몇 차례 다양한 종류의 핵융합 반응이, 다양한 종류의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류, 세 종류의 물질 분포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얘보다 얘가 무겁다, 얘보다 얘가 무겁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련해서 우리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내부 물질 분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게요. 처음에 별이 만들어지면 원시별일 때는 주성분이 수소와 헬륨이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 이런 식으로 별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소와 헬륨이. 비율을 따지면 수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헬륨이 대략적으로 3대 1. 이렇게. 그래서 중심부부터 표면까지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이런 분포를 보이는데 얘가 이제 주기화성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 중심부에서 수소는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헬륨은 늘어나겠지. 아셨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헬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난다. 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아셨죠?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많이 지나서 나중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적색 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중심부에서 탄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헬륨 줄어들고 탄소가 늘어나는 이런 상태. 그래서 물질 분포의 변화를 보고 진화 단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별의 내부 구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지구력 플러스로 볼게요. 자, 얘는 지금 핵이 여기 있는 거고 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대류층이 있는 상태. 아, 너는 태양 질량의 두 배가 안 되는 녀석이구나. 아, 너는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큰 녀석이구나. 가의 중심부에서 우세한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는 무엇인가? PP 반응이 우세합니다. CNO 반응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가자고요. 자, 가와 나의 대류 영역의 평균 밀도를 비교하면 무조건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예요. 무조건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핵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가 큰 거고, 똑같은 핵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큰 별이 당연히 중심부의 밀도는 더큰 거다. 아셨죠? 이제 이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플러스 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림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시간에 따른 광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었죠. 지금 보니까 지금 시간 0부터 쭉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한 5억 년, 50억 년부터 100억 년. 시간이 10억 년이니까 50억 년부터 100억 년. 쭉 보니까 광도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충분히 지났을 때 갑자기 광도가 확 증가하네. 그러다가 광도가 다시 감소하고 이렇게. 아, 이거를 의미하고 있구나, 지금.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이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야.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HR도를 그리는 겁니다. 표면 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고요. 그다음에 광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주기화성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주기화 라인.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태양이 시간이 지나면 주기화를 떠나요. 그럼 뭐가 돼요?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될때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반지름이 커지는. 반지름이 커지는,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 그런 변화를 거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광도가 소폭 감소하는 이런 변화.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되면 다시 헬륨 핵이 수축이 되면서 헬륨 껍질,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면

빨간색으로, 그래서 적색 어성으로 바뀌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는 거고요. B 시기에 별의 중심에게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B 시기는 요 시기예요. 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중심의 헬륨 핵이 수축하고 있고 그 주변에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별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역, 니은 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무슨 숙제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는 그럼 이 그림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언제지? 요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를 여기서 어떻게 찾지? 언제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예요. 모르시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꽤 의미가 있어요. 아셨죠? 저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문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자, 그림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A, B, C로 진화하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고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됩니다. 주계열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고 있는 상태,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난 상태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이 별이 A, B, C 중한 단계에 위치할 때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지금 중심에게 수축하고 있네. 중심에게 수축을 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영역이 있네. 아, 너 수소 껍질 연소를 얘기하는 거구나. 수소 껍질 연소.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면 여기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개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요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키우지. 그래서 팽창이 일어나지. 팽창이 일어나면 이 에너지가 팽창을 일으키면 팽창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결국에 표면의 온도는 내려가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원래 상태보다 표면 온도가 내려가는 적색 거성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요 그림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주계열석 이후에 적색 거성이 되는 단계니까 C지. 이렇게. 됐죠? 보겠습니다. 별의 평균 밀도는 A, B, C 중 B에 위치할 때 가장 크다. 평균 밀도는 A, B, C 중에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해서 주계열이 되는 거니까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밀도가 크겠지. 수축한 상태니까. 그죠? 둘을 비교하면 팽창을 해서 이렇게 간 건데 팽창을 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팽창 전에가 더 밀도가 크겠지. 그리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수소핵융합 반응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질량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량의 감소가 일어났을 테니까 그걸 고려해도 B가 밀도가 크겠지. 그렇게 해서 B가 밀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고요. 또는 이것도 좋아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주계열이 이렇게 표현되면 등 반지름선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등 반지름선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아, 등 반지름선을 그려봤더니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요. 그러면 밀도는 커요. 이렇게 판단을 해도 좋아요. 아셨죠? 어쨌든 B가 제일 크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별 표면에서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보다 중력이 크다. 중력이 크면 수축해야지. 표면에서 중력이 크면 수축해야지. 근데 얘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팽창할 수 있다고. 기체 압력 차에 힘이 클수 있었던 이유는 수소 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요 에너지가 압력을 만들어준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틀린 거. 나는 C에 위치할 때의 내부 구조가 맞다. 그래서 기역 ㄷ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면, 자, 세 번째 문제 보면 지금 그림은 별 S의 중심에게서 원소 기역 니은 디귿이 차지한 질량 비를 주기열 단계의 어느 시기부터 나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밑줄 기역 니은 디귿은 수소, 탄소, 헬륨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보면 지금 주기열 단계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간다라고 했는데 주기열 단계라고 한다면 중심부에서 어떻게 돼요? 주계열 단계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니까 수소가 줄어들어야 돼. 그리고 헬륨이 늘어나야 돼. 아,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수소, 늘어나는 건 헬륨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싹다 바뀝니다. 그러면 헬륨핵이 나중에 중력 수축하겠지. 그러다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적색 거성이 됐을 때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럼 헬륨이 줄어들고 탄소가 증가해야 돼. 아, 그러면 네가 헬륨이고 네가 탄소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그런데 보니까 주기열 단계부터 쭉 봤을 때 시간이 천만 년입니다. 9천만 년도 안된 시점부터

0: 적색거성이 나타나버린 거야. 9천만 년도 안 되는 적색거성. 진화가 굉장히 빠른 거지. 그러니까 주기혈성이 굉장히 금방 끝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별의 진화 속도로 따지면, 진화 속도로 따지면, 이별 S와 태양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태양과 별 S의 진화 속도 중에 S가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질량으로 따지면, 질량은 지금 얘가 훨씬 더큰 별. 이렇게 보는 거지. 문제 보겠습니다. 디귿은 헬륨이다. 탄소고요. 주기열 단계일 때 대유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는 S가 태양보다 높다. 그렇지. 지금 S가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이래요. 심지어 태양은요, 주기열성에서 40억 년을 이상 버티는데 얘는 지금 몇 천만 년 만에 끝나잖아. 얘는 아마 대류핵을 가질 겁니다. 중심부에. 굉장히 뜨거울 거죠. 자, 요 값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라고 했죠. 중심핵의 평균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운 소가 쌓이니까 더 커진다. 그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 요렇게. 니은. 요렇게 골라주세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문제 다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지구력 업 퀴즈 보겠습니다. 자, 지구력 업 퀴즈 꼭 풀어보시고요. 진화와 관련된 거 질문 있으면 질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 에너지원과 별의 내부 구조까지 얘기해서 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외계 행성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8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4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14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 문제들 중에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분포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렵게 푼 문제들 쌤이랑 어떻게 풀었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세요. 자, 14번 문제 함께 보게 된다면 이 문제는 이제 세포를 매칭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대립유전자 라지A와 스몰A,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B, 스몰B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의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번이 지원기의 세포다 라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핵상을 쓸 수 있는 세포들은 핵상을 먼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가려진 세포들이 어떠한 것과 매칭이 되느냐인데 이때 핵상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원기는 핵상 EN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세포도 핵상이 EN이죠. 왜냐하면 1분열이 끝나기 전이니까. 그리고 1분열이 끝나게 되면 핵상이 N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열이 끝나도 핵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요 4번 세포의 핵상도 N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에는요 여기 이렇게 대립유전자의 합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스몰 A의 유무를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와 나가 있음과 없음 중에 하나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 A라는 값은 1과 2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아이디어, 이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 2번하고 3번 세포, 얘네들은요, 홀수의 값은 가질 수가 없다. 이거를 쌤은 1이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홀수의 값은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홀수의 값을 가질 수가 없느냐? 1분열과 2분열이 끝나기 전에는요, 얘네들 모두 염색분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복제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홀수의 값은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고 나서 표를 딱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1이라는 값이 딱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기역과 니은 세포는 절대 2번하고 3번의 세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홀수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건 더해서도 이렇게 홀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디귿과 리을이 어떠한 세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 세포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역과 니은이 1번하고 4번 세포 중에 하나가 되겠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A의 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쌤? 보면 A가 1 아니면 2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아주 아름답게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되지? 여기 1이라는 값을 가지는 애들이 3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리을은 아까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 A는 1이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2를 쓰는 순간 여기 A 더하기 B는 1, 그 다음에 스몰 A 더하기 B는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기역과 니은이 1과 4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1이요, 지원기의 세포잖아요. 지원기의 세포는 분열 중에 나오는 유전자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4번은 생식 세포다. 그러면은 2분열까지 끝났다. 그러면 DNA의 합이, DNA 그 대립 유전자의 합이 누가 더클 수밖에 없어요? 1이 클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니은이 1번이겠거니. 그 다음에 기역은 4번입니다. 이렇게 바로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라지 A하고 스몰 B를 더한 값이 1이고, 스몰 A하고 라지 B를 더한 값이 2래요. 아까 힌트에서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안 알려준 상황인데, 여기에서 대립 유전자의 합을 보니까 지금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합으로 우리가 얘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만약에 요 나가 상염색체에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 이 라지 B하고 스몰 B를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얘네의 합도 얘네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즉, 라지 A와 스몰 A의 합이 2, 라지 B와 스몰 B의 합이 2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4가 나와야지 얘네들도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합이 3밖에 안 돼요. 아, 4가 아니네. 그 말인즉슨 얘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자 형성 과정이니까 X염색체 있을 수도 있고 Y염색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쌤은 그냥 X염색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네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라지 A하고 스몰 B의 합이 1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없어야 되냐면, 있고 없어야 되냐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모두 가져야겠죠. 그래서 라지 A하고 스몰 A 합은 2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지 A가 하나 있고 스몰 B가 없었던 거야. 여기는 스몰 A가 하나 있고 라지 B가 있었던 거야. 즉, 얘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의 X염색체 위에 라지 B가 있고 Y염색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요 대립 유전자가 딱 맞는 것이고, 이때 스몰 A의 유무를 보니까 스몰 A는 있음이죠. 그럼 나가 있음이니까 가는 없음이네라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디귿하고 리을을 한번 가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이 디귿하고 리을에서 이 2번 세포는요, 얘네들의 두 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라지 A, 스몰 A 하나씩, 라지 B 하나씩인데 복제가 되니까 둘, 둘, 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A하고 스몰 B의 합이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되고, 스몰 A하고 라지 B의 합이 4가 돼야 돼요. 즉, 2사가 되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디귿은 되지 않고 리을이 2사가 될수 있다. 그래서 리을이 2번 되는 것이고 디귿이 3번 됩니다.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디귿에는 스몰 A하고 라지 B의 합이 2래요. 그쵸? 자, 그러면 이쪽으로 어떠한 것이 갔을까라는 거를 여기랑 같이 봐야 됩니다. 4번을 보니까 스몰 A랑 라지 B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A가 없다라는 말은 이쪽에 라지 A가 가고 이쪽으로 스몰 A가 갔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라즈비가 있다라는 말은 여기에 스몰A와 라즈비의 합이 1이라는 말은 스몰A 없고 라즈비가 하나 있다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라즈비가 X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아 이쪽으로 X염색체가 같고 이쪽으로 Y염색체가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는 이제 그 D급 같은 경우에는 라제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스몰B도 없으니까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제이가 하나 있고 스몰B가 없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려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아니다. 나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이고 니은 A는 2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는 2가 맞네요. 그 다음에 4에 라제이가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번에는 지금 라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제이 그대로 내려와서 라제이 있어야겠죠. 그치? 자 그래서 라제이가 있다 맞다 라고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이 되면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간단해 보이지만 주어진 조건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10분 잘 활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냐면 X의 길이값,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문자로 나타내든 숫자로 나타내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아이대의 반이다. 2분의 아이대다 라고 쓰고요.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이니까 쌤이 겹쳐있는 부분 중에서 양쪽에 좌우대칭이니까 2분의 겹쳐있는 부분이다. 2분의 겹이라고 쓰고 디귿은 마이오신만 있는 부위 H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대요. 아 T2로 가면서 짧아졌구나. 수축이 일어났어 라는 힌트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T2일 때 기역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가 같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T2일 때 기역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디귿의 길이하고 같으니까 X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라는 건데 첫 번째로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수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변하지 않는 값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때 여기에서는 기역하고 니은을 더한 값은 액틴의 길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기역과 니은이라면 그러면 분모가 기역과 니은으로 수축을 해도 변하지 않죠. 그치? 근데 X의 길이는 수축을 할 때 짧아져야 돼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인데 X의 값이 짧아지면서 그 값이 2에서 3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아, 무슨이 생긴다. 그래서 1, 2는 기역과 니은은 될 수가 없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 2가 이제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과 디귿 또는 가능성이 기역과 디귿 이렇게 있겠죠. 기역과 니은은 아니다라는 걸 봤고 자,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1, 2가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니은하고 디귿의 값분에 이거 1을 니은이라고 하고 2를 디귿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x가 t1일 때 2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t2일 때 니은의 변화는 어떻게 되죠? 니은의 변화는 얘네들이 수축한다라고 했으니까 x의 길이는 마이너스 2d만큼 감소한다면 h대의 길이도 2d만큼 감소하고요. i대는 반만큼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겹쳐있는 부분의 길이는 D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얘만 반대 경향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니은의 길이는 D만큼 늘어난다라고 했었고 니은 플러스 디귿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는 2D만큼 감소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2D만큼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니은 플러스 디귿의 얘는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D예요. 자 그러면 아까 T1하고의 달라진 점은 분모는 D만큼 빼주고 분자는 2D만큼 빼준다. 요 차이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2에서 절대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2가 계속 나와요.
쌤 왜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자 얘가요 지금 T1일 때 1분의 2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얘를 어쨌든 우리가 D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변화량을 D로 잡았으니까 D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2D분의 4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2D에서 D만큼 감소했어. D. 4D에서 2D만큼 감소했어. 그럼 약분하면 2. 똑같이 나와버리죠. 3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야. 쌤, 이거 2D, 4D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쌤이 6D로 바꿔볼게요. 6D, 12D로 해볼게요. 그럼 6에서 D만큼 빼면 5D. 12D에서 2D만큼 빼면 10D. 똑같이 2가 나와버립니다. 그렇지? 3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니은 디귿으로 할 때도 모순이 생기네. 이 주어진 조건에. 아, 그래서 얘는 1과 2는 기역과 디귿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과 2가 기역과 디귿 중에 하나라는 말은 나머지 니은은 여기가 1과 2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3이 된다. 그래서 니은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1, 2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하나의 문자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쓴 것처럼, 변화량을 본 것처럼, 기역은 T1에서 T2로 갈수록 D만큼 감소하고요. 니은은 플러스 D만큼 증가하고, 디귿은 ED만큼 감소를 해요. 자, 그럼 얘를 X 값으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X를 넣어서 문자로 표현해주게 되면, T1일 때 기역은 X 마이너스, X 플러스 D죠. 그래서 마이너스 D에서 X가 나오는 것이고, D귿은 X 플러스 ED.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X의 값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T1일 때 X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은 1과 2를 더한 값, EX 더하기 3D 분의 여기, X의 길이를 L이라고 해야죠. L. L은 이 값을 넣은 거니까 이게 2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4X 플러스 6D가 L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고, 요 L을 이제 4X 플러스 6D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X의 길이도 T2로 갈때 ED만큼 감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4X 플러스 4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넣어볼게요. 1 플러스 2, EX 분의 X, 4X 플러스 4D가 3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D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냐? 4X 플러스 4D는 6X가 되고, EX는 4D니까, X의 값이 D로 표현했을 때 ED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ED로 바꿔주는 거야. ED. 됐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D니까 여기는 3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ED였으니까, 여기는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4D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X의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가 2D니까 8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D 더하면 12D다. 그리고 여기는 14D가 되겠죠. 14D, 12D.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의 값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X의 길이 자체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X의 길이는 이 기역,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T1일 때를 기준으로 14D는 이 기역이면 6D죠. 디귿은 4D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 니은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4D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니은의 길이는 바로 2D다. 이거의 반이니까 2D 해주고 플러스 D 되면 3D 이렇게 해가지고 T1과 T2일 때 얘네들의 값을 다 구해줬으니까 다 끝난 거죠.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3은 니은이다라고 보기 기역에서 나와져 있으니까 3은 니은이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의 두 배이다. T1일 때 디귿의 길이 4D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 2D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3분의 T2일 때 X의 길이인 지점. 자, T2일 때 X의 길이는 12D예요. 그럼 약분하면 4D, 즉 4D인 지점을 한번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T2일 때 기역의 길이가 2D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가 3D예요. 그러면 여기 4D인 지점은 2D를 넘었지만 여기 합친 5D까지는 넘어서지 못하죠. 한 대략적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디귿은 맞는 보기다라고 고르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면서 답은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16번.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병원 체 X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글자가 많지만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요. X로부터 백신 후보 물질 ABC 세 가지의 후보 물질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ABC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4마리를 1, 2, 3, 4 준비를 했습니다. 1에게 A를, 2에게 B를, 3에게 C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1과 2는 살았지만 3은 죽었대요. 3에게 아까 뭐 넣었죠? C를 넣었어요. 아, C는 독성이 너무 강하구나. 그럼 얘는 백신으로 적합해요? 아니죠. 우리 몸에다가 넣었는데 독성이 강하면 안 되잖아. 아, C는 백신으로 적합하지 않네 라는 걸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이힐에서 A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하고 4에게 주사를 했대요. 아, 그러면 이 4에게는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의 2와 라의 4에게 X를 주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의 2 같은 경우에는 누구였냐면 여기에서 그 B를 넣었었던 애예요. 그에다가 X를 주사를 다시를 했는데 다시 주사를 했더니 이 생존 여부에서 2는 죽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B를 이전에 넣어줬던 거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4는 살았대요. 4가 어떤 애였죠? 바로 A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사했던 애들이에요. 아, 그러면 A가 백신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가장 적합한 물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를 주사한 1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에서는요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분리해서 4에게 넣을 수 있었겠죠? 기억세포는 언제 만들어져요? 비림프구가 보조티림프구에 의해서 얘네들이 분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치? 그리고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가 바로 체액, 체액성 면역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세포를 만들었다라는 건 여기에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었다도 되는 것이고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면역반응이 일어나서 살아났겠죠. 죽지 않았겠죠. 그치? 살았겠죠. 그러니까 면역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겠고 보기 니은에서 X를 주사한 4에서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대요. 자, 근데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가 분화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4든지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로의 분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면 바로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쌤이 아까 확인해 줬는데 ABC 중 백신으로 가장 적합한 물질은 그렇지 A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가계도와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영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분석할 때는 어떤 염색체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우성영질인지 열성영질인지 이것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먼저 가는요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라지 H가 완전 우성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라지 T하고 스몰 T에서 결정되는데 대문자인 라지 T가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주어진 가계도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떠한 형질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써주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열을 따질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1은 나가 발현됐죠. 나가 발현됐고 2는 가, 그 다음에 3은 가, 4는 나, 6번 가, 7번, 8번 모두 나만 발현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A의 성별은 알 수 있죠. 지금 7번이 여자니까 A는 남자일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는데 기역리엔 디귿이 3, 7, 8 구성원 중에 각각 한 명으로 매칭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계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열을 내가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1, 2번은 가나가 모두 다르고요. 3, 4번도 가나가 다릅니다. 이 부모가 다를 때는 우리가 우열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아, 그럼 우열에 대한 정보는 안 알려주겠다라는 것이니까 다른 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이제 아빠하고 딸의 관계,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면서

X염 색체 유전일 때 위배되는 애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2번하고 5번이 눈에 띄어요. 가에 대해서는요, 엄마가 가가 발현되는데 아들이 정상이야. 그러면은 얘는 무슨 유전은 아니다라는 거죠. 쌤이 알려준 공식에 의해서 아정, 딸정, 언병, 아병. 그래서 언병, 아병에 위배되는 것이다. X염 색체 열성 유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 5번을 보고서는 X염 색체 열성 유전은 아닙니다라는 거를 먼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옆에를 보니까 이번에는 아빠하고 딸의 관계가 가에 대해서 달라요. 아병, 딸정이죠. 즉, 아빠는 가가 발현됐는데 딸은 정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X염 색체 우성 유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3번, 7번을 보고 X염 색체 우성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럼 X염 색체 열성 유전, 우성 유전도 아니면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상염 색체 유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는 상염 색체 유전이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열을 무엇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스몰 H와 스몰 T의 합, 이거에 만족하는 걸로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3번, 7번, 8번에 스몰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구해서 얘네의 합에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가 우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가 우성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3번, 7번의 관계를 보게 되면 되는 거니까 가가 우성일 때는 라지 H가 가 발현 유전자, 스몰 H가 정상 유전자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가라고 써있지 않은 애들, 가가 우성이니까 써있지 않은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 스몰 H를 하나 주고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H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3번은 스몰 H가 하나 있고 7번, 8번은 두 개씩 있는 상황, 가가 우성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스몰 T의 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얘네들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아직은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가가 열성인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자, 가가 열성이라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여기 스몰 H가 가 발현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정상 유전자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니까 가라고 써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가 되겠죠. 남자든 여자든. 자, 스몰 H, 스몰 H야. 그러면 상염 색체 유전이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3번으로부터 스몰 H를 받는다. 근데 가라고 안 써져 있고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 라지 H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번은 스몰 H를 두 개 갖고 있고 7번, 8번은 스몰 H를 하나씩 갖고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스몰 T의 값을 어떻게 구해냈느냐에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거를 보고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이렇게 가려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나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상염 색체일 수도 있고 성염 색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상염 색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색깔로 써서 얘를 이제 상염 색체 유전이고 우성 유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발은 유전자가 라지 T, 스몰 T는 정상 유전자. 그러면 23, 7, 8 중에 나라고 안 써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TT가 될 겁니다. 스몰 TT, 그 다음에 얘네들은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그러면 나가 상염 색체 우성 유전일 때는 3번은 무엇이 나오냐면 그 스몰 T가 두 개 나오고요. 7번하고 8번이 모두 하나하나 나와요. 그러면 얘네 스몰 H하고 스몰 T의 합이 모두 333 나오거든요. 그럼 기역니은 디귿이 모두 333? 매칭 안 되잖아. 아, 틀렸다. 그래서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스몰 T가 나발현 유전자, 라지 T가 정상 유전자. 그러면 나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TT야. 그 다음에 3번은 라지 T, 스몰 T야. 그러면 3번은 그 라지 T, 스몰 T를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스몰 T가 하나, 7번, 8번, 둘, 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 마찬가지로 1, 4, 4 나와버려. 안 돼. 1, 2, 2 해도 3, 3, 3 해서 열성일 때, 우성일 때 다 안 돼. 아까 그 나 상염 색체 우성 유전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를 넣었을 때도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2, 1, 1이었으니까 2, 1, 1 넣으면 4, 2, 2 돼서 4라는 값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만족이 안 되잖아. 아, 나를 상염 색체라고 뒀더니 우성이든 열성이든 다 안 된다. 아, 그래서 나는 상염 색체 유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염 색체 유전이 아니면 뭐겠어요? X염 색체 유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 이렇게 힘들게 X염 색체 유전인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러분들 바로 쓰지 말고 아빠, 딸,
엄마, 아들 관계를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애가 있나라고 봤더니 여기 3번하고 7번이 나이에 대해서 달라요. 아빠하고 딸이에요. 그러면은 아빠가 나이에 대해서 정상일 때 딸인 7번이 발현 됐으니까 나가 발현됐으니까 이거는 X염 색체 열성 유전이 아니라는 거죠. 3번, 7번을 보고 X염 색체 열성 유전이 아님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X염 색체인 건 알았으니까 얘는 우성 유전일 수밖에 없다. 나발현 유전자가 라디티, 스몰티가 정상 유전자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확정 짓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스몰티든 라디티든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정상이니까 스몰티의 Y다. 이렇게 쓸수 있고 8번도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디티의 Y다. 7번은 아빠로부터 X염 색체 스몰티 하나 받아야 되고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디티 스몰티다. 그러면 3번은 스몰티가 하나, 7번도 스몰티가 하나, 그 다음에 8번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을 계산해 보면, 더해 보면 2, 3, 2가 나오죠. 1, 2, 3이 안 나오네. 아, 가는 우성 형질이 아니다. 그리고 1, 1, 0 넣어보니까 3, 2, 1딱 나오네. 아, 그래서 가는 열성 형질이 맞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썼었던 열성 형질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기역리엔 디귿을 결정해 보면 1이라는 값을 가진 애들이 8번, 3이라는 값을 가진 애들이 3번, 2라는 값을 가진 애가 7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A만 우리가 확정 지어주면 이제 보기 디귿까지 풀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가가 발현됐대. 가는 열성 유전이고 상염 색체 유전이니까 스몰 H, 스몰 H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그 발현되지 않은 정상 여자죠. 그러면은 스몰 TT가 돼야겠네요. 스몰 TT. 그러면은 여기 A는 스몰 T에 Y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2번으로부터 스몰 H를 하나 받았어. 그 다음에 여기 스몰 H하고 스몰 T 합이 2라는 말은 아까 스몰 T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아, 여기에서 A에서 sorry. A에서 스몰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h를 하나 가진다는 거야. 스몰 h 하나 가지려면 라지 h 스몰 h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전자형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우성 형질이다. 아니었어요. 지금 가는 열성 형질이었습니다. 틀렸고. 기억과 디귿은 성이 다르다. 기억은 8번 남자고요. 디귿은 3번. 마찬가지로 남자입니다. 성이 같네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린 것이고. 그럼 이제 디귿은 당연히 맞을 텐데 A와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물어봤어요. 어차피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주면 되겠죠? 상염색체 한 번부터 보게 된다면 얘는 이러한 유전자형이 나오고 가는 열성 유전이니까 얘만 가가 발현되죠.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는 스몰 T의 Y고 7은 라지 T 스몰 T니까 라지 T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TT 라지 T의 Y 스몰 T의 Y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나가 발현된다라는 것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라지 T를 가진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네요.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이다. 곱하면 8분의 1이다라고 해가지고 맞다 골라주시면 디귿만 정답으로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도 해결해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풀 문제 중에 덩치가 큰게 이제 18번이죠. 1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에서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조금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정석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쌤이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하면서 정석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까지도 같이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고, 가는 서로 다른 상염 색체 두 쌍에 있는 A,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럼 이건 다인자 유전이죠. 그래서 대문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EFG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자, 근데 얘는요,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래요. 그 말인즉슨 E2와 EG는 같은 표현형이라는 뜻이고, F가 G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라는 뜻은 FF와 FG가 같은 표현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GG는 이 유전자형은 다른 표현형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유전자형이 다르니까. 그리고 표현형이 네 가지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의 유전자형이 EF잖아요. 아, 그래서 EF가 다른 표현형을 가지는 유전자형이야. 그래서 표현형이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사람 1, 2, 3, 4의 유전자 형을 나타내줬는데, ㄴ은 E와 F 중에 하나고요. 기역은 large B와 small B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1, 2, 3, 4 중에 P하고 Q가 있는데,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서 자손 A가 태어날 때, 자손 A의 가와나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4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나와야겠어? 확률이 1 곱하기 4분의 1 이런 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뭐밖에 없겠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곱의 확률로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 가와 나를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줘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이니까 좀 쉬워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려진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기역이 라지 B와 스몰 B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역을 라지 B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이 라지 B일 때. 자, 그러면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B라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고, 자, 2번은 결정돼 있죠. 지금 가에 대해서는 얘는 대문자의 수가 몇 개예요? 대문자의 수가 3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의 수가 1개인 표현형을 가질 것이고, 4번은 대문자의 수가 2개인 표현형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1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일 때가 기역이 라지 B일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 이렇게 각각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지,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지, 물론 2번하고 3번 뭐 이런 애들도 해봐야겠지만 얘네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된다면, 우선 정석적으로 하게 된다면 1, 2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그 생식세포에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수를 보는 거예요. 라지 A 라지 B라면 대문자 2개 나오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라면 대문자 1개 나오고요. 스몰 A 스몰 B라면 대문자 0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1대 2대 1의 비율도 나올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는요,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 A, 라지 B와 스몰 A, 라지 B니까 대문자 몇 개인 애가 나오게 되냐면, 라지 A, 라지 B일 때와 스몰 A, 라지 B일 때 대문자 2개이거나 하나이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 만나는 애들이 대문자 4개, 3개, 2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때 P와 같을 확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1, 2, 둘 중에 P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P일지 모르니까 여기 아까 1은 대문자 몇 개인 애들이에요? 2개. 대문자 2개일 확률과 그다음에 지금 2는 대문자 3개니까 대문자 3개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2분의 1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정석적으로 푼다면 어떻게 할까? 얘 대문자 2개가 나올 확률 넷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 더하기 여기도 있잖아. 그럼 얘는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면 얼마? 8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대문자 3개일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면 8분의 3이 나오면서 얘네들 2분의 1이 안 나온다. 아, 그러면은 1과 2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2분의 1이 안 나오니까. 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1은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고, 2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은 네 자리로 결정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우선 대문자가 들어갈 자릿수가 라지 A 스몰 A에서 하나 줄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 줄수 있어. 여기에서 하나 줄수 있지만 여기는 라지 B로 막혀. 자, 그러면 이때 자손의 그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우리가 그 분모는 정자의 수와 난자의 수, 즉 생식세포의 곱 분모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NCR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2 곱하기 2에서 4,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1, 여기는 라지 B밖에 못 주니까 1이고, 대문자가 들어갈 자릿수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구하려는 대문자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라지 B가 있으니까 대문자가 두 개일 확률은 2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3C1이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2가
라지 스몰 A하고 라지 B 하나에다가 라지 A 스몰 A에서 올 수 있는 거 둘이죠. 그러면 8분의 3 똑같이 나와요. 그치? 그 다음에 대문자 3개일 확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세 자리 중에서 두 개가 들어가면 합쳐서 세 개가 되는 거니까 3C2잖아. 3C2도 3C1이랑 똑같이 3이잖아. 그러니까 8분의 3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어쨌든 둘 다 8분의 3이니까 얘네들은 2분의 1이 각각 안 나오게 되는 것이고 될 수가 없다. 1번, 2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1번, 3번, 이 1번하고 4번 다 했을 때 모두 2분의 1이 안 나오게 되면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역이 라지 B일 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기역을 라지 B라고 안 두고 스몰 B라고 했으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스몰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첫 번째 거 해봤을 때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아, 8분의 얼마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이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딱딱 감이 오면서 빠르게 스몰 B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몰 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몰 B로 넘어왔을 때 자, 이제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 쌤이 예로 한번 들어보주고 1번, 3번 할게요. 자, 1번은 라지 스몰 A 스몰 B 스몰 B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입니다. 그러면 쌤이 생식세포의 고비를 했잖아요. 여기 2, 여기 2, 4분의 그 다음에 NCR인데 N은요. 자,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대문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손의 네 자리 중에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는 스몰 B로 막히고 여기는 라지 B로 막힌다. 그러면은 두 자리 중에서 지금 대문자가 얘는 하나죠. 대문자가 하나인 나올 확률은 이 중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0.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이 나오니까 안 되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도 여기에서 2C2가 나와야 대문자 4가 나오는 거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4분의 1로 안 된다. 그래서 1, 2는 PQ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1번하고 3번을 이제 보게 된다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대문자 하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해가지고 대문자 마찬가지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손은 생식세포 2개, 여기서도 생식세포 2개, 4분의 그리고 자릿수가 이 중에서 4자리가 있을 텐데 라지 A 스몰 A에서 한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로 막히고 스몰 B로 막히고 여기에서 2자리. 그러면은 NCR에서 두 자리 중에서 대문자 하나가 들어갈 자리만 구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면 4분의 2 나오면서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 나오는 거 찾았네. 그러면 PQ가 1번과 3번 중에 각각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아무리 다 해봤자 2분의 1이 나오는 건 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억이 스몰 B이고 1번, 3번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뒤에 거 나에 대해서 2분의 1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1번하고 3번에 나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EF와 EG예요. 자, 그러면 EF와 EG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EU와 EG와 EF와 FG입니다. 자, 그럼 쌤이 아까 이렇게 네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얘네 둘이 같잖아. 그치? 그리고 EF, FG는 각각 하나씩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이 나오려면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EF하고 같을 확률은 4분의 1일 것이고 EG하고 같을 확률은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일 것이야. 아, 그래서 P는 바로 3이다. 그 다음에 P와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1은 Q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4번의 이 니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P는 3이다 라고 했으니까 P는 3이 맞죠. 그 다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9가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나의 표현형은 우선 여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다. 세 가지다 라는 거 구했어요. 가에서 이제 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무엇이었죠? 라지 A 스몰 A 스몰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때 이럴 때는 자손의 그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1 플러스 N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요 N이라는 숫자는 부모에 들어있는 2형 접합의 수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2형 접합 수가 둘이니까 1 플러스 2 해가지고 3 곱하기 3 9가지입니다. 쌤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써봐도 돼요.

자, 얘는 그 대문자 한 개를 주거나 0개를 주거나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문자 한 개를 주거나 마찬가지로 0개를 주거나. 그러면은 대문자 두개 있는 게 자손에 나오거나 한 개, 0개. 0, 1, 2니까 세 가지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세 가지 구하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n을 이용하면 좀더 빠르게 풀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2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는 뭐예요? 대문자 3에 f지란 말이에요. 근데 대문자 3개를 가지는 애들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자, 지금 봤지만 여기다가 잘 썼네. 1번, 3번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 봤더니 2 아니면 1 아니면 0 나왔단 말이에요. 대문자 3개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가에서 우선 2와 같을 확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뭘 곱하든 제로가 나올 테니까 얘는 16분의 1이 아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되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은 이제 그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가족의 유전양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처음부터 좀 친절하게 시작해요. 가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리고 라지A 스몰A가 결정되는데, 라지A가 완전 우성이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라는 걸 친절하게 줬어. 그리고 나의 유전자형이 다르면 나의 표현형이 다르고 표현형이 ABC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라지비 스몰비 스몰비 스몰비 이렇게 유전자형의 조합이 세 가지 나올 텐데 ABC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셋 중에 하나니까 매칭을 하라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구성원의 성별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니까 자녀의 성별은 가려놨어요. 그리고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ABC가 얘네들 중에 하나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어디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는지,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돌연변이가 일어났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돌연변이는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거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계도로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넷. 1, 2, 3, 4인데 아직 성별을 모르니까 숫자로만 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리고 자녀 1, 2는 모두 가가 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A, 그 다음에 어머니는 B, 그 다음에 자녀 1은 안 알려줬고 자녀 2가 B, 자녀 C가 C, 그 다음에 자녀 4가 B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치? 자, 그러면 먼저 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부모가 모두 가가 발현되었는데, 이렇게 자녀 3, 4에서 가가 발현되지 않은 자녀가 나왔다라는 거. 이것만 보고서도 우리는 무엇인 걸알수 있냐면, 가는 우성 유전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가 열성 유전이라면, 여기 애들은 열성 유전자밖에 안 갔겠죠? 근데 열성, 비분리가 일어나서 3, 4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없던 유전자가 생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열성 유전자만 갖고 있었는데, 우성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열성 유전이 아니고 우성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우성 유전이니까, 라지A가 가발인 유전자, 스몰A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먼저 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는 이 라지비 스몰비 스몰비 스몰비가 ABC 중에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둘 중에 A하고 B가 둘다 동형 접합인 거야. 한 명이 라지비 한 명이 스몰비 스몰비인 거야. 뭐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둘다 동형 접합성이라면 자손에서는 정상적인 애들은 모두 라지비 스몰비 요만 나올 것이고 아무리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요 자녀 3번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를 덜 주거나 뭐 이렇게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가 지금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다른 애를 가진 애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얘가 라지비 스몰비니까 스몰비로 2번 라지비 스몰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동형 접합성일 때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라지비 스몰비로 가져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라지비 스몰비인데 그냥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지비 스몰비고 한 명은 이제 라지비 라지비

수도 있고 스몰 비 스몰 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중에 A하고 B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 중에서 C라는 애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비 라지 비다라고 한다면 자손에서는 라지 비 라지 비와 라지 비 스몰 비만 나오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C라는 애들은 이둘 중에 있는 AB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C라는 애들은 비분리에서만 나오죠. 마찬가지로 한 명이 라지비 스몰비인 건 확정이 됐으니까 스몰 비비라고 한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자손은 라지비 스몰비야 스몰비 스몰비이니까 AB 중에 하나로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금 A와 B 중에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C라는 애가 나오려면 어쨌든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비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3번은 비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아까 나는 상염색체 비분리라고 했으니까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태어난 게 3번입니다.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해놓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1번이 물음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즉 엄마하고 그 표현형이 똑같다. 그러면 지금 엄마를 이제 이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라지비 스몰비고 하나는 라지비 라지비와 스몰비 스몰비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여기 A가 라지비 스몰비라고 가정을 하고 B가 요둘 중에 하나가 된다면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라지비 스몰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라지비 라지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 B가 나오게 되려면 라지비 라지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B라고 했으니까 라지비 라지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서 다 스몰비 스몰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비분리에 의해서 여기서 스몰비 스몰비 주고 주면 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쓰더라도 어떤 조건에 모순이 되냐면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스몰비를 갖는 사람이 4명이 있어야 된다. 이 6명 중에 4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벌써 스몰비를 가진 사람이 여기가 벌써 라지비 라지비 돼버리니까 4명이 될수 없다라는 게 나오죠. 아, 그러면 얘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A가 라지비 스몰비일 때 라지비 라지비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찬가지로 스몰비 스몰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A, B가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C는 라지비 라지비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B가 스몰비 스몰비고, B가 스몰비 스몰비고, 여기도 B도 스몰비 스몰비니까 여기에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하나, 둘, 셋, 넷에 스몰비 가진 사람 여기 아빠까지 해가지고 5명이 돼버려요. 4명이 된다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죠. 아, 그러면 이 A를 라지비 스몰비로 뒀더니 다안 된다. 이 조건에 만족을 못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B가 라지비 스몰비구나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이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라지비 스몰비여야 되니까.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라지비 라지비일지 스몰비 스몰비일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제 스몰비가 4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라지비 라지비로 갈게요. 그러면 라지비 라지비가 된다면 여기 1번은 B로 났을 때될 수가 없었으니까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빠랑 똑같이 라지비 라지비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아빠로부터 라지비 받고 엄마로부터 스몰비 받아서 이렇게 라지비 스몰비가 될수 있을 것이고, C는요, 이제 얘네가 다 나왔으니까 스몰비 스몰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서 스몰비가 2분열 비분리로 엄마 쪽에서 상염색체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아빠 쪽에서 아무것도 안 주게 된다면 이렇게 스몰비 스몰비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스몰비 스몰비를 줘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비분리가 안 일어나고 나올 수 있죠. 라지비 스몰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성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선 X염색체에 존재할 때 여기 가가 발현했다라는 것은 얘는 라지A의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잔지 여잔지 안 알려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가 발현이 됐다라는 것은 라지A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가가 발현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스몰 a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엄마한테

했으니까 이 스몰 A를 둘다 받은 거구나. 둘다 엄마로부터 받았고 아빠로부터 A와 관련된 유전자는 받지 못했어. 그럼 얘는 딸이어야 되니까 4번이 딸이고 동그라미로 표시해야 되죠. 여자가 된다. 그러면 4번의 성별이 여자니까 니은이 여자가 되고 기역이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기역이니까 남자, 2번은 니은이니까 여자, 1번은 남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자녀 1의 나의 유전자형은 라즈비 라즈비이다라고 했어요. 라즈비 라즈비 맞네요. 그다음에 기억은 여자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남자였어요. 남자. 그래서 틀렸고 Q와 S가 형성될 때 모두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자녀 3은요. 정자 P하고 난자 Q라고 했어요. 난자 Q가 형성될 때 2분열 비분리 됐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정자 R과 난자 S가 수정됐다고 그랬어요. S가 이제 만들어질 때도 스몰 A가 두 개. 그러니까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Q하고 S 형성될 때 모두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맞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역 디귿 정답이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X 염색체랑 상 염색체라는 것을 줬지만, 여기에서 얘네들의 표현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BC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가정해가지고 ABC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비분리가 3번이 상 염색체 비분리 일어났다라는 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성 염색체 비분리는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걸 봤을 때, 얘가 X 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아빠하고 딸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성 유전일 때 똑같은 형질을 가졌어야 되는데 얘는 다른 형질을 가졌으니까 아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걸로 남자 여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쌤이 우수문항으로 뽑은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게 잘안 풀린 친구들은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가는 어떤 생태계에서 탄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향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 2는 각각 1차 소비자, 2차, 3차 소비자, 생산자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1, 2, 3이, 1, 2, 3 중에 누가 생산자냐라는 거 먼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장 아래의 영양 단계에 있는 1번이 생산자가 될 것이고, 2차 소비자 아래에 있는 2번이 1차 소비자 될 것이고, 2차 소비자 위가 3차 소비자다. 이렇게 먼저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그리고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1차 소비자의 2배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했어요?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나와 있는 숫자가 2차 소비자하고 3차 소비자 나와 있는 거잖아요. 2차 소비자를 계산해 보면 전 단계가 100이고 현 단계가 15니까 100분의 15 곱하기 100 하면은 에너지 효율 15% 이렇게 나올 것이고 3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 단계가 15, 현 단계가 3, 15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5분의 1 곱하기 100이죠. 20%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차 소비자 에너지율이 1차 소비자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는 10%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생산자의 에너지 양이 결정이 되겠죠. 요 10%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 현 단계의 에너지량, 1차 소비자 에너지량이 100이고 전 단계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지. 이게 10%가 나오게 되려면 1000이 돼야겠다. 그렇지. 1의 에너지량은 1000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가는요, 탄소순환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대기 중에 CO2. 이 대기 중에 CO2를 가져다가 바로 유기물로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누구였어요? 생산자였고요. 그 생산자는 무엇을 통해서 CO2를 가져오는 것이다? 광합성. 그러면 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얘네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해자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A와 B 중 하나가 무엇에 속한다라고 했냐면 1에 속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에 속한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1차 소비자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B가 생산자였으니까 1번 되는 것이고 나머지

0: J가 2번 되면서 여기서는 소비자로 이동하는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치? 그리고 생산자, 1차 소비자, 모든 생물들은 무엇을 한다? 호흡을 한다.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기 중에 CO2로 다시 돌려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3은 1차 소비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3은 3차 소비자네. 틀렸고. A는 2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A가 로마 숫자 2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1차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보기 디귿 1의 에너지량, 생산자 에너지량, 우리가 아까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가지고 구했죠? 1000이다 라는 거 이렇게 구해냈으니까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가지고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번 시간에 조금 난도가 높은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에 우수문항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쌤이 OT에서 말했지만 오답 체크 꼭 하시고 오답 노트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시간을 10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쌤이랑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4회의 12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뒤에 있는 13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우리 원래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진짜 마지막 장에 있는 그네 문제가 정말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도요,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에 좀더 난도 높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내용들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3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부터 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꽤나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앞에 이제 직권의 변동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어려워요라고 할 파트가 별로 없는데, 이 고지작이 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로 지게의 과거의 위치를 유추하는 문제, 요게 상당히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요거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법만 좀 정확히 아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고, 선생님이 제시 하는 닮은꼴 유형 문제를 통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 보시면 지게 A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게의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A에서 B, 그러니까 A에서 B로 지게가 이동을 했다가 B에서 C로 이동했다가 C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게의 위치가 바뀌었더라라고 문제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에서는요, 위도에 따른 복각의 값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지금 나의 자료를 통해서 A, B, C 현재에서의 복각을 한번 구해 보면은, A는 지금 남반구 2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적도니까 남이 20도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럼 그때의 대략적인 A의 복각은 마이너스 40보다는 조금 더 0에 가까운. 그래서 여기가 A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고. 자, 그다음 B죠. B는 북위 20도에 위치하니까요. 북위 20도 쭉 와서 이어주시면 대략적으로 플러스 40도의 복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60입니다. 위도가 60도이니까 거기에서의 복각값 대략 요 정도 값을 갖겠군요.

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를 봐주시면 북위 40도에 위치해 있어요. 북위 40도 쭉 그어서 현재의 복각을 구해주시면 대략 플러스 60도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 볼게요. 이 기간 동안 A의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40도인 시기. 자, 플러스 40도인 시기, 요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요런 시기가 2회 이상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A에서 BC로 갔다가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복각의 변화는 BC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현재로 돌아온 거거든. 그럼 봐봐요. 복각이 플러스 40도일 때를 지금 몇 번밖에 안 지났어. 갈때한번 지나고 돌아올 때는 아직 플러스 40도까지 도달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 요때 딱한 번만 존재했구나. 따라서 기억은 틀렸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입니다.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폭. A에서 B 기간은 이만큼이나 고지자기 복각이 변했거든. 그런데 B에서 C 기간은 요만큼밖에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A, B 기간이 더 크다라는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디귿이 어려워요. 디귿을 잘 봐주세요. 디귿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현재 A에서 구한 B의 고지자기극의 위도. 현재 B의 고지자기극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C 시기의 고지자기극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디귿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푸느냐. 자, 우리 지계와 고지자기극을 항상 평행이동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지계가 만들어질 당시, 과거의 지계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지자기극의 위치도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고지자기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고지자기 복각은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고지자기 복각이 딱 만들어지면, 이 암석, 이 지계가 이동하더라도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거의 지계가 만들어질 때 고지자기극의 위치가 딱 정해졌잖아. 그러면 지계와 고지자기극 사이의 거리는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고정이 되어 있는 채로 이 지계가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계만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고지자기극도 같이 이동해 버릴 거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과거의 지계와 고지자기극의 위치가 있는 거고, 현재 지계와 현재 관측된 겉보기 고지자기극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고지자기극은 말 그대로 극이잖아. 위도 90도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고지자기극은요, 항상 과거의 극은 90도야. 극에 위치했을 거야. 위도 90도에. 그런데 지계가 이동하면서 현재는 위도 90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요거를 기억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A에서 구한 B 시기의 고지자기극의 위도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볼게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B 시기에요. 원래 지계가 위도 몇 도에 있었냐면 위도 20도에 있었어. 북위 20도.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지계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계의 위치는 위도 40도야. 그럼 봐봐요. 원래 위도 20도에 있었던 게 위도 40도로 갔거든. 그러면 몇도 플러스 됐어? 20도 플러스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지계가 지금 이렇게 20도 위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계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지계랑 고지자기극은 평행이동하는 관계이니까 지계가 플러스 20도 갔으면은 고지자기극도 플러스 20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과거 고지자기극, 극의 위치는 항상 90도래매. 그럼 90도에서 플러스 20도 해주면 요거 110도잖아, 110도. 근데 여러분들 위도 110도라는 게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북쪽으로 20도 올라갔으면 여기에 있었던, 위도 90도에 있었던 이 극은 반대편으로 20도 아래로 내려간 게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우리 90도보다 이상은 없으니까 이때는 20도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대편 뒤로 넘어가서 90에서 20도를 빼준까 위도 70도에 위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20도 올라갔으니까 얘는 뒤로 넘어가서 20도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B 시기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70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쉽죠? 그냥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B는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C를 구해볼게요. C.

자, C는요, C는 과거의 위치가 위도 60도였어. 근데 우리 아까 현재 지계는 위도 20도였지.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아, 위도 20도가 아니라 현재 지금 위도 40도에 위치하죠? 위도 40도.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20도. 그러니까 남쪽으로 20도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 그러면 극도 똑같이 남쪽으로 20도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몇 도가 나오냐? 70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세계의 고지작이 그게 위도도 7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위도가 어때? 같은 거야, 같은 거. 따라서 누가 더 낫다라는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근데 같다고 해서 위도의 위치가 똑같았어요, 지금 그게 위치가? 아니지. C는 20도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고지작이 그게 위치할 거고요. B는 20도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요 너머에 고지작이 그게 위치할 거다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고지작이 그게 위도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요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닮은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꼴 문제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기역식이, 니은식이, 디귿식이의 지계의 위치 그리고 현재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랑 상당히 일치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디귿선지가 앞에 있는 디귿선지랑 되게 유사합니다. 디귿선지가요, 150mA일 때와 그리고 50mA일 때의 고지작이 그게 위도를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지계와 고지작이 그게 평행 이동을 이용을 해서 아, 현재 겉보기 고지작이 그게 위치는 어디인지를 맞춰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방금 풀어줬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이 닮은꼴 문제의 디귿선지도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문항 코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내가 진짜로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시기에 대기대순환에 의해 지표에서 보는 동서방향의 평균 풍속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더라. 기역과 니은이 동풍 또는 서풍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저위도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위도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동풍이 부는 곳이잖아. 무역풍이 부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값이 동풍이구나. 무역풍이 불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 중위도에서는 풍속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부니까 서풍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요것도요, 간단히 푸는 방법, 요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대기대순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뭘 기억해 주시면 되느냐? 상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특징적인 위도.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가 있잖아. 거기에서 공기의 흐름, 대기의 흐름은요,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적도에서는 상승기류, 30도에서 하강기류, 60도에서 상승기류, 90도에서 하강기류, 상하. 북반구도 마찬가지겠지. 상, 하, 또 상, 하를 만족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대기의 순환은 화살표가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위로 올라간 공기 양옆으로 퍼지더라. 위로 올라간 공기 양옆으로 퍼지더라. 아래로 내려간 공기도 양옆으로 퍼지더라. 아래로 하강한 공기도 양옆으로 퍼지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대기대순환 뚝딱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A는요, 지금 위도 30도 구역이고요. 하강기류 발달해 있습니다. 헤들리 순환의 하강기류 발생하는 곳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니은입니다. 태평양 해류는 비해역에서 형성된다 라고 했는데, 북태평양 해류는 일단 북반구인 건 맞아요. 그런데 북태평양, 북대서양 요런 명칭이 들어가면 요거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위도에서 발견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비해역에서는요 적도 해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근데 사실 비해역은 적도 해류도 아니고 여기 지금 북동무역풍과 그리고 남동무역풍의 중심 부분 무풍대이니까 여기는 아마 적도 발류가 형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태평양 해류는 중위도에서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는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디귿입니다. 기역은 동풍, 니은은 서풍이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기역, 지금 플러스 값이 서풍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 동풍인 거 체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디귿 틀렸다. 답은 기역만 맞아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천체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천체 문제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쌤이 역시나 별표를 쳐서 우리 닮은꼴 유형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출 문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우리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하는 문제들이 많고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사실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이 가의 그래프도 기출에서 나왔던 자료이고, 나의 이 그림도 기출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는 닮은꼴 그림에서 이 나의 그림이 똑같이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만나게 될 문제도 물론 신유형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기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항상 내가 다른 교재를 풀더라도 내 옆에 꼭 끼고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런 자료를 봐도 이게 뭐야? 라는 게 아니라 나 이거 기출에서 봤던 건데. 이 그래프 있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라는 게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하고 이때 광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C 중한 어느 시기에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HR도에서 태양이 어떠한 경로로 진화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별의 진화 단원 별의 내부 구조 단원을 잘 하려면요. HR도를 아주 자유자재로 그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HR도에서 주계열성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존재하잖아요. 이때 왼쪽 위로 갈수록 별의 질량은 커지는 거야. 별의 질량도 켜져, 표면 온도도 높아져, 반지름도 커져, 광도도 커져, 수명은 짧아지는 거야. 그쵸? 자, 이때 우리 태양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질량이 크지 않은 별이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의 태양이 위치하겠지. 그죠? 지금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고3의 5월 이후잖아요. 자, 요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요 태양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처럼.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주계열성 이후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진화를 하더라. 그런데 바로 진화해서 끝이 아니라 얘가 한번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행성상 성운 단계를 지나서 백색의 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이런 그림, 되게 낯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문제 자료에서 보고, 나 풀었어요. 이게 아니라요.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직접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릴 줄 알아야지 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 자, 봐봐요. 지금 A 시기에는요, 광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요 시기는 지금 광도 확장해지는 시기는 원시별에서 태양이 되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모습일 거고,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에서는 광도가 서서히 상승하긴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지금 이 A가 주계열 단계에 해당하는 요때의 모습이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성으로 진화를 하면서 광도가 막 올라가지. 그러다가 광도의 피크점을 찍는 부분이 있죠. 그런 다음 광도가 다시 낮아지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겠어요? 쭉 광도가 높아지다가 광도의 피크점을 찍어. 그리고 다시 광도가 낮아지거든. 광도가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 피크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B는요, 이 피크점을 찍기 전에 어느 구간이 B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요, 피크점을 찍고 광도가 낮아졌잖아. 그런 다음에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C가 요 지점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체크해 줄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거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요 과정까지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중요한 거. 요 피크점이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 피크점을 기준으로요. 여기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는 거예요. 헬륨핵이 수축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피크점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표시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더라. 자, 그럼 봐봐요. 나의 자료를 보면
외곽부에서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대.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피크점을 지난 이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C의 내부 상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피크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 이후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B 시기에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직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고.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A 시기의 별은 정력학 평형 상태이다. 그렇지. 지금 별은 주계열성 단계이니까요. 정력학 평형 상태 맞는 거지.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중심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 요런 거요, 여러분들. 지금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심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 뭐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B랑 C 시기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이 탄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헬륨의 양은 줄어들고 탄소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B는 아직 헬륨이 탄소로 안 바뀌었을 때인 거고, C는 이미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중심부가 헬륨 핵으로 이루어진 B 시기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니은 디귿 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과 비슷한 문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잘 봐주세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요거 추가 문제를 봐보시면 똑같죠? 일단 나의 자료끼리 똑같잖아. 겉에 수소핵융합 반응, 헬륨핵융합 반응 똑같고, 요 자료 선생님이 그린 요 자료죠. 그러니까 지금 A1에서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 모습은 A1의 내부 구조에 해당하는 거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잘풀 수가 있는 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이고요. 16번 문제도 별표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우주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구성요소와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 한번 차근차근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표준 우주 모형. 그러니까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건 가속 팽창하면서 평탄한 우주를 이야기를 해요. 표준 우주 모형에서 그것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느 두 시기에 우주의 크기와 밀도를 나타낸 것이더라. 그런데 T1은 T2보다 과거 시기래요. 그러니까 T1은 T2보다 과거 시기이니까 T1 다음에 이제 T2가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T2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의 총밀도가 1이래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1이에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쵸?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1이에요 하면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C가 몇이 나오느냐? 0.12가 나옵니다. 100에서 요두개 더한 거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ABC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별해 주셔야 돼요 라는 문제가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요. 선생님은요. 밑에 한 칸을 더 만들어 볼게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칸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1로 뒀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팽창하는 우주라고 했어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서 팽창하는 우주다라고 했으니까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기만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T2 시기가 현재의 절반의 크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T2 이후에 우주가 팽창을 해서 현재의 크기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간 순서는 T1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T3, 아, T3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상황.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T1이랑 T2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BC가 있는데, ABC가 각각 누구인지를 판별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해 주시면 되느냐. ABC의 값이 지금 T2엔 다 나와 있잖아. 이 중에서 둘의 관계가 5.5배 정도 차이 나는 애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한 쌍의 커플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5.5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여기서 5.5를 곱하면은 이거는 1이 넘어가. 근데 여기다 5.5를 곱하면, 어머나, 대략 0.67 정도가 되네. 그러니까 요 둘이 지금 5.5 차이가 나거든요. C에서 A로 되려면 5.5를 곱해줘야 돼. 이 5.5가 무엇이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 차이입니다.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요, 항상 5.5배 정도의 값을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 A랑 C가 물질이구나.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구나. 그럼 둘 중에 5.5배 많은 게 당연히 누구겠어? 그치. 우리 암흑 물질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 A가 암흑 물질이구나. 암흑 물질이구나. 그리고 C가 보통 물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자연스럽게 암흑 에너지구나. 이렇게 나머지 하나구나.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밀도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T1일 때 암흑 물질의 밀도가 되게 큰데 T2일 때훅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배인지를 보았더니, 몇 배인지를 보았더니 T2에서 T1이 되려면 8이나 곱해줘야지 T1이 되더래. 8배더래. 그러면 암흑 물질이 8배가 됐으면 항상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은 똑같은 거니까 보통 물질도 8배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8을 곱해줘야 돼. 그럼 몇이 나오느냐? 0.9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도 구하고 싶어. 여러분들, 암흑 에너지의 밀도 구하려면 여기도 0, 8 곱해줘야 돼요? 아니야. 암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도 밀도가 일정하지. 왜냐? 우주의 빈 공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밀도는 항상 일정하더라. 따라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요, T1에도 0.21, T2에도 0.21, 심지어 현재에도 0.21이어야 돼. 얘네는 항상 똑같아야 돼. 됐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우리가요, 이 T1의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출에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고 많은 친구들이 틀렸었던 문제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밀도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암흑 에너지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어차피 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질만 볼 건데 물질은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우리 물질의 질량 자체는 새롭게 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하는데 질량은 항상 똑같으니까 질량은 1. 그런데 부피는요, 3차원이잖아. 그치? 거리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지금 우주의 크기라는 건 은하 간의 거리를 나타낸 속도거든. 그러니까 1차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부피는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할 거야. 따라서 밀도는요, 크기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아까 T2에서 T1이 되려면 8을 곱해줘야 됐었어. 그러니까 밀도가 8배야. 밀도가 8배라는 건 크기는 뭐의 세제곱의 분의 1을 해줘야지 8이 되겠어? 2분의 1이겠지. 크기가 2분의 1이 넣어줘야지 2분의 1의 세제곱의 역수를 취해주면 8이 되겠죠. 따라서 T2에서 T1의 크기를 구해주려면 T2의 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T1일 때 우주의 크기는 0.25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현재일 때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 T2에서 현재가 되려면 크기가 두 배가 돼야 되거든. 그치? 0.5에서 2를 곱해줘야지 1이 되잖아. 그러면 크기가 두 배가 됐어? 그럼 밀도는 8분의 1이 돼야겠지. 2의 세제곱 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밀도는 8분의 1을 곱해줘야 돼. 0.67에서 8분의 1을 곱해주면요, 대략 0.084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반올림 해줘서.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항상 밀도 일정하겠으니까 그냥 요 값이고. 역시나 보통 물질도 8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해주시면 0.015가 나옵니다. 0.015.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암흑 에너지의 밀도까지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다 채워준 거고,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T1의 우주의 크기 변화율은 양의 값이다. 자, 여러분들. T1, T2, T3에 계속 우리 우주 뭐 하기만 했느냐? 팽창하기만 한 거야. 다만 T1에서 T2일 때는 물질의 비율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감속 팽창했을 거고요. 현재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속 팽창하는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 시기 동안 계속 전부 다 팽창했거든. 그러니까 크기 변화율은 당연히 양이지 계속 커지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 니은입니다. A와 B가 헤일로에 분포하는 주요 구성 요소. 암흑 물질은 헤일로에 많이 분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은하 사이의 빈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헤일로의 주요 구성 요소 아닙니다.
자, 디귿입니다.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 중 C, 보통 물질이지.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는

사실 이미 알고 있기도 해요. 보통물질은 한 4.9%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10%보다 낮아. 요렇게 풀어서 1번이다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이걸 구했잖아요. 현재의 밀도를 다 구했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자, C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 세 개를 다 더하고, 그때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주면 0.084 더하기 0.21 더하기 0.015 중에서 C가 차지하는 비율은 0.015겠지. 이게 10%, 0.1보다 10분의 1보다 클까? 아니지. 요게 지금 차지하는 비율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요것보다 작을 겁니다. 이걸 계산해주면은 한 4.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0%보다 높다라는 건 틀렸더라. 그래서 1번만 답이다 해서 1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기억만 답이다 해서 1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것과 비슷한 문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번호 타고 들어가셔서 반드시 닮은꼴 문제 풀어봐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A, B, C의 밀도가 각각 나와 있고, 문제 조건에서 현재의 세 개의 합이 1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B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B의 밀도가 0.6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두 개가 똑같네. 두 개가 똑같으니까 B는 암흑 에너지구나. 밀도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C에 비해서 A가 5.5배 더 큽니다. 5.5배 더 크니까, A가 암흑물질, C가 보통물질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크기가 지금 2분의 1이지. 크기가 2분의 1이면 크기의 세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8배구나, 라는 거 이용해서 T 시기의 A와 C의 밀도도 비교할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이 우주의 크기와 밀도를 같이 비교하는 부분,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외계 행성계 탐사 문제, 식현상과 관련된 문제 이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되게 설명할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7번은요. 기존에 풀어왔던 문제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가장 마지막 줄에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보면 T2 시기에 시선 방향에서 볼때 행성의 중심은 중심별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중심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중심별이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중심별이 있어요. 이 중심별에 또 중심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이 행성이,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의 중심을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요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잘 읽어보니까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 자체를 통과를 하지를 않는데. 근데 그런데도 식현상이 일어난대.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요런 상황인 거예요.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통과를 하지 않으니까 행성의 중심이 그냥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통과 안 했지? 그렇지만 행성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의 일부가 가려지는 식현상 자체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황인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보통, 물론 100%는 아니었지만, 보통 중심별의 중심을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런 형태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통과하지 않는구나. 이건 도대체 무슨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걸까? 행성이 중심별 위쪽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네? 그럼 이렇게 천사 링처럼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걸까? 아니야. 행성이 공전할 때는요, 항상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링처럼 위에를 이렇게 돌순 없어.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시선 방향에서요, 식현상을 바라볼 거야. 여기 이렇게 중심별이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사실

현상, 우리 이런 식현상 문제를 보면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나란하다라는 조건이 항상 밑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 요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행성이 딱내 앞에 있을 때, 중심별의 중심을 딱 관통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갔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쑥 지나갔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고. 실제로는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 봐봐요. 행성이 여기에 있지. 그러면 내 관측자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행성이 중심별의 중심을 관통을 안 하고요. 중심별의 위쪽을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따라서 이렇게 중심별의 위쪽을 지나가면서 마치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관측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중심부를 통과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땐이 나란한 상황을 많이 가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니까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관통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위쪽을 지나간 거고요.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중심별을 이렇게 중심을 관통할 때, 이때는요, 행성의 면적만큼이 중심별을 가렸었거든. 그래서 이 가려진 면적이랑 행성의 면적이 똑같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행성의 일부 면적만 중심별을 가렸어요. 그리고 이 중심이 지금 중심별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부 면적이 전체 행성의 단면적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쵸? 2분의 1보다 적은 면적이 지금 중심부를 가리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원래 이런 문제 풀때 밝기 변화량을 따져줬었잖아. 지금 밝기 변화량이 만 분의 1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래 이런 문제 어떻게 했었냐면, 기억 우리가 풀 때, 지금 만 분의 1은 중심별의 면적 분의 행성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행성이 가려진 면적만큼 어둡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행성의 면적 전체가 지금 가려진 면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심별의 면적 분의 행성에 의해서 가려진 면적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시죠? 행성의 면적 전체가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성에 의해서 가려진 면적만큼만 밝기가 감소했어요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행성에 의해서 가려진 면적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행성의 면적보다는 작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왜냐? 행성의 면적 중에서 일부분만 중심별을 가린 거니까 이 중심별의 면적은 행성의 면적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바꿔서 써보면 중심별의 면적. 근데 우리 사실 면적이라는 거는 2차원이니까 1차원인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그냥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행성의 반지름을 써볼게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은요, 지금 요 값이 가려진 면적보다 크니까 요 값이 만분의 1보다 클 거예요 라고 할수 있겠지. 만분의 1. 근데 사실 만분의 1은 100분의 1의 제곱이죠. 100분의 1보다 클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해됐죠? 왜냐면 가려진 면적보다 행성의 면적이 더 크니까. 그냥 가려진 면적 대신에 행성의 면적을 넣은 거고 부등호를 써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제곱을 다 빼. 제곱 다 빼. 제곱 다 빼. 그러면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행성의 반지름은 100분의 1보다 커요 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근데 기억해서 봐봐요. 이거의 역수지. 행성의 반지름 분의 중심별의 반지름이잖아. 그럼 그거의 역수는 100분의 1의 역수를 취해주고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죠? 역수를 취해줬으니까 부등호도 반대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행성의 반지름 분의 중심별의 반지름은 100보다 작다라는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는 거고.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지구와 외계 행성 사이의 거리는 T2 시기가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멀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선 방향에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봐서 중심별이 공전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 바깥 궤도를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더라. 그럼 이때 식현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중심별과 행성이 일직선에 위치할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요렇게 될 때거든. 그럼 봐봐요. 중심별은요. 중심별은 관측자로부터 최대로 후퇴한 시점. 최대로 멀어진 시점에서 식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성은 관측자에게 최대로 접근한 시점. 관측자한테 최대로 가까워졌을 때 식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지금 T2는요.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난 요 시점과 지금 가까운 시기거든. 그러면 지금 T2일 때는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난 시점이니까 행성이 최대로 접근한 시점이야. T2일 때는 행성이 최대로 접근한 시점이야. 그러니까 지구와 외계 행성 사이의 거리는 T2 시기가 가장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로 접근한 시기니까. 그러니까 T1이 T2보다 멀다라는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게 또 디귿보기랑 관련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식현상이 일어날 때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우리 시선속도 그래프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시선속도 그래프. 시선속도 그래프, 요렇게 생기지. 자, 이때 시선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나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거고, 관측자로부터 후퇴, 여기 마이너스라는 건 관측자에게 접근. 자, 그럼 봐봐요. 최대로 후퇴한 지점은요. 후퇴했어요, 후퇴했어요, 후퇴, 후퇴, 후퇴, 계속 후퇴했어요. 그래서 후퇴하고 이제 접근하기 직전. 여기가 지금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야. 최대 후퇴 지점.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선속도 그래프에서.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 0지점. 이때가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고, 이때에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곳이 T2였잖아. 그러니까 T2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고 있는 시기인 거야. 그래서 시선속도가 0이 되는 시기. 그래서 별이 최대로 후퇴한 시기가 T2인 거예요. 됐죠? 자, 요 그림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게 디귿이랑 연결이 돼. 디귿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관측 파장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선속도는 고유 파장 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 곱해준 거거든. 고유 파장이랑 빛의 속도는 전부 다 상수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니까 지금 이것을 사실 이 그래프를 시선속도 그래프로도 쓸수 있지만 파장의 변화량 그래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파장의 변화량. 여기 지금 플러스면 적색 편이. 마이너스면 청색 편이. 요거 적색 편이, 청색 편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적색 편이 커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거야. 그럼 봐봐요. T1에서 T2 동안 요렇게 바뀌고 있잖아. 그러면 파장의 변화량이 지금 적색 편이가 컸다가 점점 작아지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식현상 그래프에다가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 그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를 파장의 변화 그래프랑 연결시켜줄 수 있는 거, 요거를 잘 해주셔야지 외계 행성의 탐사 문제를 잘풀 수가 있더라.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만 맞아서요. 4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는 급팽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급팽창을 설명하던 그런 자료랑은 조금 달라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점선으로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 점선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에너지가 균일한 부분이에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에너지가 충분히 교환되지 않으면서 지구에 불균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급팽창이 없이 기존의 빅뱅 우주론 모형으로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도 세모로 관측되는 부분, 네모로 관측되는 부분, 동그라미로 관측되는 부분, 그대로 불균일이 관측이 돼야 되더라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급팽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과거에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에 이런 불균일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모네모 동그라미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부분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에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금 보면은 세모밖에 없어. 요 작았던 세모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똑같이 세모의 에너지만 관측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다라는 게 바로 급팽창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현재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서 가는 빅뱅 우주론, 기존 빅뱅 우주론 문제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현상 해결했어요? 해결 못했지.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된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나는 급팽창 이론이에요. 급팽창 이론은 평탄한 상태로 관측되는 현상. 우주의 평탄선 문제 해결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고요. 디귿입니다. 가나 모두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가나 모두 빅뱅 우주론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우주에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인데 우주 공간이 늘어나니까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니은 디귿 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이고요. 역시나 닮은꼴 문제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우리 절대연령과 관련된 문제,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 가는 지질 단면과 화성암 A, B의 방사성 동위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나타낸 것이더라. 그래서 지금 모원소 대 자원소, 모원소 대 자원소 비율이 나와 있는데 요거 퍼센트로 나타내면요. 모원소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Y를 72% 가지고 있고, X와 X다시는 4.2대 1.8이어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X를, B는 70%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지금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인데, 우리 자원소의 함량이 50%가 됐다는 건, 모원소의 함량도 50%가 됐다는 거고, 요게 바로 반감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반감기를 구해줘 보면은, X의 반감기는 1.4가 되겠고, Y의 반감기는 2.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문제들 딱 보면, 아, 이거 좀 복잡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옆에다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지금 X랑 Y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X랑 Y의 반감기를 내가 구했어요. 반감기는 억년의 단위이고요. 이렇게 내가 언제든 문제 필요할 때볼수 있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X는 지금 반감기가 1.4억년이고요. Y는 2.8억년이에요. 아, 반감기가 두배 차이나요? 라는 거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억 보겠습니다. T는 2.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T가 뭔고 하고 봤더니 T는요. X-의 함량이 기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T더라. 근데 보니까 y 다시의 함량이 기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어. 요게 4.2더라. 4.2억 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엄청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자, 지금 봐봐요. x랑 y의 반감기가 몇 배야? 두 배지. 자, 여러분들 반감기의 뜻이 뭐예요?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즉 5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야. 근데 지금 반감기가 두배 차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반감기가 두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체 비율이 3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배 차이. 7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배 차이. 23.7%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배 차이. 즉,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부 다두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항상 두배 차이더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자원소의 함량이 기억으로 같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잖아. 반감기가 두 배면 요 시간도 무조건 두배 차이라고요. 그럼 봐봐요. 지금 y가 4.2억 년이 걸렸거든. 그러면 x는 그거의 절반이 걸려야겠지. 두배 차이니까. 그러니까 2.1억 년 걸리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반감기가 두배 차이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전부 다두배 차이더라. 라는 거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선생님이 볼 텐데, 여러분들, 요걸 또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것도 그냥 암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그래프를,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반감기 한 번, 반감기 두 번, 반감기 세번 지났을 때,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 0번 지났을 때 100%죠. 그리고 한번 지났을 때 50%지. 그리고 두번 지났을 때 25%지. 그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에서 항상 뭘 많이 물어보느냐? 0.5회 지났을 때는요? 또는 1.5회 지났을 때는요? 이런 걸 이제 물어봐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외워두면 문제 풀때 되게 수월해집니다. 자, 알려줄게요. 반감기 0.5회 지났을 때는 그때는 방사성 동위원소 몇 퍼센트냐? 70%입니다. 외우세요. 그냥 외워요? 왜 외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반감기가 0.5회 지났을 때 70%잖아. 근데 70%는 0.7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0.5회 더 지나야지 1. 반감기 한번 되는 거잖아. 그럼 0.5회 더 지나면 0.5회 지날 때마다 70%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한번더 지나면 0.7에 또 0.7을 곱해줘야 돼. 이게 몇이야? 0.49야. 그러니까 거의 50%죠. 그죠? 50% 거의 되니까, 아, 반감기가 0.5회일 때는 모원소의 양이 70%가 남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반감기가 그럼 1.5회일 때는 0.5에서 1회 더 지난 거잖아. 그럼 70에서, 이게 1회, 반감기 1회 지나니까 요 양의 절반이 되겠지. 그러니까 35%가 될 거야. 요 때는 35%. 여러분들 요거를요, 암기해 두시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우리 아까 B에서 X의 함량 70% 남아 있다고 했거든. 우리 아까 70%가 뭐라고 했냐면 0.5회 지난 거라고 했어. 그죠? X의 함량이 B에서 0.5회 지난 거야. 근데 우리 X는 반감기가 1.4억 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B의 절대 연령은 B의 절대 연령 T라고 하겠습니다. B의 절대 연령은 0.7억 년이구나. 왜냐? 1.4억 년의 반감기를 가진 X가 지금 반감기가 한번 지난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니은을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기역은 62.5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역은요. 지금 44점이거든요. 연령이 4.2. 근데 이 4.2가 어떻게 나온 거냐? 2.8억 년에다가 1.5회를 곱해주면 4.2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1.5회 지났을 때인 거야. 근데 우리 아까 반감기가 1.5회 지나면 모원소의 양이 35%가 된다며. 그럼 봐봐요. 모원소의 양이 35%가 됐으니까 자원소는 100에서 35를 뺀 값이겠지. 그러니까 자원소 기역의 퍼센트는 65%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62.5보다 큰게 맞는 게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다음 D급 보겠습니다. 가에서 단층이 형성될 당시에 지구에는 삼엽충이 번성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A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단층 생겼죠? 그 다음에 B가 생겼어.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B는요, 절대 연령이 0.7억 년이야. 그러니까 B는 중생대야. 그죠? 자, 그럼 우리가 A가 몇 살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A에는 지금 72%가 들어있거든. 근데 우리 아까 70%일 때가 0.5회라고 했으니까 72%는 0.5회보다 짧은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Y의 반감기가 2.8억 년인데 여기에서 A는 반감기가 0.5회 이하로 지났어. 그러니까 A의 절대 연령을 구하면 2.8에다가 0.5회보다 작은 값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은 1.4억 년보다 짧겠지. 자, 그러면 A가 1.4억 년보다 더 짧은 시기니까 요것도 역시나 중생대인 거야. 그러면 A랑 B, 중생대랑 중생대 사이에 껴있는 단층은 당연히 중생대에 형성된 단층이겠고요. 따라서 삼엽충이 번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역과 니은이 맞고 디귿은 틀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발생한 것인데 우리은화와 LBC가 모두 같은 평면상에 있고요. 요런 데서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우리은화에서 A와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일직선상에 위치한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은화일 때 A랑 B는 같은 선상만큼 떨어져 있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평면 같은 일직선상에 위치하더라. 자, 그런 다음에 우리은화에서 A까지의 거리가 120메가파섹이래요. 그럼 당연히 B까지의 거리도 120메가파섹이겠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가 16,800km/s래요. 그러면 허블 법칙에 의해서 16,800km/s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240메가파섹이거든. 240메가파섹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허블 상수 구해줄 때 이때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요. 기억에서 70이에요 물어봤잖아요. 70 대입해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70 대입해주면 요 공식이 맞거든. 요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 그래서 우리가 허블 상수 구했고요.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의량을 나타내줬어요. 자, 그럼 우리 적색 편의량은 후퇴 속도 V는 적색 편의량 0.014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 너라. 근데 이것은 허블 상수에도 대입할 수 있지. 허블 상수에서 허블 상수 70에다가 은하꺼지의 거리 R을 곱한 값이더라. 자, 선생님이 단위는 간단하게 생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요. 거리가 몇이 나오냐면요. 거리가 60메가파섹이 나와요. 그러니까 B와 C 사이의 거리가 60메가파섹인 거야. 자, 그럼 봅시다. B에서 C 사이의 거리가 60메가파섹이면은 이 60메가파섹을 반지름으로 한요 원, 요 어딘가에 C가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때 니은 보겠습니다. A에서 우리은화와 C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그럼 봐봐요. 이 각의 크기가 30도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요. 뭐뭐보다 작은지를 찾아주려면 제일 클 때가 몇일까? 그래서 그 제일 클 때가 30도보다 작으면 이 니은은 만족하는 거겠지. 그럼 제일 클 때가 언젠가 하고 봤더니 접선을 이룰 때가 이 각이 제일 크겠지. 그죠? C가 여기에 위치할 때. 접선을 이룰 때가 요 사이 각이 제일 클 거야. 그럼 요 사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가 이 접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세타의 사인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사인 세타. 사인 값을 구해주니까 빗면이 240, 그리고 요 길이가 60이잖아. 높이가 60이잖아. 그러니까 240분의 60, 즉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요, 우리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거든. 그럼 요 값이 지금 2분의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요 세타 값이 30도보다 작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보기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우리은화에서 C를 관측했을 때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일 때 관측 파장이 이거보다 기냐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보다 기냐라고 했으니까 가장 짧을 때를 구해준 다음에 가장 짧을 때가 506나노미터보다 길면 디귿은 성립하는 거야. 그럼 가장 짧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다 지우고 가장 짧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은화랑 C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려면 여기에 C가 위치하면 우리은화랑 C의 거리가 가장 가깝더라. 근데 이 거리가 지금 60메가파섹이거든. 자, 그럼 그때의 관측 파장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디귿 구해볼게요. 디귿. 자, 허블 상수 70이고 거리 60입니다.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후퇴 속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고유 파장이 500나노미터일 때 파장의 변화량 몰라요. 그리고 빛의 속도. 이렇게 해주시면 C가 여기에 위치할 때의 파장의 변화량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해주면요. 파장의 변화량이 7나노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파장의 변화량이 7나노미터이니까 관측 파장은 507나노미터가 되겠어. 그럼 가장 가까울 때도 관측 파장이 507나노미터이니까 이거보다 멀어지면 당연히 507나노미터보다 길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6보다는 당연히 긴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 답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랑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우리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아마 이 문제를 토대로 우리가 파이널 문제를 만드신 것 같은데 보면요. 거리 나와 있고 후퇴 속도 나와 있고

0: 편이랑 나타나 있고 시선 방향 각도 나타나 있고 역시나 우리 삼각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이거든요. 상당히 비슷하니까 같이 풀어보시면서 아 내가 이 내용 정확히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닮은꼴 유형 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서 내가 내용 정확히 확인한 거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5회차 풀어 볼 거고요. 5회차 문제 미리 풀어 보시고, 내가 잘 모르겠는 선지 체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강의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중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기출의 미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호르몬과 항상성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혈당량 조절 문제들을 주로 풀어봤고요. 오늘은 체온 조절 그리고 삼투압 조절, 삼투압 유지, 체온 유지, 어쨌든 항상성의 세 가지죠. 세 가지에 속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체온 조절을 좀 얘기했었는데 저온 자극 시에 우리가 한번 말로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온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일단 어때요? 보일러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겨울인데 보일러 켜야 되겠죠. 보일러 켠다. 이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창문 어떻게 될까요? 창문 닫아야 되겠다. 열 발산량을 억제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교감신경 활성화되게 되면 피부 근처 혈관 확장이 줄어들죠. 그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고, 그렇죠. 그래서 열 발산량을 줄이고, 창문을 닫고, 그 다음에 보일러 켜야 되겠죠. 보일러 켜려고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부신속질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게 이제 열 발생과 관련된 우리 물질 대사 촉진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호르몬. 우리 열 발생과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 그렇죠. 티록신이죠. 티록신은 우리가 음성 피드백 할 때 그 순서 기작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시상압으로부터 TRH가 분비가 촉진되면 뇌하수 전엽으로부터의 TSH 분비가 촉진되고 그러면 개의 표적세포인 갑상샘으로부터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된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말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 글로 막 쓰시다 보면 또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온 자극 그러면 이제 더우니까 우리가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여름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야 되겠지. 열 발산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보일러를 꺼야 되겠지. 열 발생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티록신 같이 이제 열 만들어내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방출이 안 되도록 조절해야 되겠죠.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음성 피드백의 원리를 통해서 분비량을 낮춰야 되겠다. TRH가 감소, TSH 감소, 티록신 감소.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땀 분비가 증가된다. 땀이 이제 날아가면서 우리의 체온을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시켜서 늘어난다. 창문 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체온 조절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인에게 기억 자극을 줬다. 여기 이제 힌트가 나와 있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했어요. 무슨 자극? 저온 자극이 되겠죠. 저온 자극. 자, 우리 체온 조절의 중추 어디? 간 내시상하부. 티록신 분비는 촉진. 보일러 켜는 거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열 발생량 증가. 그 다음에 얘는 열 발산량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은 저온이다 됐고, 자, A는 촉진이다, 촉진이다. 억제 틀렸고. 피부 근철관 수축이 일어나면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 됐고, 네,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2번 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체온 조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문 잠깐 볼까요? 가난한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제 물의 온도가 다른데 들어간 거야. A와 B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땀 분비량, 열 발생량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랬어요. 기억과 니은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와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다 그랬어요. 예, 체온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이제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간 거지. 내려갔잖아. 그럼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B가 뭔지를 골라보란 얘기인데, 하나가 땀 분비, 하나가, 예, 또 하나 뭐죠? 열 발생량. 이렇게 나왔죠. 땀 분비, 열 발생량. 체온이 올라갔으니까 땀이 어떻게 될까요? 땀이 많이 나야 되겠지, 그지? 올라가네. 그죠? 요게 땀 분비인가 봐요. 땀 분비 관련된 그래프고요. 체온이 내려갔으니까,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으니까 내 온도를 다시 정상으로 높여야 되겠지, 그지? 열 발생량을 보일러 켜야 되겠지. 열 발생량. 열 발생량을, 예, 높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A와 B를 찾았습니다. 됐고, 그럼 보기 갈까요? 기억번. 기억은 체온보다, 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왜? 체온이 올라갔죠, 그죠? 니은번. 열 발생량은 열 발생량 B예요, B. 열 발생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부터 그래프 읽으시면 됩니다. 구간 1에서 구간 2에서 그죠?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아, 적다, 적다. 적다. 됐고. 그다음에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 갔네, 시상하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자, 체온보다 높아졌어요. 고온자극이라는 얘기예요. 고온자극. 고온자극을 받게 되면 땀 분비량이 증가한다.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3번 가시죠. 자, 지금 우리 뭐 풀고 있어요? 항상성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체온 조절, 체온 유지와 관련된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해가 좀 오래됐다, 지금보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됐다, 이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뭐 그림 자료라든지 어떤 보기 자료가 올해 여러분들 2027학년도 수능에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은 사람의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설정된 온도가 높아. 그러면 그 온도만큼 체온을 높여주겠고, 설정된 온도가 낮아. 그 온도만큼 체온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죠? 온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일어날 것이고, 온도를 낮추기 위한 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온도는 뭐그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지면, 체온 그래프보다 낮잖아, 그지? 체온 그래프보다 낮아지면, 체온이 내려간다. 그렇습니다. 그 설정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이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조절된다. 이런 얘기죠. 저온자극이 오게 되면 자 그거에 따라서, 고온자극이 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니은번. 열 발산량, 열 발생량. 구간 2에서, 구간 2를 볼까? 구간 2? 예, 구간 2. 여기서는 이제 열을 만들어야 되겠지. 체온을 올려야 되니까. 설정된 온도가 높잖아.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열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열 발생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2에서. 그지? 얘는 줄고. 그렇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피부 근처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열 발산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단위 시간당,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피부 근처 혈관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열 발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짧게 얘기하면. 됐죠? 그래서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다. 114번 가겠습니다. 체온 조절 문제 또 나왔어요. 자, 발문 잠깐 읽어볼까요?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 갔네 시상하부. 그죠? 기억 자극, 니은 자극 줬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의 변화, 체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 니은은 고온 자극 또는

가온 자극입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갈까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자극을 줬기 때문에? 저온 자극을 줬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한 것이고요. 자, 어떤 자극을 줬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질까요? 고온 자극을 줬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번에 기역은 고온 자극이다. 됐고요. 틀렸고. 사람의 체온줄 중추, 갑내시상하 부에 니은 자극, 고온 자극 주면 고온 자극을 줬더니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아니라 뭐 돼야 돼요? 확장돼야 되겠죠.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야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디귿번. 사람의 체온줄 중추는 뭐 생략 가능하구나. 그지? 선생님, 이거 안 쓰면 안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갑내시상하부라고 써도 되고, 그냥 시상하부라고 써도 되고, 다 맞는 복이다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체온줄 문제를 봤고요. 그림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체온조절 문제 마지막이 있네요. 자, 그림 바로 가볼까요? 피부 근처 혈관입니다. 피부 근처 혈관. 피부 근처 혈관이 뭐된 장면이야? 수축된 장면이에요. 무슨 자극 준 거야? 저온 자극 준 거야. 그 다음에 얘에 비해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됐잖아. 그지?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됐다? 얘는 이제 고온 자극을 받은 거야. 고온 자극. 됐죠? 자, 갑시다. 그러면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 얘는 확장. 지금 문제에서 온도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가 20도고, 하나가 40도야. 그러면 이제 저온 자극이니까 얘가 2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뭐 4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T1은 40이라고 생각 틀렸어. 골격근 떨림. 이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어떤 자극 시에? 저온 자극 시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T2가 아니라 T1이라고 해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그럼 답은 나왔네. 피부 혈관이 수축하는데 교감신경이 관여한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필기해 드릴 때 조금 예전 문제에서 이런 자료를 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수능특강 교재에는 또 어떻게 소개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2026학년도 수능특강 교재 봤더니 이런 교감신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좀몇년전 수능특강에서는 이런 게 실려 있었어요. 피부 혈관 수축에 교감신경 뭐 강화, 작용 강화 뭐 이런 게써 있었는데 빠져 있길래 최근 문제에서는 좀 없다라고 봤더니 또 수능 기출 미리에는 또 예전 문제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디귿번과 같은 보기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온 자극 시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강화된다. 작용이 강화된다. 그리고 고온 자극 시에 혈관 확장은 이제 여기는 부교감신경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피부 혈관 수축과 뭐 확장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도 있고 부교감신경도 있고 이게 아니라 교감신경만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고 여기는 교감신경 작용의 약화, 억제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린다. 올해 이제 여러분들 2027년 수능을 위한 2026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수능특강 교재에 또이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혈관 수축에는 교감신경 관여한다. 이게 맞는 복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가 삼투압 문제입니다. 삼투압 문제. 삼투압 문제를 풀기 전에 또 삼투압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삼투압. 혈중 삼투압. 우리 친구들 삼투압, 우리 뭐, 처음 개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삼투압은 농도다. 체액의 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중 삼투압이 높아졌다. 그럼 내가 짜게 먹었다. 아니면 내가 땀을 많이 흘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많은 물이 빠져나갔다. 그 얘기는 내 몸의 체액의 농도가 진해졌다. 내가 소금을 많이 먹었다. 짜졌다. 같은 원리죠. 혈중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요거 중추도 여러분들 갑내시상하부야. 갑내시상하부. 우리 뭐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갑내시상하부인데 우리 혈당량만 조금 이자가 직접 감지한다 이런 얘기가 좀 추가된 거고 전체적으로는 갑내시상하부가 조절 중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분비되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뇌하수체 후엽으로부터 이제 맨날 전염만 하다가 뇌하수체 후엽이 나오죠. 후엽으로부터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면

아,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ADH. 이미 이제 호르몬 할때 살짝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우리가 표적이 어딘지를 알고 있죠.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에서 뭐 하느냐? 물의 재흡수. 우리 수분이라고 하지 말고 좀더 쉽게 하자. 물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을 재흡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몸 안에 다시 가둔다는 얘기야. 물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오줌량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오줌량이 감소합니다. 자, 오줌의 대부분은 물인데 물이 적어지니까 따라붙는 게 오줌 농도야, 오줌 농도. 오줌 농도라고 쓰면 편하겠는데 오줌 농도라고 안 쓰지. 오줌 삼투압이라고 씁니다. 오줌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짜게 먹었어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물이 빠져나갔다거나 아니면 내가 짜게 먹었거나 해가지고 혈중 삼투압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감내시 한번 감지해가지고 뇌하수처 후로부터의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콩팥으로부터의 물의 재흡수가 촉진됩니다. 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 이런 얘기예요. 물더 나가면 안 되잖아. 지금 내 몸이 이미 짜졌는데 내 몸이 지금 내 몸의 체액의 농도가 높아졌는데 높아지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세포의 모양이라든지 기능 유지에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생명과학 2에서 삼투압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삼투압 조절도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그러면서 오줌량이 감소하는 거야. 오줌량 감소. 그러면서 오줌의 농도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게 따라붙는 게 삼투압이 증가하면 오줌 삼투압도 증가한다. 알겠죠? 네. 삼투압이 증가하면 오줌 삼투압도 증가한다.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네. 반대도 한번 비교적으로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혈중 삼투압이, 이번에는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싱겁게 먹었다. 물을 많이 마셨어. 수박을 많이 먹었어. 예, 그런 거야. 물이 많아졌어요. 평소보다 농도가 낮아진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하죠. 쭉 흐름만 따라가시면 돼. 아는 친구도 적을 필요 없어. 그냥 쭉 그냥 눈을 읽으시면 돼. 그러면 그렇지. 뇌하수체 후엽으로부터의 어떤 호르몬? 네, 농도를 낮춰주는 호르몬인 항이뇨 호르몬 이제 할일 없잖아. 항이뇨 호르몬 다른 말로 ADH. 이거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세요. 네, 항이뇨 호르몬 ADH의 양이 감소하겠죠. 억제되겠죠. 네, 그래서 타겟이 콩팥이에요. 콩팥으로부터의 물의 재흡수가 억제되겠죠. 물의 재흡수가 촉진 억제. 억제된다는 얘기는 몸 밖으로 방출하겠다는 얘기야, 물을. 물이 많으니까. 오줌량 어떻게 됩니까, 오줌량? 오줌량이 증가한다. 묽은 오줌을 싸는 거야. 수박 많이 먹는 날 오줌 많이 싸잖아. 그지? 그러면서 오줌 삼투압이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삼투압이 낮아지면 오줌 삼투압도 낮아지는 거야. 오줌 삼투압이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알겠죠? 오줌 삼투압이 잘 나오니까 요걸 좀 기억해 달라고 제가 동그라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가보면 돼.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삼투압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표는 정상인 피에서 혈장 삼투압, 뭐 혈장 삼투압, 혈중 삼투압. 네. 삼투압에 따른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혈장 삼투압이 정상 범위인 상태와 땀을 흘려 혈장 삼투압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라 그랬는데, 자,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요게 더 크다 그랬어요. 자, ADH는 항이뇨 호르몬이야. 항이뇨 호르몬은 언제 분비가 촉진되니? 혈중 삼투압, 혈장 삼투압이 어떨 때? 높을 때. 삼투압이 높을 때지. 그죠? 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네,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 기억번. 콩팥. 콩팥은 ADH의 표적이다. 콩팥은 ADH의 표적이다.
알겠죠?

항인요람의 표적은 콩팥이다. 맞고, 그 다음 니은번. 2는 혈장삼투압이 정상 범위인 상태다. 요거 정상. 요거 높을 때. 됐고. 그 다음 디귿번. 피에서 생성되는 오줌삼투압. 나왔지, 오줌삼투압. 오줌삼투압. 오줌삼투압은 1일 때가 2일 때. 자, 1이 높아요. ADH가 많아. 자, 이게 혈장삼투압, 혈중삼투압이 높으면 오줌삼투압도 높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죠? 그래서 1일 때가 2일 때보다 높다. 오케이.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7번 가보겠습니다. 117번. 지우고. 17번. 삼투압이 높아짐에 따라 액체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ADH, 항인요르몬. 혈장 삼투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분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콩팥은 ADH의 표적이다. 콩팥은 ADH의 표적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고요. 니은, 기역에서 오줌 삼투압?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오줌 삼투압도 어떻게 돼? 오줌량이 줄어드니까. 오줌 삼투압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지? 그래서 오줌 삼투압은 P1보다 P2가 삼투압이 높으니까 P2일 때가 더 오줌 삼투압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될까요?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낮다. 그게 뭐야? P2가 더 높다는 얘기니까 맞는 설명이죠. 디귿번. P2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자, 삼투압이 높아져. 그러면 오줌량이 감소한다 그랬지, 그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적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발문 살짝 조금 더 볼까요? 물론 뭐이 상태로도 볼수 있지만, 지금, 정상인 기역. 이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정상인이고, 그 다음에, 적게 분비되는 니은. 뭐가? 우리 항인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니은이란 말이에요. 이건 비정상이지, 그지? 뭐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볼게. P2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뭐 단위 시간당 뭐 이런 것도 그냥 살짝 보시고, 결국 그냥 P2 찍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오줌 생성량만 봐주시면 돼. P2일 때 ADH가 높잖아. 기역이. 니은보다. 그럼 오줌량이 적겠지, 오줌량이. 오줌량이 적겠지? 오줌량이 적겠지? ADH 분비량이 늘어나면 오줌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적다. 오케이. 맞는 설명. 될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자, 이것도 X의 표적은 콩팥 맞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8번 가겠습니다. 118번. 자, 118번 발문 좀 볼까요? 그림은 정상인이 1리터에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기역을 나타냈다. 기역이 뭘까요? 기역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자, 물을 먹으면 오줌 양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그지? 여기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오줌량이거나 오줌 삼투압이래. 물을 먹으면 오줌량 늘어야 되지 않아? 근데 오줌량이 지금 줄었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오줌량이 아니라 뭐란 얘기야? 오줌 삼투압이라고 보셔야 되겠지. 물을 마시면 오줌량 늘어야 되니까. 너무 쉽잖아, 그지? 오줌 삼투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오줌 삼투압이 내려갔어요. 왜 내려가죠? 자, 물을 마시면 혈장 삼투압, 혈중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 내려갈 거 아니야. 물을 마셨으니까. 그지? 삼투압 변화와 오줌 삼투압 변화를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마셔서 삼투압이 내려갔으니까 오줌 삼투압이 내려간다. 오줌량은 늘어나겠지. 오줌량은 늘어나겠지.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 그래서 기역번. 기역은 오줌 삼투압입니다. 오케이. 니은번. 혈장 삼투압이 T1일 때가 T2일 때도 높다. 삼투압, 물을 먹은 후보다, 물을 먹기 전이 농도가, 혈액의 체액의 농도가 진하겠지. 그지? 물을 마시면 물이 들어왔으니까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혈액이 묽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라고 해서 T1일 때가 T2일 때가 높다. 오케이. 맞는 설명. 그 다음 디귿번. 항인요호르몬의 농도도 T1이, 삼투압을 보시면 돼. 삼투압 여기가 높다며. T1이.
물 먹기 전이니까. 그때 ADH 농도도 여기가 높아야 되겠지. 될까요? 그래서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리온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좀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의 분비량이 높아지고 오줌 삼투압이 높아진다. 한번 연결해볼까?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많아지고 오줌 삼투압도 높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삼투압이 낮아지면 ADH가 낮아지고 오줌 삼투압이 낮아진다. 될까요? 이렇게 혹시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정리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요. 정답은 5번. 그 다음 119번 가겠습니다. 119번. 자, 119번은 좀 발문이 좀 긴데, 그림은 동물종 X에서 기역 섭취량에 따른 혈장 삼투압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이 뭘까요? 기역은 물과 소금 중 하나입니다. 자, 기역이 물이라면요. 물이라면 삼투압이 올라가지 않겠죠. 얘는 소금인가 봐. 그래서 짜져가지고 삼투압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1과 2는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와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개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자, 항이뇨 호르몬은 혈장 삼투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 지금 얘하고 얘 중에 누가 혈장 삼투압이 높습니까? 1이 높죠. 높다는 얘기는 ADH가 제대로 혈장 삼투압을 조절 못한 거겠지. 그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제대로 ADH가 분비된다면 혈장 삼투압이 낮을 거 아니야. 낮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상보다 적게 분비된다. ADH가 적게 분비되는 경우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가볼까요? 기역번 콩팥은 자, 이거 계속 나오고 있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ADH는 콩팥이 표적 기관이 되는 거야. ADH의 표적 기관은 콩팥이다. 1. ADH 적게.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돼? 아니야.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삼투압이 더 낮아질 거 아니야. 조절될 거 아니야. 소금 먹더라도. 그지? 두개 비교했을 때, 1과 2를 비교했을 때. 그다음 디귿번. 2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라고 했어요. 오줌 생성량, 지금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오줌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예, 그죠? 그래서 C1이 C2보다 오줌량이 많겠죠. 다시 볼까요? 오줌 생성량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번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자, ADH가 적게 분비됐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120번 가보겠습니다. 120번. 그림 간은 정상인에서 갈증을 느끼는 정도를 A의 변화량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가 뭘까요? A가 뭐에 따라서 갈증 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오른쪽. 정상인 A에게는 소금과 수분을. 네. 그 다음에 정상인 B에게는 소금만 공급하면서 측정한 A다 그랬어요. 자, A는 뭐길래? 전체 혈액량과 혈장 삼투압 중 하나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소금만, 하나는 소금과 물을 먹었대요. 그랬을 때뭘 먹었던 게더 높고 낮고, 그리고 A가 지금 두개 중에 하나라는데 혈액량과 혈장 삼투압이라는데 혈장 삼투압이겠죠. 짧게 삼투압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농도. 자, 얘는 소금만 먹였나 보다. 그래서 삼투압이 더 높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A는 지금 조건에서 소금도 있지만 물로 좀 희석을 시켜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똑같은 거니까 삼투압이죠.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갈증이 심해지지. 삼투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짜게 먹었거나 우리 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니까.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심하게 했어요. 자, 갈증 나죠. 왜요?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삼투압이 올라간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갈게요. 자, 기억번.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 여러분, 오줌의 삼투압은 혈장 삼투압이랑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 그 다음에 P1일 때, 당연히 P1일 때가 높죠. 그죠? 안정 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혈장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혈장 삼투압이 높아. 그러면 오줌 삼투압이 높은 거야. 혈장 삼투압이 낮아. 오줌 삼투압이 낮은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니은번. T2일 때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T2. 여기 T2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얘가 더 삼투압이 높으니까 삼투압이 높을수록 갈증 정도가 심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갈증을 느낀 정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왜? B가 A보다 삼투압이 높으니까. 그래서 갈증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이건 맞고요. 그다음 디귿번. B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T1과 T2. 자, 삼투압이 1로 갈수록 높아진다.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높은 거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21번 가볼게요. 121번은 우리 아까 봤던 119번과 이제 짝꿍 문제죠. 119번과 닮아 있어요. 그림은 어떤 동물종의 개체 A와 B를 고온 환경에 노출시켜 같은 양의 땀을 흘리게 하면서 측정한 혈장 삼투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Y축이 이제 혈장 삼투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A와 B는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와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개체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119번에서도 좀 주의하라 그랬는데 삼투압 조절을 못하고 있잖아, A가. 그죠? 더 높잖아. 그 얘기는 얘가 ADH의 분비량이 여기 이제 문제 조건에서는 정상으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분비된다. ADH가 적게 분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요 그래프 해석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기억번. ADH는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뭐 ADH 콩팥은 ADH의 표적 기관이다. 이런 보기들이 이제 주로 나왔던 보기인데 얘는 그냥 ADH의 기능을 물어봤습니다. ADH가 하는 일이 콩팥에 작용해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니은번. A는 ADH가 적게 분비되는 이런 경우죠. 삼투압 조절이 잘안 되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다라고 했는데 틀렸고요. 니은 보기가 제일 중요해.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니은입니다. 그러니까 B에서 생성되는 오줌 삼투압. 오줌 삼투압 이거 봐요. 제가 기출 문제를 쭉 보니까 대세가 얘야. 오줌 삼투압이야.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가. 자, 보시면 오른쪽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삼투압이 높아지고 있죠?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오줌 삼투압도 높아진다. 왜? 오줌 삼투압이 뭐야? 오줌의 농도야. 삼투압이 높아지면 물의 제흡수가 촉진돼. 물의 제흡수가 촉진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적다는 얘기야. 오줌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항이뇨 호르몬 뭐야? 안티. 오줌을 막아주는 호르몬이야. 오줌 안 싸게 호르몬. 오줌 못 싸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항이뇨 호르몬의 뜻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줌량이 적어졌다. 그럼 오줌의 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2로 갈수록 높아진다. 틀렸다.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2번 가보겠습니다. 자, 122번. 자, 발문 좀 볼게요. 간은 정상인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나와 있고요. 나는 정상인 A와 B 중한 사람에게만 수분 공급을 중단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기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이 뭘까요?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문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줌 생성량 문제가 나온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왜 증가했을까요? 삼투압이 높아졌으니까. 삼투압이 높아졌으니까. 삼투압이 높아져가지고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오줌 삼투압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도 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처럼 오줌 삼투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줌 삼투압. 여기까지 이제 해석이 됐고요. 그중에 이제

나번 그림에서 이제 A와 B 요걸 해석해야 되는데, 정상인 A에게는 지금 자, A, B, 정상인 A, B, 그죠? 정상인 A와 B 중에 한 사람에게만 수분 공급을 중단했다. 자, 수분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액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삼투압이 올라가겠네요. 삼투압이 올라가요? 그럼 오줌 삼투압도 ADHA 분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겠네요. 얘가 수분 공급을 중단했다고 볼수 있겠죠. 얘가 수분 공급을 중단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많다 그랬는데, 자, ADHA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줌량은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여기 보시면 되겠죠? T1일 때 A의 혈중 ADH 농도, B의 혈중 ADH 농도. 자, 여기에 농도가 더 높죠? 여기보다. 왜요? 삼투압이 더 높죠? 오줌 삼투압이. 그 얘기는 뭐예요? ADH 농도가 높다. 즉, 혈장 삼투압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수분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답은 이제 나왔죠? 자, 디귿번 이제 주는 복이죠?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이다.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복입니다. 언제라도 이제 반복되는 복이는 항상 익숙하게 익혀놓으시면 보기 해석하실 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간단한 암기형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삼투압 문제를 쭉 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상보다 높은 혈장 삼투압이다. 뭐 음식을 짜게 먹었다거나 아니면 뭐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체액의 농도가 높아졌다. 삼투압은 농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얘기 중에 중추가 간내시상하부죠. 간내시상하부로부터 이제 항인효르몬의 분비되는 장소는 뇌하 수체 후엽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뇌하 수체 전엽이 아니라 뇌하 수체 후엽에서 항인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겠죠. 증가되겠죠. 여기는 이제 보기에 증가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증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수분 재흡수가 증가되겠죠. 자, 타겟은 뭡니까? 표적 기관은 콩팥입니다. 네,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를 증가, 촉진시킨다. 그러면 이제 오줌량이 감소됩니다. 오줌량이 감소한다, 줄어든다. 왜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오줌량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켜서요. 그죠? 그리고 오줌의 농도, 삼투압은 농도다. 네, 오줌의 농도는 증가한다. 이런 순서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증가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번 됐고요. 콩팥은 항인호르몬의 표적기관이다. 뭐 이걸 ADH라고도 이제 할수 있겠고요. 항인호르몬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이름을 여러분이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했어요. 예시를 준 거죠. 짠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체액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삼투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삼투압 증가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네,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24번 가겠습니다. 네, 124번도 뭐 이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죠. 우리 2023학년도에 나왔던 수능 문제인데요. 그림은 사람 1과 2에서 전체 혈액량의 변화. 혈액량의 변화량이 좀 오랜만에 나왔죠. 이 문제는 혈액량의 변화량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혈액량의 변화량 문제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혈중 항인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혈액량이 많다는 얘기는 물단 얘기입니다. 혈액량이 적다는 얘기는 혈액도 대부분 물이거든. 그죠? 물이 적으니까 역시 이것도 삼투압이 높아져 가지고 ADH 농도가 증가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혈액량.
혈액량 변화, 혈액량 변화량.

가지고도 우리가 ADH의 농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과 2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된 사람과 ADH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뭐 같은 양을 잡고 보셨을 때 같은 혈액량 기준에서 뭐예요? 1보다 2가 많죠. 그죠? 그럼 얘가 과다하게 분비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은 얘죠. 과다 분비. 네, 이렇게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ADH는 혈액을 통해 표적 세포로 이동합니다. ADH도 여러분들 당연히 뭐니까 호르몬이니까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우리가 이제 호르몬의 특성 같은 것들을 열심히 정리했지만 뭐 그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기에 나올 때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통해 특정 표적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2는 과다분비죠.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이다. 네, 틀렸습니다. 그냥 같은 혈액량 놓고 봤을 때 여기보다 여기가 높다. 이렇게만 비교하셔도 어디가 더 과다분비되는 것은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1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많다. 자, 오줌 생성량 나왔습니다. 뭐 보시면 될까요? ADH 양 보시면 되겠죠? ADH 양. 자, V1과 V2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V1에서 ADH 양이 V2에서의 ADH 양보다 많죠? 뭐, 1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네, 그러면 ADH 양이 많으니까 여기에 오줌 양이 적겠죠? 네, 오줌 양이 적다. 그러면 V1일 때가 V2일 때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5번 가겠습니다. 자, 125번 발문 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종에서 기억이 제거된 개체 1과 정상 개체 2다 그랬어요. 뭘 제거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 자극 A를 주고 측정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오줌 생성량. 네, Y축 오줌 생성량. 좋고요.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이다. 자,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오줌 생성량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뇌하수체 후엽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오줌과 관련된 호르몬은 뭐밖에 없어요? ADH. 항인 호르몬밖에 없어요. 항인 호르몬. 이게 이제 오줌 양 조절해 주는 호르몬이니까. 오줌 안싸기 호르몬.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뇌하수체 후엽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A는 기억에서 호르몬 X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랬어요. 자, A는 기억에서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그랬고 호르몬 X라 그랬으니까 호르몬 X가 이게 이제 호르몬 X가 되겠죠. 항인효 호르몬이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줌 생성량이 줄어들었으니까 2번 같은 경우가 어떤 자극일까요? 네, 이 자극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는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후엽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줌 생성량이 제대로 줄어들지가 않는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오줌 생성량을 줄어들게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뇌하수체 후엽이 제거되어서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될까요? 네, 요거는 이제 1과 2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찾았고요. T1일 때 콩팥에서의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 수량. 지금 오줌 생성량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ADH의 농도가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얘는 이제 후엽이 제거됐기 때문에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 수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틀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줌 생성량이 낮은 2가 ADH의 분비가 많겠죠. 됐고, 그다음 디귿번. T1일 때 1에서 1에게 항인효 호르몬을 주사했어요. 지금 얘는 뇌하수체 후엽이 제거돼가지고 ADH가 분비가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얘한테 이제 ADH를 분비한다 이런 얘기죠. ADH를 주사하게 되면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한다.

자, ADH를 분비하면 오줌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 오줌량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줌의 농도인 오줌삼투압이 증가할 것이다. 네, 이렇게 연결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줌삼투압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우리 1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6번 볼게요. 126번도 125번처럼 오줌 생성량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이제 125번 같은 경우에는 오줌 생성량이 떨어졌죠. 그렇죠? 오줌 생성량이 떨어지는 그림이었는데, 이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좀 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발문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 A부터 C의 오줌 생성량 변화다 그랬어요. 자, T2일 때 B는 물 1리터를 마셨다. 아, 물을 마셨기 때문에, 자극 자체가 물을 마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줌 생성량이 늘어났다. 왜요? 자, 물을 마셨어요. 아, 물을 마심, 이게 이제 우리 혈장 삼투압을 어떻게 했을까요? 감소했겠죠, 혈장 삼투압. 그럼 이제 간내 시상압으로부터 간내 시상하부 간단히 써볼게요. 여기로부터 ADH의 분비량이 억제되겠죠? 뇌하수체 후엽으로부터의 ADH 분비량이 억제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물의 제흡수가 억제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오줌량이 증가하겠죠. 오줌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오줌 삼투압은 항상 따라 붙는 거. 오줌 삼투압은 감소할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삼투압은 같이 가는 겁니다. 혈장 삼투압 변화랑 오줌 삼투압이 같이 따라간다.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이 그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와 C 중한 명은 물질 기역을 물에 녹인 용액 1리터를 마셨다 그랬어요. 네, B가 이제 물 마신 거고, A와 C에는 어떤 용액을 집어넣대. A와 C 중에 집어넣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게 A 같죠? 그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오줌 생성량에 변화가 없다. 그럼 이제 C에 뭘 넣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기역을 물에 녹인 용액을 넣었잖아. 그죠? C에게. 근데 기역은 항인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과 촉진하는 물질 중 하나다. 그걸 뭔지를 우리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B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B랑 비교해 봤을 때 오줌 생성량이 더 많죠. 자, 항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을 넣었다면 오줌 생성을 억제할 거 아니야. 항인 호르몬은 오줌을 안 싸게 해주는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얘는 억제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항인 호르몬 억제 물질을 넣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B와 비교해 봤을 때 오줌 생성량이 오히려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은 ADH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랬어요. ADH의 분비를 촉진한다면 B보다 오줌 생성량이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 되니까 이거는 억제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기역을 물에 녹인 용액을 마신 사람은 우리가 지금 C라고 확인했습니다. C. ADH를 억제했으므로 B보다 오히려 오줌 생성량이 큰걸 보고 우리가 확인했어요. 됐고. 그 다음에 디귿. B의 혈중 ADH의 농도 그랬어요. 자, B를 보시면 우리가 물을 언제 마셨다고 줬냐면 지금 문제 조건에 여기서 물을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물. 물을 마셨다고 돼 있고 T1 물 마시기 전. 그 다음에 T3는 물 마신 후입니다. 그러면 농도가 어디가 진해요? T1이 진하겠지. 물 마시기 전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 ADH 농도가 더 높겠지. 될까요? 그래서 ADH 농도는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틀렸습니다. 자, 물 마시기 전이 물 마신 후보다 농도가 진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ADH 농도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라고 읽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니은. 네,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26번까지 했습니다. 삼투압 문제가 조금 남아있는데, 다음 시간에 삼투압 문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방어 작용을.

반갑습니다. 2027 순우특강 정치어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강 정치어법 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지난 강에서 이어서 바로 수강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마음 같아서는 50분이 아니라 진짜 100분에 한번 해버리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이 너무 지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러지도 못하니까 끄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바로 수강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바로 못했었더라도 어떻게 해. 일단 2강 클릭한 것만으로도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출발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어디에서 마무리했냐면요.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하다가 말았습니다. 했다라고 확인했지? 왜냐면은 굉장히 아주 조금 했지. 자, 어쨌거나 여기 내용 했었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나 노파심에 더 꼼꼼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ABC, 고대, 근대, 현대의 패턴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 또한 근대 민주 정치 중에서도 사회계약설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회계약론자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으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정치화법 수능. 마지막이란 말 너무 많이 할 건데, 어떻게 마지막인 걸. 마지막 정치화법 수능을 위해서 내가 노파심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냥 다할 거야.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그냥 다할 거야. 아낌없이 아주 다할 거니까.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도 든다? 정법을 조금 공부했던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어차피 안 나왔잖아요. 이거 어차피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안 나오겠죠라고 할 텐데 모르는 일이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봐. 우리가 만약에 준비를 이만큼을 해놨어. 근데 그중에서 나오던 것들만 또 나왔어. 그러면 그냥 뭐 다행인 거지. 약간의 아쉬운 마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만큼 준비했어. 근데 준비 안한 거. 지금까지 안 나온 것들에서 막 나왔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 후회되겠지. 그때 좀 내용이 많고 안 나왔던 거라서 또안 나올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할 걸! 이라는 후회가 들걸요? 하지만 후회를 해봤자 이제 정치화법 수능은 다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너무 얄밉게 말한 것 같아. 다신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 마지막 기회를 제발 다 준비해보자. 다 준비해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다 준비해줄게. 우리 그 마인드로 한번 쭉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도 하고 새로운 내용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발전 과정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그리고 근대 현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라든지 소수의 의지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다수에 따라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요 내용까지 설명드렸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이번 시간에 새로 알려줄게. 자, 우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이 뭐냐면 바로 인간 존중이에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요. 근데 이런 인간 존중을 위해서는 크게

가사 이제 남은 시민인 누구? 자유민인 성인 남성이 만나서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때의 시민은 오늘날의 시민의 범주와 같다? 다르다. 왜요? 이 당시 시민은 오로지 누구만을 의미하게 되니까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을 의미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요거 좀 기억해줘라고 해서 마무리 지었을 겁니다. 이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정치 생활은요, 그게 민회, 평의회, 재판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회는 쉽게 의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막 도편추방제 이런 거에 막 도자기 파편에다가 사람 이름을 써서 위험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시키는 막 그런 거 하기도 해. 자, 또한 평의회는 행정기관, 쉽게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비슷하게 담당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예전이지만 출제되었던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요. 바로 요겁니다. 평의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은 민회에서 추첨과 윤번제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쉽게 민회라는 게 아테네의 시민이 참석해서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만드는 곳이었다면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집행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 옮길 때는 쉽게 민회에서 추첨과 윤번제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평의회를 구성을 하는 거였어요. 뭐 여기 우리가 그 초점을 막 맞춘다면은 뭐 세계사 과목이겠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추첨과 윤번제를 통해서 평의회가 구성이 된게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냐면요. 일단 추첨이 뭐야? 추, 점, 뽑는 거지. 그치? 이렇게 막, 공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막 박스에 넣어놓고 이렇게 확 휘저은 다음에 이렇게 뽑는 거잖아. 윤번제는 여러분 학교에서 청소처럼, 학급 청소 담당하는 것처럼 번호를 정해서 쉽게 돌아가는 거야. 그 말은 추첨과 윤번제라고 하는 거는 아테네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평의회라는 공직 참여에 기회가 있었다.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물론 추첨과 윤번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추첨과 윤번제가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을 가장 잘 지킨 원형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왜? 민주주의가 시민 다수의 뜻에 따라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그때 대표를 중간에 끼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거니까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가장 잘 충실하게 될수 있는 형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한계점은 어디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된 민주정치. 왜요? 결국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은 오로지 누구에만 국한이 돼요? 자유민인 성인 남성에게만 국한이 됩니다. 그 말은 이 표현 맞나 틀리나 봐봐.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된다. 얘들아, 이 표현 맞아 틀려? 이게 대충 읽잖아? 아, 선생님, 뭐, 모든 시민이 정책 결정 다 한다면서요? 뭐, 대표 안 낀다면서요? 그럼 이거 맞는 말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잘못된 설명이죠. 어디가 잘못됐어? 여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잘못됐죠. 왜요? 오로지 누구만?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시민의 범주에 들어가서 직접 결정을 할수 있었던 거였어.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민주정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많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발전 과정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살펴봤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나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대 다음에 바로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기 그 중간 어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민주주의의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가장 잘 충실히 구현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는 점차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자, 중세 시대를 거치게 돼요. 중세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신중심의 세계관에 빠지게 되고요. 또한 절대 왕정의 중세 봉건 시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당시는 땅을 매개로 해서 지주에게 잡혀 있는 형태였어요. 쉽게 땅을 매개로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만든 것들 내가 가져가지 못했어요. 내 땅에서 만든 거내거 아님 다 갖다 바치고 나 이사 가고 싶어 안 돼. 나 결혼하고 싶어 안 돼. 나 이거 하고 싶어 안 돼. 나의 행동의 자유,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신분적 평등에도 문제가 있었죠. 왕의 권력이라든지 봉건제도에서 귀족들의 권력과 그리고 나머지 평민들의 권력은 서로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과정에서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근대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된 계기는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얘들아, 내가 뒤에서 한번 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수특에 나온 모든 내용이 그냥 여러분에게 그대로 알려드린다? 아니라고 했었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 기출에 나와 있었던 내용, 앞으로 나올 내용, 예전에 나왔었던 내용, 빈출된 내용을 모두 다 종합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살짝 얘기해드리면 우리 앞으로 정치화법을 배우면서 근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시민혁명 바로 떠올리세요. 시민혁명을 계기로 근대 민주주의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요건 약간 공식처럼 기억해. 근데 시민혁명 떠올리는 거야. 그렇다면 시민혁명이 과연 뭐길래 근대 했을 때 떠올려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진짜 말 그대로 시민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앞과 뒤에 주어와 서술어 보자. 시민 계급이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 사회 구조를 싹 바꿔버린 걸 우리는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을 통해 사회 구조가 싹 바뀐다라는 거는 당시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냥 바꿔줘! 왜? 그냥 지겨워!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야. 뭘 바꿔달라는 거야? 뭐가 불만인 거야? 라는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얻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는 얻지 못한 것들이 불만사항이 되어 축적되었을 겁니다. 봐봐.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근거한 봉건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너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내가 본걸 내가 쓸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본걸 너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지? 안 되겠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일으킨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을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민혁명은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각각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냥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얘기할게. 세계사를 배우는 거라면은 막 이게 시기별로 어느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막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연표는 어디에 해당이 되고 이걸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래서 시민혁명의 결과 얻어낸 것이 무엇인데 여기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초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살짝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영국의 경우에는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제임스 2세라는 왕이 내 권력은 신이 준 건데, 야, 나는 신이 나에게 권력을 줬는데, 니들이 나에게 덤비면 안 되지. 나는 신이 나에게 권력을 줬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전제 정치를 막 펼치게 됩니다. 마음대로 한 거야, 쉽게. 법이고 뭐고 마치 마음대로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대해서 의회가 대항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과정은 세계사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죠.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권리장전이라는 거를 승인하게 됩니다. 결국에 의회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의회가 대항하고 이제 의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군주 당신은 일을 하려고 할때 예전처럼 마음대로 일하실 수 없습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일하세요라고 하는 입헌 군주제가 만들어졌고요. 우리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대항해서 의회가 힘을 얻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회 정치가 발달

해결되게 됩니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지금부터 딱 1분만 얘기할 건데, 완전 정법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라면은 1분 동안 그냥 스킵해도 돼. 그냥 무슨 교양 과목 듣는다라는 것처럼 1분만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자, 정법을 1회도 이상했다. 뭐 떠올리냐면은 지금부터 의원내각제 떠올려 봐. 의원내각제 그림 떠올려 봐. 의원내각제가 뭐냐면은 우리 나중에 배울 거야. 처음 정법 하는 친구들 겁먹지 마. 그냥 지금 그냥 흘려들어.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하면 의회 의원에서 행정부인 내각이 뿅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영국에서부터. 왜? 제임스 2세 정치에 의회가 대항하게 되면서 의회가 힘을 얻게 되고 의회 정치가 발달하게 되면서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하면 의회에서 내각을 뿅 구성하는 형태가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되셨죠? 정법 배웠던 친구들은 이제 조금 이게 연결고리가 오죠? 안 배웠던 친구들은 어차피 해드릴 겁니다. 그냥 한 번만 쓱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분 넘어갔고, 미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영국 정부의 식민지 정책에 대항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독립전쟁이었지만 이 독립전쟁 결과 민주적인 정부 형태를 갖고 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왕이 없고 대통령에 의해서 통치행위가 일어나는 공화정의 형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체제에 반발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 결과 인권 보장이 명문화되었다.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 등등과 같이 인권 보장의 명문화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여기까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은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 사회적, 정치적 대변혁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금씩 더 중요해지는 거는 바로 3번 내용부터입니다. 얘들아, 다시 시민혁명 떠올려봐.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회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노력이야.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희생이 들어갔을 거예요. 또한 여기서 원했던 건 뭐라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내 자유를 되찾을 거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시민 계급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상공업을 바탕으로 시민 계급이 점차 부를 축적하며 성장하다 보니까 이 시민 계급이 주축이 될수 있었던 거였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지? 내가 번 거를 다 뺏겨. 내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도 핍박받고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못 살겠다. 나 이제 바꿀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배경, 바로 제일 첫 번째는 계몽사상입니다. 사실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민혁명 이전의 시기,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어두운 시기였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렇게 어두운 시기를 인간 이성의 힘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계몽 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천부 인권 사상이에요. 자, 우리 천부 인권 사상은요, 진짜 말 그대로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야. 즉, 인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데 니들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천부인권 사상에서부터 그 사상적 배경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바로 사회 계약설이에요. 자, 우리 사회 계약설이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았어? 못 받았어. 우리 자유와 권리를 보장 좀 받자. 근데 어떻게 보장받을 거냐면은 국가를 우리가 좀 만들자. 국가라고 하는 집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국가를 통해서 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자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사회 계약설입니다. 그래서 계몽사상, 천부인권사상, 사회 계약설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서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사실은 계몽사상, 천부인권사상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 계약설은요, 조금 구체적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윤리와 사상을 같이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학자들이 지금 머릿속에 딱딱딱 떠오를 겁니다. 요 내용들도 정치화법에서 한 번씩은 언급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위로 올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적 배경 이제 이어서 마저 한번 가볼게요. 그 중에서도 사회계약서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걸 먼저 가정을 합니다. 자연 상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 나는 자연인이다. 막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시는 막 그런 거에 나오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 쉽게 국가가 있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 상태는 세 학자가 가정하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뭔가 좀 불완전해. 자연 상태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똑똑한 이성의 힘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줘. 아, 이렇게 보장해줘. 이렇게 보장해줘. 라고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자. 그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자라고 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자연 상태는 국가 이전의 상태야.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상황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 국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자라고 하는 걸 바로 사회계약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사회계약설은요, 홉스, 로크, 루소가 대표적인 세 학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왼쪽에 적었던 이 내용들은 세 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우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정리하자.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야? 아니면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야? 말이 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해봐. 결국 국가는 왜 나온 거야? 오,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국가 왜 만든 거야? 아우, 야, 좀 우리의 자유와 권리 좀 보장해봐. 라고 만든 수단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수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역시 모두 다세 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사회계약서를 세 학자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윤리와 사상이라면은 각 사상가들의 뭔가 입장, 사상, 이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는 정치화법이니까 결국에 세 학자가 생각한 바람직한 정치 상황은 무엇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요거에 초점을 맞추려면은 뭐세 학자들의 사상을 일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형태가 그래서 무엇인데 라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홉스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봤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부터 한번 싹 정리할게. 로크는요, 인간의 본성이 백지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루소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일단 인간의 본성 먼저 봤어. 그럼 국가가 있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 대해서는 홉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이전의 상황은 전쟁 같은 상황이다. 왜? 자기의 것만 이기적으로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홉스는 성악설에서부터 출발해서 국가의 이전의 상태,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전쟁

상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반면에 로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일단 사람들은 백지와 같다. 백지처럼 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자연 상태, 국가가 있기 이전의 상태도 잠재적 평화의 상태야. 아니,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평화로워. 하지만 우리의 생명, 자유, 특히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법도 없고 제도도 없으니까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불안전한 상태야. 잠재적 평화의 상태, 언제 깨질지 몰라라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반면에 루소는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어.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선천적, 후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는 자유와 권리가 보전되지는 못하는 상태야.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비유를 들었어요.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와 같아 자유와 평등이 온전하게 보장받지는 못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최학자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데? 바람직한 이상적인 형태는 뭔데? 이 내용에서도 출발합니다. 다시 홉스 올라가 볼게요.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전쟁 같은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겠어? 나의 안전, 생명이겠어. 그럼 나의 안전, 우리의 생명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이기적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 절대적인 누군가를 만들자. 이거를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러요. 우리 절대적인 군주에게 우리가 가진 권리를 전부 넘기자, 양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전부 넘겨? 군주에게. 그래서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넘긴 것들을 가지고 좀 우리를 생명을, 안전을 보장해줘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뭔가 이게 뭔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리바이어던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어. 군주라고 생각을 해봐. 시민들이 이성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자니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권리를 전부 싹 드립니다. 이거 갖고 뭐 하시냐면요. 우리의 생명과 안전,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이걸 좀 보장해주세요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 주권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얘들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무지성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내가 위에서부터 썼던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 한번 내려가 볼게요. 로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조금 수월합니다. 로크는 권력 분립을 주장했어요. 근데 권력을 좀두 개로 나누자 라고 하는 권력 분립의 이권 분립을 강조했습니다. 자, 두 개로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랑 행정작용을 주로 담당하는 집행권을 나누자. 그래서 군주가 갖고 있는 집행권보다 의회가 만드는 입법권이 더 우위에 있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입법권 우위설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거예요. 얘들아, 의회가 있다라는 거는 이 의회는 누가? 로크는 이렇게 얘기해. 의회는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의회가 더 입법권이 우위에 있어. 이 의회를 뽑는 의회 구성원은 누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구성이 돼.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주권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옆으로 조금씩만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국민 주권론을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의회가 있다라는 거야. 의회가 법을 만들어. 그 의회를 국민이 선출해. 그러니까 국민 주권론이야. 의회가 있다라는 거는 일단 로크는 대의제를 주장하게 됩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권리를 양도할 때 로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양도설. 얘들아, 이걸 쉽게 이렇게 생각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와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선하지도 악하지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일부만 양도하자. 정확히는 믿고 맡긴다의 의미인 신탁, 위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안하니까 우리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고 맡길게. 근데 국가 네가 우리가 믿고 맡겼는데 신탁. 만약에 제 역할을 못하면은 국가를 정부를 재구성할 거야. 왜냐면 우리는 믿고 맡겼잖아. 그 계약이야. 근데 믿고 맡긴 거에 대해서 너가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국가 너를 재구성할 거야라고 하는 저항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얘들아, 요 저항권 조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루소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 성선설 주장을 하면서 요 얘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일반 의지가 뭐냐면은 개인의 사리사욕, 이기심을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발짝 뒤로 하고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힘을 일반 의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 거기다가 일반 의지라는 것도 갖고 있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과 공익을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반 의지에 입각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거야. 양도 불가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반 의지에 급각해서 시민들은 대표를 뽑지 않아야 돼. 즉, 일반 의지에 입각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 정치를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얘들아, 여기서 연결시켜봐. 직접 일반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는 주권은 누가 갖고 있게 되는 거야? 바로 국민이 갖고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끝. 되셨나요? 얘들아, 홉스, 로크, 루소가 사실 시험에 나온 지 정말 꽤 됐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수능특강 문제도 있으니까, 수능특강은 연계 교재이니까 같이 살펴봤을 때 무지성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위에 쓴 내용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홉스는 군주주권론, 로크와 루소는 국민주권론이라고 하는 둘의 공통점이 있네요. 반면에 로크는 대의제,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 대표를 뽑지 않고 국민이 직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정했고, 로크가 저항권을 주장한 배경 기억하시죠? 저항권 왜? 신탁, 믿고 맡겼다. 믿고 맡긴 내용에 대해서 제 역할 못하면 정부를 재구성할 거야라는 거. 마지막 루소의 일반 의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여러분 수능특강 문제를 통해서 사회계약서 내용을 풀어보셨을 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면은 혼란이 와. 내가 지금 윤사를 하고 있나? 정법을 하고 있나? 지금은 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봐. 왜 배웠냐 하면은 얘가 사상적 배경이기 때문이야. 뭐의 사상적 배경?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기 때문이야. 시민혁명이 뭐였는지 또 순간 까먹었지? 시민혁명은 시민계급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국가로부터 되찾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이었어요. 그 변혁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고, 이를 통해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시민혁명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시민혁명의 성과가 있을 겁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일단 제일 결론, 근대 민주 정치가 태동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봐. 진짜 진짜 쉽게. 일단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어낸 것또 있을 거고, 당시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점차 영토는 확장되고 인구는 많아졌을 거야.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비효율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대의제가 확립이 됩니다. 얘들 앞에서 직접 민주정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였죠. 반면에 대의자는 쉽게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뽑은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의제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의회 민주제 또는 간접 민주 정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왜 대표에 의해?

그래서 정책이 결정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런 대의제가 무엇을 기반으로 확립됐냐면요. 생각해봐. 이제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권리를 얻었어. 즉, 시민들이 얻은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대표를 뽑을 수도 있고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절대 왕정, 봉건 시대의 막 그런 귀족에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한 대의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자, 또한 이제부터는 통치자는요, 예전처럼, 시민혁명 이전처럼 마음대로 못해. 통치자 어딜 감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자의적 통치는 이제 금지됩니다. 법에 입각하셔 해야 돼요. 입헌주의. 법치주의에 근간을 둔 대의제가 확립이 됩니다. 요거 어렵지 않고 외울 거 없습니다. 어떻게 대의제는 왜 등장했는지 알겠고,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권리를 얻었으니까 국민주권주의. 이제 통치자는 마음대로 막 굴지 못해. 자의적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 법에 입각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법치주의, 입헌주의에 입각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민혁명 당시에 원했던 게 뭐였다고요? 그렇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는 거였어. 자유와 평등을 되찾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 자유 하나만 체크해 봐. 그 다음에 그림 하나 그릴 거고, 이 그림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근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빡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어떤 자유였냐면은 이제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나 다른 타인이 간섭을 했었던 시대는 지났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젠 얻어낸 게 뭐냐면은 타인과 국가는 나의 삶의 영역에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얻어낸 겁니다. 이 자유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 그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별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치화법을 끝까지 나랑 쭉 공부하면서 근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는요. 자본주의 발전에 기틀을 형성했다라는 점이에요. 자, 우리 시민혁명 이전에는요, 내가 번거 어떻게 됐어? 내가 썼어? 뺏겼어.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번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내가 번 거, 내가 쓸 거야. 내가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많이 쓸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기틀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게 되는 시민혁명도 한계점이 있어요. 썼습니다. 자, 우리 시민혁명의 한계점은 바로 참정권의 제한이었어요. 나눠보자. 참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이 있었고, 참정권이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선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참정권을 당시에는 누구만 독점했냐면 유산 계급의, 즉 쉽게 재산이 있는 성인 남성만이 독점을 했습니다. 사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시민혁명이 시민 계급의 상공업을 바탕으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한 거는 맞지만, 근데 이러한 유산 계급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여성 등등의 힘을 통해서 얻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누구만 참정권을 갖게 된 겁니까? 유산 계급인 남성만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러한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이러한 참정권이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차등적으로 보장받게 된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참정권이 제한받았던 사람들은요, 주로 성별을 이유로
재산을

이유로, 때로는 인종을 이유로 참정권이 제한받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봐. 참정권이 제한되었어. 그러면은 제한된 참정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울어야겠다. 그냥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왜 참정권이 제한되는데? 나는 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 안 되겠다. 나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참정권 확대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참정권 확대 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벌어지겠어요? 참정권에서 제한되거나 차등적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여성, 대표적으로 노동자, 대표적으로 흑인에 의해서 참정권 확대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자층의 참정권 확대 운동을 우리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쉽게 이러한 차트 같은 거에 원하는 바를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라.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노동자층에 의한 참정권 확대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돌아가면 이거 흐름으로 기억하셔야 돼. 참정권이 성별, 재산, 인종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 노동자, 흑인은 참정권 확대 운동을 펼치게 되겠죠.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특히 그 당시 여성들은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은 경마장에서. 경마장 알지? 경마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막 집중하게 되는 순간 어디야? 출발점도 있지만 출발점보다는 마지막 결승 꼬린 지점이겠죠. 결승 그 지점 근처에서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팻말을 확 펼칩니다. 말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돼.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 희생을 통해서 참정권 확대 운동이 쭉 이어집니다. 자, 내가 이 내용 왜 길게 얘기했냐면요.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 드디어 현대민주주의에서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요 화살표 꼭 그려줘. 요거 너무 중요해. 자, 내가 이제 현대민주주의로 쓱 넘어갈 거야. 자, 현대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대중민주주의예요. 즉, 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왜 가능했냐면요.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됐기 때문이에요. 보통선거제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은 성별, 재산, 인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걸 바로 보통선거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통선거제도가 예를 들면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서 맞다, 이 사람들이 참정권이 없었지, 이제 줘야겠다.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거 무려 한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렸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참정권 확대 운동이 벌어진 결과,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통 선거제도가 확립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대민주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민주주의랑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필기해볼래? 중간 어디가에다가? 얘들아, 그럼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었다. 요거 옳은 설명일까? 근대 민주주의 결과 보통선거제도가 확립은 안 되었죠. 확실히 만들어지게 된 거는 현대민주주의. 왜? 근대 민주주의에서의 한계점이 있었잖아. 그거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현대민주주의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영토는 더 많아지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더더더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간접민주정치. 대의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이 대의제에도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표가 알아서 하겠지 뭐라고 국민이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안 되겠다. 간접 민주 정치에
조금 문제점들이 있구나. 한계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혼합민주정치가 현대민주정치에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걸 일단 제일 첫 번째 틀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이거 비유를 굉장히 자주 드는 건데, 커피가 너무 써! 쓴 커피를 먹기가 싫어! 그럼 여러분들이 시럽을 넣죠. 커피가 너무 써! 시럽을 넣어. 그러니까 일부 이 요소들이 뭔지, 시럽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 시럽의 역할을 하는 거는요, 바로 국민 투표입니다. 먼저 쭉 쓰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발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민 소환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국민 투표는요, 헌법 개정안이나, 얘들아, 헌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있었나?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법이 위계적 구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은 가장 최고의 법이에요. 그 헌법을 고치려고 하거나, 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할 때,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 우리는 바로 국민 투표라고 합니다. 이 내용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국민 발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발안은 쉽게 국민이 안건을 발표하는 거예요. 국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의회에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법률안을 발의하는 걸 국민 발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국민 소환이에요. 얘들아, 소환한다, 뭔가 부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자들을 여기 봐봐. 임기가 끝나기 전에 투표에 의해서 국민들이 파면시키는 제도를 우리는 바로 국민 소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세 가지 중에서요, 국민 투표는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국민 발언, 국민 소환의 형태는 우리나라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게 과부하가 올까봐 내가 차마 바로 못하겠어.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 이 시간에 배운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부하가 올까봐 일단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현대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정치, 직접민주정치 요소가 도입이 되었다. 그 직접 민주정치 요소는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뭔가 막 이상한 암호처럼 수특이라고 적은 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복습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면 과부하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 우리가 기출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국가 성립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다라고 봤다. 즉, 국가가 구성원들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서 동의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본건 홉스, 로크, 루소 모두 해당하는 설명이죠. 왜? 자발적 동의라고 하는 건 쉽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셋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자, 법치주의,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 분립 어디에 있었죠? 근대에서부터 여기에서 근거한 대의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대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대에 넘어와서도 세 가지는 모두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대의제, 대표에 의한 정책 결정, 근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근대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쭉 이어져 온다라는 거. 즉, 근대와 현대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못했던 수능 특강 연결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3강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강까지 하면은 정치화법 1단원 내용이 끝나고요.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퀴즈까지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 복습 바로 하고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3강에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원자의 구조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 하는지 단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원자의 구조 첫 번째 시간에는요. 원자를 구성한 입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어떠한 실험을 했는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동위원소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프리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자, 동위원소에서 중요한 거, 존재 비율입니다. 자, 존재 비율 주면 평균 원자량 구하기, 평균 원자량 주면 존재 비율 구하기. 존재 비율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동위원소에서. 그래서 이것만 잘 잡잖아요? 뭐든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위원소라는 건 X라는 게 있을 때 질량수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럼 그 안에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게, 여기에서 질량수가 X라는 애가 동위원소면 서로 다를 텐데,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애가 A인 X, 그리고 B인 X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질량수가 곧 원자량이라고 한다면 1g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이거 화학식량과 몰에서 계속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표현에 의하면, 아, 이거는 질량분의 바로 원자수에 대한 의미고, 여기에서 1g에 들어있는, 만약 X원자수, 그럼 곱하기 뭐 했었어요? X원자수를 했었어요. 그럼 질량분의 원자수다라고 하는 걸 뭘 의미했더라? 바로 원자량과 반비례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면, 다시 말해서 1g, 이 A인 X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여기 1g, A인, 아, 여기 B인 X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물어볼 때, 여기는 A분의 양성자 수, 여기는 B분의 양성자 수가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원자량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먼저 찾아주시고, 1g에 들어있는 바로 원자량과 반비례 관계구나. 그리고 똑같은 애들이요. 그럼 양성자 수 어때야 돼요? 동위원소라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물어보는 게 뭐야? 아, 여기에 원자량과 여기에 원자량, 아, 여기 반비례 관계인 거 찾을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몰에 M인 X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러면 HCl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전자수, 여기 있는 전자수, 1과 17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1, 17, 1몰에 해당하는 건 총 전자수 몇인 거예요? 18몰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 다시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위원소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화학식량과 몰에서요. 10인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량을 결정한다 라고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자, 동위원소 무엇이 같아 원자 번호가 같습니까? 양성자 수가 같아야겠다. 양성자 수가 곧 뭐다? 원자수를 의미한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서 질량수가 다를까요? 질량수는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이라 했으니까요,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르다. 그럼 모두 다 수소예요. 그럼 모두 다 뭐가 같아야 돼요? 양성자수 같다, 같다.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1, 2, 3이거든요. 뭐가 달라요? 질량수. 왜?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1 증가, 1 증가, 그때 질량수도 1 증가, 1 증가. 그래서 질량수가 1만큼 차이 나네, 중성자수 1만큼 차이 난다. 요거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전자수는 어때요?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같다. 그래서 모형으로 만약 나타나져 있어요. 그러면 양성자수 하나, 전자수 하나, 좋아요. 자, 하나 추가되었다. 그럼 비교했을 때 뭐가 추가된 거예요? 중성자. 그럼 중성자 추가됐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됐네. 모두 다 양성자 수는 같아요. 동위원소지만 중성자 수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르다. 이거는

꼭 주의하자. 자, 그럼 한번 우리 배웠던 내용 개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3인 수소 원자는 양성자 수가요. 하단에 보면 써 있습니다. 몇이래요? 1. 자, 중성자 수가요. 그러면 질량수가 3이니까 여기에서 양성자 수 빼주면 2가 뭐다? 중성자 수. 그때 전자수는요, 원자이니까 뭐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아야 되므로 1이다. 자, 동위원소는요, 뭐가 같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양성자수인데요. 사실은 하나 더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원자 번호요.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 수죠. 그래서 양성자 수가 같으나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중성자 수가 달라서 결국엔 양성자, 중성자 수 더한 값 질량 수가 다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54쪽 1번입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풀까 했는데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다음은 원자의 구조와 관련된 세 학생의 대화입니다. 제시된 내용 중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학생 A, 러더퍼드는 알파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어. 러더퍼드는요, 알파입자 산란 실험으로 톰슨 원자 모형에서 사실은 대부분 통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히 일부가 튕겨져 나오거나 아니면은 휘어지는 거를 관찰한 것을 통해서 아주 작지만 원자 질량 대부분 차지하고 플러스 전하리 띠는 무엇? 바로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가주셔야겠죠. B.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아. 좋아요.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질량 수가 다르다. 학생 B 훌륭해요. 그다음. 모든 원자는 모든 들어갔어요. 질량 수가 전자 수보다 커? 한번 그럼 요거 생각해 볼래요? 1인 수소예요. 그럼 질량 수 몇인 거예요? 1. 자, 질량 수가 1인데 여기서 1인 거는 양성자 수 몇이에요? 1. 중성자 수 0.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양성자 수이자 사실은 중성자 수 0이니까 질량 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자예요? 그럼 또 뭐랑 같아야 돼? 전자 수. 그러면 모든 원자는 질량 수가 전자 수보다 크다 했는데 여기선 지금 같네. 그래서 학생 C라는 건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B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동위원소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제가 화학식량과 몰에서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우리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면서 평균 원자량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평균 원자량은요, 기존에 우리가 보통 평균을 구하자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만약에 수학은 80점, 과학은 100점 맞았어요. 그럼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은 몇이에요? 그러면 둘을 더해줘서 그 과목수로 나눠주거든요. 그럼 몇 점인가요? 바로 90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실 수학에 대한 시수, 과학에 대한 시수가 다르대요. 그걸 고려해서 평균을 내주세요라고 하면은 딱 정확히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안 되고 이 시수를 반영해줘야 돼요. 이것도 동위원소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연계의 동위원소가요, 10인 붕소와 그리고 11인 붕소가 있습니다. 각각이 존재하는 게 100개 중에서, 둘이 다 더하면 100개인데요, 그 중에서 10인 붕소는요, 20개가 있고요, 11인에는요, 80개가 있대요. 서로 지금 존재하는 비중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할 때는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값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눈대중을 알아야 되는데, 10과 11, 10과 11에 대해서 딱 반으로 나눈 몇이에요? 10.5. 그러면 얘는 평균 원자량이 적어도 10 쪽으로 가까울까요? 11 쪽으로 가까워야 될까요? 11이요. 그러면 10.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20%, 80%니까 당연히 더클 겁니다. 11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잘볼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더 10과 11이 있는데 딱 중간이 10.5예요. 근데 비중이 11이 많기 때문에 이쪽쯤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 사실은 10인 분소, 11인 분소 모두 다 양성자선 어떨까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인 분소, 11인 분소 양성자수가 5다? 그럼 얘도 5일 거예요. 같아요. 하지만 중성자수가 10에서 5 빼주면 5, 11에서 5 빼주면 6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자량, 내가 지금 양성자수, 중성자수 더한 값은 질량수인데요. 여기서는 질량수와 원자량 제가 같도록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자량이 질량수와 같다면 여기서는 지금 달라지는 건 양성자수는 동일해. 달라지는 건 중성자수 합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중성자수에 평균을 더해주면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원자량이 10이다라고 했을 때10 중에서요. 얘가 사실은 100 중에서 20개 있어요. 자, 그럼 얘는 11이에요. 얘는 사실 100 중에서 몇개 있어요? 80개요. 이거를 더해주면 돼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더해주면 얘네가 10.8이다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10.8이 평균 원자량인데 구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얘 할당하는 거, 전체에서 얘 할당하는 거, 요렇게 구하는 거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앞에서 혼합용에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요, 10과 11인데 얘네들의 비율은 몇대 몇인 거예요? 1대 4예요. 그럼 누가 더 많아요? 당연히 11이죠? 그럼 이쪽쯤이에요. 평균 원자량 있네. 그럼 이 거리비가요, 4대 1로요, 제가 바뀐다! 라고 했었죠. 왜? 많은 쪽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평균 원자량 위치라. 그래서 1대 4를 역수치에서 4대 1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길이는 11과 10의 차 1이죠? 1인데, 이 길이로 기준을 해볼게요. 이 길이. 얘는 다섯 칸 중에서 네 칸을 차지하는 애예요. 그러면 1에서 다섯 칸에서 네 칸을 차지하는 게요 길이에 대한 거. 자, 근데 시작점 10이죠? 자, 10을 더해주면 몇이다? 10.8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에 대한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5에다가요, 얘가요, 100 중에 20이니까 10분의 2. 여기에서는요, 6이죠? 6에다가요, 10 중에 8입니다. 그럼 이거 해주면 5.8이 나오죠? 양성자수 5. 얘가 평균 중성자가 5.8이니까 10.8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평균 원자량 몇이다? 10.8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존재 비율 가지고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연습하시고요. 바로 제가 뒤에서는요, 반대로 이 존재 비율을 구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거 일단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요. 개념 체크.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 빈칸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서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그럼 뭐예요? 평균 원자량이죠. 계속 아까부터 평균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2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연계에서 존재한 염소는 35 염소와 37인 염소 두 가지인데요. 각각의 원자량 35와 37인데 평균 원자량이 35.5래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랑 지금 이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35이네야 37이 있는데 실제 얘네들의 딱 반절은요, 36이에요. 근데 평균 원자량이라는 건 존재 비율 고려한 거죠? 그랬더니 얘네가 몇이래요? 바로 35.5래요. 그럼 누구 쪽에 가까운 거예요? 35인 염소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은요, 35인 염소가 37인 염소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 건데요. 중요한 개념 제가 설명하고 같이 풀도록 할 겁니다. 자주 출제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무엇으로? 유니크 프리뷰.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다. 빠르게 뭘 구해라? 원자량 구해서 역수치해주고 양성자수를 나눠주면 된다. 양성자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양성자수 정말로 아보가도 수 가족이 아니라 비율, 상대값이기 때문에 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 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몰, 양을 구하면 된다. 자, 두 번째, 일몰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의 양이다. 그 분자,
그 원자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근데 여기도 같아야 돼. 일단 A는 모르지만 플로린 알죠? 플로린에 대해서 중성자 수는 여기에서 10, 근데 두개 있다 2, 그래서 20입니다. 그러면 28이 돼줘야 되니까 산소 몇이에요? 8. 이게 뭐라고요? 중성자 수. 그러면 이 A 값은요, 양성자, 바로 산소 원자 번호 8이죠? 8 더하기 8이니까 16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 그럼 중성자는요, 여기에서 지금 N이라는 건 바로 28, 그 중에서 A라는 건 16이었습니다. 그래서 7분의 4가 맞아요. 자, 1몰에 들어있는 1몰이라는 건 분자다. 이 하나의 분자 안에서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니은. 그럼 16인 산소 원자에 들어있는 건 중성자 수도 8, 양성자 수도 8이니까요. 비율이 1이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 디귿. 분자 1g에 들어있는. 와우. 방금 했는데 이제 나왔죠?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양성자 수는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 1g이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분자량의 역수 대입해라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나서 양성자 수 넣을 겁니다. 그럼 분자량이라는 건 원자량이 곧 질량수다라는 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16과 그리고 19에서는 이원자이기 때문에 두 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38 해준 값. 여기에서는요, 35와 그리고 19 더해준 값입니다. 그럼 얘네가 지금 몇 나와요? 54가 나와요. 어? 얘도 54인데요? 그럼 일단은 뭐가 같아요? 분자량. 그럼 그 위에 이제 양성자 수를 비교할 건데, 어차피 얘는 같으니까 양성자 수만 비교해도 되겠다. 볼게요. 얘 8. 여기 플로린 9니까 9, 2, 18. 자, 여기에서는 17. 여기에서도 9 플로리니까요. 이거 더해주면 몇이에요? 26. 무슨 일이야? 26? 26 똑같은데요? 얘네 비율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답은요, 기억만 맞으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1몰에 들어있는 그런 분자당, 하나의 분자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는요, 두 용기가 있었는데, 하나의 용기에선 1몰, 하나의 용기에서는 2몰 이런 식으로 달라졌었죠. 그때도 분자당이 딱 1몰에 들어있는 거. 근데 만약 전체가 가주면 그 용기에 있는 거 모두 다 곱해주면 돼요. 분자수를요. 근데 여기서는 모두 다 1몰이었다. 이것만 잘 고려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1g에 들어있는 게 자료로 주어졌을 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우리는 지금 새 문항을 할 건데요. 아까 한 문항 했고, 지금 두 번째 문항인데요. 1g에 들어있는 이거에 대해서 초점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자 4인 X와 10인 Y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요거를 해석해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자수, 원자래요. 뭐랑 같아야 돼요? 양성자수 몇이에요? 2. 너무 훌륭해요. 그럼 질량수가 4이기 때문에 중성자수 몇이에요? 여기에서도 2.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한건 4이 X 양성자수 몇이에요? 2. 자, 그리고 10인 Y에 대한 양성자수. 이제 요걸 활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1g에 들어있는 이 4인 X와 10인 Y에 대한 원자량이 필요한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4인 X, 4, 10인 Y, 여기 12. 바로 제가 지금 뭐한 거예요? 반비례 관계 활용했습니다. 1g에 들어있는 이란 표현은 제가 아까 유니크 프로브로 얘기했었죠? 바로 원자량 분의 중성자 수라고 가주면 된다. 그럼 이제 뭐만 곱해주면 돼요? 중성자 수. 근데 몇을 곱해줬더니 1이 되었대요. 자, 여기 지금 비율이 사실은 3이죠? 그럼 여기에는 3분의 1을 해줘야 곱했을 때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비율이야. 실제 값에 대한 거, 중성자 얘 몇이에요? 2. 그럼 얘도 2배 해주면 6. 그래서 10인 Y에 대한 중성자 수가 몇이다? 6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이 질량수에서 빼주면 6이다. 그러면 6분의 2니까 몇이다? 3분의 1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g에 들어있는 표현 나왔다. 원자량 빠르게 반비례 관계다.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또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Y가 두 가지예요. 그럼 Y는 뭐라는 뜻이에요? 동위원소가 있구나.

발문갑니다. 다음 원자입니다. 그럼 양성자 수와 전자 수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20인 X와 36인 Y와 40인 Y로 동의해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하라고 하는 건 요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저번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표로 나타내 볼게요. 20인 X, 그리고 36인 Y, 그리고 40인 Y입니다. 36인 Y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아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같아요. 같다? 그럼 더해준 값이 몇이래요? 36이란 질량수. 이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더해준 값이죠? 판 나눠준 몇이야? 18. 그럼 여기 양성자수 18, 여기 중성자수 18. 둘이 동위 원소. 뭐가 같아야 돼? 양성자수. 그럼 40에서 18 빼주면 여기는 22. 오모, 깔끔해라. 그다음. 양성자수는 40인 Y가 여기 20인 X보다 8만큼 크니까요. 반대로 8을 빼주면 되겠네요. 얘 몇이다? 10. 그럼 20에서 10 빼주면 중성자수 10. 이제 갑니다. 1g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자, 근데 일단 1g에 들어있는 나온 순간 20인 X와 40인 Y의 원자량과 반비례 관계. 자, 여기 또 힌트 갑니다. 20인 X와 40인 Y의 원자량 각각 20과 40. 질량수랑 같도록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20과 40이야? 그럼 얘네들 역수? 아, 40과 25로 써주고, 곱하기 중성자수 몇이에요? 10. 여기에서 중성자수 22. 그럼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여기 2, 여기 또 약분되네요. 그래서 11분의 10이다. 답몇 번인가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요거를 빠르게 뭐 해줘야 된다? 원자량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활용해 주셔야 돼요. 제가 총세 문제를 풀었거든요. 원자량 반비례, 분자당에 해당하는 중성자수 구하기. 세개꼭 복습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출제되는 거 존재 비율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제가 존재 비율 줬고요. 평균 원자량 구해봐라고 했는데 이제는 존재 비율 구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볼게요. 63인 X와 그리고 65인 X가 있습니다. 자, 그때 평균 원자량이요. 누구 쪽으로 가까워요? 딱 반전은 64거든요. 가까운 쪽이 63.6? 그럼 63에 가깝습니다. 그때 얘네가 몇대 몇으로 있는가 차이를 봐주세요. 63.6 빼 63은 0.6. 여기 차이를 빼주면 몇이에요? 여기는 1.4. 그럼 이 비율이 몇대 몇이더라? 아,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나중에 100%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3대 7이라고 나타내주고, 여기서 100% 나타내줄 때 30과 70으로 나타내기 쉽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얘가 30이에요, 70이에요? 가까운 쪽이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양이 많은 애는 63. 그래서 여기 70, 여기가 30입니다. 자, 요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이미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꼭 하실 때는요. 양이 많은 애 쪽으로 평균 원자량이 치우쳐져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내분비를 사용할 때는 지금 딱 7대 3이 역수로 되어 있죠? 3대 7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드립니다. 숙제예요. 자, 붕소, 염소, 구리, 그리고 브로민에 대해서 평균 원자량 빠르게 구하는 거 숙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 건데요. 만약에 염소 분자를 구해봐라고 했을 때요. 가능한 애들이 35인 염소가 연달아서 오는 거, 또는요, 37인 염소가 연달아서 오는 거요. 또 가능한 건 뭐냐면, 둘이 같이 오는 건데, 35인 염소 오고, 37인 염소가 오고, 자, 37인 염소 오고, 35인 염소가 오는 거. 사실 분자량 같아요. 근데 존재 비율을 고려해라 라고 할 때는요,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B라고 해볼게요. A 더하기 B는 1. 소수점으로 표현할게요. 왜냐면 75% 저희가 100분의 75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냥 이건 소수점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얘는 A인 애가 두번 왔네. A 곱하기 A. 얘네 지금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왔네. 여기에서는 B 곱하기 B네. 그래서 존재 비율 나타내라 그러면 얘는 A 제곱. 얘는 2AB, 얘는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요. 완전 제곱식이랑 사실은 흡사합니다. 그럼 얘네가 사실상 비율로 나타내면 3대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9대
6대 1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제가 바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이야기할 테니까요. 이 존재 비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금 얘가 나왔어? 두 개 곱해주고 얘 하나, 얘 하나? 그럼 서로 다른 존재 비율 곱해주고 두 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활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문제를 직접 적용해야 존재 비율이 눈에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화합물 XY와 분자 Y2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기억부터 존재 비율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X라는 건 23인 X론만 존재하고요. 자, Y라는 거 A인 Y와 A 플러스 EY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A 플러스 E인 Y와 A인 Y에 대한 존재 비율을요, 그냥 예를 들어 X와 Y라고 하고 둘을 더하면 1이라고 할게요. 그때 그냥 우리는 소수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편하다. X%, Y%는 100분의 X, 100분의 Y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나타낸 거를 그냥 X, Y라고 할게요. 그때 화학식 양은 X와 Y를 더한 값. 23인 X는 어차피 얘 혼자거든요. 그럼 23과 그리고 Y라는 건 평균값에 대한 걸 더해줬을 때 103이에요. 그럼 103에서 얘를 빼주면 몇이에요? 80이 이 둘에 대한 평균값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내가 A인 Y와 A 플러스 E인 Y로요. 분자량을 나타냈을 때 이 A 플러스 E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A인 Y와 그리고 A 플러스 EY가 더해졌을 때 2A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존재 비율은 얘에 대한 건 X라고 했죠? X. 그럼 얘에 대한 건 Y라고 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반대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배 주라고 했어요? 두 배요. 자, 그럼 여기에서 2A가 나오려면 얘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A인 Y가 두 번 나와줘야 돼요. 그럼 얘에 대한 존재 비율은 몇이라 했어요? X. 그럼 X 곱하기 X네. 그래서 여기다가 X제곱을 나눠준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존재비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된 분자량 누가 필요해? 넣어주고 얘네 지금 반대로도 가능하네? 두 배 주고 얘네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그럼 X라는 거 소거되고 그럼 X랑 Y는 어떻다? 같구나. 50대 50이구나. 그럼 이제 요거 해석해볼래요? 얘가요, 딱 평균 원자량이요, 80이래요. 근데 이 중성자수 차이가 2래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1만큼 작아지고 1만큼 증가하면 얘네가 2만큼 차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애는 79, 큰 애는 81이 될 겁니다. 키어, 자연계에서 A인 Y와 A 플러스 E인 Y의 존재 비율은 저희가 구해놨습니다. 1대1이라고 같다라고 50대 50. 그래서 여기는 존재 비율 1 맞습니다. 니은 A라는 거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이 A라는 건 작은 애, 그래서 79 맞고요. 디귿,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160인 Y2 존재할 수 있는가? 79 더하기 81은 160이고요. 여기 지금 평균 원자량 2배 해주면 160이에요. 그럼 가능하겠죠? 그래서 79와 81이 와주면 가능하다, 존재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존재 비율 이거 구하는 거 정말 까다롭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요거 이해 안 된 친구는요,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35인 염소와 37인 염소로 한번 나타내는 거 연습했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원자 한 개에 들어있는 그리고 존재 비율이 주어져 있을 때 각각에 대한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X의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인데요. 아까 제가 숙제 내줬던 거 기억나요? 붕소, 염소, 그리고 브로민, 구리 이거 찾아봐라고 했던 거, 그거 한 친구는 10.8 보자마자 이게 누구다? 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직관적으로 사실 풀리지만 우리한테는 이렇게 대놓고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키어 B에 대해서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 한 개에 들어있는 전자수, 원자기 때문에 뭐랑 같다? 양성자수. 그럼 여기도 몇이 돼줘야 돼요? 동위 원소는 양성자수 같으니까 5. 그럼 여기에서는 얘네들의 질량수가요, A인 X니까 A, 여기도 A로 표현해주면 2분의 2A 더하기 6이에요. 어차피 우리한테 원자량과 질량수 어떻게 보고 있어요?
같게 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의 네가 100분의 20만큼, 그래서 몇이에 얘는요? 0.2a만큼. 여기에서는 0.8만큼 있거든요. 그럼 얘는 0.4a에다가 4.8만큼. 이 둘을 더해준 게 몇이다? 10.8이다. 저 이번에 내분점 활용 안 했습니다. 일부러요. 왜? 여기에서는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눈에 더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0.6a에는 여기 4.8을 빼주면 바로 6이 되죠? 그래서 a는 몇이다? 10이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10이다? 그럼 넣어볼까요? 얘가 10. 얘도 그럼 지금 10이니까 여기가 6. 그러면 여기에서 5였으니까 얘가 5니까 1만큼 차이 나네요. 여기가 10일이었구나. B는 10일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붕소인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니은. A는 10인 X원자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는요, 5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디귿. 1g에 들어있는 노 나왔습니다. 자, 여기 A는 10이었고요. B는 11이었거든요. 중성자 수기 때문에 일단 원자량 역수치 해줄게요. 10분의 11 곱하기 중성자 수는 A는 5, B는 6. 그러면 여기 약분 되네요. 12분의 11이다. 그래서 디귿 선지는 맞다.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이 문제의 포인트, 과연 무엇일까요? 1dg에 대해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존재 비율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원자량 각각 구하기. 무조건 내분점만 활용하면은 복잡하거나 내가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에는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식으로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도 존재 비율이 주어져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질량 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이고요. N분의 B 이거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N은 어딨냐면 여기, B는 여기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X라는 거 동위원소래요. 얘네 둘이 동위원소야? 그럼 여기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수와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29면 얘도 29. 그럼 여기 중성자 수와 전자 수, 양성자 수라고 보면 되죠. 더해줬을 때이 값은 63. 이 63이 바로 질량 수. 여기다가 지금 A 똑같은 거죠? 그럼 얘가 63.6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63에서 얘가 지금 63.6인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7대 3. 많은 애 누구예요? 63. 그럼 이거 써줄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역수. 그래서 3대 7. 근데 이게 실제 비율 몇이에요? 0.6 차이. 그럼 얘가 0.6, 0.2 곱해주는 값이죠? 여기 0.2 곱해주면 1.4.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1.4만큼 멀어지면 얘 누구예요? 65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그럼 B라는 거 몇이어야 돼요? 65요. 지금 제가 계속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보는 이유는 다 밑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바로 질량수 구했고, 그리고 원자량에 대해서 평균 원자량 여기인데 63.6이야. 얘네들 거리가 3대 7이어야 돼. 왜냐하면 많은 쪽이 가까워야 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길이가 짧은 3, 여기 먼 애가 7, 3대 7. 얘가 실제로는 0.6에 대한 비율, 얘도 그럼 실제 되려면 1.4가 돼줘야 돼라고 찾았습니다. 이번에 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Y에 대해서 IQ 가려놨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까 했더니 평균 원자량 80이래요. 근데 얘네가 존재비를 같대요. 근데 중성자 수 차이가 이만큼이래요. 그럼 얘가 가운데 평균 원자량, 그러면 이만큼 벌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 줄어들고 하나 늘어나면 총 이만큼 차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0에서 1 줄어들면 여기가 79, 여기서 1 늘어나면 81. 그래서 여기가 79, 여기가 81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뭘 구해줘야 돼요? 양성자 수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보다 여기로 가는 게더 빠르겠죠? 둘은 같으니까. 그래서 81에서 46을 빼주면 35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B 몇이었어요? 65. N 35. 나눠줘. 그럼 여기서 13, 여기선 7. 7분의 13. 답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역익한과 역익한이었고요. 주어져 있는 건 존재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에서 얼만큼의 비만큼 떨어졌는가를 눈대중으로도 사실 보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린 평균

원제랑 찾기 숙제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실린더 유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아보가드로 법칙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뭐였냐면, 모든 개체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어. 다시 말해서 부피를 분자수로 봐주면 돼. 라는 걸 활용한다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사실은 화학식량과 몰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예요. 여기 동위원소가 아니라. 근데 잠깐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보시면요. W g일 때 EV리터. 이 기체 하나만 있으니까 얘가 만약 2몰이라면 나중에 그럼 여기 3V리터는 3몰이다라고 보면 되고 추가된 게 1몰이구나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10V리터 됐죠? 그럼 얘는 몇 몰로 봐주면 돼요? 10몰로 봐주면 되고 얼만큼 추가했다? 7만큼 추가했구나라는 걸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같이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을 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다라는 것을 느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항에선 실린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 언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그 조건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쪽 5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58쪽 5번에서요, 빠르게 조건 봐줍니다. 뭐라고요? T도 1기압에서.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읽어봅니다. 실린더 가운데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요.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은 가와 나가 어떻다? 지금 같은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거 볼게요. X와 A. 자, 지금 우리한테 원자량은요, 이 질량수와 지금 같다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이 활용할 건데요. 일단, 여기 7V리터인데, 이 기체 혼자 들어있고요. 실제가 몇이래요? 3분의 3몰이래요. 그럼 7V리터가 3분의 3몰에 해당하네, 라는 걸 빠르게 판단. 그러면 나에서요, 부피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아하, 이 부피는 그러면 3분의 3몰이 바로 7V리터일 때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7분의 9배를 해주면 9V리터에서 몰이 나오게 된다. 그럼 7분의 12몰이요. 근데 하면 이미 1몰이래요. 그럼 나머지 X라는 건 7분의 12몰에서 빼주면 몇이에요? 7분의 여기에서는 5몰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다 구했으면 나머지 구한다는 어려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구해볼게요. A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일단 질량이 같아야 된대요. 그래서 질량이 같도록 빠르게 여기 먼저 질량 구해줄게요. 그럼 13 이내에 원자량, 16 이내에 2개 있습니다. 그럼 32죠? 그럼 여기 45. 이거는 화학식량, 1몰에 해당하는. 그러면 3분의 45를 해주면 얘는 몇 그램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 60g이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60g이다? 여기도 60g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건 1몰이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요. 13 더하기 16 곱하기 2다? 여기도 45g. 그럼 여기 45g 빼줄까요? 자, 그럼 얘가 몇 그램 돼요? 15g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15g이 돼줘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화학식량을 구해야 A 구하기 좀더 쉽죠. 그럼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주면 5분의 7 해주면 21. 이게 바로 화학식량. 그럼 19에다가 A 더한 게 21이죠? 그러면 여기서 19 빼주면 몇이에요? 2. 그래서 A가 몇이다? 2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A가 2고 X라는 건 7분의 5야. 그래서 5분의 7. 그럼 얘네들은 5분의 14라서 틀렸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니은. 자, 니은에서는요, 1몰에 HF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그리고 1몰에 들어있는 CO2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1몰, 분자, 하나의 분자 안에, 그럼 그냥 그대로 세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HF, A라는 거 몇이었어요? 2. 그러면 중성자 수니까 수소는 양성자 수 하나. 그래서 1 더하기 플로린 양성자 수 9니까 중성자 수 10. 그래서 11이고요. 여기에서 탄소는 6이 양성자 수죠? 빼주면 7. 자, 그럼 여기에서 16에서 산소의 양성자 수8 빼주면 8. 두개 있네요. 16 더해주면 23. 그래서 11분의 23.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지면 돼요. 디귿. 나에서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그리고 플로리나 수소에 대한 질량인데요. 이미 구해놨어요. 어디다가요? 전체가 60인데, 얘가 45였고, 빼면 15다. 그래서 45분의 15입니다.
그럼 얘네들 몇이다? 3분의 1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요. 니은과 디귿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너무 구해놔서 빠르게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했던 건 아보가드로 법칙. 이 부피와 이 몰이 비례관계가 돼? 여기 부피도 그럼 여기 몰과 맞춰줘야 돼. 이걸 활용하니까 몰이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술술술 풀렸습니다. 다시 한번더꼭 기억하세요. 질량이라는 건 화학식량에다가 몰을 곱해준 값이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계속 계속 나오게 될 거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요, 용기인데요. 실린더가 아니라 꽉 갇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몇 몰인지를 부피로 알기가 어렵겠네요. 살펴봅니다. 그림은 용기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를 나타낸 건데요. 가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중성자 수 분의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중성자 수. 가분의 나. 이거에 대한 비율이 주어졌는데 8분의 11이래요. 이게 바로 중성자 수에 대한 힌트.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여기 주어진 거는 가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양성자의 양분의 A. 자, 여기 보면 똑같아요. 아, 질량수랑 원자량 어떻게 보라? 같이 보라. 같다. 이렇게 볼 겁니다. 여기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제가 건드려 볼게요. 건드려 봤더니 지금 중성자 수가요. 양성자 수가 17이니까 빼주면 18에다가 곱하기 2. 여기다가 양성자 수 8이니까 빼주면 여기는 8. 이것만 더해주고 1몰이니까 너무 편안하게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계산해 줄게요. 이건 36에서 8을 더해주니까 44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가 실제 값이 44거든요. 그럼 얘네 실제 비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4배해주면 얘는 몇이다? 32예요. 이 32가 뭐냐면 여기에서 중성자수에다가 얘네들의 분자수를 곱해준 값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 32를 제가 나타내 볼 건데 중성자수는 여기 질소가 원자 번호 7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 7. 그럼 14에 7 빼주면 중성자 7. 그럼 산소라는 건 바로 A에다가 8을 빼준 값이겠죠? 그럼 A-1이 중성자 수. 근데 얘네 분자 수는요, 바로 화학식량을 가지고 와줘야 돼요. 질량에다가 화학식량 나눠줘야 분자 수. 그럼 화학식량은 여기 원자량 14에다가 여기 원자량 A 더해준 거 나눠준 게 뭐다? 바로 화학식량이고요. 여기 나눠준 값이 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학식량, 이걸 나눠준 값이 몰. 근데 여기다 뭘 곱해주래? 얘네들에 대한 중성자 수. 그럼 이게 바로 몇이래요? 32래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잠깐 약분해 볼까요? 그럼 여기 31, 여기에선 16입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 밑에다 풀어 볼게요. 31A-31은 여기에서 224 플러스 16A입니다. 그럼 이거 넘겨주니까 255는 여기에서 15A다. 그럼 A라는 건 여기서 3분의 51. 한번더 약분 되네요. 17이 되네요. 그래서 A가 17이야 라고 찾아냈어요. A 17. 자, A가 17이고요. 여기에서 A 17 구하라는 것까지는 다 해냈고. 그럼 가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양성자의 양이거든요. 그럼 분자수를 다시 구해줘야 돼요. 여기 17을 넣어주면은 이 비율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몰. 그래서 여기 17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얘네가 31이 나와요. 그럼 31분의 62 나눠주면 2몰. 2몰이고요. 여기에서 양성자 수는 질소는 7, 산소는 8. 더해주면 몇이 될까요? 바로 15가 됩니다. 곱해줘야 되죠? 곱하기 15. 그러면 30분의 17이 나오게 됩니다. 30분의 17, 답몇 번? 2번이에요. 다시 한번더 볼까요? 자, 우리한테는 다 주어진 값 이게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제 중성자 수 값을 구했는데 너무 고마웠던 건 얘가 1몰이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어차피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실제 값을 가지고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32가요. 분자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분자수가 안 나타져 있으니까 질량에다가 화학식 나눠준 거 이게 바로 분자수. 분자수 곱하기 중성자수를 해줘서 나타낸 게 32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너 여기 분자수 구할 수 있니? 2몰?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유종의 미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실린더 문제입니다. 실린더 문제에서는 그 부피가 분자수다라는 비율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선 가정하면 안 돼요. 8g이라는 실제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갑니다. 자, 가는요, T도 1기압에서 온도압력 같은 상황에서요, 여기다 8g 넣었고요. 다시 한번더 3W 첨가했고요. 그 다음에 4W 첨가했고요. 다의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중성자의 양은요, 바로 11몰이래요. 대놓고 몰이란

0: 단위가 있기 때문에요. 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제값 구해줘야 되고요. W와 A분의 N 구해주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원자량과 질량수를 갖도록 주어졌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탄소에 대한 원자량 12, 수소에 대한 거 1인데 4개씩이니까 16. 이게 바로 화학식량. 질량에다가 화학식량 나눠주면 얘가 몇 몰인지 나오게 되죠.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게 바로 2V 리터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몰로 바꿔주면 4분의 1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4분의 3몰. 자, 여기에서 몇 몰인 거예요? 4분의 5몰이에요. 그러면 다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8g 넣어준 얘는 2분의 1몰이었고, 여기에서 4분의 1 빼주면 추가로 들어온 애가 4분의 1몰이었고, 여기에서 4분의 5와 4분의 3 빼주면 여기에선 2분의 1몰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때 12를 이제 활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탄소가 중성자수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1. 분자수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3. 자, 여기에서 10이니까요. 똑같이 얘도 중성자수 6. 근데 두개 있다? 12. 10에다 4 나눠주니까 3. 자, 제가 수소 다 무시했어요. 왜? 얘네 질량수 1이니까 타얘 양성자수 1인 애들.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몰라요. 그래서 A-1인 애가 2원자 2개 있다. 그래서 2분의 1 해주니까 여기는 A-1에다가 그리고 산소는 지금 16인데 양성자수 8 빼주면 중성자 8이죠. 나누기 2 해주니까 4. 이게 바로 11이다. 그럼 여기 더해주면 10 나눠주면 1. 그럼 A-1이요. 1이래요. 다시 말해서 A는 몇이다? 2. 구해냈습니다. A가 이제 2야. A가 2. 그럼 이제 나머지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여기 기준으로요. 질량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이 4W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주게 되면 몇이 돼요? 바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 화학식량이 몰을 나눠주게 되면 화학식이 나오게 돼요. 화학식량은 이 위에 있는 원자량 다 더해주면 되죠? 2원자니까 2 곱하기 2, 4, 16 더해줬다 몇이에요? 그럼 20이에요. 그럼 W는 몇이다?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럼 W 구했습니다. 2분의 5. 그럼 이제 이 W를 이용해서요. 얘를 구해야지. N. N 구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5. 여기에도요, 똑같이 몰을 나눠주게 돼요. 그럼 얘에 대한 화학식량 몇이어야 돼요? 12 곱하기 2니까 24 더하기 N입니다. 그럼 여기 값이 몇이에요, 지금? 여기 약분해주면 2. 그러면 2, 5, 10, 30. 그럼 N은 몇이다?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N은 몇? 6. 그럼 이제 이거 뭐 해주면 돼?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3. 그래서 N은 2분의 15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을 했고요. 근데 실제 값이 주어졌어요. 2분의 1몰이라고. 그리고 주어진 힌트도요. 중성자 수가요. 11몰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비례관계로 풀었으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2몰, 3몰 풀면은 왜냐면 헷갈리지. 내가 가정한 거와. 그래서 실제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분자수 구해줬고요. 제가 여기서 W와 그리고 N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화학식량과 몰과 질량 관계를 활용했는데요. 바로 이 질량에다가 무엇을 나눠줬어요? 몰. 그랬더니 이게 화학식량이더라. 그래서 빠르게 제가 쓰긴 했는데요. 2분의 1이면 2 곱해줬고요. 4분의 1이면 4로 곱해줬어요. 빠르게 제가 역수치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화학식량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고, 화학식량은 여기 주어진 질량수에 대한 합이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킥! 자, 바로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할 수 있도록요. 제가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그리고 여기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수, 계속 이 표현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구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아동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아동실종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목, 팔등잘 보이는 곳에 착용해주세요. 경찰서나 안전드림 앱에서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주세요. 아동실종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고 안전드림앱을 통해 갱신해주세요. 최근 사진일수록 실종 시 아이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실종,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우리 힘들고 좀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나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또한 걸음 내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1강이고요. 각 강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더 알아보기만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더 알아보기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 전에 수능에서 더 알아보기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1강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5페이지에 있는 더 알아보기인데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한자의 3요소가 나왔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요소라는 말, 요자가 우리 1강부터 20강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꽤나 많이 나왔던 김요하다, 필요하다, 또는 반드시의 뜻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는 요컨대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요자입니다. 그리고 소자는 희다의 뜻을 가진 소자. 스케치북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북 딱 열면 다 하얀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요 소자는 희다의 뜻도 있고, 바탕의 뜻도 있고, 아무것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하얀 바탕이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서 질박하다 이런 뜻까지 가는 소자입니다. 그러면 요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필요한 바탕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한자의 3요소라는 건 한자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바탕 3가지란 얘기가 되겠죠? 요렇게 한자를 많이 알면 어휘의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한자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의 글자가 그 어떤 글자일지라도 당연히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요 한자는 어라는 음을 가지고 있지요. 또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자는 그 한자 나름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음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 음, 뜻. 이것이 바로 한자를 이루는데 필요한 세 가지의 바탕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의자를 잠깐 볼게요. 뜻 의자인데, 요 의자, 우리 본문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또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죠? 맞아요. 옳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왜 선생님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뒤에 가면 요렇게 생긴 의자가 나옵니다. 얘도 뜻 의자이거든요. 선생님, 얘도 뜻의. 왜? 똑같은 음뜻을 가진 한자가 두 개씩이나 있나요? 지금은 한자가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서 서로 뜻이 통용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한자를 만들 당시에는 그 의미가 차이가 당연히 있었겠죠. 요 의자는 옳다란 뜻이죠.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뜻이고, 요 글자는요, 얘는 밑에 무슨 한자가 보이나요? 기본 중에 기본인 마음심자가 보이죠? 그래서 요 한자는 내 마음속에

속에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뜻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요 의자는 옳다고 여기는 뜻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통용되는 그런 뜻입니다. 아, 나는 A 대학 A과에 갈 거야. 꼭갈 거야. 라는 뜻을 가졌다면 요 글자를 써야 할까요? 요 글자를 써야 할까요? 당연히 내 마음속에 A 대학 A과라는 생각, 그 뜻이니까 요 글자를 써야 되겠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뜻, 더 쉽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뜻을 나타낼 때는 요 의자를 쓴다. 국어 사전에 담겨 있는 뜻을 보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그래, 하고, 옳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차이를, 아시겠죠? 요거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뜻. 자, 모든 한자는 당연히 모양,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자를 이루는 기본적인 세계의 바탕이다라는 얘기죠. 일단, 물고기가 나왔으니까, 요 물고기 어자는 물고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거예요. 조금 뒤에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요렇게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걸 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요 밑에 점네 개는 보통 불화, 자의 변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과 관련이 없죠? 지금 물고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것이니까 여기 꼬리 지느러미 부분을 이렇게 점점점점 네 개로 나타냈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 가운데 있는 마치 밧전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물고기의 몸통을 나타낸 거구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아가미를 비롯한 요 머리 부분을 그대로 본떠 만든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노파심 때문에 한 글자만 더 이야기할게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요 글자랑 너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앞에 왼쪽에 물수자를 나타내는 삼수변이라고 얘기하죠. 요것도 뒤에 가서 부수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튼 요렇게 물수의 변형이 붙은 한자와 붙지 않은 한자를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얘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물고기 어자이고 얘는 고기 잡을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부 아저씨 할 때는 요 글자를 쓰면 안 되죠? 요 글자를 쓰면 물고기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고 어부 아저씨는 물고기를 잡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요 글자를 써야 되겠죠? 헷갈리다면 딱 봐도 얘가 3액이나 더 많죠. 획수가 더 많죠. 얘는 물고기, 얘는 고기 잡을. 뜻이 어느 게더 긴가요? 얘가 뜻이 더 길죠. 이런 식으로 획수하고 연관을 시켜서 외워두시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자의 3요소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뜻에 맞는 한자를 알고 있는지, 한자의 모양을 알고 있는지, 그 한자의 뜻과 음을 알고 있는지,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100%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유형의 문제는 수년간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1번 문제인데, 한자의 형음의 중에서 뜻에 맞는 모양을 잘 알고 있는지를 골라 답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쭉 읽어 보시면 맨 뒷부분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앞에 부분을 보면 낚싯줄을 거두고 낚싯줄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한가롭게 잠이 들어 배가 물결 따라 여울러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는 누구누구의 모습. 배를 타고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구나 라는 걸 아니까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죠. 1번은
나무 목자에 사람의 뜻으로 쓰이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손의 뜻으로 말합니다.

많이 쓰이지만 사람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집을 짓거나 나무로 가구나 기구 따위를 만드는 걸 직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을 목수라고 얘기하죠. 2번은 석공입니다. 돌석자 정도는 다 알죠? 돌을 다루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석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낚싯줄, 배하고는 1번, 2번 다 관련이 없죠. 3번, 바로 고기 잡을 어자가 나왔습니다. 낚싯줄을 들이우고 배에 타고 있으니까 어부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죠. 물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을 일컫습니다. 4번은 농부네요. 농사 짓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5번은 장사할 상자, 상인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다가 의문점이 생겼어요. 선생님, 요것도 사람을 일컫는 것 같고, 요것도 사람을 일컫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대체? 라고 묻는다면, 숫자, 손숫자죠. 특히 손기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일컬어 뒤에 숫자를 붙이죠. 예를 들자면 야구에서 던지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투수라고 얘기하죠. 노래를 부르는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숫자입니다. 그럼 공은 뭐냐? 공은 무언가를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을 수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돌을 깎고 깎고 깎아서 원하는 물건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분이니까 석수보다는 석공이 더 어울리는 거고요. 요 붓자는 지아비, 남편, 사내라는 뜻도 있고, 문장의 맨 앞에서 자, 이제 한 문장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발어서의 역할을 할 때는 무릇 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붓자인데, 사람의 뜻으로 쓰일 때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보통 힘을 쓰는 사람을 일컬을 때요 붓자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1번부터 이렇게 뜻에 맞는 한자의 모양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수능특강 맨 뒤쪽에 실려있는 중학교용 구백자, 고등학교용 구백자, 한자의 음과 뜻, 모양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28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유형입니다. 역시 2026학년도 문제고요. 도금을 묻는 문제입니다. 한자의 3요소 중에서 음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지문이 아무리 길더라도 한자의 음뜻, 모양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28번과 같은 문제는 감사합니다. 인사가 꾸벅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기억. 앞에 있는 한자는 쬐다라는 뜻을 가진 폭자입니다. 위에 해 일자 보이시나요? 해가 내리 쬐는 건데, 한 여름날, 오, 해가 너무 뜨겁게 내려 쬐죠. 그래서 사납다의 뜻까지 확장이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24시간 동안 사나운 사람은 없죠. 갑자기 사나워지죠. 그래서 이 쬐다라는 뜻에서 사납다라는 뜻, 그리고 사납다라는 뜻에서 갑자기라는 뜻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폭우, 그러면 우자는 비우자죠. 한자만 봐도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비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폭우는 갑자기 세차게 내리는 비라는 뜻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폭우를 골라 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800자 한자, 뜻, 모양 반복적으로 학습하자고요. 이번에는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자에 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를 볼까요? 부수. 부수란 정의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로, 자전에서 자연을 중심으로 한자를 정리, 분류, 배열할 때 뜻을 나타내는 부분, 공통된 한자를, 오우, 이거 줄줄이 줄줄이 읽어.

보면 너무 정의가 길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 여기 한자의 음뜻으로 부수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으면 바로 정리 끝. 부자는 때,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때는 몇 월, 며칠 이 때가 아니라 무리지어 있다 할 때의 때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머리 숫자. 때, 나누다. 머리 숫자. 그러니까 무언가를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무언가를 중심으로 해요. 해서 나누어 놓은 것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한자를 찾는데 필요한 기본 글자로 여기 넘어갈게요. 자전에서 자형을 중심으로 한자를 정리, 분류, 배열한 것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자형을 중심으로 한자 정리, 분류, 배열한 것 중에서 요게 바로 부가 되는 거죠. 나누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어서 무리 지은 거, 요게 바로 부이고요.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에 공통된 한자가 바로 머리 숫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섹터 안에는 뜻이 공통된 부분에 한자가 막 들어가 있고 그 공통된 한자가 바로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설명이 너무 길어서 오히려 헷갈릴 것 같네요. 쉽게 한자의 뜻을 결정하는 100%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아서 한자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부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뜻을 나타내는 부분에 공통된 한자 뜻을 나타낸다. 여기에다가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자를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한자이지만 이게 부수구나라는 걸 알면 한자의 뜻이 대충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유추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수는 선생님 총몇 개가 있나요? 2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14개의 부수가 모두 다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자, 지금은 부수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건 위치에 따라서 부수의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글자가 아닌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글자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몇 글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온 글자는 다 아시죠? 사람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해서 왼쪽에 쓰일 때는 보통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서로 다른 글자가 아니라 같은 글자이다. 어우, 선생님, 왜 헷갈리게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키나요? 라고 묻는다면 요 쉬다 유자 볼까요?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한자를 쓰면 한자가 너무 뚱뚱해지잖아요. 한자의 모양 안 예뻐요. 그쵸? 그러니까 한자의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변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자 쉬다 휴자의 부수는 사람 인자. 요거 또 가만히 보면 느낌이 오죠. 사람이 나무 옆에 있네요. 뭐, 나무 옆에서 주로 뭐 하겠어요? 그늘 밑에서 쉬겠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하다 할 때의 휴자가 요 휴자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 부수가 왼쪽에 위치할 때 우리는 보통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쉴 휴자의 왼쪽에 있는 글자는 사람 인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변, 뭐 손수 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변은 부수의 위치를 일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글자는 지금 왼쪽이 아니라 한자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이럴 때는 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 도자의 변형이고
오른쪽에 붙어

쓰니까 칼도 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손수변, 칼도 방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변이 뭐고 방이 뭐야? 라는 의심이 든다면 아, 그건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지요. 칼도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롭다 리 자로 알고 있는 요 글자 왼쪽에는 벼 화자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칼도자예요. 벼를 베려면 칼이 무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칼이 잘 들어야지 한번칠때 벼가 쫙쫙 베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면 날카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맞아요. 날카로운 칼이 벼를 베는 데는 더 이롭겠죠.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와. 선생님, 너무 예리하신데요? 예리 할 때도 요 글자를 쓰는데, 그때는 이롭다의 뜻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오죠. 날카롭다의 뜻도 있다.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번에는 마음 심자네요. 마음 심자. 오, 변형된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다른 글자랑 결합해서 왼쪽에 쓰이면, 요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네모를 치고 있는 요 모양은 마음 심자가 아래쪽에 쓰일 때 바뀌는 모양입니다. 우선 예로는 왼쪽에 쓰인 것 나왔네요. 요거부터 볼까요? 마음 심자에다가 풀을 청자가 결합이 됐습니다. 왼쪽에 위치했으니까 부수의 위치는 변이 되겠죠? 마음심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마음심자가 부수로 들어가면 주로 감정과 관련된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뜻이란 뜻도 있고, 마음, 사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이 글자를 보고, 아, 홉, 으로 읽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자를 좀잘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요 글자는 공손하다의 뜻을 가진 공자입니다. 밑에 보시면 요런 모양이 있죠. 요게 자글소자 옆에다가 점을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마음 심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아래에 쓰일 때는 요런 모양으로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꼭 기억해야 될 건, 아, 마음심이 부스로 들어가면 감정과 관련된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구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수자가 나왔습니다. 손수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이 되면 요렇게 모양이 바뀌죠. 일단 아래쪽에 있는 요런 모양과 헷갈리면 안될것 같아요. 손을 펴면 손이 올곧죠. 올곧죠. 올곧아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축 늘어져 있죠. 요거는 개견자의 변형인데 아,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요. 아, 요거는 개의 꼬리구나. 개의 꼬리가 쫙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라도 외우자라는 겁니다. 손수자가 부스로 들어가면 당연히 손으로 할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뜻으로 이제 가겠죠. 여기요, 저기요, 가리키다의 뜻을 가진 한자도 그렇고, 야구 이야기를 했었는데, 투수, 포수, 다 손으로 던지고 손으로 잡죠. 다, 요 손수자가 붓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막을 것자, 손으로 이렇게, 막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은 물수자입니다. 물수자, 요런 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다 해자 왼쪽에 보면 지금 점이 세 개죠. 점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점이 세 개니까 3에다가 물 숫자 수 삼수에다가 왼쪽에 있으니까 위치가 변. 그래서 보통 삼수 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물 숫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 삼수변 삼수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삼수가 있다는 건 1수, 2수,

동. 그런데 부수가 지금 얼음빙의 변형이니까, 얼거나 차갑거나 시리거나의 뜻을 가진 동자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 동자는 얼다 동자예요. 손가락이 얼었어, 아파요. 동상 걸렸어요. 할 때의 동자. 명태가 꽝꽝 얼었어요. 동태가 되었다. 할 때의 동자.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 할 때의 동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수를 알고 있으면 전체적인 한자의 뜻을 외우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개견자죠. 개견자가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사납다의 뜻으로 간다거나 네발 달린 짐승의 이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구자가 보이네요. 손수자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불화자이네요. 불화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이 되어서 아래쪽에 쓰일 때는 이렇게 짬짬짬짬 점네 개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가스레인지 불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넣기 가스레인지 불꽃. 그러면 요 위에 어떤 글자가 올라가 있더라도 불 위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뜨겁거나 덥거나 타거나 찌거나 익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이런 뜻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요. 물론 모든 한자 아래에 점네개 있다고 해서 불화자는 아니죠. 예를 들자면 이거 점네 개가 있지만 이거는 불이 아니에요. 이건 말맞자죠. 말에 내 다리를 점으로 표현한 것.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점네 개가 아래에 있으면 보통 부수의 위치는 발이라고 하는데 뜨겁다, 덥다. 찌다, 삶다 등과 같은 불의 작용과 관련된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고기육자가 되겠죠. 몸의 뜻도 가지고 있는 고기육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이 되면 마치 달월자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달월자랑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달월은 달월인데, 원래 6이라는 한자의 변형 달월이야. 그래서 육달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달월이란 말은 고기육의 변형이다라는 얘기죠. 이 육달월이 부수로 들어가면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뇌라든가, 간이라든가 창자를 나타내는 장이라든가 이런 한자에 모두 요 고기육자의 변형된 모양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요 글자는 다리 각자예요. 이 고기육자 빼고 오른쪽에 있는 한자 우리 본문에서도 몇번 나왔습니다. 물리칠 각자, 기각하다 그럴 때 물리칠 각 자, 도리어 각자로 쓰였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이거 음은 각이고 신체의 일부와 관련된 뜻을 가진 한자니까 아하! 각선미 할 때의 각자, 다리 각자이구나. 이인 삼각, 두 사람이서 세 다리로 뛴다라는 얘기구나. 할 때의 각자, 다리 각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부수를 알면 외우기가 쉬워진답니다. 그러니까 부수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풀초자입니다. 풀초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해서 위쪽에 쓰이면 이런 모양, 마치 열십자 두개 모양으로 바뀌죠. 요게 들어가면 당연히 풀초가 부수이기 때문에 식물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안 외워지신다면 지금 요거는 흙이에요. 땅 위에 새싹이 파릇 파릇 돋아나는 모양이구나. 이거 풀이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밑에 될화 자와 결합을 하면 꽃화 자가 되지요. 다음 오드의 자이네요. 오드의 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을 해서 왼쪽에 쓰이면 요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요런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굳이 이 한자를 선생님이 왜 쓰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글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 한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자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옷의자예요. 이렇게 외우자고요. 옷의자 옷걸이에 탁, 옷걸이에 탁, 옷걸이에 탁탁탁 걸어야 되겠죠. 아, 요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없으면 그럼 무슨 글자냐? 얘는 요렇게 생긴 보이다 시자의 변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자의 모양이 한획 차이이지만, 얘는 옷의, 얘는 보일시.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옷의 자가 부스로 들어가면 옷과 관련이 있거나 옷을 입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입을 피자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다 이런 뜻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당하다, 피동의 의미까지 간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한자의 총획입니다. 총획. 그러니까 한자의 모든 획이다. 자, 요 글자 잠깐 볼게요. 요 글자는 그림화자로 많이 쓰이는 한자입니다. 물론 그을 획이라는 음뜻으로 쓰이지만 보통은 그림화, 그리다 화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요 글자를 살짝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자는 그리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고 그을 자 같은 경우는 그을 때는 찌익 그을 때는 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칼도의 변형, 아까 이렇게 세로획 두획이었죠. 그것을 옆에다가 붙여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써보면 정확한 그을 획자는 요 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총획이란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구성하는 모든 획의 수를 말한다. 그냥 한자 쓸때 모든 획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일일이 아 이게 몇 획이지? 이걸 다 기억을 하겠어요. 하지만 정확한 획수를 알면 한자의 모양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쓰기 연습할 때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구자가 나왔네요. 입구자. 하나, 둘, 셋, 삼획이다라는 얘기죠. 기역, 우리 한글의 기역 모양은 한획으로 처리합니다. 하나, 둘, 셋. 입이 붓으로 들어가면 입으로 할수 있는 것과 관련된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재호야! 하고 부른다던가, 먹는 것도, 먹을 식자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뭐 가능하겠죠. 노래를 하거나, 다 입으로 하는 거니까, 아, 입구자가 붓으로 들어가면 입으로 할수 있는 것과 관련된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3, 4, 5, 6 이렇게 됐으니까, 4획, 이제, 금자가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사획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지, 금. 우리말 아니에요. 단지 지자에 이제 금자. 선생님이 강의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일. 그러면 금요일 아니에요. 금일은 오늘이란 뜻이 되겠죠. 쓰다 용자도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이 되겠죠. 등용하다 할 때도 요 용자를 쓰겠고요. 땅, 지, 자, 육획. 요렇게, 육획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옆에, 교재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할 형자가 나오는데, 만사 형통해라 할 때의 형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한획을 더 그으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요거는 누리다 향자가 됩니다. 누리다 향자. 유명한 분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향년 몇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향년. 향년이라는 말이 누린
나이, 살아생전 누린 나이라는 뜻이 되겠죠? 헷갈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일사자가 나오네요. 총획도 총획이지만 일사자는 다른 뜻도 있다라는 거, 섬기다의 뜻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충신, 불사, 이군. 들어보셨죠?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는 이군, 두 임금을 불사. 불, 사, 섬기지 않는다. 섬기다의 뜻도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믿을 신자도 가만히 보면 재밌죠? 왼쪽에 사람 인자, 오른쪽에 말씀 언자. 사람의 말에는 모름지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신뢰로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높을 꽃자도 보이는데 이 높을 꽃자도 높다 그러면 딱 눈에 보이진 않지만 높은 누각의 모양을 본떠 만든 한자가 됩니다. 선생님, 이런 부수 문제, 총액 문제도 수능에 출제가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 한자의 부수는 뭘까요? 이 한자의 총액은 몇 획일까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유형으로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4번 문제인데요. 지금 총액과 부수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 총액과 부수를 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워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자의 음과 활용예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할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수를 알면 한자의 뜻을 유추하기가 좀 쉽고 총액을 알면 한자의 모양 예쁘게 나오니까 이왕이면 더잘 알려고 노력하면 좋겠죠. 4번 문제 볼까요? 이 한자의 음은 요 글자와 같아요. 요 글자는 좋아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진 호자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호의 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모양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 갈 거니까 음은 금방 해결이 되겠죠. 일단 1번은 짓다, 만들다의 뜻을 가진 작임으로 땡입니다. 2번은 고치다의 뜻으로 쓰이는 개임으로 역시 땡이죠. 3번은 턱밑살 내지는 오랑캐의 뜻으로 쓰이는 호. 아, 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음이 호이니까요. 오랑캐호자 그러니까 갑자기 호떡, 호빵, 호주머니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호떡 우리말 아니죠. 호주머니 우리말 아닙니다. 호자가 바로 이 오랑캐 호자를 씁니다. 왜 오랑캐 호자를 쓰는지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4번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죠. 부르다의 뜻을 가진 호자입니다. 음이 호니까요. 5번은 나누다의 뜻을 가진 별자이므로 답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3번, 4번 중에 있네요. 총획은 서울 경자와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획이에요. 3번과 4번 중에 8획인 것을 골라 가야죠. 부수는 을플 음과 같아요. 난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입으로 막 읊는 거, 입으로 읊으니까 입구자가 부수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입구자가 부수인 건 3번, 4번 중에 눈에 보이죠? 이 글자 뒤에 이름 명자를 결합하면 우리가 찾아야 할 한자의 음은 호라는 걸 알았으니까 호 뒤에 이름명, 그러면 호명이네요. 호명은 이름을 부름 뜻하는 말로 쓰여. 그러면 부르다 호자가 정답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부르다의 뜻을 가진 호자는 4번이 됩니다. 그러니 부수, 총액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는 않아도 문제 충분히 풀수 있다라는 거지요. 한자의 짜임으로 갑니다. 한자의 짜임이라는 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상형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물고기 어자 나왔을 때 상형이라고 살짝 언급을 했죠. 아주 아주 아주 기본적인 한자 만드는 원리가 되겠죠.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라는 겁니다. 상형,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가. 이렇게 외우려면 잘안 외워지죠. 역시 한자만 알면 끝. 한자, 요 상자는 코끼리 상자가 되겠죠. 고대

0: 중국은 황하 유역에서 발달을 했다는 거다 아시죠? 이 시절에는 코끼리가 살고 있었는데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코끼리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후세 사람들은 코끼리의 뼈, 그 모양을 보고 또는 코끼리의 그림, 그 모양을 보고 코끼리를 본떴단 말이죠. 그래서 코끼리라는 뜻 말고도 모양이라는 뜻도 있고 본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형 할 때는 본뜨다의 뜻이 되겠죠. 형자가 모양 형자이니까 요 모양 형자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 터럭삼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무늬라든가 빛깔이라든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의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자 역시 모양 형자죠. 그러니까 상형은 모양을 본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 인자, 이런 사람의 모양을 본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으니까 사람 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복습. 우리 성어, 시간에 배운 한자 성어 중에서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거 선생님이 모아봤습니다. 주기급인의 인자가 들어가네요. 나에게 미루어 보고 드는 생각으로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거나 행동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역지사지와 의미가 통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촌철살인,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주 짧은 말로도 충고를 할수 있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방약무의는 안하무인과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주 오만방자하게 제 멋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방약무인 또는 안하무인이라는 말을 쓰죠. 두 번째는 하늘에 떠 있는 해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해일자. 요 해일자도 요런 해의 모양을 본떴으니까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되겠죠. 한자를 만드는, 오, 해가 저렇게 생겼네. 그래, 우리 해일자, 요렇게 약속하자라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해일자가 들어가는 성어도 몇개 적어 봤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배운. 해가 한번 떴다가 지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날, day의 의미도 있죠. 나날이 다달이 발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취월장. 에도 일자가 들어가 있네요.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할 때 쓰는 작심삼일 할 때도 일자가 들어갑니다. 꽃은 10일 동안 붉은 것이 없다. 아무리 성한 것도 오래 가지 못하여 곧 쇠퇴하게 마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역시 날일자, 해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산산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자. 이게 바로 상형의 원리죠.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라고 풀이가 되는 산전수전,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심하게 고생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청산유수 그러면 풀은 산에 흐르는 물처럼 막힘 없는, 거침 없는 그런 말솜씨를 뜻할 때 쓰는 말이 되겠고요. 다른 산의 돌이라고 풀이가 되는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못난 돌이라도 발로 뻥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져다가 내가 가진 구슬을, 옥을 가다듬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남의 단점도 나의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됨을 나타내는 성어가 됩니다. 지사로 갈게요. 세상에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일사자죠? 이를 지, 가리켜서 만든 한자가 됩니다. 지자는 손가락이란 뜻도 있죠. 손가락 도장 찍어라. 그럼 지장 찍어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가락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손가락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 하고 가리키는 거니까 아, 이런 뜻도 있구나. 어떤 일을 가리켜서 다시 말해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가리켜서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글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 씨, 눈에 안 보이는데? 아래, 눈에 안 보이는데? 2층에서 보면 3층이 위인데, 3층에서 보면 3층은 위가 아니잖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 그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몇 획을 더해서 요거 위라고 하자. 반대로 요거 아래라고 하자. 요런 게 바로 지사의 원리다라는 거죠. 뿌리, 땅 속에 박혀서 안 보이네. 뿌리? 아, 뿌리는 나무의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무의 아래쪽에 한 획을 더 그어서 근본, 뿌리라고 하자. 이런 원리가 바로 지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윗상자, 아래하자 정도는 다 아시겠죠? 위는 오르다의 뜻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다. 윗사람이란 뜻도 있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임금이니까 임금의 뜻도 있습니다. 하자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아래라는 뜻도 있고, 내려가다,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고, 아래 사람이란 뜻도 가지고 있겠죠. 윗상자, 아래하자가 들어가는 우리 교재에 나온 성어 복습 삼아 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상가상 윗상자가 들어가 있죠. 눈 위에 서리가 더해졌다. 어우, 눈만으로도 차가운데 더 차가운 서리가 더해지다니.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쓰는 말이 되겠고, 반대로 좋은 일 위에 좋은 일이 더해질 때는 아이고, 여기 금상첨화인데 금자가 하나 빠졌네요. 아, 선생님이 요렇게 네,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이 더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옥상가옥이라는 말도 있죠. 지붕 위에 지붕을 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덧없이 부질 없이 무언가를 다 더해가는 그런 걸 뜻할 때 옥상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상누각은 모래 위에 누각. 와르르 무너지기가 쉽겠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무너져버릴 일이나 물건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요번에는 하자가 들어가 있는 성어를 볼게요. 막상막하. 더 낮고 못함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요. 뭐, 호각지세, 백중지세, 이런 말들과도, 난영난제, 이런 말들과도 통할 수 있다 배우고 온 기억이 납니다. 아래로부터 배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 어려운 이치를 깨달을 때 하학상달이라는 말도 쓰고요.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불치하문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약무인과도 통할 수가 있는 안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 남을 업신여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에도 아래 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의 짜임,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상형과 지사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22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우리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학습 목표는요, 일단 건강, 질병 이런 거에 관한 어휘 배울 거고요. 우리 몸 상태랑 몸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런 거 말하는 거 배울 거고요. 문법은요, 제귀 대명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본문 보면서 우리 시작해 볼게요. Guten Tag, Herr Koch. 코 씨, 안녕하세요. Was fällt Ihnen denn?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뭔가 병원에서 일어나는 대화임이 분명하죠. Was fällt Ihnen 하면은요, 이때 fällen이란 동사가 편찮다, 아프다 이런 뜻이어서요, 삼격을 이렇게 지배하는데 당신에게 어디가 편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온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베가요, Ich fühle mich nicht wohl. Sich fühlen 하면 뭐뭐하게 느끼다, 어떤 몸의 상태, 건강 상태에 대한 동사인데요. 저는요, nicht wohl,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저 몸이 좀안 좋은데요, 이런 느낌이죠. Ich habe Husten und Schnupfen. Husten은요, 콜록콜록 하는 거고요. Schnupfen은 이제 그 코감기, 훌쩍훌쩍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기침이랑 코감기가 있습니다라고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함자 Kopfschmerzen, 그 두통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Schmerz라는 명사는요, 원래 단수 형태는 der Schmerz이지만 단수로 쓰지 않습니다. 항상 복수로 쓰는 명사여서요, 이렇게 두통할 때 Kopfschmerzen 하셔야 돼요. 두통도 있으신가요? Ja, ich glaube, ich habe auch etwas Fieber. 네, 저는요, 또한 약간의 Fieber까지 있대요. Fieber는 열이죠? 저 열도 있는 것 같아요. Wie lange haben Sie die Schmerzen schon? Wie lange 하면은 기간을 말하는 거죠. 영어의 how long에 해당해서 얼마 동안 그 고통이, 그 통증들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Seit gestern Abend. 어제 저녁부터 그랬습니다. Ich muss Sie mal untersuchen. 제가 당신을 한번 untersuchen 해봐야겠네요. 여기서는요, 아래에서 찾다라는 분리동사가 아니라 untersuchen이라는 비분리동사, 검사하다, 진찰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제가 당신을 한번 진찰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목이 부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러시죠. Machen Sie bitte den Mund weit auf. 자, 뭐 하라고 했냐면요. 일단은 여기서 끊으면 안 되고 여기서 끊어야지. aufmachen이라는 분리동사 썼네요. 열다란 뜻이니까 입을 열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weit하게. 한국어에서는 입을 크게 벌려라라고 해서 왠지 gross 쓸것 같지만요. 독일어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다고 안 하고 입을 넓게 벌린다. 입을 이렇게 와이드하게 벌린다라고 해요. 입을 좀 넓게 크게 벌리시고요. sagen Sie 아! 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아 하면 이렇게 뭐 목이 부었는지 이런 거볼수 있잖아요. 딱 보니까 Das sieht nicht so gut aus. 아유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Aussehen이라는 분리동사 또 썼죠? 아유 안 좋아 보이네요 상태가. Sie haben sich erkältet. 당신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Haben erkältet라고 해서 현재 완료를 써서 감기에 걸린 상태임을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Ist es schlimm?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Nein, es ist eine leichte Erkältung. 감기이긴 하나 leichte하되 가벼운 감기, 이렇게 심한 감기는 아니고 아니, 좀 약간 걸리셨네요 라는 뜻이고요. 감기라는 명사 이 Erkältung은요, 셀수 있는 명사예요. 감기는 한번 걸리고 두번 걸리고 세번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여서 관사와 함께 씁니다. 아, 약한 감기예요. Ich schreibe Ihnen ein Rezept. 제가요, 당신에게 하나의 레셉트를 써드릴게요. Schreiben은요, 영어에 마치 수여동사처럼 삼격 목적어, 사격 목적어 나옵니다. 당신에게 처방전을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Die Medikamente nehmen Sie bitte 3 Tage lang. 그 약은요, nehmen Sie, 먹으세요. SN 쓰시면 안 돼요. 약을 SN 한다고 하면 되게 이상해. SN은 뭔가 이렇게 칼로 썰어서 이렇게 먹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 약은요, nehmen. 그 영어로도 take medicine 하듯이 독일어도 take처럼 nehmen 동사 써야 합니다. 약을요, 드세요. 근데 언제 동안? 3 Tage lang. 이렇게만큼 오래. 3일만큼 약을 드세요. 3일 동안 약을 드세요. Trinken Sie viel Wasser? 물 많이 드시고요. 물은 셀수 없는 명사여서요. viel 이렇게 어미변하지 않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Bleiben Sie ein paar Tage im Bett. 그리고 며칠 정도는 침대에 누워 계세요. 침대에서 쉬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Vielen Dank. 감사합니다. Auf Wiedersehen. 다음에 다시 봅시다. 그리고 Gute Besserung. 이 표현 알아두셔야 되지. 누가 아플 때, 야, 빨리 나. 라고 하려면 Gute Besserung 이라는 기원하는 말 반드시 써야 하죠. 이렇게 해서요. 이제 병원에서 대화는 끝났고, 요거 한번 봐봐. Gute Besserung. 회복을 기원하는 말, 빠른 쾌유.

간절히 빕니다. 빨리 나으세요. 할때 쓰는 말이고요. 여러분, 게준타이트랑은 꼭 비교하셔야 해요. 게준타이트에서 우리 게준타이트라는 게준트 알지? 게준트 건강한이란 뜻이잖아. 게준타이트는 이제 건강이란 명사니까 왠지 회복을 기원하는 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영어에서 bless you처럼 애취했을 때, 재채기 했을 때, 게준타이트 이렇게 해주는 말이지, 요거는 아플 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아플 때는 꾸테 뱃사공 이렇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표현 연구를 볼게요. 삼격 지배동사, 아까 페일렌이 삼격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페일렌의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요거 어휘 문제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뜻, 편찮다, 편찮은 거, 아픈 거. 그럴 때요, was fail dear, 너 어디가 아프니? 이렇게 쓸수 있고요. was too dear, vae. 어디가 너에게 왜 툰하니? 요것도 삼격이랑 씁니다. 왜 툰은요, 분리동사잖아요. 이건 통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때 쓰고요. 페일레는 그냥 일반적인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뭐다 이렇게 쓸수 있는 말이죠. Fortress dear way. 어디가 너한테 아프니? 정확히 이렇게 어디가 아프니로 써도 되고요. Wo hast du Schmerzen? 어디에 통증이 있니?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거는 당연히 was felt dear일 거고요.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 정확하게 통증 부위를 물어보는 요거 있잖아? 요거는 뭐 병원이나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쓸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도 다 어디가 아픈지를 물을 때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없다, 모자라다. 요것도 많이 써요. Svelte uns an Geld. 우리한테는 돈이 모자르다 할 때, 요렇게 Svelte하고 an 삼격 써서 돈이 모자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결석하다는요. Wer fehlt heute? 이 표현도 많이 쓰죠. 오늘 누가 빠졌니? 누가 결석했니? 할때이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쉬워하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라고 할 때요. Du hast mir sehr gefehlt. 이렇게. 너는 나에게 더 이상 너무나 존재하지 않았어.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나는 네가 너무 그리웠어. 네가 나에게 너무 없어서 아쉬웠어. 보고 싶었어.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통증을 말하는 표현 볼게요. 아까 통증은요, Schmerzen이라고 해서 항상 복수로 써야 한다고 했어.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독일인들은 통증을 그냥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이렇게 하지 않고요. 통증이라는 개념이 그 고통의 이렇게 집합으로 보거든. 통증을 생각해 보면 뭔가 쑤시기도 하고, 욱신거리기도 하고, 따끔따끔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이렇게 좀 합쳐져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통증은 항상 복수로 말합니다. 그래서 Schmerzen haben 하거나, 아까 분리동사 wehtun을 쓴다 그랬죠? 이것도 삼격이랑 같이 이렇게 쓰는데요. Ich hab Bauchschmerzen 이렇게 복수로 배가 아플 때 복수로 쓰고요. 근데 배가 좀 심각하게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Schlimm이나 stark라는 형용사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Der Bauch tut mir weh. 배가 나에게 아파 해도 되고요. 내 배가 아픈 거니까 Mein Bauch tut weh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Ich hab Zahn Schmerzen. 나 치통이 있어. 근데 이가 아파. Die Zähne tun mir weh.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가 아플 때요. 이빨이 한 개가 물론 아플 때도 있지만, 나 이가 아파. 이러지 않잖아. 우리도 이가 아파. 이렇게 하죠. 보통은 복수로 말을 합니다. Die Zähne tun mir weh. 아니면요. 내 이빨들이 아파라고 해서 Meine Zähne tun weh. 해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삼격 지배전사 짜이트 볼게요. 요거는요. 영어의 since지 뭐뭐 이래로 뭐뭐 전부터란 뜻인데 얘는 뒤에 삼격 명사가 와서 요렇게 쓸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삼격으로 써야 하니까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날 때 이렇게 n을 추가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한 번씩 보세요.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면 n을 추가해 준다라는 거 기본적인 거죠. 자, 그 다음 동사 aufmachen 한번 볼게요. 분리전철 auf가 있네. auf는 원래 위로란 뜻도 있지만 뭔가 열린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aufmachen 이렇게 합쳐진 거고요. 반대말은 그 auf의 반대말 추 있지? 닫다라는 뜻의 추, zumache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문 보면 좋겠네요. Kannst du bitte die Tür aufmachen? 창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창문이 아니라 문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할때 이렇게 화법 조동사가 오니까 분리전철 붙여서 쓰고요. Das Geschäft macht um 9 Uhr auf. 그 가게는 9시에 문을 연다. 여기선 현재

문이니까 분리점철 맨 뒤로 가주고요. Wir möchten eine Bäckerei aufmachen. 우리는 베이커리를 하나 열고 싶다 할 때, möchten이라는 화법 조동사 썼으니, 이렇게 붙여서 써준다. 그래서 분리동사 aufmachen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분리동사네요. 분리동사 auszusehen입니다. aus는요, 밖으로란 뜻이잖아.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거니까 내 외적인 이야기, 뭐뭐하게 보인다란 뜻이죠. 역시나 똑같이요. Sie sieht glücklich aus. 그녀는 행복해 보여. 할 때, 이렇게 현재 문에서 aus라는 분리전철 맨 뒤로 띄어서 딱 갖다 붙이는 거지. 붙어 앞에 있던 걸맨 뒤로 이렇게 딱 붙여서 띠부띠부실처럼 한다고 했어요. 또 보자. Du siehst wie deine Mutter aus. 너는 참 너네 엄마를 닮았다. 역시나 현재 문이기 때문에 분리전철 aus를 맨 뒤로 갖다 붙여줍니다. 분리전철의 위치도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다음 이 표현 우리 감기 자주 걸리니까 이 표현도 꼭 알아둡시다. sich erkälten, 감기에 걸리다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 꼭 알아두세요. 제기동사, 감기에 걸리다. 근데 똑같은 표현, eine Erkältung haben 하거나 eine Erkältung을 bekommen 했다라고도 쓰고요. 여러분 책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erkältet sein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erkältet라고 해서 분사를 지금 형용사처럼 한 거야. 감기에 걸린 상태인이란 뜻이어서 세개다 지금 감기에 걸린 거죠.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거는요. 켈툼은 셀수 있습니다. 열나는 거 같은 걸 예를 들면 셀수 없어. 하지만 감기는 한번 걸리고 두번 걸리고 세번 걸리고 이렇게 횟수를 셀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한번 걸렸을 때 이렇게 아이네라는 관사를 쓸수 있는 거죠. 예문을 보면 좀 좋겠다. 예문을 볼게요. Sie ist leicht erkältet. 그녀는 가벼운 감기에 걸린 상태이다 했을 때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가볍게 안 걸리고 되게 심하게 걸릴 수 있잖아요. 독하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schlimm이나 stark라는 부사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 haben 해가지고 감기에 걸린 상태다 할때 똑같이 sie hat sich leicht erkältet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에어켈퉁을 받았다, 에어켈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요. bekommt나 hat라는 동사 써서 eine leichte Erkältung, eine leichte Erkältung을 bekommen 했다, haben 했다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아까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에어켈퉁은 셀수 있어서 eine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한번 봐봐. Sie hat leichtes Fieber. 그는 가벼운 열이 있다, 미열이 있다라고 할 때요. 열은 셀수 없어요. 열이 내가 지금도 나고 밤에도 난다고 해서 12번 났다, 3번 났다 이렇게 독일어에선 하지 않습니다. 열은 이렇게 횟수를 셀수 있는 질병으로 보진 않아요. 그냥 열이 났다 이렇게 기간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관사가 그래서 없이 쓰되 Leicht Fieber의 반대말은 hohes Fieber입니다. 왜냐하면 열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열은 hoch라는 형용사 써가지고요. hohes Fieber 해서 높은 열, 고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레셉트라는 표현. 요거 우리 요즘 뭐 요리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처방전 말고 조리법, 레시피란 뜻으로 레셉트 많이 쓰죠? 요거는 강세 문제로도 많이 나와. 강세가 뒤에 있는 또 명사고요. 약국에서 이렇게 처방전 내고 약 받을 때 하는 그 처방전이란 뜻도 있지만, 레시피라고 해서 요리 만드는 방법이 써 있는 그 조리법 있죠? 그런 것도 레셉트가 됩니다. She can't feel a cook recipe. 그녀는 많은 요리 조리법을 안다. 요리하는 방법을 안다. 요리 레시피를 안다 정도로 번역하면 좋겠고요. 아까 한번 나왔는데 schreiben 동사는요. 마치 영어의 수여 동사처럼 누구한테 뭐뭐를 써주다. 이렇게 목적어 두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랑 똑같은 게요. schreiben 사격을 쓰고 an 사격을 써서 이 삼격을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 예문 한번 볼게요. Ich schreibe meiner Freundin einen Brief. 나는 내 여친한테 편지 하나를 쓴다. 이렇게 삼사격 동시에 나오는 방법도 있고 Ich schreibe einen Brief. 편지를 쓴다. 누구한테? an 사격, an meine Freundin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요거 특히 요 a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사격 쓸수 있는 거, 요것도 문법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법이기 때문에 요런 거 나올 때마다 조금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부정수사에 대해서 보자. 부정수사 뭔지 기억나요?
정수사는 기억나니? 정수사는 정해진 숫자여서 eins, zwei, drei, vier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부정수사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정수사인데요. viel, wenig, 많은 거, 적은 거 앞에 이렇게 붙이는데 얘네들은요. 어미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언제? 셀수 없는 명사가 올 때, 셀수 없다는 건 Zeit 같은 추상 명사나 Geld, Wasser, Obst, Gemüse 같은 물질 명사 이런 거 앞에서는 얘 어미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서 여기 viel Wasser 보라고 한 거야. 물질 명사니까 어미 변화하지 않는다. 요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부정수사 Einpaar 볼게요. Einpaar도요 수사 중에서도 Einpaar는 두 서너 개, 몇몇이란 뜻이잖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두 서너 개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름을 따지자면 부정수사겠죠. 근데 얘의 특징은 뒤에 이제 복수명사가 오되 앞에 있는 얘 자체가 또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Ich kaufe ein paar Äpfel. 나는 사과 몇 개를 산다. 여기 뒤에 뭐 붙이지 않죠? 어미 변화하지 않습니다. Sie bringt ein paar Bücher mit. 그녀는 책몇 권을 가져온다. 역시나 여기 어미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거 나오면 우리 꼭 비교할 게 바로 이 명사예요. 파라는 명사. 명사니까 대문자로 썼죠? 파는 원래 그 영어의 페어야, 페어. 그래서 이렇게 한 쌍, 두 개가 한 쌍이잖아. 두 개를 말합니다. Wie lange sind Sie ein Paar? 얼마 동안 당신은 파였습니까? 그러니까 한 쌍이었습니까? 즉, 뭐 얼마 동안 부부였는지 아니면 얼마 동안 이렇게 여친 남친으로 사귀고 있는지를 묻는 표현이고요. Sie hat ein paar schöne blaue Augen. 그녀는 한 쌍의 예쁜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때도요. 그두 개를 말하는 한 쌍. 이런 쌍을 말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 파를 써야 돼서 요거랑 이 부정수사 ein paar하고는 꼭 구분을 하셔야 해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Du siehst nicht gut aus. 너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Was hast du denn?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것도 그 어떤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무슨 일인지를 묻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묻는 거예요. 의사가 묻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친구들끼리 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는 게 Was hast du denn? 이 표현입니다. 그랬더니요. Ich hab zahn Schmerzen. Schmerzen 역시나 고통 말할 때 이렇게 엔 씁니다. 나 치통이 있어. 악수 그렇구나. Seit wann? 언제부터? Tun deine Zähne weh? 네 이들이 아팠니? 자, 이빨이 한 개가 아픈 게 아니에요. 여기 치통 전체예요. 그래서 복수로 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너 언제부터 이가 아팠어? Seit 2 Tagen. 이틀 전부터. Es wird immer schlimmer.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immer에다가 비교급 이렇게 만들면요. 점점 더 뭐뭐하다란 뜻이어서 아, 점점 더 아파. 어떡하지? 이런 표현이죠. Warst du schon beim Zahnarzt? 너 병원 치과에 갔다 왔어? Ja, ich komme gerade von dort. 나 지금 거기서 오고 있어. 거기라는 건 여기 Zahnarzt를 말하는 거겠죠? 나 지금 치과에서 오는 길이야. 안 그래도. Er sagt, 그가 말하길 여기서는 Zahnarzt를 말하는 거겠지? 의사쌤이 뭐라고 했냐면, Ich sollte erst die Medikamente nehmen. 일단은 약을 좀 먹으래. Und 그리고 übermorgen 내일 모레 noch einmal kommen 한번더 오래 아마도 뭐 염증이 너무 심해서 뭐 항생제 같은 거 먹다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와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Das tut mir sehr leid. 아, 참안 됐다. 너 어떡하냐? 안 됐다. Ich hoffe, 내가 바라건대 dass es dir bald besser geht. 너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너 몸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요. Danke, das ist nett von dir. 그렇게 말해주는 너참 친절하네. 라고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여기서도요, 우리 문법 조금 봐야 돼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 Was hast du denn?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애가 뭔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뭐 창백할 수도 있고, 뭔가 우울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때, Was hast du denn? 이렇게 표현하죠. 내는요, 이제 친근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너왜 그래? 아니면, Was ist denn los? Was ist los? 라는 표현도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다음 임마 비교급도 꼭 보셔야 해요. 임마 비교급은요, 점점 더 뭐뭐하다라고 했어. 근데 얘는요, 바꿀 수 있거든. 뭘로? 비교급, 운트 비교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r spricht immer schneller. 그는 점점 더 빨리 말해 라는 표현인데요. 이 점점 더할 때, Er spricht schneller und schneller. 이렇게 해도 됩니다. immer하고 비교급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비교급 und 비교급 해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점점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 자, 그리고요. Die Medikamente nehmen 이 표현도 꼭 아셔야 돼요. 약을 먹는 거. 에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아니잖아, 약은. 약은 영어에 take medicine 하듯이 얘도 Medikamente nehmen 하셔야 돼요. 약을 복용하는 거. Wie oft muss ich diese Medikamente nehmen? 얼마나 자주 이 약을 먹어야 합니까? 라는 표현으로 여기 반드시 nehmen 쓰셔야 해요. nehmen은 정말 뜻이 많네. 영어에 take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뜻이 좀 많겠죠?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요거는 교과서에는 없죠. 선생님이 좀 써놓은 표현이에요. 일단은 사다라는 표현 있습니다. Ich nehme das grüne Kleid. 저는 저기 초록 원피스 살래요. 저걸로 선택할래요. 라고 해서 nehmen이 사다, 선택하다 라는 뜻 있고요. Ich nehme einen Kaffee. 저는 커피 하나 선택할게요. 커피 한 잔으로 고를게요. 커피 한잔 마실게요. 라고 해서 이때도 먹다라는 의미의 선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교통수단을 타는 것도 쓰거든요. Sollen wir ein Taxi nehmen? 택시 한대 탈까? 택시 탈까? 이럴 때도 쓰고요. 이네 번째 표현이 우리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Nehmen Sie das Medikament zweimal täglich. 그 약을 하루에 두번 드세요. 라는 표현. 이럴 때 nehmen은요, 약을 복용하는 거. 그거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쾌유를 기원하는 말. 친구가 아프면 어떻게 하는 하고 나서 빨리 나아 해야 될거 아니야? 빨리 나아. 빨리 나아 보자. Ich hoffe, dass es dir bald besser geht. 내가 바라건대 네가 곧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Ich wünsche dir gute Besserung. 나는 너한테 gute Besserung, 좋은 회복, 빠른 회복을 기원해. 요거 다 지우고 그냥 gute Besserung 이렇게 많이 쓰죠. 아니면요, hoffentlich bist du bald wieder gesund. 바라건대, 희망컨대, 네가 곧 다시 건강해지기를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Werde schnell wieder gesund. 빨리 건강해져라. 이렇게 명령법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라고 말하는 사이에서는요, 똑같이 Werden Sie schnell wieder gesund. 빨리 건강해지세요. 빨리 다시 건강해지세요. 해도 되고요. Hoffentlich sind Sie bald wieder gesund. 다 같은 말이죠? 이것도 빨리 건강해지라는 말. 얘네들은 쾌유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다른 거다 몰라도요, 여러분, 꿀테 뱃서공,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자, 전문의 명칭도 볼게요. 전문이라는 건 여러분, 일반의랑 이제 비교를 하는 그거 있는데, 일반의는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요 가정의를 말해요. 뭐냐면, 독일에서는 일단 내가 아프면 처음부터 큰 병원에 갈순 없어요. 독일에서 아프면 일단 내 집에서 가까운 하우스 아츠트, 가정의가 있는 1차 진료를 보는 여길 먼저 갑니다. 여길 먼저 가서 내가 이게 병이 심각해. 난 처음에 뭐 감기나 배가 아프거나 뭐 머리가 아파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병이 심각해. 그럼 이 사람이 의뢰서 같은 걸 써주면 이렇게 전문의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인 크랑켄하우스에 간다든지 그렇게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지 독일에서 처음부터 아, 난 처음부터 그냥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을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일단은 요 주치의, 가정의를 먼저 찾아간다. 그래서 여기가 1차 진료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하우스 아츠트는 가정의, 주치의 정도로 번역하시고요. 파흐 아츠트는 전문의야. 뭐 내과, 소아과. 이런 식으로 피부과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걸 다루는 그런 의사를 말하는 거죠. 자, 아우겐아츠트는요 눈 의사니까 뭐겠어? 안과 의사. 프라우엔아츠트는요 여성을 보는 의사니까 이제 산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그 다음에 할스나즌 오겐아츠트라고 있거든. 우리나라는 이 비인후과 의사잖아요. 영어로도요 그 뭐지? 이어. nose, throat 해가지고 ENT 닥터라고 하는데 독일어는 순서 좀 반대예요. 여기서부터 Hals, Nasen, Ohren, Arzt라고 해서 너무 기니까 줄여서 HNO Arzt라고 합니다. HNO Arzt는 입이 인후과 의사고요. 애들 의사, Kind Arzt는 소아과 의사겠죠? 동물 의사, 당연히 수의사죠. Tier Arzt. 그리고 이빨 의사. 이 의사, 찬 아치트는 치과 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 전문의

우리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기 대명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 여러분, 한국말로는요, 그녀가 씻는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돼. 근데 독일어는요, 번역을 해보면, 그녀는 그녀 스스로를 씻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되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 제기 대명사 되게 우리가 느끼기엔 이상하지만, 독일어를 비롯한 서유럽 언어들에서는 너무 흔한 겁니다. 특히 이렇게 독일어 잘한다 소리 들으려면요, 제기대명사 잘 써야 돼요. 제기대명사가 되게 독일어스럽거든. 그래서 제기대명사 잘 쓰는 사람은 오, 참 독일인처럼 독일어 하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기대명사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제기대명사에서의 제기라는 말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제기, 다시 제. 돌아갈 귀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대명사래요. 뭐가 돌아가? 오, 주어의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가 돌아가 누구에게? 주어 자신에게.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제기 대명사고요. 오늘 할 거는 제기 대명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기 동사가 항상 제기 대명사를 데리고 다니니까 이제 제기 대명사, 제기 동사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기 대명사가 이렇게 생겼네라는 거 먼저 보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제기 대명사 한번 이렇게 쫙 보자. 일단은 삼격, 사격밖에 없네. 아, 너무 좋다. 제기 대명사는요, 일격, 이격이 없습니다. 뭐, 자주 안 써서 표에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격은 사실 주어가 그 역할을 하니까 제기 대명사 일격은 따로 필요 없고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소유를 나타내잖아. 근데 제기 대명사는 또 삼격이나 뒤로 가서 그 소유를 나타내는 다른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격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기 대명사는요, 삼격 아니면 사격만 있어요. 생긴 건 이제 이렇게 생겼네. 자, 생긴 거에 대해서 한번 또 그런 구분을 해볼게. 일단은 얘네가 다 지시인 건 알겠죠? 그쵸? 얘네가 다 지시로 생겼어. 그러면은 여기 8칸 있지? 여기 8칸은 다 지시로 생겼네. 어디가 지시야? 2인칭 존칭과 3인칭은 모두 지시래요. 봐봐. 2인칭 존칭. 그러니까 지로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삼격이든 사격이든 또 3인칭 삼격이든 사격이든 다 지시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여기서 다 지시인 거 그게 진짜 특이하죠.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이거 외울 게 없잖아. 그냥 무조건 다 지시야라고 보면 되고요. 요 앞에 8칸을 보니까 이거 어디서 본거 같아? 어디서 봤죠? 맞아. 인칭 대명사 할때 봤습니다. 1인칭이랑 2인칭 친칭 있죠? 1인칭이랑 2인칭 친칭 여기 있잖아. 여기는요. 인칭 대명사와 똑같아요. 그럼 우리 외울 거 없네. 여기 8칸은 인칭 대명사랑 똑같으니까 제기 대명사를 외울 필요가 없고 여기 8칸은 다 지시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기 대명사는 어떻게 생긴지 이미 알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봐봐. 여기 미어 미시 디어 디시 여기만 격을 구분하면 돼. 다른 거는 격 구분이 없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삼격, 사격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거는 격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is일 때 mia mish 되는 거 구분해야 되고요. do일 때 dear dish 되는 거 요거 구분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할때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하나 숙제가 생긴 거야. 안 외워도 되는 대신에 숙제가 하나 뭐냐면요. 인칭 대명사랑 제기 대명사 형태가 동일하니 이걸 구분을 하는 게또 숙제가 된 거예요. 차라리 이게 형태가 달랐으면 구분을 안 해도 되잖아. 당연히 다르게 생겼으니까. 대신에 얘네가 형태가 동일하니까 같게 생긴 대신에 그럼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를 하러 그럼 가볼게요. 자, 2번. 제기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의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제기 대명사랑 인칭 대명사가 방금도 말했지만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 자, 주어와 같은지 다른지, 주어와 이 대명사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인칭 대명사가 될 때도 있고 제기 대명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어와 다른 대상을 지칭하면 걔는 인칭 대명사고요. 주어가

주어 자신을 지칭하면 그 대명사는요, 제기 대명사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요거는 한국말로 하면 괜히 더 어렵거든. 요거 예문을 볼게요. Es freut mich sehr.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한다. 요거 mich 있잖아. 이게 제기 대명사인지 인칭 대명사인지 한번 찾아보자고. 그럼 주어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야. 주어 기준으로 우리 찾아볼 거예요. 자, 주어가 s고요. 제기 대명사인지 인칭 대명사인지 모를 이 대명사는 mich입니다. s랑 mich가 같은 겁니까? 어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 그건 그거고 나는 나잖아. 우리는 다른 걸 지칭해. 그렇기 때문에 s랑 mich가 달라. 같지 않아. 다른 대상이야. 즉, 얘는 인칭 대명사다. 그치? 얘는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의 특징은 우리 한국어로 할때 중요한 점이 해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를이라고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면 인칭 대명사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두 번째도 해볼게. Ich freue mich über deinen Besuch. 너의 방문에 대해서 나는 기뻐라는 문장인데요. 자, 주어랑 이 대명사 어때? 같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하지만 해석할 때는 해석하지 않죠. 나는 그냥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하지. 누가 나는 나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겠어.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얘는 제기 대명사입니다. 해석하지 않아. 그래서 이시와 미시가 같은 인물을 지칭함으로 얘는 제기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해볼게. Ben freut sich auf die Ferien. Ben은 그 Ferien, 방학이나 휴가. Ben은 휴가를 기대한다, 고대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Ben과 지시가 어때? 같은 인물을 지칭해. 그래서 얘는 뭐야? 제기 대명사.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여기 지시를 썼어요. 격으로 따지면 여기 사격이죠. 또 볼게. Die Leute treffen sich heute Abend. 그 사람들은 오늘 만난다, 오늘 저녁에 만난다라는 문장인데요. Die Leute와 지시가 같은 인물이잖아. 같은 대상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얘는 제기 대명사. 따로 해석은 하지 않고요.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지시를 썼습니다. 여기는 사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기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를 구분하는 거 뭐다? 주어와 같은지 다른지,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와 같으면 제기 대명사, 주어와 다르면 인칭 대명사다. 이렇게 해서 인칭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방금 제기 대명사를 삼격으로 쓸 때도 있고 사격으로 쓸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 사격으로 쓰고 언제 삼격으로 쓰나요? 요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또 어법 문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언제 그렇게 하냐면요. 사격 목적어가 따로 있다. 그러면 제기 대명사는 삼격을 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서 해보면 사격 목적어가 없으면 제기 대명사는 그냥 사격으로 쓴다라는 말이겠죠? 이것도 예시를 보면 알아. 한국말이 더 어려워. 이거 예시 보면 압니다. Ich ziehe mich an. 나는 옷을 입는다. An ziehen 이란 문장인데요. 내가 그냥 옷을 입어. 이럴 때는 사격으로 쓰면 돼. 왜냐하면 다른 목적어가 사격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꼭 비교해야 돼. 이렇게 두개잘 비교해 보세요. 중요해요. Ich ziehe mir die Schuhe an. 이라는 문장 보세요. 나는 신발을 신는다예요. 나는 신발을 신는다. 이미 사격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는 뭐, 몇 격? 3격. 아, 이제 알았다. 사격 목적어가 없으면 제기 대명사는 사격으로 쓰고 사격 목적어가 있으면 제기 대명사는 3격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제기 대명사의 격을 정해야 돼요. 격은 3 아니면 4잖아. 제기 대명사는. 근데 언제 3 쓰고 언제 4 쓰는지가 여기 나왔어요. 다시 한번. It's a mich an der Hand verletzt. 나는 손을 다쳤다라는 문장인데요. An der Hand, 얘는 전치 사격 목적어, 얘는 전치사 구잖아요. 이건 전치 사격 목적어지, 사격 목적어 아니에요. 따로 사격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 자체를 사격으로 쓰면 돼요. 하지만, Ich habe mir die Hand verletzt.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die Hand라는 사격 목적어가 있으니, 제기 대명사는 삼격으로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 아니, 선생님, 나는 손을 다쳤다잖아요. 어차피 얘 번역도 안할 거고, 해석도 안할 거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쓰나요? 삼격 제기대명사는 왜 쓰나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럼 삼격 제기대명사 왜 쓰나요? 이거 왜 쓰냐면, 주어가 사격 목적어를 소유한

성격 제기대명사를 이렇게 써서 내 머리라는 걸 알려주려고. 즉, 1번, 소유하는 관계임을 표현하려고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유격 있잖아요. 소유대명사 쓰면 되잖아요. 소유관사 써도 돼. Es was meine Haare 해도 됩니다. 대신에 둘 중에 뭐가 더 자연스럽냐라고 물으면 얘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독일인들은 요 제기대명사, 제기동사를 훨씬 자주 쓰기 때문에 요 가로 안에 있는 표현은 쓸순 있는데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거지. 이게 더 자연스럽고 더 많이 쓴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행위가 주어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Ich kaufe mir ein paar Handschuhe. 나는 한 쌍의 장갑을 산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이미 사격명사가 있어서 제기대명사 3격으로 쓴건 알겠어. 근데 없어도 될것 같은데 왜 쓰냐는 거지. 왜 쓰냐고? 이거 사는 행위, 카우펜하는 행위가 나를 위한 거라는 뜻이야. 강아지 장갑도 아니고 송아지 장갑도 아니고 내 장갑이라고. 내가 쓰려고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Ich kaufe ein paar Handschuhe für mich라는 말을 얘가 녹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맞아. 괄호 안처럼 써도 돼. 근데 얘는 잘안 써. 부자연스럽고요. 이첫 번째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다. 독일인들한테는 이게 독일식 사고예요. 독일식으로는 제기동사가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 특히 여기서요. Ich kaufe meine Handschuhe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내 장갑을 내돈 주고 다시 사는 거여서 이상해. 뭐 이럴 때나 가능하겠지. 내가 내 장갑을 잃어버렸어. 근데 누가 주워가지고 나한테 다시 팔았어. 그럴 때나 Ich kaufe meine Handschuhe가 가능한 거고요. 그런 표현은 없이 그냥 장갑을 산다라고 했을 때이 장갑 내가 쓰려고 사는 거야 하려면 이렇게 삼격 제기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격 제기대명사 말고 아까 삼격 인칭 대명사도 썼잖아요. 그럼 그거는 왜 쓰냐라고 했을 때 여기를 보세요. 삼격 인칭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가 사격 목적어를 소유하는 관계임을 표현하거나 행위가 삼격 인칭 대명사 임무를 위한 거라는 의미래.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인칭 대명사를 보는 거야. Ich wasche ihm die Haare. 나는 그에게 머리를 감겨준다. 여기 사격이 왔으니까 삼격 인칭 대명사가 왔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이 머리가 그의 머리라고. 내 머리도 아니고 엄마 머리도 아니고 그의 머리를 감겨준다고. 그래서 소유를 표현하는 거죠. 똑같은 표현으로 이 fasche seine Haare 해도 돼요. 근데 자연스러운 건요첫 번째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똑같이 Ich kaufe ihm ein paar Handschuhe. 나는 그에게 장갑 한 쌍을 사준다. 여기 사격 목적어가 있고 여기 삼격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이 말인즉 이 kaufen 하는 행위가 이 사람을 위한 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지. 즉 괄호안처럼 Ich kaufe ein paar Handschuhe für ihn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를 위해 샀다고. 둘다쓸수 있지만 요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독일어는 이렇게 삼격 인칭 대명사나 삼격 제기 대명사를 쓰는 표현이 자연스럽다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저는요, 그냥 안 쓰고요. kaufen 어차피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쓸래요? 해도 괜찮아요. Ich kaufe ein Heft. 나는 공책 한 권을 산다. 이랬을 때는 누구한테 사주는지 몰라. 공책을 사긴 사는데 내가 쓸 건지, 엄마가 쓸 건지, 아빠가 쓸 건지 모른다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객관적인 행위만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 사는 행위가 누구를 위한 건지 표현해 주려면 인칭 대명사를 쓰거나 제기 대명사를 써서 행위가 누구를 위한 건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이동의 방향, 동작을 표현하는 사격 지배 제기 대명사, 요거 한번 쓱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지시 제첸 하면은 어디에 가서 앉다, 어디에 가서 앉다는 거야. 제첸 자체가 앉히다란 뜻이어서 가서 앉는 거 지시 제첸입니다. 얘는요, 사격 지배 제기 대명사 아니에요. 비교하라고. 지첸은 앉아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동이 있는 지시 제첸과 이동이 없고 상태를 나타내는 지첸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Wo möchtest du sitzen? 너 어디에 앉아 있고 싶니? 이럴 때는요, 삼격으로 말해야 돼. Ich möchte auf dem Stuhl sitzen. 나는요, 그 의자 위에 앉아 있고 싶어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상태를 말할 때는요, 뭐로 물어보고 삼격으로 대답해.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보삼, 여기 보삼, 여기 보삼 이렇게 외우라 그래서 보삼, 보는 삼격. Wohin möchtest du dich setzen? 너는 너를 어디로 앉히고 싶니? 즉, 너는 어디로 가서 앉고 싶니? 에요. 이럴 때는 wohin으로 물어봐야 되고요. 대답은 ich

möchte mich auf das Sofa setzen. 저는요, 소파 위로 가서 앉고 싶어요. 뭐힌으로 물어볼 때는요, 사격으로 대답해야 돼. 그래서 외울 때, 여기 보삼, 보인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보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의 방향을 표현할 때는 보인이랑 같이 물어보고 대답은 사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똑같은 단어야. 똑같은 표현인데요. 지시 레겐이랑 리겐을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레겐은 눕히다란 뜻이어서 내가 내 몸을 눕힐 때 지시 레겐 써서 어디로 가서 눕다란 뜻이고요. 요거랑 꼭 비교해야 할게 리겐,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Wo möchtest du liegen? 너 어디 가서 누워있고 싶니? Ich möchte im Bett liegen. 나는 침대에서 누워있고 싶어. Wohin möchtest du dich liegen? 너는 어디로 가서 눕고 싶니? 이동이 있죠? Ich möchte mich ins Bett legen. 나는 침대로 가서 눕고 싶어. 역시나 보삼 보인다.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지슈텔레는요, 원래 슈텔레는이란 동사가 세우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지슈텔레는요, 어디로 가서 서다. 내가 어디로 가서 내 몸을 세우다. 즉, 서다가 되는 거죠. 슈텐이라는 상태 동사, 서 있다라는 상태 동사랑 비교하셔야 돼요. Wo möchtest du stehen? 너 어디에 서 있고 싶니? Ich möchte an dem Fenster stehen. 나는 창가에 서 있고 싶어. Wohin möchtest du dich stellen? 너는 어디로 가서 서고 싶니? Ich möchte mich an das Fenster stellen. 여기로 가서, 창가로 가서 서고 싶어. 보삼 보인다. 보삼 보인다. 요거 꼭 외우세요. 자, 이번에는요, 사격 목적어가 있으면 삼격 제기 대명사를 취하는 동사를 볼 겁니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 사격 목적어가 있으면 원래 제기 대명사는 삼격이 오잖아. 당연한 이야기예요. Ich ziehe mir diesen Pullover gern an. 나는 이 풀오버를 입는 걸 좋아해. 사격 목적어가 있죠? 삼격 제기 대명사가 옵니다. 만약에 사격 목적어가 없다면, 요거 선생님 만든 예문, Ich ziehe mich gern an. 사격 목적어가 없다면 제기대명사가 사격으로 오지만 사격 목적어가 있으면 삼격 제기대명사가 온다. 요거의 반복이거든. 또 봐봐. Du musst jetzt erst die Schuhe ausziehen. 너는 일단 신발을 벗어야 해. 사격 목적어가 있어서 삼격 제기대명사가 왔습니다. 사격 목적어 없애볼게. Du musst dich zuerst ausziehen. Ausziehen. 너는 옷을 벗어야 해. 사격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사격으로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Er bestellt sich ein Schnitzel. 그는 자기가 먹을 슈니첼을 하나 주문했다. 주문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슈니첼이라는 사격 명사 있으니까 삼격 제기 대명사가 온다고. 베슈텔렌이란 동사는 사격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서 요거는 없애는 문장은 못 만들었어요. 여기도 볼게. Sie kauft sich noch ein paar Bücher. 그녀는 아직 책몇 권을 더 산다라는 건데 Ein paar Bücher라는 사격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삼격 제기대명사가 온다라는 거. Kaufen도요, 반드시 사격 목적어가 필요해서 사격 목적어 뺀 문장은 못 만들었어. Nach dem Essen putze ich mir die Zähne. 식사 후에 나는 이를 닦는다. 사격 목적어가 있으니 삼격 제기대명사가 오고요. 사격 목적어를 없애볼게. Nach dem Essen putze ich mich. 사격 목적어 없으니까 사격 제기대명사가 온다. 마찬가지입니다. Er hat sich den Finger verletzt. 그는 손가락을 다쳤다. 사격 목적어가 오니 삼격 제기 대명사가 오고요. 그는 그냥 다쳤다라고 할때 사격 목적어가 따로 없으면 사격 제기 대명사가 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상상하다 할 때는요, 제기 대명사를 삼격으로 쓰고요. 소개하다 할 때는 사격으로 써야 돼. 자, 상상하다 할때 제기 대명사 삼격, 소개하다 할때 제기 대명사 사격. 그래서 똑같은 제기대명사지만 의미에 따라 제기대명사의 격을 다르게 하니까 요거 두 개도 구분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 집에 제기동사예요. 전치사 집에 제기동사는 보통 우리 숙어야 외워라고 했던 건데 왜 사격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We were young failure라는 전치사 구가 있어. 요거는 사격 목적어 아니죠? 그러니까 지시를 반드시 이렇게 사격 제기대명사로 써야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auf 다음에 요 목적어 있는 것들, 얘네들 다 전치사 구이기 때문에 사격 목적어 아니죠? 제기 대명사를 요렇게 사격으로 써야 합니다. 요 표현들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한 번씩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야. Für Autos.

얘도요, 전치사 구잖아. 요거 빼면은요, 사격 목적어 따로 없죠? 제기대명사 사격으로 써야 하고요. 마찬가지, am, fus라는 거 전치사 구죠? 사격 목적어 따로 없기 때문에 cc를 사격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다치다라는 뜻이어도요, then, fus라는 사격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 cc를요, 삼격으로 써야죠. 아니, 어차피 지시인데 뭐 이거 헷갈리나요? 헷갈리지. is였어 봐. 그럼 얘는 미시로 써야 되고 얘는 미어로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삼사격 구분하는 거, 삼격 사격 구분하는 걸로 어법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문장을 좀 통째로 외워 주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 볼게요. 특수용법이라고 해서 제기대명사가 특수하게 쓰이는 용법이 있는데요. 한 번씩 좀 다뤘던 거예요. 일단은 주어가 사물인 경우 제기대명사를 치유하면 수동을 의미한다. The door öffnet sich. 문이 스스로 열린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문이 스스로 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문이 열린다라고 번역을 하죠. 요거는 쌤이 추가해 봤는데요. This book liest sich leicht. 이 책은 쉽게 읽힌다라는 문장이야. 이것도 책이 읽는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죠. 책이 쉽게 읽힌다라고 해서 얘네들 지시라는 말 넣어가지고 수동을 의미해 주는 거. 요거 되게 좋은 문장이죠? 그리고 요건 몇번 나왔습니다. 주어가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서로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서로, 상호. 그래서 wir treffen uns oft. 우리는 서로 자주 만난다. 이 uns는요, 우리가 우리를 자주 만난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서로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우리는 서로 자주 만난다. 아니면요, sie schreiben sich jeden Tag. 그들은 쓴다. 쓴다는 건뭐 편지를 쓰거나 뭐 이메일을 쓰거나 문자를 쓰는 거죠. 그들은 서로 매일 쓴다. 서로 매일 뭐 편지나 이메일을 쓴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 지시를 그들은 그들에게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들은 서로 쓴다. 상호의 의미라고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제기대명사 굉장히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제기대명사는 한국인들이 쓰기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보시고요. 특히 제기대명사가 포함된 제기동사 구문 있죠? 그런 것들은 수거처럼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개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 16강의 중년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시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중년기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부모님을 또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타내는 다양한 증상들,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년기의 내용, 우리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21번째 강의가 되었네요, 여러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강수가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진짜 응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다섯 강도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중년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

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이것만은 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함께 꼭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중년기의 신체적인 증상이다라고 하면 갱년기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갱년기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기가 언제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갱년기를 일컫는 용어 등을 여러분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중년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기의 신체 발달과 갱년기라고 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년기는 40에서 65세까지를 중년기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의 변화가 이제 성년기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성년기에 외모의 모든 면에 있어서, 기능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완성도도 그렇고, 완성이다, 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절정에 도달을 했던 것이 이제 꺾이면서 내려오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했죠. 하지만 성년기에는 내려오는 시기이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매력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드디어 중년기에 이르르게 되면 내려온 것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서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제 많이 쇠약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에 있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들게 되고 주름, 색소 침착 등의 노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머리카락도 이제는 흰 머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머리숱이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근육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뭐, 나이 살도 많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좀 느슨해지고, 처지고, 그리고 팽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각 기능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감각은 시력이에요. 그래서 시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일단 어두운 데 들어가면 그 전에는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눈 한번 깜빡하고 나면 어두운 곳에서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제는 눈 깜빡깜빡해도 어두운 것들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암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암수능은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이에요. 이 암자는 적응하는 시간을 암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을 암수능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 운전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야간 운전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수정체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사물에 초점 맞추고 막막에 상을 유지하는 이런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을 하고 노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이런 노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모든 면에 있어서의 이런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소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신경을 구성하는 섬유조직의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력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면 노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청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청력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중년기부터 점진적으로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력은 서서히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부분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하냐면 높은 음에 대한 청력 감퇴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고음에 해당하는 음을 듣는 능력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남녀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빨리 높은 음에 대해서 청력 감퇴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중년에는 아직까지 청력의 감퇴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이 시기부터 이미 감퇴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각과 후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미각에서 시력이 다소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미각적 예민성이 감소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미각적인 예민성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극을 더 많이 줘야지 됩니다. 자, 자극을 더 많이 줘야 한다. 이게 이제 시력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력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그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자극이 주어지는 최소한의 양을 시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력이 높아져야지만 감각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년기부터 시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감소된다라고 하는데 시력이 다소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얘도 낮아져야 할것 같은데라고 여러분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력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감각치를 얘기하고 자, 그 감각치 양이 늘어나야만 감각을 느낄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 이해하시면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50세 정도에서 감퇴하기 시작해서 맛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후각, 중년기까지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요. 자, 노년기에 다소 쇠퇴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후각의 쇠퇴는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암순응에 대해서 앞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EBS 플러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우리 시격 또는 다른 말로는 역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격, 역치는 어떤 자극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자극 강도 또는 감각하고 있는 자극의 정도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최소량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죠? 이 시력에 대한 이야기는 중년기, 노년기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중년기에 골량과 골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중년기가 되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골량, 무게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자, 골밀도는 20, 30대 최고조에 높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로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성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특히 여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뼈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무기질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에 이런 골다공증과 같은 골밀도 손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그죠? 자, 골밀도가 여성과 남성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20대까지 올라갔다가 40대 이후가 되면 여성이 훅 꺾여가지고 되게 낮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골절이 되기 쉬운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성의 폐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년기의 신체적인 특징과 관련해서 갱년기는 아주 대표적인 발달 특징이니까 여러분, 갱년기와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갱년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내용들이라서 엄마가 주로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라서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사실 갱년기의 모습을 그렇게 관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모습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아빠의 갱년기 모습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자,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성숙기, 성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시기, 성성숙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 성성숙기에서 이제는 이런 성적인 기능이 끝나고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이걸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성숙기가 끝나기 위해서 끝나면서 나타나는 증상,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40대, 50대 사이에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세 달 정도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년 동안 나타나기도 하는 등 개인차가 큽니다. 자, 여성의 생식기관 기능 중단되고요. 남성의 성기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생식기,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시기, 출산이 가능한 시기였다가 이제는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갱년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노화의 한 단계가 갱년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갱년기에 나타나는 남녀의 특징으로 우리가 제시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시문에 이와 같은 이 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남녀의 특징들이 나와 있다면, 아, 이거 중년기의 내용을 지금 구성한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갱년기 남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함께 봐보도록 할까요? 자, 여성의 갱년기는 메노포즈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자,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난소에서 분비돼서 나오던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월경의 주기와 양이 불규칙해지다가 폐경하게 되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성 갱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폐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월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부분 이런 갱년기하고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이제 힘들게, 피곤하게 이렇게 나타나다가 1, 2년 안에 증상이 자연스럽게 호전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심하다, 아프다, 뭐 너무 우울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호르몬 요법 등의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르몬 요법도 완전히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아, 나 호르몬 먹고 말아야지라고 선택을 할 것은 아니고요. 충분한 의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가족의 지지,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조절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남성의 갱년기 증상 살펴볼까요? 메타포스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자, 메타포스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이 시기에 남성도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됩니다. 자,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폐경처럼 확실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돼서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든 건가 정도로 오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들도 있어서 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나타나나 보다라고 갱년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이 시기에
갱년기로 인한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성도 분명히 갱년기 증상을 경험을 한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메노포스 신드롬, 메타포스 신드롬은 각각 메노포즈 신드롬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메타포스 신드롬은 남성의 갱년기 증후군을 이야기하는 용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폐경과 관련해서 뒤에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폐경과 관련해서 지금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이 용어를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폐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자, 근데 폐경이라는 말은 여기 우리 한자에서 한자가 나와 있지는 않네요. 여기. 자, 다칠 폐자예요. 그리고 월경 할때 경자거든요. 월경이 이제 다쳤다, 중단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린 것과 같은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고 해서 최근에는 이 폐경에 대해서 완경이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월경을 이제 완성했다, 마무리했다. 라는 의미로 완경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 폐경과 완경 같은 용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제시문에 폐경이라고 안 나오고 완경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경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년기라는 걸 굉장히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도록 완경이라는 말은 폐경의 같은 말이다라고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갱년기의 구체적인 증상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먼저 여성의 갱년기 증상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월경이 중단되는 폐경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열감이 갑자기 후끈후끈하게 올라오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그리고 안면홍조 현상. 이것도 폐경과 더불어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증상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골다공증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고요. 손발이 저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현상이라던가 이명, 두통 등도 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도 갱년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심리적인 꼭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체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신체적인 불균형에서부터 오는 것 같은데요. 우울증이나 불안, 초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사춘기에 여러분이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이 감정 기복도 심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사춘기의 자녀와 갱년기의 부모가 만났을 때 갱년기의 부모가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갱년기의 이런 감정 조절의 어려움도 굉장히 크고 이와 같은 신체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도 지금 꽤 힘든 시기를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줄수 있겠죠. 그죠? 자, 성적 증상으로는 이제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성욕이 감퇴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들이 감퇴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의 신체적인 증상 살펴볼까요? 자, 남성 같은 경우엔 여성처럼 막 그렇게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덜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든다, 체지방이 증가한다, 그래서 아랫배가 나온다, 체중도 증가한다.

뭐 아빠 저거 많이 먹고 술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갱년기 증상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가슴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깨에 이렇게 곰세 마리 얹은 것처럼 피곤하고 무기력하고요. 뼈마디가 쑤시고 약해지는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털이 잘 자라지 않아요. 얇아지기도 하고 탈모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심리적으로는 건망증 심해지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우울, 초조한 증상,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성욕이 감퇴해서 비생식기로 넘어가는 거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 생활 수칙 있는데요. 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고, 뭐, 술, 담배, 뭐, 카페인 등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뼈를 위해서 좋은 거, 칼슘, 비타민 D 섭취하고, 그리고 이 골다공증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자, 운동 중에서도 특히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 이런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체중을 실어서 꽉꽉 눌러주면 뼈가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 자료에는 여성의 폐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성의 폐경은 이제 월경의 종료를 이야기하고요.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이 폐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성의 갱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2, 3개월 지속되기도 하고요. 수년에 걸쳐서 계속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폐경과 더불어서 갱년기 증상들인 안면홍조 증상이라던가, 그다음에 잦은 기분의 변화, 우울감, 피로근심, 호흡곤란 등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경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폐경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뭐 이거 중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폐경과 더불어서 건강상의 이상과 그다음에 아픈 증상들과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증상들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와 거기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이기는 방법 살펴보면 먼저 자,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서적 지지와 격려. 갱년기는 성별의 고유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 갱년기가 오는 것 자체, 그리고 월경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자체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너의 인간 자체로서의 원래 모습을 하나의 주어진 역할을 끝내고 또 다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것보다는 생활 습관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신체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 신체가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고 그럴 때 마음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활 습관 관리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하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한다. 그다음에 균형 잡힌 저열량식을 한다. 잘 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갱년기 증상, 이 저열량식을 하는 게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에게 좋은 식품, 남성에게 좋은 식품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 것이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남성도 마찬가지. 이런 식품들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게 하는데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심해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너무 이게 심하게 땀이 난다거나 얼굴이 빨개져서 외부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정도로 만약에 증상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호르몬 대체 요법,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사로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으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전문가가 제시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호르몬을 대체하는 그런 요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줄어든 만큼의 이제 호르몬을 투입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줄어든 만큼의 호르몬을 투입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네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의 내 신체의 변화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러기 싫어라고 해서 호르몬을 억지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르몬을 집어넣게 되면 갱년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또한 부작용으로 이렇게 자궁내막암이나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호르몬 그냥 먹는 것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도 그리고 다른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하게 숙지를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르몬 대체 요법의 장점은 뭐 골다공증의 예방 효과도 있고 심혈관 질환 발병 감소도 있고요. 갱년기 증상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갱년기의 또 다른 증상이었던 우울, 불안, 초조 이런 것들도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을 유발시키는 또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다는 거 함께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중년 남성의 성호르몬 감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 이제 남성의 테스토스테롤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기에는 이제 다양한 성인병이라고 할수 있는 증상들이 더 이전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인병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고혈압, 그다음에 자, 소변에서 당이 배출되는 당뇨병, 그다음에 혈관에 좀그 이물질들이 껴서 혈관이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이것도 노화되어 가면서 더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년기의 성인병에 대비한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꾸준한 건강관리, 뭐 아까 이야기한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잘 자고 그리고 몸에 좋은 거잘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하는 것 말고는 건강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또뭐 다른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건안 먹고 최대한 그다음에 뭐 과일, 야채 이런 것들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잠을 잘 자고 우리가 원래 자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밤 11시에서부터 1시까지는 특히 몸에 좋은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지켜서 밤에 충분히 잘 자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몸을 움직이는 습관
그런 것들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은 혈압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소변에서 당이 배출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는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으로 이 지방물질이 동맥 내부벽에 달라붙는 심장혈관 질환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병들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뭐 죽는 그런 급사 라든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고혈압 증상으로는 피로감, 어지러움, 심경과민, 불면, 허약감, 두통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뇨의 증상으로는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마시고, 많이 소변을 배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중 감소도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맥경화의 증상은 이건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어서 잘 예방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콜레스테롤 섭취 줄이고 저지방식, 금연,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년기의 건강과 관련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스트레스성 질병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직장에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업무의 강도가 높고 그리고 사회와 가족 안에서 높은 책임감을 요구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 더불어서 호르몬의 영향도 있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의 기복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기에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도 여러분, 아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세 가지 우리 있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하고 등으로 극복을 할수 있다고 해요. 자, 사망 원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중년기에 이제 우리 앞서 이야기한 그런 성인병이라고 할수 있는 만성 질환들, 그리고 계속되는 나쁜 생활 습관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망률이 중년기 후반 이후부터 급격히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등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사망자의 41.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제 악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망하지 않도록 뭐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네요.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건강 유지 방법. 뭐 별다른 거 있나요? 없죠? 규칙적으로 먹는다. 잘 먹는 거, 뭐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잘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규칙적으로 들어가줘야 우리 몸의 각 기능들도 아,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에서 적절하게 잘 일을 한다는 거죠. 기능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겠고요. 기름진 음식 피하고요. 그리고 금연 그리고 금주 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것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거. 요런 것들을 하면 좋겠죠. 그죠? 규칙적인 운동은 순발력, 지구력 등도 좋아지게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집중력과 인지적인 수행력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 기능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감정적으로 불안 및 우울증도 나아지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중년기의 인지정서 발달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기의 인지적 발달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중년기에는 이제 성인기부터 우리 실생활 및 직업 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

지식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지식들이 이제 점점 중년기까지 경험이 쌓여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식을 혼과 캐틀이 이야기하는 지능으로 나눠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결정성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정성 지능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경험에 따라서 쌓이는 지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노년기가 돼서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자, 우리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능,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절정에 달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뇌의 퇴화와 관련해서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정성 지능이 중년기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과 캐틀이 말하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우리 성년기에서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지능 뭐였죠? 유전적이고 타고난 지능이에요. 그래서, 자, 이 지능은 중추신경계의 노화가 나타나는 성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신체 발달과 관련이 있는 지능이었죠. 자, 이 유동성 지능은 어떤 것에 효과가 있냐면 처음 보는 정보들을 빠르게 입력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유동성 지능이에요. 그래서 정보 처리를 빠르게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유연하게 받아들여요. 새로운 상황의 적응력과 관련됩니다. 자, 빨리 외우고, 빨리 알아차리고, 일반적으로 추론해내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10대 후반에 절정에 도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결정성 지능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자, 결정성 지능들은 경험, 학습, 문화적 영향에 따라서 습득되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할수록 문화에 노출될수록 쌓이는 지능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쌓이는 이런 지식, 상식 이런 거죠.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 상황에 이거를 잘 적절하게 녹여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인 추리력, 상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 경험의 결과로 생애 말기까지 계속 증가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제 잘 구분해서 아시겠죠? 그죠?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에 대한 이야기,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것도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망증은 뇌의 과부하로 인해서 저장된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원인이 줄어들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병적인 기억 장애일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유산소 운동은 건망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웩슬러 지능 검사와 관련한 추가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건, 자, 지능 검사를 언어적인 측면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측면도 함께 측정하는 지능 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의 이전판에서는 언어성 지능과 그리고 동작성 지능으로 나누어서 지표를 소개하고는 했는데요. 이제는 네 가지의 지표를 도입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의 지표를 살펴보면 기존에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지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검사와 같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경계의 기능과 같은 기초 생리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능력들, 이거는 이제 동작성 지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런 동작성 지능들은 나이와 함께 감소하는 걸볼수 있는 반면에 경험에 의존하는 능력들, 이런 언어성 지능 영역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나이가 들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심화 자료에 다시 한번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 나오고 있네요.
같은 내용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밤마다 뒤척이기만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든다. 자, 불면증 증상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경 주기도 점점 길어지더니 이번 달에 아예 멈췄다. 폐경 증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른다. 뭐 달아오르는 증상이니까 안면홍조라고 한다기보다는 발열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증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증상들을 보니까 가에 접어드신 것 같습니다. 가 뭘까요, 여러분?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 쓰고 보니까 알겠죠? 그죠? 자, 뭐 얼마 전엔 마당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병원에서 뼈에 금이 갔다고 했대요. 자, 이 정도로 다친 적 없는데 몸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기에는 골밀도 감소로 쉽게 다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나 해야 합니다 라고 의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서 해결해 봅시다. 자, 위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가 시기 언제죠? 갱년기가 포함되어 있는 지금 중년기죠. 자,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이행되는 시기이다. 맞고요. 여성은 직전 식임보다 난소 기능이 쇠퇴합니다. 대체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서서히 갱년기 증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위 대화에서 의사의 조언, 나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까요? 자, 뼈가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언입니다. 자, 적정량의 비타민 D 섭취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커피와 탄산음료 섭취 줄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체중 부하 운동과 균형 운동을 되도록 매일 해야 합니다.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자, 나트륨 섭취가 칼슘을 배출해요. 그래서 짜지 않게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자,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평소 오래 앉아서 휴식을 취하셔야, 이거 아니죠. 자, 체중을 실어서 운동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답으로는 5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의학 칼럼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가 시기의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가식이 언제인지 볼까요? 59세 A씨래요. 자, 59세. 그러니까 40에서 65세가 우리 중년기라 그랬잖아요. 중년기네요. 그쵸? 야간 운전이 불편해졌어요. 자,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나 약봉투에 작은 글씨도 흐릿하게 모여서 돋보기를 챙기게 됐어요. 노안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변화를 가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시각감퇴라고 합니다. 가시기 언제인가요, 여러분? 중년기입니다. 자, 중년기 감각에 대한 것을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면 가장 먼저 쇠퇴하는 감각, 시각 맞습니다. 자, 직전 시기보다 암 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수정체 탄력이 감소하면서 노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높은 진동수에 대한 청력의 감퇴가 남성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성에게 더. 그래서 답은 기역 티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지능 유형 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지능 중에서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계속 늘어나는 가 지능은 결정성 지능이고요. 그다음에 자,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성년기 이후에 쇠퇴하는 지능은 유동성 지능입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면 자, 간은 사회적 상황이나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정보 처리의 속도,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관련됩니다. 자, 가가 결정성 지능, 나가 유동성 지능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린 뭘 알아야 될까요? 부부가 속한 시기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 부부가 속한 시기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0: 자, 이런 중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남성은 메타포스 신드롬 나타납니다. 여성은 직전 시기보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합니다.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성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부부가 속한 시기 중년기인데요. 중년기에 발달 과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해서, 자, 이 문제 풀어라 하고 있어요. 자, 중년기의 발달 과업 뭘까요?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실현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년기의 문항들을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중년기의 나머지 내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부모님 잘 이해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관심 가지고 선생님 만나러 오도록 해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풍사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문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또 새로운 그런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 보시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6번째 시간, 비교급과 최상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장에서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뭐뭐보다 더 좋다, 더안 좋다, 그리고 뭐뭐만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최상급은 어떠한 무리들 중에서 가장 뭐 뛰어난 아니면은 가장 덜한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급의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비교급 먼저 나오는데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가 나옵니다. 뭐 나중에 또 명사하고 동사의 비교도 나오는데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아마 제일 간단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프랑스어에서 비교를 할 때는요. 뒤에 뭐뭐보다라는 뜻이 끄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뭐가 나오면 뭐뭐보다 어떠어떠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할 때는 plus를 쓰고요. 그리고 동등 비교 뭐뭐만큼이라고 할 때는 aussi를 씁니다. 우리가 무아 aussi 할때그 aussi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 뭐뭐보다 덜하다라고 할 때는 뭐뭐 이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행이라는 것을 쓰죠. 그래서 plus aussi 무행 쓰고 이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가면 뭐뭐보다 더 형용사 부사하다. 뭐뭐보다 뭐뭐만큼 형용사 부사하다. 또는 뭐뭐보다 덜 형용사 부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선 예전에 우리 배웠던 시간에서 강세형 인칭 대명사의 쓰임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쓸수 있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무아와 같이 이렇게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뿌리와 오씨와 무행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는 수식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형용사는 항상 그 변화의 기준이 명사이기 때문에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볼까요? Ces tomates sont plus fraîches que celles-l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토마토들이 저 토마토들보다 더 신선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뿌리라고 되어 있고요. 토마토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형용사 프레의 형용사가 프레쉬로 바뀌면서 여성 복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셀라도 마찬가지로 앞에 토마토가 여성이기 때문에요. 지시 대명사를 여성 복수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다 일치를 시켜준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Ma sœur est aussi petite que moi라고 돼 있죠. 이때 petite도 언니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형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강세형 인칭 대명사는 무가 아니라 뚜아로 이렇게 바꿔준다.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르 슈앙의 무앙 뿌찌 그르 샤라고 돼 있죠. 개는 고양이보다 덜 작다라고 했어요. 이때도 역시 뿌띠는 슈앙이 남성이기 때문에 뿌띠를 그냥 남성 기본 단수형으로 써준 거죠. 이렇게 무앙 뿌띠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을 파악하실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왜냐하면 더 신선하다 또는 더 크다라고 할 때는 내용이 확 들어와요. 그런데 덜 작다라고 하면은 이걸 한번더 바꾸는 작업이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더 큰지 어떤 게더 작은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부사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는 형용사와는 다르게 성수에 일치를 하지 않죠. 명사를 기준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사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가 니나이던 뭐 일이던 상관없이 그냥 다 따가 됩니다. 볼게요. 니나 est arrivée plus tard que Thomas라고 되어 있죠. 니나는 토마보다 더 늦게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니나가 여성이라는 단서가 아히베에게 의가 붙어 있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성형으로 맞춰준 거죠. 그런데 따흐는 부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을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따흐로 놔둔 거죠. 늦게라고 하는 부사예요. 그럼 Je cours aussi vite que Hugo라고 했어요. 나는 Hugo만큼 빨리 달린다라고 했어요. 이때도 vite 그냥 부사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꾸흐는 꾸히 흐 달리다라는 동사의 변화형이 되겠어요. 세 번째, il parle moins bien que toi. 그는 너보다 덜잘 말한다. 그러니까 너가 더 잘한다는 얘기죠. 이때도 toi 강세형 인칭 대명사 쓴거 다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특수 형태의 비교예요. 이거는 고요한 그 우등 비교 형태가 있는 단어인데, 비행과 봉이 그렇습니다. 봉과 비행 또는 본느와 비행의 우등 비교는 별도 형태이다라고 해서 요거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거 기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등 비교라고 했어요. 열등 비교는 없어요. 열등 비교는 그냥 무행을 앞에다가 쓰고 바꾸면 됩니다. 무행은 이렇게 별도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열등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등 비교 한번 볼게요. 뿔리봉이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형용사 앞에 뿔리를 쓰면 우등 비교가 됐지만 봉은 메이에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남성 복수일 때는 역시 메이에어에다가 s를 붙이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봉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성 단수인 경우에는 본느로 형태가 바뀌면서 메이에도 역시 메이에흐 으가 붙습니다.
여성 복수도 마찬가지죠. 으에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봉의 비교급의 우등 비교의 형태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비행은 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죠. 여성과 남성 그리고 복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우고 하나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요거는 하나, 요거는 네 개.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문장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Joey est meilleur que lui en français 라고 했어요. Joey가 프랑스어에 있어서 Louis보다 더 잘한다 라고 할 때, 이때 plus, bon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meilleur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에바 쇽트 미유크 레옹이라고 했어요. 에바가 레옹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라고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플리 비앙 쓰지 않고 미유를 쓴다. 요거 예전에 문법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형용사하고 부사의 비교. 문장 다시 볼게요. 이제 ce dessert est moins bon que celui d'hier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열등 비교는 똑같이 무행을 쓴다라는 것을 이제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봉 앞에 무행을 쓴다. 이러면 그냥 열등 비교가 됩니다. 덜. 그렇죠? celui d'hier 어제의 그것보다 이때의 그것은 디저트를 말하는 거겠죠? dessert. 어제의 그것보다 덜 맛있다라는 거죠. Julie exprime son idée aussi bien qu'Emily라고 했어요. 에밀리보다. 그래서 줄리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오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비행급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M의 비유 A급 B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préféré 동사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préféré는 끄가 아니라 우리가 아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보다라고 할때 전치사 아를 씁니다. 그런데 애매 동사로 갈 때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뭐뭐 보다라고 알고 있는 끄를 쓰는 거죠. 다시. 그래서 비보다 더 좋아한다의 더유 더라는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애매 다음에 이렇게 미유를 쓰는 거죠. 애매 미유가 프레페르가 되면서 끄가 아로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예전에 의사소통 표현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카푸치노 M 미유 라바난 그 라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사과보다 바나나를 더 좋아한다. M 미유 나와 있죠. 밑에 거를 보시면 prefer 다음에 아가 나오죠. 뭐 아가 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prefer의 동사 마찬가지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있죠. 동사 원형은 이렇게 préféré라고 쓰지만 인칭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이 악상의 방향이 바뀌죠. 일군 변칙 동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일군 변칙 동사 우리가 동사 변형했던 그 강의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까지 한번 챙기시고 이제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엔 동사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형용사와 부사하고는 다르게요. 동사가 앞에 나오고 플리와 무행 그리고 끄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Jean travaille plus que Simon이라고 나오죠. Jean은 Simon보다 더 많이 일한다라고 해서 travaille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리 끄 travail plus que 이렇게 되는 거죠. Sarah pleure moins que Léa라고 되어 있네요. 사라는 레아보다 더 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동사 무행급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동사의 비교였고요. 일단 명사의 비교 보도록 할게요. 명사의 비교는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형용사하고 부사 그리고 동사에 비해서 전치사 드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뿔이나 무행 다음에 드가 들어갑니다. 그 드가 들어가는 거는 뿔이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드를 하나 첨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더 많은 명사
뭐뭐보다 덜 적은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dans la ville, 도시에서는 il y a plus de voitures que dans les campagnes라고 나와요. 시골에서 보다, 그죠? 뭐보다 더 많은 자동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리하고 부활지우 바로 명사 못 나오니까 들을 집어넣는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일라 무앙 드 바캉스 그 무아 그는 나보다 휴가가 더 적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앵 드 바캉스 그 무아 이렇게 쓰면 명사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비교급을 이제 봤어요. 비교급에서 우리가 형용사하고 부사의 비교급에서는 뿔리 오씨 무행을 쓴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 뭐뭐보다는 끄를 쓰고, 그다음 동사의 비교급에서는 동사가 앞에 나오고 뿔리와 무행 끄 이렇게 같이 나오고, 명사의 비교급에서는 전치사 드가 하나 추가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초상급을 넘어가시면 초상급이 훨씬 더 쉽습니다. 초상급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교급을 만드는 원칙에서 앞에 정관사를 붙이고 뒤에 끄 대신에 드를 쓰면 됩니다. 뭐뭐 보다가 아니고 어떤 무리 중에서 최고를 나타내는 것이 초상급이기 때문에요. 그때 뭐뭐 중에서 해당하는 드를 쓰는 겁니다. 드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사를 앞에 정관사를 쓰는데요. 형용사의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성수가 달라지죠. 르, 라, 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면에 부사와 명사와 동사는요, 정관사가 르로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형용사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를 보면, 우등에서는 르, 라, 레, 그 다음에 뿔리를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형용사가 와요. 그다음에 우등 비교는 열등 비교는 무행을 쓰고 형용사가 오고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무행 부사 쓰면 됩니다. 명사 여기다가 드 추가된다 그랬죠? 요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앞에 정관사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형용사의 최상급에서 정관사는 수식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거죠?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사가 다 달라졌던 거죠. 문장을 보겠습니다. J'ai acheté les plus belles fraises du magasin이라고 했어요. 가게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딸기를 샀다라고 했어요. 그럼 딸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성형이니까 여성 복수니까요. 여기다가 정관사 복수를 써주고 그다음 뿔리를 쓰고 belle 형용사 여성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phrase를 쓴 거죠. Elle est la plus grande d'entre no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우리들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Grande 여성으로 맞춰졌죠? 그러니까 정관사도 역시 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초상급은 비교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볼게요. 최상급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는 정관사가 반복된다라는 의미예요. 뒤에서 수식하니까 앞에도 정관사가 나오고 뒤에도 정관사가 나오니까 정관사가 반복이 될수 있겠죠. 앙코르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Où est le mois le plus chaud de l'année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떠한 달인데요? 8월은 어떤 달이에요? 가장 더운 달이라는 거예요. 뭐뭐 중에서 1년 중에서 정관사가 지금 두번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 정관사 대신에 소유 형용사를 사용해서 초상급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때 정관사 편을 배웠을 때뭐 신체의 일부 뭐 이런 것들도 배웠죠. 그럼 소유 형용사가 정관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요. 그 소유 형용사가 정관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줄리의 프레정 때 매라고 나오죠. 소유 형용사. 프리정센 엘레브라고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가장 오래된 제자를 소개했다라고 되어 있죠. 나의 가장 오래된 제자라고 했을 때 매, 레 이렇게 같이 안 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소유 형사를 사용해서

표상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부사, 명사, 동사 볼게요. 부사, 명사, 동사의 최상급에서는 정관사는 항상 르이다 라고 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르 하나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상급은 사실은 그 형용사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관사에 있어서. 문장 볼게요. Le professeur doit expliquer la leçon le plus clairement possible 라고 했습니다. 자, 교사가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업의 내용, 그한 과를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장 명확하게, 부사 명확하게라고 되어 있죠?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게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르로 쓰고 있다. 여기가 라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르라고 써야 된다. 그 다음, Où est-ce qu'il y a le plus de soleil en France라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햇빛이 있는 곳은 어딘가요? 햇빛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때도 역시 뿔리를 쓰는 거죠. 명사에서. 명사의 비교급. 그 다음 동사의 비교급 볼까요? 빠가니 누, 우리 중에서. 정, 트라바일르, 무한이라고 했어요. 정이 가장 적게 일을 한다. 동사에서의 최상급, 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형용사에서 항상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부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가 앞에가 여성이니까 무조건 여성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사 하나예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자주 틀립니다. 자, 그다음 본과 비행의 수상급 볼게요. 우리가 봄과 비행의 비교급을 좀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비교급의 형태가 있었죠. 최상급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교급처럼 똑같이 바꿔준 다음에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그 최상급이 됩니다. 보시면 봄, 아까 우리가 메이에어 봤죠? 메이에어 남성, 메이에어 여성, 그 다음에 복수 이렇게 봤습니다. 최상급은 앞에 정관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르, 라, 레 형용사니까 이렇게 바꾸고요. 열등 비교는 아까 새로운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행을 쓰면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행을 쓰고요. 앞에 르, 라, 레 조심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여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을을 넣은 거고요. 복수는 레, 무조건 고정이니까 얘는 괄호로 쓰지 않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느가 오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이고, S가 오는 것은 남성 복수이든 여성 복수이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비행은 우리가 비교급에서 역시 미유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앞에다 를 쓰면 되고요. 무등 비교인 경우에는. 열등 비교는 그냥 무행 쓰면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르 하나로, 정관사 하나의 르로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봄과 비행은 최상급이었어요. 그러면 문장 볼게요. 비행은 부사이기 때문에 열등과 우등과 열등 최상급에서 정관사는 항상 르이다. 그리고 여성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비행이 부사니까. 정관사도 항상 르다. 요거예요. 그래서 C'est le meilleur café de la vill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도시에서 최고의 카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좋은. 메이에어는 형용사죠. 그래서 카페가 남성이기 때문에요. 얘를 메이에어 남성형으로 써주고 앞에 정관사 르를 쓴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은 vil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기다 라로 바꿔주고 메이에어에다가 을을 붙인 거죠. 그래서 C'est la meilleure ville dans le monde라고 되어 있죠. 세계 최고의 도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문장, Je la comprends le mieux de nous라고 되어 있죠. 우리 중에서 가장 그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이라고 하는 비행의 최상급이죠. 비행은 우등일 때 미유로 바뀌고요. 부사니까 정관사 하나밖에 없죠. 르. 그래서 르가 여기 앞에 들어간 거죠. 르. 미유 요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은 비교급을 이해를 하시고 나면 그 나머지는 그렇게 뭐 술술 풀려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의사소통 지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전화하기가 되는데요. 사실 전화하기와 같은 경우의 의사소통은 이게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오답으로 가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점은 제가 일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전화하기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그래서 결론이 나는지를 이런 흐름을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요. 전화하기에서는 이렇게 순서 배열하는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 및할수 있는 각각의 대화의 틀이 있죠. 그래서 누가 A고 누가 B인지 받는 사람이 거는 사람이 쓰는 대화 그리고 받는 사람이 쓰는 대화가 정확하게 지정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이거는 문장이 어려워서 틀렸다라기보다는 이제 흐름을 아, 이건 전화하기는 쉬우니까라고 해서 방심하면 틀리기 쉬운 표현이 됩니다. 그두 가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가트와 듀부아시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Allô, je suis bien chez Monsieur Dubois라고 하죠. 알로가 여보세요라는 뜻이죠. 여보세요, 거기 듀부아 시네 댁 맞나요? 라고 했어요. 누구누구 댁 맞나요? 누구누구 집 맞나요? 라고 할때 우리가 요 표현을 쓸수 있죠. Je suis bien chez. 쉐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누구누구 집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듀부아 시네 집에 있는 게잘 있는 겁니까? 직역을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죠. 제가 지금 전화를 걸었는데 이분 댁 맞나요? 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듀부아 씨가 전화를 받았죠. Oui, c'est moi. 네, 접니다. Qui est à l'appareil? 요것도 전화 대화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전화 거신 분 누구죠? 라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누구신가요? 라고 할수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아파헤유라고 하는 게그 전화 기계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전화기. 그래서 그 핸드폰 또는 전화기 지금 누구신가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가트가 Bonjour, monsieur. 안녕하세요, 선생님. Je m'appelle Agathe. 제 이름은 아가트라고 합니다. J'appelle pour l'annonce라고 해요. 아농스는 어떤 공지 같은 게 돼요. 뭐 광고문을 냈다든지 뭐 그런 거를 보고 전화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광고를 보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건데요. Vous cherchez une jeune fille pour garder des enfants이라고 하죠. Garder des enfants, 아이를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동사 되게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등장을 종종 하는 동사예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여성을 찾는다고요. 찾으시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 표현도 전화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죠. 무엇무엇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듀부아 씨가 Oui, c'est ça. 네, 맞아요. Quel âge avez-vous?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가트가 Je 20 ans이라고 하네요. 저 20살입니다. 듀부아 씨가 Avez-vous déjà gardé des enfants? 이라고 물어보죠. 요거 굉장히 자주 물어봅니다. 아이를 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데요. 요 문장도 되게 자주 나와요. 아가트가 Bien sûr, 물론이죠. J'ai aidé ma mère à s'occuper de mes petites sœurs 라고 나옵니다. 자, 에데 동사는 이렇게 구문이 있어요. 에데, 사람,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아,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누구누구가 뭐뭐 사는 것을 돕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아. 요게 들어가죠. 그래서 에데는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부정법 편에서 자주 등장을 할수 있어요. 등장을 하니까 그때 한번 볼게요. 물론이죠. 저는 저의 어머니를 도왔었어요. 저의 여동생들을 돌보는데 제 엄마를

많이 도왔습니다. 소큐패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의 대명동사가 되겠습니다. 제 어린 여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엄마를 도와드렸었습니다. 두부아씨가 très bien, 아주 잘 됐군요. Quel est votre numéro de portable? 라고 하죠.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Portable 핸드폰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어떻게 되시나요? 이것도 전화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가트가 셀르 하면서 자신의 전화를 얘기를 하죠. 전화번호를. 자, 이것도 대답을 하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06으로 시작하면 프랑스에서는 핸드폰이다 라는 번호예요. 전화번호 앞에도 르를 쓰고요. 정관사 르를 쓰고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렇게 두 자릿수로 씁니다. 처음에 뭐 지역번호라든지 핸드폰 번호를 시작하는 번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23, 44, 78, 32처럼 이렇게 두 자릿수로 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읽을 때도요. 이게 숫자에서 가장 많이 활용도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요.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우리는 전화번호를 얘기를 할 때요. 06에 2344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를 23, 44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제 번호는요. 06에 23, 44, 78, 32번입니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때 좀 숫자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쓸 때 이제 숫자를 잘 못 알아들으면 전화번호가 굉장히 좀 잘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번 첫 번째 화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박스로 표현해 드린 거, 요런 것들이 전화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표현 연구 보도록 할게요. 자, je suis bien chez Monsieur Dubois. 두부아 시대 맞나요? 라고 하고 있죠. 자, 볼게요. Je suis bien 또는 c'est bien 상대 번호 또는 상대의 이름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상대를 제대로 찾아왔는지 전화를 제대로 걸었는지를 확인하는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Je suis bien chez 라고 나온 거고요. 그 밑에 것도 c'est bien la gare de l'Est 동역 맞나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Je suis bien chez le médecin Duval. Duval 선생님 병원이 맞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는 여기가 그 위치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제대로 전화를 걸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전화를 걸었을 때 사람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Je suis bien chez le médecin 이라고 해서 이렇게 le médecin을 쓰면은 뭐뭐를 쓰면 그 사람의 운영하는 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 병원이 맞나요?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 봤고요. 두 번째 볼게요. 끼에 딸 아빠 가이유 전화하신 분 누구신가요?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똑같은 표현으로 세드라박트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문장은 함께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올바른 거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vous êtes monsieur 또는 vous êtes madame 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성함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물어볼 때는 vous êtes monsieur 또는 vous êtes madame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이제 세 번째 볼게요. Je aide ma mère à s'occuper de mes petites sœurs 나오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구문 나왔습니다. 애대 사람, 그 다음에 전치사 아,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데를 보시면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아가 나온다. 요거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Elle a aidé sa mère à préparer le repas라고 내죠. 엘리아, 엘리아는 어머니가, 그죠?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데 문장에서 출제될 때 요거 드냐 아니면 아예 그냥 없이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오느냐 요런 걸 같이 묶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 전화하기 두 번째 대화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비서와 나당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Bonjour, vous êtes bien au 02라고 하면서

숫자가 쭉 나오죠. 자, 요게 이제 숫자 이렇게 되는 거야. 34, 25, 30, 85, 60, 78, 5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서가 대답을 하죠. 아, 여기요. 023425782. 34, 25, 78, 52번입니다. 주부제꾸, 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하세요. 라는 의미죠. 자, 요거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전화 대화, 1회 대화에서 봤던 거하고 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에 건게 맞나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건 사람이 물어보는 표현이었죠. 주시 비행, 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거는 전화를 건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손님은 지금 이쪽으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두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주부제꾸도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마당에 Bonjour, pourrais-je parler à Monsieur Legrand? 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르그랑 씨와 전화할 수 있을까요?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Pour는 여러 번 나왔죠. Pouvoir. 이 조건법이 됩니다. 조건법은 이렇게 공손함의 표현이나 아니면 어조를 완곡하게 할때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지금 Pouvoir로 쓴 거예요. 그래서 pourrais-je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거고요. parler는 말하다라는 동사이지만 전화 대화에서는 통화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르그랑 씨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이것도 전화 대화에서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이거 첫 번째 건 문장, 그다음 두 번째 문장,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늦기때 빠 끊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끊지 마세요. 주블루 바스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 표현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1 minute please 딱 1분 있다. 뭐 잠시 후에 다시 비서가 전화를 받는 거죠. Je suis désolé. 죄송합니다. Saline est occupée라고 나오죠. 전부 다 전화 대화에서 쓸수 있어요. Saline est occupée. 이거는 전화가 지금 통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린유라고 하는 것이 선이거든요, 선. 그래서 전화 선, 그러니까 전화가 지금 연결되는 그 선이 바쁘다라는 거에서 통화 중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중이에요라고 하면서 이제 Pouvez-vous rappeler plus tard?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나는 뭐라고 합니까? Excusez-moi, mais je ne peux pas. 죄송하지만 제가 그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요것도 전화 대화로 다쓸 수가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Pourriez-vous lui laisser un message? 선생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이 나댕이 할수 있는 지금 말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남겨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죠? 요거 한꺼번에 그냥 7번으로 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장이 전화 대화를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문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화 대화는. 그래서 전화 대화하기에 질문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할 때는요. 이 문장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문장을 모르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비서분이 Oui, bien sûr. 네, 물론이죠. 라고 합니다. 나댕이 뜻들 위그 줄리에 envoyer un cadeau 라고 하죠.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그 이하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에게 envoyer 보냈다라는 것을 선물 하나를 보냈다고 그한테 좀 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demandez lui 그에게 물어봐 주세요. 요청해 주세요. De me rappeler après l'avoir reçu 그것을 받은 다음에 나에게 전화를 할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비서가 C'est entendu. 알겠습니다. Au revoir.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전화 대화하기에 그런 표현들이 아까 대화 1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밀, 아, 뭐죠, 뭐죠? 이렇게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표현 연구 볼게요. Pourrais-je parler à Monsieur Legrand? Legrand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오죠.

부부의 부부와의 1인 칭 단수의 조건법의 형태다. 정중하게 표현하고자 할때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인칭으로 많이 쓰여가지고요. 1인칭, 유부해 이런 것도 있었고, 부드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건 쥐에므해 이런 표현들은요.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조건법이구나. 공손하게 표현하는구나. 정중하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parler à, je voudrais parler à Noémie. 전화상에서 노에미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화상에서 빠글레 말하다는 통화하다로 해석이 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늦기때 빠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죠? 이렇게 나온 그 문장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어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통화 중 상대방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는 표현이다. One minute 또는 un moment, s'il vous plaît.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Restez en ligne.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로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요. 이제 여기 빈칸을 쓰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고르는 거 보기에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보기를 넣고 이제 1, 2, 3, 4, 5번 말고 보기에 넣고요. A, B, C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두 문장 쓰고 나머지 한 문장은 다른 거. 저는 다른 거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는 거 이런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3번 주블루 파스 당신에게 글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파스의 사람 아 사람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바꿔주다라는 거죠. 파스라는 동사도 굉장히 수능이 좋아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누구누구를 바꿔주다 또는 어떤 물건을 건네주다 뭐 소금 좀 나한테 줄래? 라고 할때쓸 수가 있고 또 바캉스를 보내다 라고 할때 뭐뭐를 보내다 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또 어디 어디의 장소를 잠시 들리다 라고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Puis-tu me passer Sonia 라고 했어요. 소니아를 바꿔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죠. 통화하기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요. 누구누구를 바꿔주다 라는 예문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살린 에 오큐페 그는 통화 중이십니다라고 했어요. 살린 에 오큐페 여기 여성형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일레 엉린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가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전화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화하고 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마시아가 이때 엉린 뚜뚜라 주네 아 나의 누나가 하루 종일 통화 중이었다. 이렇게 엉린유로 써도 되고 린니를 주어로 바꿔서 살린 또 랄린에 오큐페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 기본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번호 말하기, 대화 상대자 요청하기, 기다리라고 하기라고 나오는데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자다가 딱 일어났을 때도 보고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이 뭔지를. 자, 전화번호 말하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Vous avez un téléphone? 이라고 하죠. 전화 있으시죠? 라고 했어요. Oui, le numéro de mon portable. 제 휴대전화 번호는요? 라고 하면서 이 numéro가 번호를 뜻하고요. portable가 휴대전화입니다. 전화번호 얘기할 때 C06 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로 네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개가 나와요. 그러면 전화번호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대화 상대자 요청하기 볼게요. Alors, je voudrais parler à Monsieur Dupont, s'il vous plaît. 여보세요, Dupont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빠글레 동사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엘라 장 있습니까? 라고 할때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요거는 대화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Je peux parler à Monsieur Kim. 김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장 있습니까가 장 엘라였죠. 그러면 요거를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면 장은 있습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문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요, 그거 없어요. 이내 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재중이다. 네, vous voulez laisser un message,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요건 아까 본문에서는 제가 메시지를 남겨도 될까요? 라고 나왔지만, 여기서는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비서가 할수 있는 말이 되겠죠. 아까 우리 대화 질문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할수 있는 표현이죠. 믿기 때 빠시블루 빠스 끊지 마세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본문에 나왔던 거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은 문화편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철학자가 나옵니다. 철학자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사실 이게 철학자라고 얘기만 들어도 어려운데 뭐 익숙한 분들로 또좀 있어요. 보시면 장자크 루소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회가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권의 개념을 주장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통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계약론, 에밀이 있다. 사회계약론에서 그의 권력은 왕이 아니라 국민에 있다. 요거 정도 하나는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의 사상은 혁명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서 프랑스 대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것들은 지문에서 조금 쉽게 풀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볼테어가 되겠습니다. 자유, 이성, 인권을 강조하며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왕과 성직자들의 권력을 비판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다. 이것도 지문에서 프랑스어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1789년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쵸? 이거 아까 전에 루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 소설 깡디드가 있으며 이 작품에서 그는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를 풍자하기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서 한번 요 제가 밑줄 찍은 표현들은 프랑스어로 한번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몽테스키예가 되겠습니다. 권력 분립 이론을 주장한 것을 유명하며 대표적으로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 독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의 사상은 민주주의와 현대 정치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역시 프랑스 혁명의 헌법에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까지도 그의 삼권 분립 원칙은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정치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삼권 분립 원칙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꼭 프랑스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뭐 사회 과목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한번 같이 융합 교과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프랑스 대혁명 기의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의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프랑스 혁명, 1789년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호베스피에르, 당똥, 마하가 있다라고 해서 이세 분이 지금 이제 본문에서 제시가 된 거죠. 한 명씩 차례대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역사 시간이나 뭐 이럴 때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스밀리앙 호베스피에르. 오죠? 혁명의 지도자이자 공포 정치의 주역이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급진적인 지도자다라고 나오죠. 항상 이런 뭐 혁명, 공포, 급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로베스피에르가 많이 나오죠. 자코뱅 파를 이끌면서 파를 이끌며 공화정 수립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혁명 재판소를 통해서 공포 정치를 실행하며 반혁명 세력을 숙청하였다. 루이 16세 처형을 지지하고 저 혁명적인 이상 자유평등 파괴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공포정치가 지나치게 가혹해지면서 국민공회 내에서도 반발이 커졌고 결국 1794년에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제 이것도 이제 본문에서 문제로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연습을 저랑 같이 나중에 해볼게요. 그다음에 조르주 당똥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열정적인 연설가였다. 이분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혁명 초기에 꼬들들리게 클럽을 조직하고 자코뱅파 지도부로 활동했다. 국민공회를 1972년에 설립에 기여했고요. 공화정 수립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전쟁 당시 군대를 조직하고 국민을 동경하는 강력한 연설을 펼쳤다. 공포 정치가 심해지자 온건파로 전향을 해서 로베스피에르와 대립을 했다라는 게 나오죠. 같이 또 나올 수가 있겠네요. 로베스피에르하고. 1794년에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으로 체포되어서 단두대에서 처형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볼 마하 볼게요. 혁명의 급진적인 언론인 혁명의 순교자이다. 신문 인민의 친구, 라미 뉴페블르, 인민의 친구라는 신문을 발행했대요. 그리고 혁명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과격한 정치 선동과 반혁명 세력에 대한 숙청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혁명스럽죠.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읽을 때. 1792년 9월 학살을 지지하며 혁명의 폭력성을 확대했다. 1793년 온건파의 지지자인 샤를로트 꺼그테에게 목중이 암살을 당하였고 마라의 죽음은 혁명가에게 순교자의 상징이 되었고 공포 정치가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학까지 봤고요. 오늘 조금 내용이 혁명이라서 조금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차분히 나중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교급까지 해상급을 살펴봤는데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1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점 테스트 문항풀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층 AB와 관이밤 P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상대 연령과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보면은 암모나이트 있고 화표석 있죠. 표준화석, 그죠? 암모나이트라고 하면 어느 시대? 중생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화표석이라고 하면 신생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암모나이트, 화폐석 모두 다 해양생물 화석.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해양생물 화석. 이렇게 해놓고요.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A가 먼저, A층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P가 A층을 지금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변성 영역이 있는 겁니다. P. 그리고 나서 융기 풍화 침식.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B가 쌓인 거. 요런 순서. 됐죠? 자, 여기서 볼 때, 자, A는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지금 A는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무엇을 갖고 판단한다? 암모나이트. 중생대 화석인데 해양생물 화석이에요. 해양생물 화석이 발견이 된다.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신생대에 퇴적되었다. B는 화폐석인데 화폐석이 발견되는 지층이기 때문에 신생대 만들어진 거. 맞죠? 자, P는 A가 퇴적된 후 관입하였다. P는요. A를 지금 뚫고 들어온 거야. 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변성 영역이 있는 거여서 관입암은 관입을 한, 관입당한 녀석과 관입을 한 녀석을 비교해보면 관입암은 주변의 암석보다 나이가 젊다. 더 최근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P는 A가 퇴적된 후 관입하였다. 맞는 거. 그래서 둘의 관계는 관입과 관입당한 거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역리언 티귿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5번 했고요. 자, 이제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면, 자, 실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다? 문두를 잘 읽는 거다. 문두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고,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실제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다. 자, 다음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탐구 활동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다.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 만들어지는 자원소가 있다. 그리고 얘가 절반씩 줄어드는 시간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절반씩 줄어드는 어떠한 그런 행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보면 10원짜리 동전 128개를 앞면이 보이도록 펼쳐놓고 앞면이 보이는 동전의 절반을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었어요. 지금 절반을 뒤집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 앞면은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모원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뒷면은 뭐야? 절반을 지금 뒷면으로 바꿨으니까 반감기가 지났을 때 모원소가 붕괴하여 만들어진 자원소로 의미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지. 자, 나 과정을 반복하며 앞면이 보이는 동전과 뒷면이 보이는 동전의 개수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의 행위마다 반감기가 한 번씩 지났다라고 보면서 모원소를 절반씩 줄여가면서 자원소를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전부 또는 모원소가 전부였는데 반감기를 한번 지났더니 절반이 되었다. 한번더 지나면 절반이 되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번이 더 지나면 절반이 된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쭉쭉 갈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인데, 그럼 여기서의 이 횟수라고 하는 건, 동전을 돌려놓는 이 횟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반감기 횟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절반, 두번 지났으니까 다시 또 절반이니까 원래의 4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다 비율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 처음에 비율이 1이었어. 전부 100%였어. 반감기를 한번 지나면 2분의 1이 되겠지. 그죠? 두번 지나면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세번 지나면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지금 n번 지났더니 지금 원래 128개였던 것이 2가 되었대. 즉, n번 지났을 때 128분의 2가 되었대. 그럼 128분의 2는 얼마예요? 64분의 1이네. 절반으로 나누니까 얘는 얼마죠? 2분의 1의 6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아, n은 반감기를 6번 지난 거구나. 여기는 지금 2분의 1의 6제곱을 의미하는 거구나. 됐죠? 8, 8, 64니까.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기억 플러스 니은, 분의 기억은 0.25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니은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얘가 지금 자원소 함량을 얘기하는 거고, 자원소 양. 얘는 지금 무원소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과 니은을 직접 셀 수도 있죠. 얘가 32개면 둘이 합쳐서 128개여야 되니까 얘 줄어든 것만큼 늘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숫자를 세가지고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이런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기억 플러스 니은은 무원소 플러스 자원소의 양이야.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함량이야. 즉 얘는 분모가 128이라고. 거기에 기억이죠. 기억은 이 시점에 무원소의 함량이 되는 거야. 얼마? 32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걸 하면 얼마죠?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얼마? 제곱이 되겠지. 됐죠? 그럼 반감기를 두번 지난 거고 처음 함량의 4분의 1인 거고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0.25 맞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아 숫자를 세도 좋지만, 아, 반감기를 지금 두번 지났으니까 처음 함량에 대하여 모원소의 비율은 4분의 1이겠구나. 처음 함량에 대해서 모원소의 비율은 4분의 1이겠구나를 생각하는 게더 좋다. 아셨죠? 자, n은 6이다. 128분의 2. 그러니까 64분의 1이 되려면 n은 6이 될 수밖에 없다. 맞고요. 자, 뒷면이 보이는 동전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원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모원소가 붕괴하여 만들어진 자원소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보면 역시나 방사성 동위원소에 관련된 문제인데, 보면요. 그림 가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는 X의 붕괴 과정에서 X와 자원소의 상대적인 양을 기억, 리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붕괴 곡선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처음 양의 50%, 50%가 되는 시간을 찾아야 된다. 자, 100%에서 50%가 되었다? 절반이 된 거야. 절반이 되었다는 얘기는 반감기를 지난 거지. 반감기가 지난 시간이

얼마냐면 1억 년이야. 그러니까 아, X의 반감기는 1억 년 됐죠? 요걸 먼저 찾는 연습을 하십니다. X의 반감기는 1억 년. 아셨죠? 뭐 또는 50%에서 25%가 됐다. 50%에서 25%가 되는 것도 절반이 된 거잖아. 1억 년에서 2억 년이 된 거죠? 경과 시간은 1억 년. 그렇게 1억 년을 쳐도 좋아요. 아셨죠? 요런 연습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이 자료를 보면 방사성 동위원소 X 처음에 100%였습니다. 그런데 니은이 됐더니 니은에서 보면 절반 절반 있지. 1대 1이지.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무원소의 함량은 처음 함량의 2분의 1이야. 맞죠? 여기는 지금 1대 3이지. 자원소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3배, 3배야, 3배. 그럼 여기서의 무원소의 함량은 처음 함량의 4분의 1이야. 또는 2분의 1의 제곱이야. 맞죠? 자, 여기서 자원소와 무원소의 함량 비는 1대 7이야. 자원소가 7배 더 많은 거지. 맞죠? 그럼 여기서의 처음 함량에 대한 무원소의 비율은 8분의 1이야. 또는 뭐 2분의 1의 세제곱이야. 얘기할 수 있는 건 반감기 1회, 반감기 1회, 반감기 1회, 반감기가 총 3번 지난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가 3번 지난 거니까 3억 년이 되는 거지. 곱하기 3에서. 됐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 처음에 반. 1억 년 맞고요. 자, 기억에서 리얼까지 걸리는 시간은 4억 년이다. 반감기 1회, 반감기 1회, 반감기 1회, 반감기 한 번, 두 번, 세 번. TX, TX, TX. 3억 년이 되겠죠. 됐죠? 자, X의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은 디귿이 니은의 두 배이다라고 됐죠? X의 함량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자원소는 얘가 붕괴해서 만들어진 거. 지금 니은은요, 1분의 1이야, 1분의 1. 맞죠? 얘는요, 1분의 3이야. 그러면 디귿이 니은의 두 배가 아니라 세 배가 되겠네. 됐죠? 그럼 기억만 맞는 거. 자,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다. 7번 문제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긴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명확하게 이제 문제를 구성해 준 거고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용스픽 붙여놓은 겁니다. 볼게요. 그림은 퇴적암 A, B와 화성암 P, Q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표는 P와 Q에 각각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표는 P와 Q에 각각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거기 밑줄 그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 연령을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순서를 얘기해보면 A, 제일 먼저. 그 다음에 P가 관입을 한 거지. 그러니까 P.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깎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퇴적. 맞죠? B. 그리고 나서 Q가 가장 최근.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최근.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태? 현재는 융기한 상태. 됐죠? 지금 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볼게요.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 XY가 들어있습니다. 각각 들어있는데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이 50%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2분의 1. 25%래.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4분의 1. 얘는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맞죠? 그럼 우리가 X의 반감기를 TX라고 놓고요. Y의 반감기를 TY라고 놓으면 화성암 P의 연령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원래 100%였던 녀석이 X가 100% 들어있어야 되는데 50%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감기를 한 번 지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암석의 연령을 써보자고. P의 연령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TX가 되는 거야. 반감기를 한 번 지난 것만큼 시간이 지난 거지. Q의 연령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Y의 처음 함량이 100%였을 텐데 걔가 지금 100에서 50, 50에서 25 반감기를 두 번 지난 시간만큼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Q의 연령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Y 반감기의 두 배가 된 만큼이 Q의 연령이 되겠지. 맞죠? 근데 보니까 P 다음에 B 다음에 Q야. 얘는 지금 붕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P보다 연령이 적거든. 순서로 따지면.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X가 엄청나게 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죠? 보겠습니다. 자, B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B 볼게요.
B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삼엽충이 나오네.

삼엽충은 어느 시대? 고생대. 고생대이기 때문에 넌 틀렸구나. 넌 틀렸구나. 고생대야. 자, 암석의 생성 순서는 APBQ다. APBQ다. 맞는 거고요. 자, 반감기는 X가 Y보다 길다라고 됐잖아. P의 연령이 Q의 연령보다 더 많잖아요. 얘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니까. 더 오래된 녀석이니까 나이가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P의 연령은 얼마냐면 TX라고, TX. Q의 연령은 얼마냐면 ETY라고. 그러니까 반감기는 X가 압도적으로 길겠지. 그죠? 그러니까 X가 Y보다 길다. 맞는 거. 됐죠? 니은틱은. 이렇게 우리가 골라줄 수 있고요. 좋은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였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반감기에 어떠한 그 값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절대 연령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어려워질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아셨죠? 이런 문제풀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봤습니다.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면 이제 9번 문제는 화석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나왔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생 노대구나. 원생 노대. 그 다음에 다세포 동물의 화석이구나. 기억하시고. 필석이 나왔어요. 너 고생대구나. 이렇게 고생대 표준화석. 맞죠?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자, 가는 시생노대에 출연한 생물의 화석이다. 원생노대 다세포 동물의 화석이다. 넌 틀렸지. 그러니까. 됐죠? 나는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된다. 고생대 표준화석이에요. 삼필갑방. 그 삼필갑방의 필을 담당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이 된다. 맞죠? 가와 나는 해양생물의 화석이다. 필석, 에디아카라 동물군 모두 다 해양생물의 화석. 아셨죠? 참고로요. 고생대, 삼필갑방.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모두 다 해양생물. 해양생물의 화석. 고생대는 모두 다 해양생물의 화석. 중생대, 암, 공, 시. 거기서 암모나이트, 해양생물. 아셨죠? 그 다음, 신생대, 화, 매. 거기서 화폐석이 해양생물. 요거 기억하시고요. 고생대에 온전하게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 즉 육상식물이 출현하기 전까지의 생물들은 전부 다 해양생물.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해양생물의 화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 자, 9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10번 문제. 자, 보면요. 다음은 지질 시대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한글 낱말 퍼즐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우리 답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낱말 퍼즐에. 자, 가로 1번. 신생대의 기로 화폐석이 번성하였다. 네 글자네요. 그럼 우리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뭐죠? 아, 8, 레, 5, 기를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가로 2번. 기역의 기로. 지질 시대가 나오겠네요. 기로. 시조새가 출현하였다. 시조새가 출현하였습니다. 언제죠?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중에 시조새가 출현하였다. 언제? 주라기라고 하고 주라기 이렇게 됐죠? 자, 세로열세 1번. 고생대의 기로 뭐가 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5부터 시작하는 고생대의 기야. 그러면 아, 오르도 비스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답 찾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기역에 들어갈 것은요. 기역 무슨 어느 시대의 기로 시조새가 출현하였다. 여기는 그러면 중생대가 되겠네. 시조새가 출현한 시기는 중생대 쥐락이니까. 고생대의 기로 뭐가 출현하였는데 지금 이 기는 언제냐면 오르도비스기래. 오르도비스기에 출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르도비스기에 출현한 거 어류를 기억하면 여러분들 이제 100점 맞는 거고요. 하나 더. 최초의 척추동물을 기억하면 120점을 맞는 겁니다. 아셨죠? 오르도비스기는 어류. 근데 이 어류가 최초의 척추동물이야. 그러니까 사실 니은에는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뭐 어류가 출현한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아셨죠?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가로 열쇠 1회의 답은 팔레오기다. 가로 1회의 답은 팔레오기. 맞네요. 자, 중생대는 기역으로 적절하다. 중생대는 기역으로 적절하다. 맞고요. 어류는 니은에 해당한다. 고생대의 기로? 오르도비스기에는 어류가 출현하였다. 맞죠? 물론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얘기해도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라고 해도 문제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기역니은 ㄷ,

다 골라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지질시대 기후, 고기후 연구 방법에 관련된 거죠. 가와 나는 각각 빙하 코어와 나무 나이테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고기후를 연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둘 중에서는 얘가 조금 더 결정적인 정보들을 많이 줄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빙하 코어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 분자 속, 빙하 코어를 이루고 있는 물 분자 속 산소 동위원 소비. 산소 동위원 소비가 높다. 물 분자 속에 산소 동위원 소비가 높다. 그럼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많다는 얘기인데,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많다는 얘기는 증발을 많이 한 시기라는 겁니다. 무거운 녀석이 증발을 많이 해서 얘가 눈이 되어 떨어져서 얼음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빙하거든요. 그 증발을 많이 했다. 무거운 녀석이 증발이 많이 할 정도의 온난 기후였다. 그러니까 요물 분자 속의 산소 동위원 소비 많이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공기, 조성, 이산화탄소 함량.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안에 공기 조성,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아요. 그럼 그 시기 온난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뭘또 연구하냐면 불순물 같은 걸 연구하지. 불순물. 그래서 화산재가 있는지 또는 꽃가루가 많이 있는지, 꽃가루가 많이 날렸다. 그럼 그것도 이제 기후랑 관련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빙하코어를 많이 연구를 한다. 그 다음에 나무 나이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건이 나무 나이테의 폭, 또 간격, 요걸 가지고 얘가 성장을 많이 했니, 많이 하지 않았니.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온난 수면. 성장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한랭한 시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로 이러한 빙하코어나 나무 나이테를 가지고 연구하는 지질시대라고 한다면 주로 언제냐면 신생대. 그러니까 신생대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후를 어느 정도 좀 많이 알아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무 나이테의 화석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생대보다 조금 더 과거. 나무의 나이테의 화석까지 존재할 수 있는 뭐 중생대나 그런 데까지도 추정은 가능하나. 가능하나,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자료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생대의 기후를 추정하는데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 특히나 빙하코어 같은 경우는 신생대의 어떤 기후를 추정하는데, 가까운 기후를 추정하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셨죠? 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에 포함된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과거의 대기조성을 알수 있다. 이 공기방울, 공기조성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물 분자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물 분자에서는 산소 동위원 소비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나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연구에 적합하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나무인데 나무가 선캄브리아 시대에 없었잖아요. 그죠? 선캄브리아에서 없었기 때문에 뭐 아예 불가능한 거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넌 틀렸다. 그다음 가와 나를 연구하면 과거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과거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문장이 나온 거죠. 추정이라고 얘기했잖아. 정확하게 아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정, 어느 정도 가늠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기역 티귿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겠다. 11번 문항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항 볼게요. 자, 12번 문항 보시면. 그림은 현생누대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생누대라고 했으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100만 년 전이죠? 그러면 1000만 년 전, 억년 전. 여기가 지금 5억 4천만 년 전, 대략적으로. 여긴 대략적으로 2억 5천만 년 전이고, 여기는 6600만 년 전입니다. 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6600만 년이요. 6600만 원, 6600만 원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6600만 원이 너무 비싸지. 너무 비싸죠. 그죠? 자, 여기 고생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생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신생대가 되는 거고. 맞죠? 중생대 기후가 약간 한랭한 시기가 있지만, 이 시기도 현재 값과 비교해 보자면 전체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생대는 빙하기가 있다, 없다. 빙하기가 없다. 아셨죠? 고생대는 빙하기가 있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빙하기가 있다. 제4기의 빙하기가 있다. 이렇게. 또는 후기의 빙하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보겠습니다. A 시기에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였다는 얘기는 온전하게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존층이 좀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시기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는 실눌 이야기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 실눌 이야기. 그러면 언제예요? 고생대. 실눌 이야기. 그러니까 맞는 거. 그다음에 B 시기는 현

현재보다 대체로 온난화했다. 비식이 중생돼.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온난화했다. 그러니까 대형 파충류인, 대형 육상 파충류인 공룡이 막 지구의 어떤 전체적인 면적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볼수 있는 거고요. C 시기 후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시기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역리엔티긋 다 전부 다 맞을 수 맞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스픽 넣었고요. 우리가 빙하기가 있다, 빙하기가 있다, 빙하기가 없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팁으로. 고생대 대멸종이 세번 있었죠? 중생대 대멸종이 두번 있었죠? 신생대 대멸종 지금 없다. 아직 없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생대 대멸종은 그러면 빙하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중생대 대멸종이 있었는데 중생대 대멸종이 빙하기에 일어났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빙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 대멸종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빙하기거든.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역시나 지식을 계속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림 가는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의 상대적 지속 시간을 A, B, C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밑줄 긋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나는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주요 사건이래. 최초의 생명체 출현. 언제예요? 시생누대지. 시생누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디니아의 형성. 초대륙 로디니아의 형성. 언제예요? 원생누대. 원생누대. 가는 거고. 판게아의 형성, 판게아의 형성 시작 이렇게 보는 거지. 고생대 말이지. 현생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속 시간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속 시간의 비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시생누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원생누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현생누대가 언제부터인데 이제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다 쭉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기가 현재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시생누대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원생누대가 되는 거고, 뭐 현생누대. 이렇게. 조금 비율을 고려하면 이쯤 돼야 되겠다. 자, 시생누대의 시작은 대략 40억 년 전. 그리고 원생누대의 시작은 대략 25억 년 전. 현생누대의 시작은 대략 5억 4천만 년 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시생누대, 여기가 원생누대, 여기가 현생누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시생누대는 지속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15억 년 정도 된다. 원생누대의 지속시간 대략적으로 25억 년 정도. 현생누대는 5억 4천만 년 정도 대략. 그러면 비율로 보면 원생누대가 제일 기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 비율로 봤을 때 제일 큰 값을 갖고 있는 녀석이 지금 누구냐면 A니까 여기가 원생누대가 되겠지. 원생누대가 되는 거고 B가 시생누대가 되는 거고 C는 현생누대가 되겠지. 현생누대가 그러면 C랑 관련이 있는 거는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판게아의 형성이 C랑 관련 있고, 로디니아의 형성은 A랑 관련 있고, 최초의 생명체 출현은 시생대, B랑 관련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찾으면 지질시대에 A에 일어날 수 있는 건, A에 일어나는 건 니은이어야 되죠? 아,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죠. 그쵸? 요 주요 사건들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주요 생물의 출현 시기, 그 다음에 뭐 초대륙의 시기, 그 다음에 주요 산맥의 형성 시기, 그 다음에 대서양의 형성 시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요소가 맞긴 한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항 봤고요. 이제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대멸종과 관련된 거죠.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현생누대 동안 생물 A와 B의 과외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삼엽충과 완족류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기역 시기가 언제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기역 시기를 쭉 보면 자, 판단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이런 겁니다.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 아, 대략 2억 5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은 중생대가 시작되기 시작한 또는 고생대가 끝난 경계잖아. 아, 그러면 여기는 중생대와 고생대의 경계야? 아, 너 페름기 말이구나. 페름기 말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삼엽충이고 둘 중에 하나가 완종류라고 했잖아요. 삼엽충은 고생대 말에 멸종되었다고. 완종류 고생대 말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멸종되었다고. 그러니까 고생대 말 또는 뭐 폐렴기 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이걸 가지고 찾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B 같은 경우는 가다가 완전히 멸종돼 버렸어요. 아, 너 삼엽충을 얘기하는 거구나. 삼엽충 이렇게 쓰는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멸종되진 않았네. 그러면 너는 아, 완종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됐죠? 이렇게 해놓고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A는 완종류이다. A는 완종류가 맞죠. 그 다음에 B 화석은 고생대 표준화석이다. B가 누구라고요? 삼엽충.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 쭉 봅니다. 이 자료를 계속 볼게요. 고생대는요, 5억 4천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아, 삼엽충이라고 한 녀석들은 고생대 초기부터 고생대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이 고생대 전 기간에 걸쳐서 생존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수 있지. 완전 시작 전부터 생존을 했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그래도 전체 기간 동안 삼엽충 화석은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고생대 초기 캄브리아기 같은 경우는 삼엽충이 정말 많았구나. 지구상에 별로 많은 생물들이 생존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 종이 생존하지는 않았을 텐데, 삼엽충은 정말 많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캄브리아기를 삼엽충의 시대라고도 얘기하지. 아셨죠? 그러니까 삼엽충의 최대 번성 시기라고 한다면 캄브리아기, 고생대 초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연결시키면 자료를 이제 완전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계속. 기역은 페렴기와 트라이아스기의 경계, 즉 고생대 말과 중생대 초의 경계, 페렴기 말. 그러면 맞는 거. 여기서부터 이 전반부는 이 앞쪽은 이제 고생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중생대가 되는 거고, 경계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라고 볼수 있는 거고. 됐죠? 기역, 리엔, 디귿 다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풀었고요. 자, 이제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놨다. 역시나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낼수 있는, 응용해서 낼수 있는, 또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픽을 붙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표는 지질시대 ABC에 생존했던 생물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밑줄, ABC는 각각 제4기. 제4기라고 하는 건 신생대를 얘기하는 거죠. 신생대 제4기. 석탄기, 고생대 석탄기,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 그러니까 하나가 제4기고요. 하나가 석탄기고요. 하나가 백악기라고 주어졌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파충류가 출현을 했어.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했어. 언제요? 고생대 석탄기. 연습을 하게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그건 석탄기구나. 석탄기. 석탄기라고 해놓고선 자료를 봤더니 양치식물이 거대한 삼림을 형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양치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사리 이런 거 생각해보면 좋다고요. 그러니까, 아, 석탄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하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고사리와 같은 이런 양치식물이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 이 양치식물이 땅속에 묻히면 뭐가 될까? 이 양치식물이 땅속에 묻히면 뭐가 될까? 석탄이 됩니다. 그래서 석탄기가 석탄기야. 아셨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석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물이 제일 많이 번성을 해서 석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면 우리가 석탄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B 보겠습니다. 말기에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멸종하였대. 말기에. 중생대에 멸종했잖아요. 중생대 말기에. 중생대 말기가 누구야? 백악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넌 백악기가 되는 거야. 백악기가 되는 거고 멸종하였다.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출현하였다. 출현이 중요하다고요. 출현. 속시식물이 출현하였다. 이때 출현을 해서 신생대에 번성을 하지.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너는 제4기가 되겠구나. 제4기가 될 것이고. 기역 등의 대형 포유류가 번성하였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였다. 인류의 조상 출현하였다. 제4기에 번성한 대형 포유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매머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매머드. 매머드. 옛날에는 맘모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매머드가 정식 명칭입니다. 매머드. 아셨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A는 석탄기이다. A는 석탄기. 맞죠? 그 다음에 매머드는 기역으로 적절하다. 기억에 매머드는 적절하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A, B,

BCG, 고생대 석탄기, 중생대 백악기, 신생대 제4기. 이렇게. 그래, 답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볼게요. 판게아는 B 이후에 형성되었다. 어때요? 판게아는 B 이후에 형성되었다. 판게아는 언제 형성되기 시작하죠? 고생대발. 요런 걸 물어본다고. 자, 히말라야 산맥은 C 이후에 형성되었다. 어때요?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팔레오기 네오기로 간단 말이지. 형성 시기가. 그러면 제4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아니지. 그러면 대서양은요? 대서양은 A 이후에 형성되었다. 어때요? 대서양은요? 판게아의 분리부터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거니까 고생대 석탄기 그 이후에 판게아의 형성, 그 이후에 판게아의 분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시험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지. 이 조건은 별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확장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낼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용스픽을 낸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자, 이 백악기 있죠?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 요 시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다. 그죠? 그다음에 신생대 제4기. 빙하기가 있었다, 없었다? 빙하기가 있었다. 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지구 환경 기후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키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봤고요. 용스픽 문항이었습니다. 중요한 문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항, 대멸종과 관련된 문항이죠.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현생 노대 동안 해양생물과의 수 변화와 대멸종 시기 A, B. 거기 밑줄. 대멸종 시기 A, B 밑줄. 대멸종 시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A, B 중 어느 한 시기에 멸종한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화석을 보고 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화석까지 외워야 돼? 표준 화석이 될수 있는 녀석들은 외워야 돼. 문제가 나오니까. 얘 누구냐면 삼엽충이에요. 삼엽충을 우리가 이해할 때이 삼엽충의 이 삼은요 숫자 삼을 의미한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에 요 모양과 여기에 요 모양과 여기에 요 모양이 거의 같은 모양이거든요. 1엽, 2엽, 3엽. 그래서 삼엽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삼엽충이다. 그럼 삼엽충 언제 거? 고생대 해양생물의 화석이다. 해양생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이 삼엽충은 고생대 전 기간에 생존하였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죠? 고생대 말에 멸종하였다. 자, 지금 A와 B는 대멸종식인데, 보세요. 여긴 지금 2억 5천만 년 후근이잖아. 그럼 얘는 언제냐면, 페름기 말 대멸종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6,600만 년전 후근이잖아. 그러면 얘는 언제야? 백악기 말, 트주 백. 백악기 말 대멸종을 의미하는 거고. 자, 대멸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은 언제라고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요 페른기 말 대멸종이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었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 고생대에는 앞에 오르도비스기 말, 뭐, 대본기 후기에 멸종이 두번더 있었고, 그 다음에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말에 멸종이 한번 있었다. 그래서 고생대는 전반적으로 대멸종 세 번,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대멸종 두 번, 신생대는 대멸종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해양생물 과외 수가 감소한 비율은 A가 B보다 낮다라고 됐죠. 이만큼 훨씬 많이 감소했지. 훨씬 많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가도 좋고, 또는 지식으로. 페름기 말이잖아.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다? 비율이 가장 크다. 이렇게 지식으로 풀어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긋난 자료를 낼 수는 없어. 이 단원에서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해양생물의 화석이다. 난 누구라고요? 삼엽충. 고생대 해양생물의 화석.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B시기에 멸종한 생물의 화석이다. 나는요, 고생대 말에 멸종했기 때문에 A시기에 멸종을 해야 되겠지. B시기가 아니라. B시기는 백악기 말. 백악기 말에 멸종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누구? 중생대. 암모나이트나 아니면 공룡 같은 것들이 여기서 멸종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넌 틀렸다.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자, 요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가 2점 테스트 문항 16개 총다 풀어봤고요. 우리 이제 그러면 3점 문항을 한 2개 정도 더 풀어볼 건데, 문항 풀기에 앞서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문항들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자, 3점 문항 용스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문항 용스픽에서 선생님이 지금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4번 문항, 절대 연령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6 아, 다시요. 4번 문항 상대 연령과 관련된 거. 지질학적 사건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 내야 돼. 연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과 7번이 절대 연령과 관련된 건데 이제 이런 문항들이 실제 지금 수능 특강에 있는 것보다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거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조금 더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10번 문항은 지질시대의 대륙분포 변화인데 우리가 지질시대의 환경 변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초대륙. 그 다음에 대서양의 형성 시기. 그 다음에 주요 산맥의 형성 시기야. 그래서 이 대륙분포의 변화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고. 14번 문항 생물 대멸종. 요즘에 간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도 많이 나왔 입니다만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서 생물 대멸종도 주요 생물 대멸종의 시기 다섯 번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를 지구 환경 변화와 같이 묶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용스픽 한번 얘기해 보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문항 두 개만 또 볼게요. 자, 3점 테스트 1번 문항인데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인접한 지역 가나다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지층 대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지층 대비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비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무조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비교해서 선후 관계에 비교한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엽, 2엽, 3엽이 있는 거야. 1엽, 2엽, 3엽이 있다고. 얘 3엽 중이야. 3엽 중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엽 중. 물론 몰라도 문제 풀이에는 지장은 없어요. 이 문제에는.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D를 보면요.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말려 있는 녀석은 암모나이트예요. 암모나이트. 그러면 삼엽충 고생대, 암모나이트 중생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대비를 할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같은 식인 거예요. 같은 식. 그리고 쭉 보겠습니다. 암모나이트가 나오는 시기 지층 같은 시기 됐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요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화석이 나오는 층을 대비할 수 있는 거야. 같은 거야. 똑같은 게 나오는 층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거야. 같은 거야. 똑같은 게 나오는 걸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거야. 같은 거야. 이런 작업이 된다고. 이게 지금 문두에서 주고 있는 조건인 거예요. 대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화석이 나오면 같은 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문항 설계의 어떤 포인트다. 됐죠? 그러면, 아, 얘가 가장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쭉 보면 얘가 가장 젊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가 지역은 요 지층 위에, 요 지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여기까지 쌓였고,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야. 대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쭉 보니까, 다를 볼게요. 다가 좀 특이하죠. 보면 삼엽충 나오고 암모나이트가 위에 나오는데 가와 나를 보면 이두 지층이 있거든. 이두 지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는 이두 지층이 없어. 생략된 다음에 바로 암모나이트가 있는 지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지금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거 쌓이고 이거 쌓이고 이거 쌓이고 이건데. 이거 쌓이고, 이거 쌓이고, 이거 쌓이고, 이건데, 다 같은 경우는 이거 쌓이고 바로 암모나이트 층, 고생대 다음에 바로 중생대?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지질시대가 확 바뀌어버렸네? 여기 지금 어떠한 격정적 변화가 있었네? 그래서 얘와 얘가 안 쌓였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 부정합이 있었던 거야? 혹은, 여기 퇴적이 중단됐었던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 이 문제 설계 포인트.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A는 E보다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다. A가 여기 있고요. E는 여기 있네요. 밑에 있는 녀석이 과거죠. 그러니까 A는 지금 여기에서만 지금 발견이 되잖아. 근데 E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A가 더 과거에 살았던 녀석. 맞죠? 자, 가장 최근의 지층은 가에 분포한다. 자, 이런 것들이죠. 가장 최근의 지층이 분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대비를 할수 있다는 얘기야. 대비를 했을 때 얘와 얘는 지금 지층이 있는데 여긴 지금 얘의 지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최근 지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해 분포한다? 틀렸어. 나나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자, 생존 기간을 고려할 때 표준어석으로는 C가 D보다 더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식으로 푸는 친구들은 이렇게 갑니다. D는 아모나이트잖아. 표준어석이잖아. 그럼 D가 더 적합하지. 지식으로 푸는 친구들. 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자료도 같이 보자고요. 일단은 문제는 없지만 자료도 보자고요. 자, C를 보면요. C는요, 지금 이렇게 생겼죠. C는 여기서 요세개 지층에서 나와요. 여기서 요세개 지층에 나와. 여기서 요두개 지층에 나와. 맞죠? 그런데 D는요, 암모나이트죠. D는 여기서만 나오고요, 여기서만 나오고요, 여기서만 나와. 자, 표준어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특정한 지질시대에만 살아야 돼. 넓은 지역에. 그러면 우리가 생존 기간을 고려하면 표준어석이 될수 있는 녀석은 특정한 지층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나오는 녀석이어야 되기 때문에 D가 더 유리하다는 거지. C라는 녀석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D가 더 유리하다. 적합하다. 자, 다에는 부정한 면이 있다. 자, 얘를 뭘로 판단하느냐? 다에 부정한 면이 있는데 뭘로 판단하느냐? 지금 두 지층이 여기서 안 나온단 말이지. 결손되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결손되었다는 얘기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지층 대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있다. 퇴적이 중단된 적이 있다.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기역, 리을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다. 좋은 문항이었습니다. 자, 지층 대비를 볼수 있는 문항이었죠. 자, 1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보면 역시나 생성 순서랑 관련된 문항인데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같은 시기에 화강암의 관입이 일어난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된 화석. 그러니까 화강암의 관입이 같은 시기래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A는 지금 A에서는 필석이 나오고요. B에서는 삼엽충이 나오는데. 근데 공통점은 둘다 고생대야. 둘다 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해양생물화석이죠. 요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거지. 보면 지금 A가 있고요. 지금 화성암이 여기 있는 건데, 이 화성암을 봤더니 화성암 사이사이에 A의 조각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A의 조각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를 포획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포획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화강암, 심성암이죠. 심성암이 A가 있던 지층을 관입해서 지금 A의 포획암이 여기 남아있는 상태인 거구나. 아, 그렇네. 그럼 순서로 따지면 A 다음에 화강암에 관입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 거. 됐죠?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여기는 화강암이 있고 화강암의 침식물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화강암은 뭐예요? 심성암이잖아. 심성암이 침식됐다는 얘기는 뭐지? 융기한 다음에 깎인 거지. 융기 침식. 맞죠? 그러니까, 아, 여긴 지금 부정한 면을 얘기하는 거야, 부정한 면. 난정암이 되겠지, 난정암. 난정암 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기저여감이 되는 거야, 기저여감. 그리고 기저여감이 부정한 면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역전되지 않은 정상 상태까지도 알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화강암이 어느 지역을 관입을 했었고, 어느 지역을 관입을 했었고 그 지역이 융기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깎였어. 깎여 나가다가 화강암까지 깎였어. 됐죠? 그리고 나서 얘가 물밑으로 다시 들어갔어. 들어간 다음에 다시 비가 쌓였어.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상태. 그런데 여기에 이 화강암과 여기에 이 화강암이 생성 시기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문제에서. 그죠? 같은 시기에 화강암의 관입. 그러니까 생성 시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A층이 제일 과거 B층이 제일 최근, 이 중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A층에서 필석이 나오고, B층에서 삼엽충이 나온다? 아, 그럼 이 화강암은 고생대에 관입을 했구나.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됐죠? 보겠습니다. 기역은 기저여감이다. 기저여감이 아니라 포획암입니다. A를 지금 화강암이 관입을 하면서, 관입했을 때 남아있는 지금 포획암. 여기 녹지 않고 남아있는 포획암. 이렇게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둘의 선후관계를 따지면 A가 오래된 거. 얘가 최근. 그 다음에 암석 A는 암석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A 화강암, 그 다음 B, A가 먼저 생성되었다. 화강암의 관입이 일어난 시기는 고생대이다. 필석이 나오고 삼엽충이 나오니까 고생대. 이렇게 이길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니은디귿. 됐죠? 답을 골라줄 수가 있고요. 상당히 좋은 문항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문항풀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풀었던 이전 문항 중에서 좋은 문항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레벨업 시켜줄 문항. 요겁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죠? 문항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거 가지고 낼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정한 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를 선호해서 지구 환경 변화와 어떤 생물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 또는 기후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거시식물은 언제 출현했는데 판게는 언제 만들어졌는데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와 얘네들의 시기를 비교할 수 있겠니?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상화석이 산출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빙하기가 있었니 없었니? 주요 산맥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다. 그럼 여러분의 레벨이 업 되겠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3점 문항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학,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절반이 지나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1강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자, 지난 시간이죠? 교재 10강부터 조금 어려운 문법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더불어 예습도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권했었는데요. 복습, 예습 다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접 목적 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봤었거든요. 요번에 교재 11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접 목적 대명사를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직목대, 이번 시간은 관목대 해서 목적 대명사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불규칙 동사 두개 준비했습니다. 페디르 동사와 세르비르 동사. 자, 어떠한 쓰임을 갖는지 역시 정리해 볼 거고, 이번 시간에 이제 전치사 하나 더 정리합니다. 꼰이라는 전치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접 목적 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돌이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직접 목적 대명사. 자, 직접 목적 대명사는 뭐였죠? 맞아요. 직접 목적어를 받는 대명사였습니다. 그죠? 앞에 나왔었던 직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 대명사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동일합니다. 간접 목적 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간접 목적어를 다시 받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빈칸으로 뜻을 이렇게 뜻을 빈칸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 하면 뭐가 될까요? 맞아요. 이거는 나에게라는 뜻이 되겠죠. 때 하면은 때는 너에게라는 뜻이 됩니다. 레는요? 레는 그에게, 그녀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이제 복수로 오겠습니다. 노스 하면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스 하면은 너희들,

아이들에게 레스 하면은 그들, 그녀들, 당신들에게 라는 뜻을 갖죠. 그래서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직접 목적 대명사의 형태는 어땠는지 한번 되살려 볼까요? 어떻게 됐었죠? 맞아요. 매, 때, 로, 라. nos, os, los, las. 자, 이렇게 변했었습니다. 자, 1, 2, 3인칭 단수 복수 형태. 자, 그러면은 갑목대와 직목대가 1, 2인칭 단수 복수는 형태가 동일하고 3인칭만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확인시켜 드렸고요. 자, 그러면 쓰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목적 대명사의 쓰임도 기본적으로 직접 목적 대명사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어디에 위치한다? 네, 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갑목대 역시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예문을 보고 좀 추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Le puedo dejar un mensaje importante?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여기서 레가 여기 앞에 있죠.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puedo dejar 라는 동사구 앞에 지금 목적대명사, 간접목적대명사 레가 위치해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na te va a contar una historia interesante. 자, Ana가 너에게 va a contar, 이르와 동사 원형 구문이죠. contar 하면은 이야기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야기할 거야. 뭘 얘기해 줄 거냐면 una historia interesante,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거야. 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네. 역시 간접 목적 대명사 때는 va contar라는 동사구 앞에 위치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두 개의 예문 전부 다 동사구 앞에 있는 간접 목적 대명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 한두개 정도 더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일단 아주 쉬운 걸로 우리 엄마는 나에게 물한 잔을, 물한 컵을 주신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엄마는, 하면은, mi madre. 직역하면 나의 엄마가 되겠지만, 자, 주다. 뭐죠? dar 동사죠. 누구에게? 나에게. me da un vaso de agua.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물한 잔을 주신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 보시면 동사 다 앞에 간접 목적 대명사 매가 와 있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에 대한 좀더 쉬운 예문이 될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지금 써봤고요. 하나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마르타는 너에게 편지 한 통을 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Marta, 너에게 때 편지 한 통을 쓴다. 그래서 쓰다 하면은 escribir가 되죠. 그래서 escribe 편지 한 통, una carta. 자, 이렇게 작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arta는 너에게 편지 한 통을 쓴다. 자, 동사 escribir 동사 escribe 앞에 라는 간접 목적 대명사 위치에 있는 것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갑목대는 이렇게 동사 앞에 위치하는구나 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은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요것도 우리가 직접 목적 대명사에서 봤었던 겁니다. 간접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올 경우 반드시 간접 목적 대명사를 사용해 줘야 된다.

이번에는 관전 목적 대명사 아미 나에게라는 관전 목적 대명사가 동사 앞에 지금 역시 위치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관전 목적 대명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Mi madre, 나의 엄마는, 우리 엄마는 항상 siempre, 항상 나에게 뭘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전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올 때는 반드시 관전 목적 대명사를 써줘야 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동사 원형, 현재 분사가 포함된 동사구, 그리고 긍정 명령형과 쓰일 때 관전 목적 대명사의 위치. 요것도 이제 직목 때에 그때의 쓰임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동사 원형이 포함된 동사구나. 현재 분사가 포함된 동사구면 관목대라고 할게요. 제 편의상 관목대의 위치는 뒤에 붙였을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뒤에 붙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구 앞으로 빼줄 수도 있습니다. 둘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잠시 후에 확인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긍정 명령형과 관목대가 함께 쓰인다. 자, 이런 경우에는 뒤에 붙여 써 줍니다. 앞으로 뺄수 없고요. 뒤에 바로 붙여 쓰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강세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면 띨대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표기해줘야 되는 건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uedes dejarme tu libro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동사 원형이 포함된 동사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붙여 쓴 경우가 돼요. 동사 원형 뒤에 붙여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하르 동사가 뜻이 많은 동사인데요. 좀 전에 예문에서는 이제 남기다란 뜻으로 쓰였으면 여기서는 빌려주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puedes dejarme 하면은 나에게 빌려줄 수 있어. 너 책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문장이랑 똑같은 뜻으로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목대를 동사구 앞으로 빼도 뜻이 같은 문장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Me puedes dejar tu libro.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때는 동사구 앞에 관목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Pedro está dedicándole mucho tiempo a ella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현재 분사, dedicando라는 현재 분사가 포함된 동사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 문장은 현재 분사 뒤에 관목대를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Pedro는 dedicar 하면은 뭐 여기서는 할애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전념하다, 헌신하다, 뭐 이런 여러 뜻이 있죠. 자, 그럼 뭐예요? Pedro는 mucho tiempo니까 많은, 여기서 tiempo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tiempo가 날씨란 뜻도 있죠. 네, 시간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자, 누구에게? 아, Aya. 그녀에게 할애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현재 분사 뒤에 붙였었는데, 동사구 앞으로 뺄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표현이 가능할까요? 맞아요. Pedro le está dedicando mucho tiempo a ella.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는 동사구 앞에 관목대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긍정 명령형과 함께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긍정 명령형과 함께 쓰일 때 관목대는 네, 뒤에 바로 붙여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Escríbeme una carta todos los días. Escríbeme. 자, 여기 바로 붙여 썼습니다. 나에게 편지를 써라. 라는 뜻이 되겠죠?
떠졌을

días, 매일 나에게 편지를 써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원형과 현재분사가 포함된 동사구, 그리고 긍정명령형과 쓰일 때 감목대의 위치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전치사 뒤에 인칭 대명사나 명사를 사용해서 뭘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죠? 네, 중복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중복형이 언제 쓰였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뭔가 강조를 할때 아니면 구체화, 명확성을 위해 구체화시킬 때이 중복형을 쓸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예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 puedo dar esta rosa a usted?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le 있잖아요. le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장미를 줘도 됩니까? 근데 이 le가 그인지 그녀인지 당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중복형을 써준 거죠. a usted. 그러니까 le는 당신 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제가 이 장미를 드려도 됩니까?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e puedes explicar la lección a tu amigo? 라고 했어요. Le puedes explicar. explicar 하면 설명하다 라는 뜻이죠. 너 설명할 수 있니? 설명해 줄수 있니? La lección. 자, lección 하면 여기선 수업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1과 2과 할때그 과도 lecció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설명해 줄수 있어? 자, 레에게. 자, 이 레는 누구라고요? 뒤에 아투 아미고, 너의 친구에게 설명해 줄수 있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형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문장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간접 목적 대명사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시험에서도 뭐 교내 시험, 그리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싹 차리고 보셔야 합니다. 자,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목대도 배웠고 감목대도 배웠는데 자, 이두 개의 목적 대명사가 한 문장에 같이 사용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때 순서는 어떤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쓰임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두 목적 대명사가 함께 쓰일 때의 순서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목대가 먼저예요. 그리고 직목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직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 순서는 바뀌지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감목대 직목대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Me traes una taza de té라고 했어요. Taza 하면 잔이란 뜻이잖아요. Taza de té 하니까 아, 차한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차한잔 가져다 줄수 있어? 네, 라고 이제 했어요. 물어봤어요. 여기서 매는 감목대죠. 나에게 라는 뜻의 감목대. 그랬더니 Si, te la voy a traer ahora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야? 너에게 그것을 지금 가져다 줄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라는 뭘 받는 거예요? Una taza de té를 받는 거죠. 여성 단수 형태니까 여성 단수, 3인칭 여성 단수형인 직목대 라를 쓴 겁니다. 자, 순서는 감목대 너에게 그리고 그것을 직목대 라 순서로 써줬죠. 자, 요거가 이제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문장은 뭘 말하는 거냐? Si, te voy a traer la ahora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감목대는 동사구 앞에 써 있고요. 그리고 직목대는 동사원형 뒤에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두 개의 목적대명사가 같이 올 때는 따로 분리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항상 붙어 다닌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동사원형, 현재 분사가 포함된 구문과 함께 쓰일 때. 자, 그때는 또

어떻게 되냐? 순서는 동일합니다. 감목대, 직목대의 순서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둘은 세트로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붙여 쓰거나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 뒤에 붙여 쓰거나 아니면 동사구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한번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oy a contar de lo mañana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동사원형 contar라는 동사원형이 포함된 동사구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목적 대명사가 같이 쓰이고 있죠. 델로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감목대, 직목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너에게 그것을 내일 말할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일 너에게 그것을 말할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같이 두 개 붙어 있는 거 맞는데 얘네를 앞으로 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맞아요. Te lo voy a contar mañana. 자,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 Ana está preguntando me lo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사, 현재 분사가 포함된 동사구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은 지금 현재 분사 뒤에다가 목적 대명사 두 개를 붙여 썼습니다. 그래서 아나는 나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 묻고 있다가 돼요. 그래서 요 감목대, 직목대 순으로 왔잖아요. 자, 요거 이제 앞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나 멜로 에스타 preguntando.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순서 그리고 이제 세트로 항상 붙어 다닌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감목대와 직목대가 이제 같이 쓰이는데 둘 다 3인칭인 경우가 있어요. 네. 둘 다 3인칭일 때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건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감목대의 형태가 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레도 세로 바뀌고요. 레스도 세로 바뀌어요. 어찌됐든 둘 다 3인칭이라면 앞에 있는 감목대는 세로 형태가 바뀐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문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e lo voy a decir yo mismo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에게. 내가 직접 그에게 그것을 말할 것이다. 가 돼요. voy a decir. 그러니까 이르아 동사원형이니까. 자,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레였겠죠. 뭐 레스였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제 둘 다 3인칭인 경우가 되니까 이게 지금 형태가 뭘로 바뀐 거예요? 세의 형태로 바뀐 겁니다. 둘 다 3인칭이니까 세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라고 잡고 한다면 원래는 렐로 모야 데시로 요미스모였는데 둘 다 3인칭이니까 앞에 있는 렐을 세로 바꿔준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va se la lee todos los días a su madre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바는 매일 todos los días 니까 매일 la 그것을 직목대 라 누구에게 여기서 이제 세는 뒤에 나와있죠. 아수마드레 그녀의 엄마에게 읽어준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레였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에바 렐라 레 도도스 로스티아스 아수마드레인데 이제 둘 다 3인칭이니까 레가 세로 바뀐 경우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uede usted enviar celas a la directora 라고 했어요. 그러면 Puede usted 이니까 이제 당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죠. 당신 MBR 하면은 보내다란 뜻이에요.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 세는 누구를 말해요? 뒤에 나와 있죠. 세는 알라 디렉토라. 그래서 교장 선생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그것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가 돼요. 네, 그래서 둘 다 3인칭일 경우 앞에 있는 감목대의 형태는 세로 바뀐다라는 거.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 이제 꼬표가 하나 나

아는데요. Hay que hacerlo cuanto antes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hay que 동사 원형 구문 있죠? 네, hay que 동사 원형 구문. 자, 이 구문에서는 목적 대명사가 이렇게 동사 원형 뒤에 붙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뺄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께 동사 원형 구문에서는. 자,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제 quanto antes. 자, 이 표현은 이제 처음 나온 표현인데, 요거는 이제 가능한 빨리, 되도록 빨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quanto antes 대신에 요런 표현도 할수 있어요. Lo más pronto possible. 자, 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빨리, 되도록 빨리 라는 뜻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목적 대명사는 요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 불규칙 동사 두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중에 첫 번째 동사는 pedir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pedir 동사 같은 경우는 어간 빼의 에가 이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변화는 이렇습니다. pido, pides, pide, pedimos, pedis, piden 하고 변화를 해요. 자, 그러면 pedir 동사가 어떤 뜻이 있는지 자,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Por qué me pides explicaciones de todo? 라고 했어요. explicaciones 하면 이제 설명이란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Por qué? 왜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pedir 하십니까? 해서 이거는 요구하다. 기본적으로 pedir 동사는 요구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왜 매사에 설명을 요하세요, 요구하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oy voy a pedir una paella.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나는 빠에야를 뭐할 거예요? 요구한다고 하는 거니까 주문할 거야. 그래서 주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죠. Este plato pide un buen vino 라고 했어요. 자, este plato 이 요리죠? 이 요리는 뭐래요? pide. 자, 여기서 pide, pedir는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좋은 비노,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Allí hay mucha gente pobre pidiendo dinero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이, 거기에는 hay mucha gente, 많은 사람들이 있다. gente는 단수형으로, 단수지만, 형태는 단수지만 복수예요, 뜻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pobre,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자,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냐면 pidiendo dinero, 돈을 구걸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구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는 siempre pido a Dios por la paz del país라고 했어요. 자, Dios가 나왔으니까 뭔가 느낌 오시죠? 네. 기도하다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기도하다라고 쓰일 때는 전치사 보로와 보통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디오스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디르 동사의 뜻, 요 정도, 다섯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동사 하나 더 있죠? 네, 세르비르 동사 보기로 했죠. 자, 세르비르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어간세 에가 이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시르보 시르베 시르베 세르비모 세르비 시르벤 하고 변화를 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의 serve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Andrea siempre sirve a la gente con mucho amor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Andrea는 항상 sirve. 여기선 섬기다로 쓰였겠네요. 섬긴다, 사람들을.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긴다.

뜯긴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상전 표현에서 많이 봤는데요. En qué puedo servirle?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두 개의 문장 봤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e lápiz no sirve para pintar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사실 제가 일전에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servir para 해서 뭐뭇에 사용되다라는 뜻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세르비르 동사의 뜻이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뭐 쓰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필이죠. 라피스니까 이 연필은 색칠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칠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Este cuchillo sirve solo para cortar pan이라고 했어요. Cuchillo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마찬가지죠. 지금 세르비르 빨아 나왔죠. 자, 단지, 솔로가 붙었으니까, 단지, 뭐에 쓰이는 칼이에요? cortar pan, 빵을 자르는데 사용되는 칼이다. 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빙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quella joven siempre me sirve agua fría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aquella joven, 저 젊은이 라는 뜻이에요. 저 젊은이는 항상 siempre, 항상 매, 나에게 서빙한다. 뭘 서빙해요? agua fría, 찬물을 서빙한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Nuestra madre no sirve la cena a las 8.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뭐를? la cena,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를 알라스 8초, 8시에 서빙한다. 그러니까 차려주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리다. 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뜻이 많죠? Natalia sirve el arroz en su plato.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탈리아는 그녀의 접시에 밥을 담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담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오 quiere dedicar su juventud. 자, juventud은 젊음 혹은 뭐 젊은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오는 젊은 그의 젊은 시절을 뭐 하기를 원하냐면 아 servir a su país. 여기서 servir는 뭐 헌신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José sirve en el ejército. Ejército는 군대를 얘기하거든요. Desde hace 12 meses. 그래서 desde hace 하면은 무슨 뜻이었죠? 뭐뭐 전부터 란 뜻이었죠. 12개월 전부터 군대에서 이제 헌신한다니까 군복무하고 있다. 근무하다 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군복무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La chaqueta le sirve de almohada. 해서 servir de 하면은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래요? 그러면 자켓이 무슨 역할을 한대요? 그에게는 베개 역할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르비르 동사의 다양한 뜻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간접 목적 대명사 그리고 두 개의 목적 대명사가 함께 사용될 경우 그리고 불규칙 동사 두개 해서 많은 내용을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스페인 미술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그래서 박물관도 좀 봤었고 그리고 화가들 소개를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미술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 사진은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고요. 또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사진입니다. 자, 이 프리다 칼로는 사실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또 워낙 거장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늘에 좀 가려서 이렇게 명성을 막 이렇게 유지하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후, 사후에 가치가 확 올라간 그런 화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삶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
알았고 또 이제 10대 때는 크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몇 달을 막 누워 지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굉장했었고요. 자, 그러한 자신의 고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자화상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색채도 굉장히 좀 이렇게 비비드하다고 해야 되나? 좀 강렬한 색채도 많이 쓰고요. 또 원주민적인 요소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좀 보면서도 아, 좀 아픔이 조금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가고요. 워낙 이제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한 프리다 칼로의 생을 그린 프리다라는 영화가 만들어서 이제 개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세 개의 사진을, 여러분 교재에는 다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세 개의 사진을 한 번에 묶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냐면 멕시코의 벽화 운동을 주도했던 3대 거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디에고 리베라, 그리고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 그리고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세 사람 다 3대 거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교재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따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되겠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좀 전에 나왔었던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멕시코 근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를 대표하는 벽화가고요. 이 벽화 운동을 무랄리스모라고 하는데 멕시코 혁명 이후에 이 계몽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한 사회예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문맹률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민중들에게 역사와 사회적 메시지를 알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건물의 벽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 그래서 3대 거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 페르난도 보테로 사진인데요. 이 사람은 콜롬비아의 화가이자 조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테로의 작품은 사람, 사물, 뭐또 동물들을 양감 있게 표현을 해요. 양감이 있다라는 거 약간 부피감 있게 동글동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친근감도 느껴지고 되게 포근한 느낌도 들고 그림이라면 좀 따뜻한 색채를 많이 사용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런 작품들도 많이 다루었었다라는 것도 더불어 기억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번 전시회를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 미술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디알로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에바와 루이스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mañana tengo que ir al mercado a comprar unos ingredientes frescos para una paella de marisco. 라고 했어요. 뭐예요? tener que 동사원형 나왔네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나 내일 mercado 시장이란 뜻입니다. 시장에 가야 돼. 뭐 하러? 신선한 재료들입니다. 그죠? 신선한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야 돼. 이 신선한 재료는 뭘 위한 거예요? 해산물 빠에야를 위한 거래요. 자, 그러면서 me acompañas a hacer la compra. 자, hacer la compra 하면은 무슨 뜻이었죠? 예, 장 보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장 보는데 같이 갈래? 라고 이제 에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루이스가 por supuesto. 자, por supuesto 무슨 뜻? 물론이지란 뜻이죠. 물론이지. ¿A qué hora piensas ir? 자, pensar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할 생각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몇 시에 갈 생각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temprano, 일찍. Sobre las 6 de la mañana. 정말 일찍 가네요. Sobre 뭐뭐 경에 라는 뜻이었죠. 오전 6시 경에. ¿Es muy pronto para ti? 너한테 엄청 이른가? 라고 물어봤더니 Sí, la verdad es que sí. 사실 그렇지. ¿Qué tal una hora más tarde? 자, 한 시간 늦게 가는 건 어때? Bueno, está bien. 그래, 괜찮아. Entonces, quedamos a las 7. 그래서 quedar 동사. 여기에서는 무슨 뜻? 만나기로 하다란 뜻이죠. 그럼 7시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Vale, 좋아. ¿Tienes invitados a comer?
그러면서 인비따도 손님이죠. 손님 있어? 식사하러 올 손님이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바가 Sí, mañana por la mañana llegan mis primas de Francia 라고 하죠. 뭐예요? Mañana por la mañana니까 내일 오전, 내일 아침 이란 뜻이 되겠죠. 내일 오전에 누가 도착해요? 내 사촌들이 도착해.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Van a pasar todo el mes de agosto conmigo. 그리고 이제 pasar, 여기서 이제 보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Todo el mes de agosto니까 8월 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내내 나와 함께 보낼 거야. Esta vez quieren conocer el norte de España. 이번에는 걔네가 conocer, 자, 경험을 기반으로 알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알고 싶어 해, 직역하면 그렇고, 뭐, 가고 싶어 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디를? 스페인 북부를 가고 싶어 해. Vamos a viajar por ciudades de Galicia, Asturias y Cantabria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르와 동사원이요. 우리는 여행할 거야. 어디를 여행할 거냐면, 갈리시아와 아스투리아스와 칸타브리아의 도시들을 여행할 거야. 자, 이거 북부에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갈리시아, 아스투리아스, 그 다음에 칸타브리아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지방입니다. 거기 도시들을 여행할 거야. Qué bien! 아유, 좋겠다. Oye, Eva, ¿puedo ir con vosotras? 근데, Eva,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가도 되니? Os llevo en mi coche si queréis 라고 하죠. Llevar 동사는 여기서 이제 데리고 가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내 차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너희들이 원한다면. 자, si는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에바가 En serio? 정말? Genial. 아, 너무 좋다. Pero 그렇지만 Antes se lo voy a preguntar a las chicas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하지만 이제 먼저 뭐래요? Se. 그녀들이 되겠죠. 이 세는 지금 알라스 찌까스를 얘기할 겁니다. 그녀들에게, 걔네들한테 먼저 그것을 물어볼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 다, 얘는 원래 뭐였을까요? 원래는 레스였겠죠. 복수니까, 지금 그녀들이라는 복수니까. 근데 둘다 3인칭이니까 얘가 지금 세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claro. Pregunta celo. 자, 그래서 여기 있죠? Celo. 역시 붙어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그것을 물어봐. Primero, 먼저. No hay problema. 문제 없어. 난 괜찮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대화에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전치사 꼰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일단 6가지 정도로 한번 예문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Voy al cine con Estela cada viernes라고 했어요. Voy al cine. Cine는 영화관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와 함께란 뜻으로 지금 꼰이 쓰인 겁니다. 나는 누구랑 영화관에 가요? 에스텔라랑 영화관에 간대요. Cada viernes니까 매주 금요일이 되겠죠. 매주 금요일마다 에스텔라와 영화관에 가.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uedes abrir la botella con esta cuchara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Puedes abrir la botella. 너는 그 병을 열수 있어. Con esta cuchara. Cuchara는 숟가락이란 뜻이죠. 이 숟가락을 가지고. 그래서 이 숟갈로 열수 있어 라는 뜻이 돼서 여기서 꼰은 도구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 문장. Mi novia es simpática con todo el mundo 라고 했어요. Simpático, simpática 하면은 이건 상냥한, 친절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는 친절해. Con todo el mundo. Mundo는 원래 세계란 뜻인데 이 상황에서는 todo el mundo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 그래서 여기서 꼬는 어떤 태도, 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자, 그 다음 Con solo oírla, Pedro se siente feliz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꼬는요. 뭐뭐 한다면 뭐, 아니면, 뭐뭐 한다 해도, 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일라는, 오일가

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베드로는 행복을 느낀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La camisa cuesta 15 con 20 euros.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다. 뭐죠? 예, 우리 소수점 했을 때 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와이셔츠가 얼마라는 거예요? 15.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20유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꼬마를 꼰으로 표기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무스코운 호텔 con piscina y gimnasio. 그래서 여기서 꼬는 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는 호텔을 찾는데 뭐와 뭐가 있는 호텔을 찾는 거예요? 수영장과 체육관이 있는 호텔을 찾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꼰의 주요 쓰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어휘 하나 더 볼게요. 비엔이라는 어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뜻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은 때는 여기서 이 비엔은 선 혹은 이익이라는 뜻을 가져요. 여기서는 이제 선으로 쓰였는데, 그래서 아셀 비엔 그러면 선을 행해라 라는 뜻이 돼요. 선을 행하고 이 우이를 하면 도망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악에서 도망쳐라 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a familia tiene varios bienes aquí. La familia, 그 가족은 여러 bienes에서 여기서는 지금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여러 재산들을 가지고 있다가 돼요. 그래서 재산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게 중요하죠. 항상 복수입니다. 항상 복수로 쓰인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Manuel es una persona bien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bien은 부유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누엘은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많이 봤죠? Pedro lo hace todo bien 하면은 이거는 잘 이란 뜻이죠. 그래서 Pedro는 모든 걸 잘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Hoy me siento bien feliz 하면은 bien이 무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매우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매우 행복감을 느낀다. 매우 행복하다라는 뜻이 돼요. 한 문장 더 보면은 Rita está bien cansada por el trabajo. 여기서도 bien이 매우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Rita는 매우 피곤하다. 뭐 때문에? 그일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엔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뭐든지 뭐뭐든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너는 공부할 수 있어. 도서관이든 아니면 집이든 도서관에서도 할수 있고 집에서도 할수 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엔이라는 어휘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의 의사소통 표현은 뭘까요? 자, 오늘은 제안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 제안 표현 사실 계속 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나와 함께 산책하길 원하니? 그리고 요거 세 개는 다 산책하는 거 어때? 우리 산책하는 거 어때? 라는 뜻이고, 우리 산책하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구문들을 소개를 했고요.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다룬 빠세요 하면 이게 이제 산책하다라는 뜻이고, 한 단어로는 빠세아라고 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좋다라는 거. 그래서 como no, claro, desde luego, por supuesto, 전부 다 물론이지라는 뜻이고요. Okay, 뭐, de acuerdo, 좋아, 동의해. Con mucho gusto, 기꺼이. Me parece muy bien. 아주 좋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절할 때는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No me interesa. 뭐, 나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perdón, 미안해. 혹은 뭐, lo siento, pero hoy no puedo.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되겠어.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11강의 내용을 모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배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10강과 11강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항, 12문항, 총 24문항입니다. 실전 문제 하는 날에는 꼭 예습을 하고 부족한 부분, 좀더 알아야 되는 부분을 꼭 표시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농업 기초 기술 이제 21번째 시간입니다. 21강부터 25강까지는 이제 비슷한 이제 개념들께 좀 모아서 그동안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못 풀었던 문항들 이제 8번 아니 9번 10번 문항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약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기준은 우리 수능 특강 기준입니다. 1강의 기초 실험 실습하고 10강의 조경, 그리고 11강의 친환경 농업 기술, 그리고 17, 18강의 농업 기계 기술에서 지금까지 자주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이제 프레파라트 제작하는 거죠. 현미경 볼 때 프레파라트를 제작할 때 어디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프레파라트 제작할 때 여기는 이제 광이 투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현미경 자체가 아주 작은 걸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에 조금은 작은 이물질이나 아니면 공기방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자세한 상을 관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도 쉽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관찰하고자 하는 걸 떼어서, 물론 이제 뗀 걸 그 표피나 이런,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 두꺼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떼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고 증류수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이제 커버 글라스 덮을 때, 이제 그동안 어떤 문항이 나왔느냐, 커버 글라스를 이렇게 평평하게 덮느냐, 아니면 45도로 이렇게 살짝 덮느냐. 평평하게 그냥 내리다 보면 안쪽에 있는 공기가 채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 커버 글라스, 그 슬라이드 글라스하고 커버 글라스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찰할 때 그 공기층이 보여서 제대로 관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커버 글라스를 약 45도로 기울인 채로 서서히 내려서 공기를 없앨 수 있도록 해서 프레파라트를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GHS의 경고 표지죠. 경고 표지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딱 봐도, 아, 이건 어떤 거에 대한 경고 표지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불이 잘 붙는 인화성, 산화성, 폭발성, 그리고 해골 그림 있는 급성, 독성, 그리고 무언가 부식되고 있고, 선도 부식되고 있어요. 부식성 물질, 고압 가스통처럼 생겼습니다. 고압 가스 주의. 그리고 몸 안에서 무슨 빛 같은 게 나네요.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 독성 등. 하여튼, 인체의 독성, 그리고 느낌표는 과민성 독성, 무언가의 경고가 된다는 이제 전체적인 경고성 그림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물고기도 있는 것 같고 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생 환경, 물속 환경에 유해성을 주는 그런 약품,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온도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원주의, 거꾸로 된 게 저원주의, 그리고 번개 표시 있네요. 고압전기. 그래서 어떤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에 해당되는 경고 표지를 고르시오라는 문항이 한참 잘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무게, 부피, 온도 측정하는데 어떤 그 기자재, 어떤 도구가 쓰이는지, 그리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할지 아는지, 이건 무게를 측정하는 건지, 이건 부피를 측정하는 건지, 온도를 측정하는 건지. 그래서 무게 측정하는 거, 액체 측정하는 거, 온도, 그리고 온도 측정하는 거 이렇게 있고, 시료 혼합해서 섞어주는 거 있어요. 교반기. 그리고 pH를 측정하는 pH미터, 그리고 전기 존도도를 측정하는 EC미터가 있었죠. 자, 그리고 도면에서 수목 표현 기호예요. 보통 이게 1강하고 10강, 조경하고 이쪽 제도 쪽하고 세팅형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초하류냐 간목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 측계 평면도에 이제 이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 측계 평면도가 나오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한 그루예요. 어떤 나무가? 배롱나무가. 근데 이 배롱나무는 높이가 3m, R이니까 흉부가 아니고 근원 직경입니다. 10cm라는 거.
지금 정도면 요거 완전히 다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선의 용도. 선의 용도는 아, 이 선을 어디 쓰냐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아까 이제 이런 평면도 실제 평면도 나올 때 이것도 해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선들 특히 이제 그동안 나왔던 게 이제 굴군선에서 가상선을 가상선이 좀 어디를 가상선이고 그 가상선을 그릴 때 어떤 선을 사용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항이 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공구죠, 공구. 어떠한 작업을 하는 그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공구들을 어떤 공구들이 필요하는지 또는 공구를 그 순서에 맞게 배열을 잘 했는지 작업 순서에 맞게. 그래서 일단 측정 기구 보면 자들. 자,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 금무게 등이 있고요. 톱은 나무를 자르는 거죠. 물론 쇠톱은 금속을 자르는 거죠. 지금 목공구입니다. 톱은 자르는 거고 대패는 목재 평면 등을 이제 거스르미 부분을 좀 다듬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이제 끌 내서 나무에 홈을 판다든지 드라이버에서 나사못을 박는다든지 망치 등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공구 외에도 금공구가 있죠. 금공구.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금공구보다는 우리가 목공구가 많이 나오긴 해요. 자, 나무의 면을 평평하게 하는 게 대패였어요. 이제 금속의 면을 좀 평평하게 하는 게 줄이라는 게 있고, 나무는 그 끌로써 뭐랄까 좀 홈을 파고 그러는데 정은 치핑 작업하는데 금속에서는 정을 많이 사용하고. 나무에서는 톱, 금속에서는 쇠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못 풀었던 문제 9번하고 10번 문항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실습 과정, 가에서 학생 A가 지도받은 내용을 찾아 바르게 수정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생 A는 수업 시간에 소금물의 끓는 점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습 과정을 정리를 했네요. 이후 선생님께 제출하였더니 용도에 맞지 않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알려주셨네요. 자,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증류수 100ml를 계량을 했어요. 그렇죠. 메스 실린더로 100ml를 계량을 할수 있죠. 저울 위에 접시를 올리고 소금을 얹어 10g을 측량한다. 10g을 측량하는데 접시보다는 유산지나 이런 걸 까는 게 좋겠죠. 네. 자, 3번. 비커에 계량한 증수를 담고 소금을 조금씩 넣어가며 유리막대를 이용해 결정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지금 소금을 녹이고 있고요. 네 번째 보니까 소금이 모두 녹으면 깔때기를 이용해 용액의 둥근 플라스크 위에, 그렇죠? 위에는 좀 넓고 좀 플라스크에 흘리지 않게 잘 집어넣기 위해서 깔때기 일단 이용 방법 맞았고요. 자, 5번. 설치된 스탠드에 성면 쇠그물을 얹고 알코올 램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둥근 플라스크 바닥에 온도계가

바닥에 이렇게 밀착되도록 스탠드에 고정한다 그러는데 밀착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공간을 두고 띄어놔야죠. 밀착돼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뭔가 액체 온도보다는 이 불이 바로 닿는 이 면의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착이 아니고 약간 위로 띄어서 그러니까 닿지 않도록 그렇게 온도계를 측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샬레가 아니고 그대로 메스 실린더를 이용하는 게 맞고요. 접시 대신에 유산지, 메스 플라스크, 깔때기를 이용하는 게 맞죠? 메스 플라스크로 옮겨 담으면 쏟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죠. 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문항 스타일이. 1강과 10강의 그 세트형 문항.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작성한 식재 평면대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자, 해석을 하려면, 보세요. 이 부분 해석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 방위 표시도 해석이 돼야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재 평면도는 위쪽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80그루. 높이가 0.4m, 수간폭이 0.3m. 전나무는 6그루네요. 높이는 3m, 수간폭은 1.5m. 그리고 단풍나무 5그루, 진달래 20그루인데 어떻게 모화신기 되어 있네요. 사철나무도 모화신기가 되어 있고.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전나무, 남쪽에 진달래, 동쪽에 지금 잔디, 그리고 오른쪽에 단풍나무가 이렇게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철나무 여기 있네요. 독립식재가 아니고 모화심기로 되어 있죠, 지금. 자, 니은, 주택의 서쪽이니까 단풍나무 쪽이네요. 진달래는 지금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내용 되겠고요. 디귿, 단풍나무의 수고는 높이는 2.5m, 근원 직경이 6cm가 되겠습니다. 자, 침엽수보다 화렵수종이 많이 있어요. 화렵수가. 자, 사철나무 화렵수죠. 진달래 화렵수죠. 단풍나무 화렵수죠. 종류도 많고 심어 있는 수량도 많죠.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로 된 5번, 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강 내용입니다. 조경관리. 조경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 요소가 출제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 요소. 나무를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나무를. 그러니까 이 나무가 교목이냐 관목이냐 그렇게 나오진 않죠.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나무의 특징, 베이직 설계할 때, 아, 조금 키가 큰 나무, 녹음을 줄수 있는 나무, 또는 뭐 봄에 꽃이 피고, 뭐 관목성 나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나무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대신에 나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최소한 요거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나무들. 네,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교목, 키가 큰 나무죠. 원 줄기와 옆 가지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원 줄기하고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것들. 관목, 원 줄기가 어떤 건지 잘안 돼요. 그리고 보통 키가 좀 작습니다. 철쭉, 견다리, 명재나무 이렇게. 만경목, 어떻게, 덩굴성 수목이죠. 덩굴성 수목. 담쟁이, 등나무, 인동덩굴. 그리고 잎의 모양에 따라 뾰족한 침엽수, 넓적한 화렵수. 그런데, 침엽수에 은행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은행잎은 분명히 어떻게 좀 넓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엽수로 된건 거시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시식물이기 때문에 낙엽 유무에 따라 겨울에 파란색 잎을 달고 있느냐 아니면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겨울에도 파란색 잎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상록수, 동백이나 소나무, 주목 등 그렇죠. 그리고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낙엽이 지는 나무들, 느티나무, 산수유, 양버짐 나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수목의 규격 표시 기준. 이거 조금 아까 1강에서 했던 것처럼 H는 수고, 나무의 높이, 수간폭은 어디예요? 이 부분. 수간의 가장 윗부분에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 그렇죠? 그리고 수간의 길이. 근데 수간의 길이는 보통 나무가 좀 길게 자라는 나무들, 길게, 뭐, 눈향나무처럼. 그때 애를 많이 쓰고요.
흉고지름

근원절임이 있어요. 흉은 가슴 흉자예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1.2m 정도 올라온 그 부분에서 그 지름을 재는 게 흉고지름, 그리고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지름, 그게 근원지름입니다. 흉고와 근원지름의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다? 미터다. 미터다. 아까도 문항에서 봤지만 문항 자체에서 이게 몇 센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H는 0.4, W는 0.3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H나 W는 뭐죠? 단위가 미터. 여기 R은 센치미터. 아시죠? 이건 지금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목 표현 규격은 이렇게 한다는 거. 자, 다음 뿌리 돌림. 뿌리 돌림, 그러니까 나무 이식에 대한 문항이 잘안 나오다가 요 최근 들어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뿌리 돌림은 그 뿌리를 잘라줌으로써 샙 잔뿌리가 잔뿌리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얘를 옮겨 심었을 때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빨리 더 활짝될 수 있도록 활짝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옮겨 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자르면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뿌리가 발생을 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2, 3년 전에, 2, 3년에 걸쳐서 해야 돼요. 2, 3년에 걸쳐서. 그래서 뿌리 둘레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전부 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어느 때는 한 반만, 어떤 때는 한 3분의 1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리를 잘라주는 겁니다. 뿌리 돌림. 자, 그리고, 평면도에서, 식재 평면도에서 보통 이제 나무를 많이 물어보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어떤 나무를 식재할 것이냐, 라는 문항으로 많이 나오다가, 이제 그게 너무 오래 나오다 보니까 좀 쉬워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초화류를 심을 것인가? 또 요즘 이제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살이 초화류, 여러 해살이 초화류, 일단 이것부터. 한 해살이 맨드라민, 쉘비어, 나팔꽃, 코스모스 등이 있고, 여러 해살이 국화, 베고니아, 부유형, 꽃창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뿌리와 초화류들. 달리아, 칸나, 히아신스, 수선화, 백합 등이 있고요. 이제 수생 초화류에서 물에 사는 수련, 연, 붕어마름, 불의 옥잠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잔디의 종류. 잔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국형 잔디와 서양형 잔디, 그리고 난지형 잔디와 한지형 잔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국형 잔디가 모두 난지형이냐? 그렇진 않아요. 서양형 잔디가 모두 서양 그 한지형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그 잔디들을 만을 이렇게 좀 분류를 했고 특히 교과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서양형 잔디 중에 지금 버뮤다가 있죠. 버뮤다는 서양형 잔디인데 난지형에 속합니다. 그거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나오는 한국형 잔디는 모두 난지형 잔디로 되어 있고 한지형 잔디 다 서양형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잔디는 이제 종류 이름도 다 알아야 되는데 고맙게 다 뒤에 잔디를 붙여놨어요. 한국형 잔디. 그래서 금잔디, 들잔디, 비로드 잔디 등 이렇게 잔디라는 단어를 붙여놔서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한국형 잔디 이렇고 나머지는 다 서양 잔디다라고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두 개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뭘까요? 한국형 잔디는 굉장히 잘 자라고 강해요. 강해. 그리고 고온 다습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에서 잘살수 있죠. 그런데 단점이 이거예요. 파란 기간, 푸르른 기간이 짧습니다. 이제 누렇게 되어 있죠. 누렇게. 겨울에는. 그에 비해 서양형 잔디는 잎이 푸른 상태로 있어요. 그 기간이 길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고온 때는 성장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고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육에 강하고 생육에 약해요. 발핌에 강하고 발핌에 약해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키웠더니 빨리 죽어. 사람들이 밟아서 빨리 죽어. 아니면 너무 날씨 환경이 안 맞아서 빨리 죽어. 그래서 새로운 잔디로 바꿔야겠어요. 그럴 때는 어떤 잔디? 한국형 잔디로 가야겠죠. 한국형 잔디는 어떤 것들이 있다? 품종명 끝에 잔디라는 단어가 있다. 네, 요렇게. 자, 잔디 관리에서 잔디

없죠. 어떻게 줘요? 식물의 밥인 유기물, 뭐 모래, 뭐 이런 흙을 섞어서 위에다 그냥 복토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토양층이 얇을 때, 잔디의 토양층이 얇을 때, 토양층이 얇으면 잔디 뿌리가 막 나오고 이렇죠.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자, 토양층이 얇을 때 모래 등을 복토해. 모래뿐만 아니라 아니고 유기물도 같이 들어갑니다. 모래 등을 복토해 주어서 지하경의 노출을 막고, 지하경 이게 잔디 뿌리입니다. 뿌리. 표층토 겉에 있는 흙을 골고루 한번 복토를 해주니까, 그리고 한번 덮어주니까 건조 및 동해 예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퇴치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퇴치. 뭐가 퇴치다? 잔디를 깎고 난그 윗부분, 깎여진 부분이 퇴치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유기물로 덮어주니까 그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십각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의사결정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수목의 종류로 적절한 것만. 그러니까 수목의 종류, 이런 문항이 나오니까 뭘 알아놔야겠어요?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이거. 최소한 교목이 뭐고 관목이 뭔지. 침엽수하고 화엽수는 은행나무만 조금 기억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낙엽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목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관목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올 수도 있으나, 나올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일반화된 나무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제시문 돌아와서요. 학생 A는 교내 공원 벤치에 녹음. 녹음은 그늘입니다. 그늘. 그늘이 없어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적용해 보았어요. 자, 문제 인식. 교내 공원 벤치 주변에 나무가 없어 여름철에 휴식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이용률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느냐? 벤치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서 휴식 공간의 이용률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자료 수집. 목표에 적합한 수목의 특징. 어떤 나무를 여기다가 식재를 할 것인가? 첫 번째, 수목 크기. 벤치에서 사방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고가 높아야 됩니다. 지하고. 수간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까지의 거리가 지하고죠. 그러니까 커야 돼요. 키가 크되 가지 같은 건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서 가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키가 큰 나무. 잎의 모양은 녹음을 조성하기 위해 잎이 넓은 화렵수가 되겠네요. 화렵수. 그리고 생육 특성, 겨울철에 햇빛이 들수 있도록 낙엽 짓는 나무. 자, 그러면 일단 교목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교목이고, 잎의 모양에 따라 화렵수. 생육 특성에 따라 잎이 없어지니까 낙엽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철쭉, 키가 작은 관목이에요. 개나리 역시 키가 작은 관목이죠. 자, 벚나무하고 자작나무 둘다 교목이고, 수간이 위에 있어서 녹음을 줄수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 둘다 낙엽이 지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쉬워지려면 이 수목의 종류를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나무가 계속 얘기하지만 생뚱맞은 나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나무 나옵니다. 일반적인 나무. 이것만 알아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아셨죠? 자, 다음 10번.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수목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꽃가루는 5월에 모아 날것으로 먹거나 꿀과 찹쌀가루에 빚어 과자로 만들거나 술에 넣은 송화주를 빚어 먹었네요. 송화주. 그리고 나무의 속껍질은 송피떡을 만들어 먹거나 날것으로 먹고, 새순도 먹었네요. 새순도. 그리고 씨는 껍질을 벗긴 뒤에 밥에 넣어서 먹거나 볶아서 차로 마시기도 했고, 잎은 대추와 함께 날것으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잎을 말린 것을 송엽, 꽃가루를 말린 것을 송화, 그리고 송진을 모아 말린 것을 송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무슨 나무예요, 지금? 송화주, 송피떡, 송엽, 송화, 송지. 소나무죠, 소나무. 그러니까 농업 기초 기술의 이런 제시문은 어떤 건지 금방 알수 있어요. 어떤 건지. 대신에 그 특성은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자, 소나무는 수목 형태에 따라 관목이 아니고 교목이죠. 잎의 모양에 따라
뾰족한 침엽수, 낙엽 유무에 따라

겨울에도 파란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수 잎의 구조에 따라 단성합니다. 꽃 구조에 따라. 그래서 미인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나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자, 다음 친환경 농업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은 그래도 고맙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올 때도 굉장히 난이도가 좀 저난이도에서 나와서 네, 굉장히 푸는데 기분이 좋은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농업의 기능, 가장 중요한 식량 안보 기능 외에 이제 다원적 기능이라고 그러죠.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물, 토양, 대기, 이런 환경을 보존하는 기능이 있고,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보건 취한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전통 보전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농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부분, 친환경 방제 방법. 어떤 게 물리적인지, 화학적인지, 생물적인지, 경종적인지, 이걸로 구분만 할수 있으면 돼요. 물리적은 도구 또는 물리적 수단을 이용해서 직접 포살하는 거죠. 토양을 가열한다거나, 유인 포살한다거나, 아니면 기계로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들. 화학적 방법은 친환경에서요. 친환경적인 화학적 방법은 어디서?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제예요.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제. 그걸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 목초액이나 제충구, 석회포로도액, 이런 것들이 있죠. 생물적 방법은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인 게 천적이나 기생성 생물들. 다음, 경종적은 재배적 방법이죠. 재배적.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청결히 하거나 아니면 그 방식을 좀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저항성 품종을 선택을 한다거나, 작부 체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제하는 게 경종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번 나와요. 아마 이번 순행에도 나올 겁니다. 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종류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공품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유기농산물은 뭘, 어떤 게 유기농산물이다? 인위적인 화학적 자재가 일체 들어가지 않는 게 유기농산물. 유기합성 농약, 비료, 합성 비료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게. 단, 전환기간이죠, 전환기간. 단연생 작물은 3년 전부터. 그리고 그 밖의 작물은 2년 이상 유기농법을 지속해야 그다음부터 유기농산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자, 무농약은 농약은 안 돼요. 대신 뭐는 된다? 비료는 된다. 되긴 되되 얼만큼? 권장량의 3분의 1. 권장량보다 훨씬 작은 거죠. 권장량의 3분의 1. 자,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을 사료로 사용을 하고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 그리고 축정별로 정해진 방문 조건을 유지를 해서 키운 가축을 대상으로 인증해 주는 게 유기축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표시, 인증 표시 유의사항 있죠. 유기전환 중이면 유기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연이나 무공예, 전공예처럼 뭔가 좋은 말, 이런 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니까 사용하면 안 되고, 표시 도용의 색상은 기본은 녹색이에요. 그런데 포장재 색깔에 따라서 적색 또는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 그러니까 수경재배의 농산물은 별도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농축산물에서 이력추적제, 이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이 됐고 지금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를 적어놓은 이력추적제, GAP, 우수관리농장,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GAP. 동물복지, 동물이 사는 동안이라도 동물의 본능에 따라 살수 있도록 그 축산 환경을 꾸며주는 동물복지. 해썹 위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게끔 안전하게 관리하는 해썹.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그럼 11강에 뭐 풀었던 문제 또 마저 풀어보죠. 자,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히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안녕하세요. 귀농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서
그래서 다양한 농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든 난황유를 만들었네요. 근데 냄새가 심해요. 그리고 기름과 물이 분리돼서 유화가 잘 되지 않았네요. 난황유는 다음 순서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용기에 물 100g에 달걀 노른자를 넣고 혼합을 했어요. 맞고요. 여기 1에 식용유 60g을 넣고 아하, 손으로 흔들었네요. 손으로 흔들면 안 되죠. 이걸 수중 유적형이 되든 유중 수적형이 되든 하려면 굉장히 세게 교반을 해야죠.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틀렸고. 자, 혼합된 제재가 담긴 용기를 3일 정도, 난황유는 숙성하는 게 없는데요. 숙성이 잘못됐고. 그리고 물 100ml, 식용 60ml이면, 물을 20리터 사용하는 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녕하세요. 유기농 방제제 제조 과정을 살펴보니, 가 때문인데, 일단, 달걀 노른자는 사용을 해야 되고요. 숙성하면 안 되고, 완성되면 물도 희석을 해야죠. 리은과 분산된 종류를 작게 혼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교반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리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난황유는 말 그대로 알에 노른자, 난황 플러스 오일. 오일, 유해 식용유. 그래서 앞에 앞 뒷면에 골고루 묻혀서 살포하고 예방 목적으로는 이렇게 10에서 14일, 치료 목적으로는 5에서 7일 간격으로 분산을 하게 됩니다. 난황유는 물 100g, 아니 100ml의 믹서기로 이용해 돼. 손으로 흔들 게 아니고. 그래야지 아주 유탁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교사의 지도를 받아 수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농업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하기 위해 제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지도교사에게 제출했어요. 지도교사는 잘못 작성된 단계가 있다면서 수정을 할 내용이 있다고 알려주셨네요. 일단, 석회 보르도액 만들고 있네요. 순도 99% 황산고리와 90%의 생석회 잘 준비했고요. 총 용량의 80%의 물이 담긴 금속용기 안 되죠. 반응하기 때문에. 황산구리, 80%의 황산구리의 옳은 내용이고요. 자, 나머지 20%의 생석회, 여기도 금속용기네요. 금속용기 안 되고요. 20의 생석회, A용기에, 황산구리에 석회를 신는데, 지금 이게 안 되죠. 석회유에다가 황산구리를 부어야죠. 이게 틀렸네요, 지금. 그래서 황산구리 순도는 지금 관련 없고, 제조에 사용되는 용기를 고무용기, 그렇죠. 반응하지 않는 고무용기. B용기의 A용, 그렇죠. 용기가 지금 황산구리에게 석회를 부으면 안 되고, 석회유에 황산구리를 부어야 합니다. 니은과 디귿. 물의 양은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일단 용기의 문제와 어디에서 어디로 붙느냐. 이걸 어디죠? 이거 그니까 황산 구리용에게 석회를 부으면 침전이 돼서 약효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붙는 어디에서 어디로 붙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석회 보르도액 불순물을 줄이기 위해서 순도가 굉장히 높은 생석회와 황산 구리를 사용을 하고요. A 용기에 황산 구리 그리고 B 용기에 생석회 넣고. B용기 석회유의 황산구리 용액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혼합해야 됩니다. 자, 다음 17, 18강의 농업기계기술입니다. 일단,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이에요. 우리, 연료는 두 개만 잡고 넘어가자 그랬어요. 불꽃점화의 휘발유, 압축점화의 경유. S계열은 스파크, C계열은 압축, 컴프레스. 자, 장단점을 보면 소형, 휘발유 기관은 소형이고 경량이고 고속 행진에 좋아요. 압축 착화는, 얘가 압축해서 불이 붙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압축비가 세죠. 그러니까 폭발력도 훨씬 세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큰 힘을 낼 때, 대신에 열도 많이 나겠고, 진동도 많이 날 거고, 소리도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꽃 점화 기관의 장점은 즉, 압축 착화 기간의 단점이 될 것이고, 압축 착화 기간의
장점은 가솔린 기관의 단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휘발유가 경유보다는 대체적으로 비쌌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은 경유가 좀 비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냉각 방식. 어디가 더 압축비가 세다 그랬어요? 압축이 이제 압축 착화 방식이 디젤 기관이 훨씬 세다 그랬죠. 그러니까 힘이 좋고 폭발력이 세니까 힘이 좋고 소리 세고 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열을 더 빨리 잘 식히려면 바람으로 식히는 것보다는 물로 식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디젤 기관은 항상 순행식, 불꽃점화 기관은 작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바람으로도 식힙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엔진이나 아니면 우리 그 애초기 같은 거, 그거 보면 그냥 그 따로 물로 냉각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바람으로 냉각을 시키죠. 그리고 주요 부품을 보면 불꽃점화 기관에는 점화 플러그, 불꽃을 튀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배전기, 기화기가 있고, 압축 착화 기관에는 연료 분사 펌프, 그리고 연료 분사 노즐이 있고, 얘는 압축 착화로 폭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엔진을 좀 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열 플러그가 있습니다. 적용 농기계를 보면 불꽃점화 기관은 어때요? 좀 작아요. 상대적으로 압축 착화 기관은 좀큰 힘을 쓰는 기계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렇게. 불꽃점화 기관은 나름 좀 작은 힘을 쓰는 애취기, 관리기, 살분무기 이 정도. 어떻게 이거 두 개 분류 가능하겠죠? 어느 게 가솔린인지, 어떻게 디젤인지. 자, 장기 보관할 때 여기 밑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닦아요. 들어오면 부족하면 채우면 되고, 많이 지저분하고 뭔가 채우기에도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교환을 하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연료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농기계는 농작업이 없는 언제? 가을에서, 아니 겨울은 그냥 놔두기 때문에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꽉 채워, 아니 연료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보관. 디젤 기관은 연료를 다뺀 상태로, 아니 디젤 기관은 연료를 꽉 채우고 불꽃 점화 기관은 연료를 모두 뺀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연료를 빼고 연료를 꽉 채우고, 아시죠? 자, 농 작업 기계 보죠. 경운 정지, 토양을 절삭하거나 뒤집는데, 전기 플라워 로터리, 운반용 기계, 트레일러, 시비, 비료 뿌리는 거, 파종용 씨앗 뿌리는 거, 이식용 이양하는 거, 관계용 물 주는 거, 방제용 농약 뿌리는 거, 수확용 수확물 걷어들이는 거. 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농기계 관리계예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노약자, 부녀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데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자, 보행형 관리계 주요 작업기 보면 중경제초기의 구울기, 피복기, 복토기, 효립기 이런 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17강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연료의 종류 가 나예요. 농업기계에서 연료는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뭐하고 뭐죠? 휘발유와 경유예요. 자, 비중 이걸로 알아보기는 어렵고 사용 기간을 보니까 딱 나오죠. 하나는 불꽃점하고 하나는 압축 착화예요. 불꽃이니까 휘발유, 압축 착화니까 디젤, 경유. 그러면 가는 휘발유는 배부식 등에다가 메고 하는 애취기에 사용이 되죠. 나의 연료는 중유가 아니고 경유죠. 경유. 가 연료는 휘발유는 나의 연료 경유보다 휘발유는 경유보다 기화성, 저잘 날아가고 인화점이 더 낮아요.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죠.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리을, 가나 연료는 난방용 보일러에 사용되진 않죠. 난방용 보일러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솔린하고 경유 이렇게 되죠. 훨씬 휘발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연료 보관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경유에 비해서. 경유에 비해서. 자, 10번.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구입한 농업기계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농작업이라. 농업인 A씨는 새로 구입한 농업기계 운전을 위해서 다음

0: 다음과 같은 사용 설명서를 보고 각종 레버의 기능과 조작 요령을 확인했어요. 시동을 걸고 변속 레버를 전진, 저속 1단, 가리 변속 기관이 있고, 미륜 조정 핸들이 있네요. 미륜이 있는 게 우리 크게 두 가지 배웠는데, 관리기와 경운기 배웠습니다. 주 클러치 레버를 천천히 연결하는 농작업을 한다. 역시 관리기와 경운기. 비상시 안전 레버가 있네요. 안전 레버. 관리기네요. 관리기. 그럼 논에서 벼를 못 내게 하는 건 이안기 아니고, 보리 수확한, 관리기로 수확을 하지 않고, 사료작물을 압축하는 것도 아니죠. 관리기로 할수 있는 거, 현미 도정하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에서 쟁기 작업은 가능하지요. 그래서 5번, 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리기. 미륜, 기억나죠? 미륜. 이 미륜의 높이 조절함으로써 땅을 가는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경운기.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게 이제 콤바인, 아니요, 콤바인이 아니고 트랙터. 그 다음에 이제 경운기 순입니다. 경운기, 관리기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8에서 13마력의 단기통 디젤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 그 다음에 클러치, 그 다음에 변속기로 이루어지면서 힘이 양쪽으로. 하나는 그 농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차축으로, 또 하나는 농 작업기를 움직일 수 있는 PTO 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경운기의 구조 기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경운기예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그 뒤에는 트레일러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는 승용이 아니고 보행형, 보행형. 특히나 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들리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향, 클러치, 그리고 주 클러치 레버. 반만 당기면 클러치가 잡히는 거고, 완전히 당기면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자, 경계 동력 전달 장치를 방금 그렇게 보면 되고, 조향 클러치. 조향 클러치에 관련된 문항도 잘 나오죠. 왜냐? 조향 클러치는 그 바퀴가 가는데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클러치는 동력을 뗐다 붙였다, 연결해 주었다가 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향 클러치를 평지에서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그쪽 바퀴에 동력 전달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바퀴만 도니까 회전이 되는 거죠. 근데 내리막길에서는 어떻게 되죠? 내리막길에서는 클러치를 끊어주면 더 빨리 내려가요. 그래서 내리막길과 평지 오르막길에 클러치를 사용하는 게 사용 방법이 반대가 된다는 거 기억하죠? 그리고 주 클러치 레버는 크게 여기까지 클러치, 완전히 당기면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됩니다. 자, 트랙터. 트랙터도 크게 보면, 그러니까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다 똑같아요. 단지 뭐가 다르다? 힘이 좀 다르지, 할수 있는 작업은 비슷합니다. 일단 트랙터는 승용입니다. 승용. 승용. 똑같이 기관이 있고, 클러치 다음에 변속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를 통해서 한쪽은 차축으로 가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차량 자체를 이동시키는 힘, 또 하나는 PTO 축으로 가서 농 작업기를 움직이는 힘,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잘 나오는 거 하나. 트랙터는 편 브레이크예요. 편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작업 반경을 좀 좁게, 작업 반경을 좁게 회전하기 위해서, 작업할 때 회전 반경을 좁게 하기 위해서 편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를 달리다가 편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된다? 전복이 된다. 한쪽 바퀴에만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할 때는 각각 동기 브레이크로, 그리고 일반 주행할 때는 연결해서 이렇게 운행해야 된다는 거, 브레이크 페달 알아주시고요. PTO. 트랙터 자체가 승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작업을 위한 거죠. 그래서 외부로 힘을 전달해 줄수 있는 파워 테이크아웃에서 PTO 축 알아주시고, 차동장치, 경운기나 또는 그 관리기는 힘으로 이렇게 될수 있어요. 아니면 조향 클러치로. 그런데 트랙터는 이제 차동장치라는 게 있어서 회전할 때 양쪽 바퀴 회전수를 다르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고정핀, 이건 오래 보관할 때 클러치가 붙지 않고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클러치를 발바른 상태에서 고정핀 한다는 걸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콤바인이에요. 곡류를 베어서 탈곡하는 콤바인. 근데 이제 콤바인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뭐랄까요? 내용 요소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생겼고 파워 스티어링 레버. 이 레버로 방향 조절과 요 앞에 있는 HV의 높, 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경고등 문항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직관적이죠. P, 주차 브레이크. 이건 뭔가 공기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공기 요각이 막혔을 때, 이건 엔진 오일 부족할 때, 이건 그 엔진 예열 시스템이에요. 그 경유 디젤 엔진에만 있는, 그리고 이건 곡물 탱크 가득 찼을 때, 이건 주유가 아니고 요소수라 그래서 그 배기가스에 좋지 않은 물질을 좀 낮춰주는 그런 요소수 부족할 때, 그리고 이건 집 배출 체인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수온, 냉각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이건 지금 배터리처럼 보이죠? 전기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 이런 경고등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정리한 농업기계 가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 A는 농업기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내 실습실에 있는 기계를 조사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포장을 이동하면서 벼, 보리, 밀 등의 곡물을 H와 동시에 탈곡합니다. 뭡니까? 콤바인이네, 콤바인. 그렇죠. 뭐 이삭구만 탈곡실을 공급하는 자탈형. 그리고 보통형으로 나눈다는 거. 콤바인. 나는 시동 핸들을 이용해서 크랭크 쪽을 직접 돌린다. 감압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크랭크 쪽을 직접 돌려서 시동하는 경운기. 경운기죠. 콤바인과 경운기. 자, 가는 압축 착화 기관이다. 옳은 내용이죠. 콤바인 압축 착화 디젤 기관입니다. 나는 경운기는 PTO 축을 이용해서 외부 작업기 로터리를 친다든지 가능하죠. 동력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나는 차동 장치는 없습니다. 차동 장치는 트랙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죠. 다음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 농업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안녕하세요. 공공농업기계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농업기계를 소개합니다. 높은 효율, 연료 소비량이 적은 고효율 엔진.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중에 고효율은 어느 쪽이다? 디젤 엔진이다. 경제적인 운영, 그리고 전후진 32단이네요. 32단. 고속, 중속, 저속, 이제 뭐 1단, 2단, 3단, 4단, 좀 이렇게 32단. 우리가 배웠던 농기계가 3개, 4개죠?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것 중에 32단 가는 게 하나밖에 없을걸요. 그렇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모품 교체식 알리고 자율주행 가능하고 유압식 상부리프를 이용해서 작업기를 탈부착할 수 있고 외부 3점 장치 승하감 버튼, 작업기를 달 수 있는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우측 팔걸이에 승용이네요.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뭐다? 트랙터다. 자, 사용 연료는 트랙터는 경유죠. 논에 모를 옮기시는 건 이양기, PTO 축을 이용해 작업기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브레이크가 좌우로 연결이 되고 뗄 수도 있는 독립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트랙터, 정답은 디귿과 리얼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은 막상 그 수능 문항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상태로 출제되는 그런 고마운 문항들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 농업 관련 기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펴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사 학자 김봉중입니다. 요즘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외치면서 America First 다시 부활했는데 이게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는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고립주의를 내세웠죠. 그땐 국력이 아직 약해서 유럽 정치나 군사 문제에 휘말리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부터 챙기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신이 선택한 특별한 나라라는 예외적인 지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 강의에선 미국 우선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전통적인 의미 그리고 트럼프식 우선주의 차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사상가였던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식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독립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 우선주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의 절대 군주제를 엄청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도 상당히 급진적이잖아요. 그런데 페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 열강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인의 이런 메시지는 당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독립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결국 상식은 미국이 외부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 이익과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철학을 확립한 중요한 문헌이 된 겁니다. 미국은 독립과 함께 스스로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건국 시점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미국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에서 나온 미국 우선주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여 미국만의 길을 걷는 고립주의 외교 원칙을 세웠죠. 워싱턴은 미국은 미국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려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미국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초창기 외교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는 자리에서 고별사를 남겼는데 이는 미국 고립주의 정책의 교과

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얽히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지 않나요? 실제로 워싱턴은 어떤 국가와도 지나치게 깊은 동맹관계는 맺지 말자. 자칫하면 그들의 전쟁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무역만 하되 군사적인 분쟁엔 절대 손대지 말라는 단호한 주문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이 고별사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유럽의 복잡한 정치 싸움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인 길을 갈지 알려주는 이정표적인 선언문이었답니다. 토마스 페인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뿌려놓은 고립주의 정책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충실하게 지켜집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얽매이는 동맹은 피하자고 밝혔죠. 워싱턴 대통령은 중립을 강조하며 군인다운 실용적 접근을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좀 더 철학적인 쪽에 가까웠죠. 농업 중심의 평화롭고 자급자족한 나라를 꿈꾸며 유럽의 복잡한 정치판에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던 것이죠. 제퍼슨의 생각은 미국이 특정 나라와 군사적인 의미에 묶이게 되면 자유와 독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동맹이라는 이름의 족쇄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독립적인 미국을 원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미국 외교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즉 워싱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국익을 수호하자고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자유와 자주성을 지키자며 고립주의를 다듬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두 대통령 덕에 미국은 유럽의 끊임없는 싸움판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고립주의의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국 초기 외교의 고립주의를 얘기할 때면 왜 워싱턴 독트린 혹은 제퍼슨 독트린이라고 하지 않고 제5대 대통령인 먼로의 이름을 빌려서 먼로 독트린이라고 할까요? 비록 워싱턴과 제퍼슨 대통령이 고립주의 원칙을 처음 세웠지만 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의회에 공식 정책으로 명확히 천명한 사람이 5대 제임스 먼로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과 제퍼슨의 고립주의는 주로 개인적 연설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런 수준에 머문 반면 먼로는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신생 독립급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공식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과 맞물려 미국이 신대륙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럽 세력 배제 선언을 통해 국제 무대의 고립주의를 구체적으로 각인시킨 최초의 공식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먼로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워싱턴이나 제퍼슨 독트린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먼로는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선언한 사람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통 먼로 독트린인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고립 혹은 중립을 취한다는 것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후에 등장한 미국 우선주의와 똑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은 미국에게 깊은 상처와 회의를 남겼습니다. 이는 이후 전개될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유럽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실제로 전쟁 발발 후 거의 3년 동안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전쟁 발발 후 근 3년이나 전통적인 고립주의 기조를 지키려고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미국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엔 일종의 전쟁 멍 같은 게 크게 퍼졌어요. 어떻게 멍이냐고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먹은 거죠. 원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자꾸 먹을 것 챙기려고 싸운 건가 싶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 이거 완전 유럽에 속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전쟁을 끝내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미국인들은 이 조약이 불공평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은 유럽 모든 나라가 다 책임이 있는데도 독일에게만 책임을 물어 독일의 식민지 모두를 승전국들이 나눠 가졌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부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에 괜히 미국이 참전해서 아까운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말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가 피를 흘렸지? 이런 냉소가 퍼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연맹 회원국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사실 윌슨 대통령이 피, 땀, 눈물까지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기구였죠.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럽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실망했지만 그가 주창한 국제연맹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믿었죠. 근데 미국 상원이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그 중요한 기구에 정작 미국이 빠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베르사유 회담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고립주의 정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에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 고립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죽음의 상인 이론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쟁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랑 은행가들 배만 불려줬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쟁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배경은 1934년 공화당 상원 의원 제럴드 나이가 이끄는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짜 현장감이 넘치는 자료들이 가득했는데 예를 들면 전쟁 기간 중 무기 제조업체들이 매출이 몇 배로 뛰면서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대기업 군수업체들이 전쟁 시작 전후로 주가가 폭등한 사례도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가들도 전쟁자금 대출로 엄청난 이자를 받으며 부자가 됐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공공연히 드러나자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했죠. 이른바 죽음의 상인들이 벌인 족쇄에 묶여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나라 밖 문제에는 손을 떼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말자. 이런 정서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죠. 특히 1929년 월가 대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은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외 개입보다 국내 경제 회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엄혹한 현실은 미국 사회 전반에 다시는 외부 갈등에 휘말리지 말자는 분위기를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정치적 부담과 맞물린 이 경제적 충격은 미국이 1930년대 내내 세계 무대에서 거리를 두고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른 1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이번엔 더 이상 외국 문제에 휘말려 국가적 고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19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고립주의가 절정에 달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을 결집하며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외교 정책에 대해선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고립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르지 않고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산업가, 대학생, 신문 발행인, 농민, 노동조합 지도자, 반뉴딜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의회 내에서는 특히 상원이 고립주의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주요 언론사인 시카고의 추리분과 허스트 언론도 이 정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1935년부터 38년 사이 고립주의자들은 정치 무대에선 한껏 목소리를 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립주의자들은 상원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상원은 중립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무기조차 못 사게 의무적 무기 금수를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미국이 완벽한 고립주의에 빠져서 위험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를 돕지 않는다면 히틀러의 독일이 마음대로 유럽을 유린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그러나 의회는 단호하게 대통령의 제안을 뿌리치고 대통령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1938년에는 정말 미국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러들로우 결의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전쟁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의안은 의회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만약 통과되었다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전 국민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상상이나 되세요? 그만큼 당시 미국 사회와 정치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 감정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결국 1939년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고립주의도 한풀 꺾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9년 무기금수 조치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고립주의자들은 미국 우선위원회 AFC를 조직에 반대했습니다. AFC는 1940년 9월 예일대 법대생 R. 더글라스 스튜어트 주니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당대 저명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한 전국적 비개입주의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1929년에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찰스 린버그 외에도 노먼 토마스, 제럴드 포드 외 다른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죠. 유명 언론인인 로버트 린드와 일부 보수적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미국의 군사개입보다 자극 방어와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소련 같은 해외 동맹국 지원이 미국을 전쟁 속으로 밀어넣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AFC는 약 80만 명의 회원과 450개 이상의 지역 지부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고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전쟁으로 몰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고립주의가 끝나게 된 계기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개입주의를 비애국적 행위로 규정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즉각 전쟁에 참여했죠. AFC는 4일 후 해산하며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은 국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며 고립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고립주의를 끝낸 것이죠. 정리하자면 1930년대 고립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미국 사회가 외부 갈등에 신중히 대응하고자 했던 시기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미국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애썼으나
결국 세계적 위협 앞에서는 고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미국 외교 정책에서 균형과 선택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고조되며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먼로 독트린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났죠. 특히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은 이 변화의 상징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단순한 고립주의에서 자유세계 수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냉전 시대를 이끌게 된 셈이죠. 즉 우리는 세계 리더다라는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생긴 시기였죠.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유럽 공산주의가 종식되었지만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세계는 더욱 가깝고 좁아졌으며 세계화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등을 외치며 이런 세계화를 주도했죠. 물론 이른바 탈냉전 시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소련이라는 미국의 주적이 없어졌으니 국제 문제에 한 발 물러나서 어느 정도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엘리트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 국내 환경을 볼 때 완전한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는 누구도 강하게 외치지 못했죠. 미국의 경제나 군사력 등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었기에 만약 어떤 대통령이 이러한 구호를 외친다면 미국인들이나 미국 밖의 사람들이 호응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부활시키며 외교 정책과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임을 명확히 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어져 온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민족주의와

소모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신고립주의 혹은 일방주의로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우선주의 2.0이 시작된 것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달리 미국의 주권과 이익을 중심에 둔 대전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 세계를 글로벌 공동체가 아닌 국가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경기장으로 규정하며 동맹관계를 일시적인 거래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로섬 사고방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과거 공화당의 국제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이 또 탈퇴했다 이런 제목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방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고 주요 국제협정에서 미국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 발 물러나고 일방주의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강력한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 압박은 그의 무역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연상시키는 수준의 관세 인상으로 경제계와 학계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의 단기적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비참전주의를 주도했던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AFC의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미국 건국 초기에 뿌리내린 고립주의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AFC는 강한 민족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전쟁 개입을 거부했고 이러한 역사적 뿌리는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로 부활하며 반세계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극우 보수주의의 강한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등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종종 1930년대에 고립주의와 혼동되며 마치 그 시절 사상이 되살아난 것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사실 두 시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1930년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미국 건국 이래 이어져 온 외교 원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혼란하고 타락으로 물든 유럽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국의 이상과 가치를 지키려고 했죠. 그 시절 우선주의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방어 전략이었던 것이죠. 즉, 과거 미국의 우선주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가 낳은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지닌 별개의 현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인들 대다수가 호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민 다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이 구호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쉬운 말로

0: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위기설이 돌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미국 우선을 외치면서 미국 이익 먼저 챙기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이 자기 집 앞마당 정비하느라 열심히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세계화를 공유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졌죠. 미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에선 미국이 글로벌 리더 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은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라는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제 선택지가 두 개뿐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이어가지만 미국의 이익은 확실하게 챙긴다. 아니면 미국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며 미국이 만든 규칙만 고집한다. 이것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완전히 팽개치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워낙 촘촘히 얽혀 있어서 극단적인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나만 챙기기, 같이 살기, 이 둘을 어떻게 조절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자전거.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0: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이고요. 성평등 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잘 살아온 사람처럼 되게 반듯한 이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멈춰섰고 방향을 또 잃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다시 걷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저의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멈춰있던 시간도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자라온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전부 저를 만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엄청 어릴 때,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될 때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는 편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밥도 혼자 챙겨 먹고 또 집에서는 그냥 컴퓨터로 게임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이 될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중요한 걸까, 왜 살아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시간들만 이어졌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자퇴를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었고요. 저는 수업마다 그냥 잠만 자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뭐 컴퓨터 켜고 게임만 하기 일쑤였고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등교 시간이라거나 급식 시간 아니면 자습 시간 뭐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하루가 그냥 온통 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였죠. 쉬는 시간에 소음이나 뭐 급식실의 줄이나 선생님의 잔소리나 전부 저를 좀 억압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께 자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우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좀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네가 왜 자퇴를 해? 학교에서 뭐 잠만 자긴 하지만 다들 뭐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고 돌이켜보면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자퇴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면은 뭐 취업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앞길을 제 발로 막는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되게 확신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제가 선택한 길인데도 학교를 나온 뒤에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힘들었어요. 길에서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보일 때나 아니면 학교길에 학생들이 되게 우르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몸이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괜히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흥미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게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던 거죠. 그때 뭐제 방을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작은 닫힌 문이었는데, 근데 그문 안쪽에는 넓은 제 세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헤드폰 끼고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은 몇 시간이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와 음악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가사가 꼭 제게 같은 노래를 만나면은 이상하게 좀 위로가 됐어요. 어딘가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구나. 또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는 시기였는데, 음악이 대신 저한테 말을 걸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영화도 정말 많이 봤어요. 1년에 뭐 수백 편을 봤는데. 그런데 남들은 보통 뭐 천만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블록버스터 영화라던가 그런 게 많지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닌 하루도 누군가에겐 찍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구나. 뭐방 안에 누워있는 저의 하루도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철학책도 파고들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수백 년 전, 뭐 수십 년전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질문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배워나갔을 뿐인 거죠. 그래도 그 질문 자체를 해도 된다는 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좀 배웠어요. 남들이 보면은 그냥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정말 한량처럼. 오히려 이게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때 빠져들었던 음악이랑 영화랑 철학책들은 지금까지도 제 정체성의 뿌리로 남아있어요. 겉으로는 좀 멈춰 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제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랑과 동시에 좀 한편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도 했어요. 우울증이 그 당시에 좀 심했거든요. 스스로 되게 위기감도 많이 느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누가 너 한번 가봐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뭔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게 그 시절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를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사회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가지고 손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고 쓴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진짜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좀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서툴렀던 인사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되게 편해졌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받아가시면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오랜만에 정말 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누구를

웃게 할 수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일을 계기로 좀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완전 빠지게 됐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진집을 하나둘씩 사모으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사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랑 빛을 익히기도 했죠. 결국 저는 사진학과에 진학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 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꿈이 그때 당시에는 명확히 아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남들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진은 분명 흥미로웠고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그래도 고민 끝에 사진학과도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사실 방황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이 흐릿해서 무슨 꿈인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나이는 이제 20살을 넘겨서 성인이 됐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좀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또 생활비를 벌면서 자립을 해나가고 있긴 한데, 정작 이렇게 긴 미래는 그려지기 힘들었던 시간들인 거죠. 주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 난 뭘 해야 되지? 스스로 이제 답을 아직 못 찾았던 거죠. 그게 조금씩 저를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자퇴하던 그때처럼 저는 또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었죠. 잠깐 나아졌던 우울증도 예전처럼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또 문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 같은 청소년이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왜 지금 집에만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센터를 돌아갔는데 여전히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담담한 환대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뭐 학원 멘토링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크고 작은 행사에 정말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했어요. 제가 하는 이 작은 노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 믿으면서 좀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멘티들이 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인 덕분에 여러 기관에서 상도 받게 되고, 어느 날에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영광도 얻었어요. 한때 센터 문을 두드리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센터에 다녔을 때 크리스마스 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같이 함께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아직도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센터에서의 경험은 막연하게 크기만 했던 제 꿈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공공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뭐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0: 낮은 인도의 턱, 밤길이 무섭지 않게 설계된 뭐 골목의 조명 같은 것들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디자인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좀덜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이에요. 그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센터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센터 문을 두드렸을 때그 온기 같은 것,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그 순간에 되게 막연했던 제 꿈이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어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학교 밖에 있을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이라는 결코 이르지 않은 나이에 좀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평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이 끝나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말이면은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손에는 늘 연필가루가 묻어있고 그랬죠. 입시 학원이다 보니까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기 진도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훨씬 빨랐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제 꿈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해지니까 어색함도 부족함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매달렸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아, 이 길은 결코 되돌아온 길이 아니었어요. 자퇴도 뭐 방황도 번아웃도 전부 제 길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더듬으며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밖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였고요. 다시 그 문을 두드렸던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두 번이나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지금도 매일 흔들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학교를 떠났던 선택도 그 뒤로 몇 번이나 멈췄던 시간들도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예요.
1: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병원의 온갖 참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단어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What did you do yesterday?
2: I went camping with my dad.
1: How was it?
2: It was fantastic. I love camping so much. What did you do yesterday?
1: I played tennis. It was fun.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오늘은 did, yesterday, went, fantastic, played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did. did 에요. 사실 많이 봤죠, 친구들. 이 did는요, 뭐뭐 했다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뭐뭐 했니?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어요. 했다, 했니니까, 맞아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물어볼 때 쓰는 말이구나. 어떻게 쓰는지는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두 번째는 yesterday. yesterday. 오늘보다 하루 전날, 어제. 어제는 yesterday. go, went. 짝꿍으로 나왔죠. go라는 것은 가다라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는 과거로 말할 때, 갔다 이렇게 과거로 말할 때 단어의 모양이 아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대화에서는 went, went로 쓰였어요. 나 갔었어, 나 갔어 이렇게 말할 때는 I went가 되겠죠. 그러니까 go, went는 짝꿍으로 잘 기억해 둬요. 그리고 또 하나, play. play도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놀다란 뜻도 되고요. 악기를 연주하다도 되고요. 운동 같은 걸 하다, 또 게임 같은 걸 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play가 원래 기본의 모습인데 놀았다, 운동을 했다, 악기를 연주했다 과거로 쓸 때는 d 붙여서 played. played 이렇게 말한다는 거. play, played 짝꿍 기억하고요. 그리고 fantastic. fantastic이네요. 우리말로도 fantastic 또는 fantastic 이렇게 쓴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환상적인, 아주 멋진, 우리 감탄하고 또 꾸며주는 말, 정말 정말 좋다라고 꾸며줄 때 쓸 수 있는 말이 fantastic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 보도록 할게요. 여자아이가 물어보네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보통 주말 지나고 월요일 이럴 때 친구들 너 어제 뭐 했어? 물어보잖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did로 물어봤네요. What, 무엇을 did you do? 너는 했니 yesterday? 어제 뭐 했어? I went camping with my dad. 남자친구 뭐 했어요? go camping이 캠핑하러 가다인데 went 썼죠. I went camping. 나 캠핑 갔었어. 누구랑? with my dad. 아빠랑 캠핑 갔어. how was it? 어땠어? it was fantastic. 어땠어요? 너무너무 멋지고 좋았다. 정말 환상적이었다. I love camping so much. 그래서 이 남자친구 뭐라 그래요? 나 캠핑 너무너무 좋아해. What did you do yesterday? 첫 번째 줄과 같은 질문이지만 너는 뭐 했는데 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you를 강조해 줄 수 있겠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는 뭐 했니 어제? I played tennis. 여자아이는 뭐 했어요? 테니스를 쳤어요. It was fun. 재미있었어. 자, 이렇게 대화까지 우리 살펴봤네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자,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d 6, Topic 105, 105 눌러가지고요. 941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많이 왔다, 그쵸? 자, 잘 보고 단어 듣고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만들기, 뜻도 같이 생각해봐요.
1: What did you do yesterday?
0: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 did you do yesterday?
0: 너는 어제 무엇을 했니? What did you 물어보고 do yesterday?
1: I read books.
0: 아하, 이번에는 대답이 되겠는데요. 나는 책을 읽었어요. 보기는 I read처럼 보이지만 read, 읽었다 이렇게 발음해주고요. Books, 나는 책을 읽었어.
1: I played tennis.
0: 아는 문장이죠? I played tennis. 나는 테니스를 쳤어.
1: I went camping.
0: 역시 아는 문장. I went camping. 나는 캠핑을 갔어.
1: How was it?
0: 어땠냐고 물어보는 말. How was it? 어땠어?
1: It was fun.
0: It was fun. 재미있었다. 이렇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환상적이었어. 나는 캠핑하러 갔어. 나는 아빠와 캠핑하러 갔어. 오케이,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우리 에피소드 26 들어가 볼게요. 과거에 한 일, 뭐뭐 했어. 이게 중심이 되겠죠.
3: Hello.
0: Hi.
3: How was your holiday?
0: 휴일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환상적이었어. 우리 fantastic 배웠으니까. It was fantastic.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3: Oh, great.
0: 뭐했냐 물어볼걸?
3: What did you do?
0: 이럴 줄 알았어. What did you do? 뭐 했니? 그러면 캠핑하러 갔어. I went camping이 되겠죠? I went camping. 나는 캠핑하러 갔어. Go camping.
3: That sounds exciting. Camping. Who did you go with?
0: 누구랑 같이 갔니? 아빠랑 갔으니까 똑같은 문장 뒤에 with my dad만 붙여봐요. I went camping with my dad. 그렇지. 누구랑 같이
3: awesome.
0: 됐으면 되겠죠.
3: I like camping too.
0: 펭수도 캠핑 좋아한대요.
3: Let's go camping
0: 그래,
3: together later.
0: 그래, 다음에 같이
3: later.
0: 가자. Bye.
3: Bye.
0: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did에 관해서 좀 더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과거를 나타내는 did 사용하는 법 알려줄래? Didn't. 동작을 나타내는 말. 하지 않았다. I didn't say that.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 She didn't come. 그녀는 오지 않았다. Did. 했니? Did you buy it? 너 그거 샀니? Did he take it? 그가 그것을 가져갔니? 아하, 친구도 어디서 본 것 같긴 하잖아요. 그쵸? 우리 did에다가 not을 붙여서 didn't 하면 그게 바로 안 했다란 뜻이에요. 뒤에 동작 넣으면 하지 않았다. I didn't say that.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쓸 수 있고 she didn't come. 그녀는 오지 않았어. didn't 다음에 동작 넣는 거. 그리고 물어볼 때는 did 물어보면 되겠죠. Did you buy it? 너가 그것을 샀니? 그리고 did he take it? 그가 그것을 가져갔니? 과거에 대한 did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했던 일 묻고 답하기 배워봤어요. 핵심은 did가 되겠죠. 배운 내용 앱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21강 강의예요. 우리 교재 17강 진료. 진료. 이제 외국에서 아프면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병원에 가서 이거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이렇게 어학연수나 갔을 때 아팠을 때 그냥 끙끙 집에서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 거기 이제 미리 가 있는 선배들이 와가지고 병원 데려가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이제 다시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요. 베트남 아는 게 힘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럼 진료 관련된 표현 봐요. 자, 질병, 증상 및 진료 관련 표현을 묶어 답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비내내 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여기에 주목을 딱 해주면 좋겠어.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예, 여기 오늘 아픈 표현의 핵심적인 어휘예요. 자, 비가. 자, 볼게요. 비가 먼저 나왔네. 안 좋은 일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안 좋은 일을 당하다. 자, 여기 지금 이 다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이 다우는 아프다는데 그중에서 우리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이제 베트남 사람이 가다가 어디 딱 부딪혔어. 아야!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 아이고, 아파. 이런 얘기 하죠? 그랬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라오 그래요. 라오.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통증이 있어서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할때 베트남 사람들이 내가 라오해.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언어 습관인데 어떤 단어를 함께 사용해. 어떤 단어를 함께 사용하느냐? 바로 이걸 쓴다는 거야. 내가 미라오 이렇게 써요. 아픈 걸 당한다라는 거야. 이 언어 습관이에요. 베트남 사람들 그렇게 쓰니까 이제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그렇게 쓰는 거야. 우리도.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미가 들어가요.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뭔가를 분실했어. 잃어버렸어. 했을 때도 뭘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걸할 때, 미, 잃어버리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안 좋은 걸 내가 당했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소시 열나다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 열나. 나 고열에 시달려. 열이 많이 났어. 할 때, 미, 솟. 이런다고. 열이 난 것을. 자, 헝문 있어요. 이 헝문, 목, 속을 얘기하는 거야. 잠 잘못 자가지고 목 아플 때, 이, 헝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목은 따로 있어요. 이 헝은 우리 감기 증상일 때 우리 목이 붓다, 목이 아프다라고 할 때, 바로 인후 부위, 그 목구멍을 헝이라고 해. 자, 헌은 기침하는 거, 콜록콜록 기침하다라는 뜻이고요. 박은, 큰아버지나 큰어머니. 그러니까 남성에도 쓸수 있고 여성에도 쓸수 있어. 아버지보다 형님. 그치? 큰아버지, 큰어머니. 캄이 진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찰하다, 캄. 그리고 못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못은 알지? 하나, 둘, 셋할 때, 우리 못, 하이바 할때그 못이야. 그리고 룩은 원래 때라는 뜻이야. 이 룩이 주어가 서술어 하다. 주어가 서술어 할 때라고 할 때도 쓰이고, 또, 룩 다음에 시간이 나와서 몇 시. 그래서 룩 1시. 그러면 1시에 뭐 이런 의미로도 쓰였어. 근데 못 룩이 함께 합쳐져서 잠시, 시간상으로 잠깐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 깜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감이야. 독감인데, 그 중에서 깜이 감기야. 감기. 그래서 나 감기 걸렸어 할 때, 미깜. 나 독감 걸렸어. 그러면 미깜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까지 뭔가 마시다. 그래서 우엉 커피, 우엉 카페, 커피, 커피를 마시다. 이렇게 쓰였는데 약을 복용하다고 할 때, 우리 약 먹는다고 했지. 그런데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안을 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투옥이 약인데 안투옥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우엉투옥 약을 마신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그게 약을 복용하다야 베트남 말로. 원래 마시다인데 약을 복용하다라고 할때그 동사가 우엉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코이가 나왔네요. 이 코이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란 뜻이 있어 원래. 그래서 병이 낫다.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병이 낫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야.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을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아주 색깔이 들어가서 잘 보이죠? 의사 선생님이고 환자야. 자, 두 사람의 대화야. 짜오, 짜오. 안녕, 짜오. 자, 짜오 기억나요? 집안에서 뭐였어요? 조카 또는 손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앞에 환자가 왔는데 꼭 조카뻘대 또는 손주뻘대. 그럴 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야. 안녕, 조카. 안녕, 손주. 이렇게.
응? 그러면서 짜운 어는 비 람싸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여기 지금 람싸오는 한 단어야. 뭔가 상대를 보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무슨 일이 있어? 그럴 때 람싸오로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자, 거기에 비가 함께 붙었어요. 환자가 아파서 온 거야. 지금 안색도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아. 그랬을 때, 얘, 너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짜오 제가요, 역시 큰 엄마 정도에 해당되는 분 앞에서 자기를 짜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 앞에서 자기를 짜오라고 하는 거죠. 손주 제가. 자, 제가 열이 나요. 우리 열나다지? 근데 비를 함께 쓴 거야. 제가 열이 나요. 자, 또 라오헝.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그리고 호, 기침해요. 많이. 정중하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를 역시 박이라고 부르지? 내가, 박이, 큰 엄마가, 할머니가, 이렇게 한 거야. 함 할게, 응? 이런 얘기죠. 함은 우리 진찰하다니까.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자, 내가 캄한다. 라고 하는 평이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들어갔지. 내는 원래 무엇을 놓다란 뜻이었어. 뭘 어디다가 놓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 두다, 놔두다, 그대로 놔두다, 가만히 놔두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캄할게 가만히 놔둬. 내가 캄하도록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두는 주체는 누구예요? 상대방이지, 앞에 있는 상대방.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할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야. 이 대를 써서. 자, 내가 지금 둘이 대화를 해. 근데 뭔가를 알아야 돼.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럼 내가 전화할게.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쓴단 말이야. 네. 내가 묻는다. 이렇게. 내가 물어보도록 가만히 놔둬. 누구? 네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할때 이렇게 쓰더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 내가 뭐뭐 할게. 라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모둘룩 나왔네요. 잠시 후에 싸우가 위치상으로 뒤에, 시간상으로 후에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잠시 후에 진찰을 한 후가 되겠지. 짜오 너 비감 꿈이야. 즉 독감 걸렸어. 독감 걸렸어. 완료형 독감이야. 자, 짜오 너는 우엉투옥 약을 복용하는 거죠? 약을 복용하고 그리고 쉬어. 어디에서? 집에서. 티. 자, 조건이지? 상관없고, 네오 A, T, B. 만약 A이면, 그럼 B이다. 자, 이런 조건이면, 쎄, 코이. 코이 할 거야. 그렇지? 쎄가 미래형이니까, 우리 코이는 병이 낫다.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나을 거야. 이런 얘기죠. 약을 먹고 집에서 쉰다면, 뭐뭐이면, 자, 그랬을 때, 자, 라는 말이 나왔네요. 우리 자는, 이거 자체는 긍정이나 부정이 없어요. 말을 이렇게 정중하게 받는 거야. 아랫사람이, 네. 이렇게, 네. 그러면서, 짜오, 제가, 까먼,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리고, 박스이. 우린 지금까지 이 부분을 많이 봤어요. 보통 이렇게 나왔어.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 아랫사람이 인사를 하거나, 감사 표현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1인칭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정중하고 친밀하다는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나랑 비슷한 분이야. 연배가, 나이가. 그럼 나는 그분을 박스 1이라고 불러. 그렇지,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인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때 나는 누가 돼요? 여기 호칭을 나를 댄다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더 어리다면, M이 될수 있겠지, M? 그렇지? 만약에 내가 손주뻘이 된다면, 짜오도 될수 있겠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나이가, 연배가 비슷해? 그렇지? 아직 나이를 잘 몰라. 그럴 때 우리 관계성이, 이제 막 만났으니까, 이제 진찰한 지뭐 5분, 10분 됐으니까, 아직 그런 거잘 모를 때, 나를 뭐라고 했어요? 그때, 관계성이 배제된 1인칭. 또이가 있었지? 또이. 그때 나란 말이야, 또이. 만약에 나를 여기다 넣어서 또이를 넣어서 해볼까? 그러면 또이 까먼 박스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진 않더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친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 아랫사람이 확실해서 그 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 여긴 조카 또는 손주라고 정해져 있지?

반대로 긍정적인 일을 얻을 때, 받을 때, 그렇지, 당하는 게 아니라 또 긍정적인 수동태도 있을 수 있지. 뭘 받았다 할 때, 그때는 능을 사용하더라는 거야. 사용하는 기능, 방법은 같아. 하지만 의미는 반대야.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홈과 어제라고 그랬지? 지나가다, 지나간 날, 어제, M, 동생 제가, 멋이 분실하다란 뜻이야. 잃어버리다. 못 지우렁을. 자, 지우가 숫자 단위로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 100만 동이지? 100만 동을 분실했어.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미를 쓴 거야. 미. 비가 없어도 베트남 사람들이 당연히 아라는 듣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다고 할때 이런 걸 언어 습관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밑에 문장 먼저 볼게. 이게 능동태야. 가잉싯 경찰이야. 한자어야. 경찰이. 자, 티로 끝났지. 리을 받침. 경찰. 또 티로 끝났지. 성조가 위로 올라가는 성조. 자, 경찰이 받 바시 붙잡다는데. 체포했어. 누구를? 아잉어의 그 형을. 그 오빠를. 자, 주어, 타동사, 목적어야.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 형이, 그 오빠가 붙잡힌 거야. 이게 수동태야. 경찰이 잡는 걸 당한 거야. 자, 체포하는 건 주체는 누구예요? 경찰이야. 그러니까 이 어순은 바뀌지 않아. 경찰이 잡는 거야. 이 어순은 바뀌지 않아. 경찰이 잡는 걸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 의해 잡혔다, 체포됐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당하는 거, 그 수동태일 때도 역시 be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좋은 일을, 그런 일을 얻다,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do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거 보세요. 나는 매우 후이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왜요? 람꾸엔 voy가 이것이 한 단어처럼 사용돼. 뭐뭐와 알게 되다란 뜻인데, 우리 꾸엔이 뭔가 친하다, 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찌, 언니와, 누나와 알게 되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받는다는 거야. 이 드럭을 사전을 찾아보면 뭘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얻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걸 얻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이 드럭을 사용했다라는 건 당신과 알게 아는 것이 나는 뭔가 좋은 걸 얻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100만 동 잃어버린 건 그걸 당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자, 그리고 역시 긍정적인 의미의 수동태도 나왔어. 역시 능동태 먼저 봐봐. 란 선생님이, 그렇지? 여선생님이야. 란 선생님이 큰 칭찬하다는 뜻이야. 자, M을, 저를요, 칭찬했어요. 그랬을 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지? 저는 칭찬을 받는 거지? 역시, 란 선생님이 칭찬해. 이 어순은 바뀌지 않아. 칭찬하는 주체가 앞에 나와. 아까 여기 있지? 체포하는 주체가 앞에 나와. 뭐가 뭐 하는 거야? 자, 란 선생님이 칭찬하는 걸 얻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의 수동태. 경찰이 잡는 걸 당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는 같아. 그런데 사용하는 게 미를 쓰거나, 드어걸 쓰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람 싸오 이렇게 되어 있어. 괄호가 되어 있죠. 그냥 미 싸오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타인의 안 좋은 일에 관해서 물을 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이렇게 할 때, 어디가 안 좋아? 할 때,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문진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는 거야. 자, 보통 당신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디 안 좋아? 유사한 의미로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태라고 하는 것은 so의 뜻이라고 그랬지? 영어에 why도 같은 뜻이고, 그래서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강조해서 쓸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비슷한 의미야. 자, 너왜 그러냐? 동생 너. 이렇게 쓸때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랬을 때, 아, 저는요, 나오 아파요. 붐, 자, 붐이 배거든.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할때 be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더라. 자, 그 다음에 now 통증이 있어서 아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체 부위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증상을 얘기할 때, sốt 열이 난다. 그리고 om은 아프단데 이 now는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이 오.

몸은 병들어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 감기 걸려서 이렇게 아픈 거, 나 아파서 누워 있어 이런 거할때 옴을 써요. 역시 여기도 미를 함께 쓰는 거지. 미를 함께 써. 자, 짜오 조카 저는요, 손주 저는요, 아파요. 아프니까 비를 썼는데 어디가 아프냐? 쩐 부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쩐은 발, 다리 그런 뜻이에요. 이 쩐이. 자, 저는 솥이 열나다지? 근데 까오 우리 많이 나왔죠? 사람에게 까오 쓰면 키가 큰 거, 건물에 갔으면 건물이 높은 거, 고열이 난다는 거야. 자, 나는 옴 아파. 뜨 언제부터? 또이 홈과 어제 또이 저녁부터 아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약을 먹다, 복용하다. 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우엉 마시다라는 동사를 쓴다. 이런 단어를 쓴다. 자, 너는 파이 뭐뭐 해야만 해. 파이 다음에 서술어 나와서 뭐뭐 해야만 해. 우엉 투어 약을 복용해야만 해. 3번 런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지? 하루에 세번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먼저 볼게요. 위엄험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험은 앞에 나왔지? 목구멍 인후에 위엄이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 홈에 염증 생긴 것을 우리 위엄험 인후염이라고 하지. 목에 염증 있는 거. 낸 그래서 우리 A 낸 B 또 상관어구 중에서 we A 낸 B지.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이다. 요걸 이제 많이 생략하기도 했지. 그래서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낫다 하는 뜻이 있어. 자,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나와. 그때 여기에 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이거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를 할 때, 그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Fine,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지. 역시 주어가 나오고 서술어 앞에서 Fine, 뭐뭐 해야만 한다. 응어이는요, 우리 지금까지 사람으로 알고 있지? 사람. 그래서 응어이 한국 하면 한국 사람, 그렇지? 응어이 베트남 하면 베트남 사람 했는데 몸이란 뜻도 있어. 우리 신체 몸이란 뜻도 있어. 너가 나왔네요. 이 너는 이 병이 좀 나아지다라는 뜻이 있어. 정도가 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 너는 밑에서 뭐 이렇게 떠받치다라는 뜻이 있거든. 받치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야. 어떤 증세가 덜하다, 병이 나아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등수엔 한 단어예요. 늘. 그래서 주어가 등수엔 서술하면 주어가 늘 뭐뭐하다. 이렇게 많이 쓰였지? 엄은 따뜻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날씨가 따뜻하다, 뭐가 따뜻하다라고 할 때, 음식이 따뜻하다 할 때, 엄.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사람이 전화로 대화를 하네. 친구 사이에요. 친구 너, 갑, 박스 이돼 있지. 자, 박스 이는 우리 박사잖아, 한자어로. 근데 의미는요, 의사라고 그랬지? 의사를 만나러 가다란 뜻이야. 자, 여기까지 하면 의사를 만나러 가다인데 끝에 쯔어가 쓰였네. 쯔어는 뭐뭐 했어? 라고 하는 완료의 여부를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너 의사 만나러 갔어? 무슨 뜻일까? 무슨 일로 만날까요, 의사를? 진찰하러 갔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너 병원에 갔어?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베트남어도 물론 너 병원에 갔어? 그런 표현도 물론 써요. 진찰하러 가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데 이런 표현, 의사를 만나러 가다라는 것도 진찰하러 가다, 병원에 가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Zoe 했어 그런 뜻이야. 자, 이런 질문이 있으면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볼까? 자, 친구 너 하니까 나는 떠가 되겠지. 자, 여기 있어 떠. 나, 니, 갑. 그렇지? 그대로 쓰는 거야. 박스이. 의사를 만나러 가다지. 완료형. 갔어. 이거야. 원래 풀 센텐스가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생략한 거야. 요만큼을. 그리고 로이만 쓴 거야. 했어. 나는 위엄홈이야. 안 좋은 거니까 비를 쓴 거야. 인후염이야. 인후염 걸렸어. 그래서 여기가 V가 생략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fine 뭐뭐 해야만 해. 약을 복용해야만 해.
그래, 그렇구나. 벌써, 자, 지금, go, 너, 친구, 너는 터이 느껴. 점, 너, 이렇게 돼 있죠? 자, 몸, 속이, 이런 뜻이야.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이 좀 어때요? 이렇게 우린 얘기하지?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몸, 속이, 테나오. 어때? 이 테나오라는 건 상태를 물어볼 때. 그치? 어떠냐? 라고 할 때. 어떻다고 느껴? 그랬을 때, 나는, 너헌 자 헌은 우리 비교급이었지 뭐뭐보다 더 여기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나와 있어 근데 과거 아플 때보다 아플 때보다 더너 했어 해줬어 완료형이야 너가 뭔데요 덜하다란 뜻이었잖아 나아지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좀 나아졌어 정도가 덜해 그렇게 됐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역시 T가 나오지 조건 뭐뭐이면 그렇다면 자주 나오네. 또쏘이. 자, 좋았어. 이런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잘 됐어. 잘했어. 꺼우 너는 낸 다음에 서술어.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지. 드응수엔 늘 뭐뭐 하는 것이 좋아. 자, 뭐 할까요? 우엉 느 물을 마시는데 어떤 물? 엄한 물. 엄은 뭔데? 따뜻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와, 그리고, 응이, 쉬어, 니에요, 많이, 응, 이런 거죠. 너는 늘 따뜻한 걸 많이 마시고, 많이 쉬어. 그랬더니, 그래, 친구 사이에 또는 손 아랫사람에게 하는 예스지, 그래, 고마워, 친구.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는, 자, 조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손 아랫사람이, 자, 조카가 의사 선생님께 인사드려요. 이렇게 했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손 아랫사람이 자기 1인칭을 밝혔어. 지금 여기서는 친구 사이야. 친구 사이, 여기서는 밝히질 않았어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 고맙다,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진찰을 하다란 뜻인데, 원래, 우리도 보통, 진찰하다. 아, 나 병원에 가서 진찰할 거야. 내가 지금 의사예요? 아니지. 근데 진찰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진찰 받는다는 뜻이니까 베트남어도 똑같이 그렇게 쓰인다는 거야. 아, 감 외에도 갑박스 의사를 만나다 또는 여기 병원에 가다. 자, 병원 보세요. 멍비엔 한자어야. 병원이야, 병원. 이게 질병할 때 병자야. 병. 병원에 가다. 이런 표현들이 다 병원에 진찰하러 가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만, 친구, 너, 하이가 나오면 우리 명령 중에 약간 격식이 있고, 그치? 아, 너 뭐뭐 하렴. 라고 보다 좀 공식적이고 정중하면서도 그런 의미라고 했어. 자, 니 캄가이. 진찰하러 가. 그리고 응아이는요. 동사와 함께 쓰여서 즉시, 바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지. 너 바로 진찰하러 가라. 이런 얘기죠. 리와 함께 쓰였어요. 지, 언니는 누나는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완료의 여부지. 정중하게. 즉, 진찰하러 갔어요. 이런 얘기. 자, M은 동생은 부어. 우리 서술어 앞에 부어가 쓰이면 뭐예요? 시제 중에. 과거 중에 근접 과거지. 막 뭐뭐 했다. 막 병원에 갔다가 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니와 왜가 함께 쓰였어? 무슨 볼일을 보러 가는 건 니고, 볼일 보고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건 왜라고 그랬지? 자, 어디 간 거야? 병원에 간 거야. 병원에 막 병원에 갔다가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낸이 나왔는데, 이낸 플러스 동사예요. 동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 부정은 뭘까요? 컴을 쓰게 됐지.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이 좋지 않다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미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낸은 부드러운 권유야. 뭐뭐 하는 것이 좋다.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은 건이나 파일을 사용한다. 왜요? 이 건은 무슨 뜻인데?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치? 뭘 필요로 한다. 그래서 건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어. 이것을 필요로 한다. 또 동사가 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 이거 뭐,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파인은요, 뭐뭐 해야만 한다.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죠.

또 그래서 gunfire를 함께 쓰기도 해요.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자, 동생은 안 먹는 것이 좋아. 멀려. 자오를 채소지. 채소 많이 보다 더. 지금보다 더 비교급이지. 보다 더 많이 채소를 먹을 필요가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우리 학생들이. 예. 근데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어. 선생님들이 이걸 괜히 쓴게 아니야. 이 예문 하나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쓴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점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친구 너 매우 맷해 보여. 맷은 뭔데요?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너 아주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서 뭐뭐하는 것이 좋다는데 부정을 썼네. 뭐뭐하는 것이 좋지 않다. 뭐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자, 뭘까요? 니 덥태숙 이렇게 돼 있지. 자, 태숙은 우리 체육이라고 해서 체육을 연습하다 할때 습자라고 그랬지. 그래서 운동하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지. 운동하러 가는 것이 좋지 않아. 운동하러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이런 얘기. 자, 건 자녀는 자녀죠. 자녀. 아, 엄마 아빠가 자녀 할때 하는 거. 자, 건 필요로 해. 띠엣게임이 한 단어예요. 여기 지금 절약하다라고 했는데 의미가 절약하다예요. 절검이에요. 절검, 검소하다고 할 때, 절검. 그래서 절약할 필요가 있어. 뭘요? 물을 절약할 필요가 있어. 자, 그리고 친구 너는 fine 뭐뭐 해야만 해. then 이르러야 해. 어디에? sun by에. 나르는 마당이지. sun이 마당이야. 나르는 마당 어디라고? 공항. 지역 전이죠. 오전 6시 전에 공항에 이르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이 지역은 시간상으로 전에, 뭐뭐 하기 전에, 또 위치상으로 앞에 그런 뜻이 있었어. 반대말이 뭐였지? 뒤, 싸우지? 싸우가 뒤고 이 지역은 앞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수능 실전 문항 볼게요. 수능 실전 문항이 총 12문항인데 여기서는 6번, 10번, 11, 12번 네 문항이 수능따라잡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의 25강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할게요. 이제 여기서는 나머지 8문항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친구한테 하는 말이지. 나는 친구한테 하는 말이야. 나는 미감. 자, 여기 지금 감만 나왔네. 우리 본문에서는 감꿈 해가지고 독감이 나왔지? 감꿈. 여기서는 지금 감기만 나. 감기를 걸렸어. 자, 그래서 fine. 뭐뭐 해야만 해. 약을 복용해야 해. 감기 걸렸고 약을 복용해야만 해. 그러면 감기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 뭐 그런 말 아닐까? 자, 좀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지? 친구 너는 매우 피곤해 보여. come 부정이네.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우리 방금 봤어. 자, 뭐가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까? 다의어를 고르는 거겠죠. 한 단어가 이두 가지 의미를 다 만족시키는 거. 자, 안 먹다. 다우 아프다. 아프다 중에서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라오. 자, 낸 주어 낸 서술로 하면 주어가 서술로 하는 것이 좋다. 너는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 좋지 않다. 또 we a 낸 b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 한다. 그래서 나는 감기가 걸려서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 만족하지요? 두 개가 다 만족해. 자, 3번 유력하고 이 nyug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프다인데 쑤시다란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이가 쑤시다. 그러니까 비와 함께 쓰여서 주어가 나오겠지. 주어가 비뉴 쑤셔. 어떤 부위가 여기 나오죠? 머리가 또는 이가 이런 이렇게 많이 나오죠. 뉴은 쑤셔서 아픈 거야. 자, 이 투에는 렌트한다. 돈을 내고 빌리는 것이 투에야. 투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투에냐. 집을 빌린다라고 할 때. 자, 그래서 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의사 선생님이 있고 환자인 것 같죠? 자, 짜오. 조카가, 손주 제가 be down home. 자, 목이 아파요. 자, 목이. 그렇지? 인후가 아파. 그리고 호. 기침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 답지를 보니까 다 어때요? 쓰인 단어는 다 똑같지, 어휘는. 그런데 어순만 다르다라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볼게. 2번. 막 큰아버지가 내가 함 진찰한다는 거지. 응? 응, 내가 진찰한다. 자, 여기 내가 쓰였어요. 내가 진찰하도록 가만히 둬.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바로 그거. 2번이 되겠죠. 2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을 어순 문항으로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야. 선생님이. 이 대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어디에 놓다라고 하는 단순한 두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파생이 돼서 그대로 놔두다. 누가 뭐뭐 하도록 놔두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것을 학생들이 아는가. 그때의 어순은 네. 누군가가 뭐뭐하다. 누군가가 뭐뭐하도록 놔두다. 아,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3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네 문항 중에서 두 문항이 문법이 맞다고 그랬지? 나머지 두 개는 문법적으로 틀려. 그래서 맞는 걸 두 개를 고른 거야. 자, M, B, 꼴란, 캔 이렇게 돼 있지? 자, 선생님이 먼저 해석 한번 해볼게. 자, 저는요, 동생 저는요, 란 선생님이 캔 하는 것을 당했어요. 이렇게 돼 있지.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야. 어떤 의미로 이걸 말한 거죠? 저 란 선생님이 캔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렇지? 저 란 선생님에게 칭찬 들었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의미잖아. 이것의 원래 능동태는 뭐였다고? 자, 꼴란, 란 선생님이 캔 했어요. 칭찬했어요. 누구를? M, 저를요. 동생 저를요. 이런 문장이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 거야. 그렇게 수동태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전히 란 선생님이 캔 한 거야. 이 어순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란 선생님이 캔 하는 어순은 주어가 서술어 하는 거야. 주어가 서술어 하는 거. 이 서술어의 주체가 앞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게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봤다, 얻다. 그런 뜻에 느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지? 느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이 비는 반대의 의미일 때, 부정적인 의미를 당한다고 할 때 사용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자, B를 볼게요. M, 동생 저는요, be much more 지혜우렴. 이거 예문 나왔네. 자, 일 백만 동을 much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분실하다, 잃어버린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be를 쓸 수 있다고 했어. be를.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지. 맞는 거야. 자, 이 못 한번 볼게요. 이 못도 다의어예요. 다의어. 자, 못이 원래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잃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돈을 잃는다, 잃어버린다, 또는 뭐 지갑을 분실하다 다 돼요. 그런데 이 못이 이렇게도 쓰이더라는 거야. 못 다음에 이런 돈이나 지갑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 오더라는 거야. 시간. 여기서 한 시간, 뭐 하루, 한 달 이렇게 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한 시간을 잃어버려? 하루를 잃어버려? 한 달을 잃어버려? 무슨 뜻일까요? 이 앞에 주어가 서술어 하는 게 나와요. 내가 뭐뭐 하는데 한 시간을 잃어버려. 한 달을 잃어버려. 주어가 서술어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이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것,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의미가. 그런데 보통 한 의미에서 파생이 돼서 나오더라는 거야. 관련된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 M의 3인칭이지 그 동생이 느 가잉샷 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해석해 볼게. 경찰이 밭 잡는다, 체포하는 거야. 잡는 것을 얻었다, 그 동생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붙잡혔다라는 뜻이거든, 의미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be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바뀌어야 돼. 자, 이거 능동태는 어떻게 된다고? 경찰이 잡는 거지? 자, 어순은 경찰이 잡는 거야. 경찰이 잡아요. 밭 잡았어. 누구를? M의를. 그 동생을. 그래서 주어가 서술어, 타동사, 목적어야. 목적어가 주어 자리가 온 수동태를 만드는데,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경찰에 의해서 체포 당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미를 써야 맞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구분을 잘 해줘야 돼. 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나는 매우 우위해, 매우 기뻐, 즐거워. 람꾸엔 보이, 누구누구와 사귀다, 누구누구와 알다. 그렇지? 누구누구와 알게 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과의 사귐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 내가 받는 거다, 얻는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야. 우리가 2강에서, 교재 2강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부터 해서 zot vui duoc gap. 예를 들어서 m. 자, 동생 너를 만나게 되어서 매우 후이하다. 여긴 지금 이긴 단어가 나왔는데, 긴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갑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나왔어. 너를 만나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더 즐겨 하더라는 거야. 만나는 걸 봤다, 얻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만나게 되어서 매우 즐겁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드업과 이 드업이 같이 같은 용법이에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맞고 이것이 맞는 거지? 그래서 B와 D지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장 표현이 옳은 거. 자, 이제 4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친구 너 뭐라고 지금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어제 내가, 자, 쎄답이지? 자전거야, 자전거. 발로 밟아서 타는 차. 니는요, 어디 가다란 뜻인데, 니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오면 그것을 타다, 타고 가는 거지.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안 좋은 거야. 뭔진 몰라. 나가 뭔진 모른다 하더라도 비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또 상태를 봐요. 지금 뭐 이게 깁스를 한것 같지? 목발도 집었어. 그러니까 뭔가 나를 당했어. 자,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문제 푸는데.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겠냐 이거야. 아, 어제 나 자전거 타다가 뭐 해서 이래.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미 사우테. 자, 이게 왜 그래? 뭔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물어보는 거였지? 비와 함께 쓰여서. 나우는 우리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쪼는 어떤 자리, 어떤 부위, 그런 뜻이야. 어느 자리, 어느 쪽이 아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니기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쑤시다 그랬죠. 통증에서 아픈 건데, 그중에 쑤시는 거, 머리가 아프다, 이거 이제 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거지. 너 머리가 아파? 그림만 보고 머리 아프다고 이거 하면 안 돼. 지금 이건 머리 아프다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상태를 보면 여기 알아요. 여기 보면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비 람사오테 이렇게 돼 있지. 역시 왜 그래?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A하고 D가를 물어봤을 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 거지. 내가 상태가 안 좋은 설명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A하고 D가 되겠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란 뜻이에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다리가 지금 다친 거야. 자, 우리 성조 중에 이 물결 표시 성조 있죠? 성조도 이름이 있어요. 성조도 베트남어로 이름이 다 있어. 근데 이 성조 이름이 바로 나예요. 나. 넘어지다. 우당탕탕 넘어지다. 자, 이 성조 이름을 참잘 지은 것 같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떨어져 있어. 응아?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 이름이 바로 응아예요. 자, 4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동생은 여전히 머리가 아프니? 물어봤어. 예, 동생 저는요, 나 뭐뭐 했어요? 몇 번을 했어요? 완료형, 그러나 여전히 다 아파요. 뭘 했는데? 아, 그러면 너 낸디 가는 게 좋겠다. 부드러운 권유, 함 진찰하러. 루어는 즉시, 바로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너 바로 진찰하러 가는 게 좋겠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 기땐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을 끼 서명하다, 사인하다란 뜻이에요. 투에냐, 집을 렌트하다. That firm. 자, 우리 방이죠. 한자어 방, 방을 that하다. 이 that이 예약하다란 뜻이 있었어. 이 that도 뭔가를 놓다란 뜻이야. 이거 내 거 하고 딱 놓는 거야. 찜한다는 뜻이야. 예약하는 거야. 그래서 방을 예약하는, 몇 번을 예약했는데? 아니죠. 우엉툭. 약을 몇 번 먹었는데, 복용했지만 여전히 아파. 유력한데? My W이 우리 숙제라고 그랬지? 숙제를 하다라는 동사가 람이라고 그랬어. 숙제를 몇 번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빈칸 3개가 있는 거 순서대로. 이게 꼭 하나씩 나온다고 그랬지. 자, 안녕 짜오, 뭐뭐야? 그랬더니 제가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요, 기침을 많이 해요. 자, 보세요. B. 너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자기 증세를 설명했어, 증상을. 그런데 뭐라고 했고, 잠시 후에 뭐라고 했어? 자, 여기서 자, C 보세요. 자, 내가 한번 진찰할게. C. 그리고 잠시 후 진찰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너 약을 복용하고 집에서 쉬면 그러면 나을 거야. 감기 걸렸다. 그렇지? 저기 빗감 나왔어. 감기 걸렸어. 약을 먹고 쉬면 나을 거야.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BCA가 되겠어요. BCA. 자, BCA.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CA. 자, 이제 8번.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친구 너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어? 병원에 가서 진찰했어? 했어. 나 인후염이고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 돼. 아, 그래. 지금 너 몸이 어때? 나 보다 더 나아졌어. 그러면 좋았어. 너는 늘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많이 쉬어. 그랬더니 그래, 고마워. 자, 그런 내용. B는 증세가 나아졌어. 자, 여기 나와있죠? 나 증세가 나아졌어. 맞는데? 알맞은 거. A와 B는 병원에서 만났다. 지금 그 얘기 아니야. 병원에서 만났다는 걸 여기 알 수가 없어. A는 인후염으로 기침이 심하다. 자, 지금 A가 물어본 거예요. 아픈 건 B야, B. 아픈 게 B야. B는 어제부터 치아 통증이 심하다. 아니에요, 이 아프단 얘기 없어. B는 A에게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했다. 자, 따뜻한 물을 늘 마시라고 한 것은 A가 한 거야. A가 B에게. 지금 반대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자, 이제 9번. 우리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동생 너는, 그렇지? 뭐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아마 이 그림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나이가 지긋하신데? 지긋해 보이죠? 근데 이분은요, 더 지긋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이분이 언니가 되면 이분은 누가 돼요? 동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예, 너는, 동생 너는 뭐니? 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역시 언니뻘 되는 분한테 자기 스스로를 동생이라고 하죠? 동생 제가요, now 아파요. 자, 함께

썼어요. 근데 뜨가 나왔네. 뜨는 뭔데요? 어디 어디부터 장소 위치상으로 어디 어디부터도 되고 또 시간상으로도 언제 언제부터 다 돼요. them 홈과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어제 them이라는 건 밤이야, 밤. 몰라도 상관없어.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어. 근데 어제 them부터 제가 아파요. 정중하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 뭘 물어봤으면서 이렇게 대답하겠냐는 거야. 너 언제부터 아팠니? 예, 어젯밤부터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then은 동사로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란 뜻이 있지? The, look now. 어느 나라로부터 왔니?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야. 자, 이때의 뜨는 왜 줬을까요? 이 뜨하고 한번 이 선생님들이 출제하신 분들이 한번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우리 학생들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건 어디 어디 위치상의 뜨야. 어느 나라로부터 왔냐? 미다오 아파 뜨 휘나오. 바로 이거죠. 휘나오가 한 단어로 언제라고 하는 의문사였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팠니? 어제 댐 밤부터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어. 이걸 알면 언제부터. 자, 유력해. 맞다 오는 시작하더라고 그랬지? 자, 몇 시부터 시작해? 그런 얘기 아니고. 니호 공부하러 가는 거지. 학교에 가 등교해. 자, 뜨. 응아이 바우니오 되어 있어. 며칠. 그렇지? 날짜를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18일이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됐어. 18일. 근데 모르니까 바우니오를 이 자리에 쓴 거야. 그래서 며칠부터 공부하러 가니? 그 얘기 아니고. 람바이트. 우리 숙제한다고 그랬죠? 그 숙제를 해. 근데 얼마나 오래 걸려? 멋이 나왔네요. 자, 여기 시간이 나왔죠? 얼마나 오래? 그 숙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9번에 2번. 자, 여기까지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강 진료까지 풀어봤어요. 이제 다음은 18강이 이동이에요. 어디 위치를 이동하고 뭐 길묻기도 나오고 해요.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의 물리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었죠? 맞아요. 우리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요. 우리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무슨 형태로 관측이 된다? 맞습니다. 특정 파장에서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별의 무엇과 관련이 있더라?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수 있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이어서요. 우리 별의 다른 특성들도 존재했었잖아요. 별의 광도, 밝기라던가 아니면 별의 반지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역시나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오감 깨우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역시나 표면 온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어 볼 건데, 이때 흑체 복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흑체 복사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이 흑체 복사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별의 색깔이 달라지더라. 이 색이 왜 달라지는 걸까? 자, 보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했었던 기준별이 있었습니다. 표면 온도 만 켈빈의 별, 무슨 형별? A형별이었고요. 이 A형별의 색깔은 무엇이다? 백색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A형별을 기준으로 A형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푸른색을 띠고 A형별보다 표면 온도가 낮으면 노란색, 붉은색을 띠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니까요. 물론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도 달라지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O형별, B형별 이

해상도가 높은 쪽에 별로 갈수록 푸른색 쪽에서 빛을 많이 방출하고요. 상대적으로 붉은색 빛의 비율이 적은 거 확인되시죠? 여기로 갈수록 진하잖아.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점 진해지는 곳이 붉은색 쪽으로 오더라. 즉,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더라라는 거 체크되시죠? 요거에 의해서 별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파장이 짧은 빛을 많이 방출하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파장이 긴 빛을 많이 방출할까? 이것을 법칙으로 나타낸 게 우리 앞에서 나왔었던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흑채 복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기에 앞서서 흑채 복사를 이해하려면 흑채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흑채에 대해서 우리 더알기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흑채, 말 그대로 흑, 검은색, 채. 물체라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 블랙바디라고 씁니다. 블랙바디. 그러면 여러분들, 검은색 물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사실요, 지금 여러분들은 쌤 봤을 때, 글쎄요, 티가 났을지 안 났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요, 평균적인 피부색보다 쌤 피부톤이 되게 어두운 편입니다. 까무잡잡한 편인데요. 이래서요, 선생님이 좀 어두운 곳에서 막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이러면요, 이렇게 밝게 웃고 딱 찍으면 선생님 이만 되게 하얗게 보이고요. 얼굴은 막 거목해서 잘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내 얼굴이 안 나온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요, 검은색 물체는요, 빛을 잘 반사할까 아니면 흡수할까? 맞아요. 검은색 물체는요, 빛을 잘 흡수합니다. 밝을수록 빛을 잘 반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바디, 흑채라는 건 무슨 뜻이냐? 검은색 물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빛을 엄청나게 잘 흡수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흑채라고 하냐면요. 입사된 모든 빛. 그러니까 이 흑채, 이 물체로 들어온 모든 빛을 흡수하는 거야. 빛을 100% 흡수해. 그리고 이100% 흡수한 빛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물체. 실제로 우리가 모든 복사 에너지, 모든 빛을 흡수하는 물체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상적인 물체를 흑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원래 과학에서도요, 우리 과학 실제 현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항상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흑채도 사실 우리 지구에 실존하는 물체들은 너무 복잡하더라. 단순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하자. 그래서 흑채를 가정해서 생각하자.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이상적인 물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흑채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이 흑채는요,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여야 합니다. 고밀도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특성이 결정되냐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흑채는요, 오로지 표면 온도에 의해서만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표면 온도에 의해서만 특성이 결정이 되더라.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구성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스펙트럼이 방출된대. 고밀도의 물질에서 구성 물질에 상관없이 모든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 이거 우리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흑채는요,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아, 흑채는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하는구나. 그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별이거든. 근데 별은요, 실제로 흑채는 아니야. 그렇게 이상적인 물체도 아닐 뿐더러 막 빛을 흡수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사적으로, 아, 그냥 우리가 흑채로 간주할 수 있더라. 이상적인 물체로 간주를 해서 이 별의 특성을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흑채의 복사. 흑채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흑채 복사와 표면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플랑크 곡선이라는 곡선을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바로 플랑크 곡선이에요. 플랑크 곡선이 무엇이냐? 이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고 있는 파장별 에너지 분포 곡선입니다. 즉, 파장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가로축이 파장입니다. 그래서 파장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요. 오른쪽으로 올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가시광선 영역이 싹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시광선 영역은요, 이게 지금 파장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했을 때 0.38 마이크로미터부터 0.78 마이크로미터까지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여기가 지금 가시광선인 거고, 그럼 이쪽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쪽, 뭐 자외선 그리고 뭐 방사선이 나올 거고요. 이쪽은 파장이 긴 쪽, 적외선 그리고 뭐 근적외선, 전파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가시광선 영역을 보니까 가시광선에서도 파장이 짧은 쪽과 파장이 긴쪽 있지.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불 쓰는데 오래 걸린다. 글씨 쓰는데 오래 걸리면 이거 파장이 긴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붉은색이 역시나 파장이 긴 쪽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복, 복. 글씨 쓸때 되게 짧게 걸린다. 아, 파장이 짧은 쪽이더라. 그래서 파장이 짧은 쪽에 보라색, 그리고 푸른색 빛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세로축은 상대적 복사 에너지의 색이에요. 즉, 복사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방출하고 있느냐, 요거를 나타낸 건데. 자,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흑체의 성질은 구성 성분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이 흑체가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흑체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오로지 흑체의 특성은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더라? 맞아요. 흑체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흑체의 온도에 따라서 플랑크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이 숫자들이요, 바로 흑체의 표면 온도가 되겠습니다. 흑체가 3000 켈빈일 때랑 4000 켈빈, 5000 켈빈, 6000 켈빈일 때 플랑크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려낸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3000 켈빈일 때는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000 켈빈은 잘 보면요, 이3000 켈빈을 위에서 이렇게 다 덮고 있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파장에서 3000 켈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5000 켈빈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5000 켈빈으로 가도 아래 4000 켈빈의 그래프를 모두 위에서 다 덮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파장에서 3000, 4000보다 5000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더라. 6000도 마찬가지. 6000도 이렇게 모든 파장에서 5000 켈빈을 다 덮고 있으니까 항상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더라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첫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흑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파장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된다? 많아지더라. 아,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중요해. 빈의 변이 법칙. 이거 진짜 시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플랑크 곡선을 잘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다 뭘 찍어 볼 거냐면요. 그래프가 다 언덕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언덕 모양. 그치?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 그때, 최고로 높이 올라갔을 때, 즉,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의 지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지금 6000K는 여기지. 5000은 여기. 4000은 여기. 3000은 여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어? 지금 그 흑체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길어지네라는 걸알수 있지. 6000, 5000, 4000, 3000으로 올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식으로 정리한 게 바로 빈의 변이 법칙이에요. 빈의 변이 법칙 보면은 흑체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이게 무슨 얘기냐? 꼭지점 찍은 파장. 최고 꼭대기로 올라간 그 파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파장

화장 2.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 짧아지더라 라는 것을 나타낸 법칙이 바로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람다 맥스는 t분의 a이더라. 즉,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람다 맥스는 짧아진다. 두 개가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빈의 변이 법칙이 왜 생기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오감 깨우기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근데 여러분들, 에너지는 파장이 어느 쪽으로 가야지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했었지? 맞아.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야지 이 복사 에너지 에너지가 강력해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자외선 있는 쪽이었잖아. 기억하죠? 자, 그럼 봐봐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요. 에너지가 작은 파장에, 즉 파장이 긴 빛을 방출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강력한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하는 게더 효과적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그래프 자체가 왼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 보이죠? 아,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래프가 왼쪽으로 쏠리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6000K보다도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의 플랑크 곡선은 이 6000K의 그래프를 위에서 다 덮으면서 요렇게 람다 맥스가 더 파장이 짧은 쪽에 위치하는 이런 그래프로 생기게 될 거야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까 이런 거 봤었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A 영역별의 표면 온그 별의 색깔이 흰 색깔인데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을 띈다 이런 얘기 했었지. 왜 그런 거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요. 파장이 긴 빛, 붉은색 빛을 방출하는 양보다 푸른색 빛을 방출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별이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4000K 빛 봐봐요. 4000K 보면은 푸른색은 되게 적게 방출하는데 붉은색은 많이 방출하잖아. 그러니까 좀 적색깔로 관측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황빛으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와 색깔이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빈의 변이 법칙과 관련해서 별의 표면 온도와 색깔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의 표면 온도와 색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인 별. 우리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인 별은 색깔이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이 별의 색깔은 흰색이었습니다. 백색. 이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인 별은 기준별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했고요. 또이 별의 또 다른 특징들 보면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이고 백색인 거. 이거 분광형 뭐였어요? A 영형별이었지. 또 어떤 특징이 있었지? 분광형에서는 무슨 세기가 제일 강하다?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제일 강하다. 요런 특징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만 켈빈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 그러면 요 그래프가 더 파장이 짧은 쪽으로 치우칠 거고요. 따라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더라. 그러면 짧은 파장, 아, 푸른색 계열의 빛을 많이 방출하니까 무슨 색으로 관측이 될 거다? 그렇지, 별이 청색을 띠게 될 것이다. 푸른색을 띠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것보다 표면 온도가 낮아.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긴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하게 되더라. 그러면 흰색의 빛에서 거기에서 파장이 긴 쪽, 붉은색 빛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노랑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적색 계열의 별이 형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별의 색깔을 관측을 하면 별의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더라. 그것이 바로 이 플랑크 곡선 그리고 빈의 변이 법칙과 관련이 되는 거더라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면 온도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진짜 별의 광도로 들어가 볼 건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잘 봐보세요. 이 그래프에서요, 3000K의 흑체 복사랑 6000K의 흑체 복사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자, 봐봐요. 3000 켈빈의 플랑크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6000 켈빈의 플랑크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표면 온도 몇 배예요? 3000에서 6000. 두 배지. 근데 여러분들 표면 온도는 두 배밖에 증가 안 했는데 이 아래의 면적. 이 사실 이 아래의 면적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복사 에너지의 합이니까 총이 표면 온도를 가지는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나타낸 거거든. 근데 얘는 요만큼밖에 방출 안 해. 근데 얘는 이만큼이나 방출하고 있어요. 표면 온도는 두배 차이인데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요게요. 이 면적이 몇배 차이 나냐면요. 16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두 배와 16배에서 뭔가 관련성 한번 찾아볼래요? 2에 몇 제곱을 해주면 16배가 될까? 맞아요. 2에 4 제곱을 해주면 16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표면 온도의 몇 제곱에 비례하냐면 표면 온도의 4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요거를 나타내는 공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그 공식이 무엇이냐? 뒷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입니다. 법칙. 자,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정리를 하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방금 본 것처럼 에너지가 무엇에 비례한다라는 걸 나타내냐면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뜻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 시그마 값, 요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상수값을 나타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요.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름이 이게 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냐? 일단 슈테판이요. 요것을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내가 보니까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이제 슈테판이고요. 볼츠만은요, 요게 이렇게 공식이 나왔잖아. 그 말은 이걸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이론적으로 유도해서 증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한 사람이 볼츠만입니다. 아, 슈테판은 이것을 귀납적으로 발견을 하고, 볼츠만은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이두명다 업적을 인정받아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흑체랑 관련이 있는 건데,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을 의미를 하고, 이것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겁니다. 요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인데, 여기에서 요 말이 좀 어렵죠? 단위 시간, 단위 면적, 요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좀 많이 나올 표현이거든요. 단위 모시기. 요거. 요거 좀잘 봐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런 겁니다. 내가요,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는데 시급이 만 원이야. 시급이 만 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 시간 일했을 때 얼마 준다? 만원줄 거야. 이게 시급 만 원이지. 여기에서의 단위 시간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당 1만 원. 단위 시간당 만 원을 줘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시간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단위 시간은요. 1초입니다. 1초. 즉, 흑체가 1초 동안. 단위 면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1제곱미터. 1제곱미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 그것을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에너지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별은 이렇게 구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이 별이 구의 형태일 때 1제곱미터는 엄청 별의 일부일 거야. 세로가 1미터, 가로가 1미터. 그래서 이 넓이가 1제곱미터. 별의 전체의 면적에서 1제곱미터에서 해당하는 그 면적에서 1제곱미터의 단위 면적에서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에너지는 오로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요, 또 과학을 잘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지. 그러니까 단위 뒤에 들어간 게 시간이랑 면적이거든.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시간이랑 면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단위 뒤에 나온 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됐죠? 자, 그리고 분자는 무엇이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니까 여기서 방출 에너지. 여기 에너지가 2가 있으니까 말로 풀어 쓸게요.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요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에너지이고 표면 온도의 내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 머릿속에 탁 입력.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광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광도 볼게요. 자, 광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도도요, 별이 단위 모시기인데 이번에는요, 단위 시간입니다. 시간만 들어가요. 단위 시간, 이것도 1초예요. 1초에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 그러니까 이별 전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도도 역시나 선생님이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단위 뒤에 들어간 게 누구밖에 없어? 시간밖에 없지. 그러니까 분모가 시간이야. 그리고 분자는 역시나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럼 봐봐요. 이 양을 광도라고 하더라.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내가 우리 아까 한 시간에 만원 받아요 라는 걸 분수로 이렇게 나타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10시간 일했어. 그럼 나 얼마 받을까? 한 시간에 만 원이니까 10시간이라면 10만 원 받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 내가 일한 10시간을 곱해준 거야. 그래서 시간 약분돼서 10만 원이 된 거거든. 그죠? 자, 그럼 잘 봐봐요. 요거를 생각하고 잘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 요거 될 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에너지에서 광도가 될 때, 여기에서 누구만 없어지면 돼? 얘만 없어지면 되지. 그죠? 그럼 요식 나오는 거잖아. 면적 약분돼서. 그래서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곱해주면 되느냐? 이 별의 표면적만 곱해주면 광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 이해되셨죠? 요건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는 광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요게 아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에너지였잖아. 시그마 T의 내제곱. 그죠? 근데 시그마 T의 내제곱에다가 뭘 곱했느냐? 9의 겉넓이 공식 곱해줬지. 4파이 R제곱. 여기서 이 R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R인 별의 표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광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표면적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국엔 시간분의 방출 에너지 양만 남게 된 거다. 이게 바로 광도이더라. 그래서 광도는 4파이 R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제곱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4랑 파이랑 시그마는 전부 다 상수값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도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 요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광도는 이 1제곱미터에서만 방출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별 전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광도라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별 전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인 광도를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더 들여다보기에 나오는 절대 등급이에요. 자, 절대 등급. 요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등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등급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 내신 공부하는 것도 등급 잘 받기 위해서잖아. 내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1등급 받고 싶어? 5등급 받고 싶어? 웬만하면 1등급 받고 싶지. 무려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내 점수는 어떤 거야? 점수는 높은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별의 등급도요,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있는 척도인데 등급값은 밝기가 밝을수록 작아집니다. 우리 점수랑 똑같아.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값 작아지잖아. 1로 가는 거잖아. 그것처럼 별의 등급도 밝기가 밝을수록 값이 작더라. 그런데 밝기가 100배 밝아질 때마다 별의 등급은 5등급씩 차이가 납니다. 이거 중요해요. 별의 밝기가 100배 밝아질 때 등급은 5등급씩 차이가 나더라. 이거 고난도 문제. 여러분들 분명 내신에서 성적 변별하려고 할때 요거 관련된 문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밝아질 때 등급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100배 밝아질 때 등급은 5등급씩 작아지더라. 자, 그럼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1등급 별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어두운 별은? 등급이 제일 작은 6등급 별이겠지. 그럼 6등급 별은 이별 하나만큼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요. 1등급 별은 6등급 별이랑 등급이 몇 등급 차이나? 5등급 차이 나지. 그럼 우리 5등급 차이 날때몇배 밝아진다? 100배 밝아진다라고 했어. 따라서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밝아요. 여기까지 불만 없으시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냐? 그럼 1등급 차이 날 때는 몇배 밝아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답하냐면요. 선생님, 20배 아니에요? 20배? 20배, 20배, 20배, 20배 하면은 100배 되잖아요. 20배 5번 하면 100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 자, 20배 맞는지 해볼게요. 자, 5등급이 6등급보다 20배 밝아. 그러면 4등급도 5등급보다 20배 밝아야 되잖아. 그치? 한 등급에 20배 차이니까. 그러면 4등급은요, 20배 밝은 거에서 또 20배 밝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20의 제곱이거든. 이미 몇 백배? 이미 400배. 근데 우리 5등급에 100배 밝아줘야 된다니까. 이 등급은요, 등급은 플러스가 되는데, 밝기는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20배로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직 몰라. 그래서 A배라고 하겠습니다. 아, 한 등급 낮아질 때, 한 등급 작아질 때 A배 밝아진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는 A제곱. A배 더 밝아졌으니까, 이거에 또 A배 더 밝아졌으니까 A세제곱, 이거에 또 A배 더 밝아졌으니까 A4제곱. 그리고 이거에 A배 더 밝아진 게 A5제곱이 100인 거거든. 이해되시죠? 자, 그걸 계산해 주면은 A가 몇이 나오느냐? 루트, 100의 5제곱근이 나오게 되고요. 그지? 100의 5제곱근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요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2.5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1등급 차이에는 2.5배의 밝기 차이가 있구나까지도 알아주시면 여러분들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급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자, 근데 이 등급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겉보기 등급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았을 때의 등급이고, 절대 등급은 절대적인 등급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만약에 같은 밝기를 가진 별이야. 근데 이 별이 나한테 엄청 가까워. 예를 들어, 태양. 태양 사실 그렇게 밝은 별 아니거든요, 우주에서. 근데 되게 밝게 보이지. 태양이 떠 있을 땐 다른 천체 보이지도 않죠. 왜 그러냐? 태양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태양은요, 겉보기 밝기가 진짜 밝아. 왜냐? 지구에서 되게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근데 태양이 우리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겉보기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와의 거리랑 관련이 있는 게 겉보기 등급이에요. 그래서 광도가 같은 별, 밝기가 같더라도 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럼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거니까 밝게 보이겠지. 밝게 보인다는 건 등급의 숫자는 한번 꼬아야 돼요. 밝아? 그럼 등급값 작다. 아,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거리랑 관련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광도거든, 광도. 광도는 겉보기 밝기가 아니라 실제, 절대적인 밝기잖아.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등급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걸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이런 절대 등급을, 우리가 절대적인 등급을 비교할 수 있느냐? 자, 지금 겉보기 등급이 서로 다 다른 이유가 뭐였냐면, 거리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었어. 그러면 얘네들의 출발선을 맞춰주면, 거리를 전부 다 똑같은 거리로 맞춰주면, 같은 거리에서 더 밝으면

걔는 진짜 더 밝은 애. 같은 거리에서 어두우면 걔는 더 어두운 애.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할수 있겠지. 거리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 절대 등급은요, 거리를 딱 고정시켜줍니다. 거리가 18색이에요라고 고정을 시켜줘요. 자, 여기서 다 하나 이거 짚고 넘어가면, 요런 단위가 나와요. 아, 이거 PCO 이렇게 하는 순간, 안 돼, 안 돼. 지구가 안 배운 사람 같아. 이거 파색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1PC 이러면 안 돼요. 1파색이요 이렇게 해야지 딱 멋있는 거예요. 자, 파색이라고 읽어주는 단위인데 이건 거리의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서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그 단위가 너무 작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규모가 큰 파색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1파색이 무려 3.26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3.26년을 이동해야지 갈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1파색이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 그냥 엄청 먼 거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10파색은 더 엄청 먼 거리지. 빛의 속도로 갔을 때 32.6억 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니까. 어쨌든 그냥 이제 10파색이라는 그런 파색이라는 단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리를 똑같이 맞춰준 겁니다. 10파색으로 맞춰준 거야. 그랬을 때의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 겉보기 등급은 거리랑 상관이 없어진 거야. 왜냐? 이제 거리를 다 똑같이 맞춰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 즉, 별의 광도를 비교할 때 절대 등급을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별을 한번 세 개를 그려볼게요. 어떤 별세 개냐면, 여기가 지구 방향인데, 여기가 지금 지구로부터 10파색 떨어진 거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두 번째 별, B라고 할까? ABC라고 할까요? ABC. 이 B라는 별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딱 10파색인 별이고, A는 그것보다 가까이 위치한 별, C는 그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B부터 한번 볼게요. 자, B는요. 딱 10파색에 위치하지. 그러면 B에 겉보기 등급이 있었을 거야. 우리 겉보기 등급은 스몰 m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딱 10파색에 위치하니까 절대 등급의 정의가 10파색에 있을 때의 겉보기 등급이잖아. 근데 이미 10파색에 있을 때의 겉보기 등급이 얘잖아. 그러니까 B에서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C 볼게요. C는요.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 중에 누가 더 클까? 이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겉보기 밝기랑 절대 밝기 중에 누가 더 밝을까? 절대 밝기는 얘가 10파색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거든. 그럼 당연히 절대 밝기가 더 밝겠지. 왜냐? 지구한테서 더 가까우니까. 근데 우리 밝을수록 등급값은 작아진다. 따라서 아,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클 겁니다. 반대로 A는 지금 지구로부터 10파색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럼 이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를 하면 별을 10파색으로 옮겼을 때더 멀어지잖아, 지구로부터.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등급값 커지겠지. 따라서 아, 절대 등급이 더 등급값이 크겠구나.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더 작겠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었죠? 자, 그래서 요런 등급에 대한 개념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도랑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절대 등급이더라. 겉보기 등급은 거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도랑 절대 등급을 서로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별의 반지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별의 반지름은요, 사실 아까 광도 공식에서 나왔었어요. 광도 공식 반드시 암기하라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줄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광도는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이더라.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반지름을 알고 싶어. 그래서 반지름을 빼고 넘겨. r제곱만 빼고 넘겨. 그럼 몇이 나오느냐? 4파이 그리고 시그마 t의 4제곱 분의 광도가 되더라. 근데 요거 어차피 다 상수거든. 그래서 상수 날려주면은 상수 날리고 제곱근 씌워주면은 비례하다라고 해야겠죠?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더라. 이런 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는 이 공식도 진짜 문제에서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도 공식도 배웠고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도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체크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흑체가 방출하는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무엇에 반비례한다? 맞아. 이거 람다맥스 얘기하는 거지. 우리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게 무슨 법칙? 빈의 변이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잘 보세요. 별이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여러분들, 단위 면적은 없어. 단위 시간 동안 별 전체가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 이걸 뭐라고 한다? 광도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둘 중에 고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했어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들어갔어.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분해. 시간 곱하기 면적. 총 에너지 양.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에너지였지.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의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이었습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에 4제곱에 비례하는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9번 볼게요. 반지름의 변화 없이 표면 온도가 2배가 되었다. 광도는 몇 배가 되냐? 자, 광도 공식 써주시면 돼요. 광도는 4파이 R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이었지. 기억하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반지름은 변화가 없대. 그 대신 표면 온도가 2배가 되었대. 그럼 반지름 변화 없으니까 그냥 1. 근데 표면 온도가 2배가 되었어. 그럼 2의 4제곱. 2의 4제곱이 되니까 광도는 몇 배가 된 거다? 16배가 된 거지. 따라서 광도가 표면 온도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였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절대 등급이 5등급 작아졌대. 우리 등급이 작아질수록 광도는 커지는 거더라. 근데 5등급에 몇 배? 100배 커지더라. 그리고 1등급에는 몇 배? 2.5배 커지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OX 퀴즈 갈게요. 별이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없이 단위 시간만 나왔어. 그럼 이거 뭐 뜻하는 거다? 별 전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광도죠. 자, 6번입니다. 방금 했었네. 절대 등급이 1등급 작아졌대. 숫자값이 작아질수록 밝기는 밝아진다. 근데 1등급에 몇 배? 2.5배 커지더라.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7번입니다. 별의 광도는, 광도 공식 써볼까요? 광도는 뭐였어요? 4파이 R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별의 표면적에다가 별의 표면 온도를 곱해준 게 아니라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곱해준 거죠. 따라서 표면 온도의 곱과 같다라는 건 틀렸더라. 그래서 X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입사하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에너지를 복사 형태로 모두 방출하는 100% 흡수, 100% 방출. 우리 흡수하려면 어두워야 된다. 이 물체 뭐라고 한다? 흑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9번에 대한 답은 흑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개념 체크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연결하기인데요. 법칙 또는 물리량과 식을 바르게 연결해 보아라 라고 했어요. 자, 1번 보니까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요거 표면 온도와 관련된 거였고요. 람다 맥스, 즉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이더라. 따라서 니은이 되겠고요. 두 번째,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하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오로지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이다라는 거였고. 시그마 곱해줘야 되고. 자, 별의 광도 공식은 별의 표면적, 구의 겉넓이에다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구한 에너지를 곱한 값이더라. 따라서 기억이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세 가지 식, 진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식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개념 체크 내용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내신 기초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먼저 12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 먼저 스스로 미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확인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12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은 반지름이 같은 두 별이다라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랑크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잖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광도라고 했었지.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광도는 그래프 아래의 면적과 일치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A와 B의 표면 온도를 비교를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표면 온도 비교하는 거는 빈의 변이 법칙 사용하는 거였지. 그래서 람다 맥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A는 지금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여기예요. B는 반면에 여기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람다 맥스 값이 A가 B보다 짧아요. 몇대 몇이냐? 1대 2야. 자, 그런데 우리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하면 람다 맥스는 무엇에 비례한다? 표면 온도 분의 1에 비례한다. 즉, 표면 온도와 반비례 관계이더라. 따라서 이렇게 되면 표면 온도는 누가 더큰 거다? 그렇지. A가 더큰게 되더라. 그리고 요게 1대 2면 반비례 관계니까 표면 온도는 2대 1이 되겠지.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지금 기억은 A가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별의 광도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니은. 자, 광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광도 공식을 써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도는 4파이 R제곱에다가 몇에 곱해줘라. 그렇지. 슈테판볼츠만 법칙에 시그마 T의 4제곱을 곱해줘야 하더라. 근데 이때 4파이랑 그리고 시그마는 전부 다 상수값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요, 그림은 반지름이 같은 두별 A랑 B래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A랑 B가 같아. 근데 표면 온도는 누가 더 커? 우리 구했잖아. A가 더 커. A가 몇 배나 더 커? 두 배나 더 커. 자, 그럼 표면 온도가 두 배가 되면 광도는 두 배의 네 제곱이 되겠지. 그럼 광도는 두 배의 4제곱이 되니까 16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16배 더 크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16배 차이였구나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A는 B보다 붉은색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거 디귿,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A는요, 표면 온도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더 많이 방출한다면서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은 B는 붉은색 파장의 빛 많이 방출하는 거 맞지 않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 잘 읽어보면, A는 B보다 붉은색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하냐. 붉은색 파장은 사실 이쪽이거든. 우리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 방출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물론 비율적으로는 A가 짧은 파장의 빛을 더 비율적으로 많이 방출하고 B는 붉은색 파장의 빛을 비율적으로 많이 방출하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양을 비교했을 때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더라. 따라서 A가 더 많이 방출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모든 파장에서 A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1번, 여기 12번 문제만 같이 풀어보았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 우리
오늘 배웠던 공식들 이용해서 나타나는 계산 문제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고

그 내용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고요. 선생님이 또 관련된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준비를 해 보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와 심화된 문제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복습 항상 철저하게 해주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오늘의 영자 이슈는 바로 우주에서 점프하기입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에너지 드링크 회사에서 사람들의 익스트림한 도전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사람을 우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벤트로 꾸며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39km 상공까지 데리고 올라가요. 39km. 얼마나 높은 곳이냐면 여기는 비행기도 올라갈 수가 없어서 헬륨 풍선을 달고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해.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 낙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고 사람들은 와, 이 엄청난 도전을 보면서 상당히 환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 너무너무 빨리 내려오는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는 것만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 시간이라는 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한 시간 보내는 것과 내가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은 과목을 한 시간 공부하는 것은 그 시간의 밀도나 시간이 가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이 시간의 주관성, 우리의 의식의 주관성이야. 우리 지문 41번, 42번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속도가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거든. 그게 문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볼게.

자, 그러면 우주에서 점프하듯 재밌게 오늘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9번입니다. 문장 삽입 하나 더 풀 건데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the net result라고 하면은 총 결과이거든요. 결과는 even greater output. 자, 심지어는 더 큰 산출물이래요. Then, 뭐와 비교했을 때 a world, 세상인데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자, comparative advantage라고 하면은 비교 우위라는 뜻이거든. 비교 우위에 기반한 세상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큰 총 산출물이 있었대요. 그러나 one in which not all countries benefit. 그것은요, 모든 국가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하고 있네. 뭐랑 비교를 해? 비교 우위.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에 기반한 세상이 있는데, 비교 우위에 기반한 세상이랑 비교했을 때 총 산출물이 더 컸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내용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뒤로 가가지고 내용상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conomists frame the advantage of increased trade in terms of concept called comparative advantage 라고 해요. 자, 지금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경제학자들이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the advantages of increased trade in terms of 자, 증가된 무역에 있어서 advantage, 이점을 설명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in terms of concept, 자,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대요. 그 개념의 이름이 바로 비교 우위라는 것입니다. 비교 우위래요. 경제학 개념이고 경제 수업 들은 사람은 아마 요거 개념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technically, 면밀하게 말하자면 a comparative advantage. 자, 이런 비교 우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that each country will specialize in what it is good at, even if another country does everything better 이라고 해. 자, 그거 뭐를 의미하냐면 각각의 국가가 specialize, 하나의 특화를 하는 거야. In what is good at, 잘하는 것에. Even if another country does everything better. 자, 다른 나라가 모든 것을 더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더 잘해.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And the result is,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That all countries benefit from trade. 자, 무엇이냐면 모든 국가가 benefit,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trade, 바로 무역으로부터 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경제라가지고 굳이 설명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어요. 자, A라는 국가가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A라는 국가가 신발을 만들어요.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 A의 실력은 10이라고 해볼게요. 신발을 만드는 A의 실력은 7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B는요, 반도체를 못 만들어. 2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신발을 만드는 거는 5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의 입장에서, A의 입장에서, 자, 7과 10 더 잘하는 게 뭐야? 반도체야. B는요, 신발을 만드는 거 더 잘 만들어요. 자, 그러면 사실 절대적으로 보면 A가 두 개 다 반도체도 더 잘 만들고 신발도 더 잘 만들지만 그래도 더 잘하는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못하지만 그래도 더 잘하는 신발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은 나중에 이게 무역을 통해서 두 나라가 둘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비교 우위의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however 그것은요 this assumes that 자, 이러한 이론은 무엇을 가정하냐면, 추정을 하냐면 capital can only be invested domestically. 이러한 자본이 can only be 어떻게 되냐면은 invested domestically. domestically가 포인트예요. 자, 국내에서만 자본이 투자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립을 하려면은 자, 자본을 있잖아.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 투자를 국내에서만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if instead capital be invested anywhere. 자, 만약에 대신에라는 표현이 나왔어. 대신에

국내가 아니라 이것이 invested anywhere, 다른 곳에다가 아무데나 투자가 될 수 있다면 which is actually the case. 근데 그게 사실은 현재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인데 then it will go to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갈 거냐면 whichever country, 어떤 국가로 that has an absolute advantage. 그래서 절대적인 이점을 가진 국가로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이점을 가지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자, 국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이 이론이 맞지만 국내 말고 다른데 아무데나 다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냥 절대적인 이점을 가지는 곳 A 국가로 다 돈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ven in the comparative advantage model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even in the comparative advantage model 자 뭐에서도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의 모델에서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even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잠깐만 위를 한번 볼게. 자 우리 비교 우위 지금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총 산출물이 비교 우위보다 클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국가가 다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 다시 한번 볼게. 자 greater output 자 이러면은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일 때보다 더 산출물이 많을 수는 있겠으나 모든 국가가 not all countries benefit 여기가 초점이죠. 모든 국가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absolute advantage로 돈이 다 가요. 그러면 어때? 그러면 모든 국가 B 국가 같은 데는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산출물은 더 많아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모든 B 같은 국가는 이점을 얻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뒤에 들어오면은 적절하겠네. 그리고 게다가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봐. Even in the comparative advantage model 자 바로 이 비교 우위의 모델에서도 경제학자들은 뭐를 인정하냐면 some sectors in a country 자 어떤 국가의 어떠한 섹터들은 can lose out 자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while others gain 어떤 섹터는 얻지만 이득을 얻지만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국가는 3번 문장에서 여기 들어간 문장에서 어떤 국가는 이득을 얻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게다가 심지어 비교 우위 모델에서조차도 어떠한 섹터 한 나라 안에 일부 섹터는 이득을 얻지만 일부 섹터는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 앞뒤 내용이 연결이 다 잘 된다 라고 볼 수 있어.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돼. 그리고요 나머지 내용 볼게요. In a world of absolute advantage 절대적인 우위의 세상에서 보면요 the sectors that gain need not be in the same country. 자, 여기에서 이득을 보는 그러한 섹터, 분야는 need not be, 뭐 할 필요는 없냐면 same country, 동일한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국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As the sectors that lose, 손실을 입는 섹터랑 같은 섹터, 같은 국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Herman Daly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one of the pioneers of ecological economics. 자 무엇이냐면 pioneer이래요. 자 이거 발음 pioneer이라고 읽는 거야. 자 선구자래요. 무엇에 있어서? 생태학 경제학에 있어서 생태경제에 있어서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한 거죠. 지적을 한 거죠. But apparently 그런데 리카르도라는 사람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who formulated the 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 자 이런 비교 우위의 원칙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이러한 원칙이 depends on 무엇에 달려있냐면 capital being invested domestically 여기 다시 나오죠 자본이 invested domestically 국내에서 투자가 된다라는 것에 기반을 한다라는 거야 이 이론이 성립을 하려면 자본이 국내에서 투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이 이론이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which was the case in his day 근데 그가 주장을 했던 그의 시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시대에는 자본이 다 국내에서 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이렇게 잘 풀어봤죠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since Mallory recognition 자 이거 그렇게 안 어려워
Melody recognition depends on the relative A between notes rather than the specific sound of each note예요. 자, 멜로디를 인지하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냐면 relative A, 상대적인 A에 달려있대요. Between notes, 뭐 사이에서 between notes. Note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멜로디의 음에 기반을 한대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the specific sound of each note. 자, 그 각각의 특정한 음이 아니라 뭐에 상대적인 A에 기반을 합니다. 라고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갑시다. Melody recognition. 멜로디를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멜로디를 알아듣는 거야. 멜로디를 인지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냐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A에 달려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specific sound, 특정한 음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정한 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A에 달려있다. 뭐가? 멜로디의 인지가. 그리고요. 두 번째, a melody remains familiar. 자, 이 멜로디는요. 계속해서 친숙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Even when the notes are B. 언제도 음이 B 할 때도요. 아, 멜로디는 계속해서 친숙할 수 있구나. 언제도 친숙할 수 있나? 라고 보시면, 언제도 친숙할 수 있나 보시면은 이 노트가, 음들이 B 할 때도 친숙하게 유지가 될 수 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요 A와 B의 내용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think of the song Somewhere Over the Rainbow. 자, 이 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에 대해서. 이 노래 알죠? 근데 you probably first learned it. 자, 이 노래를 아마도 처음에 배웠을 거예요. By hearing Judy Garland singing in the song, a movie, The Wizard of the Oz. 자, 이 주디라는 사람이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약간 너가 처음 거기서 듣고 그 노래 알게 되었을 거지. 그 얘기죠. 자, 근데 but unless you have the perfect pitch. 자, perfect pitch라고 하면 절대음감이거든요. 절대음감이 있는 게 아닌 이상 you probably can recall the key. 당신은 아마도 그 조, 그러니까 장조, 단조 할 때 그 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그것을 부른, 즉 A플랫이라는 그 조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If I sit down at a piano,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피아노에 앉아요. 그리고 start to play the song, 그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을 해요. In a key, 어떠한 조로 연주를 하냐면 in which you've never heard it,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조로, 조를 바꿔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플랫이 아니라 D로 연주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it will sound like the same song. 너한테 어떻게 들리냐? 너가 절대음감이 아닌 이상 같은 노래로 들릴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시가 하나 나왔네. 자, 뭐라고? 조를 바꿔도 너한테는 같은 노래로 들린다고요. 자, you won't notice. 당신은 알아채지 못해요. 뭐를 알아채지 못하냐면 that all the note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version you are familiar with. 자, 모든 음들이요. 다르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당신이 친숙한 그 버전에 있는 those 음들이랑 완전 다 달라요. 조바꿈을 해서 음이 다 달라졌는데 너는 그거를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is mean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that your memory of the song, 당신의 노래에 대한 기억, 메모리가 must be in a form that ignores pitch. 자, 무엇일 수밖에 없냐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냐면 that ignores pitch. 자, 음을 무시하는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음이 바뀌어도, 피치가, 음의 높낮이가 바뀌어도 너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랑은 너의 기억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뭐랑 상관이 있을 것이냐? The memory must store. 자, 이 기억은요, must store. 뭐를 store, 저장하냐면 the important relationships in the song.
바로 이 노래 안

안에 중요한 관계를 저장을 한다라는 거야. Not the actual notes. 자, 실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관계, 중요한 음간의 관계를 기억하고 저장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는 the important relationship, 중요한 관계는 are 무엇이냐면 the relative pitch of the notes,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가 중요해요. 여기가 키워드죠. Or 또는 그거를 갖다가 interval이라고 부른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자, 이 노래는요, 어떻게 됐냐. Begins with an octave up. 자, 한 옥타브, 첫 음에서,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올라가가지고 다음 음이 나오고, followed by a half tone down. 그 다음에 반음 내려가고, followed by, 그 다음에 a major third down. 자, 3도 내려간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And so on. 등등. 자, 그래서 그것만 지켜지면 A조든 D조든 C조든 상관없이 너한테는 같은 음으로 들린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relative pitch. 상대적인 높낮이다. 즉, 음과 음 사이의 거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the interval structure. 여기에서 이 인터벌 구조, 멜로디의 인터벌 구조는 is the same for any rendition in any key. 자, 어떠한 연주, 어떠한 조에서의 어떠한 연주에서도 이 음과 음 사이의 인터벌, 그러니까 인터벌 거리, 간격은 동일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첫 음이 도든 미든 소리든 솔샵이든 다 동일하게 한 옥타브 올라갔다가 반음 내려가고 세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A와 B에 들어갈 말이 뭔지 볼게요. 자, 멜로디를 인지하는 것은 음과 음 사이에 상대적인 거리랑 관련이 있는 거죠. 한 옥타브 올라가고 반음 내려가고. 자, 그것만 맞으면은 같은 멜로디라고 너는 인지를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A에 들어갈 거는 거리, 간격, 인터벌 이런 거랑 관련된 단어여야 돼요. 그거랑 관련돼 있는 건 distance 또는 spacing이죠. distance, spacing. intensity는 강도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B는요, when the notes are B. 자, 노트가 B 해도 멜로디가 계속해서 친숙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멜로디가 계속해서 친숙하게 들릴 수 있어. 어떨 때도? 자, 1번, 3번, 5번 볼게요. 멜로디가 바뀌었을 때도, 조정이 되었을 때도, 멜로디가 지속될 때도, 멜로디가 바뀌지 않을 때에도. 요약문이잖아? 멜로디가 바뀌어도, 음이 바뀌어도, 조정이 되어도 같은 멜로디라고 인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영자 퀵퀵 나갈게요. 자, 뭐냐면 우리 이 글에서 note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note가 우리 그 노트 쓰는 그 노트 말고 다른 뜻으로,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여기에서의 note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이래서 40번도 풀어봤고, 자, 41,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거야. 시간의 상대성, 시간의 주관성에 대한 거. 내가 영자 이슈에서 얘기한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시간에 보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보내는 한 시간과 내가 공부하기 싫은 과목을 공부할 때한 시간이 너무 다르게 느껴진다. 우리의 의식이 그걸 다르게 느낀다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 거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려울수록 선지가 되게 쉬워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 답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 자,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흐름을 저와 함께 찾아볼게요. 자, 봅시다. 자, for the French philosopher. 자, 이 프랑스 philosopher, 철학자인 이 헨리 버그슨에게 있어서 immediately experience duration. 자, 즉각적으로 경험이 되는 duration. 바로 기간이라는 거죠. As conscious experiential time, 무엇으로서 인지적인, 의식적인 경험의 시간으로서 그것은 was in the first instance. 자, 처음에는 on intensive, 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와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non-quantifiable factor. 자, 그리고 수량화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요소입니다.

기간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거는요, 강도와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아까 우주에서 뛰어내리는 것 마냥 강도가 엄청나게 강한 그러한 것이라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내는 이런 시간, 쇼폰 보면서 보내는 시간, 이런 건 강도가 낮으니까 기간이 짧게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그거는 수량화할 수가 없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So, time consciousness and self consciousness. 자, 시간의 의식, 그리고 and self consciousness, 자아 의식, 이런 것은요, are combined,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서로 혼합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the state of consciousness, 자, 의식의 상태는 more or less intensively, 자, 강도적으로 develop in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 and thus constitute duration, 그것이 기간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의식이 결국 되게 복잡한 말들이 많이 붙어 있지만, 의식이 duration을 구성합니다라는 거야. 의식이 duration, 기간을 구성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식,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 느끼는 기간을 구성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subjective time. 자, 어떤 것이냐면 주관적인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관적인 시간은 can be quantified. 자, 수량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patialize, 공간화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Only by comparison with internal factors. 자, 근데 그것은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 내부적인 요소들이랑 비교를 한대요. 아이고, 어려워라. 자, 지금 subjective time. 자, 주관적인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주관적인 시간은요, 수량화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수량화를 뭐를 통해서 할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quantify, specialize. 다시 말해서, spatialize. 공간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공간화가 된대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은 어떤 요인과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such as라는 예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 Clocks for measuring objective time. 자, 그것은 시계예요. 뭐를 하는? 객관적인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라던가. 또는 or natural changes. 자연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as a transition from day to night. 낮에서 밤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 자연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시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시계라는 게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낮에서 밤으로 이동하는 자연적인 변화가 나왔다. 자, 그게 internal factors의 예시로 나온 거거든? 자, 그게 내부적인 요인이야? 내 의식 안에 있는? 아니지 않아? 시계, 아니면 자연의 변화, 이런 거는 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아 바깥에 있는, 의식 바깥에 있는 외적인 요인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B가 틀렸습니다. internal이 아니라 반대말, external로 바꿔줘야 돼요. 외부적인 팩터와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풀었고 하나는 그다음에 자, the time is understood via spatial factor. 자,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될수 있냐면, 자, 뭐를 통해서? spatial factor를 통해서라고 할수 있어요. spatial factor 뭐예요? 공간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공간이랑 시간이라는 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자, only because of these are we are able to say that.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that the pain was just a few seconds long. 자, 고통이라는 것이 아 그냥 사실 몇초 long 했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자, 우리 뭐 시간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할 때뭐 three hours long, 10 minutes long, a few seconds long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pain,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은 몇초 long 했을 뿐이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요, we imagine a linear arrow of time onto which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pain can be mapped 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해요.
뭐를 a linear arrow 라고 하면은 선형의 화살표를 얘기하거든요. 시간에 선형의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Onto which? 자, 그것의 beginning, 시작과 끝. 고통의 시작과 끝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맵이 될수 있는 그러한 arrow, 화살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를 이 기간이라는 걸 이런 화살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시작점을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의 끝점을 표현할 수 있고 아 여기가 뭐 3초 동안 길었어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double aspect of subjective time 자 이러한 double aspect 뭐요? 이중적인 측면인 거죠. 무엇의 주관적인 시간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듯 can also be found in the 자, 이것은 어디에서도 발견이 될수 있냐면, two step model. 두 개의 스텝의 과정, 모델에서도 발견이 될수 있어요. That forms the neural basis of the temporal experience as described by French neuroscientist Virgin van Wassenhove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스텝의 모델로서 에서도 발견이 될수 있다. 자, 모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개의 스텝,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어떤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neuronal basis, 어떤 뉴러너, 그러니까 신경적인 베이스를 구성을 하는 거야. 뭐에 있어서? 이런 시간적인 경험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이 프렌치의 neuroscientist, 신경 과학자가 표현을 한 거죠. 묘사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계가 있는 어떤 모델이 있나 봐요. 그것이 우리의 신경. 시간을 받아들이는 신경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래서 in an early stage in the process. 자, 무엇이냐면요.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초기 단계, 그러니까 1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1단계에서 temporal information, 시간에 대한 정보는 implicitly present in the dynamic of the neuronal processes. 자, 함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In the dynamic of the neuronal processes. 자, 이런 신경적인 과정의 다이내믹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함축적으로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난다. 뭐가? 이런 시간에 대한 정보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the spatio-temporal operations, 공간 시간적인 작동. 무엇의 뇌는요? 뇌의 공간 시간적인 작동. 뇌에서 어떤 부위가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위가 are associated, 뭐랑 연관이 되냐면, with conscious experience, 의식적인 경험과 연관이 된대요. 무엇에 대한? color, pitch, 그리고 emotion. 색깔, 높낮이, 그리고 emotion, 감정. 이런 거랑 관련된 부위에 연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however, 그러나, 이러한 neuro physiological processes. 자, 이러한 신경 생리학적인 과정은 don't entail. 자, 무엇을 수반하지 않냐면 ticking clock. 자, 똑딱똑딱 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진 않은 거예요. To measure time explicitly. 뭐를 하기에 있어서 시간을 명시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시계는 없습니다. 라고 해. 자, 1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implicit하게. 뭔가 함축적으로 시간이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다양한 것에 관여하는 뇌의 부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시계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명시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1단계에서는. 그런데, the neuronal processes of perception. 자, 이 지각에 있어서, 신경적인 과정은 become the experience of duration.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기간이라는 것에 경험이 된대요. 뭐를 통해서? via second step. 두 번째 스텝을 통해서라고 할수 있어요. 자, via, via 둘다 맞는 건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뭐뭇을 통해서라는 의미고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우리 뭐 on, of, in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잖아. 근데 via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This second stage. 그래서 이두 번째 단계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involves 뭐를 포함하냐면 the depiction of time 시간의 묘사를 포함합니다. In cognitive metaphors of space 무엇에 있어서 공간의 인지적인 메타포 은유로요. 그래서 using knowledge of clock time 시간의 시계의 시간에 대한 지식을 이용을 하면서
pure

모순. 틀렸죠.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수량할 것인가?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야. 자, 2번 볼게요. Why modern science struggles to explain consciousness? 왜 현대 과학이 어려워하는가? 뭐를 하는 데 있어서 explain consciousness, 의식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가? 자, 우리 지금 시간, 공간 얘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싹 빠지고 웬 의식을 설명? 틀렸죠. 2번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3번 볼게요. Why neural processes create accurate internal biological clocks? 왜 신경적인 과정이 정확한 내부적인 biological clocks, 생물학적인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했어요. 자, 이런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3번 틀렸어요. 4번 볼게요. Time perception. 시간을 인지하는 행위. From subjective duration. 주관적인 duration에서 spatial concept. 공간적인 개념까지. 이거 어때? 자, 일단 시간을 의식하는 거. 키워드 맞죠? 그 다음에 subjective duration. 주관적인 기간. 이라는 개념 나왔죠, 초반에. 그리고 spatial concept, 공간의 개념. 공간을 통해서, 공간화를 통해서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도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spatial concept라는 키워드도 적절하네. 그래서 키워드 다 맞는 거 4번이에요. 5번 볼게요. Emotional intensity, 감정적인 강도. The primary factor in measuring passing time.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지금 감정의 강도가 키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도요, 어려운 척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요? Such as라는 뒤에 예시가 나왔고, 그 예시의 내용이 내부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잖아. 자연의 변화라던가 외부에 있는 시계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internal이 아니라 external로 바꿔주었어야 돼요.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다 끝났고 다시 3, 4, 5볼 건데 자, 영자 시크릿 핏 나왔어요. 자, 이거 뭐냐면은요. 아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옛날에는요. 이거 지칭 추론 나오잖아요. 43, 4, 5번에. 그래서 뭐 남자 2명 나온 다음에 he가 가리키는 게 다른 게 누군지, 여자 2명 나온 다음에 she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다른 게 누군지 이런 거 찾으라고 나오는데 좀 요즘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요. 인물이 2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명, 4명씩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여기 2026학년도 9월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나왔고 마이크 나왔고 he's dead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성 인물이 3명이 등장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칭 추론 푸는데 약간은 조금 더 까다로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자, when Anne was 8, Anne이 8살일 때, she fell in love with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와 사랑에 빠졌어요. However, 그러나 로라, her mother, 그녀의 엄마인 로라는 was poor, 가난했습니다. 자, 일단은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했네요. 두명 누굽니까? Anne이라는 사람, 그리고 로라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로라가 Anne의 엄마예요. 자, 그런데, 자, paying her bills was difficult enough. 자, 그녀의 이제 공과금 내는 거, 그런 것도 충분히 어려웠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A가 가리키는 거는 찾을 수 있겠다. 누구예요? 로라겠죠. 로라는, 아, 그냥 기본적으로 돈 내야 되는 거 감당하기도 힘들었어. 라고 하잖아. 자, 근데, Anne spent afternoons. 자, Anne은요, 오후를 보냈습니다. at a daycare center. 자, 이렇게 아이를 봐주는 센터에서 시간을 보냈어. 근데 거기에는 Old black piano. 자, 오래된 블랙 피아노가 있었고요. Anne played it every day by herself. 그것을 연주했습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연주를 했어요. 자,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에 when Laura went to pick Anne up. 로라가 Anne을 픽업을 하러 갔는데 그랬을 때 the teacher approached her. 티처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She said, "Your daughter has a great talent." 아이고, 당신 딸이 엄청난 탤런트가 있어요. 재능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She can find a way to take lessons.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
가 있기를,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한 거야.

재능 있으니까 애 레슨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B와 C와 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ra looks down sadly because she knew she could not afford them 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라는 슬프게 내려봤어요. 왜냐면은 she knew, 그녀는 알았거든요. She could not afford them. 그녀가 그것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라고 해. 자, 그러면 이 them이라는 대명사가 나왔잖아. them이 가리킬 만한 게 있나? 하고 A를 봤더니, 자,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레슨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슬펐다. 라고 이어지는 게 완전 적절하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B구나. 요거는 초록색으로 써볼까요? 첫 번째 올 거는 B다. 요렇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B, C가 나오는데, 자, B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도 로라겠네요. 자, 그러면 B도 로라구나. L.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across the street. 자, 저기 길 건너에는요. 누가 살았냐면은 live Jerry and Esther. 제리와 에스터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제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a retired writer, 은퇴한 작가였고요. 그 다음에 and Esther는 was a kind neighbor, 자,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로라는요, would stop by, 뭐를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들려가지고 to talk about her writings,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자, 근데 and Jerry would listen like a cheerleader.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리가 마치 치어리더 마냥 호응을 하면서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although he rarely read her work, 그가 그녀의 작품을 거의 읽지는 않았지만 he shared encouragement, 그녀는 격려를 해주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그녀의 작품을 읽지 않았다라고 할때이 그녀가 가리키는 것도 로라겠네요. C, 로라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one day, 어느 날, when Anne followed her mother, Anne이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Anne이 로라를 따라서 거기 방문을 한 거야. 에스터랑 제리가 있는 곳에. 에스터는 noticed her shy smile and said, 자, 그녀의 이 부끄러운 웃음, 수줍은 웃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And you are always welcome here. 항상 여기 와도 돼, 놀러 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B잖아. 자, 그 다음에 C, D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가 B니까 D가 선택지 1번에 있죠. 그럼 D랑 잘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Ever since, 그때 이후로 Anne would visit Jerry and Esther's house. 자, Anne은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제리와 에스터의 집을. 자, 어때? B의 마지막에서 언제나 웰컴해, 언제든 놀러 와도 돼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애니 종종 방문을 했습니다라고 이어지는 거 완전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B 다음에 올 거는 D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좀더 읽어볼게요. 자, 그것은 allowed Laura to focus on her own writing without distraction. 자, 허락했어요. 로라로 하여금 그녀의 글쓰기에 집중하는 것을 without distraction. 자,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저 집에 가서 놀고 있으니까 엄마는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her 나왔는데 her own writing 할때 her도 누구를 가리켜? 로라를 가리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도 로라구나. 자, in their living room. 자, 그리고 그들의 living room에는 어디에? 거실에는 set on 무엇이 있었냐면 오래되고 낡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With papers piled on top. 그 위에 종이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어요. Whenever Anne visited, 그리고 Anne이 방문할 때마다 she touched the keys gently. 그녀가 이 키를 젠틀하게 만졌어요. 피아노를 가지고 놀았던 거죠. 자, 그리고요. Jerry noticed this. 제리가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And whispered to Esther. 그리고 에스터에게 속삭였어요. Look at her eyes. 자, 그녀의 눈을 봐. She really loves that instrument. 그 악기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아이가 피아노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어요. 자, 근데 This visit kept Anne near a keyboard.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하는 것은 애니 계속해서 키보드, 피아노 옆에 있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finally, Anne's birthday arrived. Anne의 birthday가 다가왔어요. 근데 Laura was short on money. 엄마는 계속해서 short on 하면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잖아. 돈이 계속 부족했어요. So she and her daughter stood in front of a music shop window.

그녀와 그녀의 딸은 stood 서 있어요. 어디에? In front of a music shop window. 자, 음악 가게의 window 앞에 섰습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B, D 그 다음에 C가 맞는지 봐야 되죠. 자, 여기 볼게요. Looking at her bank balance. 자, 지금 어떤 상황으로 끝났어? 뮤직 샵 앞에 서 있는 상황으로 끝났죠. 자, 거기에서 looking at her bank balance. 자, 무엇을 보았냐면은 그녀의 은행의 잔고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로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면 they couldn't even rent a piano. 피아노를 사주기는커녕 피아노를 빌릴 돈도 없었거든요. 라고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instead 대신에 로라는 went into the music shop. 뮤직샵으로 들어갔고, bought a used sheet music book. 자, used라고 하면은 중고잖아요. 중고 악보를 하나 사줬어요. For $1, 1달러에.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 다음에 D 다음에 음악샵 앞에 서 있다가 잔고를 보고 한숨을 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B 다음에 D 다음에 C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됐어? 자, 그 다음에, when they arrived home, however. 그러나,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they saw a delivery man. 자,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면은,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unloading. 자, load 하면은 짐을 실는 거고, unload 하면 반대로 짐을 내리는 거거든요. 피아노를 내리는 거를 보았습니다. From across the street. 자, 길 건너에서부터요. 오,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네요. 자, Esther. 에스터는 their kind neighbor. 그들의 친절한 neighbor, 이웃인데, stood there. 거기에 서 있고, and smiled at them. 그들을 향해서 웃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가 말을 했죠. Happy birthday, Anne. Anne, 생일 축하해. A piano needs to be played to be happy. 자, 피아노는요, needs to be played. 연주가 되어야 돼. 행복하려면. 그러니까 너가 연주해줘야지. 행복하지, 피아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at night, 그날 밤에, Anne은 opened the book she had received. Anne은 열었어요. 책을요. 어떤 책이냐면은, she had received from her mother. 어머니로부터 그녀가 받은 책을 열었고,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D. D가 가리키는 게 누구야? 엄마로부터 그녀가 받은 책을 열었다. 라고 하려면, 그치. 얘는 가리키는 게 N입니다. N. 그쵸? 그러면, 문제 풀었네. 지층추론 문제 풀었고, 순서 문제도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첫 번째,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는 1번, B, D, C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B를 먼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D가 맞는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C가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뭐였습니까? D죠, D. D니까 4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집에는 오래된 검은색 피아노가 있었죠. 그거를 연주를 했더니 선생님이 재능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로라는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서 제리와 대화를 했죠. 제리가 치어리더 마냥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들어줬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자, C 볼게요. 자, 로라는 악기점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사지 않았나요? 아니죠. 중고 악보를 샀죠. 1달러 주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네.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4번 볼게요. 애써는 앤에게 피아노를 선물했다. 생일 선물로 집에 있었던 안 쓰던 피아노를 선물을 한 거죠. 그래서 맞고. 자, 5번 볼게요. 애는 이웃집에서 피아노를 계속 가까이 했다. 그 집에 있는 피아노를 쳤고, 이웃이 그걸 보고, 아, 얘 진짜 피아노 좋아하는구나. 라는 대화를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모의고사도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단어의 의미 써주시면 끝이에요. 정자 스퀵퀘즈. 자, 요거, 발음, pioneer 이라고 읽는다고 내가 알려줬죠? pioneer. 의미 적어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회 모의고사까지 끝이 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5회 모의고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은 끝까지 꾸준하게 달리는 게 언제나 그렇듯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5회 모의고사도요, 시간 맞춰서 쭉

잘 풀어보고, 그동안 이런저런 팁 내가 많이 알려줬잖아? 그런 팁들 잘 적용하면서 마지막 모의고사 잘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멋지게 하나하나 풀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고생 많았고요. 오늘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을 다 듣고 난 학생들이 완성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부터 보고 특강 듣겠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어 자체가 언어가 약간 문법이 많은 언어 또는 까다로운 걸 따져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공부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체크하는 단계. 특강에서 내가 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완성인데, 이 실전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빈자리는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회 문제 1번부터 풀어봅니다. 아랍어 항상 이 순서가, 문항 순서가 발음, 철자, 어휘가 앞에 오고요. 그다음에 문법이 6, 7, 8, 9 오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오고, 맨뒤 다섯 문항이 문화가 옵니다. 이그 규칙을 잘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수험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그 순서를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발음, 철자, 어휘의 다섯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1번. 밑줄 친 낱말과 동등한 모음 배열을 가진 것은 모음 배열이라 하면 자음 빼고 위아래 붙은 거죠. 이렇게 위에 붙은 거 또는 이렇게 뭐 밑에 붙은 거. 이게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요 모음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동일한 모음 배열이라 할 유누스. 유누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유누스라는 사람은 마리둔? 마리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유누스가 말이 되냐면 아프냐라고 물어봤어요. 할 유누스 마리둔 라 아니요. 후와 그는 다바누 좀 피곤합니다. 좀 지쳤습니다. 또는 피곤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피곤하다라는 말 자체에 조금 편찮아요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프기 전 단계 또는 아플락 말락 한 단계 전부 다바누 씁니다. 아니요, 그는 아파요. 또는 그는 피곤해요. 라고 했죠. 그러면, 따바누에서 모음 배열이 어떻게 됐어요? 아, 으, 아. 여기 모음이 없죠? 여러분은 공부할 때 장모음 이렇게 배웠지만, 장모음이라는 말은 결국은 모음이 없는 약자음이란 말이에요. 약자음은 아, 우, 이. 자음인데 모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자음들. 요세 개의 그 모음이 없을 경우는 우리는 보통 그거를 장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따바 아 장모음에 길게 읽으라 했었는데 보세요. 아 없고 그다음에 또 아, 그다음에 이게 장모음이었어요. 장모음, 그다음에 우였습니다. 근데 요 장모음이라는 게 모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모음 배열할 때는 요거는 모음이 없는 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아 없고 아 없고 우 이런 상태의 모음 배열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그 단어를 봤을 때, 모음별 같은 거를 직관적으로 찾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다바누 아스파르. 읽을 수만 있다면 벌써 확 틀리죠. 아스파르. 피곤하다, 다바누 아스파르. 1번 아스파르는 노란색. 이런 뜻이에요. 2번 사기룬. 그러면 이건 작은 또는 나이가 어린. 이런 뜻입니다. 3번 카티분 작가. 4번 마트바흐. 그러면 요리를 하는 곳, 따바흐가 이제 요리하는 건데 마트바흐 요리하는 곳 뭐예요? 주방, 식당 이렇게 되겠죠. 식당이 먹는 식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방이 좋겠습니다. 주방, 요리하는 곳 이렇게. 저우아누. 발음해 보면 따바누 저우아누 같은 패턴이에요. 배고픈 뜻입니다. 배고픈. 그래서 아으아 장모음이니까 없는 셈이죠. 장모음 뭐라 그랬어요? 장모음 표시는 수쿤인데 그 수쿤이 되는 요 장모음 약자음이 수쿤일 경우에 앞에 모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약자음을 우리가 장모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완우 따바누 같은 패턴이죠. 또 다른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수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섯 개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글자죠. 나머지 모든 예시는 전부 네 글자였습니다. 자음이 네 개예요. 다릅니다. 쉽게 풀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문항에서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밑줄 쳐 있었어요. 유우누스. 유우누스라고 쳐놓고 예문에
푼둑가 나왔습니다. 푼둑. 이거랑 이거랑 같은가요? 유누스 푼둑. 비슷하죠? 자, 우 없고 이게 없다 그랬죠. 우 없고 우우예요. 우 없고 우우. 여기도 우 없고 우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음 배열입니다. 모음 배열은 여러분 보기는 장모음이 있어서 여긴 장모음 없잖아요. 장모음 없어도 상관없어요. 모음 배열은 모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모음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모음 배열을 따질 때 이렇게 스쿤을 그려놓고 그러면 우 없고 우우, 우 없고 우우. 여기 또 탄윈이 있네요. 탄윈은 N 발음이 나는 거예요. 탄윈은 N 발음이 나는 현상이지 모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 없고 우우. 만약에 유누스에 밑줄 쳐져 있고 예시문에 선택지에 푼두꾸가 있으면 여러분은 푼두꾸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 배열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다 또는 뭐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따져봐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쉬운 문제지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번.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되게 쉬운 문항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인타빌 알리일란 인타디 혀를 물고 느 하고 물고 문담에 혀를 밑으로 쫙 깔아요. 어떻게? 너 이렇게 물었다가 혀를 밑으로 내리는 발음이죠. 인타빌 알리일란 조금 기다리세요. 명령형이죠. 알카미스 스도 잘 발음이 안 되죠. 스 아니고 소 가미스 이렇게 알카미스 가미스 그러면 이건 셔츠예요. 알카미스 라히스 가미스 라히스 나는 어떻게 발음하면 스 발음할 때 소 혀를 밑으로 내리고 소 하고 눈을 크게 떠요. 그러면 혀가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가미스 라히스 그러면 셔츠가 값이 싸다. 셔츠가 쌉니다. 이렇게 했을 때 라히스와 인타디드에서 공통 자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음 찾을 때 점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점이 위에 하나 있고 두개 있고 하나 있고 그렇죠.

점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 있는데, 하나 있긴 한데 종류가 다르죠. 이거는 흐, 이런 상태에서 점이 있는 거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밑에 점이 하나, 점이 두개 있는데 여긴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두 개는 아니에요. 첫 번째 르와 마지막 서에 있는데, 이 르는 여기 있네요. 같이. 근데 서드, 이 서는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답이 이것도 역시 직관적으로 풀수 있죠. 4번인 거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카라든지 이 카가 맨 처음에 왔을 때랑 말에 왔을 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같은 글자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 이거와 이거와 이세 글자가 같은 글자인데 단어 내의 위치에 따라서 어두 앞에 오느냐, 어중 중간에 오느냐, 어말 단어의 끝에 오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세 개가 같은 글자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또 이런 게 있어요. 아인이나 가인이 있는데 가를 해봅시다. 가. 그러면 연결해서 써보면 이렇게 가가가입니다. 이 글자가 여기는 얼추 여러분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두 번째 세 번째 어중 어말은 상당히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가 달라지는 걸몇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똑같이 이렇게 쉽게 아나 여기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하고 깃발 들고 서 있는 문항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음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 4번 라였습니다. 3번 낱말 카드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못 도와줘요, 여러분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어를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개의 예시문이 있었다는 건 그냥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마크타바툰이에요. 마크타바툰 그럼 도서관이네요. 네. 바툰 이렇게 되겠죠. 가방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툰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크타 바툰 이렇게 되겠죠. 마크타 바툰. 그럼 바가 가운데 들어가는 빈칸에 들어가는 글자라는 거알수 있고 1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 좀 참고해야 될 것이 같은 글자가 여기 타가 있죠. 여기 이게 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아니에요. 왜? 타마르부타 앞에는 우가 오지 못해요. 타마르부타 앞에는 우가 못 옵니다. 그래서 우가 오는 거, 이거 세 개는 일단 아니야. 그죠? 타마르부타, 맨 마지막에 여성형 표지인 이 타마르부타 앞에 항상 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기술적으로 될 수가 없죠. 바 아니면 자예요. 그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고르는 거는 여러분이 단어 실력을, 가동하든지, 아니면 뭐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면 머릿속에서 영상을 되찾아갖고 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닌 거는 2번, 4번, 5번을 빼고 1번, 3번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서 넣어갖고, 이것이 입에 붙었구나. 좌를 해봅시다. 마크타자툰, 하키자툰, 제이툰. 발음이 익숙치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없는 겁니다. 발을 넣었을 때 부드럽게 나온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4번. 사전의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이렇게 있고,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딕셔너리 검색했어요, 여기에. 그리고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죠. 근데, 왈라두 알아비 아버지의 아들 뭐죠? 아버지의 아들 이거 문제가 틀린 거죠. 아버지의 아들은 그냥 아들이죠. 예, 아버지의 아들은 나뭐 이렇게 되겠죠. 뭐 아니면 뭐형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근데 이건 안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 문제 출제하는 분이 약간 실수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왈리두 아불 아비 왈리둘 아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왈라드를 했어요. 비슷해요. 왈라드는 아들이고 왈리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왈리드 해야 되는데 왈라드를 썼습니다. 문제가 잘못됐어요. 고치세요, 여러분. 왈리두 아비 그러면 아버지의 아버지. 뭐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혼, 형 또는 형제, 오흐툰, 누이, 자매 할때그 누이, 옴문, 어머니, 잣둔, 할아버지, 잣다툰, 할머니. 잣다툰은 안 돼요. 일단 오흐투, 잣다툰, 옴무 세 사람은 여성이니까 안 되죠. 아혼과 잣두에서 찾아야 되는데 잣둔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죠. 문제가 틀려서 설명이 길었네요. 5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있는데 이 말과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피 뭐뭐뭐 무알림은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죠. 어디에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우히뿌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봄이죠. 나는 좋아합니다. 봄을. 나는 봄을 좋아해. 피 하다 뭐뭐뭐 이 계절에는 알저우 다피움. 알저우 다피움.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란 뜻이에요. 날씨가 따뜻해서 나는 봄에 이 봄에는 이 계절에는 날씨가 따뜻해. 뭐예요? 계절 또는 교실 이거 해당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알저우위 피 하다 저우위 저우 다피움. 이 날씨에서는 날씨가 따뜻해. 이거 이상하죠. 저우는 알파슬 이건 날씨고요. 그 다음에 파슬은 교실도 되고, 근데 파슬이라는 말은 여기처럼 여기 교실도 되고 밑에서는 계절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파슬리입니다. 파슬리, 피하달 파슬리 2번이 정답이에요. 샤자리 나무예요. 나무에 선생님이 나무 속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무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피하다 샤자리 저우다피 이 나무 속에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무슨 뭐 동화 속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요. 푼둑은 호텔입니다. 앞에서 유누스와 같은 모음 구조라고 얘기했죠. 피 푼둑 무알림 여기는 돼요. 피 푼둑 썼다면 근데 여기가 안 됩니다. 피하다 푼둑 이 호텔에서는 알저우다피 뭐 냉방 시설을 조절해서 저우가다피 춥지 않게 해놨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억지에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푼둑 호텔에서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뭐 억지로 뭐 그냥 여러분이 하면 되겠는데 앞에가 나는 봄철을 좋아해요. 그래서 호텔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요. 말이 안 되죠. 까무스, 까무스는 사전이에요. 피 까무스 무알림은 까무스에는 사전에는 선생님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나는 봄을 좋아합니다. 이 사전에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Firstly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마하디히 아마도 올해까지는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 이제 그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년도에 교육 과정이 바뀔 것 같은데 이 바뀌기 전까지 이 마하디히 하면 이 장모음을 이렇게 대괄호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런 말. 하디히 이런 말인데 이 알리프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장모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써야 되는데 지금도 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장모음 표시가. 그래서 이걸 쓰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잘못 쓰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 일단 뭐차그뭐차뭐 넣기 글자 넣기를 뭐 다른 뭐 문자 넣기를 해갖고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 교육 과정에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대요. 이렇게. 단모음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장모음으로 바꾸면 학생들이 혼동이 온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이것 여성형. 하디히 역시 이거 하디히죠. 이것은 무엇입니다.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여성형 주어에 수로가 뭐가 와야 돼요? 당연히 여성형이 와야 되죠. 밥은 문입니다. 바살룬, 바살은 양파예요. 그다음에 탐무룬은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그 대추야자 나무 있죠. 높은데 우리나라 대추야자하고는 좀 달라요. 높은데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거. 요새는 품종 개량해서 낮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라마다 가보면 낮게 해서 사람 손이 닿을 정도로 이 대추를 이렇게 낮게 키우는 경우 있는데 대추는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대추가 그냥 자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추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탐으로 하디히 탐으로 말이 안 되죠. 다프타룬 공책 역시 남성형입니다.
전부 다 남성형인데.

하나만 다윌라툰 아툰이 붙었어요. 뭐예요? 테이블이에요. 다윌라툰 아툰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여성형이죠. 이것이 여성형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여성형 수로 5번 테이블밖에 없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선택지를 보면 뭔가 이상하게 하나가 타마로 붙다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거겠죠. 왜? 여성형 하나니까.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후와 탈립은 그는 학생입니까? 그 사람은 3인칭 남성형 대명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인칭 남성형 독립인칭 대명사가 되겠지만 3인칭 남성형 대명사예요. 그는 학생입니까? 남? 예, 학생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그는 학생입니까? 그는 똑같이 오죠, 여기. 후와 후와. 이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와 빠리본 제디둔. 그러면 새로운 학생입니다. 새 학생입니다. 신입생입니다. 또는 새로운 학생, 전학생이거나 신입생. 뭐 이렇게 되겠죠? 신입생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아나, 나는, 안타, 너, 당신은, 안티, 당신 여자. 후와, 그는, 히야, 그녀는. 정답, 후와, 후와. 이럴 때 안타나 안티로 물어봤으면 여기가 안타나 안티였으면 아나가 되겠죠. 너는 학생입니까? 당신은 학생입니까? 예, 저는 학생입니다. 그랬을 때 2인칭으로 물어보면 1인칭으로 답해야 되는데 3인칭에는 후하면 후와 여기 히야가 여성인데 히야면 히야 똑같이 답하죠. 그래서 정답이 후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여러분 문법 중에서도 되게 쉬운 그 축에 속하는 거죠.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은 의문사예요. 할 의문사 뒤에 이렇게 수쿤 뒤에 정관사가 오면 할를 아말로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할를 아말로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할에다가 할을 없애고 수쿤을 없애고 모음을 하나 넣어줍니다. 왜? 발음을 하기 위한 모음을 넣어주는 거니까 그걸 조성 모음이라 그래요. 발음하기 말을 하기 위한 그러면 모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조성 모음이라는데 할일 아말루 그러면 그 일이 사업은 어렵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어렵습니까? 라 아니요. 알 아말루 뭐뭐뭐 사업은 여긴 주격이에요. 주어와 수로가 주격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어는 주격인데 주격이죠. 주격. 근데 여기 수로가 목적격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주어와 수로 사이에 뭐가 들어가서 목적격이 됐다. 이건 보조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무슨 보조동사? 라이사나 카나 동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 아말루 라이사 사반 일은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일 어렵습니까? 아니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안타라는 동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아말에 대한 라이사 동사, 3인칭 남성형 동사가 뭔지 찾으면 되는 겁니다. 후와 사할룬 그것은 쉽습니다. 그 일은 쉽습니다. 이럴 때 3인칭 남성 라스투 1인칭 라스타 2인칭 남성 라스티 당신은 아닙니다라는 여자에 대해서 하는 말 2인칭 여성 라이사 정답이죠. 알 아말루 라이사 사반 왜 라이사 꼭 들어가느냐? 목적격이 오게 하는 그런 수로를 목적격으로 만드는 그런 보조동사들이 라이사와 카나 동사. 카나 동사 있죠, 카나. 이 카나 동사가 이것은 뭐뭐 이었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뜻인데 이두 개의 보조동사. 보조동사가 들어가면 목적격 수로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사 정답이죠. 라이사트 여성형입니다. 3인칭 여성형. 알 아말루가 남성형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라이사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런 그 문항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 알아요. 왜이 9번 같은 게 어렵냐? 동사 변화를 어려워하더라고요. 마다 샤립타, 타로 끝났어요. 타. 타로 끝나거나 티로 끝나면 무조건 투로 답해요. 투. 무엇을 마셨느냐? 필 마카하. 마카하는 까후아를 파는 장소예요. 마가 장소 명사고요. 뒤에 까하아가 커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까후아 있죠? 이 까후아.
이 까후아가 요렇게 간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커피라는 말에서 와서 커피 마시는 곳, 카페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카페라고 읽고 쓰기는 카페라고 쓰더라고요. 카페. 그래서 읽을 때는 카페. 카페라고 읽으면 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무엇을 마셨니? 샤립 타 그래서 무조건 샤립 투. 공식이에요. 타로 했거나 티가 돼서 무조건 투.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마다 샤리바 했으면 밑에도 샤리바. 마다 샤리밧. 3인칭으로 하면 똑같이 동사가 똑같은데. 2인칭으로 물어보면 1인칭으로 답한다. 요것만 아세요. 그러면 2인칭, 1인칭은 어떻게 하느냐? 완료동사 뒤에 주어가, 여기 동사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투가 오면 1인칭, 타가 오면 2인칭 남성, 티가 오면 2인칭 여성, 끝에 아가 오면 3인칭 남성, 아트가 오면 3인칭 여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투, 타, 티, 아, 아트. 이렇게 되면, 투, 타, 티, 아, 아트. 그러면 1인칭, 2인칭 남성, 2인칭 여성, 아, 3인칭 남성, 아트, 3인칭 여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타로 물어보면 투로 답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마치 타투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예, 타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샤립타, 샤립투. 샤립투 뭐예요? 내가 마셨다. 샤리바, 그가 마셨다. 샤리바트, 그녀가 마셨다. 샤리바, 샤립타, 당신 남자가 마셨다. 샤립티, 당신 여자가 마셨다. 샤립투, 내가 마셨다. 정답 5번이 되겠죠?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아인디 수알룬 야 우스타즈. 선생님, 야 우스타즈. 그러면 우스타즈라는 말은 원래는 교수님이란 뜻인데 꼭 교수가 아니래도 우스타즈라고 그래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야 우스타즈, 선생님. 아인디 수알룬. 그러면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인디 이런 전치사 같이 쓰인 거죠. 장소 부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나에게는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겐 있습니다. 무엇이? 질문이. 이게 주어예요, 주어. 주어가 왜 뒤에 왔느냐? 주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한 어떤 질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 비한정으로 썼다면 비한정 주어는 수로에, 이게 수로입니다. 이건 전치사 구죠. 전치사와 대명사로 만들어진 전치사 구예요. 요런 수로보다 주어가 비한정일 때 뒤에 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뒤에 오는 대표적인 이런 표현 중에서 이그 주어가 비한정일 때 뒤에 오거든요. 지금 아인디 수알룬 했어요. 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수알룬 아인디 이랬다면 제게 있는 질문은요 하고 뒤에 말을 아직 안 맺은 거예요. 문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안 되고 문장으로 쓰려면 아인디 수알룬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했는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 터파달 해봐. 자, 해봐. 이런 말이죠. 터파달은 자, 해보세요.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할 때, 자, please. 뭐 이런 뜻이에요. 마살 헤이리. 마살 헤이리는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이런 뜻이죠. 인사말이고요. 샤파칼라후. 샤파는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알라가 당신을 고쳤다라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알라가 당신을 고치셨다. 근데 이건 아직 고친 건 아니에요. 왜? 알라가 당신을 고쳐주시기를 이라는 약간 기원문 성격의 표현입니다. 기원문을 할 때, 기원문, 알라한테 뭘 요청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뭐복 주세요 할 때, 이렇게 동사를 뭘 쓰냐면 과거동사를 써요. 완료동사. 왜? 알라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동사 써서 더 강하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알라가 당신을 고치셨다가 아니라 고쳐주시기를, 고쳐주셨기를, 이게 고쳐주시기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청원문 또는 기원문입니다. 아, 세오르 무나십. 세오르 무나십. 가격이 적당하다. 가격이 적당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히와야티 알까라아투. 나의 취미는 알카라아투 읽기다. 독서란 얘기겠죠? 나의 취미는 읽기다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쉽게 터파달 자 해봐 질문해봐 이렇게 했을 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빈칸이 이렇게 있어요. A가 뭐뭐뭐 알랄 아샤 이 알랄 아샤. 아샤는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 이샤 그러면 저녁 예배고요. 아샤 그러면 저녁 식사입니다. 이거는 저녁 식사라는, 그러니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근데 우리는 아침 먹었어? 하죠. 사실은 아침 식사 했어가 맞는 말인데, 우리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되게 재밌죠? 문 닫고 들어와. 뭐 이렇게 하면, 문 닫고 못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문 닫으면 몰라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논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되게 줄임 게 많아요. 뭐 시속 80km로 운전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80km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시속 빼도 괜찮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죠? 80km로 가라 그러면 시속 80km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줄여도 금방 알아듣지만 외국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식사라는 말이에요. 저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녁 식사로 항상 기억을 하세요. 저녁 식사. 저녁이 아니고 저녁 식사. 저녁 식사에 대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했죠. 저녁 식사. 아침 식사는 알 푸뚜르, 점심 식사는 알 가다, 저녁 식사가 알 아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에 대해서 뭐뭐뭐. 자, 그랬더니 B가 라 슈크라, 라 슈크라. 감사라는 종류. 이것은요. 라 슈크라라면 감사라는 종류는 절대로 없어. 감사할 필요 없어. 감사는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건 아니지. 알라 와주빈, 알라 와주빈. 그러면 의무야. 이것은 내가 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고맙다니.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식사들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초대해줘서, 뭐, 저녁을 줘서 고마워 했더니, 라 슈크라. 이 감사라는 종류는 일절 없다 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라 슈크라 했을 때 슈크란도 아니고 슈크룬도 아니고 슈크라 탄인이 없는 요 단어 썼을 때 절대 부정이에요. 라 슈크라 마치 라바사 할 때처럼 라바사 그러면 걱정은 절대 없어. 저걸 걱정할 필요 없어. 라바사 괜찮아 이럴 때 라바사거든요. 그때도 사를 쓰는데 순이나 싼 아니고 사를 씁니다. 이렇게 하나만 썼을 때 이걸 절대 부정이라고 해요. 그런 종류, 이런 종류는 일자, 이런 종류는 아예 없다 이런 말이에요. 걱정이라는 종류는 아예 없다. 여기도 감사라는 종류, 감사라는 것은 일체 없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의무, 와야집이 의무거든요. 내 의무에 사는 거야. 당연히 내가 해야지. 고맙다니 무슨 말을? 아니야,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고마울 필요 없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랬을 때 1번 아슈쿠르키 너에게 고마워. 아슈쿠르키 알랄 아샤 말이 되죠. 너에게 이 저녁 식사에 대해서 고마워.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줘서 이 너에게 고마워 했을 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맙다라는 말 뒤에 내용을 알라 뒤에 쓰죠. 알라. 아슈쿠르키 알라 하디일 하디야.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해서 고마워. 선물 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에요. 아슈쿠르키 알라 하디 지아라티. 하디 지아라. 그러면 이렇게 방문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고마운 내용을 갖다 말할 때그 알랄 앞에 씁니다. 2번, 사바할 하이리. 좋은 아침입니다. 3번, 알 마타르 바이드. 마타르는 공항이죠. 마타르 바이드. 그러면 공항이 멀어. 그 다음에 4번, 아사마우. 사피아툰. 사마우하고 아르드. 땅과 하늘은 여성형이에요. 여성은 아니고 여성형, 형태가 여성형이에요. 그렇다고 타마르부터 붙은 건 아니고 신체의 짝을 이루는 어떤 단어들, 눈, 귀, 손 이런 것들 있죠. 두 개씩이잖아요. 손이 두 개, 귀가 두 개, 눈이 두개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게 여성형이고요. 그다음에 땅, 불, 하늘 이런 것들이 여성형이에요. 근데 아쑥 시장도 여성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남성 여성형 같이 쓰니까 수업권 좀 예외적이고 아사마우 사피아툰 여성형으로 썼죠. 하늘이 막다, 하늘이 깨끗하다, 구름이 없다는 뜻이 하늘이 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브나 투카자미일라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이브나 투카자미일라툰 그러면 남자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남자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이런 말 썼다가 한번 굉장히 고통스러운 적이 있는데 청착 베두인촌에 가서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그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게 가난한 집이어서 뭐 차를 마시면서 칭찬.

생각날 게 하나도 없어서, 아우, 딸이 되게 예쁘네 그랬더니 초등학생인데 그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그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야? 나 결혼했어. 아니야, 나 결혼했어. 아니야, 하지 마. 그랬더니, 아, 둘째로 데려가래요. 그래서,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 초등학생인데 문화 충격을 겪은 게, 초등학생인데 네가 돈을 잘 주고 신부값을 잘 주면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그런 말이 아니다. 정말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한 것뿐이다. 그래갖고, 내가 굉장히 절절맨 적이 있는데, 남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달라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듣는 사람 앞으로 아랍에 가서 여자한테 예쁘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뭐, 달라고 그런 의미를 보이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의 딸이 여자죠. 키니까. 당신의 딸이 예쁩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의 딸이 예쁩니다. 말이 안 되죠? 1번이 정답이에요. 1부 4처까지 가능한 1부 다처. 다처인데 동시에 4명의 부인까지 얻을 수 있는 아랍세계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이. 1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나 미나 소디야티, 소디야. 사우디아가 아니라 소디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모음들이 이게 수죠, 수. 수가 소우디아에서, 소우디아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사람 이름 소우드라는 사람에서 왔어요. 소우드. 소우드라는 사람이 오스만 터키 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족장이었어요. 사우디 어떤 그 지역의 한 부족장의 이름이 소우디였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 군인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터키 그 통치, 그 식민 그 통치, 그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나라가 소우디아가 됐습니다. 근데 소우디아가 됐는데 갑자기 소우디아가 영어로 사우디아로 갔어요. 왜 사우디아로 가는지 몰라요. 사우디아로 가서 우리나라도 사우디 하죠. 그게 이제 문화 종속주의, 뭐 문화 무슨 뭐 사대주의 뭐 이런 영향일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폄하할 건 아니고 그냥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만의 수도가 마스카트예요. 마스카트인데 영어로 무스카트고 한국말로도 무스카트예요. 그러니까 아랍어와 상관없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렇게 있어요. 뭐 내가 원주 사람이니까 원주 했는데, 아, 원주? 무슨 원주야? 온주, 오늘부터 영어로 온주라고 그래.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온주 부르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반화돼서 사우디에도 알아듣긴 하는데, 원주를 온주라고 부르고 아니면 뭐 안주 이렇게 부르면, 사실은 아닌데, 그게 뭐 힘이 센 나라가, 원주를 오늘부터는 안주라고 부른다. 그냥 이렇게 해버려갖고 세상에 퍼뜨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소우디아도 소우디아인데 사우디라고 합니다. 그 무스카트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실제로 아랍어로는 마스카트예요. 마스카트. 마가 이제 싹았다가 뭐 떨어지다는데 마스카트. 그러면 뚝 떨어진 곳, 뭐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제 그 모로코의 이제 수도가 리바트입니다. 리바트. 아리바트인데, 우리말은 또 라바트예요. 라바트. 그 리바트가 어떻게 라바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버즈 두바이. 처음에 보르주 두바이가 아니라 버즈 두바이였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그 돛단배 모양의 되게 멋진 그 호텔이 있어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비싸서. 입장료가 50불이에요. 그래서 호텔 들어가 보는데 입장료 50불이고 커피가 70달러예요. 그래서 가서 마시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그 호텔이 처음 생겼을 때 너무 멋있어서 막 사진도 나오고 그래갖고, 외신에서 막 알렸습니다. 이런 호텔이, 멋있는 호텔이 생겼다. 그런데 그게 BURG라고 그랬어요. BURJ로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읽어보니까 멋있어요. Birds. 그래서 전부 버즈라고 따라서 했습니다. 한국도 버즈 두바이 했어요. 그 버즈 아랍이라고 했는데, 버즈가, 좀 이따 보니까 또 버즈 칼리파가 생겼는데, 그건 또 부르즈르 칼리파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서양권에서, 영어권에서 먼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버즈라고 읽으면 안 되는구나. 부르즈로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칼리파는 또 부르즈 칼리파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버즐 아랍이라고 말하던 그 말이 갑자기 버즈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부르즐 아랍이라고 어느 날 고쳤습니다. 신문에서 버즈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부르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 전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하는 거죠. 아, 미국이 또는 뭐 강대국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이 버즈라고 하면 우리도 버즈. 그들이 부르주라고 하면 우리도 부르주가 돼버리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좀참 말하기 곤란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소디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수라고 하세요. 사우디아가 아닙니다. 예, 말이 길었네요. 나는 사우디로부터 왔습니다. 사우디 사람이란 말도 되고요. 한국 사람인데 사우디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우디에 오래 살다가 왔어요. 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사우디에서 왔는데요. 얼굴은 한국 사람이에요. 말도 한국말 해요.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전 부산서 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사우디에서 왔대. 그래서 사우디 사람 아니고 사우디에서 왔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국적을 보통 생각하게 되죠. 와, 그리고 당신은요. 아나 민 미스라. 저는 이집트로부터 왔습니다. 이랬을 때, 와,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마라유카,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비캄, 얼마입니까? 얼마를 가지고 하다, 이것입니까? 이것은 얼마를 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이것은 얼마입니까? 3번, 마운와누카, 운완, 운완은 제목도 되고 주소도 됩니다. 당신의 제목은 말이 안 되니까 당신의 주소가 마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죠. 카이파 하루카, 당신의 상태가 카이파 어떻습니까? 당신은 잘 지내시나요? 상태가 어떠신가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런 말이에요. 5번 민 아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민 아이나 안타면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민 있고 여기도 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제일 확실한 답인 걸알수 있어요. 민이 있어서. 그래서 민 아이나 안타 아나 민 미스라. 예,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5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띠니 저와서 사페리. 아띠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아따에서 아따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2인칭으로 써야 되니까 2인칭 그러면 토띠로 해봅시다. 토띠. 토띠. 토띠 그러면 당신이 주다, 당신이 준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형은 어차피 2인칭으로 써야 되니까 당신이 주세요에서 나온 말이겠죠. 제게 주세요 했을 때 제게 달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건데 2인칭 상대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명령형이 되는 건데 토띠 했을 때이 토띠에서 명령형이 됐을 때 다른 거는요. 그러니까 옥톱 했을 때우크 투부 우크툽 이렇게 씁니다. 우크툽 함자 없이 쓰죠. 여기 함자가 없어요. 그냥 알리프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함자가 있어요. 알리프 함자가 있죠. 이 알리프 함자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에는 이게 있었어요. 아따 할때 이게 함자가 있었죠. 과거 동사에도 함자가 있었어요. 이 함자는 원래 들어가 있는 함자예요. 빌려온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빌려온 글자예요. 빌려온 글자는 뭐냐? 크트브 카타바, 아까 도서관 나왔지만 마크타바툰 할때 크트브 쓰다라는 말이 요세 개의 어근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시작을 크로 하니까 아랍어는 처음에 스쿤으로 시작할 수 없어요. 단어가 항상 모음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크니까 모음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 알리프를 넣어가지고 그냥 우를 말해버린 겁니다. 우크툽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함자가 없는, 이거 빌려온 글자라는 거예요. 빌려온 글자. 다른 단어와 같이 쓰면 이거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왁툽 그리고 쓰세요. 왁툽 이렇게. 와 우크툽에는 왁툽. 만약에 와가 있다면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건 빌려온 글자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 띠할때 알리프 함자가 있는 것은 원래 글자의 요 상태가 아, 으, 따. 물론 이게 어근이긴 하지만 사형 동사의 이 알리프 함자는 완전한 글자예요. 뭐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아마 대학원쯤 와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요것은 글자 두 개가 합쳐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알리프 함자가 있는 것은 사형 동사의 명령형은 알리프 함자 그대로 씁니다. 아, 띠.
그래서 아띠에서 하나

남성 형태예요. 토디나 했을 때는 여성이긴 하지만 지금 남성형이니까 토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명령형으로 갈때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수능 특강에 안 나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럴 때이 to가 없어지고 그냥 알리프를 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함사가 있는 이 함사를 그대로 살려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아, 띠 했습니다. 근데 단축 명령형은 짧게 하는 게 특징이죠. 단축형처럼. 그래서 뒤에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아, 띠 이렇게 짧게. 그러면 도디니 도디나 도디나라는 여성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여성 형태에서 했을 때는 아를 그대로 붙이고 그대로 쓰고요. 띠 씁니다. 띠를 쓰고 장모음 뒤에 있는 눈을 떼어버린다 그랬죠. 명령형에서 단축형이나 명령형에서 그러니까 직설법이 아니면 다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접속법, 단축법, 명령형에서는 2인칭 여성 형태 같은 이렇게 눈은 장모음 뒤에, 이 장모음 뒤에 눈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토띠나에서 나가 떨어져 나가서 토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띠 그러면 이건 여성형이에요. 다시 아띠 남성, 아띠 여성. 왜? 이 장모음은 눈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형태. 그러니까 짧게 발음할 수가 더 이상 없는 형태예요. 아, 띠 했을 때 여기서 토 띠에서 아, 띠 했을 때는 명령형이니까 짧게 발음하느라고 아, 띠한 거고 토 띠나에서 토띠 해서 아, 띠에서 했다면 요 야가 살아 있어야 여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령형 동사는 여성형은 길게 이가 붙고 남성형은 짧게 으로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아, 띠니 좋아해서 사파리 여권을 제게 주세요. 하다, 후와.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갖고 있는 이것이. 여권인 거죠? 후와. 이것이 여권입니다. 여행 허가증 정도 되겠죠? 자, 저에게 여권을 주세요. 비타키드. 확실히. 민 파들릭. 2번이 정답이죠? 자, 플리즈 해당되는 민 파들리카. 자, 그러면 여권 좀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하람은 알레이크. 너 그러면 못 써. 너에게는 금지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할 때, 하람은 알레이크. 아인드 수다. 나에게는 두통이 있습니다. 아크라우 알자리다타. 나는 신문을 읽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정답은 민 파들릭, 플리즈에 해당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말루 피 샤리카티 AI. AI가 아마 the Carlist AI. 지금 AI, 영어에 그냥 AI를 쓴것 같아요. 저는 AI 회사에 다닙니다. AI 회사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회사에, 뭐, 인공지능 회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랍어는 the Carlist AI입니다. 다닙니다. 와, 뒤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비가, 아나 무한디스 피 마스나인. 저는 공장에서 엔지니어, 기술자입니다. 저는 공장 기술자예요.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저는 AI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공장의 엔지니어입니다. 1번, 마다 미카. 당신에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뭐, 신경질을 왜 내세요? 아니면 또 어지러워 하세요?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마다 비카. 마타 타 티. 언제 오시나요? 마타 타 티. 마 메하나투카. 메하나투카 직업이죠. 당신의 직업은 마 무엇입니까? 정답이죠. 당신 지금 뭡니까? 예, 저 공장 엔지니어입니다. 라고 했어요. 3번이 정답이죠. 할 하다 사히훈?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할 하다 사히훈? 캄 라일라탄 투리드? 몇 밤을 투리드? 원하십니까? 호텔 투숙객에게 하는 말이죠. 몇 밤을 투숙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마미 하나 투카가 정답입니다. 3번.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1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의사소통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제일 쉬운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다 달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라우 사마하타. 자, 허락해 주신다면, 원뜻은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한다면 신뢰합니다만,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신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비가 호나

저기요. 후와 아마말 자미아티. 그것은 대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있어요. 뭐예요? 만야타 칼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전화상에 통화할 때 쓰는 말이고요. 캄 어무루카.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피 아이사아틴. 몇 시에? 마다 이슈트라이타. 무엇을 당신이 샀습니까? 아이나 알마타프를 왔다니. 국립박물관이 어디입니까? 길을 물어보는 거죠. 실례입니다. 국립박물관이 어디입니까? 예, 그것은 대학교 앞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이처럼 어디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표시가 이제 어디, 일라 아이나, 어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는 아이나 갈아탑니까? 어서 차를 탑니까? 했을 때이 아이나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어디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이 아 이거는 교통순경이나 아니면 길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처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 다음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 수능 완성을 들을 때 점점 여러분 것이 완전체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간다라는 게 말이 쉽지, 사실 그게 쉬운 거면 누가 공부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 고민하고 난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단순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이 내가 정말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 나가시는 건데, 일단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에는 뭔가 동기부여라든지 추진력 이런 데에서 좀 밀릴 수가 있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 서울대 갈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서울대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지. 성적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등급제에서 다 뭐 4등급, 5등급 받고 있으면서 나 서울대 갈 거야. 아, 이거는 여우와 심포도의 그 여우의 어떤 모습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 내가 현재 4등급인데 목표가 서울대야. 그럼 거기에 부합하는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처음에는 조금씩이야. 처음부터 그냥 뭐, 아, 내가 이제부터 잠도 3시간만 잘 거야. 난 공부 이해 아무것도 없어. 밥도 안 먹을 거야. 여러분들 그러다가 어떻게 될지 건강 다 해쳐. 아니, 그거를 위해서 내 몸을 갖다 다 망가뜨려버리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건강을 잃고 나면 이 건강의 소중함을 그때 가서야 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몸이 익숙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 내가 뭐 공부를 3시간, 4시간밖에 안 했다? 그러면 그냥 5시간, 6시간. 그게 익숙해지도록 가다가, 아, 이제 좀 탄력 받았으니까 조금 더 점프해볼까? 좀 더 늘려나가는 거고, 더 늘려나가는 거고. 그런데 뭐 3시간, 4시간 가지고 1년을 가면 안 되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목표를 가야지. 그래서 그런 어떤 다짐들, 그 정말 아주 심플한 거고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있는 얘기들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주변과 타협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러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성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아, 이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 이런 일을 해내는 소수의 그룹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면 한번 목표를 잡아보고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풀려는 데에서 넘어서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라는 고민을 할수 있는 힘, 그 힘이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는 거야. 특히 이 유형 20일에 해당되는 74번, 75번, 76번 이세 문항이 공식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어떤 아 이런 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함수의 모양이 잡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문제까지는 일반 평이한 학생들도 평범한 학생들도 다 따라와. 근데 이 74, 75, 76에서 막히는 친구들은 그런 어떤 추론 능력, 조금 더 생각하는 능력, 이게 아직 훈련이 안된 거야. 이걸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얘를 미분하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 그런데 얘가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와 1에서, 그 다음 1보다 클 때, 이럴 때, 여기에서 뭘 가져야 돼? 극대를 가져야 되는 거고, 1보다 큰 데에서 극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반드시 여기 어딘가를 지나야 되고, 근데 그 지나더라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고, 또 1보다 클 때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나가야지 이 점에서 음수에서 양수 감소하다가 증가했어? 그러면 극소. 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했어? 그러면 극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다. 여기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3차 함수가 될 거니까. 이 도함수는 f'x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1단원에서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사이값 정리를 본다면 아, 너일 때는 양수여야 되고 너일 때 음수다라고 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 분명하잖아. 이렇게. 그다음 2차 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면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니까 당연히 1보다 큰 쪽에서 뚫고 지나가게 돼 있잖아.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조건은 f' 마이너스 2가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f' 1은 음수가 되면 되겠구나. 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저번 시간에는 뭐 판별식, 서로 다른, 이게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양수에서 음수로 지나가면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 그러면 X축을 뚫고 지나가게 돼 있다 이거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돼 있지, 2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판별식은 의미가 없지. 제가 저번 시간에는 판별식,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의미가 없고 딱 요거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2를 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4, 3, 12에 플러스 4 플러스 K가 될 거니까 4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커야 되고 얘 넘기니까 그 다음 F' 1을 보면 1 넣어주면 3에서 2 뺐으니까 1 플러스 K

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넘기면 아,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합치면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이런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가 A요, 너가 B입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7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얘였죠. 바로 얘였죠.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자, 75번. 또 같은 스타일이지만 한번 연습해 봅니다. 자, f'x를 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아,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야. 위로 볼록이네. 그런데 얘가 0과 1에서, 0과 1 여기에서 위로 볼록인데 하나의 극값만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아니, 3차 함수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극값만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를 어딘가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지. 두 개가 여기에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예,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면 되는 거잖아. 그럼 0과 1에서 하나의 극값을 갖는 거잖아. 그게 얘가 이렇게 갔거나, 아, 위로 볼록이죠. 그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겠네. 이렇게 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이 됐다. 이런 스타일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거 입장에서 바라볼 때 0과 1에서 하나의 값을 갖게 돼 있다. 그래, 그런 거 해석을 해볼까? 얘가 뭘 나타내는 걸까? 요 그래프는. 아, 0일 때 함수값은 양수이고, 그 다음에 1에서는 뭐가 되면? f'1은 음수가 돼버린다면, 여기를 지나겠네. 근데 꼭 이런 것만 있을까? 이런 형태였다면 어떻게 될까? f'0이 음수이고, f'1은 양수여도, 그러니까 얘가 음수에서, 얘가 양수로 뚫고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이었겠네. 예. 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얘가 0, 1이 있어. 0, 1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고 여기 음수, 양수. 그리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하잖아.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해보셔도 되겠지만, 이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다 만족시켜버리는 거는, 아, f'0 곱하기 f'1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된다. 이걸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하나하나 일일이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f'0을 보니까, f'0이라는 것은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릴 거고, f'1을 넣어보면,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4. 이런 값이 나오겠네. 예. 네. 그럼 두 개를 곱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거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부동마냥 바뀌어버리겠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4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와버린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연수 A의 최소값이랬으니까 자연수니까 이쪽에서 생각해줘야 되겠죠?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얼마다? 5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겠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 만약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분명히 이 대칭축이라는 게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 1보다 작은 쪽에서 대칭축이 있으면 되겠지. 이런 모습일 거고. 여기 있으려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건 대칭축이 0보다는 큰 쪽에 있으면 되겠지. 뭐, 그런 식을 생각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가 양수, 얘가 음수 한번 해보세요. 얘가 양수.

라고 이야기하면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음수면 A는 4보다 작다. 근데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 하나 나오는 거잖아. 대칭축이 1보다 작은 데에서 나오는 게 얘. 그 다음 또 얘를 풀어봐. 얘가 이제 0보다 작다, 크다. 요거를 해버리면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가 4보다 크다. 근데 동시에 만족하는 건 4보다 크다. 대칭축 0보다 큰 거에서 나오는 건 얘. 그래서 얘가 나오잖아. 하나씩에서 딱딱 나와. 예. 그래서, 아, 요렇게, 요런 스타일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버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5번이었고요. 자, 다음 76번 가봅니다. 예.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우실 텐데, f'x를 볼게, 이제. 미분을 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두 배의 a 플러스 1x 플러스 4a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는데 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3, 1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다 가져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이 이참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서, 아, 여기를 지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극대와 극소를 이 열린 구간에서 둘다 모두 같도록 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이러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f'-3이, 아, 이러려면 양수고, 아, 양수이면서 f'1도 양수면 되겠구나.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1인데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야. 이거면 해결이 되나요? 이거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 이 참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극값을 갖지 않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내려와서 이런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어? 판별식도 생각해야 되겠네. 판별식. 판별식. 그래서 4분의 t 이거 이용해주면, 예.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다. 이런 조건까지 감안하면 이런 건안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네. 그러면 끝나는 걸까? 양수이면서 판별식 서로 다른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유일하게 그려지는 걸까? 아니 잘 봐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양수, 양수. 그런데 판별식이 두 점에서 만나? 제가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 양수, 판별식. 이것도 돼버리잖아. 그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극값을 갖지 않잖아.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데에서 극값을 갖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였지. 아, 또 뭐가 있어야 돼? 대칭축도 있어야 되겠구나. 대칭축을 보면 대칭축이 이런 데 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대칭축이 여기 와야 된다.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대칭축이 있으면 되겠구나. 대칭축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예. 요 조건을 다 생각해 줘야지. 이런 그림이 되는 걸 것이다. 요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 예. 이 문제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답은 나오더라고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정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조건 하나하나,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이 조건 만족시켜야 되고, 이 조건 만족시켜야 되고, 마치 이거 두 개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내는 것도 이게 추론에서 무지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f' 마이너스 3의 값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1 플러스 4a를 해줄 거니까 너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돼버릴 거고 너는 양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a가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F 프라임 1을 구해봅니다. 1러줄 거니까 1.

2a 플러스 1 플러스 4a. 여기 2죠. 예. 2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너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6a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일단 너두 개를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a가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게첫 번째에서 나오는 거야. 예. 자, 이번에는 판별식 한번 가봅시다. 판별식 짝수 공식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게 판별식이네. 예. 근데 너가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 버리거든요. 예. 그럼 너가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 판별식이. 그죠?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라는 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0만 아니면 되니까 아, a가 1이면 안 되는 거다라는 조건이 판별식에서 나오는 거지. 아, 너에서 나오는 게 a가 1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1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이면서 1이 아닌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a가 1까지 그리고 1보다 크고 a가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되는 거지. 그다음 대칭축 봅시다. 대칭축 여러분들 어떻게 해? 아직도 중3 때 2차 함수의 대칭축 이렇게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계산하나요? 제가 미분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그럼 2x 플러스 2에 a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 찾아주라고. 2로 나눴어. 넘겨.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이게 대칭축이야. 그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3. 부동산 바뀌죠. 마이너스 곱해줬어요. 여기 마이너스 1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씩을 더해버려. 2. A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아, 그래서 대칭축에서 나오는 범위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A는 2 사이에 있다. 요게 나오는 거야. 이걸 다 만족시켜야 돼. 그런데 봤더니 요 안에 얘는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잖아. 쏙 들어가 있잖아. 그게 너가 최종적인 답이지. 예.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찾으랬으니까 A 값은 얼마야? 0 되고요. 그죠? 0밖에 없네. 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거 0. 1안 되고. 1안 되고. 예. 그러니까 A는 0이고,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네. 한 개. 한 개. 예. 그냥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정수 A는 이렇게 물어봤어도 전혀 지장 없었겠네요.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게 사실 여기에서 답이 나오지만 대칭축도 고려했어야 됐다. 왜?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에서 무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여기에서 얘가 양수, 얘가 양수,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림이 꼭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양수, 양수, 그다음에 판별식 이거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이런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극대, 극소를 다 갖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이 조건들을 해석하는 이런 연습이 무지 중요하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들 문제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공식들만 보면 그냥 해결이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약간 추론을 해야 되니까 어떤 조건들을 쓸지. 그래서 이 참수에 대한 정확한 게이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이제 3차 함수 얘기는 끝났고, 이제 4차 함수에서 극대값을 갖도록.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야. 그러면 4차 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형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게 물론 이쪽으로도 있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렇게 접했고 다시 접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바뀌어 있는 형태니까. 그리고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의 극소가 더 낮은 경우, 극소가 똑같은 경우, 이쪽 극소가 더 낮은 경우. 이렇게 비교할 거냐고. 그래서 아, 이런 형태가 있는데 크게 이런 형태인데 크게 보는 거죠. 근데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져야 돼. 그냥 극소만 갔잖아.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상 돼서. 그 극대값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아, 극대만 갖는 게 아니고 극소 몇개 가져? 두개 가져야 되겠지. 왜? 이런 그래프의 형태니까. 이런 그래프의 형태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f'x를 보면 4x세제곱 플러스 12kx제곱 플러스 72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4x로 묶어봐. 4x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예, 4, 1은 4, 4, 8에 32.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오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이거 3차 방정식인데, 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이 x 값, 이 x 값, 이 x 값, 이렇게 세 개. 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는 x 값을 보면, 여기서 0 나왔잖아. x equal 0 나왔잖아. 하나. 그러면 얘가 x0은 여기에 근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뭘 가져야 돼? 얘가 x equal 0이 아니다라는 건 알았지? 아닌, 이거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버리면 되는 거잖아. 0이 아닌 두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럼 몇개 나온 거야? 세개 나올 거잖아. 예.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버립니다. 판별식을 써버리니까, 9K제곱 마이너스 4 곱할 거니까 4AC 그러면 72가 0보다 크다. 요렇게 나오겠네. 그럼 K제곱이 8보다 크다. 요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러면 K값이 어떻게 나오겠어? K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K-2루트2 K 플러스 2루트2 뭐 이, 제가 이런 거좀안 쓰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그럼 K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K가 2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가 A고 너가 B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지겠죠. 그래서 너랑 너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8이 최종적인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극값을 얘가 4차 함수가 극값을 3개를 가진 형태지. 근데 그런 걸안 주고 만약에 극값이 뭐 존재하지 하나만 오직 하나만 극값을 가질 때. 뭐 이런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버릴까? 여기서 0 되는 게 나와 버렸으니까. 예. 네.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미분계수가 0 되는 게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중근 얘는 하나 나오고 얘는 허근 여기에서 근 이런 형태가 될거 아닙니까? 뭐에 네 제곱 이런 형태잖아. 예.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에서 근을 해석하는 연습, 이런 게 지금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78번 한번 가볼게요. 여기 파트가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제 앞에 것까지는 그래도 뭐 어려워 봤자였지. 자, 여기 77번, 78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함수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포커스입니다. 예, 78번 볼게요. 자, 얘를 미분하면 f'x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8.

AX 이렇게 되겠네. 그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야. 그러니까 4차 함수가 이 음수니까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된 형태일 거다 이거지. 근데 얘가 극대만 갖는 형태고 극대값 극소값을 다 갖는 형태는 너다 이거지. 그 이거는 77번과 같은 맥락이죠. 그 얘도 보면 지금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인수분해 마이너스 2로 2x로 일단 묶어. 그러면 너가 2x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식이 맞나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예, 마이너스 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8a 이렇게 될 겁니다. 예, 8ax 이렇게 나오는 형태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이퀄 0이 있으니까 너가 여기 뭐 가져야 돼? x 이퀄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지금 똑같은 형태잖아. 77, 78. 다 똑같죠. 이게 만약에 0이 근이어버리면 x에다 0 넣었을 때 얘가 근이다라는 얘기는 그럼 a가 0이에요? a가 0이어봐. 그럼 x 근 있잖아. a가 0이라고 해봐요. 그럼 x 근이 있잖아. x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의 x 제곱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지금 0과 2분의 3에서 지금 3차 함수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튕겨 그리고 내려가. 이런 그림이야. 그래 이 그림은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그리고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그 극대극소 다못 갖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어야 돼. 이런 조건 나올 거고. 판별식 써.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8A에다가 4니까 마이너스 32A.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 너가 넘어가? 그러면 A는 3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 중에 32분의 9보다 작은 것 중에 A가 0은 아니어야 된대도요. 이거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 문제 틀려버리는 거지. 그 얘보다 작은 정수를 보면 A 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예. 얘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가겠네. 근데 0은 아니라고 그랬어. 예. 그런 정수 A 중에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을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 거다. 앞에서는 요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잖아. 왜? 절대 0을 안 가졌지. 얘가 그 묶였을 때 여기가 18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 0, x에다 0 넣었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얘는 x에다 0 넣었을 때 a가 0이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대도. 그 이렇게 돼버리면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갖는 게 아닌 형태다 이거지. 그래서 아, a가 0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도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갖다가 0이라고 써가지고 만약에 틀린 친구라면 얘가 3번이 정답이 아니고 4번이 정답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틀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닌지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아, 그냥, 아,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야.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해석의 문제니까 이런 해석을 정확하게 내가 케이스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공식으로 정리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거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 79번. 아, 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쉽진 않다라고 봐.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4차 함수니까 얘를 미분을 할게. 4x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8에 a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그런데 얘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해야 돼. 극대값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제. 그럼 최고창의 계수가 4차니까 이런 형태나 아까 이런 형태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접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라고 했는데 얘는 극대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너가 아니야. 그럼 극대값을 갖지 않는 케이스는 너야. 이걸 찾아내야 돼. 너가 아니라고. 그래서 일단은 4의 배수 다 있고 예, 그 4로 묶어내버릴게. 4로.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이렇게. 이게 제가 어려웠던 거는 분명히 얘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앞에서는 x로 뭔가 하나 묶여가지고 3차를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이 하나를 빼내니까 여기가 몇 차냐, 2차. 근데 얘는 3차 날것 그대로거든. 얘 방정식의 형태를 갖다가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 쉽냐고.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얘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다라는 자체가 저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야. 분명히 얘가 뭔가 극대값을 갖지는 않지만 얘를 보면 0 되는 게 분명히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거지. 적어도 하나 0 되는 게 있다 이거야.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거지. 그게 저는 포인트였다고 봐.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을 써. 마이너스 3, 0 되는 게 분명히 있다고. A, 2A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다가 뭔가 2배 해가지고 일로 가면. 이 나온값이 있어가지고 2배 하면 일로 가면 되잖아. 여기 나온값 2배. 이거 2의 배수니까. 예.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2를 한번 해보자.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2배 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0. 아!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아니, 우리 계수의 합이 0이거나 아니면 교대의 합이 같아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쉽지. 근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얘가 지금 4배에 x-2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야. 얘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근이 뭘 가져야 되는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만약에 2가 중근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여기 형태를 보면, 요 형태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게 뭐 x-2의 제곱, 뭐 예를 들어서 x-3 이랬다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서 튕겨, 그리고 올라가.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되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에 근이, 케이스를 나눠봤을 때, 여기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1번, x equal 2라는 근을 얘가 가지고 있는 형태야. 얘가, 얘를 해석할 건데. 그래서 2를 넣어줘보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값을 보면, a가 0 나오네. a가 0이라고 해봐. a가 0이라고 해봐. a 0 나왔어. A가 0이어버리면 4배에 x-2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그럼 다시 4배에 얘가 x-2, x 플러스 1이니까 x-2의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1과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는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튕겨. 이런 그림이 될 거다. 그럼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니까 극대값 갖지 않는다. 너 해당 사항이 있어. 정답 안에 들어가.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얘는 이제 2를 갖지 않는다. 2가 근이다라는 거와 2가 근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잖아. 2가 근이 아니다를 생각해 보자. 2가 근이 아니라고 하면
얘는 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을 가져버리면 2차 방정식이니까 2인데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고? 그럼 극대극소 다 생기는 케이스고. 아니면 얘가 어떤 중근을 가져? 그래도 되잖아. 얘가 2가 아닌 중근을 가져도 되잖아. 아, 2가 아닌 중근을 가져도 되고, 아니면 허근을 가져도 되는 거잖아. 중근인데 2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2가 아닌 중근. 그런 거라면, 아,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구나. b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플러스,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4배하고 마이너스를 할 거니까, 플러스 4배에 a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4a가 8,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고 4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된다. A가 만약에 마이너스 9라고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9라고 해봐. 그럼 4배에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A가 마이너스 4분의 9면 플러스 2를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4배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2,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 그래서 여기에서 튕겨 이렇게. 이런 그림이지. 그럼 얘를 보면 감소하다가, 예,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극대값을 갖지 않는 형태? 오케이. 이렇게 돼 버린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해석을 하라는 거야.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아, 얘가 2를 가져. 그럼 극대값 같지 않겠네. 근데 이쪽으로 가. 또 케이스를 중근일 때, 또 허근일 때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중근, 허근 상관없잖아. 등호가 0일 때가 중근이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중근일 때도 얘가 여기가 중근을 가져. 2가 아닌 어떤 중근을 갖는지. 얘가 또 2인 중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3중근을 가져. 예. 네.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3중근이. 여기 2에서 중근 가져서 3중근이라면 이렇게 돼버리는 케이스니까. 이거의 그림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극대값을 갖지 않는 케이스 다 포함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걔는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 예. 네. 어떤 중근이든 상관없잖아. 2가 되는 중근이든 2가 아닌 중근이든 상관없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다. 근데 2일 때 중근을 갖는 거는, 네. 2가 되려면 이쪽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예. 네. 2 넣어줬을 때 A가 0이다라고 했잖아. A가 0인 거는 절대 중근을 갖는 형태는 아니니까. 2가 아닌 어떤 중근의 형태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을 때는 허근을 갖는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 허근을 갖는 형태니까 뭐 4차 함수가 여기 0 되는 거 요거 하나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러면 그럼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니까 얘도 극대값을 갖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 예, A가 알파. A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아, 너가 알파. 알파는 0. 예,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다라는 거딱 보이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유형 21, 유형 22, 이 파트가 조금 매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거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여기는 완벽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오개념이 있다면 정확한 개념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하게 이 문제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도함수에 활용해서
제가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의 활용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함수의 증가 감소, 함수의 극대극소, 네 번째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원칙적으로 한번 가볼게. F 프라임 X를 봐.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3. 예. 그럼 얘가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러면 원함,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아래로 볼 록인 이런 그래프야.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야. 근데 지금 함수, 이 다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3까지 볼 거야. 3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런 걸 보시란 얘기야. 자, 여기에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접선이잖아. 점대칭점, 그 다음에 다시 만난 점, 여기 극대값, 극소값, 다시 만난 점, 2대 1이 되겠지. 근데 요 간격이 2잖아. 그요 간격은 1이니까 1에서 1 더하면 여기가 x값이 얼마란 얘기야? 여기가 2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3이라는 거는 2를 지나서 여기까지 갔겠네. 여기까지. 비율 관계를 이런데도 써먹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3이라는 걸 어떻게 찍어낼 거냐, 이거지.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선도 해도 되지. 제가 닫힌 구간에서라고 이야기하면 좌경계 값, 우경계 값,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극값들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제일 큰게 최대 값, 제일 작은 게 최소 값. 이렇게 되거든. 그냥 다 구해볼게요, 그러면. F-1을 해봐.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4. 네. 그 다음 F1 이게 극소값이지. 1 넣어줘봐. 그럼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0 나오네. 그 다음 F3 구해보세요. 27 마이너스 9 플러스 2니까 얘는 2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일 큰 너가 최대값, 제일 작은 너가 최소값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0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거다. 자, 근데 이건 도함수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f(x)가 x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야. 또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너무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함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찾아준 다음에 거기다 2 더하고 2 더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얘 그림이 우리가 완벽하게 그려버린다는 게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루트 3, 간격 똑같아. 점대칭점 지나는 이런 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럼 이런 것도 말씀드렸어. 여기 점대칭점이야? 그럼 이 비율이 몇대 몇이라고 그랬지? 1대 루트 3. 여기가 1이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네.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만난 얘가 얼마였다라는 거야? 얘가 2야. 그럼 여기까지 가겠네, 3. 그러면 3일 때 제일 큰 거잖아. 그럼 3 넣어주니까 27에서 9 빼니까 18. 이게 최대값? 그냥 1 넣었을 때가 최소값,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거기다 2 더해, 거기다 2 더해. 그래서 20, 그래서 0. 이렇게 계산했어도 상관없지 않았었냐라는 거죠.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실 수 있었을 것이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고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볼까요? 네. 자, 얘, 뭐, 아, 야, 인수분해가 될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해가지고 안 보이면, 바로 미분으로 가시라고. 예. 6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24. 6으로 묶어버리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여기가 4. 그러면 6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4.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아래로 볼 록인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마이너스 5부터 0이라니까, 아, 이렇게 긋더라도 0은 여기 있겠네. 그죠?
이거의 절반만큼 더갈 거잖아. 마이너스 5도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5라는 것도 여기 있었겠네. 아, 요 정도의 그래프에서 보는 거네. 최소

X값이니까 어디야? 너네. F-1이 최소값이었네요. 예,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5 마이너스 24 이걸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6에서 플러스 15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11이 바로 최소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보란 얘기야. 이렇게 거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지금 얼마야? 3이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얼마야? 2분의 3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x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에다가 2분의 3 더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여기 x값이 얼마란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4에서 왼쪽으로 더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그럼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라고. 안 그러면 또 세워라, 내오라 하지 마시고. 아니면 또 좌경계값, 우경계값, 그 사이에 있는 극대값 너무 많이 구하잖아.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82번부터 여러분들과 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29번째 시간이죠. 자, 먼저 컴퓨터 앞에 앉은 자신에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책상 앞에 앉아있는 성실함이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55번이죠.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정규 분포 기억나나요?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있고요. 이때 절대값 X 빼기 M은 자, 18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X 빼기 X의 평균, 이 자체가 표준화의 분자 모양을 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로 나누면 그냥 G가 되는 거죠, Z. 자, 0.7698일 때 자, X의 분산의 값을 오른쪽에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당연히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려면 여기 있는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좀 간단하게 써보면 이런 거죠. 자, P가 있고요. 자, 절대값이 18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플러스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라고?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만 딱 나누면 완벽한 표준화가 되잖아요. 근데 각변에 똑같이 나눠야지 이전 식과 같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계속 써보면 이 친구는 자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가운데 있는 녀석은 표준 정규 분포 변수인 Z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복붙하면 시그마 분의 18이 되겠다. 어때요? 자, 표준 정규 분포는 0에서 좌우 대칭이니까 지금 이 친구를 절반의 두 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뭐라 그랬죠? 어차피 0에서 좌우 대칭이니까 절반의 두 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고쳐볼게요. 여기는 2 곱하기 P 가로 열고, 자, 딱 절반에 0 있잖아요. 0부터 자, 시그마 분의 18,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 0.7698, 그래서 0.7698. 자, 지금 여기 있는 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분포표는 언제나 시작이보다 0이니까 시작을 0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자, P 가로 열고 0부터 자, 그대로예요. 자, 시그마 분의 18. 자, 2로 나눴으니까 좌변에 있던 2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 우변을 2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0.38 그리고 49가 되겠죠. 자, 0.

225가 되겠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전 시간에 배웠었던 단순한 표준화 문제인데, 이 모양만 보고 좀 당황한 친구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잘 관찰해 보면 x 빼기 m은 표준화식에서 분자에 해당되니까 이 친구를 시그마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표에 대한 문제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을 준 다음에 어떤 미정계수나 이런 시그마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 뭐 m의 값은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자,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문제였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농장에서 생산되는 호두 한 개의 무게는, 자, 호두 한 개의 무게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확률 변수 X다, 이렇게. 자,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지만 여기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려면, 표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무게가 9g 이상, 13g 이하일 확률을 자,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자, 먼저 주어진 그 문장을 좀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 보면 자, 라지 x가 뭐라고요? 자, 호두 한 개의 무게고요. 그 친구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근데 평균은 뭐야? 10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뭐예요? 2니까 분산은 4가 되겠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확률이다. 어떤 확률이냐? x가 9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3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는 표를 이용하기에는 얘를 표준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 시켜보면, 자, 가로 열고, 자, 9에서 빼면 되죠? 뭘 뺀다? x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되겠다. 자, x란 친구는 z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자, 13에서 여전히 x의 평균인 10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자, 두 친구의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자, 위로 좀 갖고 와 볼게요. 자, 갖고 와 보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0.5가 되고, 여기는 2분의 3이죠. 자, 앞에 거랑 좀 절대 값이 달라. 2분의 3이니까 1.5가 되겠다.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려면 어쨌든 자, 시작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한번 0에서 잘라주겠다. 그래서 잘라주면 자,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과 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근데 Z라는 친구는 0에서 좌우 대칭이니까 얘를 이제 0에서 시작하는 친구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응? 0에서 출발하고 끝나는 지점은 마이너스 0.5의 반대편에 있는 0.5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녀석은 모양이 너무나 이쁘니까 건들지 말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다. 그럼 둘다 우리의 소망대로 0에서 시작하는 친구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끝나는 녀석이 뭐냐? 0.5와 바로 1.5가 되겠죠? 여기는 1.5. 0.5에 해당되는 친구는 여기 있고요. 1.5에 해당 친구는 여기 있으니까 각각을 더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마무리 해보면, 자, 0부터 0.5는 0.19195. 자, 그리고 1.5까지 합은 0.4332.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괜히, 암산에다 틀리지 말고, 이렇게 직접 계산할게요. 4, 3, 3, 2고, 그러면 7, 4, 2, 6, 0.6247. 답은 0.6247.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식을 중간에 점프나 비약 없이 썼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좀 쓱쓱 넘어가면서 빨리 풀수 있게 충분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뭐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없었다. 자, 이번에도 그럴까? 자, 어느 지역의 고등학생의 키는? 자, 고등학생의 키를 확률 변수 X로 잡는 것 같은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평균이 174.6, 표준 편차가 3.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표준화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는 표를 이용할 수 있겠네. 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키가 180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표를 통해서 구하시오. 자, 한번 써보면, 자,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뭐냐면, 자, 174.6이고 표준 편차가 3.6이니까 제곱을 했을 때 분산이 되겠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확률 변수 X가 1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까 180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죠. 현재로서는 표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표준화 해볼게요. X를 표준했을 때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80에서 어떤 값을 빼면 될까요? 평균인 174.6을 빼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인 3.6으로 나누면 되겠다. 자, 그래서 갖고 와보면 자, 이 친구는 는 P 가로 열고 Z가 크거나 같대요. 자, 180에서 174.6을 뺐을 때 뭐예요? 5.4. 밑에는 1.8. 두 친구는 1.8에 3배를 했을 때 5.4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Z가 크거나 같다. 3보다. 이렇게.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일단 표준화가 됐으니까 Z에 대한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고요. 중앙에 누가 있을까? 0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3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의 넓이다. 그러니까 면적이 곧 확률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냥 0.5라는 그 절반의 넓이에서 딱 A 부분만 빼면 되죠. 왜 굳이 A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하냐? 출발이 뭐니까? 0이니까. 그러니까 표는 다 출발이 0이잖아요. 그래서 요점을 반영해서 자, 절반 넓이인 0.5에서 A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0.5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 자, 0부터 3까지는 넓이가 뭐예요? 자, 0부터 3까지는 자, 1.8, 3. 자, 여기는 5.4죠? 5.4, 3.6. 자, 여기가 3.6이었어. 이렇게. 3.6. 그럼 분모 분자를 1.8로 나눴을 때 2분의 3. 1.5다. 자, 1.5. 자, 여기도 고쳐야겠죠? 1.5. 그럼 여기도 1.5로 바꿨을 때 표를 이용할 수 있겠다. 자, 0부터 1.5에 해당되는 녀석은 0.433이잖아. 그래서 0.433이. 잘 빼보면 0, 그리고 자, 6, 6, 8. 답은 0.0668이 되죠. 자, 뭐 수식으로 이어가도 괜찮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직관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림을 좀 많이 그려요. 좌우대칭성을 잘 활용해서 표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적 기호를 엄밀하게 비약 없이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서술형 평가나 논술형 평가를 위해서죠. 출제자의 눈높이에 맞는 답지를 쓸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객관식 풀 때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 과정을 좀 생략하고 건너뛰면서 그렇게 빨리 풀 수도 있어야겠다. 자, 58번 볼게요. 자, 농장에서 생산하는 망고 한 개의 무게. 자, 느낌상 망고 한 개의 무게가 확률 변수 X가 되겠죠. 자,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3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농장에서 생산한 망고 중에서 45 미만이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판매하지 않는다. 자, 판매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어때야 될까요? 무게가 4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친구들은 팔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좀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자, 망고 한 개의 무게란 친구는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때 평균이 뭐냐면 120이고 표준 편차가 30이니까 분산은 900이다. 근데 우리는 판매했으면 좋겠다. 판매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자, 무게가 45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표준화해서 표를 한번 이용해 보자. X를 표준화했을 때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45에서 빼면 되잖아요. 뭘 빼야 될까요? 평균을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윤석을 좀 간단히 해보면, 자, 는, P, G,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자, 45에서 120을 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75, 밑에는 30이 있으니까 자, 70을 30으로 잘 나눴을 때 뭐가 되냐면 2.5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자, 이건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준정규 분포표를 잘 그려보면 자, 평균이 0이죠. 이렇게 0.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5는 어디 있을까요? 0의 왼쪽 어딘가에 이렇게 마이너스 2.5가 있고요. 우리가 찾는 부분은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A 면적과 절반인 0.5의 합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해 보면 A에 해당된 층은 뭐예요? 자, 마이너스 2.5보다 0까지인데 0의 대칭성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출발을 0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수가 와야 될까? 자, 마이너스 2.5를 0에 대칭시키면 2.5가 되니까 이렇게 2.5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넓이를 알고 있잖아요. 0.5 이렇게. 그럼 이제 출발이 0이니까 표를 이용할 수가 있다. 자, 2.5까지 넓이는 0.4938. 그래서 여기 있는 0.4938에다가 0.5를 더했을 때, 아, 이건 암산으로 쉽네. 0.9938. 답은 0.9938. 자,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죠? 근데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림으로 보니까 A 영역과 전체 넓이의 절반인 0.5의 합이었다. A란 친구는 0에서의 대칭성을 활용하면 0에서 출발하는 친구로 바꿀 수가 있었고요. 그게 바로 요 녀석이었다. 그 다음 뭐 표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0의 좌우대칭인, 그런 대칭성을 잘 활용하면 뭐 마이너스가 와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죠. 어쨌든 관건은 그거예요. 표준정규 분포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0에서 출발하게끔 대칭성을 활용해서 변형하자. 자, 그다음 59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확률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확률을 알려주고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미정계수 값을 물어본 문제죠. 그 미정계수가 평균이네요. 자,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한개 무게. 자, 달걀 한개 무게가 라지 X라고 치자. 자,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2.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것도 뭐 수학적 기호로 써보면 확률 변수 X는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런데 평균이 뭐냐? M이고요. 자, 표준 편차가 2.8이니까 제곱을 했을 때 분산이 되겠다. 근데 무게가 68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왕란으로 분류가 된대요. 자, 그 왕란으로 분류될 확률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왕란이 될 확률은 무게가 어때야 돼요? 자,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보다? 68보다. 자, 여기는 확률을 이미 알려줬죠. 문제에서 확률은 0.0228. 그래서 써보면 0.0228. 자, 표준했을 때 미정계수 m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확률을 통해서 m의 값을 추론하는 문제다. 그럼 표준화 가볼게요. 자, 확률 p는 x는 z가 되고요. 이제 68을 표준화할 때 68에서 어떤 값을 빼야 될까요? x의 평균인 m의 값을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 2.8로 나누면 자, 확률은 바뀌지 않죠. 0.0 그리고 228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와 보면 자,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이렇게 Z축이 있고요.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균이 당연히 뭐다? 0이 되죠. 그런데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28이야. 그런데 포인트는 이 값이 0.5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값, 그러니까 이걸 하나에 K라고 할게. K란 친구는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만약에 K가 0보다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 영역이 0.5를 초과해 버려서 이 값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K는 0보다 큰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여기 어딘가 K가 있어서, 이만큼의 넓이가 바로 0.0228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뭐, A란 영역에 해당되는 넓이는 뭐가 될까요? 0.5에서 여기 있는 값을 뺐을 때, 그러니까 0.4 그리고 772, 0.

0.4772가 A 영역의 넓이가 돼야 돼요. 일단 느낌 오죠? 여기 0.477이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P 0부터 K까지, 0부터 K까지. 자, X를 쓰면 안 되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으니까 Z로 이렇게 쓰고, K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와 볼게요. 갖고 와 보면, 이렇게. 자, 68에서 M을 빼고요. 그리고 2.8로 나눈 거죠. 요게 뭐가 되냐면, 0.477이가 되는 거예요. 0부터 K까지는 0.477이. 그럼 K 값은 뭐가 돼? 2가 되죠? 여기 있는 큰 덩어리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자, 2.8. 자, 여기는, 자, 2.8분의 68-M은 뭐가 되냐면 2가 되죠. 자, 위로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자, 2.8을 넘겼을 때잘 써보면 68-M은 5.6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M과 5.6을 스위치하면 M의 값은 뭐가 되겠다? 62.4. 답은 62.4가 되죠. 자, 그동안 풀었었던 뭐 단순한 문제랑은 약간 결이 다른 문제다. 자,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확률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확률을 알려주고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평균을 구하는 문제였다. 우리 뭐 전에는 확률을 알려주고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 문제랑 결이 같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K라고 했더니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8이에요. K는 0보다 큰 것이 자명하죠? 왜냐면 이 넓이가 0.5보다 작기 때문에. 그럼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0.0228이니까 0부터 K까지 넓이는 0.477이죠? 그렇다면 0부터 K까지 넓이가 0.477이니까 표를 보고서 이 K 값이 2인 것을 추론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M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9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자, 문제들이 뭐 특별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좀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이 문제들을 빠르게 풀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스파게티 면으로 다리 만들어 하중 버티기 대회를 개최한 결과, 자, 스파게티 면으로 만든 다리가 버틴 최대 하중이, 자, 그러니까 버틴 최대 하중을 뭐라고 잡는다? 확률 변수 X라고 잡는다. 자, 평균은 34고요. 자,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두 개를 통해서 이제 표준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자, 1000명이 참가했는데요. 자, 1000명이 참가했대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자, 하중이 높은 순으로 50명에게 수여하려고 하죠. 자, 1000명 중에 50명이니까 100명 중 5명이고요. 5% 학생.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0.05죠. 상위 0.05 학생. 그러니까 5% 학생에게 상을 수여한대요. 자, 상을 받기 위한 다리가 버틴 최대 하중에, 자, 최대 하중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최소값을 K라고 두고서 K에 대한 식을 잘 세우면 K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일단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자, 다리가 버틴 최대 하중이죠. 평균은 뭐예요? 34. 자, 표준 편차는 뭐예요? 5가 되겠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X가 있어요. 자, 아직 표준을 안 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아니야. 그냥 정규 분포의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이 뭐가 될까? 34가 되겠죠. 그런데 상위 5% 학생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그 K라는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이걸 넘어서는 친구들의 이 비율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000명 중 50명이니까 100명 중 5명. 즉, 뭐가 되겠어요? 0.05가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1000명 중에서 상위 50명이죠? 이거는 100분의 5잖아요? 0.05. 이게 확률이고요. 백분율로 봤을 때는 퍼센트는 5%죠.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이 돼야 돼? 요 영역의 넓이 뭐가 되겠어? 절반이 0.5니까 이걸 잘 뺐을 때 0.45. 여기는 영역이 0.4로 한걸 통해서 K 값을 추론해야겠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34는 아직은 정규 분포여서 출발이 34지만 표준화했을 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표를 이용할 수 있잖아.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표를 좀 이용해 보면, 자, 34에서 출발해서 K에서 끝난다면 이 넓이, 그러니까 확률은 뭐다? 0.45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까지 뽑아냈으면 그 다음은 뭐 쉽게 가는 거죠. 자, 이제 표준을 잘 해보면, 자, 34는 X의 평균인 34를 빼면 되죠. 이미 뭐 예정된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뭐예요? 5잖아요. 이렇게, 5, 이렇게. 그리고 X를 표준화했을 때 당연히 G가 되고요. 그리고, 자, K는 아직 모르지만 표준화해야지. 자, 평균을 빼고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래도 확률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0.45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좀 식이 좀 복잡하지만 얘는 어차피 0이니까 간단히 돼요. 그래서 0에서 출발했죠? 확률 변수 G가 됐고요. 얘는 뭐 현재로서는 그냥 복부 타자. 자, 5분의 그리고 K-34가 되고 요게 0.45가 되죠.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었고, 그리고 0에서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표를 이용할 수 있겠다. 자, 0.45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G값은 뭐냐? 1.64다. 그러니까 0에서 출발했을 때 1.64에서 끝나면 0.45란 넓이를 갖는 거죠. 이걸 좀 표로 나타내 보면 좀 투머치하지만, 우리 표준을 했기 때문에 평균이 0인 친구로 바꿨잖아요. 여기 있는 K가 어디로 이동한 거야? 여기 있는 K가 바로 K-34를 이렇게 5로 나눈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두 친구의 넓이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화했을 때 겉보기 데이터들은 바뀌지만 확률은 바뀌지 않잖아.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요 값은 뭐가 되겠어? 1.64가 돼야 되잖아. 그럼 다 끝났지, 뭐. 자, 위에다 좀 써볼까? 자, K-34를 이렇게 5로 나눴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1.64가 되죠. 그럼 양변에 5를 곱했을 때, 좌변은 K-34.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자, 8.2가 되죠. 8.2. 그러면 K는 뭐야? 자, 마이너스 34를 잘 넘겼을 때, 자, 42.2. 답은 42.2가 되겠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좀 특별했던 것이, 바로 최소값. 커트라인을 우리가 가정했어야 돼요. 그래서 미정계수 K를 도입해가지고, K 이상일 때, 상위 5%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상위 1000명 중 50명이니까 100명 중 5명. 확률로 쳤을 때는 0.05죠. 그러니까 K를 넘어섰을 때이 넓이가 0.05고요. 그럼 뭐 아직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정규 분포기 때문에 좌우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반의 넓이가 0.5니까 0.05를 뺐을 때 요만큼의 넓이가 0.45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34부터 K까지를 표준화했을 때 0부터 5분의 K 빼기 34로 바뀌었고요. 확률은 안 바뀌었잖아. 출발이 0이니까 이제 표를 이용할 수 있어서 0.45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64. 그러니까 요 값은 1.64가 돼서 이렇게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60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태까지 좀 지루했는데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서 이번 건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항 분포가 뭐예요?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죠. x는 1, x는 2, x는 3 이렇게. 그럼 정규 분포는 뭐예요? x의 값이 특정한 실수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속인 확률 밀도 함수가 있잖아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말한 n이 충분히 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만약에 궁금증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p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nq. 자, q란 것은 1-p.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을 얘기하죠. nq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지 풀수 있고, 이걸 몰랐을 때풀수 없는 문제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스치듯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률 변수 x가 원래는 이항 분포인 거야. 이항 분포 기억나요? 이항 분포가 뭐야?

N번의 독립시행. 주사위를 N번 던진 거죠. 아니면 동전을 N번 던진 거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한 번.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일 때, 이때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라고 잡은 거죠. N번 시도했는데 X가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니까 사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한번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 그리고 최대 N번까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라지 X가 스몰 X가 됐을 때의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이거 독립시행이잖아. N번 시도했을 때 사건이 스몰 X번 발생할 확률이 뭐야? N번 시도했는데 X번 발생했죠? 발생 확률을 X제곱하고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N-X제곱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일어난 횟수와 실패한 횟수의 합은 뭐가 돼야 돼? 시도 횟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0부터 N까지의 확률 변수 X에 대응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표로 나타낼 수 있다니까. 자, 여기 이제 X축이 있는데 X값은 데이터가 0, 1, 2가 있고요. 땡땡땡. 뭐 N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X값들이 지금 띄엄띄엄 있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죠. 그럼 각각의 X에 해당되는 확률을 좀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뭐와 똑같다? 뭐와 비슷하다? 이와 같은 정규 분포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항 분포에 관한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정규 분포로 바꿔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지 않고서 그냥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정규 분포로 바꾼 것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규 분포를 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잖아요. 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정규분포로 바꿔볼게. 그래서 이 X라는 친구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의 평균이 뭐야? 이항분포의 평균과 똑같대요. 이항분포의 평균은 유난히 쉽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 값이 뭐야? NP잖아요. 그래서 평균 자리에 NP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분산도 중요한데, 우리 이항분포의 분산을 어떻게 구했었어? n 곱하기 p 곱하기 1-p. 그러니까 q를 곱했죠? 그래서 n, p, q가 분산이 되죠.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해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그릴 수 있고요. 좌우대칭인 족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에 누가 있냐? 평균에 해당되는 np가 있고요. 표준 편차는 뭐냐? 자, 분산이 np, q니까 양의 제곱근인 NPQ에 루트 씌운 친구가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근사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근사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이걸 더 나아가서 또뭘할수 있냐면, 표준할 수 있잖아.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친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뭐 p가 확률을 구하라. x가 뭐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걸 표준화해서 다음처럼 바꿀 수 있잖아. p가 이렇게 x는 g가 되고요. k란 친구는 이제 빼면 되죠. 누굴 빼면 돼? x의 평균인 np를 빼면 되고요. 나눠주면 되죠.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x의 표준 편차인 이렇게 npq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두 값이 똑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K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넓이가 되겠죠? 넓이이자 확률이 되고, 자, 표준화에도 어차피 확률 넓이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때는 0인 거죠. 자, 엄밀히 말하면 X축이 아니라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G축이라고 써야겠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뭐 K-NP를 이렇게 루트 npq로 나눈 친구가 있어서 이 넓이가 되겠죠. 넓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것도, 그러니까 이항 분포로 계산하기 힘들어서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것도 결국 뭐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이 스토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

기존에 관련 없어 보였던 두 녀석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배운 거죠. 자, 지금 여기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X는, 이항분포 따른데, 10이 뭐예요? 평균? 아니야. 이항분포에서 이 자리는, 시행의 횟수가 오는 거죠. 10번 시행을 했는데, 한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야.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실패 확률은 뭐가 될까? 2분의 1이죠. 이때 질문한 거야. 뭘 물어봤냐면, X가 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8번 성공할 때, 9번 성공할 때, 10번 성공할 때.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X값이. 이항분포니까. 최대 10번까지 성공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독립시행을 이용하면 되겠다. 자, 10번 시도했는데 8번 성공했어요. 이거 뭐예요? 10, 10, 8. 자, 성공 확률은 2분의 1, 실패 확률도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의 8제곱, 2분의 1의 2제곱. 어차피 확률이 똑같아. 2분의 1의 10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 10, 9. 2분의 1의 9제곱과 1제곱 곱해봤자 똑같아. 여기는 10, 10, 10이 되죠? 그리고 2분의 1의 10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야 될 문제를. 자, 이건 물론 뭐 귀염둥이죠.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구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할수 있겠다? 얘는 정규분포에 근사하죠. 왜냐하면 NP가 뭐야? NP 곱하면 5가 돼서 5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다음 NQ는 뭐예요? Q도 2분의 1이니까 N이랑 곱했을 때 5가 돼서 5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다고 말할 수 있고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잘 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일단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과 분산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행 횟수와 한 번에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이 왔지만 정규분포에서는 평균이 와야 되잖아. NP를 곱했을 때 뭐야? 여기는 5가 되고요. NPQ 10과 2분의 1과 2분의 1 곱했을 때 뭐가 돼요? 2분의 5가 되잖아요. 이와 같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기존에 이와 같은 독립시행의 합으로 계산했던 이항분포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표준화하는 거야. 이렇게 X가 자 X를 표준화했으면 G가 되죠. 이렇게 G가 되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자 8에서 빼면 되죠. 평균인 5를 빼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인 2분의 5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있겠죠?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고 평균이 0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요 값을 뭐 k라고 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 k가 있어서 자,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항분포 문제를 정규분포 문제로 바꿔서 풀었고요. 궁극적으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꿨죠. 이 친구는 이제 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좀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왜냐면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지만 핵심을 파고드는 문제나 변형한 문제에서는 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백지에다가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뚫고 갈수 있다. 자, 61번 볼게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항분포니까 162번에 시도한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죠. 이때 48부터 63까지의 X의 범위가 있을 때 다음 표를 통해서 구하시오. 이걸 이항분포 문제로 바꾸면 어떻게 돼? 48의 확률, 49의 확률, 50의 확률, 땡땡땡, 63의 확률. 이렇게 수많은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해야 되는데 이제 정규분포로 바꾸면 뚝딱 표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보면 몇 번의 독립시행? 자, 162번.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로 바꿀 건데 NP는 평균이죠. 평균이 뭐냐고. 161을 3으로 나눈 거잖아요. 잘 계산해 보면 54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54를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NPQ죠. 자, N은 160이고요. P는 3분의 1. 자, Q는 6건의 확률이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잘 계산하면 36이 돼서 분산은 6의 제곱. 표준 편차는 6이 됐다. 그러니까 표준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갖춰진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자, 문제에서는 48부터 자, 63까지의 확률을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분포로 바꿨으니까 어떤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근데 현재로서는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표준화하자. 표준화해 보면 자, 48에서 빼자. 뭘 뺀다? 평균을 빼자. 그래서 54를 빼고요. 자, 표준 편차는 6으로 나눠줄게요. 자, 이거 뭐0 같네. 6 정확하게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x는 g가 되고요. 자, 이번에 63에서 빼겠다. 평균인 54를 빼고요. 자, 편차는 6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그러면 두 개를 잘 빼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6, 6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두 친구 잘 빼면 뭐가 될까요? 9가 되죠? 6분의 9, 2분의 3, 1.5예요, 1.5. 이렇게.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자, 여기에 이제 X축이 아니라 이제는 G축이 됐고요. 자, 0에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있고, 출발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그러니까 넓이는 A 넓이와 B 넓이를 더한 것이다. B 넓이는 이렇게 A 넓이와 B 넓이를 더한 것이다. 자, 표를 이용하려면 출발이 0에서 출발해야 되잖아. 그래서 A란 친구는 0에서의 대칭성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0에서 출발하게 바꾸면 1에서 끝나면 어차피 똑같다. 자, B란 녀석은 출발이 0이니까 아주 좋다. 그대로 쓰자. 그래서 1.5가 되죠, 이렇게. 자, 둘다 출발이 0이고요. 이제 1과 1.5에 해당되는 녀석을 갖고 와 볼게요. 자,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 1.5가 있으니까 두 값의 합을 더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0부터 1까지는 0.3413. 자, 0부터 1.5까지는 0.4332. 자, 그래서 1의 자리끼리 더해보면 이렇게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3, 4가 되고, 4, 3, 7이 되고, 3, 4, 7이 돼서 답은 0.7745. 답은 0.7745가 되겠다. 자, 정리할게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줬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줬지만 이항분포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48부터 63까지는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의 영역의 넓이 합이었고요. 뭐 B 영역 자체는 0에서 출발하니까 그대로 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A 영역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0에서 출발하는 꼴로 바꿔서 표를 이용했다. 여기까지입니다. 61번. 자, 오늘 수업도 벌써 끝을 향해서 이제 거의 달려왔는데 자,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볼게요. 자, 이제 62번.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00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이고, X의 확률 진량 함수. 자, 오랜만에 나왔죠? 자,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진량 함수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함수를 가질까요? 바로 확률 밀도 함수를 갖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항분포의 n의 값과 p의 값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 벌써 느낌 오잖아. 100번의 독립시행. 그리고 2분의 1이 100제곱인 걸 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나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나 둘다 2분의 1이니까 p의 값은 2분의 1이겠네. 자, 그래서 잘 보면 이걸 다음처럼 쓸수 있잖아. 100시 x, 2분의 1에 x. 그러니까 사건이 x번 발생했죠? 자, 여사건도 똑같이 x고요. 100번을 시도했는데 x번 성공했으니까 몇번 실패했다? 100 빼기 x번 실패했다. 그러니까 n의 값은 100, 그리고 p의 값은 2분의 1. 여기다 적어 놓을게. 자, n은 100이고, p는 2분의 1. 자,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이항분포. 어떻게? 100,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딱 보니까, 이거 느낌 와요? x 빼기 m이니까.

0: 시그마로 나눴을 때 표준화할 수 있겠네. 그럼 전기분포를 바꿔야겠네. 표준화하려면. 전기분포를 바꿔보면, 자, 첫 번째 자리엔 누가 와야 될까요? 평균이 와야겠죠? NP 곱하면 뭐가 돼? 50. 평균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Q도 이제 2분의 1이니까 NPQ 잘 곱하면 뭐가 될까요? 4분의 100, 25. 그러니까 5의 제곱이 되죠? 여기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되죠. 자, 구해보면 일단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값이 작으니까 마이너스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라지 엑스백이 X의 평균인데 X의 평균은 일반적으로 스몰 M으로 많이 쓰죠. 이게 우리한테 친숙하잖아. 물론 그대로 써도 괜찮지만 친숙한 모양인 스몰 M으로 바꿨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4보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이거 모양이 예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 모양의 분자에 해당되니까 나눠주면 되죠. 뭘로 나누면 된다? 표준 편차는 5로 나누면 되겠다. 5. 5. 그리고 5가 되지. 그렇다면 P는? 자, 마이너스 5분의 4는 뭐예요? 0.8. 야, 이 느낌 오죠? 마이너스 0.8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완벽한 표준화 모양이니까 뭐가 되죠? Z가 아니라 G가 되죠. G. 이건 뭐가 돼요? 0.8이 되죠. 0을 중앙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절반에 두 배만 하면 되겠네. 이왕이면 0으로 출발한 친구로 절반을 쓰면 되니까 2 곱하기 P 가로 열고 0부터 G가 0.8까지다. 요 값은 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 자, 0부터 0.8까지. 그곳의 확률은 뭐다? 2빨빨일. 자, 2빨빨일. 자, 그래서 2 곱하기. 여기는 2 곱하기 0.2881.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2881. 두 배를 해주면 2675. 0.5762. 그래서 답은 0.5762가 되죠. 자, 다 정리할게요. 이렇게 n의 값과 p의 값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서 확률 질량 함수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뭐 당황할 거 없이 c의 왼쪽 수를 보고서 시행 횟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확률을 통해서 p의 값을 추론하면 되는데, 그냥 2분의 1의 100제곱이다. 그 말은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똑같다. 즉 p의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np 값을 추론할 수 있고요. 자, 그걸 통해서 이항분포, 더 나아가서 정규분포까지 우리가 알수 있다. 자, 문제에서는 좀 모양을 특별하게 줬죠.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잘 보면 x백이 스몰m이었잖아. 이거 시그마로 나누면 완전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겠죠. 시그마는 5니까 각 변을 5로 나눴을 때 이렇게 G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고, G란 친구는 0의 좌우 대칭이니까 0에서 출발하게끔 한 다음에 절반의 두 배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했었죠. 뭐 했었다? 이항분포를 바로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간단한 문제는 그냥 이항분포로 풀면 돼요. 근데 이항분포로 풀기에는 너무 컴플렉스한 문제들이 있다. 그럴 때는 정규분포에 근사시킨다. 근데 아무 때나 근사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NP의 값과 NQ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사시킬 수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정규분포로 바꾸는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기 위해서죠. 그래야지 주어진 표준 정규분포표를 활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흩어져 있는 X들의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문제에서 어떤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꾸는 이 아름다운 과정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문제 62번 풀었고요. 벌써 29번째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와 이제 확률을 지나서 통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개념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어때요? 공부할 만하나요? 가끔 좀 공부하다 어려울 때는, 자,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선생님을 조금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서술형 완성하기 그리고 고난도 문제까지 다뤄볼 예정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방정식하고 부등식 꼼꼼하게 잘 풀어보고 오셨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했던 문제들 쭉 복습을 하고 넘어온 상황에서 풀어보시면 좋은 문제들이니까 그냥 단순히 복습 안 하고 막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앞에 개념 한번 쭉 확인하시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서술형 완성하기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문제죠. 어떤 개념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 보통 L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호의 길이 공식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공식.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4R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 L이잖아요. 그게 4R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이 호의 길이 L은 우리 이 L에서 R 세타 R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아 L은 2R인데 2R이 R 세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R이 R 세타구나. 그러면 세타는 뭔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세타는 뭡니까? 네, 세타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공식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2분의 1의 R제곱 그 다음 세타는 2가 되고요. 그것이 4분의 9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하고 2 서로 곱해져서 서로 사라지고 R제곱이 4분의 9인데 R은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R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길이 양수니까.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R 세타의 값은 R은 2분의 3, 세타는 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네, 쉽죠? 그래서 반지름에서 호의 길이 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 곱하기 중심과 크기, 라디안 값 곱한 것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거 요거 두 개만 알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하여 네. 문제에서 필요 없는 조건을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2사분면의 각이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상수 k자리가 x의 계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술형이니까 내용도 반드시 써줘야겠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의해 두 근의 합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요. 그것이 마이너스 5분의 k. 그리고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코사인, 탄젠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탄젠트는요.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 탄젠트는 개념이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썼습니다.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이므로 제시되어 있는 식 여기에다가 탄젠트 세타 대신에 사인 나누기 코사인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서로 지워지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K를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트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탄젠트는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니까
사인은 알았어? 그럼 코사인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있었어요.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므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인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입해주면 25분의 9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거.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네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16이 나와요. 근데 그럼 코사인 세타가 가능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거든요. 근데 세타가 뭐라고 했어요?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세타가 제 2사분면의 각이므로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사탕코 생각해보면 2사분면 네,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것이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사인 세타는 네, 5분의 3이 돼서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였던 5분의 3을 코사인 세타인 마이너스 5분의 4로 나누게 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값들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인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 세타인 마이너스 4분의 3. 는 마이너스 5분의 k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k의 값은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 곱하면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5를 곱했다라는 과정까지 써주게 되면 얘는 4분의 15가 돼요. 4는 4분의 16이니까 정답은 4분의 31입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K의 값은 4분의 31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해주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 개념 하나, 둘, 세 개가 모두 다 포함됐다라는 내용까지 다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네. 금과 계수의 관계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어디서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네.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물론 이제 이 내용도 옆에다가 써주면 좋겠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네,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식까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형 연습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동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경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얘네들이 한 바퀴만 차이 나면 돼요. 즉, 360도만큼 차이 나면 되는데, 두 바퀴 와도 상관없고, 세 바퀴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 n에 대해서 n 곱하기 360도만큼 차이 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60분법을 쓰기보다는 지금 단위가 라디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라디안으로 나타내면은, 가 조건식을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죠. 두 각의 차이는 2파이 곱하기 정수 n.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출발을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조건 가에서 차이인 4세타는 2n파이이다 해서 n은 정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타가 정리가 되네요. 세타는 4분의 2n파이고 4분의 2n파이는 다시 쓰면 2분의 n파이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2분의 n파이. 이때 마찬가지로 n은 정수. 근데 제시된 문제 조건에서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이므로 세타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2분의 1파이, 즉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 아니고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가 되는 상황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가능한 정수는 그래서 1, 2, 3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 값들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하는지만 따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 값들에 대해서 우리는 요 세타들을 다 대입해가지고 따져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조건 나에서 이제 2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사인 2분의 3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빼줘야 되죠. 그러면 2분의 파이를 빼주면 2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뭐가 돼요? 네, 파이가 됩니다. 그럼 사인 파이는 0.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0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나를 만족시킨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세타가 이번엔 파이일 때 조건 나에서 이제 파이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사인에다가 세타 자리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2파이를 뺀 거니까 사인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에요. 두개 더하면 0보다 크니까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 x 이렇게만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타가 2분의 3파이일 때 마찬가지로 조건 나에서 2분의 3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사인 0 라디안이 나오고요. 플러스 그 다음 2분의 3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코사인 2파이가 되겠죠. 근데 코사인 2파이는 1이고 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1, 얘 마찬가지로 0보다 커서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 가나를 만족시키는 세타의 값은 뭐가 된다? 네,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 동경에 서로 일치하게끔 하는 세타의 값을 표시를 해준 다음에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로 속가내주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요거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은 우리 요 형태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죠? 얘가? 홀수죠. 홀수면은 사인 대신에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고 했고, 이제 부호만 체크해주면 되는데, 2분의 3파이만큼 갔으니까 3, 4분면 지나왔고, 그 다음 세타만큼 되돌아갔어요.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한다고 했죠? 그때 사인 값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얘도 지금 현재 여기에 1이 있으니까 홀수죠?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2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낸 함수를 fx라고 한대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그래서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로 이제 계산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이 기울기에 대한 식을 설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값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fx식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fx식을 먼저 구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이게 서술형 완성학이니까 fx식을 제대로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이게 부분 점수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fx식을 구하면 평행이동한 거니까 x 대신에 뭐 넣은 거예요? x 대신 x-4분의 파이를 넣어야 되고요. y 대신 y-3을 대입해가지고 식을 완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fx식을 먼저 구하면 주어진 함수 fx식은 x 대신에 x-4분의 파이를 요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되니까 3 코사인 x 대신에 x-4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x. 여기도 마이너스 2를 분배법칙해서 곱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쓴 다음에 빼기 4인데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y-3에서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로 바뀌어요. 끝.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식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기울기를 따져줘야 되는데 기울기의 식은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내가 얘네들 각각을 일단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죠. 이제 이거를 쭉 옆으로 길게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밑으로 쭉한칸한 칸씩 써줘도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일단 플러스니까 얘는 6분의 2파이,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몇 파이예요? 3파이가 되죠. 6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분모는 2분의 파이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f6분의 파이랑 f-3분의 파이를 계산을 할 거여서 요거 요거 따로따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f6분의 파이를 먼저 계산하자. f6분의 파이는요, 우리 요 fx식에다가 요 x자리에 6분의 파이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3 코사인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고요. 플러스 2분의 파이. 한 다음에 빼기 1,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6분의 2, 얘는 플러스 6분의 3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3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돼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은 30도예요. 코사인 30도 얼마네요? 네,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식이 요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제 F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계산을 해볼게요. F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 코사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3분의 2 파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2분의 파이.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1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6분의 4파이고 6분의 3파이니까 6분의 7파이예요. 그래서 3 코사인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6분의 7파이는 파이만큼 갔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간 거죠. 그럼 얘는 음수 쪽에 있으니까 아, 얘만 따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로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 줄을 더 써준다면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파이는 뭐랑 같다고요? 네.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놓고 파이만큼 좌측으로 평행이동시키면 뭐 나와요?

뒤집어진 함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6분의 7파이는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써주고 이것 임으로 F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얘네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거씩 한줄더 써주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우리 아까 계산했잖아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F 6분의 파이에서 F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뺄 거예요. 그럼 나는 요두 식을 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서로 똑같으니까 지워질 거고, 2분의 3파이에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를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2분의 3 루트 3에다가 거기에다가 빼기에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정리되고 얘가 나누기 2분의 파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될 거고 2분의 6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3 루트 3이네요. 그래서 얘는 3 루트 3. 거기에다가 얘는 나눈 거니까 역수를 곱하면 되겠죠? 파이분의 2. 따라서 정답은 파이분의 6 루트 3이 되겠구나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x씩 그냥 구체적으로 구해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해서 요 내용을 알아야지만 얘를 유도할 수 있었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계산 실수 하지 않게끔 그리고 코사인에서 둔각이 나올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기 원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임으로. 네. 그죠? 네. 자, 4번 지나가서 5번 봅시다. 5번 문제는요, 그래프를 좀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제1사범면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자.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주기를 먼저 따져야 돼요. y는 사인 2분의 파이 x의 주기.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에서 x의 개수의 절대값 2분의 파이로 나눌 거니까 파이 파이 서로 지워지면은 2분의 1분의 2가 돼서 얘는 주기가 얼마? 네, 4가 되겠죠. 그리고 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은요, 사인값 자체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기 때문에 주기는 4이고,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얼마다?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과 마이너스 1.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1이다.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이다. 네,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주기가 4고, 그러면 4인 거에 대해서 그리면은 뭐 이렇게 한 주기에서 여기 4만큼 올 거고, 그 다음 쭉더 가서 8만큼 더 오고, 이런 식이겠죠? 네, 쭉 가서 8만큼 더 오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저 직선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직선은 ny가 x-1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n분의 1에 x-1이거든요. 그럼 얘는 항상 고정적으로 지나는 점이 있어요. 얘의 그래프는 n의 값에 관계없이 점, n 플러스 1, 1을 지나요.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은 저 n의 값을 계속 서서히 늘리면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났는지 확인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그냥 n이 1일 때를 따져볼게요. 그럼 여기가 2,0이잖아요. 그럼 n이 1일 때 2,1을 지나요. 그죠? 2,1. 여기 1. 그래서 2,1을 지나고 이제 y절편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 1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날 겁니다. 네, 2,1. n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 요렇게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요. 한 개. 그럼 이제 n을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 다음에는 대표적으로 또 하나 볼까요? n이 이제 4일 때를 봅시다. 그러면 5,1을 지나죠. 5,1. 아. 네, 4니까 5,1이죠. 여길 거예요. 네, 여기가 6, 여기가 7, 여기가 8이니까요. 네. 그럼 5,1을 지나면은 얘는 이제 y절편이 n이 4일 때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얘는 그래프가 더 기울기가 조금 더 제보다는 완만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지나고요. 네, 얘는 n이 얼마일 때? 4일 때다.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인지 볼게요. 요거 하나, 그 다음 요거 두 개, 요거 몇 개, 총세 개의 점에서 만나죠.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예. 얘는 제1사분면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길 바란다?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것을 지금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점, 이 점하고서는 이 점이 1사분면에서 이제 만나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x절편을 이제 구해볼 건데요. x절편에 해당되는 것은 y값이 0일 때거든요. 그래서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해보면은 x는 y가 0일 때 얼마예요? 항상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점은 항상 어디를 지난다? 1,0을 지납니다. 그래서 1,0이어서 지금 제가 그래프를 조금 너무 이렇게 그렸는데 1,0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좀 지저분하게 그렸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점 n 플러스 1,1과 또점 어디를 지난다? 네, 1,0을 지난다라는 거. 그래서 표시를 다시 해서 그릴게요. y축, x축, 사인 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주기는 4, 여기는 2.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이 4일 때 5,1. 네, 여기를 지나고 1,0을 또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두 개의 점을 이어주면 되겠죠. 이 점과 이 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어놓고 나니 점 하나, 점두 개, 점몇 개? 세 개의 점에서 만나네요. 아, n이 얼마일 때? 4일 때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n이 만약에 4가 아니라 3이게 되면요. 어디서 만나요? 4,1 지나고 여기서 지나니까 얘가 n이 얼마일 때? 3일 때에는 점은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1사분면에서. 그러면 4보다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점이 더 뒤로 이동되고 1,0은 항상 지나니까 기울기가 더 네, 완만한 형태로 해서 가겠죠. 그래서 그때 이 n의 마지막 한계점이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더 넓혀볼게요. 그럼 얘가 6. 그리고 더 넓혀서 7, 8. 이런 구역까지 봐야 될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6,1을 지나게 되면은 저 점을 또 지나갈 거니까 6,1 지나면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n이 5일 때도 가능하다. 그다음 n이 7일 때도 가능하겠죠. 7일 때 이렇게 지나가면 또다시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날 거예요. 1사분면에서. 그다음에 n이 이번에는 7이어서 8,1일 때도 어떨까요? 8,1일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지날 거예요. 그리고 좀더더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가 뭐예요? 9가 되는 순간. 즉, n이 얼마일 때? 7일 때도 보면은 8,1까지 되는.

근데 N이 8 되는 순간에는요, 얘가 9,2를 지나가요. 그죠? N이 얼마 되는 순간? 8이 되는 순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이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사실은 여기서 다섯 개의 점까지 총 다섯 개가 되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일사분면에서 점세 개만 나는 것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쭉 이동시켜 보면서 우리가 원한 것은 자연수 n은 4, 5, 6, 7이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정답은 22입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하나씩 이동시켜 보자. 지나는 점이 1,0과 n 플러스 1,1 지나니까 걔네들 이어가지고 몇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그림을 잘 그려줘야 돼가지고 힘든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풀이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죠?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정률로 통일하라고 했어요. 한정률을 통일하는 방법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코사인 제곱 x를 2에 1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치기를 할수 있죠. 그럼 얘를 내림차선으로 쭉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k 사인 x 그 다음 2랑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근데 실근 6분의 5파이 하나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x 자리에 6분의 5파이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k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x에 6분의 5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사인 6분의 5파이는요, 사인 파이랑 같죠? 6분의 파이.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냐면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에요. 걔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거기에다가 k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그것이 마이너스 1이 0이다라는 식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k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k의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k가 3인 거 찾아냈고요. 이제 주어진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저는 또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돼요. 2 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1.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그럼 사인 x가 가능한 값은 2분의 1과 1이네요. 2분의 1 또는 1이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죠? 네, 사인 x 그래프를 그리자고 했었죠. 그래서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문제 조건에서 0 이상 2분의 파이 미만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표시를 해주고요.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sin x가 1이 되는 지점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근 중에 하나가 보이죠? 아, 2분의 파이가 하나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두근 중에 하나는 알려줬어요. 얼마? 6분의 5파이라고 알려줬죠. 그럼 반대편에 똑같은 값을 갖는 게 사인 6분의 파이죠. 그럼 다 찾았습니다. 세 근은 얘네 셋인데 알파랑 베타는 6분의 5파이를 제외한 얘네들 중에서 선택. 근데 알파랑 베타랑 크기 비교가 나와 있죠? 알파가 더 작은 애니까 6분의 파이. 베타는 더큰 애니까 2분의 파이가 돼서 아, 알파는 6분의 파이가 되고 베타는 2분의 파이가 되는군요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됐고요. 이제 조금 레벨업을 해서 난도 높은 내신 수능 유형을 볼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있는 3개의 문제 중에서 1번이 제일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그래도 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1번이 왜 어렵냐면, 일단 이렇게 제시가 돼 있을 때, 사인, 코사인 종류가 다르니까, 일단 처음 생각해야 될 거는 종류를 일치시켜주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개념을 이용해야지 종류를 일치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사인 함수 있잖아요. 이 사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밀어주면, 네. 2분의 파이 맞죠? 네.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요. 네. 여기에서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밀어주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아, 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2분의 파이. 왜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밀어줘야지 그게 뭐가 되니까? 코사인이 되니까 요거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이 개념을 쓸 거예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려면은 이각 전체에다가 얼마만큼만 해주면 되겠어요? 2분의 파이만큼만 빼주면은 코사인으로 바꿔치기가 할수 있죠.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랑 같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전체 세타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뺀 것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각에다가 얼마? 2분의 파이만큼만 빼면 돼. 그럼 얘가 6분의 3파이니까 6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3파이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6분의 2파이. 즉,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놨더니 사실은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로 일치시키고 싶죠? 여러분들이 코사인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는 거 아니까 코사인 세타나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나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도 바꿔치기 해주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얘를 이렇게 다 정리하고 놨더니 내가 풀려고 하는 요식은요, 종류를 통일해서 쓸수 있게 됐어요. 절대값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절대값 코사인 3분의 n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가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즉,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 3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얘가 하필이면. 그리고 얘는 심지어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케이스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들로 바꿔놓고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이 3m일 때, 이때 m은 정수라고 할게요. 물론 이게 자연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3m을 대입하면 제시되어 있는 게 절대값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절대값 코사인 m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럼 이게 항상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성립되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그냥 m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보고,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한번 생각해보자를 보시면 돼요. m에다가 0 넣고, 뭐 m이 0인 거는 선생님 사실은 얘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m을 1이라고 할게요. m을 1이라고 하고, 세타를 3분의 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절대값 코사인 0은 절대값 여기가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만큼 뺀 거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죠. 근데 코사인 0이랑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같지 않잖아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3분의 파이일 때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연수 n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것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도 물론 정수인데 그것들 중에서 자연수인 거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제 3n 플러스